0: 카메라로 다 찍었어. 그런 다음에 방송에 내보내고 그 사람 검거에 간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수제자라고 들어와가지고 아 가진 아부하는 말 다 했던 사람이 사실은 단속하려고 들어왔던 아~ 거죠. 그런 사건 때문에 유명해지신 분이 있었거든요.
1: 아, 그래요, 그래요.
0: 그런데 물론 뭐 범죄자에 대해서 너무 좋게 얘기할 필요 없겠지만 네. 가끔 가다 보면 이제 미술계 같은 데서 가짜 그림 위조하는 사람 중에 진짜 기술이 뛰어난 분도 있잖아요.
1: 네, 있죠.
0: 저 사람은 진짜 그림을 잘 그리긴 잘 그린다. 그런데 그 그림 으로 자기의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가짜 그림 그려가지고 팔아먹는구나 이런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1: 있죠.
0: 예. 이 사람도 저는 약간 그런 쪽에 비유를 하고 싶어요. 이 사람이 가짜 날개를 중국 분 이분이 가짜 날개를 어떻게 만드냐면
1: 예, 예.
0: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분은 달걀 흰자를 만드는 거예요. 달걀 흰자를.
1: 흰자는 어떻게 만들어요?
0: 네, 달걀 네. 흰자를 만들고 노른자는 사실은 이분은 과감하게 안 만드시는 거에 가까워요.
1: 그러면 속아요 사람들이?
0: 네. 그래서. 예, 예. 맛이 좀 없죠. 딴 달걀로 만든 그런 제품보다 노른자 질감이 없기 때문에 없죠. 노른자는 노란 색깔로 그 색깔 모양만 만듭니다. 노른자 맛은 제대로 표현을 못해요. 그렇지만 조미료나 이런 걸 좀 치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대량으로 들어가는 데서 이렇게 섞어서 쓰면 예를 들어서 계란말이 막 하는데 아, 야채 집어넣고 막 조미료 많이 있으면 그럴듯한 그런 느낌을 살짝 이렇게 내는 그 정도까지를 추구를 합니다. 자, 그러면 흰자는 어떻게 만드느냐. 재료로 그 기본 재료로 뭘 사용하느냐
1: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예.
0: 예.
1: 예.
0: 그런데 뭐 해볼만 해 그러니까 속여서 팔면 안 돼 그러니까 제 얘기
1: 집에서 해볼만 하다
0: 아 이게 아 이게 지금 기막힌 이야기
1: 아 예 흰자 어떻게 만드는
0: 기본 재료가 예. 뭐냐면 예, 예. 이 사람이 사용하는 기본 재료가 뭐냐면 알긴산이라는 물질이에요. 이 알긴산이라는 게 뭐냐면 네. 이 알긴이라는 말이 알게에서 온 말이거든요. 알게 ALGA 무슨 뜻입니까?
1: 해조류?
0: 예, 해조류 이거를 알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김, 다시마, 미역 이런 네. 게 해조류죠, 그죠? 네. 근데 미역이나 다시마, 특히 미역 같은 거 생각을 해보시면 생미역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것도 좋아하죠. 전 세계에서 그런 거 먹는 사람들 정말 조금밖에 없는데
1: 그치.
0: 우리나라 사람들 생미역 이런 것도 막, 그, 막 쌈장하고 쌈싸먹고 막 이러잖아요.
1: 맛있죠.
0: 약간 네. 끈적끈적한 액체 같은 거 이런 거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1: 점성 있는 거.
0: 네, 점성 있는 거.
1: 맞아요.
0: 고게 알긴산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그런 끈적끈적한 성분이 생깁니다.
1: 그걸 먹은 거예요?
0: 네. 오,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네. 이런 미역, 다시마 이런 소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특별히 이렇게 길러가지고 네. 잘 만들어서 팔면 뭐 어느 청정 지역에서 소비한 미역 이러면서 막 뭐 애 낳고 뭐 미역 먹고 생일에 뭐 딴 나라에서 생일하면 케이크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미역 먹고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미역이 귀하게 소비가
1: 아,
0: 되는데
1: 예,
0: 사람들
1: 예.
0: 미역을 좋아하는데
1: 네.
0: 수많은 나라에서 중국만 하다 중국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은 그런 해조류 중에 가치 없는 걸로 여기는 물건들이 많은 문화를 가진 나라들이 세상에 많아요.
1: 아, 그렇죠.
0: 그래서 미역 네. 비슷한 거를 대량으로 막 자라나는데 저렇게 많이 자라나도 뭐하냐 먹지도 못하는 거. 한국 사람 가면 다 먹을 텐데.
1: 그렇죠.
0: 그럼 그런 게 많이 자라나면 그거를 다 해가지고 딴 부분은 다 버리고 그 끈적끈적한 그것만 모읍니다. 그것만
1: 아~
0: 모읍니다. 네, 그것만 모읍니다. 그래서 예. 그거를 많이들 유통을 해요. 그 부분만 많이 팝니다. 보통은 판매하기 쉽게 조금 이렇게 그 MSG 만드는 거하고 비슷한 기술로
1: 예, 예.
0: 소듐, 나트륨 계통의 성분하고 조합을 해가지고 가루 형태로 만들어서 많이 판매를 해요.
1: 뭐 하라고 유통하는 거예요? 네,
0: 그래서 그거를 네. 아르긴산, 나트륨, 아르긴산, 소듐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걸 식품 첨가제로 많이 사용합니다.
1: 아, 그래요?
0: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겠어요? 끈끈해집니다. 끈끈해져. 이분은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1: 아, 예, 예.
0: 그거를 아주 진하게 사용을 해가지고
1: 어.
0: 다른 이런 색소하고
1: 네.
0: 조미료하고 잘 섞어가지고 달걀 흰자 질감까지 만드는데 이분은 성공하신 거예요.
1: 뭐 네. 어떻게 보면 대단하긴 대단한데.
0: 그죠?
1: 예, 예. 네.
0: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정도를 만들고 노른자도 노른자는 색 맛은 흉내 거의 안 내고 예, 보통 뭐 이런
1: 티만 내는 정도.
0: 네, 레몬 소스 뭐 이런 거 살짝 레몬 소스가 아니고 레몬 색소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노른자 색깔만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공급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1: 같은 성분에다가 노란색만 입힌 거예요?
0: 그렇죠.
1: 네,
0: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네. 이제 닭을 키워가지고 거기서 계란을 얻는 것보다 이렇게 가짜로 만들면 이제 조금 한 뭐 개당 5원에서 7원 정도 더 재료비가 적게 드니까
1: 그렇죠.
0: 그 차액을 먹겠다라고 제가 판매를 한 건데
1: 네.
0: 그때 당시에 이게 나왔을 때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중국에 웬만히 좀 중산층 이상이 되는 사람들도
1: 네.
0: 아니 저거를 하느니 그냥 닭을 키워가지고 차라리 거기서 그냥 닭을 낳으면 그거 그냥 팔겠다 그 손이 얼마나 많이 가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1: 네네. 그 정성으로
0: 사람이 막 이렇게 뭐 계약을 잘 해가지고 예. 막 알긴산 구해가지고 막 섞고 굳히고 막 모양도 이렇게 잡거든요.
1: 제 장인 정신이 좀 필요하긴 해.
0: 네, 그런 얘기를
1: 예.
0: 많이 했거든요.
1: 예. 자,
0: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제가 좋아하는 것이자 강조 좀 이렇게 감동 받았다고 할까 하는 그런 이유는
1: 범죄행위를 지금 좋아한다?
0: 아니요. 네. 이 범죄행위는 비판을 하는데 네네. 이거를 제가 보고 제가 그때 당시 직장 다닐 때 직장 동료들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저게 뭐 하는 짓일까?
1: 어떤 점이? 어떤 점이?
0: 효율이 너무 안 나오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기억에 되게 남아있었는데 한 2년 정도가 지나가지고 미국의 잡지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어허. 거기에 떠오르는 신생 스타트업이라고 하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분이 이렇게 좀 머리숱이 좀 없으신 분이었는데 어떤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어떤 기술 스타트업에 아주 초고도의 기술을 가진 사장님이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그분이 우리 회사의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 가짜 달걀?
0: 인조 달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조 달걀.
1: 아, 자랑스럽게?
0: 자랑스럽게. 네. 근데 이분이 막 재료는 비슷해요. 뭐 이렇게 해조류에서 네. 뽑아낸 이런 성분하고 색소 입히고 조미료 넣어가지고 계란처럼 만든다. 네. 근데 이분은 완전히 혁신적, 그러니까 방향이 다른 거죠. 아까 그 중국의 그 범죄자분, 사기꾼 아저씨, 그분은 네. 이 제품을 속여서 팔았잖아요.
1: 아, 진짜 다른 분이에요. 지금 하면서. 다른 분인 거죠?
0: 다른 분이에요.
1: 아, 오케이.
0: 중국의 이 사기꾼, 네. 그 검거돼서 못 나왔어요, 그분은. 네, 그분은 속여가지고 그렇게 예. 하려다가 검거된 거잖아요.
1: 예, 예, 예.
0: 이 미국 분, 미국의 이 사장님 분은 네. 이거를 공개적으로 모든 걸 밝혀요. 이 달걀은 해조류 같은 데서 뽑아낸 인조 재료로 만든 거다.
1: 그러니까 아예 다른 식품이라고 보여준 네, 거죠.
0: 그리고 맛을 예. 내는 것도 진짜 달걀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가 조미료 타가지고만 만든 거다. 그렇게 대놓고 계란을 만들어서 팝니다.
1: 예.
0: 그러면 아까 이거 만드는 거 되게 손 많이 가고 힘들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은 단가도 높게 불렀어요. 그때 당시 가격으로 일반 계란의 5배 이상의 가격을 불렀어요.
1: 예.
0: 더 오히려 비싸게 판다고.
1: 전문법. 예.
0: 그 중국의 사기꾼 아저씨는 일반 계란보다 더 싸게 팔아가지고 하나당 예. 5원, 7원 이거 뭐 바람 하려고 장사를 했는데 이분은 보통 계란 가격에 5배 이상을 받겠다고 했어요.
1: 약간 미국에서 안 먹는 해조류를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처럼 제시한 건가? 달걀 모양으로?
0: 그거보다도 더 파고들 수 있는 부분을 이분은 찔렀어요. 뭐였겠어요?
1: 어떤 거예요?
0: 채식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계란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갖다 주겠다라고 하는 이거를 제시한 거예요.
1: 채식을 달걀도 안 먹는 분들도 계시니까.
0: 그렇죠. 네, 그런 분들에게 네. 네, 나는 닭을 괴롭히지 않고 그렇지만 계란 맛이 나는 거를 식물성 성분으로만 모아가지고 만든 거를 내가 개발했다. 그러니까 이거 비싸지만 사 먹어라. 라고 하면서 제품을 내놓은 거예요.
1: 비싸게.
0: 혁신적이지 않습니까? 그 중국인 사기꾼 아니 제가 보기에 중국인 사기꾼 아저씨가 더 빨랐고 더 기침하게 제가 진짜 웃긴 거 말씀드릴게요.
1: 뭐든 당당해야 돼요. 예.
0: 뭐 진짜 웃긴 거
1: 예, 말씀드릴게요.
0: 그 중국인 사기꾼 아저씨는 사기를 치려고 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1: 네.
0: 껍질도 만들었어. 껍질도. 아 진짜 애틋하지 않습니까? 껍질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야,
1: 정성 많이 갔다 진짜.
0: 예. 탄산칼슘 성분을 그걸 파는 걸 구해와가지고 그걸 이렇게 개가지고 껍질도 이렇게 입혔어 세상에. 아유 진짜
1: 미국 아저씨는 껍질 필요 없죠.
0: 껍질 왜 껍질 예, 안 먹잖아요. 예. 껍질 같은 거 할 필요도 없다고.
1: 필요 없죠. 예.
0: 그러니까 더 편하게. 예, 더, 그러니까 물론 이 미국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영양소도 좀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1: 네.
0: 해조류의 알긴산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단백질 성분을 대거 많이 가져와서 사용을 했어요. 요즘에는 이제 콩 같은 데서 추출한 단백질로 많이 만듭니다. 해조류 성분 같은 거 조금 사용하고.
1: 네.
0: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이제 레시피가 많이 바뀌긴 했는데 기본 출발점이 같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계란이 아닌 재료로 계란하고 비슷한 걸 만든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그 사람이 더 먼저 오히려 움직였는데
1: 미국 아저씨가 베낀 건 아니겠죠?
0: 뭐 아이디어처럼 얻었을 수도 있죠. 모르겠어요. 아니겠죠.
1: 아니겠죠.
0: 네, 옛날부터 예.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1: 네네네네.
0: 근데 어떤 한 사람은 그거를 음지해서 남을 속이고 불법으로 뭔가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했고
1: 네.
0: 어떤 사람은 양지해서 대놓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방향의 차이로 근본 기술은 같은데
1: 교훈적이네.
0: 하나가 큰 시장을 얻어냈다라는 게
1: 권선징악입니다.
0: 아 저는 되게 좀 깊게 와닿았어요. 아 이게 뭔가 기술의 혁신의 본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1: 네. 과학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달걀은 왜 타원형입니까 작가님?
0: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예.
0: 그러면 좀 덜 굴러가기 때문입니다. 예, 알을 낳아놨는데 알이 너무 동글동글해서 네. 여기저기로 막 굴러다니면
1: 네.
0: 예, 알을 보관하거나 알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1: 그래서 안 굴러가게끔
0: 예, 좀 덜 굴러가는 모양으로 이렇게 진화를 하다 보니까
1: 네.
0: 달걀이 완벽한 타원형도 아니죠, 그죠?
1: 네.
0: 좀 뾰족한 부분이 있고 좀 뭉툭한
1: 맞아요,
0: 부분이 있어요.
1: 네.
0: 그래서 그렇게 좀 비대칭적인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1: 네.
0: 좀 덜 굴러가는 그런 구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0: 단순히 모든 방향으로 좀 잘 안 굴러간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이상한 모양이 되어 있으면 굴러가다가 조금 이렇게 굴곡이 있으면 직선으로 안 굴러 이렇게 삥 돌게 되는 모양도 잘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공이 된다. 달걀이 이렇게 굴러가다가도 굴러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조류의 알들을 보시면 대부분 어느 정도는 그렇게 달걀 모양으로 비대칭적인 이런 모양을 가진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1: 다 그러네요. 아래 네,
0: 물론 뭐 아예 무슨 막 진짜 절대 안 굴러갈 것 같은 모양 예를 들어서 피라미드 모양으로 막 생긴 알
1: 그런 거 없잖아요.
0: 뭐 이런 게 있으면 더 튼튼하고 좋긴 하겠지만 그거는
1: 낳을 때 좀 고통이
0: 낳을 때가 너무 어렵죠.
1: 고통이 좀 짐작이 됩니다.
0: 그런데 그런데 자라라든가
1: 자라
0: 예, 거북이 알 같은 거 이런 걸 보면
1: 거북 알
0: 예, 예. 그런 걸 보면 그런 알은 동그란 알도 있거든요.
1: 아, 완전히 예. 구형으로
0: 예,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런 알이 좀 옛날에 등장한 알인가 지구의 역사에서 뭐 이런 생각도 좀 어지간히 해볼 수가 있죠.
1: 개구리 알도 동그랗고
0: 예, 개구리 알은 뭐 개구리 알 껍질은 없습니다. 맞아요. 예. 동그랗죠. 예. 생각을 해보면 달걀이랑 우리가 보통 우리 사람의 몸이 몇십 조 개의 세포들이 모여져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잖아요. 예예. 그래서 보통 세포 한 개라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게 세포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1: 네.
0: 그런데 달걀 같은 경우에는 그 달걀 전체 한 덩어리가 사실상 하나의 세포예요.
1: 네.
0: 그 세포 하나고 그게 계속해서 이렇게 자라나고 분열이 돼가지고 거기서 병아리 하나치가 생기는 거거든요.
1: 노른자 안에 있나요? 세포가?
0: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노른자 부분이 이제 좀 세포고 나머지는 영양분과 보호막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1: 예.
0: 달걀은 그 큰 덩어리가 하나가 세포거든요.
1: 네.
0: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세포 하나다라고 생각해보면 동그란 모양이 되는 게 제일 좀 간단하고 편한 구조겠죠, 그죠? 그래서 동그란 알이 아마도 먼저 생기고 진화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 새들이 낳는 계란, 달걀 같은 형태의 네. 그런 좀 모양이 바뀐 알이 나중에 좀 더 유리하니까 출현했을 거다라고 좀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0: 추가로 하나만 더
1: 넘어가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1: 저도 모르게 또 학과장님께 역정을 냈네요.
0: 달걀. 아니면 너무 그 재밌는 거
1: 타원
0: 많은데.
1: 관련해서
0: 네.
1: 타원 형인 덕분에 이 달걀을 똑바로 세워놓고 위에서 힘을 가하면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힘을 한 30kg도 안 깨지고 버틸 수 있다. 이건 사실인가요?
0: 그래서 이제 그런 네. 곡선이 잘 이렇게 갖춰져 있으면
1: 네.
0: 힘을 잘 분산해줘가지고 잘 견딜 수가 있다. 이런 게 뭐 맞는 이야기고 맞는 이야기고 여러 가지 상식처럼 많이 전해지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 뭐 기본적으로 말이 돼요.
1: 네.
0: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 이거 참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 그래서 한때 어떤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퍼져 있었냐면
1: 네.
0: 퍼져 많이 있었냐면
1: 네.
0: 계란을 떨어뜨릴 때.
1: 네.
0: 아래 위가 이렇게 바로 서 있는 방향으로 떨어지면 그러니까 세로 모양으로 떨어지면 계란이 좀 덜 깨지고
1: 네.
0: 가로 모양으로 좀 이렇게 넓적한 쪽 그쪽이 바닥에 닿도록 떨어지면 계란이 좀 더 잘 깨진다.
1: 신기하다. 사실인가?
0: 속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고
1: 예.
0: 그게 그 계란의 모양이 힘을 잘 견디는 그거하고 관련을 해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0: 그 원리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1: 네.
0: 그 이야기를 아마 여러 가지 이런 과학 프로그램 같은 데서 지난 한 3, 40년 동안 했을 거예요.
1: 했을 것 같아요. 호기심 천국 이런 데서 했을 것 같아요.
0: 그런데 2025년 5월에 발표된 MIT 학생들이 이거를 실험을 했어요.
1: 일단 MIT라고 하니까.
0: 정확하게 진짜로 계란을 세로로 떨어뜨리는 거하고 가로로 떨어뜨리는 거하고 차이가 있느냐 실험을 해봤더니 이게 진짜 이런 거에 집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충격을 주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1: 왜요?
0: 그런 무슨 과학 만화 같은 데서 많이들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정반대로 가로로 떨어지는 계란이 오히려 조금 덜 깨지는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1: 아니 근데 야 그게 좀 상식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표면적이 더 많이 닿으니까
0: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수많은
1: 때도 이렇게 때리면 되게 아프잖아요.
0: 수많은 과학 수많은 과학 만화들이 네. 지금 대거 좀 수정이 되고 있고 뭐 계란을 이렇게 했을 때 힘을 얼마나 견딜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잘 깨지냐 안 깨지냐 이런 거를
1: 예.
0: 예전에 좀 쉽고 간편하게 설명하던 거를 좀 지금 대대적으로 좀 수정을 해야 될 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힘을 잘 견딜 수 있는 모양인 거는 맞아요.
1: 네,
0: 그
1: 세로로.
0: 세로로 가는 게 모양인 건 맞는데, 예. 그래서 뭐 어디가 어떻게 잘 깨지고 어디가 어떻게 약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지금 다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때가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1: 그분들은 진지하게 한 건가요?
0: 진지하게 한 겁니다. 진지하게. 논문도 발표하셨어요.
1: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달걀 껍데기 관련해서도 궁금증이 많아서 하나씩 빠르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0: 네네.
1: 일단 식초에 이걸 담그면 껍데기만 녹아버리고 모양은 유지된다? 사실인가요?
0: 네, 달걀 성분은 달걀 껍질 성분은 탄산칼슘이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죠. 어. 네, 뭐 조개 껍데기하고도 비슷한 성분이고요. 예. 주성분하고 뭐 같은 성분이고.
1: 암모나이트?
0: 네, 네, 뭐 그런 거 다 포함해서 뭐 예. 우리나라의 석회석, 대리석. 예전에 칼슘 페널티 그 얘기 한번 말씀드렸죠.
1: 그런 것 같아요.
0: 우리나라의 콘크리트, 시멘트 만드는 원료가 결국은 석회석인데 석회석이 먼 옛날에 고생대 이런 시절에 조개나 아니면 조개 비슷한 미생물들이 네. 갖고 있던 껍데기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변화해서 된 거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1: 맞아요.
0: 닭도 네.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몸속에 있는 칼슘 성분을 탄소, 산소하고 잘 합성을 해가지고 네. 껍데기를 만듭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런 탄산칼슘 성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게 많이 들어있는 돌로 석회석, 대리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유럽에서는 대리석으로 옛날에 조각을 많이 만들었죠.
1: 그렇죠.
0: 그리스, 로마의 문화유산 이런 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1: 예.
0: 그런데 르네상스 시대의 대리석 조각, 옛날 고대의 대리석 조각 이런 거가 요즘에 산성비가 너무 심해지니까
1: 예.
0: 그 산성비를 맞으면 그것 때문에 조금씩 녹으면서 파괴되는 경향이 나타나가지고 주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1: 예.
0: 우리나라의 내륙에 있는 동굴들 중에는 무슨 네. 뭐 백룡동굴이라든가 뭐 고수동굴이라든가 이런 곳들은 석회동굴이라고 해가지고
1: 그렇죠.
0: 석회질 성분의 그런 석회암, 대리석 이런 류의 성분이 땅에 묻혀 있었는데 거기에 지하수가 닿으면서 지하수가 그거를 조금씩 녹이면서 구멍이 점점 뚫린 게 동굴이 되었다.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이런 탄산칼슘 성분은 산성 물질을 잘 녹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 껍질도 그 산성비를 맞으면 녹을지 모른다는 대리석의 주성분인 탄산칼슘하고
1: 네.
0: 같은 그 성분이기 때문에
1: 네.
0: 이렇게 산성에 식초가 산성 성분이죠. 노출이 되면 껍데기만 싹 녹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1: 좀 탱글탱글해지고.
0: 근데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달걀이 생각해보면 놀랍지 않아요? 달걀이 꽤 크기가 있잖아요.
1: 예.
0: 달걀이 잘 낳는 달은 하루에 하나씩 그걸 낳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죠? 예. 그 큰 거를.
1: 예.
0: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되게 놀라운 거예요. 달걀 몸속에서 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의 세포가 대략 뭐 한 28시간 정도면 예. 쭉 자라나가지고 그 계란 모양이 돼가지고 우리가 뭐 이거 뭐죠? 뭐 이렇게
1: 프라이.
0: 써니사이드 업 뭐 이렇게 메뉴가 하나가 되는 그 정도로
1: 네.
0: 24시간마다 닭은 야 배고파 24시간만 기다려
1: 진짜 고마운 뭐
0: 이 정도를 닭은 해낸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1: 배고파 24시간만 기다려
0: 그런 정도 아니에요
1: 네, 네, 네.
0: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습니까 예, 생각을 해보면 예, 예, 그죠?
1: 예, 예.
0: 그렇다는 말은 뭐냐면 닭의 몸속에서 껍질도 그만큼씩 생겨야 된다라는 거 그죠?
1: 네.
0: 그렇다는 말은 닭이 어딘가에서는
1: 탄산칼슘을 만들어야 되는
0: 그렇죠.
1: 건데
0: 그렇죠 칼슘을 그러니까 탄소하고 산소는
1: 그러니까 그렇죠.
0: 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네. 산소는 숨만 쉬어도 들어오는
1: 그렇죠.
0: 거고
1: 네.
0: 탄소는 단백질, 뭐 탄수화물, 지방 뭐 뭐든 먹을 수 있는 거에 다 탄소가 들어있으니까 이런 거는 뭐 뭐든 먹으면 몸에 탄소가 생겨요.
1: 칼슘 어디서 난 거예요? 네.
0: 칼슘을 어딘가에서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1: 예, 예, 예.
0: 그래서 닭을 특히 이 산란계
1: 예.
0: 알을 낳는 닭을 키울 때는
1: 네.
0: 사료에 칼슘이 얼마나 섞여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거를 알의 품질과 건강을 위해서 잘 따져줘야 됩니다. 보통 닭들한테 사료를 먹일 때
1: 네.
0: 제일 좀 싸면서도 닭이 잘 자라나는 사료를 구하기 위해서 곡물 사료 같은 걸 많이 먹이는 편이거든요.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옥수수 사료 같은 걸 많이 먹였어요.
1: 거의 칼슘 있나요?
0: 옥수수 가루를 만들 예. 가루를 가공해서 만든 사료를 많이 먹였거든요.
1: 예, 예.
0: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뭐 옥수수가 뭐 무슨 뭐 멸치가 아니죠. 아니잖아요.
1: 아니.
0: 칼슘이 그렇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1: 생선뼈 이런 걸 넣어야 될 것 같은데.
0: 그래서 품질 좋은 사료를 쓰기 위해서는
1: 네.
0: 거기에 칼슘 성분이 잘 배합된 제품을 잘 사와서 써야 되고요.
1: 예.
0: 아니면 거기에 칼슘제 그런 사료 성분을 섞어가지고 닭한테 먹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의해서 따져야 돼요. 닭이 잘 먹고 무럭무럭 잘 크네 이렇게 했는데 달걀 품질은 안 좋아지는 수가 있어요. 달걀이 달걀
1: 엄청 튼튼해.
0: 너무 아쉽네. 달걀이 건강하고 싱싱한 그런 알 같잖아요, 그죠?
1: 네네.
0: 그런데 이렇게 유통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달걀 출하하기 직전 과정에서
1: 네.
0: 달걀을 체크를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1: 네.
0: 만약에 미세하게 알에 금이가 있다,
1: 네.
0: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1: 네.
0: 미세하게 요즘에는 막 초음파 센서 이런 거 이용해서 검사하기도 합니다. 미세하게 금이가 있다라고 하면 불량으로 그 달걀 안 씁니다.
1: 그럴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 달걀이 싱싱하고 좋은 달걀이라도 껍질이 너무 약하면 네. 불량 나는 수가 있거든요.
1: 예, 예.
0: 그럼 그거 그냥 무의미하게 버리는 거예요. 닭이 28시간 동안 힘들은 몸에서 만들어낸 닭인데.
1: 그럼 칼슘제를 더 넣겠네요.
0: 그렇죠. 그런 게 안 나기 위해서는 네. 닭이 칼슘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사료도 잘 먹여줘야 되고
1: 네네.
0: 닭의 건강을 잘 관리해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1: 그렇구나. 시간이 몇 분 남았다고 아, 지금 짐작하고 계신가요?
0: 시간이요? 뭐 얼마 남았을까요? 예. 네.
1: 중소자 하나 하면 될 것
0: 아,
1: 같은데.
0: 중소자. 아, 네. 참.
1: 중소자 5분 내외로.
0: 5분 내외?
1: 네, 네 5분 내외. 아. 저는 뭐 이렇게 멍들었을 때 달걀 문제는 거 이것도 궁금하고 하시고 싶은 걸로 하시죠.
0: 아, 그것도 네. 재밌는 이야기인데 네. 5분으로 줄여가지고 제가 네, 네. 달걀 색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달걀 색깔 이야기.
1: 달걀 색깔?
0: 네.
1: 어, 뭐 하얀 달걀 그런 네. 거?
0: 어. 외국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어, 계란 맞아. 하얀 달걀이 많이 있죠, 그죠?
1: 전 어렸을 때 그게 더 맛있어 보였어요.
0: 네. 외국의 네. 뭐 만화책이나 외국 포스터 이런 걸 봐도 네. 네. 달걀 알을 낳으면 하얀 알이
1: 맞아요, 많아요. 맞아요.
0: 근데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알들을 보면 하얀 알을 찾기가 좀 어려워요.
1: 맞아요.
0: 우리나라는 다 약간 갈색알 같은 게 우리나라에는 많이 나오고 있지요.
1: 네.
0: 뭔 차이냐? 네.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이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 근데 뭐 갈색알이 더 좋다는 얘기도 있고 뭐.
0: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갈색알이 초기에는 갈색알이 조금 더 비쌌습니다.
1: 아, 네, 네, 맞아요. 뭐
0: 근데
1: 맞아요.
0: 그 정도 차이고 네. 사실 아 이거 길게 보면 참 재밌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네, 결론부터 말씀해 주세요.
0: 달걀 품종에 따라서 네. 흰알을 낳는 달걀 있고 갈색알을 낳는 달걀 있습니다.
1: 네.
0: 근데 달걀 아. 품종이 굉장히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네.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토종닭 옛날부터 있던 닭하고
1: 네.
0: 그런 갈색 알을 낳는 닭하고 좀 비슷해 보이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네. 왠지 갈색 달이 좀 더 전통적이고 자연 상태 그대로이고 뭔가 더 건강한 듯한 그런 느낌이 우리나라에는 좀 있었어요.
1: 네.
0: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걸 좀 선호했던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근본적으로 차이는 없는데 굳이 차이를 따지자면 그 알을 낳는 색깔별로 품종이 다르니까 네. 그 품종 차이에서 오는 뭔가 성분 차이나 특히 크기 차이 같은 거 좀 있겠죠.
1: 어, 그렇죠.
0: 네, 예, 우리나라에서는 산란계 알 낳는 달고로 제일 많이 키우는 달기 하이라인 브라운이라는 품종입니다.
1: 오.
0: 이거 특정 기업 이름이라 좀 그렇습니다만 뭐 품종 이름으로 하이라인 브라운이라는 말이 붙여져 있는데 이게 회사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1: 네네.
0: 이 회사가 미국의 헨리 월러스라는 분이 창립한 회사에서 이어져서 쭉 내려온 회사. 지금은 독일 회사가 아마 소유하고 있을 거예요. 미국의 헨리 월러스라는 아이오와주의 농부 출신이죠.
1: 네.
0: 농장주 출신이었던 사람이.
1: 아, 너무 익숙한 닭들이네. 네. 아, 네네.
0: 이 헨리 월러스라는 이분이, 뭐, 이분이는 뭘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냐면, 네. 이분이 20세기 초에 1920년대 이럴 때 농장 사업 해가지고 성공하신 분인데, 그때 당시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에 조지 카버라는 교수님이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최초의 흑인 교수님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이다 보니까 미국의 옛날이다 보니까 지금부터 100년도 더 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조지 카버가 흑인 교수님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 좀 약간 말도 잘 안 듣고 이런 게 있었대요.
1: 네.
0: 그런데 이 헨리 월러스 이 가족은 이 교수님의 말을 경청을 하면 좋은 지식을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농장을 키울 수 있었다 이런 거 되게 자랑합니다.
1: 네.
0: 그 회사에서 개발한 알 낳는 닭 품종이 우리나라까지 건너와서 우리나라에서 알 낳게 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키우는 품종이 됐습니다. 닭 품종은 닭이라는 동물이 네. 원래 동남아시아에서 시작된 걸로 많이 보거든요.
1: 아, 그렇습니까?
0: 근데 그게 네. 이렇게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온갖 다양한 품종이 개발됐고 얼마나 다양하게 품종이 많이 퍼져있냐면 스웨덴에서는 웰란드 쇼나라고 하는 네. 스웨덴 사람들 되게 사랑하는 네. 스웨덴 토종닭이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스웨덴, 웰란드라는 게 스웨덴의 무슨 섬일 거예요. 무슨 지명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추운 먼 지방입니까?
1: 뭐
0: 동남아시아에서 거리가 얼마나 멀어요. 그렇죠.
1: 네.
0: 그런데 스웨덴에도 스웨덴 토종닭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닭은 전 세계에 퍼지면서 온 세상에 다양한 그런 품종들을 남긴 것이고
1: 네네.
0: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색깔의 알들이 있다라는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1: 신기하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못다한 달걀 이야기 언젠가 또 할 날이 오겠죠. 예, 달걀의 과학 곽재식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1973년에 발굴된 천마총에서는 천마도와 신라 금관, 각종 보물들이 발견돼 세상을 놀라게 했죠. 당시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 중엔 새의 알이 10여 개씩 담겨있는 토기 두 점도 있었습니다. 특히 그중 한 점은 뚜껑까지 닫혀서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 안에서는 전혀 깨지지 않은 알도 3개나 나왔죠. 고분에서 원래의 모습을 유지한 알이 발견된 건 당시만 해도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분석 결과 그 알은 달걀보다는 뻥의 알일 가능성이 높게 나왔습니다. 아쉽게도 알 속의 내용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 분해되고 껍데기만 온전한 빈 알이었지만 1500년째 안 깨지고 남아있는 그 알 껍데기 그 자체로도 놀랍고 신라인들은 그걸 대체 왜 묻은 건지 정확한 이유도 너무 궁금해지네요.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만 셔터 내립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어휴,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한국은 전형적인 괴로운 사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한국은 고각성 스트레스 사회라는 건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나쁜 습관이 만들어지면 발현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나쁜 습관을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나쁜 습관들은 스트레스가 심하면 그 즉시 문을 열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 요즘 스트레스가 좀 과하다. 이런 날에는 습관이랑 싸우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각자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건 있죠. 저도 얼마 전... 네, 아, 저는 그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 질문 이거죠. 그러니까 나쁜 혹은 고질적인 습관, 나쁜 습관 다 가지고 계시죠. 네네.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내 나쁜 습관 때문에 고생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심지어 제가 참여했던 어떤 대기업의 면접에서 너무 긴장을 하시니까 그분의 나쁜 습관이 나왔는데 그분 면접 내내 코흡이 셨어요. 네, 코흡이 셨어요. 예. 네. 근데 이거를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 상황이죠. 예.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은 자기 나쁜 습관을 다 보여줍니다. 육체적인 어떤 조건이 지쳐 있는데 스트레스가 계속 가중된 분들은 제가 한번 카운팅을 해보고 제가 거의 10년 넘게 이 비율을 연구해 봤는데 10명 중에 3분이 들어오자마자 다리를 꼬으세요. 예, 이게 이분들 습관이에요. 예, 나가서도 자기가 다리 꼬았다는 사실을 기억 못 하십니다. 예, 10명 중에 2분은 들어오시자마자 턱을 긁고 자기가 면접을 진행해요. 예, 이게 이분들 습관이에요. 10명 중에 한 분은 나가면서 불을 끄고 나가십니다. 네, 네. 이게 이분들의 습관이에요. 네, 네. 그래서 11월 늦은 오후에 면접위원 세 분을 어두운 암흑 속에 빠뜨려 놓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나쁜 습관을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나쁜 습관들은 우리가 스트레스가 심하면 예, 스트레스가 심하면 그 즉시 문을 열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을 우리는 없애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한국에서 사시는 한 스트레스를 피하실 방법은 없어요. 예, 제가 이제 가끔 한일 비교문화 심리학회에서 일본은 전형적인 외로운 사회, 한국은 전형적인 괴로운 사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외롭다는 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나는 고통이 큰 거고요. 괴롭다는 건 만나기 싫은 사람을 계속 만나 돌아버리는 고통이 크다는 거예요. 이해를 너무 잘하시니까 제가 민망한데 후자가 스트레스에 조금 더 가깝죠. 그런데 어찌됐던 이 얘기는 뭐냐? 한국은 고각성 스트레스 사회라는 건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내 나쁜 습관 때문에 고생하시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신 이유는 그게 나쁜 습관은 대부분의 문화에 가지고 사는 분들이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나쁜 습관이 만들어지면 발현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실제로 이런 걸 연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인간의 심리와 습관의 관련성에 관한 세계적인 전문가 중에 그 미국 남가주대학 USC라고 하죠. 이 남가주대학의 웬디 우드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정말 재밌는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한 연구에서 대학생 실험 참가자들한테 자기의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열거해 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습관의 강도라는 게 또 있겠죠. 어떤 습관은 정말 웬만하면 늘 나와요. 근데 어떤 습관은 그렇게까지 강한 습관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나쁜 습관과 그 사람의 나쁜 습관과 좋은 습관 그리고 그게 얼마나 강한 습관이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학생들한테 총 4주 동안 실험을 한 거예요. 첫 2주 동안은 중간고사 기간이었습니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간에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 시험 때는 되게 재밌게도 바둑 채널도 재밌고요. 네, 네. 낚시 채널도 익사이팅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나의 뇌가 자꾸 이 상황이 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 경우 우리가 다 하죠. 그런데 초반 2주는 그러니까 첫 2주는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황이겠죠. 그런데 후반 2주는 4주 동안 실험하니까요. 상대적으로 중간고사가 끝났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차피 성적은 예, 8주 후에 나와요. 예,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시간이었죠. 이 두 종류의 2주, 스트레스가 많은 그리고 후반전 스트레스가 적은 이런 경우에 그 습관을 다 행동을 기록을 한 겁니다. 네. 시험 때 나쁜 습관, 특히 다리 꼬고 상대방만 끊고 그다음에 경청하지 않고 심지어는 막 아무데나 침 뱉거나 쓰레기 버리는 모든 종류의 나쁜 습관이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긍정적인 습관도 그때 다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는요. 습관을 발현하는 순간들이에요. 예. 이 연구자들이 얼마나 경악할 만한 수준의 짓궂은 사람이었냐면 그러면 이게 중간고사라고 하는 특정한 시점이 만들어내는 스트레스일지도 모르니 아예 진짜 스트레스를 유발시켜보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오른손 쓰시는 분은 평생 아니 그러니까 이 4주 동안 묶어놓고 왼손만 쓰게 한 거예요. 왼손만. 글씨도 왼손으로 써야 되고요. 예. 컴퓨터도 왼손으로 켜야 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도 왼손으로만 써야 됩니다. 이거 스트레스 받겠죠. 이렇게 실험적으로 유발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관찰되더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상황을 바꿔보자. 이거는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차라리 나의 습관 중에 무엇이 좋은 게 있었지? 라고 하면서 그걸 강화시키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나를 집어넣으셔야 돼요.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항상 믿고 있는 저희들만의 신념, 물론 그게 틀리더라도 저희들이 주로 하는 일이 그거이기 때문에 집중하는, 주목하는 사실이 있죠. 성격보다 상황이다. 기질보다 상황이다.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의 타고난 기질은 바꾸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순간적으로 증가시키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상황의 힘은 굉장히 위대하다는 거예요. 1990년대의 한 실험이니까 고정관념을 사용한 실험이라는 걸 꼭 생각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우리의 고정관념, 지금 구식 고정관념이지만 수학시험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을 때 누가 더 수학시험 점수가 잘 나올까요? 네, 이게 고정관념이었죠. 예전에, 그렇죠? 네. 지금은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고정관념이지만 자, 그렇다면 전통적인 미국의 유럽 출신 백인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혹은 아시아계 출신 미국인. 자기의 인종이 유럽 계열 혹은 아시아 계열. 보통 수학은 누가 더 잘한다고 고정관념으로 되어 있을까요? 아시아 계열이죠. 네. 그래서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재밌는 고정관념을 상황적으로 유발하는 실험을 한 거예요. 저희는 무슨 실험적 조치를 해야 같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 점수가 달라지는가를 보는 상황을 설계하는 그런 심리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창의적 인재라는 표현도 잘 쓰지 않아요. 자기를 창의적으로 만드는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만 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창의적인 일을 많이 하겠죠. 자,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나 요즘 스트레스가 좀 과하다. 이런 날에는 습관이랑 싸우지 마십시오. 차라리 이럴 때는 내 좋은 습관 중에 뭐가 있더라? 라고 하면서 그걸 하시는 게 더 나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각자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것 있죠. 저도 얼마 전부터 잊지 않고 꼭 새로운 습관 하나를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탈모약을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영양제를 먹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은 나의 건강과 그 다음에 건강한 또 매력적인 외모를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거잖아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는 저의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이렇게 엉망진창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습관을 못 만들까? 네, 첫 번째 상황은 제가 그때 새로 나온 책을 집필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건 언제 시작해야 될까요? 저의 자아의 의지력이 의지를 가지고 이 습관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내 의지력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되는 순간을 찾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두고 바로 if, then, when 룰을 사용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인지심리학자들이 참으로 많이 검증을 했는데 대부분의 연구에서 맞는 겁니다. 저는 아예 이렇게 얘기해요. 육하 원칙이 들어가지 않는 건 습관을 못 만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작했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다 오고 8시 알람이 울리면 그때 영양제를 복용하고 탈모제를 바른다. If, then, when.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언제 그걸 한다면 그 다음에 그걸 한다. If, then, when이 다 들어가면 우리 뇌는 그걸 중요한 정보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제 무엇을 하고 나면 그거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작은 조치들을 취하면 나의 뇌를 좋은 상황에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좋은 습관 만드는 방법이 있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날 했던 실험이었다고 기억나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날도 있죠. 살짝 기분 좀 그런 날. 아주 기분이 나쁘거나 괴롭진 않지만 좀 그런 날. 세상에 날의 종류는 되게 많아요. 네. 그런데 그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if, then, when을 기초한 습관을 시작하면 가장 성공적으로 나의 좋은 습관으로 장착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최종 결론입니다. 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날 말고 살짝 받는 날, 살짝 우울한 날, 약간 침울한 날은 오히려 더 좋은 습관을 만들기에 좋은 출발점이 되는 날일까요? 바로 기분이 좋은 날은 변화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가 실제로 어떤 회사의 영양제를 한번 가져와서 식탁 위에 올려놨는데 저희 집 딸이 바라던 대학 입시에 성공해서 그 대학에 붙고 잔치를 하고 집안 잔치죠. 그냥 파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기쁨을 즐기는 2주 동안 한 번도 그 영양제를 먹지 않았다는 사실. 왜? 저는 새로운 변화를 원치 않았습니다. 좋고 기쁜 날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2주 후에 저의 첫째 딸이 둘째 대입에 성공한 첫 둘째 딸 말고 첫째 딸이 알바하다가 살짝 속상한 일이 있다고 저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그렇게 대단히 큰 비극은 아니었어요. 네, 네. 하지만 제 또래에 이상한 아저씨가 와서 불친절하게 대화를 하고 가서 이런 뭐 그런 놈들이 다 있어 라는 정도 이런 건 3시간 정도 지나면 살짝 완화된 수준으로 기분을 나쁘게 하죠. 제가 그제서야 새로 2주 전에 구입한 영양제를 돌리면서 먹기 시작하죠. 이걸 인지심리학자 아트마크먼 교수는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닌 날도 쓸모가 있다. 아주 힘들고 지친 날에는 그냥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습관을 다시 한번 꺼내서 실행해 보는 날이지만 아주 비극적인 날은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날이지만 약간 안 좋은 날의 쓸모가 의외로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날 if then when 룰을 사용해서 당신이 평상시에 기록해놨던 생각해놨던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시라. 그날이 당신을 위해 10년 20년 쌓이면 정말 정말 중요하게 되는 그런 첫걸음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요. 나쁜 습관을 잘 관리하고 좋은 습관을 만들면서 위대한 결과를 만듭니다.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그래서 대단한 의지력이나 엄청난 결심이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한 결과들은 오히려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조정래 작가님은 너무 오랫동안 길게 무명이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면 원고지 30매를 한번 써보자 라고 하셨는데 신기하게도 그게 꾸역꾸역 계속 써지시더래요. 그리고 그 조정래 작가님은 긴 시간 동안 매일 30매의 원고를 쓰시면서 드디어 태백산매, 한강 같은 작품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필력을 가지게 되셨죠. 저는 이걸 따라해봤어요. 죽어도 못하겠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저는
원고지 3매 정도 쓸 수 있는 그릇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지 3매를 매일매일 별로 기분이 안 좋았던 날 시작해서 저녁에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수다를 아내와 떨고 난 다음에 이 3매를 쓰기 시작한 거를 2013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년째 하고 있죠. 저는 조정래 작가님의 30매를 쓸 수 있는 그릇은 안 되는 10분의 1의 3매를 쓸 수 있는 그릇이지만 저 역시도 이 3매를 계속해서 쓸 수 있으니 그걸 쌓아가면서 딱 그 10분의 1에 해당하는 웬만한 글들을 쓸 수 있는 그 반열에까지 오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정리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는 무언가 새로 시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습관은 그래도 뭐가 있지? 그걸 한번 꺼내보시는 날로 삼으시면 어떨까요? 우리 인간은 그리고 타고난 기질 못지않게 내가 갈고 닦은 기량 못지않게 의외로 상황의 힘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f, then, when, 언제, 무엇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행동을 해보자 라고 기분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는 날 한번 시작해보신다면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보다는 좀 줄여서 해야 되는 게 오히려 낫다면 기꺼이 그렇게 시작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렇다면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보셨는데도 결과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셨을 때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적당하게 자책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자책하셔야 돼요. 그럼 그렇게 지혜롭게 자책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나는 왜 이런 것도 못할까? 이건 바보 같은 자책이에요. 자기 이름을 먼저 한번 부르시죠. 경희라, 너는 왜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시점과 상황을 아직도 못 찾고 있는 거야? 혹은 경희라, 너는 왜 너에게 맞는 상황적 단서를 아직도 기록해 놓지 않은 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한 사람의 기자의 입장이나 관찰자의 입장에서 한 번씩 돌아보는 그런 화법을 내 스스로에게 해보시잖아요. 인지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들은 훨씬 더 실패도 좋은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좋은 논문을 쓸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나는 집에서는 절대 논문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지. 오후 2시부터는 바보가 돼. 저는 연구실에서 오전에만 논문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교수님, 신문 칼럼은 어떻게 이렇게 잘 쓰세요? 저는요. 연구실에서는 죽어도 칼럼을 못 쓰는 사람입니다. 저는 신기한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

0: 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1: Marketing specialist is wanted to research fashion jewelry market conditions, analyze competitors, develop brand strategies, and drive marketing campaigns. Requirements are bachelor's degree in marketing, business, or a related field, and fluency in Korean. Mail resume to Joy Import and Wholesale Inc., located at 228 Rivervale Road, Rivervale, New Jersey, zip code 07675.
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2: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수입니다. 7월 15일입니다. 수요일. 북중미 월드컵 축구가 마치 새로운 달력을 써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도시 뉴욕은 허슨강 건너 뉴저지주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 월드컵 결승전 MetLife Stadium에서의 이번 주 썬데이 경기를 앞두고 이미 그 전부터 이 국가대항 세계인들의 축구 열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제 댈러스에서 뜨거운 텍사스의 열기와 함께 격돌한 스페인, 프랑스, 스페인 준결승 경기 결과에 함께 또 뜨거운 오늘 하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욕과 그 일대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는 오늘 동부 시간으로 밤 9시까지 유효합니다. 어떻게 스페인이 축구가 프랑스에서 시작된 이래 최고의 전력일 수도 있다는 어제 시작 전까지의 FIFA 랭킹 1위 프랑스 팀을 이겼을까? 전문 축구 기자들 8명 중에 7명이 예상했던 프랑스의 승리는 한여름밤의 꿈. 공 몇 번 잡아보지도 못하고 공급로가 차단된 가운데 패배도 참담한 패배를 한 프랑스 결과를 낳았습니다. 경기장에 울려 퍼지는 스페인 투호장의 함성을 아픈 가슴으로 참아야 했습니다. 경기 후 스페인 승리에 대해서 온라인 소셜미디어에서 10대 선수로 미친 듯이 달려내며 스페인의 첫 골 페널티를 만들어낸 이 라민 야마을의 여자친구가 올린 글이 또 야단이 났습니다. 저스틴 비버가 하프타임 결승전 공연에 출연하게 됐다는 최근의 소식에 야마을의 여자친구가 인스타그램에 결승에 가기 위해 뭐든지 해! 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올렸다는 소식.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0: 날씨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밤 9시까지는 동부 시간으로 뉴욕과 그 부근에 지금 정말 덥다. 어제보다도 더 올라간 날씨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화씨로 97도, 그러니까 뭐 최고 기온이 96도, 97도, 섭씨로 36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가 올 찬스가 없는 거죠. 구름이 좀 낀 날씨가 되겠는데 내일 목요일과 금요일에도 화씨로 91도, 그러니까 섭씨 33도, 또 그 다음 날 금요일은 31도 섭씨로까지 올라가는 무더위를 계속 이어갈 그런 날씨들인데 뭐 비도 그때까지는 올 소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에는 최고 기온이 섭씨로 26도, 그렇게 크게 떨어집니다. 더위가 한풀 꺾인다라고는 하지만 또 동시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비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더위는 이번 주 토요일이나 돼야 내려가겠다. 그리고 썬데이 월드컵 축구 결승전이 뉴저지 맷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있는데 비는 올 것 같지 않지만 이 결승전이 끝나고 나면 다음 주 월요일은 화씨로 84도, 섭씨로 29도, 비교적 좀 여름 숨 좀 돌리고 가자 하는 날씨가 돌아오겠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다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없을 만큼 변화도 많고 했던 말을 또 반복하기도 하고 전쟁 상황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가지 않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휴전, 협정이 완전히 종전으로 이어져 가기 전에 그 과정에서 깨졌다. 휴전, 협정은 무산됐다. 이렇게 보는 것은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미군이 들어가서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을 보장하는 데 대한 대가로 통행료, hefty fees, 그것도 몇 퍼센트라고 했죠? 20%를 부과할 그런 계획이다라고 말한 지 24시간도 안 돼서 이걸 해협 통행료 부과 정책을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살짝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란의 외교부 장관이 비웃는 글을 또 소셜미디어에 올렸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 들었습니다. 20% 물론 여기 해협 통과하는 거 잘 지켜주는 거 중요하지 우리 이란이 그동안 가디언의 역할을 했는데 20%는 too much, 우리 깎아줄게, 그래서 fair하게 할게 라고 말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또 아침에 눈을 떠서 듣는 소식은 닷새째 미국이 지금 폭격을 하고 있다, 이렇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 통과료 안전을 보장하는 대신에 선박들에게 부과하겠다라는 말이 나오고 나자 가스라든가 뭐 석유는 물론이고요, 걱정을 하면서 전 세계의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단계로 투자를 하는 방법으로 선박 통행을 보호하겠다, 도와주겠다라고 말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 전쟁을 시작했을 때 목적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것이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이 전략으로 나올 것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는 것이, 없었다면 정말 놀랄만한 일입니다. 당연히 이란이 오만과 마주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그렇지만 이쪽 이란 쪽에는 좀 지형이 거칠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숨겨놓고 있고 무기를 놓고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랬던 거죠. 그런데 이란과 전쟁을 미국이 이스라엘과 같이 들어갈 때 잘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마 이런 정보가 없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당면한 문제는 지금 이란에서 이 사정권 내에 있는 핵탄두 미사일이 개발되기 전에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다급한 마음에 미국의 정보를 다 안 줬을 수도 있다. 이건 뭐 저의 이론입니다. 아무튼 지금 호르몬제 해협을 위해서 마치 들어간 것처럼 전쟁의 양상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4개월 전에 시작된 전쟁은 실질적으로 완전히 끝난 적 없이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이것 역시 뭐 휴전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도 예상은 됐죠. 이란은 계속해서 미국에게 결국은 이 지렛대를 사용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거 하면서 원하는 조건을 받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큰 소리를 치긴 하지만 언제까지 이 멀리 떨어져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군의 또 그 존재감을 키울 것인가 이것도 그렇죠. 어쨌든 이번 2단계 라운드 2에서는 뉴욕타임즈의 분석에 의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주목하는 것이 이란의 해협 장악력이다. 전쟁의 포커스가 이제 핵에서 이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란 자체의 신정 정치에 막강한 그 정권을 갈아치우겠다 하는 이것도 지금 뭐 슬그머니 어쨌든 후계자가 아들이 들어왔으니까 보이든 보이지 않던 이것도 아닙니다. 전략적인 과제로 새롭게 등장한 것이 그동안 멀쩡하게 다니던 전 세계의 20%의 기름과 가스가 운반되던 이 호르무즈 해협에 그 이란의 통제권을 어떻게 이걸 막아낼 것인가 지금 불확실합니다. 어느 수준까지 그 멀리 떨어져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력을 투입할 것인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1단계 전쟁 당시에 협박을 했던 이 카르그섬 점령을 하겠다라는 것 그건 아직까지 오픈돼 있는 중요한 변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카르그섬이 이란 원유 수출의 핵심이 되는 그 지역으로 점령을 할 경우에는 전쟁이 정말 대규모로 확대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린즈 해병을 투입해서 이 섬을 점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긴 했지만 미군이 대규모 사상자를 낼 수가 있어서 이거는 철회가 된 그런 또 작전이기도 합니다. 항공모함에 지금 여러 가지 미국이 갖고 있는 최첨단의 무기 병력을 투입을 해서도 뭐 군사물류 인프라를 뭐 어떻게 공격을 해서 이란을 막아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쨌든 midterm election 중간 선거가 올해 11월에 있기 때문에 이번 전쟁의 핵심 질문은 경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이란의 강경 지도부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여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특히 아시아의 나라들이 유가 상승을 견디지 못해서 비축해 놓은 기름을 다 써야 가는 그런 지금 다급한 상황에 있는 전 세계의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대해서 자신의 또 공화당의 주권 연방 상하원 공화당 대통령이 이번 미드텀 일렉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있었던 월드컵 준결승전 프랑스 스페인 스페인 프랑스는 스페인이 놀랄 만큼 압도적인 경기를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좀 두고두고 이걸 곱씹어보는 프랑스 사람들 마음처럼 우리가 한번 좀 보고는 싶은데요. 일단은 지금 아이스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죠? 추격 중에 자동차를 추격하다가 또 이 엉뚱한 사람을 불법 체류자라고 해서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총을 쏴서 일주일 사이에 어제까지 두 건의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고라고 하기에는 총을 쏴서 죽인 사람이 텍사스주의 휴스턴에, 네, 휴스턴에, 그러니까, 멕시코 사람인데, 30년 넘게 거기 와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던 사람인데, 이게 또 잘못 오인해서 쫓아가 죽인 거죠. 뭐, 차로 이렇게 뭐, 아이스 요원을 위협했다라고 하지만, 그런 지금 정황 증거, 심증만 있지, 실제로 그런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메인주에서 메인주 비더포드라는 곳에서 이번에는 콜롬비아 사람을 여기도 잘못 오인해서 일할 수 있는 work authorization을 갖고 있는 콜롬비아 시민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또 더해서 플로리다 주에서 이렇게 주유소에서 저차에 타고 있는 불법 체류자들이라 그렇게 막 다가가니까 놀라서 이제 달아난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이 찻길로 뛰어들어서 다가오던 달려오던 큰 트럭에 치여서 또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사이에 텍사스주, 메인주, 플로리다에서 연속 3명의 또 2명은 불법 치료자가 아니고 지금 플로리다는 제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목숨을 잃는 일이 있으니까 이건 뭐 도저히 있을 수 없다 해서 시위가 있고 뭐 거센 지금 항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일주일에 이 세 건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 일단 ICE 요원들에게 이 대부분의 vehicle stops, 이게 차량을 쫓아가는 그건 중단하라고 지시가 내려졌다는 그런 소식은 우리가 지금 듣는데 뭐 이 ICE가 차량을 어떤 식별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 ICE 차량이다, 폴리스다 이런 거 붙이지 않고 그냥 쫓아가니까 당연히 이상하니까 달아날 수도 있고요. 지금 텍사스 휴스턴의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건을 놓고 우리가 ICE가 뭐 바디캠도 없고 이 ICE 요원들이 한참 이 훈련을 받고 ICE 요원을 트레이닝하는 아카데미에서 또 도저히 이건 참을 수가 없다 해서 국토안보부 소속의 변호사가 양심 선언을 하고 나왔던 그 트레이닝 과정에서도 제대로 법이라든가 할 수 있는 권한뿐 아니라 책임에 대한 것이 전혀 인지되지 않은 채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아이스 요원들을 지금 빼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하루 체포 건수가 6월 마지막 주에 두 배로 증가했다. 그렇게 우리가 듣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약 2천 건 수준으로 계속 여기서 그냥 머무르지 않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배경으로 또 ICE 요원들 자신들도 엄청난 프레셔에 접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람들인데 피부 색깔도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쫓고 있는 이 불법 체류자다라고 그것도 또 잘못 오인을 해서 쫓아가고 있는 그 대상이나 타겟이나 ICE 요원들도 피부 색깔도 비슷하고 출신 국가도 또 비슷할 때도 많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상황에 아무튼 자동차 스탑하는 건 중지한다라는 발표가 있습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코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4: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5: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4: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3: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개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K라디오와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초복입니다. 삼계탕 드세요. 라고 여러분의 글이 보입니다. No wonder. 왜 오늘 이렇게 더울 수밖에 없었는지 어제부터 뉴욕과 그 일대가 지금 오늘 동부 시간으로 9시, 밤 9시까지 밖에서 뭐 가능하면 밖에서 돌아다니는 일을 좀 줄이자라고 그렇게들 당부가 서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월드컵 축구 어제 있었던 4강전 첫 경기 결승에 진출할 팀을 가리는 이 경기 우리가 정말 많은 기대를 했죠. 프랑스가 이렇게 역대 최고의 이 실력이다라고 했고 어느 선수를 먼저 봐야 할지 모르게 누가 먼저 골을 넣을지 모를 온바페라는 대단한 선수와 우리가 여러 선수들을 주목하면서 막상 뚜껑을 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스페인에게 공을 못 뺏어요. 스페인 팀이 원래 공 점유율이 높은 걸로 우리가 이미 알고는 들어갔지만 프랑스라는 팀을 상대해서도 이게 가능할 것인가. 많은 전문가들이 축구에서 뭐 진짜 비전문가 전문가 다 해서 프랑스가 이길 것이라고 90% 이상 확신을 하고 시작한 경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텍사스의 댈러스에서 있었던 이 경기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에 진출한 팀은 스페인입니다. 2-0으로 스페인이 프랑스를 이겼습니다. 뭐 경기 주요 장면이라면 전반 20분 그러니까 그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새로 생긴 물 마시는 22분 전에 페널티 킥이 선언됐습니다. 설마. 왜냐하면 이 그 크로스가 이렇게 딱 주어지니까 공격 과정에서요. 프랑스의 수비수 루이카 디누 선수가 이걸 걷어내고 있었는데 뒤에서 20대 19살이 되는 생일 지난 지 며칠 안 됐다고 그랬던가요? 야말 선수가 엄청난 속도로 달려 들어오는데 선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공이 떨어지는 지점에서 발을 이렇게 뻗고 있었는데 프랑스 수비수의 발과 야말 선수 뛰어들어다가 충돌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이 어떨 것인가 스탑이 됐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이거 설마 했죠. 그런데 이날 출시면 이반 바르톤 엘살바도르 출신의 주심에 상당히 그러니까 책에 적혀 있는 대로 한다 룰대로 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파라과이 선수가 제가 이름을 똑바로 잘 알아서 가게 너무 마음이 급해요. 파라과이 선수가 이 경기할 때 항의할 때 이렇게 입을 막으면 안 된다는 룰이 새로 생겼는데 입을 막 손으로 가리고 항의를 거세게 하니까 이 룰대로 너는 레드카드다 아웃이다 이렇게 한 주심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해서 걱정을 약간 했었죠. 그런데 어제 뭐 편파적인 판정이었는가라는 말도 프랑스를 응원하는 쪽에서는 나오기는 했지만 중립적인 입장에 보던 사람의 그 사람들의 평가는 명백한 페널티킥이다. 어쨌든 의도가 어떻게 됐던 간에 이게 발이 쳤으니까요. 그래서 키커로 나서서 오야르 자발 선수가 선제골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프랑스는 이런 경험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토너먼트 32강부터 결승, 준결승전까지는 그 전까지 준결승 올라올 때까지는 한 번도 골을 내준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스페인은 마지막 두 경기였나요? 92분경에 한 골 그리고 88분에 그 다음 경기에서 또 한 골 넣어서 마지막 순간에 기사회생해서 올라오는 것에 익숙해 있는데 이 페널티킥을 성공시킴으로써 스페인은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넉넉한 입장이 된 거고 프랑스는 그 전략으로 가지고 나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쫓는 입장에 와서 완전히 흩어져 버렸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후반 13분경에 계속 프랑스가 이렇게 밀릴 것인가 라고 설마 하면서 또 한 번의 설마를 썼는데 후반 13분경에 오히려 페드로 포로 스페인 선수가 쐐기를 박는 추가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야말이 한 차례 더 골을 성공시켰는데 이게 옵사이드가 됐죠. 어쨌든 결론 2-0으로 스페인이 이겨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오늘 영국 그러니까 잉글랜드, 정확하게 잉글랜드라고 해줘야죠.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의 준결승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부 시간으로 오후 3시고 조지아주의 애틀랜타에서 있는데 핵심 질문은 잉글랜드가 아르헨티나의 메시, 리오넬 메시를 막아낼 수 있을까? 메시를 막고 결승행을 할 수 있을까? 이렇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메시는 8골 그리고 도움 2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잉글랜드가 준결승까지 온 여정은 뭐 해리 케인과 주드 벨링햄이라는 두 명의 이 에이스가 이끌어온 이번 대회에서 각각 6골. 잉글랜드가 기록한 13골 중에서 12골이 해리 케인과 주드 벨링햄 선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시선이 이 선수들에게 잉글랜드 팀에게는 또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고 아르헨티나 역시 메시가 만든 준결승까지의 여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카보베르데를 만나서 고생은 좀 했지만 흔들렸지만 무사히 건너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카보베르데를 겪은 팀들이 이게 다 단련이 된 게 아닐까. 스페인도 이 0-0 무승부로 조별 리그에서 또 엄청나게 희한한 카보베르데에게 고생을 한 그 경험을 하고 나왔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잉글랜드는 오늘 있을 준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를 맞아서 뭐 양 팀 다 두 스타의 그러니까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두 명의 스타 플레이어에게 또 어떻게 결정력이 있을 것인가 골 결정력을 기대하게 되고 메시의 아르헨티나는 혼돈 속에 생존력이 있는 기사회생하는 아르헨티나의 경기를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드컵 준결승 세계 랭킹과 FIFA 랭킹이 계속 월드컵 시작되고 나서 바뀌어서 월드컵 준결승전 들어가기 전까지 랭킹 1위에서 4위까지가 맞붙은 완벽한 그런 준결승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The Athletic, 뉴욕타임즈의 스포츠 디비전으로 합류한 The Athletic의 기자들은 이 일정의 패턴이 잉글랜드 아르헨티나의 승자 결승에 어느 팀이 올라가든지 불리한 그러니까 스페인을 맞아서 불리한 일정이다. 왜냐하면 이게 결승전을 앞두고 하루를 더 쉬느냐 못 쉬느냐가 그동안의 14개의 전 세계의 중요한 경기에서의 승자를 가르는 그런 중요한 팩터가 됐다. 이렇습니다. 최근 국제대회에서 스페인과 잉글랜드가 결승에서 자주 만났는데 그때마다 스페인이 더 많은 쉬는 날을 확보한 뒤에 그래서인지 이겼다라고 이걸 좀 분석을 해놓고 있어요. 2024년 유로피안 챔피언십 결승에서 스페인이 준결승 후에 나흘 4일을 쉬었다고 합니다. 잉글랜드는 3일을 쉬었고 그 결과 스페인이 2-1로 승리했다. 어쨌든 다른 원인을 뭐 다 대체하고라도 하루를 더 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근데 진짜 어제도 그렇고 이번 월드컵 보니까요. 뭐 격투기를 방불게 하는 덜 힘들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몸싸움이 엄청나잖아요. 뭐 이렇게 쇼를 해서 구르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할리우드 액션이다라고 말도 하지만 사실은 부딪히는 게 엄청납니다. 이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도 지금 준결승전에 진출해 있는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가 어느 팀이 이기든 하루를 덜 쉬고 스페인을 결승에서 맞게 됩니다. 어떻게 이걸 풀까? 두 준결승을 같은 날에 치르면 안 될까? 이제 뭐 우리가 이런 걸 잠깐 이야기를 하는 걸 듣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일단 TV 중계 문제가 시청자들이 모두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분리해야 하는데 연장전 승부차기까지 가면 지난 토요일에 8강전 두 경기이고 연장전까지 가니까 240분 플러스 해서 토요일날 경기를 봤는데 이거 나중에는 막 섞여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고 또 이 경기 운영과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문제가 있어서 준결승 두 경기를 같은 날에 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어쨌든 결승전 전망을 보면 이 패턴 하루 덜 쉬고 올라온 나라가 지는 경향이 최근에 있어 왔다. 관계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0: BTS 이번에 사상 최초로 축구 경기 하프타임에 하프타임 쇼를 기획하고 있어서 좀 할 것이 확실한데요. 이 하프타임 쇼에 BTS뿐 아니라 마돈나, 샤키라, 또 저스틴 비버, 야만의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비버까지 나오니까 꼭 이겨야 돼, 오빠, 이렇게 해서 지금 결승에 올라간 거라고 많이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BTS가 지금 계속 유럽에 투어를 하고 있는데 특히 그 전날 이틀 연속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의 투어 유럽의 마지막 공연을 마치고 어떻게 올 것인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리랑 월드 투어 지금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 있을 프랑스 파리에서의 공연을 앞두고 잠깐 쉬고 있는데 또 내일 또 이야기를 마저 이어가야 되겠지만 BTS는 공연이 끝난 밤 10시 반 그쪽 시간으로 미국이 6시간 늦으니까 어쨌든 이 6시간 차이와 그리고 그 다음날 3시 반까지 결승전이 있는 MetLife Stadium 도착하는데 17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사실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까운 공항에 프라이빗 제트로 내리니까요. 괜찮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세상의 모든 아침과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회원 김수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 보석 그리고 천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해온 맨하튼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의 킴스보석 47스트리트 5에베뉴 6에베뉴 사이 2층 높이의 킴스보석 한글 간판 포입니다. 자택은 골드바 실버바 킴스가 쌉니다. 킴스보석 이번 주 세일 상품은 실버입니다. 실버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 kradio.us kradio.us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십시오. 요즘 탑 칼리지는 점수보다 한 학생의 이야기를 봅니다. 어떤 도전을 했고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가 중요합니다. The next E College Consulting, Research 경시대의 다양한 대외 준비반을 통해 아이만의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어갑니다. 남들과 같은 길이 아닌 우리 아이만의 결과, The Next E, 자녀의 다음 무대를 함께 준비합니다. 203-974-3939. 오늘 저녁 뭘 해 먹을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도 뉴저지 한 남친 안에 만나방이 있습니다. 성이모랑 정혜씨가 엄마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어 밥상이 금세 풍요로워집니다. 나물, 국, 그리고 찜떡까지 모든 음식 걱정 끝. 잔치 음식 주문도 역시 만나방. 뉴저지 한남체의 문이 열리면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에스더하 재단의 헬플라인 무료 상담 전화 기다리는 상담원이 24시간 365일 언제나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목소리 정신건강 정보와 기관도 안내하는 에스더하 재단 헬플라인 800-713-9336.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웨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 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지는 곳,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보 혜택 안내 모두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시, 정부, 메디케이드 감독기관,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내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와 여름 의료부터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오직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0: 오늘 K라디오 스튜디오에 10분의 특별한 게스트들을 초대해서 오셨습니다. 한 분 한 분 모두 공통점이라면 죽음을 통과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르는 탈북자. 그런데 너무나 아름답고 젊고 미래의 꿈을 갖고 이 청년 리더들의 어셈블리를 이루셔서 뉴욕을 이번에 방문하셨는데요. 그 배경과 경험과 또 자유를 찾아와서 정착하신 삶에 대해서 상상만으로 압도가 되는 열 분의 삶이지만 그 중에 대표로 오늘 먼저 네 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2026 North Korean Young Leaders Assembly. 이번에 오신 그 목적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 청년 리더총회 대표 이현순이라고 합니다.
0: 네.
2: 저희가 올해로요, 이게 4차로 북한 청년 리더총회를 진행을 하는데, 이번 해는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건국 250주년이고,
0: 네.
2: 우리가 사실은 이 총회를, 창립하게 된 목적이 우리가 북한이라는 나라를 해방하고, 또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선사해주고 또
0: 네.
2: 우리가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사실은 시작을 했습니다.
0: 네. 근데
2: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뭐 다른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이제 인재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런 인재들을 발굴을 하고 또 준비를 시키고 그래서 이 총회를 시작하게 됐고 올해로 네 번째로 또 좋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0: 네.
2: 사실 이번 250주년을 저희가 워싱턴 DC에서 시작을 했는데
0: 네.
2: 정말 나라를 건국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0: 네.
2: 프로그램은. 그래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0: 네. 그래서 미국은 건국 250주년을 맞았는데
2: 네.
0: 바로 이 북한 청년 리더들의 총회에서는 올해 네 번째로 그래서
2: 네.
0: 올해를 첫 해? Day One? 어떻게 부르시죠? 특별한.
2: 이... 건국. 시작의 데이원?
0: 데이원.
2: 예, 첫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그래서 연승 대표 지금 이분들이 모두 함께 워싱턴 DC를 출발로
2: 그렇죠.
0: 하실 제가 거죠?
2: 워싱턴 네. DC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0: 네.
2: 기본 활동은 저희가 했던 것은 미 행정부,
0: 그죠? 네.
2: 국무부와 국방부 그리고 미 의회 보좌진들과의
0: 네.
2: 미팅을 했었고 그리고 미국의 스팀슨이라고 하는 그 싱크탱크에서 저희가
0: 네.
2: 공개 패널 토론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디지털 세대라고 또 부를 수가 있습니다.
0: 그렇죠.
2: 또 외부에서는 장마당 세대라고 하지만 저희가
0: 네.
2: 아무래도 한국 드라마나 이런
0: 네.
2: 외부 문물을 접하면서 컸기 때문에 이 외부에 대한 동경 또 외부 사회와 또 북한이라는 사회를 비교해 보면서
0: 네.
2: 그런 북한 사회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0: 네.
2: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이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전달해주고 또
0: 네.
2: 이런 경험과 그들의 지식 공유를 통해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어떻게 북한에 어떤 자유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지 그런
0: 네.
2: 것들을 도움을 줄 수 있게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이번에 오신 북한 청년 리더들, 북한을 탈출하신 청년 리더들 총회를 결성을 해서 건국의 데이 원, 앞으로 탈북인들이 느끼는 그런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온 여러 그 감정적이나 또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에 더해서 고향에 돌아갈 준비를 다 하자. 그러니까 더 훨씬 더 넓게 지금 미래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우리 이현승 대표님은 과거 북한의 엘리트 특수부대 또 무역 네트워크 중심에 계시다가 탈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어셈블리 총회를 이끌고 계시는데 장은승님
3: 네.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미국의 생탱크 앤 허슨 연구소 연구원이라고 들었습니다. 포브라이트 장학생으로 또 계시고요.
3: 네,
0: 네. 어떻게 지금 한반도의 통일을 누가 묻는다면 어떤 생각으로 뭐 짧게 대답하시기는 힘드시겠지만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3: 네. 짧게 말씀드리자면
0: 네.
3: 통일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3: 그 시작점에 오빠가 말씀드린 것처럼 탈북민들이 앞장서야
0: 네.
3: 되고요. 네. 이현승 대표님이 말씀하신
0: 네.
3: 것처럼 탈북민들이 앞장을 서야 되고요.
0: 네.
3: 그래서 그 탈북민들이 여기 모인 탈북 청년들이 함께 지금 통일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3: 정말 탈북민들을 한국 사회에서 먼저 온 통일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0: 네.
3: 실제로 우리 탈북민들이 정말 통일이 됐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고 전문성을 쌓아가고 있다. 그런 단계다. 그들과 함께 우리가 통일을 준비할 이제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통일을 내다본다 하시니까 우리 실향민들이 많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살아오시면서 거의 포기한 그런 그 고향에 대한 꿈, 내가 못 가더라도 내 자식들은 갈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거꾸로 이렇게 우리 탈북 청년들을 통해서 듣게 되니까 마음이 아주 특별합니다. 네. 그러면 박미경님.
1: 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서울대학교 치의과대학? 치의학대학원에
1: 네,
0: 맞습니다.시라고요.
1: 아, 네. 올해 2월에 졸업했습니다.
0: 아, 졸업을 벌써 네, 하셨어요?
1: 네, 네. 네.
0: 처음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공부를 하시고 어떤 계기로 해서 여기 치과 공부를 하셔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셨다고 하는데.
1: 아, 네.
0: 네. 직접 말씀해 주세요.
1: 그래서 뭐 사회학과와 치의학대학원을 이렇게 하나씩 들으시면은 이게 무슨 연관이 있지라고 네.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0: 네.
1: 사실상 그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보면은 사실은 그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0: 네.
1: 그렇게 같은 괴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0: 네.
1: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 15살에 왔는데요.
0: 네.
1: 적응하는 과정에서 되게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0: 네.
1: 뭐 주거 지원이나 뭐 일자리 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제가 적응하는 과정에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되었고
0: 네.
1: 그런 정책 덕분에 적응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신 분들을 보면서
0: 네.
1: 처음에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사회학 연구원이 되고 싶다.
0: 네.
1: 정책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이제 사회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0: 네. 그래서
1: 사회학과에 들어가서 좀 더 북한 이탈 주민 관련 정책도 찾아보고
0: 네.
1: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다가 제가 찾아낸 부분이 뭔가 의료나 뭐 주거나 이런 관련된 거는
0: 네.
1: 지원이 많이 되고 있지만
0: 네.
1: 치과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뭔가 제대로 된 정책이 마련이 된 게 없고
0: 네.
1: 또 담론 자체가 아직 형성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0: 네. 그러니까
1: 구간 건강에 대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보면은 뭐 이례적으로 틀니나 뭐 충치 치료 뭐 그런 것들은 되고 있지만 꾸준히 어떤 기관이 독립적으로 그거를 담당해서
0: 네.
1: 진행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0: 네.
1: 그때 이제 아 내가 여길 가야겠구나 내가 이걸 좀 해보면 어떨까
0: 네.
1: 이런 좀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0: 네.
1: 그래서 물론 뭐 정책이야 사회학을 다니면서도 만들 수 있겠지만
0: 네.
1: 그래도 현장에서 의료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런 배경이 있어서 이제 정책을 좀 더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0: 네.
1: 꿈을 가지고 결국에는 네 치의학대학원까지 네.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0: 네, 서울대학교 네. 사회학과에서 정책에서 이제
1: 네.
0: 내가 예선으로 정말
1: 네,
0: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로 놓여있는
1: 네.
0: 그런 탈북자들을 위한 구강 건강을 돌보겠다.
1: 네.
0: 직접 이렇게 들어가셨나요? 손으로 한번 내가 직접 해봤나요?
1: 네네네. 그래서
0: 정말요?
1: 네. 저희가 이제 3학년부터는
0: 네.
1: 저희가 직접 임상 실습을 해서
0: 네.
1: 환자분들을 저희가 봐서 케이스를 좀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0: 네.
1: 실제로 제가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한 20명 정도를 무료로
0: 네.
1: 이제 진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0: 네.
1: 그때도 조금 놀랐던 게 다른 일반 한국인 환자들에 비해서 구강 위생 상태가 많이 심각했는데
0: 네.
1: 제가 사실 가장 놀랐던 건 그 부분이 아니라 그 친구들 중에서 아무도 자기의 구강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는 가장 좀 놀랐습니다.
0: 네.
1: 그래서 물론 그 아픈 치아를 치료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0: 네.
1: 그때 깨달았던 건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0: 네.
1: 그래서 이런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0: 네.
1: 아프면 치과를 가는 곳이 아니라 아프기 전에
0: 네.
1: 가서 검진 받고 꾸준히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 치아다. 네. 이런 것이 좀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그래서 네. 좀 더 미국에 와서 네. 예방과 공공의료 분야에 네. 대해서 네. 더 공부해서 돌아가려고 네. 네,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3: 벌써 치과 환자들을 많이 만나보셨기 때문에 네. 하실 말씀이 뭐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분 최윤서님.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대학교 지금 현재 재학 중이세요?
4: 아,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3: 아, 네. 졸업하셨어요. 네. 네, 회계학을 특별히 북한에서 나오셔서 회계학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을 때 그 말은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4: 사실 북한에서는 간호사였고요.
3: 네.
4: 그게 이제 제가 그렇습니다. 원해서 선택했던 직업이 아니라 제가 선택할 수 있는 풀이 굉장히 좁아서 어쩔 네. 수 없이 갔던 직업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조금 제가 하고 싶은 학문을 찾아야 했어요.
3: 네.
4: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느 날 마트에 갔는데
3: 네.
4: 가격표들이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3: 네.
4: 2달러 뭐 10달러가 아니라 1.99달러, 9.9달러 이렇게 왜 그렇게 아기가 안 맞는 숫자를 놨을까?
3: 아기가 안 맞는 숫자 진짜 맞는 말. 네. 아, 저도 그렇게 느껴요.
4: 네, 그래서 이제 네. 굉장히 불편하다 생각했다가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부가세나 어떤 이런 네. 세금을 제외했을 때
3: 네.
4: 기업이 가격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책정된 가격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3: 네.
4: 숫자에 담긴 스토리가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회계학을 네. 하게 됐고요.
3: 근데 사실 우리 소비자 입장에선 네. 4불이다 하는 것보다 3불 99 그러면 싸게 느껴지는
4: 그렇죠.
3: 것도
4: 마케팅
3: 있잖아.
4: 효과도 있는 거고
3: 네,
4: 네. 그래서 그런 좀 되게 심플한데 스토리가 네. 담긴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3: 네. 지금 그래서 최윤서님께서는 회계학을 공부를 하셨는데 앞으로 이 내가 배운 걸로 단지 재밌다, 뭐 이해가 된다
4: 그렇죠.
3: 말고
4: 네.
3: 또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4: 사실은 맞다. 이제 단기적으로는 저는 네. 이제 회계나 세무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일을 할 예정이고요.
3: 네.
4: 앞으로 통일이 된다면 북한은 조세 체계가 아직 이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세 체계 구축에도 제가 이제 제 실력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조세 체계 구축에 가장 지금까지 들은 말로 구체적인 통일
2: 그렇죠.
3: 후에 네. 그러네요. 거기도 3불 9구 뭐라 그래야 되죠? 150
1: 9.9불
3: 뭐 이렇게 네. 나갈 수도 있는 그런 꿈을 꿀 수 있다는 그 삶의 풍요로움이라고 할까요? 정말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우리 북한 청년 리더 어셈블리 총회 여러분들 지금 10분도 더 계신데 제가 오늘 대표적으로 지금 4분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첫 시간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또 한인 동포들과 함께 이해해가는 이 꿈이 굉장히 앞서가시는구나.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지금 현재형이 아니고 미래형으로 지금 밟아나가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현승 대표님 우리는 북한 출신의 그런 시인들의 시를 또 한 번씩 듣잖아요. 정지용 시인의 시가 대표적인 시 중에 하나인데 혹시 그 시 중에 기억나는 거 있어요?
2: 제가 문학 쪽에 문외한이라
3: 네.
2: 예, 제가 뭐 다른 분들이 혹시 네. 추천해 주실 분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4: 시 중에 네. 김서울의 진달래가 있어요.
3: 네.
4: 그거를 북한에서 국어 교과서에서 이제 학생들이 배우거든요.
3: 나보기가
4: 역겨 가실 때는 네.
3: 말없이 고위 보내
4: 네, 그 고위 보내드려리다. 이게 이제 한국에서 김서울 네. 문학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북한에서는 남한에 이제 탈북한 어떤 작가거나 아니면 남한의 좀 우호적인 작가의 작품들은 삭제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 김서월 문인의 시는 어떻게 있는지가 좀 의문이긴 했어요.
3: 네, 김서월.
4: 네.
3: 그리고 우리는 정지용 시인의 향수 이것도 노래를 만들어서 네. 듣고 있습니다. 오늘 다 하지 못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 2부에 연결을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청년 리더들 총회 미국이 건국 250주년을 맞는 해에 북한에서 탈북한 우리 청년들이 꿈꾸는 미래,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그중에 네 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4: 사뿐히 들어가자고
3: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 쉽지 않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탈북을 어린 나이에 했던 북한에서 온 청년들이 정말 젊고 공부도 너무 잘하고 그리고 또 아름다운 그 젊음이 빛나는 그런 청년들이 미래의 자유 조국의 통일을 꿈꾸면서 미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를 출발로 해서 우리 뉴욕까지 와 있는데 내일 또 이어서 또 다른 네 명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했던 탈북 그 탈북자의 삶과 또 지금은 한국에서 많은 정책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 국왕 건강에 대해 신경을 쓴다라든가 그리고 미래에 통일된 우리 자유 대안에서의 그런 재무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회계학을 공부한다던가 정말 진짜 앞서가는 그런 탈북 청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법무부 장관 대행이 악칭 법무부 장관이었죠. 이 트럼프 대통령의 또 개인 변호사였기도 했던 타드 블란쳇가 드디어 인준을 위한 청문회에 소개됩니다. 연방의회에 소개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바이든 그때 대통령 당시에 트럼프를 정적으로 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걸 보복하는 행위 뭐 이런 것에 대해 법무부에 들어가서 체계적으로 이걸 했다라든가 그런데 그 바로 전날 어제 그 전날이죠. 연방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IRS 국세청에 소송한 것이 부적절한 목적이다 해서 판결을 연방법원에서 내렸습니다. 이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법적인 절차를 악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 18억 달러 기금을 마련해서 정부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러니까 January 6의 의사당 폭동 사건이 다 풀려났는다도 거기도 이 소송을 해서 돈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기대를 하게 했던 이거 아니다라는 그런 판결이 났는데 또 항소가 이어지겠죠.

세상의 모든 아침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 15일 수요일입니다. 다시 한번 제 자신에게 말을 합니다. 7월이 이제 딱 반환점에 서 있구나. 멀리 호르무즈 해협에 기름 실은 배들이 묶여 있는, 아니 갈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우리들 주유소의 가솔린 가격을 또 다시 4달러로 올려놓을 것인가. 그리고 오늘 있을 월드컵 준결승전, 동부 시간

그대와 같이 나누고 싶은 날, 식집이라고 합니다. 뜨거운 유리창 너머엔 우울한 낭만이 끈적이고 있었지. 어디선가 귓가에선 멜라니 사프카의 The Saddest Thing 이 절규로 들려오던 날. 아, 나는 아직도 푸르게 젊었는가. 상처산 20살에나. 오늘은 초복, 잉잉 추운 겨울도 아닌데.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더위가 갑자기 서늘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들의 첫사랑.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였습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나이아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IW그룹, 유택시,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 뷰리 아울렛, 마이클로펫, 인첸트 미네랄숲, 하이스트 부동산, SH 현상희 회계사, 로열 댄스 스튜디오, K타이거 태권도, 재외동포청과 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후원하며 월드와이드 칠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쥐시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쥐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1 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 블루초 캡슐 300불짜리도 150불에 드립니다. 또한 산삼 엑기스 150불을 75불에, 열매 주스도 150불을 75불에 할인해 드립니다. 천삼 레귤러 캡슐 타입은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판매합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0: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개결의 복자는 엎드릴 복자입니다. 사람인변에 개견자를 붙여서 사람이 마치 개처럼 엎드린 모습을 그린 글자라고 하는데요. 어쩌다 이런 글자를 이 여름날의 이름으로 삼았을까요? 옛 사람들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한여름의 뜨거운 기운 앞에서는 잠시 그 기세를 꺾고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름의 더위가 가을의 서늘한 기운을 무서워해서요. 잠시 땅에 엎드려서 숨는다는 옛날 해석도 있습니다. 자연조차도 버티기보다는 몸을 낮추는 때가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 엎드림이 결코 포기나 항복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위에 굴복하지 않고 끝내 이겨내겠다는 다짐이 그 안에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날 삼계탕이나 육개장 같은 뜨거운 음식으로 몸을 보하면서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잠시 엎드리되 그것은 다시 일어서기 위한 엎드림이었던 셈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버티다 버티다 결국 고개를 숙이고 잠시 멈춰서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멈춤이 꼭 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초복의 유래가 조용히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일어서기 위한 엎드림, 반드시 필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7월 15일 투데이 시작합니다.

0: 투데이와 함께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가 무더위를 알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품목은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하고 있습니다. 국보 입을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를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올 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은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입니다.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6월 1일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블러바드에 있습니다. 929-845-0958, 929-845-0958. 투데이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뉴저지 한남 체인 핫썸머 쿨세일. 캐나다 느타리버섯 150g 한 팩 3불 99, 아삭이 고추 3불 99, 그린자두 파운드당 3불 99, 교호 포도 크램쉘 3파운드 7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4: 손님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고국 그리고 아시아, 이제 모국 여행도 클래스가 달라야 합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여행. 푸른투어는 업그레이드된 호텔과 차별화된 식사, 여유로운 일정으로 당신을 모십니다. 강원에서 제주까지 이어지는 뷰티풀 코리아 골든로드 9일, 식도락의 천국 일본 완전 일주 10일, 4배의 감동을 선사할 동남아 4개국 12일, 백두산과 중국 프리미엄 일주 9일까지 푸른과 함께하면 아시아 여행도 특별한 감동이 됩니다. 201-778-4000번 718-928-3333.
6: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7: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8: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7: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8: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7: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8: 866-566-9191, 866-566-9191.
9: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5

0: Today story. 오늘 투데이 스토리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자신에게 꼭 필요한 골 건강 이야기를 약 30년 동안 바이오센서와 의료기기 기술을 연구해온 과학자이시죠. 마라 나노텍의 창업자 이혜연 박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박사님은 최근에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위원회 전문가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현재는 골다공증 치료를 시작한 환자가 검사와 치료 과정에서 중간에 이탈하지 않도록 돕는 새로운 골 건강 관리 시스템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이 기술이 왜 필요한지, 폐경 전후의 여성과 또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은 왜 골 건강을 더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라가 미국에서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오늘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혜연 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서 오세요.
1: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0: 네, 워낙 바쁘신 줄은 알았지만 이번에 제가 이런 소식을 또 접하니까 그동안 훨씬 더 바쁘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예, 조금 많이 바빴습니다.
0: 건강은 괜찮으시죠?
1: 네, 아주 건강은 정말 네. 감사할 네. 만큼 좋습니다.
0: 그러니까요, 참 감사하네요. 이 에너지를 어디서 이렇게 뿜어내시는지.
1: 아마 잘 먹고 잘 자고
0: 네. 제일 중요하죠.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우리 박사님께서 식약처 의료기기위원회 전문가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먼저 축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궁금해요.
1: 예, 하여튼 먼저 감사드리고요.
0: 네.
1: 이번 선정이 이제 저 개인으로서도 네. 명예이고 또 동시에 굉장히 제가 이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0: 그렇죠.
1: 예,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제가 네. 지난 한 30년간 네. 이런 바이오 센서 그리고 의료기기를 연구한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0: 그렇죠.
1: 의료기기의 안전성
0: 네.
1: 그리고 과학적 타당성 그리고 산업 발전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로 선정됐다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고요.
0: 네.
1: 이제 이 의료기기는 사실 네. 뭐 기술이 혁신적이다, 뭐 새롭다, 이걸로 충분하지가 않거든요.
0: 그래요.
1: 저도 물론 혁신 기술로 이제 의료기기 개발을 하고 지금 이제 상용화에 네. 이제 주력을 하고 있지만
0: 네.
1: 이 의료기기는 기본적으로 환자에게 정말로 도움이 돼야 되고
0: 그렇죠.
1: 그리고 정확하고 안전해야 되고
0: 맞아요.
1: 그리고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0: 그러네요. 네.
1: 그래서 이제 제가 과학 기술 기업인으로서
0: 네.
1: 이제 한국의 좋은 의료 기기 기술이
0: 네.
1: 우리 미국을 포함하여 이제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데
0: 네.
1: 저의 경험을
0: 네.
1: 아주 작게나마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0: 네, 앞으로 그 책임과 여러 가지 정말 해나가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제가 또 응원하고요. 진짜. 오랫동안 우리 박사님께서 여러 질환에 바이오 센서를 연구하셨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그중에서도 이 골 건강에 이렇게 집중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해요.
1: 그럼 먼저 이제 저희가 개인적인 이유하고
0: 네.
1: 사실 과학적인 이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0: 그래요.
1: 먼저 개인적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0: 네.
1: 저희 어머니가 지금 이제 87세이신데
0: 그렇군요.
1: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0: 네.
1: 사실 요즘에 다리를 절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0: 네.
1: 이제 지팡이를 이제 이렇게 갖고 다니시는데
0: 네.
1: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두려웠던 것이 단순히 뼈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고
0: 네.
1: 혹시 이런 한 번의 골절로 어머니 스스로가 혼자서 걷고 씻고 옷을 입고 식사하는 그런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리시지 않을까.
0: 그렇군요.
1: 사실 저희 외할머니가 굉장히 건강하셨는데
0: 네.
1: 갑자기 넘어지신 뒤로 돌아가셨거든요.
0: 정말.
1: 그래서 이런 어떤 골절에 대한 현상이 단순한 어떤 그런 뭐 사업 주제, 연구 주제가 아니라
0: 네.
1: 저희 가족의
0: 네.
1: 이제 삶이 이제 어떤 삶의 어떤 문제로
0: 네.
1: 이제 되었고요.
0: 네.
1: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도 걱정이지만
0: 네.
1: 사실 나 자신도 걱정이고
0: 맞습니다.
1: 생각하다
0: 네.
1: 보니까는
0: 네.
1: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움직이는 골절 부분이더라고요.
0: 맞아요. 네, 내가 내 몸을 스스로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건 특히 노년에 돼서
1: 그렇죠.
0: 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1: 가장 중요해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지키는 건 단순하게 우리가 엑스레이에서 뼈가 나오는 그게 아니라
0: 네.
1: 실제로 우리 자신이
0: 네.
1: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뼈의 힘은 우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네.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네. 좀 그거를 집중하게 됐습니다.
0: 그렇군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중년 이상 여성들이라면 이제 갱년기 오면서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뼈 건강인데 특히나 그 폐경을 앞둔 전후의 그 여성들에게 아, 골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건 알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 알려주세요.
1: 보통 우리가 이제 폐경이 오면은 네. 기본적으로 폐경이 오면은 이제 우리가 핫플래시 막 그렇죠. 올라오고
0: 막 후끈후끈하고 네.
1: 그다음 갑자기 막 네. 이제 화가 이제 얼굴이 되면서
0: 감정도
1: 예 네. 감정도 왔다 갔다 네. 하고 그래서 뭐 가족들도 굉장히 힘들고 맞아요. 뭐 다들 이제 이런 어떤 기본적인 그런 현상만 시작을 저기 알고 계시는데 네. 사실 이제 요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이제 우리가 폐경이 되면 네.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그렇죠. 굉장히 감소가 된다. 그래서 뭐 호르몬 치료를 해야 된다. 호르몬을 네. 맞아야 된다. 이런 호르몬에 대한 얘기만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 그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네. 우리 요 뼈를 유지시켜주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 같은 그런 그 담당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0: 중요한 역할을
1: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사실 우리 뼈라는 게 네. 이게 돌처럼 한번 딱 형성이 되면 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몸이 살아있으니까 뼈가 형성도 되고 아. 또 낡은 뼈는 없어지고 네. 막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 특히 여성 몸들은 네. 에스트로겐이 잘 받쳐주고 있는데 이 브레이크가 사실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감소가 되는 거죠.
0: 맞아요.
1: 그러면 결국은 기본적으로 뼈에 대한 이제 잘 컨트롤했던 것들이 네. 없어지는 거니까
0: 그렇죠.
1: 우리가 그럼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네. 그 폐경 한 2, 3년 전부터 네. 미리 어떤 골다공증이나 본인들의 골에 대한 건강을 좀 살펴보고 네. 검사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0: 중요하죠.
1: 워낙 요즘에는 직장 여성들이 되게 많으니까
0: 맞습니다.
1: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네. 폐경이 올 무렵에 네. 제일 바쁘거든요.
0: 그렇죠. 그 나이 때가
1: 제일 바쁠 때 여성은 아이들
0: 그렇죠.
1: 뭐 교육하는 분들도 있고
0: 네.
1: 그다음에 직장 여성들은 또 네. 직장도 바쁘고
0: 맞습니다.
1: 두 개를 같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골 건강 유지할 아, 시간 없거든요.
0: 맞습니다. 신경 못 써요.
1: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0: 그러니까요. 네. 정말 그래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스스로 인식을 못한다는 게 저는 좀 걱정되거든요.
1: 가장 그게 포인트예요.
0: 네.
1: 그러니까 골 건강을 제가 왜 시작을 했냐면
0: 네.
1: 골은 모르거든요.
0: 아, 조용한가요?
1: 이게
0: 네.
1: 그 silence death 이래서 아. 침묵의 죽음이라고 하거든요.
0: 그게 참 무서워요.
1: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이거 네. 어느 날 갑자기 오는데 얘가 우리 뭐 다른 무슨 이런 병들처럼
0: 네.
1: 머리가 아프다거나 뭔가 그렇죠, 그렇죠. 감기가 걸리면 또
0: 증세가
1: 우리 증세가 있는데 네. 얘는 증세가 없으니까 그래서 무서운 거고
0: 네.
1: 사실상 무섭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발생이 됐을 때는
0: 네.
1: 너무나 많은 이제 그 데미지가 가는 거죠.
0: 아,
1: 우리
0: 그렇군요.
1: 몸도 그렇고
0: 네.
1: 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0: 네.
1: 또 의료 보험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고.
0: 그렇겠죠. 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왜 이렇게 골 건강에 집중하시냐라는 질문을 드린 게 바로 이런 이유인 것 같은데 환자가 뭐 약을 먹거나 주사 맞고 이래도 내가 정말 좋아지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 눈으로 뭐 확인하거나 그럴 수 없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그러니까. 사실, 네. 요게 네. 제가 이제 두 번째로 과학적으로 이제 골 건강 치료에 네네. 집중하게 된 건데.
0: 네.
1: 사실 이제 그러면은 또 이제 병원에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0: 또 있죠.
1: 죄송합니다.
0: 네, 괜찮습니다.
1: 그래서 이 골건강 치료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0: 맞아요.
1: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네. 뭐냐면은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0: 그러니까요.
1: 중단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환자 자신도
0: 네.
1: 이게 도대체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그래서 중단하는 경우도 많고
0: 네.
1: 또 모르니까
0: 그렇죠.
1: 그냥 약을 복용하다가 네.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0: 맞아요.
1: 또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0: 네.
1: 사실 우리가 골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병들이 되게
0: 너무
1: 많잖아요.
0: 많죠. 전신에 너무 많죠.
1: 그러니까는 뭐 보이지도 않는 이것까지 우리가 가나. 그래서 얘가 항상 우선순위가
0: 네.
1: 이제 뒤로 가게 되니까
0: 그렇군요.
1: 병원에 가지 않게 되고
0: 네.
1: 그렇게 됨으로써 사실상 이 골 건강 치료제로 개발도 되게 많이 나와.
0: 네.
1: 개발도 되게 많이 돼 있고 또 뭐 요즘에는 또 바이오 시밀러 해가지고
0: 네.
1: 가격이 조금 낮은 어떤 그런 투약하는 약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0: 네.
1: 왜 옛날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0: 그렇죠.
1: 깨워야 네, 보배인데 이게 이렇게 많아도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하게 되면은
0: 그렇죠.
1: 그러면 이거는 별로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0: 네.
1: 제가 아 이거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아.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앱을 만들어서 뭐 연락을 한다든가 그게 아니고 네. 실제로 우리 생체 안에 있는 네. 뼈들의 어떤 변화들, 뼈가 형성이 되고 또 뼈가 감소가 되고 하는 것들을 네. 실제로 생체 안에서 간단하게 조금 뭐 1년, 2년이 아니라 네. 최소한 3개월 정도에서 알게 하고 네. 그래서 그거를 의사들이 환자들한테 알려주게 되면은 네. 그러면은 환자와 의사들의 어떤 밀접한 관계도 되고
2: 그렇죠.
1: 예, 그렇게 됨으로써 제약회사가 네. 많이 팔리면 제약회사는 더 많은 제약을 더 많은 약을 네. 더 싼 값에 그렇죠. 또 이걸 발견을 해낼 수가
2: 맞아요.
1: 있는 거거든요.
2: 그렇게 되겠죠.
1: 그래서 어떤 그런 에코시스템을 저희가 한번 작게나마 만들어볼까
2: 너무
1: 그런 목표입니다.
2: 의미 있습니다. 환자가 검사하고 다음 치료까지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거나 안 하거나 그런 거 없도록 쭉 지속되도록
1: 그렇죠.
2: 치료 관리 프로그램.
1: 그렇죠.
2: 예, 골다공증 치료 지속 관리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이렇게 폐경 전후 여성에게도 중요하고 이 폐경 전후 여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요. 혹시 어떤 분들이 이 골 건강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까요?
1: 그렇죠. 사실 네. 뭐 폐경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어떤 작은 낙상에도 이 골절을 경험하신 분들
2: 많죠.
1: 이게 한 번 골절을 경험하신 분은 네. 거의 반 이상이 네. 제가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반 이상이 다시 재골절을 일으키신다고 하고요.
2: 그렇군요.
1: 네, 그리고 사실 약간 또 저체중 우리가 몸이 굉장히 조금 과다하신 분만 느끼는데 네. 그게 아니라 체중이 너무 조금 적게 나가시는
2: 그래요.
1: 분들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2: 네.
1: 그리고 아까도 살짝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유전적인 것도 좀 있어서
2: 그렇군요.
1: 부모님이 이미 고관절을 조금 겪으신 분들
2: 네.
1: 저 같은 사람들
2: 그러게요.
1: 그리고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시는 또 분들이 있거든요.
2: 네.
1: 그런 분들 그리고 사실 또 이렇게 흡연을 조금 과음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사실 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2: 그렇군요.
1: 네, 그건 과학적으로도 많이 입증이 좀 돼 있고요.
2: 네네.
1: 그리고 또 요즘에 국장님도 그렇고 네. 저도 그렇고 네. 데스크워크 많잖아요. 네,
2: 그렇죠.
1: 우리 많이 안 움직이잖아요.
2: 맞습니다.
1: 이거 활동 부족인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2: 많이 여기 해당되실 텐데요.
1: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네. 이제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도 이게 신장하고 이 골다공증하고 굉장히 연결이 많이 돼 있거든요.
2: 그래요.
1: 우리가 뭐 단순하게 신장은 뭐 네. 소변 배출을 그렇죠. 이것만 생각하는데
2: 네.
1: 그게 아니고 신장은 어떤 칼슘이나 어떤 인 그리고 비타민 D
2: 네.
1: 이런 어떤 거에 균형을 잘 조절하기 때문에
2: 그렇군요.
1: 신장의 기능이 저하가 된다면
2: 네.
1: 뼈가 약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보고가 참 많습니다.
2: 그래요?
1: 네.
2: 아 그렇군요. 그런 분들은 뼈도 항상 함께 좀
1: 함께 병원에 가서 같이 이제 관찰을 하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 네.
1: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요새 우리 GLP
2: 네.
1: 이제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2: 네, 네.
1: 이제 그걸로 사실상 뭐 당뇨도 우리가 많이 네. 조정을 하고 정말 고마운 약인데 너무 급격하게 또 빠지시는
2: 맞아요.
1: 분들이 있으니까
2: 네.
1: 그분들은 뭐 GLP를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골절 현상이 일어나는 건 아닌데
2: 네.
1: 가능하면은 골다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니까 그런 보도도 가끔씩 나오고
2: 맞아요.
1: 있으니까
2: 네.
1: 그거를 같이 저기 겸용하셔가지고
2: 그렇죠.
1: 주의를 하시면
2: 네.
1: 우리가 GLP를 맞든 뭐를 하든 사실
2: 네.
1: 건강하게
2: 네.
1: 오래 살든 작게 살든
2: 네.
1: 건강하게 살려고
2: 그거죠.
1: 하는 거니까
2: 그게 목표죠.
1: 같이 합쳐서 관리를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2: 그렇군요. 특히나 저도 주위 어르신들 가장 걱정되는 게 넘어지시는 거예요. 골절.
1: 맞아요.
2: 네, 이 골절이라는 게 단순히 뭐 부러져서 아예 다시 붙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지 좀 알려주세요.
1: 이게 고관절 특히 이런 고령자에게는
2: 네.
1: 단순히 뼈 하나가 부서지는 게 아니라요.
2: 그렇죠.
1: 이게 왜냐하면은 고관절 골절 후에는
2: 네.
1: 우리가 수술을 받아도
2: 네.
1: 먼저 수술 받고 나면은 걷는 거,
2: 네.
1: 목욕 옷 입는 거 이런 일상생활을 완전히 이제 회복을 못 하고 있고.
2: 못하죠.
1: 그리고 이런 고관절 골절 환자 중에는
2: 네.
1: 골절 이전의 그 보행 능력이라든가
2: 네.
1: 그다음에 독립적인 생활 능력을 회복하는 비율이 약 한 40에서 60%라고
2: 그래요.
1: 알려져 있습니다.
2: 아, 뭐 예. 돌아오지 못하신 분들이
1: 있네요. 거의가 그러니까 40에서 60은 거의 이제 우리가 반 정도라고
2: 네.
1: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2: 네.
1: 이런 골다공증성 골절은
2: 네.
1: 이런 독립성 상실뿐만 아니라
2: 네.
1: 추가 골절 과 이게 가장 위험하고 네. 추가 골절로 인해서 사망 위험으로 이제 증가가 될 수 있어요.
2: 맞아요.
1: 이게 네. 왜 그러냐면 이제 골이 부러지면서 네. 이제 거기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이제 면역 세포들 면역 그러니까 완전 면역 세포는 아니지만은 네. 면역하고 연결돼 있는 세포들하고 전부 다 연결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런 연결성이 사실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2: 그렇죠. 그렇죠.
1: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또 면역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네. 파생 효과가 돼가지고 그래서 뭐 골다공증 일어나면 뭐가 일어난다라고는 네.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2: 그렇죠.
1: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다 다르잖아요.
2: 네네.
1: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연결이 되면은 사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일런스 데스 침묵의 죽음으로 무섭다라는 거죠.
2: 그래서요. 이게 참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마라가 사실 측정하려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 P1NP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궁금해요.
1: 예, P1NP CTX 이렇게 하는데 네. 제가 이제 P1NP CTX라는 말은 잘 안 하는 게
2: 네.
1: 이게 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네네. 분들이 되게 많은데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2: 네.
1: 그러니까 골다공증을 우리 생체 몸 안에서 측정할 수 있는 바이오마카라는 거예요.
2: 아.
1: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 네. 기본적으로 스캔해서
2: 네.
1: 이제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골절에 대한 상태를 많이 보는데
2: 네.
1: 그거는 이제 1년에서 2년 보는 거고
2: 그렇죠.
1: 요거는 우리 몸 안에 우리 몸 안에 있는 혈액에서
2: 네.
1: 이제 PONMP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뼈가 형성이 잘 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골다공증 치료제를 네. 맞았는데
2: 네.
1: 이게 뼈가 형성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추적자죠.
2: 그런 게 있군요. 네.
1: 그게 이제 PONMP라는 거고
2: 네.
1: 또 CTX라는 거는
2: 네.
1: 뼈가 많이 부서지고 있는지 그거를 보는 거.
2: 아.
1: 간단히 얘기하면은
2: 그래요.
1: 뼈가 형성이 됐는지
2: 네.
1: 뼈가 죽어가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 몸 안에 이제 혈액 안에서
2: 네.
1: 알 수 있는
2: 그렇군요.
1: 그 추적자라고 얘기하면 생각할 수 있습니다.
2: 그렇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참 중요하고 신기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잠깐 시간 듣고 와서 이어갈게요.
3: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5: 정준호 변호사
6: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7: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8: 체리 파운드당 3불99 백천도 백도 파운드당 2불99 리아벨 포도팩당 9불99 파 다섯 파운드당 1불99 수용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냉동 연계 파운드당 3불4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
7: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9: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10: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9: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11: 7월 15일, 8월 19일 유럽 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12: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네, 오늘 투데이 스토리는 30년 동안 바이오 센서와 의료기기 기술을 연구해온 과학자이십니다. 마라 나노텍의 창업자이시죠. 이혜연 박사께서 도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이 골 건강에 관한 주제로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P1NP. 그렇죠? 새로운 네, 뼈가 예. 예,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 혈액 속에 나타나는 신호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그 90일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거 네. 뭘 의미하는 거예요?
1: 아, 요 이제 90일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네. 이 90일의 시점에서 치료의 네. 성공과 실패를 이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게 너무 이른 시점에는 사실 우리가 치료제를 뭐 먹는다든가 주사를 맞았다고 해서 네. 금방 나타나는 건 아닌데 네. 그렇다고 6개월이나 뭐 1년, 2년을 기다리면 환자의 기본적으로 치료 중단 혹은 진료 이탈이 네.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0: 그렇군요.
1: 이 90일이라고 하는 거는 네. 환자가 실제로 치료를 잘 시작했는지 네. 혹시 부작용, 뭐 비용, 예약 등의 어떤 문제로 중단하지는 않았는지 네네. 그리고 추적 이런 검사로 인해서 다음 진료로 연결이 잘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는 이제 의미에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0: 그렇군요. 예. 그 시간이군요. 90일이. 이 검사가 그러면 지금 환자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는 건가요?
1: 아닙니다. 지금 이제 PONMP는 네. 실제로 검사는 하고 있는데 지금은 네. 굉장히 커다란 뭐 이런 그 레버토리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0: 네.
1: 저희는 그래서 요거를 너무 그렇게 큰 곳에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우리 가까운 데서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죠.
0: 그런 단계군요. 예. 지금 예. 이 단계가 근데 굉장히 중요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차후.
1: 그렇죠. 저희가 네네. 지금 이제 실제로는 이제 커다란 랩에서 이제 저희와 같은 이런 혁신 기술로서 네. 이제 진행하는 거를 측정하는 거를 저희가 먼저 시도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 먼저 이제 저희 기술로서 네. 환자들에게 조금 더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0: 네, 네.
1: 그리고 요게 이제 FDA 승인을 받게 되면은 네.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뭐 어정 케어라든가
0: 그렇죠, 그렇죠.
1: 뭐 조그만 우리 기대한 프로바이더들한테서도 네. 간단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렇죠. 기다리지 않고 3개월 만에 병원에 오셔 가지고 네. 아, 내 상태가 어떻는가
0: 네.
1: 사실 얘가 PONMP CTX 이런 그 추적자리 중요한 이유는 네. 그냥 단순하게 수치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베이스 라인이 있어서 네. 그 베이스 라인의 변화량을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한 곳에 가면은 그 한 곳에서 계속 보셔야 되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환자 관리로서는 네. 병원도 좋고 저한테도 굉장히 좋은 거죠.
0: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 90이 들어가는 또 프로그램이 하나 또 있네요. 이게 19-day bone health continuity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또 어떤 성격의 프로그램인지.
1: 그렇죠.
0: 알려주세요.
1: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90일 만에 와가지고 네. 그냥 검사 한번 하고 수치 한번 보고 가면은 네. 사실상 관리가 전혀 안 되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90일 단위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0: 네.
1: 요거는 이제 골다공증 치료를 시작한 환자가
0: 네.
1: 이제 그 다음 검사 진료 투하까지 네. 이탈하지 않도록
0: 네.
1: 여러 가지 이제 연결하는 90일 치료 지속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0: 지속 이게 네. 지속 관리가 중요하군요.
1: 그게 포인트입니다.
0: 네,
1: 지속 관리.
0: 지속.
1: 예.
0: 네.
1: 해야 할 것들이 많거든요.
0: 아, 그래요?
1: 그렇게 하려면 사실상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 달에 한 번씩은 좀 관리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0: 네.
1: 약만 투여하면 되는 게 아니라
0: 네.
1: 거기에 필요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움직여야 되고
0: 그렇죠.
1: 그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기가 또 다른 요런 분들은 질병군들이 많거든요.
0: 그렇겠죠.
1: 사실 우리가 40대 이후 되면
0: 네.
1: 각종 질병군들이 있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자기한테 맞춤형 그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해서
0: 네.
1: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AI 도움을 저희가 받으면
0: 네.
1: 그러면은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0: 그렇겠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마라에 여러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정말 환자의 다음 행동이 실제로 완료될 때까지 이렇게 쭉 연결을 해주시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신데, 이 사업을 이제 좀 어떻게 시작할 계획이신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뉴욕도 뉴저지에서도.
1: 그렇죠. 이제 네. 저희가 이제 지금 여기서 뉴욕에 있겠지만, 네. 사실 뉴욕에 이런 그 뭐 메디컬 디바이스를 네. 새롭게 한다라는 거는 네. 연방정부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더 힘든 과정이라서
0: 그렇군요.
1: 먼저 이제 주변에 있는 뭐 뉴저지, 뭐 네. 보스턴 이런 쪽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0: 네.
1: 그래서 이제 거기서 먼저 시작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우리 뉴욕으로 도입을 해서
0: 네.
1: 우리 뉴욕에 있는
0: 네.
1: 우리 한인들뿐만 아니라
0: 네.
1: 뉴욕에 있는 같이 이제 살고 있는 이제 많은 분들 네. 같이 해서 저희가 이런 그 건강하게 네. 끝까지 아. 네 발로 걸어 다니면서
0: 진짜 소원입니다. 네. 네. 그럴 거예요. 다들 원하시는 바가 물론 오래 사는 것도 참 좋은 일인데 건강하게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하면서 살아야 또 의미가 있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네. 이제 그런 검사실 그다음에 네. 병원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우리 환자들의 어떤 그 바이오 데이터를 연결하는 네. 골건강 치료 관리 네. 네트워크를 저희가 구축을 하면 네. 그러면 여기가 뉴욕이 되든 네. 뭐 보스턴이 되든 그렇죠. 뉴저지가 되든 네. 이분 한국이 되든 네.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뭐 지역이 어디 있지는 않잖아요.
0: 맞습니다. 네,
1: 우리 가족들과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뉴욕에 있지만 저희 어머니는 한국에 계시는데 네. 어머니가 제일 걱정이 되거든요.
0: 아, 그렇죠.
1: 그럼 나중에 또 아이들이 또 저를 걱정하듯이
0: 맞아요.
1: 네, 그래서 이런 골건강 치료관리 네트워크를 네. 저희들 각 개개인의 어떤 바이오 데이터와 연결시켜서 네. 만드는 그런 저 에코 시스템을 네. 저희가 한번 구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정말 응원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게 다 됐습니다 하고 또 말씀 나눠주셔야죠.
1: 그렇죠. 예, 중간중간에 와서 또 한번 보고 드려야죠.
0: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면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 좀 국장님께서 계속 네. 말씀을 해주셨듯이 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아주 작은 생물학적 신호를 네. 더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술을 연구를 해왔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우리 마라 나노텍은 네. 그 바이오 신호를 숫자로만 남겨두지 않고
0: 네.
1: 환자의 다음 검사와 진료 그리고 치료로 연결하고자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저희 마라 나노텍은 이런 골다공증 치료 전후에 네. 생물학적 변화를 측정하고
0: 네.
1: 그리고 검사실 그리고 병원 의료기관 그리고 환자를 연결해서
0: 네.
1: 첫 90일에 그 치료 이탈을 줄이는 골건강 치료 지속성 네. 인프라를 저희가 구축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리고 무엇보다도 AI가 발전할수록
0: 네.
1: 환자의 몸에서 직접 생성되는 정확한 바이오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게 되는데요.
0: 네.
1: AI가 의료의 두뇌라고 하면
0: 네.
1: 우리 마라 나노텍은 그 두뇌에 실제 생물학적 변화를 전달하는
0: 네.
1: 이제 감각 기관이 되고자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지켜내려고 하는 거는
0: 네.
1: 뭐 단순하게 뼈가 아니고
0: 네.
1: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
0: 네.
1: 아버지도 포함입니다.
0: 네,
1: 마지막까지
0: 네.
1: 자신의 발로 걷고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0: 네.
1: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독립성입니다.
0: 아, 너무 중요합니다.
1: 그래서 뉴욕과 뉴저지에서
0: 네.
1: 이제 이 길을 함께 만들어갈
0: 네.
1: 의료진이라든가 검사실
0: 네.
1: 그리고 커뮤니티 기관
0: 네.
1: 그런 전략적 파트너들이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네. 있으면은 한번 만나보기를
0: 네.
1: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아, 너무 좋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내 생애 끝날까지 내 두 발로 걸을
1: 그렇죠.
0: 수 있도록 네 우리 지금 열심히 이렇게 정말 힘들고 열악한 상황이지만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계시는 우리 이혜연 박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마라 나노텍의 그런 좋은 성과 우리 모두 기대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시원한 노래 들으셨습니다. 비행기 들으셨고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15일 초복입니다. 바로 복날이 원래 날짜가 정해진 거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날은 뭐 설날이나 추석처럼 음력 날짜도 아니고요. 소서, 뭐 대서처럼 24절기에 들어가는 그런 날도 아니죠. 대신 우리 조상들이 쓰던 그 육칩갑자라는 것 중에서 경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날입니다. 이걸 경일이라고도 하는데 이 경일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거죠. 초복은 보통 하지로부터 세 번째 경일, 중복은 네 번째 경일, 말복은 입추로부터 첫 번째 경일 이런 식으로요. 이 경일이라는 것은 열흘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여서 매년 복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7월 25일이 중복, 말복은 8월 14일이라고 하죠. 그런데 왜 하필 이 경일이었을까요? 여기 진짜 좀 재미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음양오행이라는 말들 하시죠. 여름은 불이고 가을은 쇠에 해당한다라고 하는데 경이라는 글자가 바로 이 쇠기운, 그러니까 가을 기운을 상징하거든요. 여름의 불기운이 가을의 쇠기운을 짓누른다. 그래서 가을 기운이 일어서지도 못하고 세 번 엎드려서 굴복한다. 이게 삼복이라는 이름의 진짜 유래입니다. 실제로 복이라는 한자를 보면요. 사람인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인자가 옆에 있고 옆에 그 개견자가 붙어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납작 엎드린 모습, 무더위 앞에서 잠깐 기세가 꺾인 그런 모습을 그린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엎드림은 아까 제가 초반에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일어서기 위한 숨고르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올해 특별히 좀 기억을 해두실 것은 보통 초복부터 말복까지 열흘씩 딱딱 맞아서 떨어지는데 올해는 중복과 말복 사이가 무려 20일이나 벌어집니다. 이런 해를 월복, 달을 건너서 복이 들었다 해서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만큼 더위가 예년보다 좀 길게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 오늘도 굉장히 더운 날이잖아요. 폭염주의보도 내려졌고 이런 날인데 좀 올여름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복날 풍습은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중국 역사서죠. 사기를 보면 진나라 덕공 2년에 처음 삼복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고요. 신하들에게 고기를 나눠줬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이게 한반도로 건너오면서 더위에 지친 몸을 보호하는 우리만의 어떤 문화로 또 자리를 잡은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요. 복날에 목욕을 하면 몸이 점점 야윈다는 속설이 있었대요. 그래서 아무리 더워도 복날에는 목욕을 삼갔다고 하네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만약에 어떤 분이 모르고 초복에 이미 목욕을 했다. 그러면 이분은 중복, 말복에도 계속해야지 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물론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런 이야기죠.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으면서도 좀 재밌는 그런 옛날의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신에 계곡물에 뭐 발을 담궜던 탁족이나 우물물에 머리 감는 뭐 물맞이 같은 그런 우리 옛 풍습으로 더위를 식혔다고 합니다. 농사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죠. 초복에는 벼가 한 마디 자라고 중복에는 두 마디, 말복에는 세 마디가 자란다. 그래서 이 삼복 시기가 우리 농부들한테는 1년 중에 가장 바쁜 농번기였던 거죠. 쇠약볕 아래서 힘든 일을 계속 하는데 기력은 점점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지혜가 바로 이열치열, 뜨거운 음식으로 우리가 뜨거운 여름을 이겨내자라고 많이들 더운 음식을 먹었죠. 네, 그래서 요즘에도 뭐 초복, 중복, 말복이 되면 뜨거운 음식들을 먹으면서 더운데도요. 또 더위를 이겨내잖아요.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또 오리고기가 잘 맞는다고 하니까 체질 따라서 골라서 드셔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좀 뜨끈한, 덥지만 이열치열 뜨끈한 것 드셔도 좋고 아니면 시원한 것으로 좀 열을 식히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초복을 맞아서 또 우리 건강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음악 더우니까 좀 띄워드리면서 또 다음으로 이어갈게요.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경험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오전 11시 생활의 지혜는 이제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라디오 생활백서.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입니다. 여러분은 미국에서 왜 살고 계십니까?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더 안정된 삶을 위해서,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결정하셨나요? 그 선택 뒤에는 분명히 용기와 결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벽에 부딪힐 때 좀 힘들죠. 감당하기 벅찰 때도 있고요. 그중에 첫 번째 단추, 이민 문제, 신분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신분 관련해서 이민 관련 변호사입니다. 최창호 변호사님 그리고 양미미 사무장님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시죠?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네, 나왔습니다.
0: 네, 아니 오늘도 너무 덥고 어제부터 너무 더웠거든요. 괜찮으세요?
1: 아, 예, 사무실 안은 너무 시원해서 좋네요.
0: 어디 밖에 안 나가는 걸로, 일만 열심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 맞습니다. 이럴 때는 집 안에 있는 게 최고입니다.
0: 네. 자, 우리 최창호 변호사님도 함께 계신 거죠?
1: 네네. 네. 변호사님이 더위에 쓰러지셨나?
0: 지금 잠깐 바쁘신 걸로, 네. 아, 네.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이제 이민 관련 질문 드리고 답변을 찾아보면서 속 시원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신분 문제 해결하면서 답답한 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속 시원하게 밀러앤트웨로펌의 최창호 변호사님, 양미미 사무장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요. 그 제 지인분 중에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아들이 18세가 넘었는데 그 국적 이탈을 제대로 잘 못했대요. 소문 들으니까 한국에 가면 잡혀간다더라. 군대 바로 입대해야 된다더라. 내지는 또 어떤 분은 90일은 한국에 머물 수 있다더라. 이런 소문이 있다 해서 이게 진짠지 뭐가 진짠지 답답하다 하시더라고요.
2: 네. 우선 안녕하세요. 저 아까 전에 조금 연결이 좀 이상해가지고.
0: 아, 들으셨구나.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최창호 변호사님. 네.
2: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예. 예. 그래서 뭐 지금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한국 가기 전에 18세, 뭐 17세 이전에는 뭐 그런 거를 다 조치를 해 놓으시고 가야 됩니다.
0: 네.
2: 그래서 그거는 그 한국 병역법이라서 아무래도 그 영사관에 문의를 하시면은 제일 정확하게 대답을 드실 수 있을 겁니다.
0: 네. 뭐 90일간은 괜찮다, 뭐, 이런 거는 다 소문인 거죠? 바로 가면 잡혀간다, 이런 것도?
2: 근데, 예, 그거도 바로 가서 잡혀가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0: 네.
2: 뭐,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그 한국법이라서,
0: 네.
2: 한국 그 병역법이라서, 예,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좀 어려운 부분이네요.
0: 네. 영사관에 정확하게 꼼꼼하게 확인하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한국 방문을 하실 계획이처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요. 28년산 영주권자 안심 못한다 이런 기사가 떠가지고 28년을 영주권자로 지내다가 해외 나갔다 입국하는데 이게 뭐 문제가 됐다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2: 어떤 기사인지는 저는 아직도 못 접했는데요.
0: 네.
2: 28년이신 왜 그 뭐 어떤 뭐 예전에 무슨 기록이 있으신
0: 거라고 한 10년 전에 나오셨는지. 네, 한 10년
2: 예.
0: 전에 범죄 기록이 있었다고 합니다.
2: 예, 그래서 그 범죄 기록도 강도에 따라서 뭐 경범죄면은 문제될 게 없는데 어떤 뭐 범죄하셨는지 거기에 따라서 좀 그게 좌절이 되니까요. 그래서 뭐 이분 같은 경우 만약에 못 들어오셨다, 만약에 여기 오셔서 모두 뭐 체포당하셨다, 뭐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뭔가 좀 큰일이 있었을 수도 있죠. 10년 전에.
0: 네. 그러면은 예전에 뭐 아주 사소한 문제가 있었다고 이런 거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2: 예, 경범죄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십니다. 물론 뭐 들어오시면서 뭐 세컨더리 룸으로 잠깐 들어가셨다 나올 수는 있지만
0: 네.
2: 큰 문제가 될 일은 전혀 아닙니다.
0: 네. 너무 이제 뭐 이런 기사 하나 뜰 때마다 아유, 가슴이 철렁하고 제목만 봤을 때는 더 놀라우니까요.
2: 네, 네. 그렇습니다. 예.
0: 자. 실제 그 이야기들을 실제 상황에 맞게 하나하나 해결책을 풀어보는 시간 오늘도 마음 편안하게 갖고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광고 듣고 나서 본격적으로 애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들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성 밀러앤최 로펌의 최창호 변호사 양미미 사무장님과 함께 이민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민 관련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카톡으로 올려주시고요. 그럼 바로 질문 드리고 또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생활백서는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 책임집니다.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에서 무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 50% 파격 세일.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그리고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전점에서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또 하나의 번호 718-886-3353. 오늘 점심 결정하셨나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 질렸다면 노던 블러버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만든 반찬이 무제한 최고. 여기에 팁도 없답니다. 오늘은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한 사발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4: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5: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 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방이 출시, 대륙횡단 24차라는 대기록은 오직 푸른투어만 가능합니다. 업계 유일 미 전역 9개 지사 직접 운영, 미국 투어도 전문가가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6: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7: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8: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7: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9: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뉴욕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10: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보행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가 716-350-4199.

0: 백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밀라인 최로펌의 최창호 변호사님 그리고 양미미 사무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라, 이렇다 카드라, 카드라가 너무 난무하는 이민 관련 얘기들 오늘은 하나하나 케이스별로 속 시원하게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변호사님.
2: 네.
1: 네, 계시군요. 그냥 한번 불러봤습니다.
2: 네.
1: 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내랑 같은 날에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를 했는데 아내는 인터뷰까지 다 마치고요. 선서 날짜를 기다립니다만 저는 아직 인터뷰 편지도 못 받아. 이런 경우가 있나 보죠. 보통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 있나요? 라는 질문 드렸거든요.
3: 네, 이제 보통 저희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가족이 이렇게 함께 움직이잖아요.
1: 네.
3: 그래서 뭐 인터뷰도 함께 하고 영주권 카드 받는 시기도 비슷하고요.
1: 네.
3: 근데 이제 시민권도 같이 했으니까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네. 시민권은 그냥 각각 그 individually separate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 네.
3: 네, 그래서 이제 뭐 아내 같은 경우 백그라운드 그 조회가 빨리 끝나서 빨리 끝난 걸 수 있고 또 남편분은 그 백그라운드 체크나 네임 체크에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1: 네.
3: 그래서 간혹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1: 네. 뭐 큰 걱정하지 네. 않고 그냥 기다리면 되겠네요. 그죠?
3: 그렇죠. 네. 뭐 기다리는 거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1: 영주권은 이제 보통 신청하면 뭐 부모, 뭐, 자식을 같이 하면 같이 딱 나오니까 같은 이 프로세싱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신데 시민권의 경우는 개인별로 진행된다 보시면 되고 한 분 한 분 그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충분히 날 수 있다. 그냥 기다리면 된다. 라는 네. 조언한 네. 답변 주셨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요일에 결혼 영주권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인터뷰는 잘 된 것 같고요. 근데 이민관이 마지막에 남편이 예전에 학생 신분으로 있었던 자료를 온라인상으로 업로드를 하라고 하네요. 근데 이민국 어카운트 번호가 익스파이어 됐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2: 네, 요즘에 가끔 이런 사례가 좀 있는데요. 인터뷰 잘 마치시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추가 자료 어떤 거를 좀 이렇게 업로드 해라. 그래서 업로드 하시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 어카운트를 예전에 만들어 놓으셨어야 됐는데요. 그래서 어카운트 번호가 90일이면은 이게 익스파이어가 됩니다.
1: 아, 네.
2: 그래서 서류 들어가신 지 90일이 되셨어서 아마 이걸 그 어카운트 코드가 익스파이어 되셨던 것 같은데 요거를 거기 그 보시면은 어카운트 번호에 대한 코드를 다시 새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화를 하셔서 신청을 하셔도 되고 온라인상으로 신청하시면은 보통 하루 이틀이면은 거기서 새로 코드가 옵니다. 그래서 새 코드 받으면 거기다 다시 저기 업로드 하시면 돼요.
1: 네.
2: 네.
1: 이 어카운트 코드 신청을 위해서 온라인상으로도 가능하다 하셨는데 전화로도 이게 가능한가요?
2: 예예. 예.
1: 예. 저는 예전에 이민국에 전화했을 때 전화를 무지하게 안 받았던 기억인데 요즘도 마찬가지인가요?
2: 요즘도 뭐 예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도 어떤 업무로 전화를 했는지 딱 그걸 얘기를 하면은 그 부서에 아마 있는 사람들은 조금 뭐 좀 한강 부서다라고 하면 금방 될 때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지문 편지 이런 거 연기하고 이러는 거는 조금 그래도 빨리 됩니다.
1: 아 네.
2: 근데 케이스 근데 요즘에는 케이스 다 온라인상으로 저 그 스테레스를 볼 수 있어서 그런 거는 이제 아예 받아주지도 않고요.
1: 네. 아 지금 케이스 진행 상황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이거는 아예 받지를 않는군요.
2: 예, 그런데 온라인상으로 보셔도 뭐 그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네. 뭐 언제 들어와서 프로세싱 중입니다. 그냥 그렇게만 대부분 떠 있습니다.
1: 네. 그것 때문에 참 많이 전화를 했던 답답한 마음에 기억이 납니다. 또 다음 질문 드릴게요.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 인터뷰가 다음 달로 잡혔습니다. 근데 요즘 취업이민 영주권 인터뷰가 없다고들 하는데 요즘 추세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2: 네, 요즘에는 그 대부분 영주권 케이스들에 대해서 다 인터뷰가 대부분 다 있고요.
1: 네.
2: 그 취업이민은 거의 요즘에 막 거의 100%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아, 네.
2: 예, 그리고 예전에는 아예 인터뷰가 없던 그 부모님 초청 케이스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거의 인터뷰가 스케줄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또 뭐 인터뷰 받으셨다고 해서 뭐 케이스에 뭐 이슈가 있어서 그런다라기보다는 요즘엔 거의 전부 다 나오기 때문에요. 그게 크게 염려하실 일은 아닙니다.
1: 네. 영주권 인터뷰가 다들 없다, 난 바로 나왔다, 이런 소문들이 있으니까 또 역시나 걱정을 하셨는데, 취업이민 영주권이든 뭐 웬만한 케이스는 요즘 다 인터뷰가 나오고 있다라고 요즘 추세를 또 짚어주셨습니다.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인이 영주권 신청할 때 보증인으로 도와줬습니다. 지금 그 부부가 이혼하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지인이 이혼하게 되면 보증인의 책임도 말소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 주셨어요.
3: 네, 이혼하신다고 보증인의 책임이 말소되는 거는 아니죠. 거기에 따른 그 10년간의 그 책임인데, 그거는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재정 보증인은 보통 10년 아니면 이 영주권 받으신 분이 5년 후에 시민권을 취득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시민권자가 되면 또 이제 그 책임이 이제 끝납니다.
1: 아, 영주권 그 재정 보증인이 10년간 그 책임을 져야 되는군요.
3: 네, 10년 아니면 이분이 시민권을 5년 후에 취득하시고 날 때까지.
1: 그때까지는 재정적인 보증인이라는 걸 이거를 그러면 쉽게 해줄 일은 또 아니네요.
3: 근데 또 뭐 쉽게 해줄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움을 주면 좋죠.
1: 아, 그럼요, 그럼요. 서로 돕고 살아야죠. 큰 무슨, 진짜 뭐, 이 지인분이 나쁜 그런 분이 아니시라면 충분히 도와드려야죠.
3: 자, 아니요.
1: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2년 기간 영주권 카드에서 10년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찍은 사진을 몇 장까지 이렇게 보내면 되는 건지, 아니면 한 50장 뽑으려고 하는데, 이게 장수가 많다 보니까 집에서 그냥 프린터로 출력해도 될까요? 아니면 꼭 사진으로 현상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2: 예, 사진 50장은 좀 너무 많으신 것 같고요. 50장까지는 안 보내셔도 되고요. 한 20장 정도 펴져서 이제 그 두 분만 있으신 거, 뭐 친구분들, 뭐 가족분들 다 같이 찍으신 거, 뭐 이렇게 믹스 해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버라이어티를 보내주는 게 좋고요. 네, 프린터를 출력하셔도 뭐 내용만 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프린터라면은 프린터를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사진으로 하시는 게 좀 더 좋긴 한데, 아무래도 사진은 비용이 좀 더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사진으로 하시는 거를 더 추천드립니다.
1: 네. 만약에 저라면 사진으로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괜히 거기서 또 문제가 돼가지고 또 딜레이 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조금 비용 부담이 되더라도 50장은 안 해도 된다니까.
2: 꼭. 한 20장 정도로 그냥 사진으로 뽑으시면 그래도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실 거예요.
1: 이게 보통 한 20장 정도 가져가는데 한 100장 가져가면 더 유리하고 그런 건 아니죠?
2: 그런 건 아니고 저 보지도 못하죠, 그렇게 되면.
1: 이거 뭡니까 하고 그렇게 던지진 않겠죠?
2: 그런 건 없죠.
1: 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입국 당시에 사용한 여권은 분실했는데 카피는 갖고 있거든요. 여전히 유효한 여권이고 예전 여권 카피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3: 네, 이제 예전 여권 카피만으로 가능한데요. 어떤 부분 카피를 가지고 계신지, 그 여권 앞장만 있으신지, 그 안에 미국에 입국할 때 사용하신 비자 카피도 있는지, I-94가 있는지, 그걸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그 사진하고 성함하고 유효기간 나와 있는 그 앞장만 있다면 요새는 I-94를 온라인으로 설치해가지고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입국 근거 자료가 무조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I-94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설치를 해보셔서 꼭 있으셔야 됩니다.
1: 그러면 현재 그 유효한 여권에 그 뭐 번호라든지 얼굴 사진 요 부분을 카피를 갖고 계시면 I-94 이 입국 근거를 제시하면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3: 네네네. 인터넷에 조회해서 그 I-94를 출력하실 수 있는데요. 간혹 가다가 이걸 이게 not found,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면 또 다른 방법으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 이민국에 비용도 내야 되고 그래서 그걸 빨리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신지.
1: 요렇게 일단은 그 I-9이프를 온라인으로 이게 검색해서 잘 나오는지 보시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은 물론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20년 전쯤에 퀸즈에서 개명을 했거든요. 법원에서 개명 허가 편지도 받았는데 그 편지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못 찾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디서 알아봐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2: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시민권 받으실 때 개명을 하신 게 아니라 법원을 통해서 이제 개명을 하신 것 같은데요.
1: 네.
2: 법원을 통해서 하셨으면은 그 퀸즈에 당시 살고 계셨다라고 하면 그 퀸즈 시블콜트에 가시면은 거기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1: 네.
2: 퀸즈 코트의 룸이 아마 그 네임 체인지가 354인가 아마 그래요. 그래서 354룸 찾아가셔서 보다 개명 그 나의 관련된 자료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알려줄 거예요.
1: 네. 그렇게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뭐 별다른 문제 없이 그냥 바로 주는 건가요?
2: 예, 만약에 거기에 기록이 있고 본인이시라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다 원본으로 아니면 이제 서리파이드 카피로 하나 띄워주는데요. 근데 거기 좀 불편한 게 근데 이제 비용을 16불인가 그런데
1: 네.
2: 그거 이제 이기섹트 체인지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것도 현금으로.
1: 네.
2: 그게 만약에 안 가져가시면 다시 또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체인지로 좀 가져가시는 게 좀 편하실 거예요.
1: 네. 잔돈하고 잘 챙겨가지고 현금으로 꼭 가져가셔야 된다는?
2: 예, 카드도 안 되고 체크도 안 되고요. 그냥 무조건 저기 이기섹트 체인지로만 되죠.
1: 네.
2: 예.
1: 네. 자, 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주권 유효기간이 9월 30일까지입니다. 7월에 한국 갔다가 8월 15일쯤 해서 들어올 예정인데요. 괜찮을까요? 영주권 갱신 신청을 다녀와서 해도 되는 건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3: 네, 유효기간 안에 입국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다녀오셔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1: 네.
3: 그러니까 지금 뭐 7월, 지금이 벌써 7월이네요.
1: 네.
3: 그러니까 이제 곧 가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뭐 이걸 신청을 해놓고 나갔다 오시는 거는 좀 위험한 게 그 지문을 찍으셔야 되는데
1: 네.
3: 한국에 계신 기간 안에 지문을 찍으라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갔다 오셔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1: 네, 이 유효 기간이 9월 30일까지니까 8월 15일에 돌아온다 하셨는데 갔다 오셔서 하시는 편이 훨씬 더 낫다 하셨는데요. 만약에 이분이 9월 29일에 온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상관없나요?
3: 뭐 그래도 입국 가능합니다.
1: 네. 그렇군요. 네. 네. 유효기간이.
3: 곤란한 질문을 하시네요.
1: 저는 참 별의별 걱정을 많이 해봐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네.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3: 네.
1: 자, 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들이 다카가 다음 달 만기인데요. 아직 갱신 신청을 안 했다고 합니다. 지금 신청하면은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요? 비용을 혹시 더 내고 더 빨리 받을 수도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3: 비용 더 내고 급행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1: 아, 네.
3: 지금 빨리 해야죠.
1: 예.
3: 그리고 요새 다카 연장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저희 손님들도 뭐 올 초 1월, 2월에 신청한 분들도 아직도 기다리고 있고요.
1: 네.
3: 그래서 이민국에서는 이 상황을 알고 빨리 이제 하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못 받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
1: 네.
3: 이제 우리 아드님이 다카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면 일하는 데 좀 지장이 생길 수도 있겠죠.
1: 네. 이 뭐 신청을 해뒀다는 것만으로는 일할 때 뭐 문제가 없다 이렇진 않나 보죠?
3: 그럼요. 딱 인플로이먼트 카드가 끝나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스탑이 됩니다. 새거 나올 네. 때까지는.
1: 아, 네. 뭐 그러면은 한 그... 만기 1년 전쯤에 신청하면 될까요? 언제쯤 신청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3: 아, 1년 전은 안 되고요. 보통 한 150일 전에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1: 네. 150일 전쯤에 미리 이제 체크를 하셔가지고 다카 연장 갱신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조금 늦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다음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시민권 인터뷰가 나왔는데요. 영주권은 전 남편의 245 아이를 통해서 함께 받았고요. 근데 지금은 이혼을 했습니다. 인터뷰 때 영주권 취득 관련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답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2: 예, 그럴 경우에 이제 245 전 남편분의 245 아이를 통해서 받으신 거. 이제 245 아이는 이제 그 어떤 그 법적인 그라운드가 되는 거고요. 법적인 근거가 이제 되는 건데 네. 이사와 아이를 또 어떤 케이스를 사용을 해서 또 영주권을 받으셨는지 전 남편분의 뭐 가족 케이스였는지 아니면 전 남편분의 그 임플로이먼트 취업 케이스였는지 그거를 아셔야 되는데 또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만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만약에 뭐 남편분의 가족을 통해서 받으셨다라고 하면은 뭐 가족 케이스 남편의 가족 케이스로 이사와이로 받았다 아니면 전 남편의 취업으로 이사와이로 받았다 그렇게 간단하게만 하시면 됩니다.
1: 네.
2: 어차피 메인이 아니셨기 때문에 예예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이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시민권 인터뷰를 볼 때 문제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죠?
2: 이혼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네. 예전 남편의 이사와이로 받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다음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했는데요. 소셜시큐리티 사무실에는 언제쯤 가면서 신분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3: 네, 요새는 그 차타로 영주권 네. 어플리케이션 시청 서류에 보면 그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에 업데이트를 원하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1: 네.
3: 거기에 만약에 예스라고 하셨으면
1: 네.
3: 그 영주권 카드를 받으셨고 나서 소셜 카드도 이제 그 번호만 있는 거
1: 네.
3: 그 새로 아마 카드가 날라올 겁니다.
1: 네.
3: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좀 안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영주권 취득하고 소셜카드 업데이트 된 게 바로 오는데 한 달 정도 기다려보고 안 오면 업데이트 하시는 거는 이제 언제든지 가서 하시면 됩니다.
1: 네. 뭐 제 기억으로는 무조건 빨리 가는 게 좋다더라 그래서 그냥 바로 달려가시는 그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뭐 꼭 그렇게까지.
3: 네. 네. 근데 개개인의 이제 그 성격과 초이스죠.
1: 네. 뭐 급하지 않으시다면 그 서류에 체크를 하셨다면 자동으로 날아오니까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좀 이렇게 기다렸는데 안 온다 너무 안 온다 그러면은 한번 찾아가 보시는 거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네. 저희가 이제 광고를 듣고 잠시 후에 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생활백서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민 관련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실 수 있어요. 카톡에서 K-Radio US 친구 추가하시고요. 질문 올려주시면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Radio의 카톡 아이디는 K-Radio US입니다. 오늘은 답답한 이민법 관련 궁금한 이야기들 질문 올려주시면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밀러앤최로펌의 최창호 변호사님, 양미미 사무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잠시 후 자리 옮겨서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0: 최 로펌 상담전화 뉴욕은 718-461-2334번이고요. 뉴저지는 201-674-1456입니다. 맨하탄에도 있어요. 212-889-5830번입니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힘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3: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0: 백성.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밀라앤최로펌의 최정우 변호사님, 양미미 사무장님과 함께 이민법 상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밀라앤최로펌의 오피스는 뉴욕 플러싱 노던블러버드 158-14 7층에 있고요. 상담전화 718-461-2334번이고요. 뉴저지는 607번 에비뉴 스윗 넘버 109호입니다. 잉그루드 클립스에 있고요. 상담전화 뉴저지입니다. 201-671 41456. 그리고 맨하탄에도 사무실이 있습니다. 390 5th Avenue 스윗 넘버 900호입니다. 맨하탄 상담 전화는 212-889-5830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밀러앤최로펌의 양미미 사무장님 그리고 최정호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인데요. 외국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항상 세컨더리 룸에 갑니다. 아무 얘기도 없이 앉아만 있다가 그냥 나오는데요. 입국할 때마다 스트레스입니다. 요즘 분위기도 안 좋고 그런데 이번에 또 해외 나갔다 들어올 땐 괜찮을지 괜한 걱정이 앞서네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2: 네, 해외 나갔다 오시는 거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도 아마 또 어김없이 또 그 백근들을 룸으로 가실 것 같긴 한데
1: 네.
2: 조금 뭐 불편하신 거 말고는 뭐 잠깐 뭐 빠르게는 뭐 2, 3분 뭐 길게는 15분 뭐 잠깐 앉아 있다가 나오시는데요. 이번에도 뭐 들어오시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이제 앞으로 문제 시민권 받으시게 되고 하면은 그러면 글로벌 엔트리를 하시든지 그런 걸 방법이 또 신청을 하시면은 뭐 이런 번거로움을 나중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1: 네. 저는 세컨더리 룸에 들어가면 이것저것 질문 받고 뭐 이러는 줄 알았는데 그냥 말없이 앉아만 있다가 나오기도 하나 보죠?
2: 네, 대부분 그냥 잠깐 앉아 계시다가 나오더라고요.
1: 네. 네. 뭐 분위기가
2: 안 좋고. 설명도 안 해주고요. 뭐, 네. 뭐 이렇다, 뭐 왜 그런지도 얘기도 안 해주고 그냥, 네. 가도 됩니다라고 그냥 그렇게 하시고 나오시더라고요.
1: 네. 야, 근데 이분은 항상 거기 들어가니까 기분이 좀 안 좋긴 할 것 같아요.
2: 네, 근데 한 번 들어가시면 그 대부분 계속 그렇게 되세요.
1: 아, 네.
2: 시민 또 따신 다음에 뭐 이제 그렇게 뭐 안 하시든지 아니면 뭐 지금이라도 뭐 글로벌 엔트리를 신청을 하셔서 만약 거기서 다 클리어 되면은 그냥 그걸로 하셔도 되고요.
1: 네. 한 번 들어가면 쭉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군요.
2: 그렇습니다.
1: 네.
2: 근데 이런 불편함을 좀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예, 그래서 어쩔 수 없네요.
1: 네. 뭐 어쨌든 분위기가 안 좋더라도 걱정할 일은 없고 잘 다녀오실 수 있으니까 잠깐 뭐 또 들어가나 보다 하고 편하게 다녀오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여자친구가 이번에 미국에 전자여권으로 와서 거의 90일을 다 채우고요. 지난달 한국으로 갔습니다. 10월 초에 다시 와서 이제 혼인신고하고 영주권 신청하려고 하는데 들어올 때 괜찮습니까? 아, 저는 시민권자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3: 네, 글쎄요, 이제 다녀올 때마다 세컨데리를 가는 건, 이제, 어떨 때는 뭐 그냥 앉아만 있다가 나온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1: 네네.
3: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시민권을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1: 네.
3: 네, 요번에도 아마 또 나갔다 오시면 아마 또 세컨데리를 가실 겁니다.
1: 네네.
3: 네, 어쩔 수 없어요. 그게 그냥 그 레드라이트가 뜨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가시는 걸 거예요.
1: 네. 뭐, 앞서서 드린 질문입니다만은, 세컨더리 룸에 가는 거는 그냥 뭐, 형식적으로 가는 거니까 너무 큰 부담은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해주셨고요. 사무장님, 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자친구가요, 이번에 미국에 전자여권으로 와서 거의 90일을 다 채우고 지난달에 한국에 갔거든요. 10월 초에 다시 와서 혼인신고하고 영주권 신청하려고 하는데 들어올 때 문제가 없을까요? 참고로 저는 시민권자입니다.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3: 10월 초에 다시 오셔서 이제 에스타로 오셔서 에스타 목적은 그냥 방문이잖아요.
1: 네.
3: 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신청을 하시더라도 그 바로 하실 수는 없고요.
1: 네.
3: 90일이 지난 후에 네. 혼인신고를 하시고
1: 네.
3: 미국 안에서 이제 영주권 신청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3: 에스타로 이제 오시자마자 하시는 건 안 되고요.
1: 네.
3: 에스타로 또 오셨다가 무조건 90일이 지나서 하셔야 돼요.
1: 네. 에스타로 미국에 왔을 경우에는 90일이 지난 다음에 혼인신고하고 영주권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답변 주셨습니다.
3: 네, 네.
1: 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5월 말에 시민권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남편이 통역으로 같이 갔는데 가족은 통역 안 돼요. 그래가지고 다시 날짜 스케줄 해준다고 해서 그냥 나왔습니다. 날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벌써 두 달 다 돼가거든요. 이게 대체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2: 예, 그래서 지금 이민국에 가면은 이거 통역 이슈 때문에 조금 좀 약간 혼란이 있습니다, 요즘에.
1: 네.
2: 그래서 어떤 통역가는 그냥 가족이 같이 가도 다 해주게 하고 또 어떤 오. 통역가는 가족은 무조건 또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게 뭐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으면 좋은데.
1: 네.
2: 이게 사람마다 틀리니까요. 이게 좀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요.
1: 네.
2: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가족분들이 가면은 통역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될 경우에는 이제 그쪽에서 다시 날짜를 스케줄해서 통보를 해줄 건데요. 보통 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다시 스케줄 되는 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데 두 달째 거의 돼가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편지는 올 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통역을 가족분이 이제 가시지 말고 어디 뭐 아는 뭐 지인분이나 아니면은 뭐 전문적인 그런 통역 서비스 회사를 통해서 누구랑 같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통역은 변호사님이 대동해서는 안 되는 거죠?
2: 예, 변호사는 가면은 통역은 못하게 돼 있어요.
1: 네.
2: 그래서 만약에 통역도 필요하시고 뭐 변호사도 같이 가셔야 된다면 두 명이 또 같이 대동을 해야 되는 거죠.
1: 네.
2: 네. 그래서 그 전문 통역 서비스도 요즘에 많이 있으니까요. 거기 통해서 해주셔도 됩니다.
1: 네. 통역은 가족은 뭐 못해준다 이런 규정이 딱 나와 있진 않지만 어쨌든 뭐 어떤 심사관 된다 안 된다 하니까 이왕이면 가족 통역 말고 통역을 정확하게 이제 뭐 하시는 분들 대동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2: 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시민권 인터뷰 때 그 남편분이 가셔서 다 통역 다 해주시고
1: 네.
2: 뭐 다 통과하시고 다 선서 다 하시고 했거든요.
1: 네.
2: 아내분 거 케이스 때문에 남편분이 다 해드렸는데 그때는 뭐 아무 문제 없이 다 하셨는데 지금 또 이 이민관은 또 그걸로 문제를 삼은 모양이네요.
1: 네. 네.
2: 아예 그냥 통역 그 나중에 필요하실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은 그냥 아예 그냥 처음부터 지인분이나 그냥 그 서비스 통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괜히 이래가지고 또 두 달 기다리고 뭐 다시 스케줄 잡고 이것도 큰 일이니까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낫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갱신한 영주권 카드에 이름 스펠링이 틀리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정 신청서 접수했고 접수증도 받았습니다. 제가 10월에 한국에 다녀와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뭐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3: 네, 이제 보통 저희가 뭐 영주권 10년짜리가 있다가 갱신을 하게 되면
1: 네.
3: 그 익스파이어 된 영주권과 접수증 가지고도 해외 출입이 가능한데요.
1: 네.
3: 지금 이분 같은 경우 영주권 카드가 이제 잘못 나와서 정정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1: 네.
3: 이민국에 인포패스를 하셔서
1: 네.
3: 그 여권의 임시 스탬프를 받으시고 해외를 저기 다녀오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1: 네. 여권의 임시 스탬프 네.
3: 네, 그 I-90 접수한 접수증 있으실 겁니다. 그럼 이민국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인포패스 그 임시 스탬프를 받기 위해서 인포패스 예약을 하고 싶다.
1: 네.
3: 그러면 이민국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예약을 해주진 않고요.
1: 네.
3: 보통 한 48시간 안에 다시 전화가 옵니다.
1: 네.
3: 그래서 그 전화를 꼭 받으셔야 되고 스케줄이 잡히면 그 날짜 시간에 이민국을 가셔서 여권의 임시 스탬프를 받으시면 이제 그걸로 해외 왕래가 가능하세요.
1: 네. 인포패스 예약을 위해서 예약을 하시고 이제 임시 스탬프를 받아라라는 말씀해 주셨고 이민국에 전화를 하면 이게 또 다시 전화를 준다 해서 48시간 안에 전화가 다시 오는군요.
3: 네네네.
1: 네.
3: 좀 복잡한데요. 그래도 다 되니까요. 그 인내를 가지고
1: 네.
3: 네, 하시면 됩니다.
1: 네. 진짜 이 뭐 영주권, 시민권 이런 거 진행할 때는 인내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다리는 거. 네.
3: 맞습니다.
1: 지금 이제 이분은 이름이 잘못 나왔다 그랬는데 만약에 이제 이 이름이 잘못 나온 거를 본인이 모르고 한 2년 있다가 발견했어요. 이때도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3: 네네, 그럼요.
1: 네. 자, 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H1B 신청서 패키지가 수수료 금액이 틀렸다. 그래서 전부 다 돌아왔습니다. 지금이라도 금액을 맞게 해서 다시 보내면 될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3: 아, 네. 지금 이제 요번 연도 H1 신청 마감일이 이제 6월 30일이었잖아요.
1: 네.
3: 근데 이제 패키지를 지금 받으셨다면 이제 6월 30일이 지났는데.
1: 네.
3: 이게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 패키지 보시면.
1: 네.
3: 이민국에서 서류를 받자마자 이제 언제 받았다는 날짜 도장을 찍습니다.
1: 네.
3: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도장이 6월 30일 전 도장으로 있다면 지금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게
1: 네.
3: 이러한 이유로 이게 돌아왔지만 오리지널 접수는 이 날짜에 했으니 이거를 받아달라 이렇게 해서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1: 네. 이렇게
3: 6월 30일이 지났더라도.
1: 네. 안 받아주기도 하고 받아주기도 하나 봐요.
3: 뭐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일단은 그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다시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자, 지금 이 받은 패키지에 보면은 그 쪽에서 받은 날짜, 서류 받은 날짜 도장이 찍혀있는데 요거를 6월 30일 이전인지 확인한 다음에 이런 이유로 이게 돌아왔다라고 다시 한번 이제 오리지널 서류는 이전에 접수가 됐으니까 받아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하셨어요. 그렇게라도 한번 해봐야죠, 그죠?
3: 그렇죠. 해봐야죠.
1: 네. 네. 자, 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민 법원으로부터 출두 명령 편지를 받았습니다. 온라인상으로 케이스를 전환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제 케이스도 실제로 법원에 안 가고 온라인으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2: 네, 이제 이민 법원에서 이제 Notice to Appear이라는 편지가 이제 출두 명령 편지인데요.
1: 네.
2: 보통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온라인상으로 이제 줌 같은 걸로 이제 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법원에 출두를 하셔서 거기서 이제 판사 앞에서 이제 풀어나가셔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뭐 이것도 랜덤이에요. 그래서 어떤 판사들은 그냥 온라인상으로 하고 어떤 판사들은 무조건 뭐 법원으로 오게 하고 그런데요. 근데 이게 이거 자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어야지 이게 이제 법원에서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뭐 메디컬 이슈 때문에 뭐 실제로 뭐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 이제 그 메디컬 증명 자료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준비해서 보내면은 가능하기도 한데 그냥 뭐 좀 편리하고자 그냥 온라인으로 바꿔십시오 하면은 그건 거의 받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motion to change to video hearing이라고 하는데요. 네, 요거는 뭐 특별한 그런 사유가 있어야지만 법원에서 받아줍니다.
1: 네. 온라인상으로 케이스를 전환해서 진행하는 거는 특별한 케이스일 때만 가능한 거지, 그냥,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서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2: 네.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그 온라인상으로 되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는데요.
1: 네.
2: 근데 요즘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또 법원으로 나오라는, 피지컬이 나오라는 편지들이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1: 네.
2: 아무래도 온라인상으로 하시는 게 훨씬 편하긴 하죠.
1: 네.
2: 또 뭐, 괜히 또 법원 가면은 또 괜히 또 불안한 것도 있고 하시니까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1: 네.
2: 예. 그래도 이렇게 법원 날짜가 나왔다는 건 이 케이스에 대해서 그래도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또 판사가 들어보겠다는 얘기니까요. 가서 뭐, 갑자기 구금되거나 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1: 네.
2: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1: 네. 이민법원으로 출두명령 편지를 받았다 하셨는데, 이 출두명령 편지를 받는 게, 뭐, 대단하게 어떤 큰 케이스가 아닐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 보죠?
2: 네, 요즘에는 지금 여기서 뭐, 신분이 이제 끝나신 분들, 서류 미비자분들이, 이런 편지를 예전에 비해서는 좀 자주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갑자기 금방 지금 어디 뭐 나가셔야 되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1: 네.
2: 판사 앞에 이제 가서 만약에 뭐 가족분들이 누가 뭐 여기서 합법신 분이 계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그분은 이제 가족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그 판사들이 오히려 더 좀 더 플렉시블합니다. 이민국보다.
1: 네.
2: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케이스를 판사 앞에서 잘 설명을 하고 뭐 이런 좀 법적인 근거가 조금이라도 이제 판사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래도 좀 다음 날짜를 또 다음 그 법원 날짜를 또 정해줍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마무리가 뭐 영주권 마무리가 될 수도 있고 두 세 번 더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요게 뭐 편지를 받으셨다고 해서 그렇게 막 패닉하실 건 아니고요.
1: 네.
2: 어떻게 보면은 좀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출두 명령이라니 하고 괜히 막 겁먹고 이거 뭐 잘못되는 거 아니 이런 걱정은 일체 안 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 요즘에 보면은 그 스캠으로 이민법원 뭐 이렇게 출두명령 받은 분들한테 온라인상으로 뭐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렇게 사기를 친다 이런 거를 본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기를 당하신 분들도 있을까요? 고객분들 중에서?
2: 아니요. 뭐 실제로 피해 사례 보신 적은 없는데요.
1: 네.
2: 근데 요즘에 또 가끔 가다가 이제 법원에서 벌금 여기서 이제 그 신분 없이 계셨던 그 날짜들을 다 따져서 벌금이 네. 뭐 한 1밀리언 막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한 지금 한두 분 그렇게 받으셨는데.
1: 네.
2: 그래서 이게 이분들도 이런 터무니없는 액수가 나오는 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래가지고 저희 클라이언트는 아니신데 이제 그런 저희 어떻게 알고 그걸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받으는데 이게 진짜로 정부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1: 오, 네.
2: 그래서 근데 예, 근데 사실상 뭐 이거를 뭐 폐해하라 뭐 폐해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뭐 그런다라기보다는 그냥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약간 좀 겁을 주는 좀 그런 좀 요소로 좀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뭐 5밀리언은 어떻게 그걸 폐해를 하겠습니까?
1: 네.
2: 계시면서.
1: 네.
2: 그래서 그런 편지도 간혹 가다가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1: 네.
2: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것도 뭐 무조건 그걸 다 뭐 폐해하시거나 뭐 세틀먼트를 인스톨먼트를 뭐 어레인지 하시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네 아무튼 그 받으시면은 그래도 좀 그 변호사하고 담당 변호사하고 이렇게 잘 한번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이게 뭐 그냥 또 이거 뭐 스캠 이런 거 그냥 찢어버릴 일은 아니군요. 한번 그래도 변호사님하고 상담해보고 확인은 해봐야 되겠네요.
2: 한번 상담하시고 그 다음에 찢어버리셔도 되는데 우선은 한번
1: 네.
2: 우선은 한번 예 그 리뷰 받으시고 거기 또 보면은 이것저것 또 뭐 법안에 이것저것 써 있고 하니까요. 거기에 대한 또 릴리프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예, 너무 크게 뭐 그 금액 보시고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1: 네. 아니 근데 제가 그 편지를 받았다면 전 진짜 놀랄 것 같거든요. 근데 항상 지금 오늘 방송하면서 느끼는 건데 크게 놀랄 일이 아니다. 뭐 다 시간 지나면 된다. 이런 약간 편안함을 주시네요.
2: 근데 실제로 뭐 이민법이라는 게 좀 대부분 좀 약간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만약에 뭐 전망적인 상황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뭐 예전 히스토리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뭐 길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모르고 계셨다가 뭐 솔직히 저희 손님분들 중에도 뭐 한 20년, 25년 그냥 아무것도 안 되겠지 하고 계셨는데 저희가 살펴보니까 이게 되시는 게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마워도 하시지만 이제 좀 약간 허송세월 보내신 거에 대한 그 억울함도 있으시긴 한데
1: 네.
2: 그래도 좀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 어떻게 형사법도 아니고 바로 누가 와서 어떻게 뭐 안 좋게 해서 뭐 구금되고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으니까요.
1: 네.
2: 그래서 뭐 뭘 받으시더라도 항상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요. 이렇게 뭐 뭐가 있을지 어떤 릴리프가 있을지 한번 타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아, 뭐 옛날에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 난 안 되나 보다. 이러고 있을 일만도 아니네요. 다 따져보면 또 어떻게 방법이 나올 수도 있고.
2: 네. 그래서 뭐 지금 최근에도 어떤 분 같은 게 이사와이가 있으신데도 예전에 이사와이로 영주권을 신청하셨다가 다 안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는구나 했는데 저 아시는 분이 우리한테 가보라고 해서 제가 이사와이가 충분히 되는 건데 설명이 제대로 안 돼서 지금까지 그거를 못 받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1: 네.
2: 아무튼 뭐 설명 잘 해서 들어가서 뭐 27년 만에 그것도 받으셨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근데 이제 좀 굉장히 좀 억울하신 부분이 있었고.
1: 네. 와 진짜 이게 가능한 건데 못 받고 27년의 허송생활을 보내면서 이거를 해결을 해서 너무 기쁘면서 진짜 억울하고 막 답답하고 그렇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2: 그분의 말씀은 이제 저 자기가 이제 60이 다 넘었는데
1: 뭐 네.
2: 좀 젊었을 때 받았으면 뭐라도 했을 텐데 지금 그것 때문에 너무 좀 슬프다고 그렇게 뭐 하시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1: 네.
2: 지금이라도 받으셔서 다행인데 예 예.
1: 아 네 일단 우리 최정우 변호사님 이거 잘 해결해 주셔서 제가 뭐 그 당사자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2: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1: 네. 아, 이런 케이스들을 해결하다 보면 참 보람된 순간이랄까 그런 순간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2: 네, 이런 케이스에 하나 되면 굉장히 좋죠.
1: 네.
2: 기분도 되게 좋고. 네, 네.
1: 자, 뭐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요. 꼭 최창호 변호사님, 양민미 사무장님과 함께 상담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또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두 분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자, 오늘은 밀러앤최 로펌의 최창호 변호사, 양민미 사무장과 함께 이민법 상담을 나눠봤습니다. 밀러앤최 로펌은 뉴욕,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8-14 7층에 있습니다. 뉴욕 상담 전화는 718-461-2334번입니다. 뉴욕 몇 번이라고요? 718-461-2334번이고요. 뉴저지입니다. 600 실반 에비뉴 스윗 넘버 109호 잉그루드 클립스에 있습니다. 뉴저지 상담 전화는 201-674-1456번입니다. 뉴저지 상담 전화 201-674-1456. 맨해튼에도 사무실이 있습니다. 390 5th Avenue 스윗 넘버 900호고요. 맨해튼 상담 전화는 212-889-5830번입니다. 212-889-5830. 이민 관련해서 진행하다 보면은 궁금한 점도 많고 답답할 때도 많습니다. 꼭 추청호 변호사님, 양민미 사무장님에게 시원하게 물어보시고 답변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전 11시 생활의 지혜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라디오 생활백서 지금 계시는 김소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마스터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에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IW그룹, 유택시,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 뷰리 아울렛, 마이클로펫, 인첸트 미네랄숲, 하이스트 부동산, SH 현상희 회계사, 로열 댄스 스튜디오, K타이거 태권도, 재외 동포청과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후원하며 월드와이드 칠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쥐시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쥐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 블루초 캡슐 300불짜리도 150불에 드립니다. 또한 산삼 액기스 150불을 75불에, 열매 주스도 150불을 75불에 할인해 드립니다. 천삼 레귤러 캡슐 타입은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판매합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루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

0: 생중계 도중에 댓글로 초고가 1주택 보유 부담 강화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에 대해서 이젠 댓글로 정책을 결정하냐면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발언권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 입틀막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한편 이재명 정부의 쓴소리를 내고 있는 유시민 작가가 오늘 매부쇼에 출연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필연적 실패의 길을 가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지배를 받는다면 민주당은 해체 수순으로 갈 것이라면서 최고 수준의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잠시 후 1부 한판 브리핑과 이어지는 노컷 대련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을 함께 짚어보고요. CBS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0: 네, CBS 박정우 한판 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김윤정 전 의원님, 장성철 소장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네, 좀 비가 그치니까 좀 낫죠?
2: 훨씬 낫습니다.
0: 네, 훨씬 낫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부처 업무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생중계를 진행됐군요.
2: 네, 오늘은 재정경제부, 또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국가데이터처, 금융위, 또 기획예산처 등이 보고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모두 발언에서 대체로 부처들이 지난 1년을 지나면서 많은 성과를 내며 잘 해주셨다 하면서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3년 11개월가량의 기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0: 예.
2: 이번 업무 보고는요. 작년 말에 각 부처가 제시했던 과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자리였는데요. 총 9차례 걸쳐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국민참여단 약 200명이 현장에서 직접 질문하고 평가를 하고 이 과정은 모두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0: 예.
2: 대통령은 국가데이터처의 업무 보고를 받은 후에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을 주문을 했고요. 재경부에는 MSCI, 이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 편입에 불발될 것과 관련해 묻기도 했습니다. 또 금융위는 주가 조작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주주가치 보호에도 힘쓰겠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0: 예, 어제도 이제 국무회의가 진행됐었는데 주목되는 장면이 있었죠?
2: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 어제 국무회의 생중계 도중에 이 초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놓고 유튜브 댓글 투표를 실시간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0: 예.
2: 초고가 주택에 차별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주는 게 좋으면 1번 아니면 2번을 써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0: 예.
2: 그러자 좀 있다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댓글의 약 90%가 1번입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0: 예.
2: 뭐 모수가 뭐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0: 예.
2: 초고가 기준을 묻는 댓글에는 30억 원이 가장 많았는데요.
0: 예.
2: 대통령은 50억 원 정도일 줄 알았는데 의외다라면서 20억 원으로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0: 예.
2: 다만 생중계 시청자 댓글을 즉석에서 집계한 결과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이거 보면 우리 대통령도 그 방송 진행하시면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2: 유튜브 라이브,
0: 라이브 같은 거. 해서. 우리 장 소장님과 달리 유튜브 같이 하자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요. 센스가 있죠.
3: 참 재밌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네. 긴장감도 느끼고
0: 그렇죠.
3: 유머러스 해가지고 중간에 빵 웃기도 하고 해서
0: 맞아요.
3: 회의가 지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김정은 의원님은 의한 미소를 지으셨는데 근데 어제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었는데 당선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자리를 참석했습니다. 국무회의 자리에. 그 주목되는 장면이 있었는데 잠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5: 오 시장님 당선 축하드리고요.
6: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조금 아쉬운 것은 물론 그 부동산 관련 대책 회의가 여러 차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과 무관하게 국무회의에서 꼭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그동안 서울시에 예, 주택 행정 관련해서
5: 네, 그 얘기는 나중에 하죠.
6: 예, 예. 예, 뭐 하고 싶었는데 제가 준비한 보고서에 조금 불편한 내용들도 꽤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토론 자료로 작성한 거니만큼 꼭 좀 일독하셔서 다양한 의견이
5: 네.
6: 균형 있게 채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재개발 재건축이 왜 그렇게 많이 지연되고 있는지 뭐 그 이유나 아니면 대책이나 이런 네, 것도
6: 소상하게 네, 작성해서
5: 그러십시오. 예.
6: 예, 보고서에 담겠습니다.
0: 예, 자 이제 부동산 관련 대책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은 뭔가 말하고 싶었는데 하면서 이렇게 아쉬워하는 장면도 있었고 방금 이제 대통령과의 대화 장면이었지만 또 그 국무총리가 또 발언을 막은 장면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소개해 네, 주실까요?
2: 맞습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한 두 번 정도 제지를 당했습니다. 예. 먼저 이 부동산과 관련해 한 말씀만 드리겠다라고 했지만 이때 한성수 국무총리가 제지를 하면서 의견을 서면으로 받겠다라고 했고요.
0: 예.
2: 그리고 방금 나온 이 공개회의 말미에 대통령이 인사 발언 기회를 주자 다시 서울시 주택행정을 언급을 했고 그러자 아,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라고 끊어서 가게 된 겁니다.
0: 예.
2: 오 시장은 준비한 보고서 이야기를 하면서 건축 이 검토를 또 요청을 했고요. 그 앞으로 대출 확대라든가 세제 개편 같은 8개 정책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0: 예. 일단 한 총리 얘기는 그러니까 국무위원들 중심으로 발언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서면으로 내달라 그런 취지로 말을 했던 것 같고 자, 일단 오늘 2차 생중계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생중계 국정 국무회의 실효성이 있을지 이 부분 어떻게 우리 김인정 의원 좀 말씀해 주시죠.
4: 일단은 그 국무회의 생중계가 소위 넷플릭스 같은 OTT보다 재밌다라고 지지하는 분들은 그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0: 지지하는 분들은 예. 예.
4: 왜냐하면은 그렇게 생중계되는 걸 처음 봤고 예. 또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소통의 진심이구나.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시그니처 같은 그런 게 돼버렸어요. 국무회의 예. 생중계가.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너무 소상하게 다 나가니까
0: 그러니까요.
4: 거기에 대해서는 또 약간의 위험 부담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통령이 이런 쌍방향 소통에 대해서 진심이기 때문에
0: 예.
4: 계속 할 것 같아요.
0: 예.
4: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그 국무회의 중에 이제 그런 여론조사
0: 예.
4: 그거는 상당한 파격이죠. 또 쌍방향 소통이라는 점에서는 뭐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0: 예.
4: 저는 이게 이제 그걸 지켜보는 그 유튜브
0: 네.
4: 지켜보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관심 있고 지지하는 분들이 많았겠죠.
0: 이 국정에 대해서.
4: 예. 네. 그런 점에서 과연 몇 명이나 투표에 참여했을까? 그다음 대표성은 있는가? 이런 거 좀 문제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0: 예.
4: 그냥 대략의 아 분위기가 국민들이 요 정도 생각하고는 있구나 정도의 참고 자료로만 쓰셨으면 좋겠고 그게 모든 국민의 대표성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0: 예.
4: 그러니까 지금 뭐 보유세니 뭐니 이런 것들이 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거고 또 뭐 세금이 많아질지 줄어들지도
0: 네.
4: 지금 판단이 안 서 있는
0: 그러니까요.
4: 상황이라서
0: 네.
4: 그런 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는
0: 네.
4: 저는 할 얘기가 있는 게 윤석열 정권에서는 쓴소리 안 하고 뭐 했나 그렇게 격노했다는 얘기만 흘러나올 때
0: 참석 그렇게 많이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4: 그럼에도 불구하고
0: 네.
4: 그때 뭐 했나.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배석자로 참석할 기회는 많았는데 몇 번 참석 안 했어요.
0: 예.
4: 그러면은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참석해서 그때 좀 얘기할 기회 얼마든지 많았는데 민선 국이 출범했다는 차원에서 민영배 시장과 함께 사실은 상견례 자리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0: 예.
4: 그럼 그 정도 인사하고 보고서 제출했으면 된다. 그런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2시 반에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서 천만 시민 입틀 막 이런 얘기 국민의힘에서 나오게 하고 그러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오지도 못하게 하고 했던
0: 예.
4: 윤석열 정권이었잖아요. 5천만 국민의 입틀막이었다고
0: 예.
4: 제가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0: 근데
4: 그런 차원에서 어제는 상견례 정도, 민영배 시장도 인사말만 했어요.
0: 그렇군요.
4: 그 정도로 하면 됐다. 그리고 다음번에 얼마든지 또 기회가 있고 국민 토론회도 있잖아요. 그 정도 하면 됐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기저기서 왜 자꾸 이렇게 쳐대는지 모르겠습니다.
0: 이 공간을 또 딱 그 포착을 하고 박주민 의원이 국무회의도 정권 편식하냐 하면서 또 우리 박주민 의원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 우리 상 소장님.
3: 윤석열 정권 시절에 국무회의에 참석 안 한 거는
0: 네.
3: 가기만 하면 붙잡아 놓고 술 먹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0: 폭탄
3: 그런 것이 아닌가.
0: 아...
4: 참석을 오세훈 시장도 좀... 술 잘해요?
3: 못해요. 그래서 그것이 좀 무서워서 좀 못 간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
0: 예?
3: 저는 김유정 의원님 생각과는 좀 반대로
0: 예.
3: 좀 아쉬워요.
0: 예.
3: 대통령은 다른 얘기 듣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0: 그러니까.
3: 그리고 부동산 문제가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패배의 하나의 큰 원인이다. 그리고 곧 뭐 세제 개편 얘기할 거고 부동산 문제 해결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좀 5분이라도 국무위원들이 좀 있는 곳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부처 간에 좀 협력과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 얘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잖아요. 그 5분도 못 들어줄까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은 대통령에게 좀 실망스러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0: 예.
3: 저는 그 20억, 50억 뭐 이런 초고가 주택 관련된 여론조사 있잖아요.
0: 예.
3: 이것도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대략 2천만 정도의 주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중에서 20억 이상의 초고가 주택이 한 50만 주택이 된대요.
0: 예.
3: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상당히 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 예.
3: 청년들 그리고 집 없는 분들 더 많잖아요. 월세 100만 원 내려고 되게 고생 많이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 지도부가 모인 곳에서 50억, 30억, 20억 얘기하면서 자기들끼리 좀 웃고 50억 아니야? 왜 20억? 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사회적인 공감 능력이 있는 행위인가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0: 예.
3: 대통령이 말미에서 나는 이제 집도 없어요.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0: 예.
3: 진짜 집 없는 분들은 정말 서럽거든요. 근데 대통령 돈이 없어서 집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예. 파신 거잖아요.
0: 예.
3: 집 없는 다수의 사람들의 마음에 상대적인 박탈감과 좀 상실감 그런 것들을 좀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참 이게 공개하시고 논의하시고 해야 하시는 거 참 좋은데 그 사회적인 약자 없는 분들의 심정이나 마음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0: 어휴, 정 선생님이 너무 아쉬우셔서 말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3: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요. 제가
0: 너무
3: 뉴이재명으로서.
0: 네, 뉴이재명으로 너무 아쉬워서.
3: 아, 이게 정말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0: 상처를 50억에 많이 받았어요.
3: 30억, 10억,
0: 오늘 아침에 박성태인 거라도 방송 중에 1번, 2번 눌러달라고 유튜브 댓글창에 쓰달라고 하셨는데 저희도 해볼까요?
3: 아쉬워요.
0: 네. 자, 곽우신 기자도 한번 짚어주시면.
7: 아니, 오세훈 시장이 사실 선거 운동할 때 얘기했던 거잖아요.
0: 예.
7: 제가 당선되면 국무회의 가서 부동산 할 말 하겠습니다.
0: 예.
7: 저거 놓고는 못합니다.
0: 아.
7: 라고 공언한 게 있기 때문에 더 벼르고 갔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이 본인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일종의 자기 정치를 한 거라서 살짝의 오버리즘은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또 아까 장소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거를 또 어떻게 보면 잘 이용해가지고
0: 포용되는 거 아니에요?
7: 네, 여권에 또 대통령이 좀 포용력을 보여줬어도 괜찮았던 자리였는데 이거는 그랬으면 좋았겠다지 아니었다고 해서는 큰 흠이라고 또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막 또 입틀막으로 규정하는 국민의힘이 그럴 거였으면은 시장 후보 때 조금 더 힘 좀 실어주시지 왜 그랬나 싶기도 하고
3: 2대 1로 싸운 것 같습니다.
0: 예, 대통령의 그런 자신은 아쉬우신 것 같아요. 한번 들어주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7: 네.
0: 2대2가 됐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예.
4: 다음 주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0: 예. 자, 이런 가운데 또 촉법소년 연령 기준 관련한 공론화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7: 네, 성평등 가족부가 강력 중대범죄 혹은 반복범죄에 한해서 촉법소년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권고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0: 예.
7: 그러니까 만 13세라면 이런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한 해에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하자. 이게 이제 골자인데요.
0: 예.
7: 하지만 대통령은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한 살 낮추자는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0: 예.
7: 12세가 살인이나 중범죄를 알고도 저지를 수 있다라며 한 살 또는 두 살을 전면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다시 논의하고 국민 의견도 수렴하라고 지시를 한 건데요.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추가 하향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결론은 일단 미뤄진 상황입니다.
0: 예, 이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우리가 범죄 하락의 문제 굉장히 이거 사회적인 또 뭐랄까 논란과 혹은 토론 주제가 되긴 했었는데 김종인님 관련 주제?
4: 네, 근데 대통령이 2월달에
0: 예.
4: 성평등부에 이 초폭 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서 공론화를 좀 해봐라라고
0: 예.
4: 얘기를 하고 한 4개월여 만에 이제 갖고 온 거예요 여성부 여가 그 성평등부 장관이 그래서 결론은 조건부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뭐 강력 중대 뭐 반복적인 그런 범죄에 대해서 한 살 낮춥시다. 이제 그 정도 가지고 온 건데 이제 그 논의 과정을 좀 보니까 그건 또 생중계의 어떤 또 장점이네요. 저도 좀 지켜봤어요 그거를.
0: 네.
4: 그래서 그 내용들을 돌려보기였습니다만은 조금 꼼꼼하게 봤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몰랐던 사실들도 좀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저도 간과하고 있었는데 촉법이라고 해서 그럼 처벌을 안 받는 것이냐? 장기 2년까지 소년은 간다는 거예요.
0: 예, 예.
4: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공론화 과정에서 사실 전문가나 유엔 아동위원회나 이거 그냥 낮추는 거 현행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대체로 얘기를 하고 있고
0: 예.
4: 다른 어떤 뭐 경찰의 수사를 할지 조사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교화하는 거랄지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0: 예.
4: 국민들의 이제 가장 여론에 기대어서 좀 낮춰보겠다라는 결과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촉법소년이 장기 2년까지 소년으로 송치된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0: 예.
4: 그런 점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걸 기반으로 다시 한번 조금 논의해보자라는 거였는데 대통령은 이제 한 살이든 두 살이든 낮추자 그다음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조건부로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논의해보자 얘기를 했는데
0: 예.
4: 중요한 건 이제 덴마크 같은 외국 사례 등을 보더라도 이게 좀 낮췄을 경우에 뭐 실제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는 좀 의문인 것 같긴 해요.
0: 예.
4: 재범률이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국민 여론 수렴을 할 때 실제로 이 촉법 소년들도 소년원 가서 처벌 받는다라는 것들을 알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뭐 대통령이 셀프 디스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재명 소년원 얘기가 나왔구나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고를 했어요. 이런 기록들이 촉법 소년의 경우에 3년 지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받았는데 이 부분들도 공직에 취업할 때 아무 장애가 안 된다는 거 기록이 없어지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재논의하기로 했으니까 아마 국민들이 이제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아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한 살, 두 살 낮추는 것이 실질적으로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조금 추가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3: 정답을 얘기해 주셔가지고 뭐 덧붙이는 것이 사족 같은데 일단은 처벌과 교화에 정점을 찾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 예.
3: 어쨌든 나이가 어리더라도 흉악한 범죄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정말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인식과 인지시켜줘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소년들이잖아요.
0: 예.
3: 그래서 단순한 뭐 절도라든지 이러한 범죄 같은 경우에는 교화를 통해서 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사회적인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뭐 여러 가지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이게 모든 제도나 장단점이 있잖아요.
0: 그러니까 예.
3: 참 이거 선택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사실 뭐 드라마 주제로도 많이 활용되는 얘기여가지고 이게 또 여러 가지 효과성 있는 요소이긴 한 것 같습니다. 아, 주식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국내 증권시장이 오늘도 출렁이고 또 한번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때로는 또 서클브레이커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올 들어 36번째라면서요?
8: 네. 그러니까 사이드카가 급등할 때도 하고 급락할 때도 하기 때문에 네, 다 합해서 36번이라는 얘기입니다.
0: 네, 네.
8: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급등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에 잇따라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0: 네.
8: 이 매수 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하는 시장 안전장치인데요. 오전 9시 6분에 코스피, 코스닥은 9시 17분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요.
0: 네.
8: 전반적으로 코스피는 어제보다 6.24% 오른 7,284.41, 코스닥은 5.8% 오른 829.4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0: 예. 그리고 최근 증시 변동성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계속 지목이 되고 있네요.
8: 네. 이 때문에 또 많이 나왔는데요. 이찬진 금감원장이 자산 운용사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네.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레버리지 ETF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 예.
8: 청와대는 그만큼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는 뜻이라면서 재경부,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으로 구성된 F4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즉 내일 16일로 예정된 F4 회의에서 관련 대책이 나올지 좀 관심이 모이고요.
0: 예.
8: 대통령 오늘 업무 보고에서 이찬진 원장에게 레버리지 ETF 문제를 직접 묻기도 했습니다. 이찬진 원장이 시장 거래자로서 책임이 있다라고 답하자 대통령은 한국거래소에도 보완 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0: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가 이제 기초 지수나 종목이 1% 오르면 두 배인 2% 오르도록 그렇게 설계된 상품인 거죠. 근데 이게 반대로 또 1% 떨어지면 2% 떨어지는 게 또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또 등락이 자주 있으면 손실폭이 굉장히 커지는 것이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데 김준영 의원님은 요즘 주식 잘 하세요?
4: 전 주식을 안 하고 있었는데 주식을 안 하면 네. 도대체 알아야지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최근에 들어가서
0: 아 그렇구나
4: 네, 공부하면서 이제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중이죠.
0: 예.
4: 안 그러면 얘기할 거리가 없더라고요 제가.
0: 레버리지 ETF는 혹시
4: 안 하고 있습니다.
0: 안 하고 있군요. 우리 장소님도 은근히 그런 걸 안 하실 것 같은데
3: 저는 저의 정말 방송을 제가 열심히 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출연료 받아가지고
0: 꼬박꼬박 모아서
3: 목돈이 생기면 예. 주식에 넣는데
0: 아 주식에 넣었어요?
3: 근데 정말 많이 이렇게 마이너스예요.
9: 어 그래요?
3: 네.
9: 어 개미 중에 하나 남았어.
3: 그 네. 반도체 주라든지 네. 대형 주를 들어가지 않고 잡주에 들어가 가지고 손해가 좀 막심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드리고
9: 아니야.
3: 싶은 말씀은
9: 아니,
3: 되게 좌절스럽다니까요. 네, 이렇게 웃으면서 아니야. 얘기하지만
9: 웃을 일이 아니야. 정말.
3: 그 손해 나는 액수가 어마어마해요.
9: 눈물 나요, 눈물 나. 네. 이게 빚투 빚내서 투자하시면 진짜 또
3: 그러니까 진짜 빚은 힘들죠. 아닌데 그냥 네. 그래도 그냥 예금 적금에 넣어놨으면은 마이너스가 아닐 텐데 그런 네. 아쉬움 생각이 있어서 네. 김은정 의원님 지금이라도 빼세요.
4: 아니 아니 저는 조금 정말 조금 넣어서 네. 그냥 추이를 보면서 아 이게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아. 제가 뭘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좀 관심 갖고 더 보게 될 것 같아서
9: 예.
4: 안 그러면 뭐 여기 명함도 못 내비니까 얘기하는데요. 이제
3: 방송하면서 주식을 못 하겠더라고요.
9: 아 그러니까 계속 봐야 되고 막 넣다 뺐다 넣다 뺐다
3: 해야 되니까. 주식도 공부해야 되잖아요.
9: 맞아요.
3: 누가 정답이 없잖아요.
9: 네.
3: 근데 그럴 시간도 없으니까
9: 어...
3: 그냥 홀라당 누가 거기 좋다고 넣어서
9: 네.
3: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안 팔고 네. 내려가면은 본전 생각나가지고 못 팔고
9: 네.
3: 그래서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4: 그냥 저는 내버려 두고 있어요. 내버려 두면서 이렇게 관련 기사 보면서 어. 아 이렇구나라고 막 이해하고 있는 정도죠.
3: 아, 근데 이제 대형주나 뭐 삼전 하이닉스 들어간 분들도 손해가 좀 막심할 것 같아요. 고점 뭐 하이닉스 300만 원 갔다가 지금 뭐 200만 원 초반대인데
9: 예.
3: 고점에서 잡은 분들 얼마나 지금 피눈물 나겠습니까?
9: 예.
3: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이 부분도.
9: 예, 장로관님 요새 참 주식 얘기 많이 하던데. 예.
3: 잡주 장성철 선생의 인생은 좀 우울합니다.
9: 하파승부도 주식 얘기, 경제 결정
3: 하지 마요.
9: 얘기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할 수 있느냐.
3: 근데 PD님 나빠요 이런 아이템.
9: 근데 이찬진 금감원장이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어떻게든 불어넣어서 막았어야 했다. 후회를 많이 했다. 그 이제 레버리지 ETF 이제 원래 예. 지수만 가지고 했던 건데 이게 단일 종목으로. 허락을 했다. 요 허가했다. 요 부분은 지금 후회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4: 그러니까 왜 들어 누우시지 그랬을까 싶어요.
9: 그러니까
4: 안 그래도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네. 지금 한국 증시 롤러코스터 타고 있는데
9: 네.
4: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에 더 심각해진 거 아닙니까?
9: 네.
4: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도 빨리 보완책 마련해라라고 오늘 얘기를 한 건데
9: 네.
4: 그래서 본인이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9: 네, 네.
4: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아니 합법적으로 다 만들어 놓고 지금 뭐 하지 말아라 중지를 시킬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중지시킨다고 해서 그럼 투자 안 할 건가요? 또 미국 증시로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또 개미들이 손해보는 거니까 피해보지 않도록 대책은 빨리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 조용하게 있는 우리 과오신 기자 이제 불안한데 우리 투자 어떻게 하신 거예요?
10: 아,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퇴직연금으로만 굴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위험한 상품은 애초에 하지 않고 있고
9: 싶네.
3: 승자예요, 승자.
9: 야, 그러니까 투자는 보수적으로.
10: 뭐 그런 것도 있고.
9: 정치는 진보적으로.
10: 그런가요? 이게 사실 해외에서 다 하고 있는 거고 이게
9: 예.
10: 워낙 장이 좋을 때
9: 예.
10: 여러 달라는 투자자들이 온 거 많았죠.
9: 예.
10: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좀 들어준 건데 하다
9: 했죠.
10: 보니까 지금 장이 안 좋으니까 두 배 추종이다 보니까
9: 예.
10: 더 뭔가 이 급락폭을 키우는데 또 악재로 작용하다 보니까
9: 그러니까요.
10: 그러니까
9: 예.
10: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가 약간 포퓰리즘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9: 예.
10: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정부 입장에선 때로는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거는 사실 투자자들이 아무리 욕을 하더라도 조금 더 천천히 차분하게 봤으면은 지금 무작용 없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9: 그러니까 이게 레버리지 ETF가 장기 보유용이 아니라 단기용이다. 이렇게 막 전문가 말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 또 이렇게 증시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럴 때 또 이게 좀 안 좋은 걸 수도 있고 주식이 좋을 때는 또 다 행복한데 안 좋으면 다 또 불행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참 어렵습니다. 경제 어렵네요.
3: 아이고.
9: 출연료 협상을 방송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리핑 여기까지. 과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0: 감사합니다.
11: 더 이상의 약속 대련은 거절한다. 여의도 고수의 숨막히는 정치 토론. 노컷 대련.
9: 예, CBS 박정희 한판 승부, CBS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을 모시고 토론한 노코 대련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맥 소장님, 서영준 전 더불어민주당 상금부 대변인. 어서오세요.
12: 네, 안녕하십니까. 서영준입니다.
9: 김정익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님 함께합니다.
13: 안녕하십니까.
9: 예, 자, 마이크, 딱 가까이 대주시고. 자, 일단은,
12: 네, 네.
9: 예, 자, 지금 정치권의 최대 이슈, 지금 보안수사권 존폐업인데, 검찰개혁 완성을 목표하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또 최근에, 어제부터 또 의원총회에서 신중론이 많이 나오면서, 아, 당 지도부도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오늘 유시민 작가가 매불쇼에 녹화 방송이었어요, 그죠? 이제 녹화된 게 오늘 방송이 됐는데 검찰개혁에 정부가 바뀌고 1년이 넘도록 안 된 이유 사실은 그건 또 대통령이 원하지 않고 있어서다. 대통령이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필연적 실패 길로 가고 있다. 더불어서 더불어민주당도 더 나아가서 이런 길로 대통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당 해체 길로 갈 수 있다까지 발언이 나오면서 좀 판문이 큰 상황이죠. 유시민 작가의 발언 영상 준비했습니다. 잠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12: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지금 여당 대표를 사실상 명픽으로 해서 성공시켰다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사실 보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은 이걸 모르나? 그러니까 저는 사실 대통령이 한참 전부터 너무너무 걱정됐어요. 진짜. 지금도 걱정하고 있고 이제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는 받아들여요. 아 이렇게 가는구나. 돌아올 수 없구나. 이제 돌아오기 어렵겠구나. 지금 검찰개혁이 1년이 넘도록 안 이루어진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본인이 책임성 있게 이거를 풀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 법무부 장관 시키고 총리 시키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어요. 대통령은 마키아벨리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일 때 대통령도 강하고 민주당도 강한 거예요.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당이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민주당이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당은 해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9: 예, 굉장히 뭐 핵심적인 어휘 부분만 또 저희가 또 비판하면 제대로 안 듣고 비판했다 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주요 내용은 제대로 듣고 우리가 또 비판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들었고요. 자, 네 분 다 어디서 좀 집중해 드리는지 맥 소장님부터 한번 맥을 짚어주실까요?
13: 전체적으로 총평을 하면 유시민 작가가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네. 그냥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을 했다.
9: 예.
13: 필연적으로
9: 실패.
13: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 예로 이제 보안수사권 얘기가 있었고 당이 지배당하고 있다.
9: 예.
13: 이게 뭐냐면 이제 보안수사권은 대통령이 검찰에 회유됐다라고 또 풀었을 수 있겠죠.
9: 예.
13: 이게 이제 겸손에 힘들다 해서
9: 예.
13: 거래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잖아요.
9: 예.
13: 검찰과의.
9: 예.
13: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소와 수사가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은요 인지수사나 말하자면 별건수사 못하게 돼 있어요.
9: 예.
13: 사실 이 보안수사권을 가지고 검찰이 수사권이 있다고 오해를 하는데 이 수사의 개시가 아니라 수사의 개시는 경찰만 할 수 있어요.
9: 예. 예.
13: 그렇죠? 그러면 수사에서 분리됐죠. 이 수사를 통해서 뭔가 좀 보완할 게 있으면 그 부분을 조금 강제력을 가지고
9: 예.
13: 요청하는 거예요.
9: 좀
13: 강력한 요청권을 보안수사권이라는데 지금 유시민 작가는 이를 호도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한테 책임을 던져버리면
9: 예.
13: 이거는 사실상 검찰주의자 대 안검찰주의자의 구도인 정청래 전 대표의 편을 드는 그런 지원사역이 되는 것이다.
14: K라디오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 체리 파운드당 3불99, 백천도 백도 파운드당 2불99, 리아벨 포도 팩당 9불99, 파 다섯 파운드당 1불99, 수육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냉동 연계 파운드당 3불4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2: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0: 민주당이 지배 당하면 망한다.
1: 대통령의 지배.
0: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망한다 하는데 대통령은 지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또 뭐냐면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했다고 규정한 거예요. 이번에
1: 예.
0: 정청래 전 대표의 연임 도전을 불쾌하고 있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부분들이 잘못됐다. 손 떼라.
1: 예.
0: 라는 것인데 사실 대통령이 민주당 1호 당원입니다. 그리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고요.
1: 예.
0: 보안수사권만 얘기할 때도 거의 읍소를 했어요. 한 번만 좀 숙의해 주세요. 이거 국민들이 피해당할 수 있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했는데 그러니까 지배가 아니라 읍소를 민주당은 어떻게 받아들였냐 걷어찼어요. 그러면 저는 반대로 얘기할게요. 지배당하면 안 되고 민주당이 대통령을 들이박으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견제균형 부분들을 잘 조화롭게 가야 되는 것들이 숙제인데 감정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서 총평에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구나. 라고밖에 볼 수 없어서 아쉬운 대목이다. 우리 이분 이렇게 사례도 잘 들고 네. 예도 잘 들고 네. 대안도 잘 던지시는 분인데
1: 네.
0: 없어요. 감정적으로만 지금 오늘 토해냈다라고 좀
1: 오늘 방송하고도 오늘 방송 후 10일 동안 평론가들이 비판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을 하시던데 오늘 첫날입니다.
0: 네.
1: 자, 우리 김정혁 최고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이게 뭐지 싶더라고요.
1: 예.
2: 근데 네.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이분이 네. 나는 이제부터 어용지식인 될래 이렇게 선언을 한 다음에 진짜로 어용지 엄청 하셨거든요. 예. 문재인 대통령 때 있었던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뭐 그 문자 테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예. 뭐 양념이다 대통령이 아니,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이럴 때 한 마디도 안 하셨고 조국 씨가 뭐. 그 죽창가를 부르면서 반일 불매운동을 벌여서 국가 간의 관계를 다 파탄을 내놔도 이것도 얘기 한 번도 안 하셨고 제가 알기엔 소득주도 성장 뭐 최저임금제 급격한 인상 뭐 여러 가지 정책적 실패가 쌓였어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1: 예.
2: 근데 갑자기 지금 이번에 나오셔서는 이거 너무 과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분명히 반대를 이게 지금 그 보안수사권 문제 관련해서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비판하는 입장이지만
1: 예.
2: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이거 논리가 이래요. 나는 한참 전부터 걱정을 하고 있었다. 근데 이제는 내 마음이 편해졌다. 왜? 이제는 포기했으니까. 그죠?
1: 아, 전력 가고 있구나. 돌아올 네. 수 없는 강을 건
2: 같다. 아, 그렇죠.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누구를 잔소리를 하거나 그것도 뭐 애정이 있어야 하는 거고.
1: 예.
2: 근데 거기서 완전히 너한테 마음 완전히 접었어.
1: 아.
2: 그럼 그다음부터는 상교 안 하는 거잖아요.
1: 예. 그러니까
2: 이분은 이제 난 너하고는 완전히 끊었어.
1: 그러니까
2: 내 마음이 편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다음은 해체가 시작되는 거다.
1: 네.
2: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당이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때도 이미 네. 당대표 때도 민주당이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이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한 사실이 있어요.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지?
1: 예.
2: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때는 뭐 당대표였으니까 그랬나? 근데 지금 대통령이 당의 지배를 하면 당이 해체가 시작된다. 나는 마음이 떠났다.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야, 조금 있으면 이제 무슨 저 분당하고 탈당하자는 그런 운동이라도 벌이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저희는 뭐 경쟁하는 당으로서
1: 예.
2: 그 뭐 별로 나쁠 건 없습니다, 솔직히. 뭐 열심히
1: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셨습니다.
2: 예?
1: 얼굴이
2: 밝아졌어요?
1: 만개하셨어요.
2: 그렇긴 하지만
1: 예.
2: 뭐 이렇게 급발진을 하지?
1: 그러니까
2: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저도 그 부분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났을까? 유시민 작가는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났고 근데 최욱 씨가 나름 또 이제 방송 수위가 너무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중재해 보려고 이런 말을 대통령 직접 만나서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 내가 대통령 왜 만나냐? 나 안 만난다. 나는 지금 이 얘기를 시민들을 향해 하고 있는 거다. 시민들에게 이걸 알리고 싶어서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또 선을 확 거버리거든요. 김희정 의원님.
3: 저는 화도 안 납니다.
1: 아, 화도 안 나요?
3: 네. 너무 화가 나면 화도 안 나는 거잖아요.
1: 예, 예.
3: 편안해졌어요, 이제 저도.
2: 아, 거기도.
3: 네, 저도 편안해졌습니다.
1: 아, 예.
3: 거꾸로 있는 세계사부터 우리 진짜 유시민 작가 책도 많이 읽고 했지 않습니까?
1: 예, 예, 예.
3: 그런데 ABC부터 증축, 재건축, 용역, 촉법 평론가서부터
1: 예.
3: 이제는 필연적 실패라는 저주, 악담에 이르기까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1: 예.
3: 지난 1년 동안 그럼 검찰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해왔던 것은 뭡니까? 그건 뭐였죠?
1: 그러니까 100%는 아니었지만 40%, 60%, 70%, 80% 채워가고 있었잖아요.
3: 과정에 있는 거 아닙니까?
1: 네,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3: 그럼 마지막 지금 퍼즐을 맞추려는 그런 과정에서 예. 국민들의 다수가 아 이건 조금 더 숙고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보안수사권에 이르러서 논의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마치 이게 대단히 잘못된 것처럼 실패의 길로 가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이런 저주를 퍼부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숙명적인 성공을 위해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모두가 그래도 힘을 보태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예. 마키아벨리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했다는 말도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1: 마키아벨리적이 좋은 인기 얻을기 정책은 본인이 주도하고 그러니까 욕먹을 것은 참모들을 장관. 시킨다.
3: 그렇죠. 예. 장관이나 국회에 예. 막 떠넘기고 이런다라는 예. 거잖아요. 글쎄요. 대통령이 오히려 본인이 너무 이것저것 다 그냥 챙겨가면서 하나하나 하시려고 해서 오히려 욕먹는 일을 솔선수범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1: 예.
3: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악담을 해도 어느 유만부득이지 이건 너무 심했다라는 생각이고 오늘부로 뭐 앞으로 열흘 동안 떠들 것이다. 오늘만 떠들고 저희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싶어요. 본인이 정말 이 정도면 속된 말로 관종 아닙니까?
1: 열흘 동안 다뤄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역 아니야 이거?
3: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뭐 한 열흘
1: 동안 정도는... 아이템을 다뤄달라는 거예요. 다음
2: 주에 그렇죠. 용역 받아야지.
1: 됐어요.
3: 그래서 이거는 진짜 국민의
1: 맞습니다.
3: 예. 진짜 우리가 미워하는 예. 우리가 진짜 정말 본수의 실패의 길로 가고 있는 국민의 힘보다 더한 저주 아닙니까 이건?
1: 예.
3: 그래서 이건 정말 너무 심했다.
1: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예, 일단 평론가들 겨냥에서도 하루에도 수십 군데 이렇게 하는 분들이 들을 만한 이야기를 뭘 하겠냐? 말 옮기는 걸로 비평하는 사람들이 있다.
0: 긁혔어요.
1: 긁혔어요.
0: 상당히 많이 긁혔다.
1: 썸네일에 본인 얼굴 나오면 다 분명히 보실 것 같아요.
0: 그럴 것 같아요.
1: 오늘 방송도 아마 듣고 들 나중에 챙겨보실 텐데.
0: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본인 말만 하려는 사람. 예. 그분은 솔직히 평론가나 비판자의 입장에 설 수 없는 이제 예. 지경에 이르렀다고 할 수밖에 없죠.
1: 예. 아, 우리 장 소장님 조용히 듣고 계셨는데.
4: 중요한 워딩들을 쭉 이제 살펴봤는데 예.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결론적으로는요. 예. 정청래 당대표를 뽑아야 돼.
1: 아...
4: 이렇게 저는 들렸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명픽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1: 정원호 후보, 한준호 경기지사 네. 예비후보.
4: 그리고 조정식 국회의장, 그리고 김민석 이렇게 얘기가 네.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건 뭐겠어요. 네. 내 말 듣고 네. 정청래를 뽑아. 그러면 당신네들은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 이 말을 좀 하고 싶어 했던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1: 그 문장이 바로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당은 해체가 시작되는 거다. 네. 이 말이 김민석의 그렇죠. 당대표가 되는 순간 이 당은 해체의 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네. 해석할 수도 있다?
4: 네. 그렇게 보여지고 김정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전반적으로 흐른 거는 저주예요. 저주. 그럼 저주를 왜 했을까요? 심리학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예. 첫 번째 무력감인 것 같아요. 내가 끊임없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임 정권, 뭐 문재인 정권 나한테 와서 상의를 하면.
1: 그 노무현 이제 대통령 때도 나한테 물어보셨고 문재인 정권 하면서 그 얘기할 때 이분이 얼굴이 되게 밝아졌어요. 근데 어떤 과거를 회상할 때 이분이 되게 밝은 얼굴 하다가 그런데 이재명 분 들어와서.
4: 네. 그러면서 거기 또 무슨 문장이 있냐면 네, 네. 내가 뭐 인사 문제를 갖고 내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사 문제 갖고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 하라고 했는데
1: 아,
4: 그런 사람 안 쓰니까.
1: 안 썼어.
4: 예를 들면 인사혁신처장이라든지 또 그 네. 누구죠? 국민통합부위원장 그분 또 이혜훈 의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예.
4: 내 말 듣고 그런 사람들을 안 썼어야지. 왜 내 말 안 들었어. 근데 무력감을 느낀 거죠. 내 말 안 들어주니까. 권력의 예. 상실이 느껴진 거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사회적인 억제력을 발동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이런 저주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계속 이러는 거죠. 내 말 안 들으면 당신 실패한 정권이 될 거야. 당신 실패해. 그러면은 아. 그래? 나는 유시민 말을 들어야 되나? 이렇게 최면을 걸려고 하는 것 같아요.
1: 일종의 가스라이팅?
4: 가스라이팅이라고 보여지고 아. 저주를 완성하는 인지적 그 함정이 뭐가 있냐면 네. 확증평양이에요. 확증평양.
1: 확증편향.
4: 편향.
1: 네.
4: 그 어느 부분에서 볼 수 있냐면요.
1: 예.
4: 내 말 안 들으면 실패한다.
1: 필연적 실패.
4: 이런 확증평양이 어디 있어요 진짜.
1: 네?
4: 이게 말이 돼 이게?
1: 너희 집에 오동나무 있지?
4: 아니요.
1: 그러면 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느낌이잖아.
4: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마지막은 자기 충족적 예언이에요. 저주를 함으로써 얻을 네. 수 있는 거는. 봐라, 이제 나중에 이재명 정권이 어려운 단계가, 단계 갈 수도 있죠. 예. 그때 되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바로 내가 그때 얘기하지 않았냐. 왜 그때 왜 내 말 안 들었어. 이러한 본인의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오늘 발언을 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결론은 뭐냐면 그냥 정청래 뽑아라. 그래야 이재명 정권 성공 안 하고 당도 해체 안 된다. 진보 진영도 분열 안 된다. 전 그렇게 읽었어요.
2: 아니 근데 이게 저는 뭐 언어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그 단어들을 이렇게 보면 최근에 쓴 단어를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이분이 지금 당이 망한다가 아니에요.
1: 해체된다예요.
2: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얘기할 때 야, 너 그러면 망해. 이거 얘기하는 건 사실 애정이 좀 있는 거예요.
1: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죠? 망한다.
2: 그러네. 우리 회사 망한다 이러다가. 근데 해체된다라는 것은 쪼개진다는 거잖아요.
1: 그럼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내란정당 해체해야 된다 할 때 그때 나오는 단어잖아.
2: 보세요.
1: 네, 해체.
2: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철거 얘기를 했잖아요. 아, 그러면서 용역. 증축. 네. 용역 얘기하면서 철거의 증축 얘기하고 근데 야 우린 증축하자고 그러는데 재건축 재개발하자고 그래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해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건 당이 쪼개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 야 이재명은 완전히 다른 당을 만들려는 거야. 아. 지금 우리를 과거의 운동권 이런 사람들 다 배제하고 그다음에 뭔가 중도 통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1: 빅텐트
2: 빅텐트 치려고 그러고 나중에 저 국민의힘이니 뭐니 이거 다 끌어들여갖고 자기 당 만들려는 것 같아. 이런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의구심을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분들 머릿속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쪽에서는 하여튼 그 반대쪽에서는 그런 의심을 갖고 있고 그것이 계속 이런 단어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철거, 용역, 증축, 재건축, 재개발 이제는 해체까지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조금 있으면 어디로 갈 것이냐 흥미진진합니다. 우리 당만 흥미진진한 줄 알았더니 여기도 되게 흥미진진하네.
3: 아니 무슨 그렇게 거룩한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2: 거룩한 얘기를
3: 심오하게 해석까지 하십니까? 저는 송영길 후보가 한 얘기가 정청래 후보를 향해서 이재명 대통령 깔보는 거다. 당신이 먼저 의원됐다고. 저는 그 깔봄의 정서가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이재명 우리가 대통령 향해서도
3: 멸칭 쓰지 않기로 했지만 털레유를 중심으로 해서 깔보고 있다. 그 정서가 유시민 작가에게도 관통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깔보고 있다.
3: 네, 무슨 거룩한 해석 필요 없어요. 정말.
1: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얘기하고 문재인 정부 때 이거 쭉 본인은 과거 정부에 계속 관여했던 정통인데
3: 이재명 대통령은 인싸가 아니었잖아요. 네, 그 아웃사이더였잖아요.
1: 중심에서 이렇게 했던 분은 아니었으니까 이제 그런 마인드가 좀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
0: 인식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되니까. 지금 집권 2년 차 대통령이고 본인이 필연적으로 실패할 거라고 했는데 이 실패를 예견하는 지지층이 어딨냐면 딴지 나라에 있어요.
1: 게시판.
0: 이재명 대통령은 실패한다. 배신자다. 민주당을 뭘 말하자면 민주당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했단 말이에요. 이게 보안수사권이라는 재료에서 나온 건데 근데 국민의 전체의 여론은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 차에 못한다는 평가는 없어요. 그래도 안정적으로 다소 통합을 향해 가면서 실용적이고 시의적인 부분의 정책들을 통해서 열심히 독하게 일한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유시민 작가는 어디에서 근거해서 이 필연적 실패를 얘기하는 건지 말씀한 대로 애언자적인 시각인지 라고 했을 때는 저주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만 유시민 작가한테 묻고 싶은 게 본인이 노무현 정권 시절에 대연정에 대해서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저는 반대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고민했던 거는 민주정부와 진보 그리고 대한민국이 잘 사는 방식은 한쪽 편에 서서는 살 수가 없다.
1: 대연정 기억납니다.
0: 그렇죠. 그런데 그때 내부에 있었던 분들이 이 같은 논리로 반대했어요. 일단 우리가 자강을 하고 나서 그리고 가야 된다. 안 그러면 모두 우리 지지층이 떠난다라는 것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책을 일부 보면 사실 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 스펙트럼의 범위는 보수의 나라다. 절대 진보가 집권하기 쉽지 않다.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다음 민주정부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운동장을 넓혔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결국에는 정권을 뺏기고 어떻게 됐어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잖아요. 그때 가장 피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유시민 작가인데 그때를 기억하신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왜 말하자면 구조적 다수를 하겠어요. 민주정부 5기를 가기 위해서요.
4: 그건 틀린 말이라고 그랬어요.
0: 아니 그러니까 틀린 말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재직권을 하지 못하면 비극적인 상황이 올 수 있고
1: 예.
0: 두 번째는 본인이 얘기하는 개혁 성과 민주당이 해체되고 말고 집권하지 못하면 재직권이 못하면 개혁도 다 물 건너가고요. 예. 다 원점되고요. 민주당이 해체 수준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런 혈악적 허세를 가지고 본인이 존경받기 위해서 다시 또 참전을 했다면 10일이 아니라 한 3일 안에
1: 예.
0: 이건 본인이 얘기하는
1: 예.
0: 용역 촉법자한테 못 견딜 거예요. 저는 이제 입주자니까
1: 아,
0: 입주자라서 얘기하지만 민주당 당적을 한 번도 가지지 못한 유시민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있는지 저는 그 자격이 없다고 봐요.
2: 예. 아니, 저는 그 논리적으로
1: 예.
2: 필연적인 실패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의 근거가
1: 예.
2: 검찰개혁을 안 해서 그렇다라는
1: 예.
2: 거잖아요. 지금 들고 있는 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많은 정책적 실패와 논란이 있을 때
1: 예.
2: 입도 뻥긋 안 하던 분이
1: 예.
2: 갑자기 이분한테는 그냥 검사들을 악마로 만들지 않으면
1: 예.
2: 그리고 검찰을 전부 다 박살을 내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실패한 거야. 라는 식의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1: 예.
2: 이분이 뭐 학생운동 하실 때 그 무슨 검사들하고 뭐 악연이 있거나 원한이 있거나 뭐 그런 거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1: 예.
2: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이 검찰을 그 수사 보안권을 완전히 없애버려서 검사들을 그 완전히 손발을 묶어놓지 않으면 그러면 나라가 망한다? 그러면 정권은 실패한다? 그런 그 논리가 말이 되나요? 지금 제가 보기엔 거꾸로거든요.
1: 예.
2: 아니 지금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될 경찰, 검찰, 언론, 뭐 금융위, 뭐 여러 가지 그 기관들을 그냥 온갖 만기칠남으로 정권에 들어서서
1: 예.
2: 자기들 멋대로 이런 것들을 그 조정을 하려고 하면 그게 나라가 망하는 길인데
1: 예.
2: 지금 유시민 지금 작가는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묻고 싶어요. 그 무슨 저 과거에 그 증거 인멸을 증거 보존이라는 그 명언을 남기신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지금 뭐 이재명 정부가 만약에 필연적인 필패로 간다면 그것은 그 수사 보안 수사권을 없애지 못해서가 아니라
1: 예.
2: 그걸 없앨 경우에 그렇게 갈 수가 있다. 그리고 공소취소 특검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걸 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유시민 작가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자 여기서 질문은 유시민 작가의 다음 대안은 무엇일까? 이번 다음 스텝 무엇일까? 이제 김어준 씨의 방송에 나와서 다스베이스나이스에서 발언을 했고 두 번째 이제 최욱 씨의 매불쇼에서 두 번째 녹화 방송을 통해서 대포를 쐈는데 다음 스텝 뭐인가 정청래 당대표의 당선을 위해 뛰는 것일까?
4: 뭐 장성철의 아니면... 뉴스 명당에 나오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
1: 예 아침에 7시 예. 예.
4: 다음 스텝은 일단은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할 것 같아요. 또
1: 아,
4: 중간에
1: 예.
4: 또 결정적일 때 좀 정청래 대표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
1: 예.
4: 또 대통령 공격하면서 어디인가 플랫폼을 좀 이용할 것 같은데
1: 예.
4: 이분의 어법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상당히 폄하를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구조적 다수라는 말은 대통령께서 외연확장을 그렇게 예. 말씀한 거잖아요.
1: 맞아요. 네.
4: 근데 그거를 수준 낮은 기획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1: 맞아요. 수준 낮은 게 기억납니다.
4: 폄하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3: 깔보는 거죠.
4: 네. 그런 정말 중도층으로 좀 오른쪽으로 외연확장해서 사회적인 다수를 만들겠다라는 게 어떻게
1: 예.
4: 수준 낮은 기획인지 이해하지 못하겠고
1: 예.
4: 그래서 제가 내린 최종 결론은 유시민 작가는 투덜이 스머프다.
1: 아니야.
4: 어, 그냥 불평
2: 예쁘게 얘기한다.
4: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냥.
0: 스머프는 예쁘네.
4: 예뻐?
3: 예. 스머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4: 수준 있게 얘기해.
0: 투덜이 아저씨.
4: 투덜이 스머프.
0: 투덜이 아재.
4: 투덜이 아저씨 같아. 그냥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같아.
3: 근데 단순히 투덜이 아저씨 정도로 치부하기엔 발언의 수위가 너무 높아요.
2: 맞아요.
3: 이건 진짜 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수준의 저주를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아무리 정치적으로 자기 본인 리버럴리스트라고 해도 자유롭게 살고
1: 네.
3: 그러면 낚시 계속 하시는 게 낫지.
1: 네.
3: 어떻게 이런 악담을 퍼부어요. 모두가 성공을 위해서 그래도 이렇게 가야 된다. 보안수사권 논의도 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4: 희열을 느낄 것 같아요.
1: 여기 또 막 다루고.
4: 네, 다루고 계속 또 뭐 논의하고 또 본인 이름 언급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희열을 느끼고
1: 예.
4: 저는 또 문제 삼고 싶었던 거는
1: 예.
4: 거기 옆에 이제 앉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뭐 노무현 재단 이사, 뭐 또 뭐 예. 뭐 예. 평론가, 예. 그리고 또 이제 전직 KBS 기자,
1: 예.
4: 뭐 홍사훈 기자 같은 경우는 약간 뭐 좀 공격하는 예. 그런 발언도 있지만 그냥 가만히 있거나 그냥 동조하는 발언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고 참 방송하는 것도 참 한심하다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0: 저 보안수사권 예. 문제를 또 거론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게
1: 예.
0: 대통령의 보안수사에 대한 그 입장을 틀리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이게 선악론이거든요.
1: 아.
0: 이게 이제 전당대회 이슈가 됐어요.
1: 아.
0: 민주당이. 그렇지 예.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은 맞고 선하고 보안수사권 숙고를 얘기하는 사람은 틀리고 이쪽 악의 축이다.
1: 예.
0: 검찰개혁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게 아니거든. 그런데
1: 예.
0: 이 부분에 유시민 작가가 참전을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 생각이 맞고 네가 맞고 이거 정답 오답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
1: 예.
0: 사실상 국민의 피해가 얼마만큼 있냐 없냐를 논의해야 되는 구조잖아요.
1: 예.
0: 대통령도 그 논의를 해달라고 했던 거지 보안수사권 폐지는 틀리고 보안수사권 유지가 맞다고 한 적이 없어. 근데 그들이 계속 보안수권 유지를 대통령이 고집한다고 지금 유시민 작가는 또 규정을 해요. 이게 허위에 근거한 비판이기 때문에
1: 예?
0: 힘이 있을 수 없어서 저 이분 그냥 낚시 좋아하시니까 좋아하는 낚시 다니시면서
1: 한동훈 의원과 토론하시면 좋겠어요. 유시민 작가.
0: 뭐 그래서 재밌을 것 같고 말하기 좋아하니까.
1: 토론 네. 한판 승부에서 하자고 했는데
0: 그러시죠. 한판 승부에서 하시죠.
1: 두 분 나오셔서 한 시간 반 비워드리겠습니다.
2: 네.
4: 두 시간.
1: 아, 두 시간으로 그냥 편성할 텐데 자. 네,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함께 하셨습니다. 아, 본방송 마무리하고 유튜브 현장 방송 유튜브로 와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체인. 뉴저지의 한남체인 핫썸머 쿨세일. 캐나다 느타리버섯 150g 한 팩 3불 99, 아삭이 고추 3불 99, 그린자두 파운드당 3불 99, 교호 포도 크램쉘 3파운드 7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입니다. 아, 잘 지내고 계시나요? 이성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성령아입니다.
0: 자, 동의보감에 이르기를.
1: 네. 오랜만에. 네.
0: 동의보감에 이르기를. 약으로 몸을 보하는 것은 음식으로 보하는 것만 못하다.
1: 오, 그러게 약보다 음식이 더 좋다. 몸을 보하기에는, 그렇죠?
0: 아, 이게 그 얘기예요?
1: 그 말이잖아요.
0: 네, 바로 오늘 그런 날이죠. 본격적인 더위의 서막을 알리는 오늘 여러분은 알고 계세요. 오늘 초복이에요.
1: 맞습니다. 7월 15일 초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점심에 뭐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0: 알고 좀 드세요.
1: 삼계탕 때 드셨나 모르겠어요.
0: 모르겠어요.
1: 네, 아니면 네. 뭐 치킨이라도 좀 뜯으셨는지.
0: 그러니까.
1: 네.
0: 마치 네. 오늘 김장이 가면 닭들이 엄청나게 쌓여있는 거에 놀라지 마세요. 네.
1: 아직 저녁이 남아있으니까요.
0: 그렇죠.
1: 네, 점심에 못 드신 분들 저녁에 또 초복 음식으로 몸을 보하시기 바랍니다. 네,
0: 뭐니 뭐니 해도 네. 역시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하면은 네. 바로 이 계삼탕이죠.
1: 그렇죠. 삼계탕.
0: 아, 예, 뭐 삼계탕 네. 먹어줘야죠.
1: 인삼, 뭐 몸에 좋은 거 다 때려넣고. 네. 네.
0: 그걸 또 이제 실로 꿰매잖아요.
1: 그렇죠. 어,
0: 가수술하는 거죠. 배가 터질 수 있으니까.
1: 그렇죠.
0: 잘 꿰매야 돼요.
1: 맞아요.
0: 우리 쌍꺼풀 수술할 때처럼 이게 잘 꿰매야 됩니다. 어, 잘못 꿰매면.
1: 예쁘게 꿰매야 돼. 아니면
0: 난리가
1: 다 터진다?
0: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삼계죽인지 삼계탕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1: 맞아요, 없게 맞아요. 네.
0: 몸에 그 옆구리 터진다 그러죠?
1: 그러니까요. 네,
0: 그렇게 되지 않도록.
1: 삼계탕 터져가지고 국물이 그냥 또 찹쌀이 다 먹어버려가지고.
0: 우리 어릴 때는 안 되죠. 진짜 실로 그걸 꿰매가지고 실을 뺐었는데 네. 먹다 보면 막 실이 걸려가지고
1: 그쵸, 그쵸.
0: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막 또 녹는 것도 나와가지고
1: 아 저는 그 이쪽 다리에 있는 그 껍데기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0: 그걸로 묶어요?
1: 그걸로 이렇게 묶어요.
0: 묶어요?
1: 네네.
0: 닭 생각 해봤어요? 얼마나 힘들지?
1: 아니면 저, 네. 파로 먹으셔도 됩니다. 파로.
0: 파로 맞아. 네네네. 파로 먹는 분도 있어요.
1: 미나리나 파나. 파. 뭐, 네.
0: 자 요즘 친구들은 근데 이 오늘 마라탕을 먹는 친구들도 있다 그래가지고
1: 어허.
0: 굉장히 갭을 느껴요. 세대의 공감이 안 되고.
1: 그러니까 초복에 삼계탕 대신에 마라탕을 먹는다는 거예요 지금? 네.
0: 요즘 마라탕 먹는데요.
1: 아,
0: 젊은
1: 그렇구나.
0: 친구들은.
1: 근데 또 언뜻 생각하면 마라탕이 좀 맵잖아요.
0: 맵죠.
1: 그러니까 정말 이열치열은 제대로 될 것 같아요. 땀이 얼마나 나겠어요.
0: 그런가요?
1: 네. 뭐 보양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땀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0: 그냥 맛있으면 되지 이런 것보다 네. 오늘만큼은 좀 이 삼복더위라고 말하는 이 엄청난 이 더위에
1: 네.
0: 뭔가 몸을 좀 준비시켜주는
1: 그렇죠.
0: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의 이런 지혜는 좀 배우자. 저는 그런 주의예요.
1: 맞아요.
0: 그래서 오늘 꼭 닭을 드시기 바랍니다.
1: 네.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전복도 하나 탁 넣어서
0: 그런 건 좋다.
1: 예, 함께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혹은 장어.
1: 아, 장어. 장어도 괜찮다.
0: 여름철 스태미나에 또 좋잖아요.
1: 그러니까요. 네. 뭐 삼계탕에 같이 넣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장어구이. 아, 또 침이 좀 나네요.
0: 자, 오늘 뭐, 나만의 초복 이브닝 레시피.
1: 네.
0: 나는 오늘 닭 요렇게 해서 먹을 거다. 뭐 이런 내용들도.
1: 아니면 난 닭 대신 이거 먹을 거다.
0: 이런 네.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맛있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면서
1: 네.
0: 맛있는 첫 곡으로 오늘 골라본 노래는.
1: 네.
0: 팀 이름이요. 애프터 쉐이빙이라는 팀이에요.
1: 면도를 하고 나서?
0: 바르는 스킨이잖아, 애프터 쉐이빙이.
1: 네.
0: 네. 그 애프터 스쿨이라는 팀 있죠?
1: 네네. 네.
0: 걸그룹하고 정준하, 코미디언.
1: 네.
0: 정준하. 그리고 윤종신이 함께 부른 팀 프로젝트 이름이라
1: 네.
0: 애프터 쉐이빙이라는 팀이 영계 백숙이라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1: 아 영계 백숙 다른 노래는 다른 팀이 부른 노래는 들어봤는데 이 팀이 부른 건 또 처음 들어보네요.
0: 이 노래가 그 노래일 거예요.
1: 아 그래요?
0: 네. 자, 불러주는 영계 백숙 시원하게 우리 한 사발 하시고 오시죠.

0: 시원하게 드시고 오셨습니다. 영계백숙.
1: 우리 오늘 저녁에 삼계탕 안 먹어도 되겠다.
0: 안 돼요. 드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귀로 드신 거지 몸으로 드신 게 아니기 때문에
1: 맞아요.
0: 닭을 꼭 드시기를 바래요.
1: 우리 몸을 보호해야
0: 됩니다. 자, 오늘 삼복더위 시작되는 초복입니다.
1: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에스더한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한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번입니다.
1: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0: 음악과 웃음 그리고 건강한 활력이 함께하는 것. 100세시대 실버 문화 공간이자 플러싱 한인들의 사랑방 쉼터 콜라테.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토요일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이 되고 식사가 제공됩니다. 음악과 춤, 건강한 즐거움이 함께하는 건 플러싱 35-22 150플레이스 문의전화는 917-803-7080번입니다. 쉼터 콜라텍.
1: 당신의 지친 피부, 이제는 리셋할 시간입니다. 매일 새롭게 설계될 수 있도록 자연의 에너지로 완성한 야엘 프리미엄 스킨케어. 제품 문의는 718-500-3350, 뉴저지는 201-500-3350번입니다. 건강을 다시 설계하자. 새로움을 연구하는 야엘 제공입니다.
0: 네, 이상 한시의 음악다방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 주간 베스트 그리고 이번 주 저희 방송 주제는 바로 여름방학인데요. 여름방학.
1: 네. 여름방학. 여름방학 하면 일단 학창시절에만 있는 뭐 특권이라고 할 수 있나요?
0: 아, 네. 지금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네.
1: 그러니까요.
0: 네. 하고 있던 일을 관두지 않고는 여름방학을 갖기가 어렵고 우리 이민생활이라는 게 와 한두 달을 쉰다고? 그럴 여유 있는 사람 아마 많지 않을걸요.
1: 그러니까요. 여름에 뭐 한두 달, 겨울에 또 한두 달. 야, 여름방학 정말 좋았습니다.
0: 그 시절 다시 오진 않아도 네. 우리가 추억해볼 수는 있잖아요.
1: 뭐 지금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은 네. 여전히 여름방학을 즐기고 계시겠네요.
0: 그래서 참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네. 그렇지만은 또 않고 요즘에 또 방학엔 방학대로 또 바쁘시고
1: 맞아요.
0: 그런 것 같긴 해요.
1: 그렇죠. 행정 업무 같은 게 또 많으니까요. 네. 네.
0: 자, 오늘은 오랜만에 오늘 우리 타임캐슐 타고 오는 여행을 해보는 시간 여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1: 네.
0: 오늘 1995년도 그렇지 않아도 그때 여름방학 추억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해요. 1995년도
1: 31년 전입니다.
0: 31년 전.
1: 네. 네. 강산이 세 번 변했어요. 31년이면.
0: 31년이니까.
1: 네. 네.
0: 제가 신촌 독수리다방 같은 데서 네. 아이스커피 한 잔 때리면서 우수에 찬 눈빛으로 알죠?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서 타임즈 신문 이런 거 다 거꾸로 들고 정말 고독한 야생마로 살던 그런 시절이죠.
1: 아, 독수리 다방 굉장히 유명한 다방 아니에요?
0: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으로 이 말을 줄여갖고 독다방이라고 네. 불렀어요.
1: 독다방. 왜 독수리 다방이었을까요? 이름이 그냥 독수리 다방이었나요?
0: 그 앞에 네. 학교가 하나 있어요.
1: 네.
0: 무슨 Y 무슨 대학교인데 네. 그 대학교의 상징이 독수리예요.
1: 아하, 그래서 그 학교의 상징을 따서 독수리 다방이다 이렇게 지었군요.
0: 뭐 지네들은 그렇게 붙였다고 해요.
1: 아하. 그런데 이 다방에서 그 고독을 좀 씹으셨다고요?
0: 아, 여기가 네. 아 물이 좋았죠.
1: 그래서 이왕이면 네. 커피 마실 때 여기까지 이렇게 원정을 나가셔서 커피를 드신 거예요?
0: 그때 당시 지금은 그때까지는 아닌데
1: 네.
0: 제가 이제 조금 젊었을 때 조금 있다가 보면
1: 네.
0: 이 군발이라고 하죠. 군인.
1: 네.
0: 군인분들이 많이 오던 동네라 네. 이 상권이 약간 떨어졌는데 지금은 다시 올라갔을 거예요. 그 당시는 이화여자대학교라고 그 옆에 있던 네. 거기도 또 Y대학교죠. 거기가 최고 상권이었어요.
1: 아하,
0: 그런데도 그쵸. 불구하고
1: 신촌 네.
0: 이상하게 이 신촌 여기서 많은 미팅들이 이루어졌던 네, 그래서 아주 저 소개팅이 많던
1: 청춘의 거리네요. 청춘의 네. 거리.
0: 그래서 독다방이 네. 유명했었어요.
1: 네. 아, 이곳을 또 생각하면은 뭐 이런저런 추억 많으시겠어요?
0: 저요?
1: 네.
0: 없습니다. 조용히 지냈죠. 그냥 야생마였다는 거지 네.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러진 않아요.
1: 아, 여러분은 1995년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나요?
0: 네, 뭐 소개팅 나가가지고도 소지품 올려다 놓고 요런 거 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참 아기자기했습니다. 소지품 올려놓고
1: 네. 네,
0: 벤츠 뭐 차키 이런 거 올라와서 딱 집으면은 아, 폭탄이 걸리고 이제 그랬던.
1: 그것도 어디서 주워 왔대?
0: 애매하게 머리핀 애매하게 그때 삐삐 같은 게 올라오던 날 그런 시절이죠.
1: 네. 네
0: 소지품으로 잘 골랐어야 돼요.
1: 아 그러네요. 그날 하루의 모든 운수가 뭘 집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잖아요.
0: 우리 청취자들 네. 중에도 그때 그거 집은 걸로 인해서 지금도 가끔 창밖을 내다보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1: 아 내가 그때 그 손수건에 향수만 안 뿌려져 있어도 안 주웠는데 그걸 그냥
0: 왜 내가 집어가지고
1: 아 그 향수 냄새에 홀딱 반해가지고
0: 야 영길아 오늘 저럴 때 시간 되냐 수인 한잔 찌끄러자 그리고 1995년도 하면
1: 네
0: 또 이 노래가 이렇게 난리를 쳤던 아그레기로
1: 아이고 이거 엉덩이들 좀 쳐야 되는 그 노래잖아요
0: 네 1995년도에 또 이게 또 난리가 나면서
1: 네.
0: 우리 여자분들도 상당히 껍을 많이 씻고 다녔던 그런 시절이기도 해요
1: 네, 놀라의 날개 잃은 천사입니다
0: 그런가 하면 극장에서 지금인 뭐 막 요번에도 이제 호프라는 영화가 나와가지고
1: 네.
0: 첫날 뭐 예매만
1: 났더라고요.
0: 예매만 60만 장이 나가면서
1: 네.
0: 초대박 또 히트를 또 예고하고 있는데 네. 엄청 재밌대요.
1: 그래요.
0: 엄청 재밌대요.
1: 또 궁금해지네요. 또 네. 기대가 막 됩니다.
0: 저희가 할 수만 있으면 이런 것도 이제 특집으로 미리 또 네. 여러분께 스포일 해드리면서 여러분의 영화 보는 재미를 확 깎아내리는 이런 방송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허락이 될지 모르겠어요.
1: 아 그러다 또 고소당하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이게 광고가 들어와야 저희가 떠들 수가 있어서.
1: 그러면 1995년도에 인기를 좀 몰았던 영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0: 이게 닥터봉이라는 또 영화가 있었는데
1: 닥터봉 한석규 씨가 나왔던 그
0: 영화 그때 또 서울의 달로 그냥 대한민국을 정말 장악했던 이 한석규
1: 네 그러면은 닥터봉은 로맨스 코미디 뭐 네. 이런 류였던 것 같은데 그럼 굉장히 로코예요. 이미지 변신을 제대로 한 그런 영화였겠네요
0: 아니요 역시 그 이미지 때문에
1: 네
0: 닥터봉이 의사인데,
1: 네?
0: 그 여자 한번 해볼래 하는
1: 아하.
0: 바람기가 아주 타분한.
1: 그죠? 그리고 그 동안에 맡았던 그렇죠. 역할과는 굉장히 상반되는.
0: 왜 상반돼요? 걔네 그런 건데. 서울 달아들어도 걔네 그런 건데.
1: 아, 그러네요 또.
0: 서울 달아들어도.
1: 저는 막 이제 좀 막 그 넘버 3 막 이런 거. 초록 물고기 이런 류의 약간 어둡고.
0: 있죠.
1: 네.
0: 있었죠.
1: 그런 캐릭터가 먼저 생각이
0: 있었죠.
1: 나서.
0: 네, 그랬었죠.
1: 네.
0: 요런 이미지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1: 네.
0: 김혜수 씨가 이제 상대역으로 나오는데.
1: 그렇죠.
0: 김혜수 씨를 어떤 이웃남으로 나오는데.
1: 네.
0: 이웃남인데 그 새로운 엄마로
1: 네.
0: 새엄마로 애가 원하는 거야.
1: 아하.
0: 너무 예쁘니까.
1: 아, 아이들 또 보는 눈이 있어요.
0: 네, 그러면서 네. 진실한 어떤 사랑을 또 찾아가는 이런 로맨틱 코미디가 됐는데 이게 아주 크게 히트를 하면서 또 이미지 변신에 또 성공하는 한석규 씨가.
1: 아, 그 당시에는 또 엔터테인먼트 할 게 별로 없으니까
0: 네.
1: 얼마나 또 줄이 섰겠어요, 사람들이.
0: 그러니까.
1: 네.
0: 극장 앞에 정말 줄 서고 또 조조 할인 시간에 일부러 맞춰가서 제가 기억나는 11시였던 것 같은데 11시에 가서 조조 할인을 또 보고 점심에 가서는 또 평양시집 가서 돈가스를 먹다
1: 그게 데이트 코스였나 봐요 그 당시에
0: 아니요 저는 공부만 했습니다 자 1995년을 또 뜨겁게 달궜던 소음이라는 팀이 있었어요. 소음. 노이즈라고 그러죠?
1: 아, 소음?
0: 소음이라는 팀이 있었는데.
1: 야, 노이즈를 소음이라고 부르다니.
0: 이 소음이라는 팀의
1: 네네.
0: 상상 속에 너라는 노래가 또 크게 히트를 했던 1995년이기도 합니다. 한번 듣고 돌아올게요.

0: 야, 그냥 노래 한 방에 그냥 1995년으로 확 들어가서, 아, 그때 그, 아, 소개팅을 했었던 그때, 아, 그걸 집었어야 되는데.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아무튼 상생 속에 너 오랜만에 듣고 왔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한시의 음악다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2: 모기지는?
1: 홈모기지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2: 모기지는?
1: 홈모기지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2: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1: 재융자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3: 뱅크오프 홈모기지.
4: 밴쿠버 호비젠 이퀄 하우징 랜드.
5: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 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출시 대륙횡단 24차라는 대기록은 오직 푸른투어만 가능합니다. 업계 유일 미 전역 9개 지사 직접 운영. 미국 투어도 전문가가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6: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7: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8: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9: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8: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9: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10: 빔덴탈.
9: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10: 빔 덴탈.
0: 네, 불가토이 가운데 한시 음악다방으로 우리 시원하게 연계백숙 한 그릇 하셨고. 네, 또 상상 속에 너와 함께 우리의 젊은 시절로 쫙 또
11: 1995년도 네,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께 또 비틱스 주사를 또 이렇게 놔드렸습니다. 젊어질 수 있도록.
11: 근데 1995년도에 네. 짜장면 가격 얼마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0: 1995년도 네.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11: 어, 그래요? 네. 얼마?
0: 1995년도죠?
11: 네.
0: 간만에. 천 원?
11: 천 원? 아니요, 조금 더 쓰세요.
0: 아, 서울인데?
11: 서울인데.
0: 어, 지방은 천 원 정도 했을 텐데.
11: 서울은요? 네. 2,294원.
0: 평균이?
11: 서울 평균.
0: 아, 평균이라서 네. 이게 94원까지 나오는구나.
11: 네, 서울이 제일 비쌌대요.
0: 야, 그때 벌써 2,500, 3,000원씩 했었나? 짜장면이?
11: 아, 2,294원이고요. 어. 그 다음에 또 광주. 광주가 제일 쌌는데요. 차이가 꽤나 많이 나요. 1482원.
0: 1482원.
11: 네. 어떻게 800원이나 차이가 나요?
0: 그리고 마라도에 중국집이 네. 하나 있는데 네. 그 집이 얼마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11: 그러게요.
0: 그 제주도 밑에 마라도라고 있잖아요. 그 네. 마라도에 중국집이 하나 있어요.
11: 예전에 왜 거기서
0: M사 방송에서 한번 갔었어요.
11: 네, 거기 주문하면 오나 막 이제 이런 거 하고
0: 맞아요.
11: 있었잖아요.
0: 그랬었어요.
11: 네.
0: 그 짜장면은 얼마였는지 아, 그 맛이 참 궁금한데 못 먹어봤네요.
11: 야, 1482원 광주가 그랬으면 뭐 지금으로 계산하면 1불이에요 1불.
0: 야,
11: 네.
0: 우리 돈으로 하면
11: 그렇죠. 지금 달러로 계산을 하면 1불이에요.
0: 요즘에는 5천 원, 6천 원, 7천 원 정도 하나요?
11: 저 모르겠네요. 제가 한국 간 지가
0: 저도 꽤 오래됐어요.
11: 예, 기억이 안 나네요.
0: 너무 오래됐어요.
11: 네, 뭐 만 원 정도 할까 싶기도 하고.
0: 짜장면이?
11: 모르겠어요. 정말 기억이 안 나서 아예 뭐 예. 가정할 수가 없네요. 얼마쯤 하지 않을까요라는 생각도 못 하겠어요.
0: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11: 좀 알려주세요. 네. 네. 이때 또 유명했던 노래가요.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0: 잘못된 만남이 나왔어요.
11: 내가 히트를 쳤잖아요.
0: 나오긴 했어요.
11: 네.
0: 또 그 듀스가 인기를 끌면서.
11: 네.
0: 그 듀스의 둘의 머리. 가운데 오대호 가르마라 그러죠. 가운데 정중앙을 가르는.
11: 아니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긴데 오대호 가르마.
0: 그때 또 그게 얼마나 그 당시에는 또 멋있어가지고 뭐
11: 그런가보다 했어요.
0: 최사따라고 네. 여기 목에다가 수건 감고 다니고 한쪽으로. 아,
11: 그렇죠.
0: 예. 그렇게 하고
11: 이것저것 초롱초롱 많이 뭐 허리에도 네. 주렁주렁 차고. 네.
0: 이때만 해도 힙합이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한쪽으로 조금 이렇게 좀 소외당하던.
11: 네.
0: 뭐 힙합이 뭐 이랬던 그런 시절인데.
11: 네.
0: 야 이러다가 이제. 지금은 되게 힙해졌잖아요.
11: 아, 뭐
0: 한국
11: 이제는
0: 자체가.
11: 뭐, 네. 대세죠, 대세.
0: 완전 대세가 됐는데.
11: 네. 또 이때 유명했던 노래가
0: 바로 그 노래죠.
11: 박미경의 이유 같지 않은
0: 이유 같지 않은 이유도 있었고.
11: 네. 네.
0: 그리고 대단한 신인 가수가 하나 또
11: 등장을
0: 인기를
11: 했죠.
0: 네, 인기를 끌면서
11: 네.
0: 95년도로 화려하게 순환하는데 바로 이 노래입니다.
11: 네. 네.
0: 박진영의 날 떠나지 마로 오늘 1995년도 짧지만 여러분과 함께했던 우리 추억여행 이렇게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자, 삼복도의가 시작되는 초복, 예, 초복인 오늘 7월 15일 1시, 예, 지금 30분, 예, 여러분 1시의 음악다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을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블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를 최대 60%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1: 우리 반려동물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그 마음, 제니앤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을 한자리에서 만나실 수 있는 제니앤 뭉치. 아,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 여름 의류,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손으로 만든, 직접 만든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제니앤 뭉치는 오직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2: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지난 6월에 블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는 929-845-0958번입니다.
3: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뉴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456.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4: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4: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5: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코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20

0: 자, 여름철 오늘도 또 복날이라 저희가 이제 먹는 거 많이 말씀하셨지만
1: 복날이요? 네.
0: 복날이잖아요 오늘. 아, 초복.
1: 네네. 초복.
0: 그래서 그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해서 먹는 게 결국 우리가 되는데 어떤 맞아요. 것들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과 앞으로 우리 10년 뒤 20년에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고 할 때 참 어떤 거를 먹는 거는 중요한데
1: 맞아요.
0: 오늘 그런 이야기를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우리 야일의 이하일 대표님 오늘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0: 네, 우리 라디오 K라디오 청취자님들께서 인사 말씀 한번
2: 네,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얘기부따리도 가져왔고요. 정말 좋은 아주 그냥 제품을 정말 눈 반짝반짝 하는 제품을 지금 설명하려고 지금 왔습니다. 달려왔습니다.
0: 네.
1: 저희 지금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네. 그 지금도 좋은 사향 동충하초 공진이라는
2: 공진, 네. 저분 어떻게 아세요 근데?
1: 아, 저희 어머니가 네, 네 제가 또 그 네. 사향 동충하초 공진단을
2: 아니 어머님이 원래 공진을 많이 드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다른
1: 그러니까요.
2: 다른 거예요.
1: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너무 좋아서 이거를 꼭 네. 어머님이 드셔보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2: 네. 사셨어요?
1: 네 어머님 생신 때 제가 네. 선물을 해드렸는데
2: 네.
1: 어머님이 정말 여러 공진당 먹어봤기 때문에 네. 나는 한 알만 딱 먹어도
2: 네.
1: 몸으로 바로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2: 네, 먹은 분들 다 아세요.
1: 네, 이거를 딱 드시고 나서 난 내 몸으로 딱 느끼겠다.
2: 아, 그거는
1: 얼마나 좋은지 내가 다 네. 느껴진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2: 어머님만 느끼는 게 아니라요.
1: 네.
2: 저 이번에 공진단 네. 8개월치 팔 걸 두 달 만에 완판했잖아요.
1: 아, 축하드립니다. 네.
2: 어떤 분은
1: 네.
2: 하나 사시고 그다음 주에 하나 사시고 그다음 주에 또 사시고 그다음 주에 딱 사서 네 박스 사신 분이 있어요.
1: 몸으로 딱 느껴지니까 네. 다시 네. 사러 오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네. 지금 이 저건 동충하초 사양 공진단이 지금 네. 장 안에 아주 그냥 난리가 나고 소문이 났습니다. 드셔보셨어요?
0: 그거 왜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건 너무 궁금한데.
1: 아니, 근데 이번에 그렇게 좋은 네. 공진단을 더 업그레이드를 하셨다고요.
2: 그렇죠. 왜 네. 좋냐면요. 지금 어디까지 드셔봤어요? 무슨 공진단까지?
0: 저 사양.
2: 아유, 사양은 아유, 사양도 너무 좋지만 지금 약국에서 너무 잘 나가지만
0: 네.
2: 지금 약국까지 줄 게 없어요. 동충하초는요. 사양 공진단은요. 사양 공진단 참 좋아요.
0: 근데 좋아요.
2: 동충하초 사양 공진단은요. 훨씬 좋습니다.
0: 네. 네.
2: 그 이유는 일단 사양 공진단도 96시간 발효를 했기 때문에
1: 네.
2: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약재가 다순도 100% 사양에 흑삼도 정품 9번 찍고 말리는 거 제대로 우리가 지켜가지고 네. 녹용도 8시간 동안 가마스 찍 저희가 구워요 그게요. 타도 안 되고 그게 덜 구워져도 안 되고 그래서
0: 네.
2: 아주 그냥 제대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게 정말 너무너무 효도 상품이었잖아요. 너무
0: 네,
2: 사랑받고
0: 그렇죠.
2: 장수 상품이고. 예. 근데 이제 손님들 중에서 더 좋은 게 없을까 싶어서 저희가 많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사실 동충하초를 그 전부터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동충하초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 그 종류가 한 500가지에서 600가지가 됩니다.
1: 네.
2: 근데 먹을 수 있는 것은 손가락 안에도 안 들어요.
1: 네.
2: 네. 그렇게 지금 먹을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안 들거든요. 근데 동충하초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효능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1: 네. 그렇죠.
2: 네네. 네. 근데 그렇게 좋은 동충하초인데 그것만 넣어도 좋은데 자연산보다는 저희가 더 연구소에서 제일 좋은 종자를 뽑아서 그것을 배양해서 그것을 기르면 이 자연사보다 수십 배 효능이 더 올라가겠다. 그래서 어머님이 좋게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1: 그럴 수밖에 없었네요. 네.
2: 길렀어요. 근데 길렀는데 아무리 좋아도
0: 네.
2: 보기 좋은 떡도 먹어야 효과 있는 좋은 맛있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2: 통증하초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연구진들이 다 해서 그걸 길렀어요. 저를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가. 근데 96시간으로는요. 거기 있는 항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발효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항암 효과가 세요. 염증을
1: 네.
2: 잡거나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가 세다라는 거죠.
1: 네.
2: 근데 제가 사양 공진하는 96시간 발효했잖아요. 그걸 숙성 시켰잖아요. 이건 240시간을 쭉 저음 발효시켰어요.
0: 240시간을?
2: 네. 근데 그 240시간을 놓고 발효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공식이 다 있는데 그거를 잘못 발효하면은 발효하는 과정에서 좋은 효능이 다 없어져요. 먹어도 아무것도 못 느껴. 어머니 느끼셨어요? 안 느끼셨어요?
1: 아주 확 느끼셨죠.
2: 확 느끼셨죠. 네. 그래서 그것을 발효하기 위해서 의학 박사. 양의사 박사, 한의사, 한의학 박사, 발효 대가들이 대거 출연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0: 네.
2: 이것을 어떻게 발효할 것인가를 연구해서 이걸 런칭을 시킨 거예요. 사실은 그 개발비도 어마무시합니다. 제가 크리스천 기업인 거 아시죠?
0: 네, 네.
2: 예, 사람들이 크리스천 기업도 미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랑하셔야 됩니다. 크리스천 기업이기 때문에 크리스천님 분들이
1: 네.
2: 이것을 다 도네이션을 주셨어요. 개발비를. 네, 그래서 일단은 좋고요. 네. 그래서 240시간 저온 발효고 네. 압축된 거를 240시간 저온 발효했으면 그게 발효 시간 긴 건데 그 긴 발효 시간 가운데 유효 성분이 다 흡수가 높아지면서 쓴맛은 다 빼는 거예요. 그러면 간에 무리가 갈까요 안 갈까요? 무리가 안 가겠죠. 네. 네. 왜냐하면 유효 성분은 올라가고 그 안에 있는 약생의 독성을 싹 빠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독성이 빠지니까 간에 무리가 안 가는데 네. 먹어보면 쓸까요? 쓰지 않을까요?
1: 안 쓰겠죠?
2: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공진알 먹을 때 쓰지 않고 맛있다면은 그 독성을 다 뺀 거다. 근데 꿀을 너무 많이 먹어서 또 달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저희는 그걸 독성을 뺀 거고요. 거기다가 저희가 천연꿀 넣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100명한테 팔았다면 한두 명이 아 이거 조금 좋은 것 같긴 한데 잘 못 느끼겠다.
0: 잘 모르겠다.
2: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팀들하고 또 연구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저희가 아 그러면 우리가 이번 올 후반기에 네. 꿀이 나와요. 꿀. 근데 꿀이 일반 꿀이 아니라 뭐 사양 꿀을 설탕 먹은 꿀이잖아요. 네. 그리고 천연 벌꿀이 있잖아요. 네. 토종꿀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넣은 것은 저희가 벌이 직접 자연에서 꽃에서 꿀을 받아다가 여왕벌에다 갖다 준 거를 저희가 받아서 그 꿀을 넣는데요. 네네. 이번에는 저희가 더 그러면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한두 명을 위해서 어떻게 더 세게 할 것인가. 제가 먹어보니까 어머님이 드신 것보다 지금 질려받아서 먹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다가 저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뭐 미얀마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전 네.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돌아오셔서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은퇴 선교사님들이. 아, 네. 그래서 그분들이 양봉을 하는데 아하. 거기다 저 양봉 그분들이 양봉을 하고 그러면 저희가 그걸 팔아야만 그들이 생활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2: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우리가 야엘이 이건 선교사업으로 깃발을 꽂겠다. 그래서 우리가 파트너로 또 올리브오일 파트너처럼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그 꿀을 해서 우리한테 줘라. 근데 그 양봉을 할 때 벌이 꿀을 먹어가지고 여왕벌한테 갖다 줄 때 1kg를 갖다 줍니다.
0: 1kg?
2: 예를 들어서 1kg를 갖다 준다고 네네. 생각해보세요. 아, 그러면은 이 1kg를 갖다 준 데다가요, 그 양봉하시는 우리 은퇴 선교사님들이 오래전부터 산삼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아주 얼마나 기도하고 왔겠습니까? 선교사님들 신실하시잖아요. 네. 그 산삼 중에 제일 좋은 것만 모아가지고 그걸 끓여요. 끓이는 거예요. 끓여서 그걸 식혀요. 그리고 일벌들이 여왕벌한테 준 꿀을 거기다가 배합을 우리가 적절 배합을 제일 좋은 우리 몸에 좋은 거를 만들어서 네. 네. 논문도 되게 어마무시하게 있습니다. 그걸 거기다 넣어서요 식힌 거를 같이 믹스합니다. 그리고 벌들을 모아놨잖아요. 네네. 걔한테 걔네들 그걸 먹여요. 1kg 꿀인데 걔네가 그걸 산삼을 끓여서 놓은 꿀이 되죠. 그걸 먹고 걔가 여왕벌에 가져가는 건요 1kg 먹었는데요 몸에서 에너지를 발사하면서 200g밖에 안 나와요. 얼마나 귀한 산삼 꿀입니까? 근데 산삼이 너무 좋은데 독성 있는 거 아시죠?
1: 네네.
2: 야일 항상 발효를 생각하고 항상 독성을 빼잖아요. 근데 얘가 치매는 알다시피 염증을 잡는 그런 좋은 네.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얘가 이제 벌 같은 경우 막 치매 있는 것을 막 해가지고 그 꿀벌, 그 꿀, 그러니까 벌을 갖다 놓을 때 여왕벌한테 그 꿀통 있잖아요. 네. 거기다 침을 발라가지고
0: 벌집.
2: 그렇지 벌집에 네. 꿀이 새지 않게끔 방수막을 만들거든요. 그게 프로폴리스예요. 그걸 긁어서 먹는 거죠.
0: 네.
2: 근데 하여간 걔가 침을 만들 때 그게 굉장히 항암이나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근데 걔가 그렇게 하면서 그걸 먹으면서 이 배에서 얘가 발효를 시켜요. 네. 산삼과 네. 꿀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발효하면서 독성이 빠진다.
1: 빠지겠네요.
2: 빠지죠. 걔가 독성을 다 가져가요. 근데 걔는 벌은요 네.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게 독성을 가져가도 건강해져요. 네. 그리고 우리한테는 그 독성을 다 빼놓고 좋은 것만 쏟아내시는 거예요.
0: 야.
2: 그래서 그걸 가지고 꿀벌통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여왕벌한테. 네. 근데 그거를 저희가 은퇴선교사님이 쭉 빼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공진단에다 이번 넣었어요.
1: 아 정말 귀한 꿀이 들어갔네요.
2: 어머니 한번 더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2: 네.
1: 야, 근데 어차피 계속 드시면 이제 없어지니까 네. 새로 네. 구입을 하셔야죠. 네.
2: 어머니 네. 근데 좋다고 그랬는데 지금 또 얼마나 놀라실까요?
1: 그러게요.
2: 거기다가 네. 제가 사양을 많이 넣는데 아니 한두 명이 좀 안 좋다고 그러면 약간 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좋게 하는데 또 좋아하시는 분들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사양을 무시막시하게 되자. 근데 사양을요 많이 넣는데 그 냄새가 고약해서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0: 네.
2: 그래서 이번에 발효를 했는데 네. 240시간에 그 사양을 더 엑스트라 발효시켰어요. 더 흡수되도록. 그래서 냄새도 안 나고 너무 맛있고 먹으면 깜짝 놀랐는데 정말 기운 없는 분 동충하초가 지금 예를 들어 100이었다면요. 네. 지금 현재 거 지금 만든 거는 거기서 50에서 100까지 더 올라갔어요.
1: 두 배로.
2: 네. 네. 왜냐하면 사양이 더 많이 들어갔고 꿀이 그냥 토종꿀 그냥 자연 벌꿀이 아니라 거기다 산삼을 먹었으니까. 산삼을 먹은 데다가 걔가 그것을 산삼을 버리 먹으면서 위장에서 걔가 발효를 시키면서 나쁜 거는 분해시켜서 날려버리고 산삼에 좋은 것만 주니까 어떤 사람은 산삼 먹고 싶은데 네. 그게 안 맞는다는 거.
1: 맞아요.
2: 그 독성을 다 빼버린 거예요. 그걸 거기다 고스란히 넣었어요. 네. 먹기도 편하게 딱 꺼내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거 캔디 아니야? 너무 달다는 거예요.
1: 네. 그러니까 산삼이 평소에 체질이 안 맞아서 못 드셨던 네. 분들도.
2: 왜냐면 그런 효능이 네. 너무 좋은데 거기에 있는 독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 네.
2: 독성만 빼시면 우리가 약재들이요 사실 공진단 오래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오래 먹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약재 독성이에요.
1: 네.
2: 그 약재 독성만 없고 유효 성분만 있다면 계속 먹어도 괜찮다는 칸에 무리가 안 가니까.
1: 네네네. 네. 네. 네.
2: 거기다가 알다시피 저 올리브 오일이 네. 저기 위장에 너무 좋고 지금 오기 직전에도 아 손님 이제 거래처에서 연락 와서 아우 위장이 그렇게 해서 고생스럽다라고 했는데
0: 네.
2: 바로 위장이 났다고 지금
1: 네.
2: 그 연락이 오고 또 뭐 혈압환자 안 먹는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먹으라고 했는데 어유 우리 의사 선생님이 지금 혈압약 먹으면 혈압 큰일 난다고 이제 혈압약 끊으라고 그런다고 이제 오입을 먹고
0: 네.
2: 당뇨절 안 됐던 분들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1: 네. 네.
2: 저희가 기력 없을 때는 당연히 공진단이 첫 번째고
1: 네.
2: 빨리 먹어서 혈과 조직을 뚫어야 되잖아요. 사양이 혀를 뚫잖아요. 혀를 뚫으면 어떻게 돼요? 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1: 네.
2: 그러니까 우리 공진단 먹으면 아, 난 몸 좋아진 거 모르겠는데 밥맛이 좋아. 건강이 안 좋아지면 뭐부터 시작돼요?
0: 식욕이 없어져요.
2: 맞죠?
1: 뚝 떨어지죠.
2: 그리고 건강해지면 어때요? 막 땡기잖아요.
0: 그렇죠.
2: 네네네. 네. 그러니까 내가 공진단 먹을 때 밥맛 좋아진다면 건강해지는 겁니다.
1: 네.
2: 네네네.
0: 그런 거 보면 영화 씨는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2: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네. 또 하나 또 추가로 또 설명할 게 또 하나가 생겼습니다. 올리브오일 아침에 먹으면은 네. 위장에서 딱 받을 때 간이 이것을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하면서
1: 네.
2: 받아들이면서 간에 쌓여있는 지방 간을 독소를 다 녹이잖아요. 그렇죠?
1: 네.
2: 그러면서 이제 지방, 뭐 위장 다 전체적으로 하면서 회복이 되잖아요.
1: 네.
2: 그 찌꺼기, 몸에 있는 찌꺼기 다 되면서 우리 그 세포를 코팅하잖아요.
0: 네.
2: 세포를 코팅하는 순간 건강한 세포가 몸에 있는 산소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쁜 오일로 쌓이는 사람은 활성산소만 계속 받아들이면 몸이 나빠지는데도 네네네.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싼 거를 계속 추정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맞죠? 근데 아침에 먹는 거 그렇게 위장에 도움이 되고요.
1: 네.
2: 우리 하루 종일 지금 스트레스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0: 받죠.
1: 일단.
2: 받죠.
1: 나오면 받죠.
2: 네, 그리고 네. 스트레스 안 받는 것 같아도 내 생각으로 생각만 하는 자체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0: 맞아요.
2: 근데 우리 몸은 잘 몰라요. 어느 날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 딱 가면요. 나는 모르는데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온몸이 다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어느 날 관절이 안 좋아진 게 아니라 사실 몇 년 많은 사람들이 관절이 안 좋대요. 밤새도록 그 나쁜 세포들이요. 딱 자는 순간 그 염려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0: 그렇죠.
2: 관절에 붙어 아시죠?
0: 그렇죠.
2: 의학적으로 관절에 딱 붙어서 관절 다 녹여버린대잖아요. 근데 좋은 소식은
1: 네.
2: 밤에 잠자기 전에
1: 네.
2: 3, 40분 전에 운동하는 게 아니라
1: 네.
2: 3, 40분 전에 올리브오일 한 스푼을 딱 드시면요. 이 올리브 오일이 낮에 하루 종일 쌓여있던 뇌에 그 쓰레기 같은 생각들. 그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다 뭐 관절이라든지 뭐 이쪽 저쪽 장기에 네. 다 붙어있잖아.
0: 네.
2: 그걸 다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올리브 오일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공복에 한 스푼.
2: 또 네. 그리고
1: 잠자기 전에.
2: 네. 네. 잠자기 전에.
1: 잠자기 전에 3, 40분 전에 또 한 네. 스푼.
2: 드시고 주무시면
1: 네.
2: 뇌에 있는 게 싹 치료가 되면 치매 염려하시지 마시고 미리 예방하세요.
1: 네.
2: 보세요. 10년 후에 어느 날 무너졌다고 그랬더니 어느 날 무너진 게 아니에요.
0: 맞아요.
2: 10년
0: 조금씩 조금씩.
1: 거죠.
2: 네. 알츠하이머병이 네. 지금 보이는 게 아니라 감춰진 상태에서 10년 20분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2: 지금 건강하다고 자신하시지 마시고요.
0: 네. 맞아요.
2: 건강할 때
0: 지켜야 돼요.
1: 아닙니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0: 네. 야, 그 꿀벌도 너무 신기한데 오늘 정말 신기한 얘기를 많이 듣네요.
1: 그러니까요.
2: 어.
1: 네, 그리고 또 야엘에는 네. 화장품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2: 그렇죠. 네. 요배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요배 그 희년인 거 아시죠?
0: 네.
2: 예, 희년에 모든 종을 자유함을 풀어주잖아요. 죄진 사람도 풀어주고 감옥에 있는 사람도 풀어주고 종이었던 사람도 풀어주고 그렇죠. 그런 모토로 우리가 사실은 노화로부터 우리 공진단도 마찬가지죠. 노화로부터. 그리고 올리브오일도 노화로부터 화장품도 노화로부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에 종이 되잖아 우리가요. 아, 나 몸이 아파서 스트레스 받는데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그런 생각의 종으로부터 네, 풀어주기 위해서 네. 이 젊음을 만드는 건데요. 저희 3종 세트 있잖아요.
1: 네.
2: 세수 깨끗이 하고 미스트 뿌리고 세럼 도포하고 크림 도포하고 이게 입자기 때문에 최대한 작은 곳이 발라놔야지 두드리거나 만지거나 마사지하거나 하면 그 순간 그 제품이 야엘의 명품 제품이 아니라 싼 제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생 안 되는 제품인데 무슨 고가 제품이 되겠어요. 그리고 시장이 달라요. 저희는요. 일반 화장품은 수분력과 촉촉한 것과 이제 얼굴을 이제 건강하게 만드는 거라면 우리는 아홉 개의 층을 뚫고 들어가서 네. 살아있는 어린 세포를 깨워서 재생하기 때문에 제 얼굴 어떠세요?
0: 아, 늘 놀랐죠.
1: 뵐 때마다
2: 더 좋아졌어요. 요즘 더 좋아졌다고
0: 놀랐어요.
2: 옆에 출시된다부터 그 세 가지를 딱 바르잖아요. 그걸로도 충분했는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산삼꿀을 넣은 이유가 네. 100명 중에 2명을 매수했잖아요. 지금 100명 중에 한두 번은 또 아, 야엘 제품 잘 모르겠다 그런 분 있잖아요.
1: 네네.
2: 그래서
0: 꼭 2명이 문제구나.
2: 네. 2명이
0: 꼭 2명이 문제야. 네.
2: 그 2명이 문제가 아니라 그 2명이 감사해요. 그 2명 때문에 개발이 더
1: 계속
2: 되는
1: 계속 더 발전이 되니까
2: 그러니까 우리가 네. 보는 시각에 물도 아, 물이 반밖에 없어, 아니에요?
0: 맞아요.
2: 물이 반씩이나 있네? 그리고 또, 아니, 그 사람 문제 아니야? 오, 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개발했는데, 그 부분 때문에 내가 제품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0: 아, 나 오늘 또 큰 거 배웠다.
2: 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네. 이제 두 분 때문에, 두 명 때문에 했는데, 네. 그것을 바깥에다가, 72시간에서 24시간 동안 따끔따끔한데 식물성 플랑크톤이잖아요. 바다의 폐수가 그 안으로 딱 들어가면은, 물이 정화되는 것처럼, 그 까시같이 되는 식물성 플랑크톤, 그 까시를 딱 뽑아서, 우리 뉴벨에 딱 지웠는데, 그게 얼굴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1: 네.
2: 이제 그 식물성 플라크는 물도 나오는데 그건 다음에 8월에 들으니까 그때 설명드리는데요. 그게 딱 바르면 사람들이요. 나 이거 유리가루 같은데 이거 나 내 얼굴 다 찢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눈에도 보이지 않을 정도 정말 그냥 머리카락에 400분의 1도 안 되는 엄청난 네네. 가는 사이즈예요.
1: 네네.
2: 이게 딱 바르죠. 바를 때만 따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안 따가워요.
1: 네. 네.
2: 그걸 우리 3종에다 그 위에다 살짝 마사지를 살짝 도포해 놓고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1: 네?
2: 예전에 크림이 90%에서 80% 들어갔다면요. 100%가 들어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식물성 플라크톤이요. 얼굴을 재생하는 능력도 있지만요. 정화시키고 이 얼굴에 이 세포를 피부를 오픈시켜요. 오픈시키면서 얘 3종 세트가 9개 층을 뚫고 가는 걸 도와주면서 동력자처럼 우리 예수님도 동력자 돼야 되냐?
0: 네.
2: 요베크림하고 3종 세트가 같이 동력이 돼서 같이 끌고 들어가면서 재생을 같이 하는데 그 따끔따끔 거리는 게 재생되고
1: 네.
2: 그 주기세포 제품이 주기 네네. 재생되면서 네. 같이 재생되는 거예요.
1: 아,
2: 그래서 써보시면 알아요 지금
1: 그래서
2: 제가.
1: 그래서 대표님의 이 모공 없이 쫀쫀한 피부가 다
2: 제
1: 그런
2: 집가잖아요 제가요.
0: 아, 침착 네. 그만 해주시고.
1: 아니 정말 모공이 없으세요.
2: 제가 너무 답답한 건요.
1: 네.
2: 공진다 그때 제가 설명드렸을 때 아 우리 어머님이 시어머님이 다른데 좋은 거 드신다고 뭐 얘기했잖아요. 근데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먹어보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안 오셨잖아요. 그렇죠? 두 달 만에 예? 이제 사러 가셨잖아요. 화장품도 마찬가지. 어떤 손님 전화해서 뭐 가격이 왜 이러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싼 거 사는데 효과 없으면 어떡해요. 방부제 넣고 각성제
0: 그렇죠.
2: 넣고 지금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뭐 효과 좋게 하려고 이렇게 기술력을 하지 않고 마약까지 넣어가지고 지금 못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0: 아이고 안 되지.
2: 못 들어오는데 근데 몰래
0: 되지.
2: 비행기로 네. 들어오잖아요.
1: 네.
2: 야엘 공진단, 야엘 올리브오일, 야엘 화장품 적극 추천하고요.
0: 네.
2: 오시면 제가 샘플이나 선물 듬뿍 드리겠습니다.
0: 네.
2: 한번 와서 그리고 체험하는 건 화장품, 공진단, 올리브오일 무료입니다.
1: 네.
0: 자 이렇게 신기한 제품 여러분 궁금하실 텐데요. 718-500-3350번 뉴욕은 그 뉴저지는요
1: 201-500-3350
0: 전화하셔서 네. 직접 찾아가셔서 네. 샘플이고 뭐고 망청 주신다니까
1: 뉴욕도 있고 뉴저지도 있고 네. 하니까요 가까운 네. 곳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0: 우리 이제 마지막 인사 나누고요 오늘 네. 너무 좋은 정보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 아, 제가 정말 네. 크리스찬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일단 제가 자연을 먹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또 제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좋은 제품 만드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좋은 제품 만드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0: 자, 지금까지 야엘의 이하엘 대표님이었습니다. 저희는 내일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케이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나이악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에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IW그룹, 유택시,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 뷰리 아울렛, 마이클로펫, 인첸트 미네랄 속, 하이스트 부동산, SH 현상희 회계사, 로열 댄스 스튜디오, K타이거 태권도, 재외동포청과 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후원하며

0: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 블루초 캡슐 300불짜리도 150불에 드립니다. 또한 산삼 엑기스 150불을 75불에, 열매 주스도 150불을 75불에 할인해 드립니다. 천삼 레귤러 캡슐 타입은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판매합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시 비타민 김지연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열정의 나이는 몇 살이실까요? 오늘 눈이 번쩍 뜨이는 뉴스. 팝의 여왕 마돈나가요. 오, 68이에요. 이 나이에 또 한 번 빌보드 정상을 밟았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데뷔 57주년의 조용필. 60대 후반의 인순이, 그리고 이미 만 82살이 넘었는데도 무대를 날아다니는 롤링스톤스의 믹 재거까지. 자, 이분들의 지치지 않는 청춘 비결 과연 뭘까요? 의학계에서는요, 노래를 부르면 깊은 호흡으로 스트레스가 날아가고 뇌가 젊어진다고들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진짜 비결은 따로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절대 멈추지 않는 삶의 태도죠. 자, 나이는 누구에게나 배달되지만요, 내 열정까지 나이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자, 이제 늦었어 대신에 지금도 딱 좋은 나이야. 이 한 끗 차이가 오늘 우리의 오후를, 그리고 인생을 바꿉니다. 나른한 오후 2시, 여러분의 세포 속 열정을 확실하게 깨워드릴 치명적인 활력으로 무장한 2시의 비타민, 지금도 기분 좋게 시작해볼게요.

2시에 드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2시에 드시고 여러분의 주파수를 2시에 고정. 네, 여기는 뉴욕과 뉴저지의 오후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수다로 꽉 채워드리는 인간비타민 김지연의 2시의 비타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소리 질러. 자, 오늘도 새롭게 입장하실 여러분들을 기대하며 K-Radio 비타민 친구 맺어보실게요. 네, 휴대폰을 꺼내시고 카카오톡 메인페이지를 여세요. 자, 메인페이지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그랬더니 아이디로 추가가 보이실 거예요. 거기를 클릭하시고 그랬더니 껌뻑껌뻑 커서 옆에다가 K-Radio 생방송 카카오톡 아이디죠. K-Radio US를 치시는 거예요. K-R-A-D-I-O-U-S. 자, K-Radio 카카오 채널이 뜨면은 친구 추가 꾹 눌러주시고요. 신청곡도 보내주시고 사연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듣고 있어요. 인사도 남겨주시고요. 자,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죠.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라이브라고 검색을 하시면 또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함께 달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황영웅 씨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혹시 황영웅이 누구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니, 트롯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르실 수가 없는 이름이지만 이 황영웅 씨는 2023년이었죠. 한국의 MBN TV 그 불타는 트롯맨에서 정말 혜성처럼 등장했던 트로트 가수입니다. 결승 1차전까지 1위를 달릴 정도로 우승이 가장 유력했던 참가자였죠. 근데 방송 도중에 과거 폭행 전과와 또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지면서 결국은 최종 결승 무대를 앞두고 스스로 하차를 하게 됐었죠. 이후에 조용히 활동을 이어왔었고 또 최근에는 드라마 관련 음원을 발표하면서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음원을 둘러싸고도 공식 OST 여부를 놓고 제작사와 이 방송국 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또 한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 또 배우 김수현 씨도 여러 논란과 의혹으로 활동에 정말 치명타를 입었었잖아요. 최근에는 뭐 해외 공식 일정에 참석하면서 또 팬들과 다시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 또 가로세로 연구소라고 거기서 또 일파만파 뭐 이상한 의혹들이 많았는데 그 모든 의혹들이 또 AI로 만든 거짓된 증언이었다라는 게 또 얘기가 나와서 또 다시 또 김수현 씨가 다시 방송을 할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고 또 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제2의 인생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연예인들은 또 워낙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다 보니까 이 복귀 자체가 뉴스가 되지만 뭐 사실 제2의 인생은 우리 주변에도 훨씬 더 많잖아요. 큰 병을 이겨내고 오늘 하루만으로도 감사하다며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생사의 고비를 넘긴 뒤에 오히려 더 환하게 웃으면서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두 번째 삶을 선물 받은 것 같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또 은퇴 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분들도 계시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전시회를 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60대에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70대에 대학에 들어가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다시 시작하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참으로 진짜 멋쟁이가 이런 분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2시의 비타민 가족들이 더 궁금해졌어요. 우리 청취자분들 가운데도 분명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건강을 되찾고 또 새 출발을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늦었다고 미뤄왔던 취미를 시작한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손주를 키우시면서 또 다른 행복을 찾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뭐 또 꼭 이렇게 거창한 도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뭐 별일 아닐 수도 있지만요. 내 인생에서는 그것이 정말 큰 용기였던 순간이 한 번쯤 다 있으시잖아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2시의 비타민 가족들은 지금 어떤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실까요? 새로운 꿈을 시작하는 이야기, 건강을 되찾은 이야기, 이 나이에 해봤는데 의외로 너무 좋더라 하는 이야기까지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 2막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사연도 보내주시고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0: 정신 차리고 봤더니 오늘이 초복이더라고요. 어머나, 또 친한 분이 삼계탕 한 그릇 먹자 해서 맛있게 삼계탕을 먹고 왔는데 여러분은 초복이에요. 어떤 점심 드셨을까요?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체리 파운드당 3불99, 백천도 백도 파운드당 2불99, 리아벨 포도 팩당 9불99, 파 다섯 파운드당 1불99, 수용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냉동 연계 파운드당 3불4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3: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2: 북유럽?
3: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2: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4: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초복을 맞은 기분 좋은 수요일 돌쇠 비타민 오늘도 변함없이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더 화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번호 에스더 화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음악과 웃음 그리고 건강한 활력이 함께하는 곳 100세시대 실버 문화 공간이자 플러싱 한인들의 사랑방 쉼터 콜라텍입니다. 매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토요일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고요. 식사가 제공됩니다. 음악과 춤 건강한 즐거움이 함께하는 곳 플러싱 35-22 150플레이스 문의전화번호 917-803-7080 917-803-7080 쉼터 콜라텍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718-799-0133 독립기념일을 맞아 국보가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베이사이드 남성복 매장 양복 전 품목 최초 50% 할인 여름 캐주얼 의류 75% 할인 유니온 여성복 최대 75% 할인 유니온점과 노던점 국보 이불에서는 여름 친구료 최대 60% 할인 올여름 최고의 쇼핑 기회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안녕하세요, 지현 씨. 저는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생각해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작년 건강검진에서 큰 병은 아니었지만 치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소중한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매주 목요일마다 수채화 교실에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엔 꽃 한 송이도 제대로 못 그렸는데 얼마 전에는 손주가 할머니 그림 예쁘다고 냉장고에 붙여놨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거창한 제2의 인생은 아니지만 요즘은 목요일이 꽤나 기다려집니다. 나이 들어도 설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너무 감동이에요. 이런 사연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제2의 인생이라는 게 뭐 꼭 누구한테 말했을 때 와 대단하다 뭐 어떤 뭐 사회적인 통념으로 봤을 때 거대한 뭐 대단한 성공 거창한 도전 이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뭐 일주일에 딱 하루 기다려지는 날이 생겼다는 것 뭐 그 설렘 하나만으로도 뭐 충분히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내셨다는 점에서 분명히 기분 좋은 에너지가 많아지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러면서 또 주변의 가족분들이나 뭐 지인분들에게 또 그 좋은 에너지들이 많이 전달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그 참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우리 두시의 비타민 가족들은 또 어떤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0: 짠! 7월 15일 수요일 2시 비타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초복 메뉴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보쌈에 냉면을 드셨다고요. 냉면은 칡냉면이었겠죠? 보양식이라는 게 뭐 몸을 보양하는 음식이잖아요. 이게 또 요즘에는 또 너무 많은 영양이 들어와서 또 탈이라는 말씀들도 하시잖아요. 예전처럼 이렇게 음식이 부족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즘은 매 끼니가 보양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요즘은 정말 조회수가 사람을 어디까지 가게 만드는 걸까 싶은 생각이 드는 기사가 많습니다. 자, 중국에서는요, 20대 인플루언서가 팔로워를 늘리겠다며 30층 아파트 옥상에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는 영상이 화제가 됐었는데, 저 어디 높은 고공에서 내려오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파트 옥상이더라고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바람이 달랐어도 아래의 시민들까지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그런 사고였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죠. 안전장비 하나 없이 초고층 빌딩을 오르면서 영상을 찍다가 뭐 결국은 추락해서 목숨을 잃은 유명 유튜버들도 많고요. 또 조회수를 노리고 비행기를 일부러 추락시키는 영상을 올렸다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튜버도 있습니다. 시속 15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면서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적발된 운전자들도 있고요. 절벽 끝이나 고층 건물 난간에서 인생샷을 찍으려다가 추락하는 셀카 사고도 세계 곳곳에서 정말 끊이지 않고 발생을 하고 있죠. 열차가 들어오는 선로를 아슬아슬하게 건너거나 또 달리는 기차 앞에서 마지막 순간 비켜서는 그런 게임을 치킨 게임이라고 한대요. 이 치킨 게임을 따라 하다가 목숨을 잃은 일도 정말 많습니다. 또 SNS에서 유행했던 초매운, 완전 초초초 강강강 매운 이 음식 챌린지나 또 위험한 음식 챌린지를 무리하게 따라 했다가 응급실로 실려가는 사례도 적지 않고요. 또 심지어는 달리는 자동차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또 차 위로 올라타 영상을 찍다가 크게 다치는 그런 사고들도 잇따르고 있죠. 잠깐의 좋아요 하나를 위해 평생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린 너무 자주 잊고 사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누군가는 조회수를 위해 목숨을 걸고 또 누군가는 새로운 인생을 위해 용기를 내면서 목숨을 겁니다. 저 50대에 악기를 배우기도 하고요. 60대에 대학에 입학을 하고 은퇴 후에 창업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뒤늦게 마라톤 완주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참 반가운 이름 구창모 씨요. 구창모 씨 참 여성 팬분들이 많았죠. 어쩌다 마주친 그대 떼창각이잖아요. 으따 으따 으따 으따 꾸. 자, 이 어쩌다 마주친 그대를 들으면서 청춘을 보냈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놀라운 건 그 노래가 나온 지 벌써 40년, 정확히 44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첫 소절만 나오면 아직도 따라 부르는 분들 정말 많고요. 그리고 구창모 씨가 오랜만에 이 어쩌다 마주친 그대 후속곡 제목이 참 재밌어요. 또다시 마주친 그대라는 곡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세월은 흘렀지만요, 목소리는 여전히 구창모 씨 다왔고요. 특유의 감성도 그대로였습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멈추는 게 아니라 아직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다며 다시 마이크 앞에 선 구창모 씨. 또 아마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팬분들에게 무엇보다 반가운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제2의 인생이라는 키워드와도 참 잘 어울리는 노래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 오랜만에 만나는 구창모 씨의 새로운 이야기, 또 그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여러분 어떠세요? 또다시 마주친 그대, 어쩌다 마주친 그대를 또다시 만난 거예요. 노래 너무 좋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은 또 디스코의 여왕 이은하 씨도 무려 8년 만에 단독 콘서트로 지난 5월 팬들 앞에 다시 섰는데 아시다시피 이은하 씨도 많은 또 투병을 이겨내고 선 무대라 또 감동이 컸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그녀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픈 몸을 다시 일으키는 도전, 또 포기했던 꿈을 다시 시작하는 도전, 또 어제보다 조금 더 건강해지려는 도전, 그리고 또 다시 무대에 설 용기를 내는 도전. 그게 진짜 인생 2막이고 그게 진짜 제2의 도약이 아닐까 싶어요. 이은하 씨.

0: 직장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뉴저지 한남 체인 핫썸머 쿨세일. 캐나다 느털버섯 150g 한팩 $3.99, 바삭이 고추 $3.99, 그린자두 파운드당 $3.99, 교호 포도 크램쉘 3파운드 $7.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2: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0: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보엔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가 716-350-4199.
3: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6월 1일 프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동블루바드 929-845-0958 929-845-0958 내 반려동물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와 여름 의류부터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오직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건강을 위한 특별한 선택 야엘 240시간 저온 발효 공법으로 완성한 야엘 사양 동충하초 공진단 프리미엄 동충하초와 100% 순도 사양으로 당신의 건강을 다시 설계합니다. 이제 야엘로 건강을 리셋하세요. 718-500-3350, 201-500-3350.

마음속으로 언젠가는 하고 품고 있는 작은 꿈이 있다면 그 언젠가가 조금은 가까워졌을 2시의 비타민이었기를 바라봅니다. 자, 초복 좋아하시는 음식으로 몸과 마음 가득 채워주시고요. 저는 내일도 여러분의 오후에 웃음과 활력을 더하는 비타민 하나를 되어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2시의 비타민 김지연이었습니다.

0: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올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올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올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올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올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2: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어떻게 오늘 점심 뭘로 하셨나요?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오늘이 초복이더라고요. 예로부터 초복이 되면 이열치열이라는 말처럼 뜨거운 음식으로 기운을 보충하고 무더위를 이겨낼 힘을 길렀는데요. 삼계탕 한 그릇, 보양식 한 끼도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보양은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칠 수 있는 요즘인데요. 오늘만큼은 잠시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맛있는 식사로 기운도 채우시고요. 주변 사람들과 안부도 나누시며 건강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복의 좋은 기운처럼 여러분의 오늘도 든든하고 활기차게 채워지길 바라면서요. 저도 시원한 음악과 함께 라라라.

네, 출발하겠습니다. 쿨입니다. 해변의 여인.

0: 예전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찌는 듯한 더위 어떻게 견뎠을까요? 그때는 에어컨 선풍기도 없던 시절이었는데 저 때만 해도 뭐 에어컨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고작 할 수 있는 것이 부채, 선풍기, 뭐 등목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잘 견디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추위도 그렇고 더위도 말 들어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다고 하는데 아유 언제부턴가 90도만 넘어도 어우 더 이 덥다 덥다를 입에 달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이 92도입니다. 와 지치기 쉬운 찜통 더위 속에서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한 주의 중간 험프데이 수요일인데요. 시원한 수박 한 조각 드시면서 잠시나마 여유를 즐기는 라라랜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팝스 팝스 이어지겠습니다. 2부에서는 그동안 월요일에 인사드렸던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만나보실 거고요. 오늘도 우리 청취자분들 일찌감치 신청곡 보내주셨네요.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 신경. 보험철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고 있어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 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핑크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4불 99 캠벨 포도 팩당 7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1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현미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9불 99 진가 전복죽 3번들 팩당 12불 99 통통배 프리미엄 조갯살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구 후코이단
5: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4: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구만의 자파 인증
5: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4: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5: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구 후코이단

날씨 이야기. 최근 프랑스 전역의 섭씨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이 되면서 에어컨이 보편화되지 않은 현지 주거 환경의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기후 변화로 뒤늦게 냉방 시설을 마련하려는 현지 주민들이 급증을 하고 있으나 과도한 비용 부담과 까다로운 행정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모양새인데 평년 기준 25도에서 30도 안팎의 온화한 여름 날씨를 보이던 프랑스에서는 최근 몇 년간 40도에 달하는 폭염이 연례 행사처럼 반복이 되자 가정용 에어컨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나 현지 시장 구조상 실제 설치에 이르기까지는 막대한 비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및 냉난방 시장 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프랑스에서 벽걸이형 에어컨 한 대를 도입하는 데만 기기값과 공사비를 합쳐서 수천 유로가 소요가 되며 주택 내 여러 방에 멀티형 냉방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비용은 최소 7천 유로에서 최대 14,000 유로까지 치솟는데 이게 달러로 치면은요 8천 달러에서 만 달러가 훨씬 넘는 금액입니다. 이처럼 비용이 높게 책정되는 주된 원인은 프랑스 특유의 건축 환경과 기술 인력 구조에 있는데 수백 년 된 석조 건물이 많아 배관을 새로 뚫는 작업 자체가 까다롭고 건물 외벽의 실외기를 거치하기 위한 보강 공사가 필수적이어서 인건비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아울러 냉매 가스를 취급하는 공정은 법적으로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비용 상승을 유발하게 된다는 거죠. 복잡한 승인 절차도 대중화를 가로막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도시 미관과 건물 외관 변형을 이유로 입주자 대표회의나 주민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행정적 허가 절차를 통과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값비싼 설치비와 규제를 피하려는 시민들은 실외기 공사가 필요 없는 이동식 에어컨으로 시설을 돌리고 있는데요. 다만 유례 없는 가마솥 더위로 인해 단기간에 주문이 집중이 되면서 일부 대도시와 지역 상점가에서는 이동식 냉방기마저 전량 매진되는 등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을 강타한 기록적 폭염에 유로스타가 섭씨 55도까지 견디는 새 열차를 도입하게 됐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55도면 뭐 거의 사우디아라비아급 기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특히 유로스타는 영국 해협 해저 터널을 통해 영국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등 서유럽 본토를 연결하는 다국적 고속철도 회사로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폭염에 대비해 최근 발주한 50편의 신형 차량 내열 기준을 당초 섭씨 45도에서 55도로 상향 조정해달라고 제작사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계약에는 최종 발주를 확정하기 전까지 내열 성능 기준을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번 변경은 주로 신형 열차에 탑재되는 에어컨 장치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영국과 유럽의 여름 날씨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후 조건에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신형 열차는 2031년 서비스에 투입이 돼서 2060년대나 돼야 30년 이상 운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달 서유럽 곳곳의 기온이 섭씨 40도까지 치솟았을 당시 유로스타 열차 여러 대가 냉방 문제 등으로 중간에 멈춰서거나 운행이 취소가 돼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 이미 매일 각 개차에 에어컨을 점검하고 수리 장비를 추가 확보하는 등 대응에 나선 상태이긴 합니다. 더운 날에는 기내에 생수도 비치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살인적인 폭염 앞에서는 생수도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질 않는 것 같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에어컨이 최고인 것 같은데 이 신형 열차가 2031년도에나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하니 앞으로 50년 동안 더위에 이길 방법을 나름 찾아야 하겠네요. 사실 미국에서는 흔하디 흔한 것이 에어컨이지만 물론 날씨 영향도 있지만 그래도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유럽에서 에어컨 보급률이 이렇게 낮을 줄은 정말 미처 몰랐네요.
폭염이 유럽을 휩쓴 지난달 말 독일에서도 숨진 사람이 평소보다 3분의 1 많았던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유럽 보건 네트워크 유로모모는 같은 기간 독일을 포함한 27개국 초과 사망자를 1만 650명으로 집계를 했고요.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서쪽에서 시작한 열파가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독일에서는 연중 최고 기온 기록이 지난달 26일부터 28일 사흘 연속 깨졌었고요. 새로 경신된 역대 최고 기록은 41.7도라고 합니다. 반면 세계보건기구 유럽국장은 지난달 최근 4년 동안 유럽에서만 폭염으로 20만 명 넘게 숨졌고 대부분 막을 수 있었다며 폭염은 더 이상 드문 기상이변이 아니다. 목숨을 앗아가고 보건의료체계와 인프라를 무너뜨리는 반복적 위기라고 경고했는데요. 남유럽 이탈리아에서도 올여름 폭염으로 7명이 사망한 가운데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탈리아 보건국은 전국 27개 도시 중 피렌체, 로마, 볼로냐 등 7개 도시에 폭염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사르데냐 섬은 15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최고 기온이 45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밀라노 등 9개 도시에는 이미 주황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폭염 경보는 더위 수준에 따라 1단계 황색 경보, 2단계 주황 경보, 가장 높은 3단계는 적색 경보로 구분이 됩니다. 유럽을 강타한 이번 폭염은 북부 아프리카에서 유입이 된 뜨거운 공기가 유럽 상공에 정체되며 발생을 했는데 고기압과 양옆을 가로막는 저기압 배치가 그리스 문자 오메가와 비슷하다고 해서 오메가 열돔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네요. 오늘 날씨 이야기는 좀 길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DMV 지역의 날씨 알아볼까요? 오늘 수요일 워싱턴 DC 지역에 다시 무더위가 찾아왔는데요. 최고 기온은 100도, 섭씨 38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수요일은 이번 주 가장 더운 날이면서 주말까지 이어질 수 있는 폭염이 시작되겠습니다. 이맘때 평균 기온은 90도로 오늘도 지역에 따라 98도에서 103도 사이가 되겠고 체감 온도는 105도에 육박하겠습니다. 아울러 미국 국립기상청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워싱턴 DC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높은 기온과 습도는 위험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시원한 곳을 찾고 다른 사람들의 안부를 확인하라는 기상청의 권고가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산불로 인한 연기가 하늘을 뿌옇게 만들고 있어서 대기질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외출을 삼가하고 창문도 좀 닫아두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지역공항들의 최고 기온 기록에 근접할 가능성도 있는 오늘 레이건 내셔널 공항의 최고 기온 기록은 102도, 덜러스 공항의 최고 기온 기록은 99도이며 밤사이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목요일 새벽에는 70도 후반에서 80도 안팎으로 안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목요일도 부분적으로 흐리고 덥습니다. 오후에 국제적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또다시 매우 더운 오후가 예상이 되고 최고 기온 100도에 육박하고 체감 온도는 103도에서 106도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건조한 날씨를 유지하겠지만 늦은 오후에 국제적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온타리오 산불에서 발생한 연기가 강한 상층 풍을 타고 이동을 하면서 미세한 입자가 대기 중에 떠 있어 공기가 뿌옇게 보일 수 있으니 내일까지는 각별히 바깥 출입할 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금요일도 부분적으로 흐린 가운데 여전히 덥겠지만 오후 기온이 90도 중반대로 이전만큼 극심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루 대부분은 비가 오지 않겠지만 늦은 오후에 소나기나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주말로 접어들면서 예보의 정확도가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기온과 뇌우 발생 가능성에 대한 추가 예보가 필요할 수 있으니 계속해서 날씨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은 습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최고 기온은 90도 초중반으로 오르면서 역시 덥고요. 오후와 저녁에는 구름이 많아지고 소나기와 천둥번개가 잦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며 발달하는 소나기는 강풍과 우박을 동반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일요일은 불안정한 날씨로 최고 기온은 80도 후반에서 9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비가 그치는 시간도 있겠지만 특히 오후 늦게 소나기와 뇌우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뇌우는 다시 강해질 수 있지만 정확한 시기는 아직 불확실하고요.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34분이고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57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시원한 바닷물에 풍덩하고 빠지고 싶은 오늘입니다. 키보이스예요.

0: 팝스 팝스는 독일의 밴드 징기스칸의 노래 중에 음악적 정체성을 결정지은 곡으로 대표곡이라 할 수 있는 징기스칸입니다. 역사적 유명인을 소재로 삼아 히트했기 때문에 그 후로도 계속 역사 관련 내용을 테마로 삼아 곡을 만들게 되었다는 리더는 아이러니하게도 처음엔 딱히 그런 생각이 없이 작곡부터 해놓고 가사를 쓰려고 고민하던 차에 후렴구에 문득 떠오른 징기스칸을 대입해 보았더니 딱 맞아 떨어져서 글이 되었다고 합니다. 1979년에 만들어진 노래이긴 하지만 오리엔탈리즘이 가득한 노래라 징기스칸의 실제 성격과 행적을 상당히 왜곡한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죽하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징기스칸의 이미지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가사를 보면 징기스칸이 마음에 드는 여자를 모조리 텐트로 끌고 갔고 하룻밤에 7명의 아이를 잉태시켰으며 당대 몽골 초원의 유목민족들 사이에 유행하던 악습, 강간과 약탈혼을 풍자했는데 정작 징기스칸 본인은 강간을 저지른 적이 없으며 약탈혼을 금지하기까지 했습니다. 징기스칸 본인부터가 아버지가 다른 부족의 남자와 약혼한 상태였던 어머니를 납치해 약탈혼으로 낳은 사람이었던 데다가 아버지가 죽고 난 후 어릴 때부터 자신을 자식으로 여기며 사랑을 듬뿍 담아 키워주신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고 자란 영향도 있었고 여기에 자신의 아내가 다른 부족 장수에게 약탈당해 구출한 전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태어난 맏아들 주치가 이 탓에 끊임없이 혈통 문제를 일으킨 탓에 결국 약탈혼을 법으로 금지시켰고 약탈혼을 저지른 죄인을 무자비하게 처형했다고 합니다. 또한 가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위풍당당하고 호탕한 시대의 풍우나가 아니라 개인적인 인품으로 따지자면 오히려 털털하고 소박한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다시 태어난다면 게르에서 살다 평범하게 죽고 싶다고 할 정도로 전통 풍습을 따르고 사치와 향락을 싫어했으며 자신을 높이는 문구를 싫어해서 황족들도 그를 이름 석자인 태무진이라고 부르게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신상 필벌이 무척 확고해서 자기 사람들에게 기여한 만큼의 대가를 정확히 분배했고요. 끈기와 추진력이 상당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징기스칸의 정복 전쟁은 그가 배포가 큰 탕하였기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섬세하고 계획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몽골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시조이자 위인을 대놓고 조롱하고 풍자하는 노래라 인기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의외로 몽골 내에서의 인기가 상당히 높았다고 하는데요. 이 곡의 탄생과 상업적 히트에 힘입어 징기스칸 개인의 유명세와 그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도 덩달아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징기스칸 밴드의 볼프강 하이엘은 몽골 정부의 훈장까지 받았다고 하죠. 이렇게 된 배경에는 징기스칸이라는 노래가 유명하기만 했지 몽골인들도 애초에 원곡이 독일어였던 관계로 가사 내용까지는 잘 몰랐고 그저 징기스칸에 대한 신나는 노래 정도로 받아들인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사를 단순히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닌 것이 이후 몽골에서 가사가 번역된 이후에도 인기는 여전했고요. 역사학자가 출간한 오디오북에 가사 번역을 저자가 직접 낭송해줘서 잘 알려지기도 했다는데 이 저자 증언에 따르면은 몽골인들은 그 가사를 몽골인들의 정신과 고향함이 잘 담겨있다며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볼프강 하이엘의 인터뷰 원곡 가사가 거칠고 호전적인 분위기가 가득한데 실제로 2절에 나오는 문제의 가사를 제외한다면 오히려 적에게 무자비하면서도 호탕한 정복자의 기상을 날 것 그대로 표현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현지 몽골인의 증언에 따르면은 냉전 시대 몽골 인민공화국에서는 소련 때문에 몽골 제국과 칭기스칸 얘기가 금기시 되었는데 정작 서방 자본주의 국가인 서독의 팝그룹에서 징기스칸을 멋진 놈으로 띄워준 것을 높게 평가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롭상남스냉 어용 에르덴이라는 사람인데요. 1980년생으로 젊은 정치인입니다. 2008년 정계 입문 후 2021년에 몽골 총리가 되었다네요. 결국 2020년에 원곡을 부른 가수 징기스칸 멤버인 볼프강 하이엘 본인이 직접 몽골 미디어에 출연을 해서 진짜 몽골 로케로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스 앤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칸을 불렀고 심지어 공식 뮤비로 등재가 되었고요. 세계 네티즌들에게도 인상 깊었는지 무려 천만 조회수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하이엘은 2018년에 몽골 정부로부터 훈장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자, 오늘의 팝스 팝스. 남이는 물론이고요. 조경수에 의해 번안이 돼서 제가 이런가요 저런가요 번안곡 소개해드릴 때도 잠깐 소개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노래이죠. 징기스칸의 징기스칸 오늘의 팝스 팝스입니다.

0: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4: 많은 분께 한국 방문은 1년 내내 계획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여행, 한 번의 방문, 그 한순간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꼭 한 번만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올해는 그리운 고향에 두 번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함께하는 명절의 기쁨도 두 배가 됩니다. 소중한 순간을 위해 더 자주 방문하세요. flydallas.com/서울에서 지금 다음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일본이 대안으로 꼽힐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관련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 유신에는 의원 입법을 통해 개와 고양이의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법안에는 개와 고양이를 먹는 행위뿐 아니라 식용 목적의 수입과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입니다. 유신에는 일본 일부 중식당 등에서는 여전히 개고기를 먹을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 일본에서는 개와 고양이를 먹을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도쿄와 오사카를 중심으로 개고기를 제공하는 음식점이 최소 50곳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으며, 방일 관광객과 외국인 노동자의 수요가 이들 음식점이 유지되는 배경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개식용 금지법이 일본의 입법 논의에 영향을 미쳤다며, 2024년 8월부터 시행이 됐고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유신에는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의 고기를 먹지 않아온 일본의 전통 문화와 기풍을 지키는 것도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반면 자민당에서는 개, 고양이 식용금지가 고래나 말 등 다른 동물의 식용금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유신에는 법안 추진을 위해 자민당의 협조를 얻는 것을 최대의 과제로 삼고 있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솔직히 개나 말이나 이? 소나 돼지나 아이 무엇이 다른데요? 응? 아이 왜 이렇게 개, 고양이만 위하는지 모르겠네. 이? 말을 보되 망정이지 다른 동물들이 지들 차별한다고 지랄을 아니 응? 기분 나빠할 것 같은디. 내가 소문 말이오? 기분 나쁠 것 같어. 식사게 부려먹고 나중에 뼈까지 발라먹고 끓여먹고 말이오. 안 그래요? 인도의 한 간부 경찰관이 교통이 혼잡한 도로에서 6세 손녀에게 운전대를 잡게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게 민폐를 끼쳤다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인도 남부에 있는 한 경찰서 소속인 경위는 시내 도로에서 손녀에게 운전을 맡겼다고 하는데, 손녀는 자동차 오른쪽 운전석에 앉히고 자신은 왼쪽 조수석에 앉았다고 합니다. 6살인 소녀의 어설픈 운전으로 일대는 교통정체가 발생을 했고, 사고 위험마저 커지자 인근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그런데도 경위는 손녀의 운전을 중단시키지 않은 채 자신의 결정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억지 주장을 해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경위는 손녀가 세계 최연소 운전자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되도록 준비시키느라 손녀의 운전을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의 몰지각한 행동은 해당 행위가 담긴 동영상이 소셜미디어에 널리 퍼지면서 알려지게 됐는데, 경찰청은 미성년자인 손녀가 불법 운전을 하도록 허용한 경위를 형사 입건하고 정직 처분을 내렸으며,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 전역에서는 미성년자 운전에 따른 교통사고가 연간 11만 890건으로 매일 평균 16건 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성년자 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부모나 보호자의 묵인, 소셜미디어를 통한 일부 청소년의 고급차 불법 운전 과시 등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하네요. 자랑질하다 골로하는 수가 있쇼니, 하여튼 얘더론 인구가 많으니까 사건 사고도 겁나게 많아부러.
미국의 한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이 된 뒤 사망 선고를 받은 18개월 된 아기가 영안실에서 살아있는 채로 발견이 된 사건이 뒤늦게 드러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이 아이의 가족은 집 수영장에서 아이가 엎드린 채 떠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이 가족은 급하게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사고 당일 현장에 도착을 해 응급 조치한 뒤 아이를 의료센터로 이송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병원에서 담당 의사에게 생존 징후를 봤다고 전했으나 이 의사는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고 나는 내 일을 하게 해주세요. 내가 의대를 간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입수한 경찰 바디캠을 보면 이 의사는 병원에 들어온 지 1시간이 지난 후 이의가 없다면 사망 시간을 선고하겠다며 사망 판정을 내린 뒤 잠시 묵념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는데 익사사고로 종결될 것으로 보였던 이 사건은 검시관실 이송 기사가 영안실에 도착하면서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송 기사는 5시간 전에 사망 선고를 받은 아이가 영안실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해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했으며 이 아이는 병원에서 회복한 뒤 무사히 퇴원했다고 합니다. 경찰 보고서에는 아이의 의료 기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 황당한 사건의 진실은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는데 사망 선고를 내린 의사의 변호사는 환자와 가족의 비밀 보호를 위해 해당 사건에 대한 설명을 거부했으며 이 의사가 소속이 된 병원 측도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아이의 부모에 대한 과실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했으나 검찰은 아직까지 기소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이 아이의 가족은 사고 당시 슈퍼볼 경기를 보기 위해 집에 모여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으며 경찰은 이 가족의 집에서 마리화나 냄새가 강하게 났다는 이유 등으로 아기가 수영장에 접근하는 것을 부모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에 혐의를 두고 있다고 하네요. 그건 그거구만요. 애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너는 너 일을 하고 의사인 나는 내 일을 하겠다고 이 싸가지 없지 말이오. 큰 소리 쳐놓고 산 애를 죽었다고 묵념까지 한 이 의사는 아니 왜 아직까지 좀 가만둔겨. 이 산 송장 치를 뻔한 거 아니오. 미국의 한 40대 여성이 덜 익힌 새우를 먹은 뒤 이른바 살 파먹는 세균에 감염이 돼 몸 일부를 절제하는 대수술을 받았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식입니다. 그녀는 17차례의 수술과 재활치료를 거쳤지만 발병 2년이 지난 지금도 지팡이에 의지해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시시피주에 거주하고 있는 47살의 세 자녀의 어머니는 2024년 4월 가족과 함께 16시간에 걸친 자동차 여행을 하던 중 다리에 통증을 느꼈다고 합니다. 장시간 앉아 있었던 탓이라고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한 직후 독감과 비슷한 증상과 심한 구토가 시작이 됐고 다음 날에는 고열과 극심한 오한으로 몸을 거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다고 합니다. 이어 왼쪽 다리에 붉은 물집 같은 반점이 퍼졌고 견디기 힘든 통증이 이어지자 병원을 찾았는데 의료진은 즉시 응급수술을 결정했고 그녀는 피부 아래 조직이 빠르게 괴사하는 치명적인 세균 감염인 괴사성 근막염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CT 촬영 이후에 기억이 없을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으며 의료진으로부터 생명을 잃거나 다리를 절단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괴사성 근막염은 주로 상처를 통해 침투한 세균이 피부 아래 조직을 빠르게 파괴하는 질환입니다. 다만 그녀는 발병 일주일 전 메릴랜드에서 먹은 새우가 원인이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덜 익힌 조개류와 새우 등 해산물에는 괴사성 근막염을 일으킬 수 있는 비브리오 불니피쿠스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 균은 따뜻한 해안바다에서 잘 증식하며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특히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년 약 700에서 1,300명이 괴사성 근막염을 앓는 것으로 전체 감염자의 약 80%는 바닷물 접촉으로 나머지 20%는 날것이나 덜 익힌 해산물을 섭취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자고로 미국 속담에 말이오.
알자가 들어가지 않는 달에는 오이스터도 먹지 말라고 했어요. 이 가만 본 게 6월 준, 7월 줄라이, 8월 어거스트. 이 석 달 스펠링을 보면요, 알자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1월부터 12월까지 스펠링을 한번 보세요. 유일하게 6월, 7월, 8월에는요, 알자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알자가 들어가지 않는 달에는 오이스터 먹지 말라고 한 것이 향 나온 말이 아니더라니까요. 여름철엔 먹지 말라 이 말이잖요. 아이고 똑똑하네. 미국에서 일반 세차보다 훨씬 정교하고 차량 안팎을 손질하는 서비스인 자동차 디테일링 세차가 청년층의 새 창업수단으로 언급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창업 비용이 낮고 세차 영상이 SNS에서 인기를 끌며 학업과 직장까지 접고 뛰어든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하이오주 세일럼에 살고 있는 22살 벤저민은 켄트 주립대 재학 중 지난 5월 학업 중단 이후 부모 차고에서 디테일링 세차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 일로 매달 5천 달러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세단 한 대를 청소하는 기본 상품을 $180로부터 받고 있으며 전체 보호 코팅까지 더하면 요금이 2천 달러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이미 두 달치 예약이 채워졌고 보조 인력 채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SNS 확산세도 늘고 있습니다. 틱톡에서 칼 디테일링 해시태그가 붙은 게시물이 180만 개에 다다르며 최근 한 달 사이 관련 영상 조회량이 30% 이상이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마이애미의 27살 남성도 2021년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시급 $15를 받다가 그만두고 음식 배달을 거쳐 세차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현재 직원 6명과 매장 한 곳, 벤 3대를 운영하며 약 $18,500의 순이익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SNS 팔로워가 94만 명대로 늘어나며 강의, 코칭까지 사업을 넓혔는데 업계에서는 자격증 없이 장비만 갖추면 곧바로 창업할 수 있다는 점을 해당 사업의 최대 강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세척만 하는 수준이라면 소규모 장비를 차에 싣고 곧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다만 세라믹 코팅 같은 고급 서비스는 별도 작업장과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에 발맞춰 교육 시장도 커지고 있는데요. 피츠버그에서 사흘짜리 $1,995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남성은 지난 4년간 전국 학생 문의가 50%나 넘게 늘었다고 언급했지만 낮은 진입 장벽으로 벌써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네요. 예전엔 싸고 좋은 대로만 찾아갔는디 요샌 돈 좀 더 주고라도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이 지 같아도 뭐 돈 몇 푼 더 주고 출장 세차 부르겠네요. 이 연애 상대의 키를 엄격하게 따지는 사람일수록 전통적인 남녀 역할에 더 동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국 세인트 앤드류 대 심리과학 영국 세인트 앤드류 대 심리 신경과학부 연구진은 영국에 거주하는 이성애자 성인 242명을 대상으로 이상적인 연인의 키와 허용 가능한 키 범위, 키의 중요도, 성 역할 인식을 조사했는데 참가자는 여성 122명과 남성 120명으로 구성이 됐으며 대부분 18세에서 29세였습니다. 연구진은 이들에게 자신의 키와 이상적인 연인 키를 묻고 실제로 만날 수 있는 상대의 최저, 최고 키도 적도록 했는데 그 결과 여성은 자신보다 평균 약 16cm 큰 남성을 이상적인 상대로 꼽았다고 합니다. 반면 남성은 자신보다 작은 여성을 선호했지만 여성들만큼 엄격한 기준을 보이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여성의 43%는 연인의 키가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답을 했고요. 남성은 26%였고 남성의 60% 이상은 키가 중요하지 않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상대의 키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는 성 역할 태도와 연관성을 분명히 보였는데
키를 중요하게 여긴 여성은 성차별적 태도 점수가 높고 페미니즘 성향 점수는 낮았으며 이들은 키 작은 남성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키를 중요하게 보지 않는 여성은 페미니즘 성향이 강하고 성차별적 태도는 약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남성에게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상대 키를 중시하거나 자신을 전통적으로 남성적이라고 평가한 남성일수록 키 큰 여성을 꺼렸다고 합니다. 여성은 보호받는 느낌, 남성은 남성다움. 영부진이 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를 자유롭게 적도록 하자 여성들은 키 큰 남성 옆에서 더 여성스럽거나 보호받는 느낌이 든다고 답을 했습니다. 일부는 남자친구보다 자신이 작아 보이기를 원한다고 밝혔고요. 남성들은 연인보다는 커야 더 남성적이거나 지배적으로 느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이 같은 결과가 키 선호가 단순한 개인 취향뿐만이 아니라 사회가 기대하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는데 다만 이번 조사는 가상의 연애 상대에 대한 자기 보고식 응답을 분석한 결과이며 실제 연인을 선택할 때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진은 참가자가 영국의 젊은 이성애자에 한정된 만큼 다른 연령대나 문화권의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아이 그럼 뭐요? 이? 아이 뭐더라고 이 짓거리를 했대요. 더워 죽겠는데 참말로 별게 다 뉴스거리네. 이? 이런 조사 아니어도 답은 나온 거 아니오? 이? 남자는 키 크고 돈 많으면 장땡이고 말이오. 여자는 무조건 이쁘면 되는 거 아니오? 예? 아닌가? 거기서 살아보니까 돈도 인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대화가 잘 돼야 되겠더라고요. 맹맹이 코끝 여긴 사람하고는 못 살아.

박진영의 허니 들으시면서 라라랜드 1부 순서 여기서 잠시 줄이고요. 저는 2부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그리고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라랜드 이 시간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보험,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1: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0: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Yeah.

오늘은 2026년 7월 15일 한 주의 중간 험프데이 수요일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편안한 방송, 좋은 방송, K-Radio, 저 송은경과 함께하는 라라랜드 2부 순서 함께하시고요. 자, 이 시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코3는 물론 에란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세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2부 첫 곡은 뽀들현도님이 신청해 주신 곡으로 골랐습니다. 한경일입니다. 내 삶의 반.

한 주의 중간 수요일 험프데이네요. 수요일에 어울리는 글과 시, 노래 같이 하고 싶어요. 조석진님께서 보내주신 카톡 사연입니다. 수요일은 한 주의 정중앙입니다. 너무 서두르지도 너무 지치지도 말고 잠시 숨을 고르며 자신을 응원하는 하루가 되세요. 오늘의 작은 미소와 작은 친절이 남은 한 주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조금 느리게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수요일에 어울리는 짧은 시도 보내주셨어요. 수요일에 햇살. 한 주의 가운데에 서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바쁘게 달려온 발걸음에 따뜻한 햇살이 말을 건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주말은 어느새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오늘도 작은 희망 하나 품고 미소 지을 수 있는 수요일이 되기를. 그러면서 수요일 응원 문구도 보내주셨네요. 수요일은 포기하기엔 너무 이르고 지치기엔 너무 아까운 날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신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고 평안한 수요일 보내세요. 야.

0: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복별님께서 보내주신 기도문입니다. 기도하는 자녀들의 힘을 주시길 감사 기도하신다고 했는데요. 네, 정말 간절한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도의 응답을 그래도 꽤 많이 받은 편이거든요. 아, 그래서
1: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가 없어. 위에 계시니까 얼마나 무서운디.
0: 예, 저랑 참 친한 언니랑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악한 마음을 먹었다가도 야야야 위에 계신 분이 쳐다봐야 이러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위안도 해주고 격려도 해줍니다. 주위에 이런 친구 하나 있는 거 너무 기분 좋지 않나요? 그러시면서 기쁨이 가득한 축복된 날이 되시기를 이른 새벽 눈을 뜨며 기도드립니다. 저의 자그마한 중보의 기도가 라라랜드 가족 모두에게 현실에 맞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의 충족함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이루어지나니. 아, 요 타임에서 아멘 아멘. 아멘 안 할 수 없습니다.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레드 제플린의 곡 신청해 주셨네요. Stairway to Heaven. 와, 이 곡 굉장히 긴 곡인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복별님께서 너무 기니까 중간에 fade out 해 주셔도 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늘 또 바빠요. 그래서 요거 중간에 페이드아웃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시고요. 와, 우리 복별님 때문에 또 한때 또 들었던 노래를 듣게 됐네요. 이 곡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남성분들이라면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행복한 하루.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처음으로 다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한 날들이 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다가오는 매일매일이 비록 최고의 날들이 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한 날들이 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지극히 작은 이런 것들만 바꾸어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행복입니다.

뜻합니다 하시면서 이 곡으로 더위가 조금은 가시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도시의 그림자 이어둠의 이 슬픔 신청해 주신 골든님 감사합니다. 이 퀴즈 문제도 함께 보내주셨어요. 참고하겠습니다.

0: 이 곡도 여름철에 정말 엄청 들었던 곡 중에 하나였는데 우리 골드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세대가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말이에요. 여기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들려드리고 계속해서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이어지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내일하고 모레 아웃 오브 스테이시에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출장을 다녀오는데 그렇다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월요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뵐 테니까는요. 주말 편안히 쉬시길 바랍니다. 저는 광고 듣고 바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핑크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캠벨 포도 팩당 7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1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현미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증가 전복죽 3번들 팩당 12불 99, 통통배 프리미엄 조갯살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4: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5: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4: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5: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6: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0: 쓰지에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가뭘 거리며 매주 월요일 인사드렸던 쓰지에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여름을 맞이하여 수요일로 차례를 잠시 바꿨습니다. 아휴, 그란디 오늘 왜 이렇게 더워? 백도요, 백도. 주말에 좀 잠잠 하더니 어제부터 또 이렇게 기온이 올라갔는데. 자, 우리 수지 씨는 잘 계신지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와주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목소리를 들어보니 건강하신 것 같으시네요. 뉴욕 날씨도 너무 덥죠?
1: 시원한 꼴을 못 봐.
0: 거기서 뭐 여름은 좀 여름 다워야 되고 겨울은 좀 겨울 다워야 된다라고 말들은 하지만 아, 근데 진짜 더운 거는 너무 사람을 힘들게 하고 때로는 짜증을 나게 만들어서
1: 맞아요, 저도 그래요. 차라리 겨울이 나아요. 겨울은 껴입기라도 하죠. 여름엔 뭐 살 껍데기를 벗겨요?
0: 근데 기억하세요. 우리 예전에 겨울이 엄청 추웠고 여름도 엄청 더웠던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떻게 견뎠나 몰라요. 그때 뭐 에어컨도 없었고 선풍기도 없었을 때.
1: 젊어서 그랬어요.
0: 아하.
1: 네, 젊었을 때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0: 견딜만하다.
1: 네, 겨울에 다 벗고 나갔으면은 엄마가 야 평양 기생이 못 내다가 모냥 내다가 얼어 죽었단다. 그래도 초민이 입고 나갔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아, 어쨌든 100도가 넘는 이 무더위에 우리 또 수지 씨의 구수한 이야기와 재미난 뒷담화로 이 시간 더위를 좀 식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가수와 어떤 노래인가요?
1: 이상열 씨인데요. 이분이 정말 잊혀졌더라고요. 이 사람의 노래를 들으면은 기억이 날 거예요. 근데 모습이 참 개구쟁이 모습이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가수 이상열은 1951년 출생이에요. 아마도 빗물이겠지?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못 잊어서 또 왔네 등 히트곡으로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남진, 조영남 등과 함께 큰 인기를 끌었어요. 그는 1967년 서울 종로 5가의 음악학원에서 남진과 함께 노래를 배우며 가수로 데뷔했어요. 독특한 헤어스타일에 노란 턱수염을 길러 히피 가수라고 불렸던 이상열은 1967년 종로를 대회하다가 잠시 음악학원에 들렀는데 거기서 남진을 만나면서 그의 음악 인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남진 씨의 영향이 컸군요.
1: 네, 그분도 음악학원에 댕겼대요.
0: 아니, 언제 한번 남진 씨 또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야겠어.
1: 해야겠어.
0: 네. 아유, 요새 남진 씨 가끔 그 TV 나오는데 사람이 어찌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멋있게 늙는지 인성이 보이더라고. 나는 왜 이렇게 큰이가 좋아?
1: 아유, 누가 들으면 또 뭐라고 허겄네. 1960년대 말부터 70년대 중반까지 못 잊어서 또 왔네, 아마도 빗물이겠지, 사랑과 우정 등의 노래로 당시 최고의 인기 가수 남진, 나훈아와 어깨를 나란히 한 이상열은 여러 차례 10대 가수 반열에 올랐어요. 명예와 함께 찾아온 돈방석, 20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명예와 부는 그를 파멸의 세계로 안내했어요. 아유. 이상열은 1975년 한남동 센츄리 아파트에서와 1977년 동작동 아파트, 반포 아파트래요, 그때. 포코 노름을 하다가 1년간의 출연 정지를 당하고도 1981년 용산구 후암동 비밀 포코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도주하며 상습 도박 수배 대상에 오르자 우여곡절 끝에 미국으로 간 거예요. 도망치듯 미국으로 온 이상열은 도박에다 마약까지 손을 댔어요.
0: 아이고 저런.
1: 그런 험난한 인생 여정에서 그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됐어요. 1983년 선배 한 명을 증인으로 세우고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의 간증에 의하면은 그를 새 삶으로 이끈 건 역시 좋은 아내였다고 하네요.
0: 아, 간증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이니도 할렐루야가 되셨구먼.
1: 맞아요. 아내의 손에 이끌려 처음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이 자기 하나를 두고 설교하는 것 같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눈물이 자꾸 흐르더래요.
0: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어.
1: 여기서 우리 아마도 빗물이겠지?
0: 아마도 빗물이겠지. 그 빗물이 눈물인가 빗물인가.

0: 이 곡도 인기가 많이 있었죠. 저 기억이 납니다.
1: 이분의 노래를 지금 새삼 들어보니까
0: 네네.
1: 같은 학원에서 사사를 받아서 그런지 남진의 목소리와 창법이 약간 비슷하죠?
0: 맞아요.
1: 그렇게 들려요.
0: 예, 그러네요.
1: 우린 못 속이요.
0: 같은 공장 출신인 개비요.
1: 그거 맞아요.
0: 네.
1: 회개의 눈물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곧 알게 되었어요. 그 후 그분은 장로가 되었죠. 예배는 열심히 드렸으나 생활은 여전히 쪼들렸으며 빚에 시달리다가 LA 한인타운 분식점 종업원으로까지 일을 했어요.
0: 그러니까 이제 웨이터죠.
1: 그쵸?
0: 네네.
1: 어느 날 이주일과 남진이 분식집으로 찾아왔는데
0: 네.
1: 궁상 떨지 말고 한국으로 가자고 그러더래요.
0: 아하.
1: 당시 송대관하고 태진아가 미국에서 고생하다가 한국에 돌아와 한창 인기를 끌고 있을 때였거든요.
0: 데이비송 송대관.
1: 그런데 이 사람이 안 간다고 했대요.
0: 왜요?
1: 하나님의 은총이 세상 어떤 쾌락보다도 기쁜 걸 알았으니 세상에 다시 나갈 이유가 없었대요.
0: 지대로 은혜가 들어갔네, 지대로.
1: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려면 이렇게 나야요.
0: 아니, 눈을 보니까 선하게 생겼어.
1: 장난꾸러기처럼 생겼다니까 그 사람.
0: 글쎄 말이에요.
1: 밑바닥부터 인생을 다시 살게
0: 예.
1: 그것도 기쁘게 살 수 있게 허락했으니 아유. 얼마나 놀랐겠어요 본인은.
0: 네.
1: 지금의 이상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0: 예.
1: 현재 광고 에이전트를 하고 있으며 가끔은 한국에 들른다고 하네요.
0: 아,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미국에 계시면서.
1: 네.
0: 오.
1: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살려서 CCM 복음 가수를 거쳐 장로 신분으로 많은 간증 집회를 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기쁨으로 살고 있어요. 마약과 도박에 빠졌던 1970년대 인기 가수 이상열은 나성 서부 교회 장로가 복음 성가를 열창하는 CCM 가수가 되어서 돌아와 뉴욕 일원에도 간증 집회를 갖기도 했어요. 그때 뉴욕에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0: 아유, 안 가보셨어?
1: 안 가시오, 그냥.
0: 지가 없어서 안 간 곳은 아니고.
1: 아유, 눈치는 또 아주 그냥 백단이요, 그냥 아주.
0: 예.
1: 1967년 남진 씨를 만나 전문적으로 음악 공부를 했어요. 남진이 두 살이 많았지만
0: 네.
1: 나이를 속여서 그 남진하고 친구처럼 지냈대요.
0: 아이고, 남자들 세계에서 뭐 10년 지기는 다 친구라고도만.
1: 근데 그게 요즘 얘기지. 옛날에는 이 남자들끼리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0: 거기서 우리 개그맨들도요. 기수가 나이 상관없이요. 완전히 그 군대 기수라니까.
1: 그 17세의 나이로
0: 네.
1: 가요계에 데뷔를 했는데
0: 네.
1: 연달아 히트곡을 내면서 한순간에 명예와 돈방석에 앉게 되었어요.
0: 아우, 너무 어리다. 17세면.
1: 서울의 집 한 채 값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하던 시절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대요.
0: 한 달에 집 한 채씩 벌었네.
1: 그렇죠.
0: 아이고.
1: 음반이 히트를 치면서 빚에 쪼들리던 음반 회사 사장이 부채를 다 갚을 정도래요.
0: 그니만 신났겠네.
1: 그렇죠. 어린 나이에 돈을 만지게 되니 하루가 멀다 하게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셨고 인천의 모 관광 호텔이라고 하는데
0: 네네.
1: 거기 또 내가 이게 당시 올림포스 호텔 때 없었어요 거기.
0: 아, 인천이시죠?
1: 그쵸. 네, 거기 월미도래요, 거기가. 카지노에 자주 들러서 블랙잭을 즐겼어요. 이 카지노에서 일하던 아는 애들도 있었는데. 알아봐요?
0: 아니, 뭐, 궁금하기는 하죠. 그런데, 할렐루야 되셨다는데, 그냥 넘어가요.
1: 이상열은 카지노만 들른 것이 아니고, 내노라 하는 도박꾼들과 어울려 포코 도박을 즐겼어요. 한 돈이 수백만원, 수천만원으로 늘어가다가, 야 억대 도박을 벌리던 현장을 경찰이 급습을 한 거예요.
0: 해필.
1: 네. 신문과 방송에 가수 이상열이 낀 억대 도박단 검거라고 대서 특비리에 나섰어요. 그 사건으로 이상열은 가수 활동으로 벌어놓은 수억을 도박으로 날렸고 심지어 어머니의 금반지, 자동차까지 팔아치웠어요. 여기서 우리 사랑과 우정 한번 들어보고 넘어갈까 봐요.
0: 네.

0: 때는 우정.
1: 다 같이 와우 와. 제가 솔직히 제목만 들었을 때는 무슨 노래인가 했거든요. 근데 네. 딱 그 전주 나오고 노래 나오니까 아 와우 와 그거구나라고 알겠더라고요. 네. 예.
2: 근데 이 노래가 네. 처음에 행복이 내 가슴 넘칠 때 그때는 우정 그거잖아요. 네네. 그게 그때 당시에 어떻게 바꿔서 불렀냐면요. 국수가 침대에 누우면 모밀 와우와 대나무 채반이 이제 침대가 돼버린겨.
1: 예예. 아니 그때 당시는 이 노래뿐만이 아니라 개사를 해서 이렇게 불렀던 네. 기억이 나요.
2: 맞아요.
1: 굉장히 제가 어렸을 때인데 아유 우리 청취자분들 이 방송 들으시면서 아유 송은경 쟤는 도대체 몇 살에 먹었걸래 저런 걸 다 알아 이러시겠는데요.
2: 다 그래요.
1: 아 그래요?
2: 다들 그 소리 해요. 예. 몇 살이나 먹었걸래 그 이렇게 구구절절 다 잘하느냐고. 그래서 젊었는데도 그렇게 잘한다고.
1: 예. 아까 그 남진 씨 얘기 나왔잖아요.
2: 네네.
1: 그 남진 씨하고 저희 어머님하고 동갑이시더라고.
2: 아.
1: 올해가 8순.
2: 남진이 딸이구먼.
1: 그렇죠. 거의 이제 딸뻘인데 제가.
2: 그 딸뻘이죠.
1: 예예예. 예, 예, 예. 그런 거죠. 우리 엄마가 이제 첫사랑에 실패를 안 하셔가지고 조금 그래도 일찍 저를 낳으셨어요. 자 계속해서 그러니까. 다음 서식.
2: 네. 이상열의 간증 중에서 네. 이상열 장로는 그 후 30대 초반 미국으로 들어와 믿음 좋은 아가씨를 만나 결혼하고 아내의 신앙심에 영향을 받아 그의 생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 가운데 복음성가 가수가 되어 간증 집회에 다니며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1: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2: 네. 도박으로 검거된 이상열은 연예계는 물론 장안의 화제가 될 정도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죠. 그 사람의 인기만큼의 이제 화제가 더 커졌죠.
1: 네.
2: 이상열은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벌금을 물고 풀려났어요. 하지만 그의 도박병은 낫질 않았어요.
1: 아이고,
2: 그 사건 이후 1년간 방송 출연을 정지당한 이상열은 전문 도박꾼을 찾아다니면서 노름에 올인을 했어요. 도박꾼들은 그 도박 못하게 손을 자르면 발가락으로도 안 되잖아요.
1: 마누라도 반대잖아요. 마누라도.
2: 그러니까 돈은 많지만 실력이 시원찮은 이상열은 도박꾼들에게 예, 물 좋은 고객이었죠.
1: 그렇지.
2: 그런 그에게 연예계 선배인 MC 출신 A씨가 재미동포 위문 공연을 가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1: 그 A씨가 누군지 상당히 또 궁금해지네. 응?
2: 그렇죠.
1: 네.
2: 노름할 돈도 없었고 이제는 술과 노름의 늪에 빠진 삶을 다시 재정비해야 하겠다는 각오로 미국 공연길에 올랐어요.
1: 아하.
2: 그때 그의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어요.
1: 근데 그거 쉽지 않을 텐데 그런 결단을 내리기는. 그렇죠?
2: 그렇죠.
1: 네.
2: 근데 너무 가진 게 없으니까 이제 물갈이를 하려고 글로 넘어가면 좀 혹시 날까 해서 간 것 같지 않아.
1: 혹시나 하고.
2: 뉴욕을 비롯해 미국 여러 도시에서 순회 공연을 마친 이상열은 81년 LA에서 공연을 하다가 20대 초반에 아가씨 이혜경 씨를 만난 거예요.
1: 아, 지금의 와이프신가요?
2: 그렇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간 1.5세대였었어요.
1: 아유 영어가 그러면 뭐 거의 뭐
2: 완벽 수준이죠.
1: 그렇죠. 그렇죠.
2: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영화배우, 모델, 탤런트 등 예쁜 여자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여자를 보는 눈이 꽤 높았어요. 이 이상열 씨가. 그런데 이 아가씨를 보는 순간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1: 아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요. 하나님이.
2: 역사하신 거죠.
1: 할렐루야. 아유 오늘 할렐루야 자주 나오네.
2: 아주 프레시했대요. 그렇게 청순한 아가씨는 처음 봤대요.
1: 아이고 단단히 빠졌네. 예.
2: 너무 마음에 들었지만 술과 도박에 미치다시피 했던 자신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아가씨여서
1: 네.
2: 이상열은 변변히 데이트 신청도 하지 못했대요.
1: 딱 마음만 끙끙 앓고 계셨었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선하다 일단 기본적으로.
2: 맞아요.
1: 나쁜 놈 같으면 일단 길이 될 텐데.
2: 넌 내 거야 하는 놈도 있었잖요.
1: 아유 맞아요, 맞아요. 지난주에. 예.
2: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할머니의 기도 덕분에 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네요. 남진 씨 얘기가 친구가 이상열의 집에 갔을 때도 할머니는 늘 우리에게 찬송가를 부르시며 성경을 읽어주셨대요. 남진과 이상열은 철이 없어서 도망을 다녔대요.
1: 철기 뻗치니 뭐 어디는 못 가겄어.
2: 그렇지. 여기서 못 잊어서 또 왔네.
1: 뭔
2: 들어보죠.
1: 못 잊었어.

0: 아유, 노래 그 지금 들려드리는 것 족족 다 히트했던 노래고 다 기억이 있어요.
1: 네. 지금 이거를 듣는 분들이 아마 아 이거 불렀던 사람이 이상열이었었어 했을 수도 있어요.
0: 아까 초반에 노래를 들으면은 네. 어떤 가수인지 알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상열 네. 그러면은 솔직히 좀 뭐, 낯설어요.
1: 잠깐 했잖아요 노래를.
0: 아유, 근데 양 짧고 굵게 하고 가셨네.
1: 맞아요. 마침내 1983년도에 예수께서 불러주셔서 찬양을 들으면 눈물 콧물이 나고 설교가 모두 자신의 이야기 같고 하더니 환상 속에서 할머니를 보고서야 본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를 깨달았대요. 남진 씨 얘기로는 이 친구 그때처럼 살았으면 지금 이 세상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며 가요계의 최고 말썽꾸러기로 유명했다고 그렇게 남진이 얘기를 하네요. 이 친구가 예수 믿는다는 소식에 네. 남진은 친구지만 믿지 않았대요. 주변 사람들도 모두 안 믿었대요. 그런데 사람이 꺾이면 크게 꺾이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0: 거듭나신 분이셔. 거듭나신.
1: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이렇게 꺾어놨네요.
0: 글쎄 오늘 아무래도 수요 예배 가야 할 것 같아. 어? 아 근데 오늘 수진님 너무 은혜 쪽으로 가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1: 이분이 그렇게 가네요.
0: 그러게 말이에요.
1: 네. 조영남도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있지만 너 같은 놈이 어찌 예수를 믿냐. 나는 못 믿겠다. 두고 보겠다.
0: 아유 조영남 씨가 이 정도로 얘기하셨으면 보통 심각했던 게 아니었었네요.
1: 아주 심각했쇼.
0: 글쎄 말이에요.
1: 네. 지금은 이상열을 만나면 네. 예수쟁이라고 부른대요. 이상열이 아무 말도 안 해도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인정하더라요. 이상열이 그냥 거기에 대한 대답을 뭐 그려 나 예수쟁이요 이러질 않아도
0: 굳이 말을 안 해도 그 말투나 행동이나 이런 게 이제 싹 바뀌신 거지.
1: 표정도 그렇고.
0: 보고 잡다. 우치게 바뀌셨는지.
1: 이상열에게 대중가수와 복음성가 가수가 어떤 차이가 있나라고 물으니까 세상의 모든 음악은 찬양을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세상 음악은 감정으로 부르는 음악이고 하나님 찬양은 영혼으로 불러야 한다고 하더래요.
0: 예수쟁이 진짜 많네.
1: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찬양하는 특권을 받았다. 그 소망이 있는 한 이 생의 유혹, 권력, 부귀와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더래요.
0: 아유, 지대로 그냥 바뀌셨네.
1: 새롭게 하소서 같았죠, 아, 오늘?
0: 그러게요.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좋았어요.
1: 네,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네. 배우 고 김자옥이 1971년 TBC 1일극 신청전으로 주연을 맡아 네. 데뷔한 직후 방송가에 퍼졌던 연애 스캔들. 네. 당시 김자옥은 가수 이상열과 뜨거운 사이라는 열애설이 재기반된 바 있어요. 그게 서울신문에 났었쇼.
0: 썬데이 서울이 아니고?
1: 그냥 서울신문.
0: 아유 그러면 그거 진짜네.
1: 진짜죠.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김자옥이 출연하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 때마다 네. 방송가에는 동료 탤런트나 30대 남성들과의 핑크피 소문이 함께 따라다녔으며 네. 이상열과의 소문도 그중 하나였어요.
0: 아니 근데 솔직하게 김자옥 씨도 처녀고 이상열 씨도 총각인데 처녀 총각이 만나서 연애 좀 했기로서니 뭐 그게 뭐 흉은 아니지요. 그쵸?
1: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하고도 또 그랬거든. 서울신문에 난 게 이렇게 난 거예요.
0: 그렇구나.
1: 네. 이후 김자옥은 1980년 가수 최백호와 결혼을 했으나 이혼하였고 1984년 가수 오승근과 재혼해서 평생을 함께했어요.
0: 네네.
1: 왜 또 이 김자옥이 나왔냐 하면은 네. 배우 윤미라 하면 양말공장 사장하고 간통사건이 자연히 따라오듯이
0: 네.
1: 이상열 하니까 김자옥이 또 한 번 따라온 거예요.
0: 아, 그러시구나. 그 네. 신동엽 하면은 이소라 따라오듯이.
1: 그렇죠, 그렇죠.
0: 아이, 그 둘은 아주 친구처럼 아주 보기 좋더만. 예, 예, 훈훈하게.
1: 네.
0: 자, 오늘은 아, 어떻게 여기까지인가요, 그러면?
1: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예요.
0: 네네.
1: 마지막 곡은 이별의 순간. 이 노래는 조금 여러분들이 듣기에 어떤 이거는 내가 들었던 건가 안 들었던 건가 할 수 있는 노래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도 네. 좋아요.
0: 자, 네. 그럼 오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이상열 편 끝곡은 이별의 순간 들으시면서 이 시간 네.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2026년 7월 15일 수요일 인사드렸던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퀴즈가요. 아, 내드릴 시간이 빠듯해서 오늘 스킵했는데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주 한 주 더 연장해서 충분히 많은 분들이 맞추실 수 있고 또 새로운 분이 좀 정답자가 나오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주 더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이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 화재 함께 하셨고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역시 늘 도와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저는 월요일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1: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2: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렌트를 사시다가 주택을 구입하신 경우 혹은 반대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지불하시며 내 집에 살다가 팔고 렌트를 가시는 경우에 매달 내는 페이먼트를 간혹 혼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첫 달 렌트 그리고 첫 번째 모기지 페이먼트를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컨셉을 가지고 계셔야 하는데요. 집 페이먼트 즉 모기지는 이자입니다. 그리고 렌트비는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 차이가 돈을 앞에서 내는가 뒤에서 내는가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월 1일 날 지불하시는 집 페이먼트, 즉 모기지는 지난 8월 한 달간 은행에서 대출받은 이자와 약간의 원금입니다. 그러니까 모기지는 돈부터 쓰고 뒤에 낸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쓰고 나서 지불하는 것이죠. 그런데 9월 1일 날 보내시는 렌트비는 반대로 9월 한 달간 이 집에서 내가 살아야 할 비용을 미리 지불하는 것입니다. 렌트는 앞에서 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인 입장에서는 비용을 안 내고 이사를 나가버릴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미리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렌트를 할 때도 얼마나 오래 사용할지를 계약하고 미리 비용을 지불하고 자동차를 가져가는 원리와 같습니다. 정리가 되시나요? 모기지는 지난 한 달의 이자를, 렌트는 앞으로 살아야 할 한 달치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집을 사고 팔 때 혹은 렌트를 계약하시거나 이사 나가실 때 챙겨야 할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을 파실 때 갚아야 하는 모기지는 여러분이 받아보시는 스테이먼트에 나오는 pay-off amount보다 언제나 약간 더 많습니다. 파시는 날짜, 즉 세틀먼트 날짜까지의 이자를 계산해서 합쳐지기 때문입니다. 집을 사실 때는 오히려 이사를 들어가고 첫 달은 페이가 없습니다. 사실 없는 게 아니고 일단 한 달을 살고 그 이자를 다음 달 1일에 지불하니까 느낌상 첫 달은 모기지 지출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9월 15일 날 세틀먼트를 했다고 가정하면 집을 사시는 분은 대부분 첫 달 페이먼트가 11월 1일이 됩니다. 10월 한 달

0: 있습니다. 이사를 나가실 때는 이미 레스트먼스의 렌트비를 월 초에 지불하셨기 때문에 따로 지불하시는 비용 없이 이사를 나가시고 차후에 디파짓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혼돈이 되실 수 있겠지만 모기지는 돈 쓰고 나서 이자를 준다 생각하시고 렌트비는 비용을 지불하고 들어가서 한 달간 이 집에서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을 멈추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 여전히 전쟁의 폭음이 멈추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도 함께 저려옵니다.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소식을 들으며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이 땅을 안아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 473장 찬송입니다. 괴로움과 고통을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박형규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들을 보며 예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완악한 마음을 주님께서 부드럽게 하시길 원합니다.

쥐짐에 눌린 사람은 CBS 합창단의 찬양 함께합니다. 이어서 박은경의 음성으로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수원시립 합창단이 부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내 영혼 시온사중 창단의 곡 이어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이유환의 음성으로 들었고요. 주님 찾아오셨네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의 곡까지 이어드렸습니다. 고센맘님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소서. 예쁜 나나님께서는 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아이디처럼 너무나 예쁜 하트까지 보내주셨어요. 잠 못 드는 날들이 시작됐죠. 더위에도 또 습도가 높아도 잠을 푹 자기가 쉽지가 않네요. 딸기님께서 딸이 덥다고 왔다 갔어요. 자다 깨서 엄마를 찾아왔나 봅니다. 숨도 잘 쉬고 시원하게 편하게 잠도 잘 잘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셨고요. 남편과 같이 일하는 동료분 건강 회복해서 함께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기를 또 안전운전하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더불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주공님 처음 글 올려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 좋은 예감님께서도 오늘도 새 하루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라나타님께서는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감사하면서 무더위를 이겨나가게 하소서 보내주셨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0091번 인천 영종도에서 새벽 시내버스 운행하신다고 찬양의 은혜가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3296번께서는 지난 주말에 무사히 샘물 호스피스 찬양 사역을 잘 마치셨다고요. 눈물에 은혜에 찬양됐습니다. 제가 눈물 흘리면서 부른 곡 신청합니다 보내주셨어요.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보내드리고요.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들어오신 8751번 하나님의 은혜 듣고 싶어요 청해 주셨습니다. 소리엘의 찬양으로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김명희님, 교회에서 부흥회가 시작이 됐다고요? 어제 교회에서 부르던 곡 한 곡 부탁합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조수연의 찬양으로 청해 주셨나요? 1부의 끝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K라디오와 함께 멋지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이성훈이었습니다.

미국의 독립 크리스천 영화사인 셔우드 픽처스가 2011년 제작한 영화 Courageous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사는 이민자 출신인 하비에르 마르티네스는 일자리가 너무나 절실하여 길거리에서 고용주를 찾던 중 마침 일꾼을 구하고 있던 창고 건축주를 만나게 됩니다. 비록 임시직이었지만 새 직장에서 한 달 동안 성실하게 일한 하비에르는 능력을 인정받아 공장 책임자로부터 관리자 직책을 제안받게 됩니다. 하지만 책임자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하비에르에게 은밀한 요구를 합니다. 17개의 화물 상자가 들어올 예정인데 서류에는 16개만 받았다고 보고를 하게 라며 자신의 팀에서 일하려면 이 정도 지시는 눈 딱 감고 따라야 한다고 압박합니다. 깊은 고뇌에 빠진 하비에르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다시 무직 상태였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지만 장부를 조작하면서까지 직장 생활을 유지하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비에르는 다음 날 공장 책임자를 찾아가 단호하게 자신의 신념을 밝힙니다. 여기서 일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지만 요구하신 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그는 정직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책임자는 화를 내기는커녕 도리어 환하게 웃으면서 자네가 바로 내가 찾던 사람이라네 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 부당한 요구는 재고와 배송을 총괄할 관리자로서 하비에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함정 테스트였습니다. 책임자는 나에게는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며 그에게 급여 인상과 함께 정식 관리자 자리를 수여합니다. 실직의 두려움 앞에서도 떳떳하게 정의를 선택한 하비에르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첫째로는 가족의 생계가 걸려있는 상황에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작은 이익과 타협하지 않는 정직함이 결국 더 큰 인생의 반전과 성공을 가져다 줍니다. 둘째로는 가장 강력한 스펙은 신뢰, 인테그리티라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조직과 사회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최고의 가치는 기술이나 경력보다도 믿을 수 있는 인간성입니다. 정직은 당장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인생에서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자산이 됩니다. 셋째로는 성실함은 우연을 운명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용직 자리였지만 하비에르가 보여준 진심어린 성실함이 결국 그를 정식 직장으로 이끄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어떤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중요함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이여 생이여

0: K라디오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침을 여는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입니다.
4: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들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1982년 윌리 넬슨이라는 가수가 불러서 유명해진 노래가 있습니다. You are always on my mind. You are always on my mind. 그대는 항상 내 마음에 있네. 제목만 들어도 그냥 가슴이 울렁거리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You are always on my mind.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여인들이, 많은 남자들이 서로를 향해 가졌던 그런 감정들. 근데 그 가사의 내용은 조금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내가 당신을 더 많이 사랑해 줬어야 되는데, 더 자주 사랑해 줬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해 미안하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며 또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호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내용이 까닭에 이 노래는 엄청난 히트를 했고 그에 여러 개의 상도 받은 노래입니다. 또 집에 가서 이거 유튜브 찾아보시고 흥얼거리지 마시고 여기서 끝내시기 바랍니다. You are always on my mind. 여러분 마음속에는 과연 그 그대가 누구입니까? 자나깨라 생각하는 그분이 누굽니까? 남편 말고 아내 말고. 우리 사이에 최근에 결혼하신 분이 있죠. 그분들 뭐 물론 그분들에게 그대는 그분 또 그분이겠죠. 예수님께서도 이 노래를 좋아하신다고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노래를 좋아하실 것이다. 단 두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 하나는 예수님 가슴 속에 있는 그대는 바로 접니다. 혹시 아셨는지요? 예수님 마음 속에 있는 그대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십니다. 이미 알고 계셨죠. 또 하나의 차이점은 예수님은 후회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퍼부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다 깨뜨시며 쏟아 부으시며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는 일곱 개 예수님께서 당신에 관한 자기 소개 내용을 공부해 왔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양의 문이시오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며 길, 즉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일곱 번째, 예수님은 당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소개하십니다.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구약성경에서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나옵니다. 시편 80편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출애굽 사건이며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 옮겨놓으신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도나무라고 이스라엘을 칭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는 경우에는 구약성에서 예외 없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영적으로 실패한 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예외 없이. 포도나무의 실패, 이스라엘의 실패.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잘 알고 있었어요. 포도나무 자기들을 칭하지만 자기들의 선조들의 과거의 실패. 여기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진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며 아버지는 농부시라.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실패를 거듭해왔지만 내가 이제 이 실패의 종지부를 찍겠노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성공으로 전환시킬 당신의 계획을 발표하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완성하실 분으로 당신을 소개해 주십니다. 2절과 3절에 보시면 제거 또는 깨끗하게 하시는 아버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여기 제거라고 되어 있는 표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입니다. 포도나무의 생명력과 에너지의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존재들, 결국은 멸망이 그들의 종국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표현을 제거라고, cut off, 제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반절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아버지 농부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가지치기를, 프루닝을 하신다고 말씀, 목적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시려고. 여기 두 개의 손길, 제거의 손길, 심판의 손길이 있는가 하면 깨끗하게 하시는, 손질하시는, 다듬어주시는 사랑의 손길이 있습니다. 3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너희는 깨끗하다. 너희는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씀하며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 4절의 상반절에 보시면 가지를 향한 포도나무의 초청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입니다. 여기 초청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셔드리며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 믿음으로 계속 교제를 해나가는, 그리고 그 교제가 더욱더 깊어져 가는 초청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 귀에 지금도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초청 뒤에는 예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4절 하반절 5절에 말씀하기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냥 자연에서 보는 당연한 원리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영양분을 생명력을 공급받고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것 같이 5절에 다시 한번 같은 개념을 더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크리스천 라이프의 원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제대로 숨을 쉬며 제대로 손발을 움직이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가슴에 품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영양분을 생명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영양분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생명력의 공급을 받지 못하고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는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6절에 보시면 제거된 가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 포도나무의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말씀합니다. 가진 걸 자처하지만 그거 맞지 못한 영혼들도 많습니다. 그들의 결과는 심판, 멸망일 뿐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하지만 많은 것을 자랑하지만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우기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은 화염 속에 던져지고 결국은 허무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커다란 아픔입니다. 본문 중에 두 개 정도의 교훈 함께 나누는 첫 번째 포도나무의 초청에 감사합니다. 포도나무의 초청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하신 가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손수 깨끗하게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가지가 되었습니다. 시편 80편 12절에 아까 인용한 말씀과 같은 시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여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이스라엘의 범죄한 모습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스라엘에 관한 묘사입니다. 하나님 가슴속에 있었던 그대는 바로 이스라엘이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이 범죄하며 하나님 가슴속에 있었던 그대는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며 범죄하고 말하고 하나님 가슴속에 있었던 그대는 바로 여러분과 저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등을 돌리며 또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의 모습을 여기저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어버리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을 등진 자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마치 그러나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 소리를 듣고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참한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직접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가슴 속에 있는 그대는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 위로 올라가시고 내려오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을 열어 제쳐 보여주시고 그 속에 우리가 숨겨져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슴 속에 있는 그 사랑을 꺼내어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의 대상인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복음입니까? 하나님 가슴 속에 제가 들어있고 여러분이 들어있다고 하니 그러나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며 그러나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편 80편 15절 말씀과 같이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오른손으로 심어놓으신 줄기요 주를 위해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힘있게 하신 가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결과는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우리 삶 속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당신 안에 거하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교제를 계속 즐겨나가라고 지금도 초청하고 계시며 더 깊이 깊이 교제 속으로 들어갈 것을 초청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품 안에 있으면 편안해집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 감격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면 한번 다시 마음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 감격의 기쁨, 평강이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우던 그 구원받던 그 순간, 예수님 품 안에 거하게 되던 그 시점, 오늘도 같은 경험이 같은 감격과 같은 기쁨과 같은 평강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침마다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지 모르죠. 그때 감격은 엄청났는데 지금은 다 시들어지고 말았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언어도단의 경우입니까? 그 물밀듯 밀려오던 그 감격이, 그 은혜가, 그 기쁨이, 그 평강이 오늘도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치 노아가 또 그 가족이 방주 안에 있었던 것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우리는 난공불락의 존재, We are indestructible, We are invincible. 우리는 누구도 어찌하지 못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철저하게 안전한 존재입니다. 누가 우리를 어찌 감히 머리털 하나라도 해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태아가 엄마 뱃속에 모든 것을 엄마를 통해 공급받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금도 때마다 심하다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영양분 공급을 받듯이 구원받은 우리는 숨쉬는 숨 하나하나도 예수님께서 직접 내게 나게 하여 그 순간 그 순간 공급하시는 숨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합니다. 숨을 들이쉬며 마 주님의 은혜로 공급하시는 숨이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예수님 안에 우리는 계속 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늘 예수님 보고 싶어야 합니다. 예수님 별로 보고 싶지 않아.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You are always on my mind.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을 매일 매순간 느끼며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사랑에 가득 찬 잔잔한 그 음성이 내 영혼 속에 노래가 되어 우리 영혼 밖으로, 입 밖으로 터쳐져 나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과연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가 늘 내 마음에 커다란 감격입니까? 과연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내 삶에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능력입니까? 과연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 직접 뵙고 싶어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이 초청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초청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포도나무의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가슴 속에 있는 그대는 바로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이스라엘.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의아해 하십니다. 어찌 됨이냐.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기대감을 온전히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모르던 우리도 하나님의 기대감을 완전히 저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호세아 10장 1절에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추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복을 주시는 대로 이들은 엉뚱하게 우상 숭배에 더 열심을 냈다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우상 숭배하는데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에 허비하는 배은망덕했던 이스라엘들, 백성들, 배은망덕했던 우리이기도 합니다. 아니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계속 이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여드리곤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자기 욕심을 위해 낭비해버리는 베드로 전서 4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부업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대로 족하니라. 이 말씀 달리 얘기하면 우리는 죄를 지을 만큼 다 졌다 그 얘기입니다. 이미 다 졌습니다. 앞으로 안 져도 돼요. 이미 질 죄를 다 진 사람들입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영혼의 아름다운 모습을 아름다운 주님 닮은 인격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열매입니다. 외형적인 것도 많이 있겠지만 먼저는 우리 인격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그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야 그 열매가 외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또 맺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개념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려요. 어쩌자고 하나님께서 저를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지 저를 잘 몰라서 그러신 거 아닌가 어떻게 제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니까는요 제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 닮아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주님의 공급하신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뭐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해도 그것은 주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분은 하나님의 이해를 은혜를 이해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 일을 다 하고 난 후에 내가 무익한 종이라 이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 하나님의 은혜의 전적인 결과 우리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이 고백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천국이 눈에 확연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갈망의 대상이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유혹과 죄악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에만 형제 자매를 바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에만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바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만 남편이 아내를 바르게 사랑하며 아내가 남편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노래하십니다. 내 마음에는 항상 그대가 있네. You are always on my mind. 우리도 부를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You are always on my mind. 주님이 항상 제 마음의 중심에 계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과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늘 즐거운 고백이며 또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신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요새시라 방패시라. 우리에게는 누구도 억제할 수 없는 노래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 노래는 You are always on my mind. 주님이 항상 제 마음에 있나이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만약에 방해하는 거 있으면 다 정리정돈하시고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You are always on my mind. 제 모든 계획 속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제 꿈속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과연 누가 자리 잡고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저에 대해서 천사들과 얘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저기 센터빌에 정현 목사 있는데 그 친구 내가 정말 사랑하지. 나도 예수님에 관해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우리 예수님 정말 좋으신 분이야.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야. 예수님 저를 보고 싶어 하실 만큼 저도 예수님 보고 싶어 해야 되는 것을 주님 저를 사랑하신 것에 백분의 일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 드려야 하는데 주님 그래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미 저희를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께서 계속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저희 의지를 주장하시며 순종코자 하는 기꺼운 마음을 공급해 주셔서 점점 더 예수님 품 안에 깊숙이 거하게 하시며 점점 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제대로 보며 흠모하며 선전하는 삶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로 하여금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 친히 사람이 되어 저희를 찾아오셨거니와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 속에 숨겨진 사랑을 꺼내어 보여주시며 저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더라. 그러나 영광의 생명의 부활로 다시금 저에게 영원한 생명 허락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저희를 위해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 그 가슴 속에 있는 사랑을 저에게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진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를 살피시며 감동시키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감사의 마음으로 경배드리며 한 주간 주신 말씀 따라 승리하기 원하여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가정 위에 은혜와 영광 교회 위에 저희들 죽임당한 어린 양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 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 아침을 여는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였습니다.

가능성이 10%대로 급락했습니다. 시장은 금리 인상 시점이 9월로 미뤄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주요 인사들이 인플레이션과 금리 전망을 놓고 엇갈린 견해를 내놨습니다. 리사 쿡 이사는 물가 압력이 이어질 경우 추가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반면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점차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 국가정보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020년 대선 부정선거론을 둘러싼 공방으로 얼룩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클레이턴 후보자에게 대선 승리자 관련 입증을 거듭 추궁했습니다.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새 전용기 관련 기밀 유출자를 찾기 위해 임시지휘본부, 이른바 워룸을 설치하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관련 기사를 쓴 뉴욕타임즈 기자들에게도 소환장을 발부해 언론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소셜미디어 X의 디지털 서비스법 준수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X는 향후 6개월 안에 투명성 강화 조치를 이행하고 유럽연합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 후보자가 과학을 배신하지 않겠다며 증거에 기반한 공중보건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을 거듭 강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백신 회의론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팔란티어 최고 기술 책임자가 중국의 AI 모델이 미국 기술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주장하며 경제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AI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촉구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스페이스X AI가 자사 AI 모델 그로그로 아동 성착취물을 생성한 이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AI 악용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편 안전장치 우회 시도에 대해서도 강경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의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이 오는 8월 28일 워싱턴에서 투표권 보호를 위한 대규모 행진을 개최합니다. 1963년 킹 목사의 역사적 연설 63주년을 맞아 민주주의와 시민권 수호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목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주요 인사들이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해 엇갈리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향후 기준금리 조정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이 달랐습니다. 리사 쿡 연준이사는 15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AI 산업의 성장과 최근 공급 충격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돼 인플레이션 위험이 노동시장 약화 위험보다 더 커졌다며 조만간 디플레이션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으며 이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쿠 기사는 인플레이션과 고용 사이의 위험 균형이 1년 전과는 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1년 전에는 노동시장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지표가 노동시장에 안정돼 있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쿠 기사는 사실 오늘의 노동시장이 1년 전보다 더 위험하다고 볼 만한 이유는 거의 없다며 따라서 고용 측면의 위험은 줄어들었다. 위험은 인플레이션 쪽으로 기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AI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관련된 가격 압력, 관세로 인한 공급 충격, 그리고 미국과 이란 간 분쟁이 지속적인 고인플레이션 잠재적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동 분쟁으로 인해 올해 초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지만 최근의 인플레이션 가속화는 단순히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연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고무적이지만 그렇다고 방심해선 안 된다며 현재까지 나타난 고물가는 향후 인플레이션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비해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지금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지났으며 현 통화정책이 물가를 낮추기에 적절한 수준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이날 뉴욕에서 열린 한 행사 연설에서 물가 상승률이 의심할 여지 없이

0: 너무 높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으며 앞으로 몇 분기 동안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할 만한 고무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관세는 소비자 물가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하지 않을 것이며 주거비는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에너지 가격은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노동시장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올해 말까지 물가 상승률이 약 3.25%에 달한 후 2028년까지 연준의 목표치인 2%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2에서 2.25%로 전망했으며 실업률은 2028년까지 매우 점진적으로 4%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AI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완화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는 AI 관련 투자로 인한 수급 불균형은 공급이 증가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소될 것이라며 다만 이런 수급 불균형의 규모와 지속기간은 매우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설 후 기자들에게 현재로서는 선제적 지침을 주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연준 이사들은 현재 경제 상황에서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달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조화롭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계속해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전국 100만 장자 비중 감소로 한 해 110억 달러 규모의 세수 기회를 놓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높은 세금과 생활비 부담이 주민과 기업의 타주 이동 요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뉴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뉴욕주가 전국 부유층 인구 증가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상당한 세수 손실을 입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민예산위원회 CBC가 발표한 뉴욕주 경쟁력 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00만 장자 가운데 뉴욕주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0년에 12.7%에서 2022년에는 8.7%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전국 50개 가운데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CBC는 뉴욕이 2010년 수준의 100만 장자 비중을 유지했다면 2022년 개인 소득세 수입이 약 110억 달러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뉴욕주의 문제를 단순한 부유층 감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뉴욕 내 100만 장자 수는 2010년 이후 약 3만 4천 명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플로리다 텍사스 등 다른 주에서는 부유층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뉴욕의 전국 비중이 가장 낮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뉴욕을 떠난 주민들이 가장 많이 향한 지역은 플로리다와 텍사스가 꼽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높은 세금 부담과 비싼 생활비, 주택 비용, 기업 규제 등이 고소득층과 기업의 이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합니다. 조세 정책 연구기관인 텍스 파운데이션은 뉴욕주의 세수 구조가 고소득층 의존도가 높은 만큼 부유층 이동이 재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상위 1% 고소득자가 개인 소득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CBC는 뉴욕의 경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세금 정책 개선과 규제 완화, 주택 공급 확대, 생활비 부담 완화 등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부유층 증세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최근 500만 달러 이상의 고가 세컨홈을 대상으로 한 과세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뉴욕처럼 경제 규모가 큰 도시에서는 고소득층이 추가 부담을 감당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공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세금 인상이 고소득층의 타주 이전을 촉진해 장기적으로는 세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욕이 부유층 유출 우려와 공공 서비스 확대라는 두 가지 과제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가 앞으로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미 국방부는 30세 이상의 군인을 대상으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매년 검사하겠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피트엑세스 국방장관은 15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을 통해 검사 대상인 군인은 연례 건강평가를 받는 동안 테스토스테론 검사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그는 최대치 역량으로 작전에 임할 수 있도록 적절한 테스토스테론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이가 들면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과학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게 나온 군인은 치료를 권고받을 경우 테스토스테론 대체요법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같은 호르몬 대체요법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은 사람에게 주사 등으로 호르몬을 보충해 호르몬 수치를 정상 범위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는 이런 건강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 군인을 치명적인 최전선에 계속 머무르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치료가 필요한 호르몬 기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고 여성 장병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비영리 학술 의료센터인 클리블랜드 클리닉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 모두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모발과 키, 근육 성장에 도움을 주고 여성의 에너지 수준과 뼈 강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남성의 경우 나이가 들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줄면 근육량과 성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46세인 헤그세스 장관은 30세 미만 군인도 자원에서 테스토스테론 수치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의료진은 장병들의 혈액 표본을 채취해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발표를 놓고 민주당에서는 반발이 속출했습니다. 서머리 하원 의원은 그렇다면 국방부가 성결정 치료를 지지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꼬았습니다. 이는 그간 트럼프 행정부가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를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해온 점을 비꼬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영국 개혁당 원로 정치인 피살 사건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0대 남성이 나이절 페라지 영국 개혁당 대표를 총격하겠다고 온라인에서 협박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영국 언론이 15일 보도했습니다. 런던 경찰청은 하원 의원 한 명을 온라인에서 위협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간 텔레그래프는 이 남성이 당신이 이기면 머리를 쏘겠다며 소셜미디어 X에서 페라지 대표를 위협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페라지 대표는 정치 자금 미신고 의혹을 돌파하기 위해 의원직에서 물러나 지역구 보궐선거에 출마해 주민들의 심판을 받겠다고 나선 상태입니다. 페라지 대표는 경찰이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들이 올해에만 300에서 400건 쏟아진 비슷한 게시물도 살펴봐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일 강경 보수 성향을 드러내온 영국 개혁당 앤 위디컴 전 하원 의원이 살해당한 사건은 영국 정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테러 경찰이 수사를 이끌고 있으며 당국의 정치인들에 대한 신변 보호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영국 개혁당은 이날 집권 시 모든 하원 의원에게 24시간 경호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에서 조선인 강제 노동이 이루어진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개선해야 한다는 국제기구의 권고에 대해 일본 정부가 16일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면서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아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도광산의 역사 전시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 방안을 질문받자 정부로서는 등재 당시의 결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대응해왔다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전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이 제출한 사도광산 보존 현황 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이같이 권고했다고 회원국에 회람한 결정문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아라 장관은 개선해야 한다는 결정문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선은 세계유산위원회에서의 심의를 주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쨌든 정부로서는 등록 당시의 결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대응해왔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일본 측의 입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해 적절히 대응해가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부탄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자국민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네팔 전 부총리와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네팔 카트만두 지방법원은 국가 반역죄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토 바하두르 라마야지 전 부총리 겸 에너지부 장관에게 징역 4년형을, 발 크라슈나칸드 전 내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사기 조직 공범 14명에게 최대 징역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7명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라야마지 전 부총리와 칸데 전 장관은 2018년 사기 조직과 짜고 부탄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정착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네팔인들을 속인 뒤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팔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 사건의 피해자는 수백 명에 달하며 피해자들은 사기 조직에 현금을 가로챈 뒤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네팔 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2023년 수사에 착수했으며 당시 라야마지 전 부총리와 칸드 전 장관은 이미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였습니다. 라야마지 전 부총리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난민과 관련한 정책 수립에 결코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라야마지 전 부총리와 칸드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0: 라디오 모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모닝 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 뱅크 제공입니다.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0: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4: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5: 사장하면 역시 장원 반점, 장보하면 역시 장원 반점. 내 생이 누룽지 탕도
4: 703-354-1950, 703-354-1950.
0: 라디오 모닝 뉴스 이 시간은 벤커포프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 뉴스는 벤커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 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말을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차기 수장 후보자가 과학을 강조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백신 회의론에 거리를 둘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LA타임스는 15일 에리카 슈워츠 CDC 국장 지명자가 상원, 보건, 교육, 노동, 연금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절대로 과학을 배신하지 않겠다며 명확하고 정직하며 증거에 기반한 공중보건 지침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슈워츠 후보자는 브라운대 학부와 의대를 졸업했으며 미 해군 군의관을 지냈습니다. 미 해안경비대 예방의학 책임자와 최고 의료 책임자를 역임하며 군부대의 천연두, 탄저균 백신 접종,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 팬데믹 정책을 입안했습니다. 2001년 군에서 퇴역했고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부의무총감을 맡은 바 있습니다. 이날 인준청문회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질의 주제는 백신이었습니다. 슈워츠 후보자는 공공연히 백신과 예방의학을 지지해온 백신 찬성론자로 꼽힙니다. 백신 회의론을 펼쳐온 트럼프 행정부와는 반대되는 성향입니다. 그는 이날 청문회에서도 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을 포함해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을 믿는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증거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CDC 웹사이트에 백신은 자폐증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함께 남아있는 증거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구절은 삭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문구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홍역 백신과 자폐증 간 인과관계가 있다는 음모론을 신봉하면서 지난해 추가한 겁니다. 슈워츠 후보자는 아동 30명 중 1명꼴로 자폐증이 발견되고 있는 이유를 밝혀낼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간 케네디 장관이 이끌던 복지부는 백신 회의론자들이 주요 보직을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홍역 유행 등으로 인해 백신 회의론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최근 행정부 내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비나이 프라사드 식품의약국 의료과학 책임자 겸 생물의약품평가연구센터 소장이 사임했고 이보다 앞서 백신 정책을 축소해온 짐 오닐 보건부 부장관 겸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 대행도 물러났습니다. 신종 COVID-19 백신과 사망이 관계가 있다는 메모를 공개해 논란을 빚었던 마티 맥케리 FDA 국장도 5월 사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표적인 백신 옹호론자인 슈워츠 후보자가 CDC의 수장으로 낙점되면서 트럼프 정부가 백신 회의론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나옵니다. 폴 오핏 필라델피아 어린이병원 백신교육센터장은 LA타임스에 슈워츠 후보를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가 CDC 국장 후보가 됐다는 점이 굉장히 기쁘다며 이는 분명 트럼프 행정부에서 케네디 장관의 치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좋아하지 않고 백신 반대 레토릭과 거리를 두려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시에서 레지오넬라병 집단 발생이 이어지는 가운데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비롯해 학교 및 요양원 등 76개 건물의 냉각탑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욕시는 긴급 소독 명령을 내렸고 확진자는 63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신규 환자 발생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1: 뉴욕시 보건당국은 15일 레지오넬라균에 대한 추가 검사에서 45건의 양성 반응이 확인됨에 따라 모두 76개 건물의 냉각탑 소독 및 방역 조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 대상에는 Upper East Side의 대표 문화시설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비롯해 학교, 재활센터, 요양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측은 후속 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직원과 방문객들에게는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76개 대상 건물 가운데 57곳이 냉각탑 소독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19곳도 16일 목요일까지 방역 작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뉴욕시 조례안에 따르면 건물 소유주는 냉각탑에 대해 31일마다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집단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시는 기존 검사보다 민감도가 높은 PCR 검사를 활용해 오염 가능성을 확인 중입니다. 보건당국은 냉각탑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됐다고 해서 반드시 해당 시설이 집단 감염의 원인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며 감염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15일 오전 기준 레지오넬라병 확진자는 전날보다 3명이 늘어난 6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환자는 15명에서 12명으로 감소했으며 확진자는 카네기힐과 요크빌, 레녹스힐 등 어퍼 이스트사이드 여러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최근 신규 환자 발생이 눈에 띄게 줄고 있으며 입원했던 환자의 절반 이상은 이미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의 대응 방식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 의장인 줄리메니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더 많은 감염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모든 냉각탑을 선제적으로 소독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조란만다니 시장과 보건당국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뉴욕시 COVID-19 대응 당시 최고 의료 책임자를 지낸 타일러 에번스 웰리스 에쿼티 얼라이언스 최고 경영자는 모든 냉각탑을 사전에 소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연방정부의 공중보건 예산 축소와 지원 감소로 인해 지방보건당국의 대응 역량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린 슐먼 뉴욕시 의원도 보건국의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여름철 냉각탑 31주기 의무검사 규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는 집단 감염 대응이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은 뉴욕시에 거주하기 위해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인프라와 보건, 안전이 철저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은 이번 사태가 가볍게 지나가길 바란다며 특히 취약한 노년층의 안전을 걱정했습니다.
2: Places like this, you know, everyone is paying to come in here, right? So the finances to, you know, keep this place afloat, you would think they'll put that into infrastructure, cleaning.
3: Hopefully, this will be a good reminder for everybody to be careful and take care of their buildings.
1: 에번스 CEO는 이번 집단 발생이 과거 40여 년 동안 주로 할렘과 더 브롱스의 저소득층 흑인, 히스패닉 지역에서 발생했던 레지오넬라 병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부유한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서 발생한 점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 폐렴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4: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오전에 다소 구름이 끼겠지만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을 되찾으면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92도, 섭씨 33도, 최저기온 73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야외 활동 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9도, 섭씨 32도, 최저기온 74도, 섭씨 23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덥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98도, 섭씨 37도, 최저기온 75도, 섭씨 24도로 매우 무덥겠습니다. 한낮에는 폭염의 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장시간 야외 활동은 가급적 피하시고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94도, 섭씨 34도, 최저기온 76도, 섭씨 24도로 오늘보다는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지만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뉴욕과 워싱턴을 비롯한 미 동부 지역은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16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2: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3: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4: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5: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6: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5: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6: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5: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7: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5: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6: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8: 아이고 여보,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 오시는데 나이아가라까지 직접 운전할 생각하니 벌써 무릎이 쑤시네.
9: 당신이 왜 운전을 해?
10: 지금 프린트와에서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 중인데.
8: 진짜? 푸른투어라면 미동부랑 서부 다 하는 곳이지?
10: 그럼 나야가라 캐나다는 물론 서부 4개 캐년까지 다 있어. 호텔, 식사, 관광 완벽 포함이라 우린 몸만 가면 돼.
8: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10: 준비는 푸른투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지 방문 여행도 역시 푸른투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11: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12: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 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의 새 전용기 에어포스 원의 보안 관련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해 백악관이 워룸까지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은 15일 수지 와이즈 백악관 비서실장과 캐시 파텔 미 연방수사국 국장이 최근 백악관에서 진행된 정보 유출 조사를 직접 지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가 새 전용기의 보안 문제를 보도하자 파텔 국장과 직접 통화해 정보 유출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들은 시카고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백악관으로 달려온 파텔 국장이 와이스 비서실장 옆 사무실에서 임시 지휘본부 격인 워룸을 세우고 조사 과정을 총괄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했거나 관련 업무를 맡았던 연방정부 소속 공무원들이었습니다. 백악관은 이들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대통령과 참모진 그리고 순방 취재진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보 유출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며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조사와는 별개로 법무부는 기사를 작성한 뉴욕타임스 기자 3명에게 연방 대배심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계에서는 법무부의 소환장 발부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법무부의 소환장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성명을 통해 법무부 소환장은 보복을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발부됐다며 정부를 자유롭게 취재하고 기사를 국민에게 제공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정에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카타르가 기증한 새 전용기에 일부 미사일 방어 체계가 미비하다고 보도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유럽연합이 소셜미디어 X가 제시한 투명성 강화 계획을 수용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합니다.
2: EU 집행위원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X가 EU의 디지털 서비스법상의 투명성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제출한 행동계획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집행위는 이날 성명에서 승인된 조치는 연구자와 시민사회, 일반 대중이 X의 시스템을 좀 더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진전이라면서 특히 X의 시스템적 위험을 감시하고 이용자와 유럽 사회 전반에 미치는 플랫폼의 광범위한 영향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유는 아울러 X가 자사의 행동계획이 외부 독립기관의 감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아울러 X는 향후 6개월 안에 해당 계획을 이행해야 하며 이 기간 EU의 강화된 감독체제에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EU의 DSA는 소셜미디어나 검색 플랫폼이 불법 콘텐츠 확산과 허위정보 사용 등과 같은 문제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이를 해결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EU의 이런 요구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반발하며 양측의 통상마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U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소유한 X가 DSA에 의거한 투명성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억 2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해 머스크와 미국 정부 인사들의 반발을 산 바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겸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민 단속 과정에서 잇따라 사망자가 발생하며 중단됐던 아이스 차량 단속 재개를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이민 단속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과잉 대응과 단속 방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잇단 이민자 피격 사망으로 중단된 차량 단속을 재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강하고 단호하고 현명해야 하며 이민 세관 단속국 ICE의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범죄 대응 수단 중에 하나인 차량 단속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범죄자들의 손에 놀아나게 될 것이라며 멍청한 급진 좌파 민주당원은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싶겠지만 내 임기 중에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아이스 요원들을 상대로 다시 현장에 나가 여러분의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이스는 최근에 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이민자들이 연달아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차량 단속을 대부분 중단시켰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뒤집은 겁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표적 정책인 강력한 이민 단속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딴 사망자 발생으로 아이스는 과잉 단속 논란에 휩싸인 상태입니다. 지난 7일 텍사스주 휴스턴에서는 멕시코 국적 남성이 아이스 요원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엿새 만인 13일 메인주에서도 아이스 요원의 총격으로 콜롬비아 출신 남성이 숨졌습니다. 콜롬비아 출신 남성의 경우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 허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올해 초 미네소타주에서도 이민 단속 과정에서 미국인 두 명이 단속 요원의 총격에 목숨을 잃으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이민 단속에 제동이 걸린 바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미국이 5개월째 이어진 이란과의 전쟁을 결정지을 한방의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지상군 투입 시나리오가 다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쟁 개시 후 미군은 공습 작전만으로 이란을 타격해왔습니다. 미군 병력이 이란 땅을 밟은 사례는 지난 3월 말 이란 영토에 추락한 전투기 조종사 구출대가 유일했습니다. 해병대 및 공수부대 병력과 강습 상륙함을 이란 주변에 배치하는 등 지상군 투입을 염두에 둔 듯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지상군 투입은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전면전을 의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최근 백악관 상황실에서 회의를 열어 참모들로부터 지상군 투입 작전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악시오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날 열린 이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이 현재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국한된 군사작전 범위를 확장해 대규모 공세를 펴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대규모 공세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보도했습니다. 공습을 강화하는 방안, 지하 핵시설을 폭격하는 방안, 그리고 지상군을 투입해 호르무즈 인근 해협의 섬들을 점령하는 방안이라는 겁니다. 지상군을 투입할 경우 언론이 가장 주목하는 곳은 이란의 급소로 여겨지는 하르그 섬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북서쪽으로 483km, 이란 해안에서 25km 거리인 이 작은 섬의 터미널을 통해 이란 원유의 90%가 수출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전 이후 여러 차례 하르그 섬 점령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전쟁 기간 미군은 이 섬의 군사시설을 폭격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원유 관련 시설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국제유가 불안을 자극하는 건 물론 전후 복구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친트럼프 매체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하르그 섬에 대한 지상군 투입 여부에 말을 아끼면서도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지상군을 통한 하르그 섬 점령 여부를 말할 수는 없다. 어리석은 일이 될 테니까 라면서 우리가 그들을 충분히 약화하고 밀어낸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르그 섬이 아닌 아브무사, 대툼브, 소툼브 등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요충지로 꼽히는 섬들을 점령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미군이 이곳을 점령할 경우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장악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어느 곳이든 지상군을 투입할 경우 미국도 대가를 치러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처럼 지상군 투입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더욱 악화될 수 있고 작전 과정에서 미군 사상자가 나오는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란과의 전면전은 국제 원유, 금융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큰데다 그동안 지상군 투입에 선을 그어온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한 말을 뒤집는 셈이 되기도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 본토가 아닌 섬을 점령하더라도 미군 병력이 미사일 드론 공격에 노출되는 위험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점령 과정에서 이란의 비대칭 전력에 미군이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의 로버트 하워드 전 해군 중장은 폭스뉴스에 미군이 지상에 있는 상태에서 이란이 이 섬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는 게 가장 큰 위험이라며 점령 자체보다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더 어렵다고 우려했습니다. 결국 이란을 향해 날리는 치명타가 미국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란을 다시 협상장으로 끌어들이도록 압박하는 목적이 담긴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이란과 합의 직전까지 간 상황이 막판에 틀어졌다고 공개한 뒤로도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내주까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외교적 해법에 대한 발언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군 투입이라는 초강수 대신 지하 핵시설이나 발전소 교량을 타격하는 시나리오도 선택지에 있는 것으로 보도되는데 이때 주목되는 지역은 최근 그가 여러 차례 언급한 곡괭이 산입니다. 이 화강암산 정상에 지하 약 90에서 145m 깊이에 터널 형태로 요새화한 지하 핵시설이 건설 중이라는 첩보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이란 지하 핵시설 공습 때 사용한 벙커버스터를 다시 사용할 가능성을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시사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벙커버스터로 뚫었다는 나탄즈 포르도의 시설보다 더 깊은 곳에 있고 당시 표적 역할을 했던 환기구가 곡괭이산 시설에선 아직 설치되지 않는 등 공격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게 부담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경고한 이란의 발전소 교량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썼던 표현대로 이란을 석기시대로 돌리는 수준의 치명타가 될 수 있지만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이라는 국제법 위반 논란과 도덕적 비난을 함께 떠안아야 합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재개를 불사할 정도로 발언 수위를 끌어올린 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 전쟁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자 어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고강도 전술을 구사해 마침표를 찍고 싶어 한다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는 이날 펜실베니아주 연설에서 우리는 곧 이란을 패배시킬 것이다. 그들은 매우 곧 패배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황이 진정되면 유가는 배럴당 55달러, 어쩌면 그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세계 핫한 뉴스와 유용한 실전 영어를 함께 전해드리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뉴욕타임스 기사 제목은 Social Security is trying to stabilize a year after Doge cuts. 도지의 대규모 감원 1년, 사회보장국은 안정을 되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입니다. 2025년 작년 일론 머스크가 이끈 정부 효유부, 도지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고 미국의 사회보장국은 무려 14%의 직원을 잃었습니다. 그 후 남은 인력의 과로와 서비스 지연 속에서 정보기술 IT 도입과 함께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More than a year after massive staff reductions, the remaining workforce feels completely burned out and exhausted due to the heavy administrative burden. 대규모 인력 감축이 단행된 지 1년이 넘은 지금 남은 직원들은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 때문에 완전히 번아웃, 심신이 소진되고 지쳐 있습니다. Burned out, 실생활에도 많이 쓰는 표현이죠. 심신이 완전히 지쳐버린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며칠째 야근이 이어지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면 월요일 아침에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죠. 그럴 때 I'm completely burned out. 나 완전히 방전됐어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Burn out 대신 I'm running on empty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직역하면 기름이 다 떨어져 가듯 나 완전히 기진맥진했어 라는 뜻이 됩니다. To address long wait times on the phone, the agency pulled local office staff to answer calls, which in turn made it much harder for citizens to book in-person appointments. 전화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정부기관 측이 지역 사무소 직원들을 전화 상담에 긴급 투입하면서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대면 예약 일정을 잡기는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In turn, 결과적으로 이번에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과관계나 순서를 나타낼 때 또는 앞에 일이 원인이 되어 뒤에 일이 이어지는 경우에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One car stopped suddenly. In turn, traffic backed up for miles. 즉, 앞차 한 대가 갑자기 멈췄고, In turn, 그 결과 수킬로미터에 걸쳐 교통체증이 이어졌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In response to the crisis, the new leadership is heavily investing in technology to automate services, hoping to bridge the staffing gap without closing physical offices. 이 위기에 대응하여 새로운 리더십은 오프라인 사무소를 폐쇄하지 않으면서도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서비스 자동화 기술에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Bridge the gap, 직역하면 다리를 놓아 간격을 메우다, 즉 부족한 부분이나 차이를 메우다, 극복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원어민 친구와 대화가 안 될 때 바디랭귀지를 쓰면 대화가 통하겠죠? 이때 바디랭귀지가 소통의 격차를 메워주었다 라는 표현으로 Body language helped bridge the gap 이라고 표현할 수 있네요. 오늘 배운 표현 중에서 일상생활이나 직장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다 라는 표현으로 We need to find a way to bridge the gap. 우리는 그 빈틈, 격차를 메울 방법을 찾아야 해 라는 표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정부 효율화를 목표로 한 인력 감축이 조직 운영에는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 과정에서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이 가장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기사를 다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뉴스로 영어를 배우고 영어로 세상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였습니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나이악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에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IW그룹, 유택시,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 뷰리 아울렛, 마이클로펫, 인첸트 미네랄숲, 하이스트 부동산, SH 현상희 회계사, 로열 댄스 스튜디오, K타이거 태권도, 제외 동포청과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후원하며 월드와이드 칠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1973년 설립된 KCS는 지난 53년 동안 한인 이민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공공보건, 교육, 이민법률, 시니어 복지 등 다양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무료 시민권 상담, 메디케이드 가입자를 위한 획기적인 복지제도인 소셜 케어 네트워크, 정신건강 클리닉, 홈바운드 밀과 소셜 어덜트 데이 케어, 그리고 뉴저지에서 킨더부터 5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는 여름방학 캠프 등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문을 연 KCS 웨체스터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매주 수요일 AI와 스마트폰 교육, 서예, 키보드 교실을 무료 점심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나 KCS가 함께합니다. 문의 전화 718-939-6137, 718-939-6137이며 kcsny.org를 방문해주세요.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올여름 당신이 꿈꾸던 유럽이 펼쳐집니다. 동부관광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여름 초초강추 유럽 여행 2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반인 50% 파격 세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역사체험 7박 8일. 피사, 베네치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예술과 미식의 일정과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며 가장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가성비 여행. 오는 8월 17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8박 9일. 니스와 모나코의 눈부신 해변을 지나 신이 빚은 알프스 돌로미티의 웅장한 대자연까지. 오직 이 시기에만 허락된 완벽한 8월의 여정을 8월 24일에 단 1회 출발합니다.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행은 역시 동부관광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압박 수위를 높이며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군은 공습 강화와 핵시설 타격, 전략 요충지 점령 등 여러 군사 옵션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물가 지표가 둔화하면서 이달 연준의 금리 인상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새 전용기 관련 기밀 유출자를 찾기 위해 임시지휘본부, 이른바 워룸을 설치하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관련 기사를 쓴 뉴욕타임즈 기자들에게도 소환장을 발부해 언론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소셜미디어 X의 디지털 서비스법 준수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X는 향후 6개월 안에 투명성 강화 조치를 이행하고 유럽연합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 후보자가 과학을 배신하지 않겠다며 증거에 기반한 공중보건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을 거듭 강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백신 회의론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팔란티어 최고 기술 책임자가 중국의 AI 모델이 미국 기술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주장하며 경제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AI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촉구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스페이스X AI가 자사 AI 모델 그로그로 아동 성착취물을 생성한 이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AI 악용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편 안전장치 우회 시도에 대해서도 강경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의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이 오는 8월 28일 워싱턴에서 투표권 보호를 위한 대규모 행진을 개최합니다. 1963년 킹 목사의 역사적 연설 63주년을 맞아 민주주의와 시민권 수호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쿠팡 INC가 미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벌였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법인 쿠팡이 합법적인 활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쿠팡은 16일 입장문에서 미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로비 활동은 미 헌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며 미국 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시민의 권리라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주요 글로벌 기업을 포함한 15,768개 기관이 미국 정부, 백악관 및 상하원 등과 직접 또는 로비 업체를 통해 소통했다며 쿠팡 INC는 합법적이고 기준에 맞는 활동에 참여하는 전 세계 수많은 주요 기업 및 기관 중 하나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주요 다국적 기업이 미국에서 합법적인 로비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마치 쿠팡 INC만이 유일무이하게 로비 활동을 하는 것처럼 잘못 묘사되고 있는 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쿠팡은 쿠팡 INC의 로비 규모는 한국 주요 대기업 그룹사와 비교해 작은 수준이라며 쿠팡 INC의 로비 활동은 글로벌 수출과 무역 투자 진흥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5일 미 상원이 로비 공개법에 따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2분기에 로비 회사 밸러드 파트너스에 25만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로비 대상은 백악관과 미 대통령실 연방하원, 미 무역대표부로 명시했습니다. 뉴욕주가 푸드스탬프 도용 피해를 막기 위해 EBT카드 보안 강화에 나섭니다. 오는 2027년부터 약 200만 장의 EBT카드가 보안칩이 내장된 새 카드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카드 정보를 복제하는 이른바 스키밍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14일 캐티 호컬 뉴욕 주지사는 최근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스냅 수혜자들이 사용하는 EBT 카드의 보안 강화를 위해 2027년 초부터는 새로운 칩 기반 카드를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주 정부는 약 200만 장의 카드를 새롭게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EBT 카드 정보를 불법으로 복제해 지원금을 빼가는 스키밍 피해가 계속 증가한 데 따른 겁니다. 스키밍은 매장 결제 단말기 등의 불법 장치를 부착해 카드의 마그네틱 정보를 몰래 복사한 뒤에 가짜 카드를 만들어 계좌의 스냅 혜택을 탈취하는 범죄 방식입니다. 피해자는 실제 카드를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도 정보가 유출되면 지원금을 도난당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는 새 EBT 카드에 내장된 보안칩이 거래 때마다 새로운 인증 정보를 생성해 기존 마그네틱 방식보다 카드 복제를 어렵게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방 농

0: 정부도 스냅카드 보안 강화를 위해서 각 주에 칩카드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커울즈 지사는 취약계층 주민들이 받아야 할 식료품 지원 혜택을 범죄자들이 가로채는 일을 막기 위해서 EBT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는 새 카드 발급 전에 기존 EBT 카드 이용자들에게 우편 등을 통해서 교체 일정과 방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카드 소지자는 안내를 받은 뒤에 별도의 절차에 따라 새 카드를 수령하게 됩니다. 한편 새 카드 도입 전까지 수혜자들은 EBT 카드 잠금 기능을 활용하거나 온라인 타주 결제를 차단하는 등 기존 보안 기능을 이용해서 피해 예방에 나설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문자나 전화로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사기에도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기업 스페이스X AI가 자사 AI 모델을 아동 성착취물 생성에 악용한 이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5일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스페이스X AI는 AI 모델 그로그로 미성년자의 성적인 사진을 생성한 이용자 테리 하우드를 상대로 텍사스주 연방북부지법에 제소했습니다. 하우드는 지난해 12월 XAI 계정 2개를 만든 이후 올해 2월까지 2개월여간 엄청난 횟수에 걸쳐 그룹에 이 같은 요청을 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그는 성인과 미성년자의 일반적인 사진을 올린 다음 이를 수정하라고 지시하는 방식으로 음란물 생성을 시도했습니다. 그룹은 컨텐츠 관련 안전장치에 따라 다수 요청을 거부했지만 하우드는 명령어를 수정해가며 5회를 시도해 음란물을 생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10세에서 11세 정도로 보이는 아동의 사진을 플레이보이 모델처럼 수정해달라는 요청까지 한 것으로 소장에 적시됐습니다. 스페이스X AI는 하우드의 이 같은 행위가 그룹의 이용약관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이에 따른 회사의 평판 등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령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하우드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스페이스X 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관련 비용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스페이스X AI는 하우드가 이미 지난 3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미성년자 성착취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해당 사건에서 문제가 된 이미지 가운데는 그룹을 통해 생성한 것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페이스X AI는 또 소장에서 자신들이 올해 들어 계정 52,222개를 정지하고 국립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에 아동 성착취물 73,604건을 신고해 최소 244명이 체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머스크 CEO가 과거 자신의 사진을 비키니 수영복 차림으로 수정한 AI 이미지를 공유하거나 X 플랫폼 차단을 경고한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가 비키니를 입은 사진을 게시하는 등 성적 이미지 생성의 문제점에 둔감했다는 점을 들어 회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X 이용자는 머스크가 독려했던 방식대로 그룹을 이용했는데 소송을 제기하다니 이상하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일부 이용자들이 X 플랫폼에서 그룹을 통해 미성년자의 성적 이미지를 생성해 유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부 국가가 그룹 접속을 차단하고 수사 대상으로 삼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룹을 운영하는 스페이스X AI는 스페이스X의 상장 직전 완전 자회사로 편입됐습니다. 스페이스X는 투자 설명서에서 그룹에 탑재된 매운맛, 불안정 모드를 소개하면서 평판을 손상하거나 노골적인 컨텐츠, 허위 정보, 기만적인 결과물이나 착취적인 이미지 등을 생성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주 한인 봉사 교육단체 협의회 미교협이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살림살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국 미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주제는 살만한 삶, 리버블 라이프로 당신과 당신의 커뮤니티에 어떤 의미인지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겁니다. 연령과 성별, 국적,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그림과 회화는 물론 디지털 아트, 사진, 콜라주 등 다양한 시각예술 작품을 응모할 수 있습니다. 작품은 PNG 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마감은 9월 30일 자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연령대별로 $100에서 최대 $500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심사는 전문가가 선정하는 심사위원상과 소셜미디어 투표로 결정되는 대중상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참가 방법, 공모 요강은 리버블 라이프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이민자 커뮤니티의 존엄과 더 나은 삶을 예술로 함께 이야기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식입니다.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 지원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재외동포청 산하기관이었던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통합하고 지원 기능을 일원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신설되는 동포 역량 지원관 아래에는 동포 인재 육성과 차세대 동포 연수과, 동포 유산 보존과 등 3개 부서가 새롭게 설치됩니다. 재외동포청은 이를 통해서 기존의 단기 장학 사업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국내로 돌아온 동포들이 교육과 취업, 정착까지 전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차세대 동포 육성도 확대됩니다. 재외동포청은 현재 연간 약 2,000명 규모인 차세대 동포 연수 프로그램을 오는 2029년까지 연간 6,000명 규모로 확대하고 참가자들이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세계 각지에 남아있는 재외동포의 이주와 정착 역사, 기록물과 문화유산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는 기능도 강화됩니다. 재외동포청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전 세계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더욱 체계화하고 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을 연결하는 정책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메릴랜드 주정부가 전기와 가스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 이른바 유틸리티 릴리프 액트,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법을 시행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계속해 오르고 있는 전기요금, 냉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메릴랜드 주정부는 이 법을 통해서 가구당 연간 최소 $150 이상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메릴랜드의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되는데 저소득층과 시니어 가구는 전기료와 난방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체된 공과금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메릴랜드 가정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즉 OHAP을 통해 가능하며 전화 1-855-583-8976번으로 문의하시면 가까운 지원센터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인동포 여러분께서도 최근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다고 느낀다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보톡톡이었습니다.

0: KBL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뉴저지 한남 체인 핫썸머 쿨세일. 캐나다 느탈버섯 150g 한 팩 $3.99, 아삭이 고추 $3.99, 그린자두 파운드당 $3.99, 교호 포도 크램쉘 3파운드 $7.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0: 케이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커포프 제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기억 끝까지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기억력과 인지능력 개선의 핵심 PNS 아론 사포니. 무려 3123번의 까다로운 임상을 거쳐 그 효과를 당당히 입증했습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미리 채워주세요. 기억의 안심 파트너 GC 내추럴

0: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 정준호 변호사.
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0: 다음 소식입니다. 구글이 오는 22일부터 미국에서 플레이스토어 안에 타사 앱스토어를 입점시켜 이용자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16일 보도했습니다. 구글은 14일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낸 서류에서 에픽게임즈와의 반독점 소송 최종 판결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철회하고 미국 이용자들이 플레이스토어 내에서 제3자 앱스토어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8월 포트나이트 제작사인 에픽게임즈가 제기해 6년 가까이 이어진 소송을 사실상 종결짓는 조치입니다. 구글은 성명에서 생태계의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이 절차를 연장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제안을 철회하기로 했다며 재판부가 요구하는 다른 조건들은 계속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 판사가 2024년 내린 원래 명령대로 구글은 플레이스토어 안에 경쟁 마켓플레이스를 열어야 합니다. 미국 내 앱과 게임 목록은 개발사가 별도로 거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타사 스토어에도 노출됩니다. 앞서 구글은 지난 3월 등록 절차를 거친 대체 앱스토어를 안드로이드 폰에 허용하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법원이 고용한 낸시 로즈 매사추세츠 공대 교수는 플레이스토어 밖에 설치하는 방식은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이용자 대부분이 앱을 플레이스토어 안에서 찾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구글은 결국 이 대안을 접고 법원 명령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에 한정됩니다. 구글은 별도로 30% 수수료를 폐지하고 제3자 앱마켓을 개방하는 전 세계 안드로이드 생태계 개편도 추진하고 있는데 유럽연합, 영국, 미국은 지난달 30일 이미 적용했습니다. 맨해튼 웨스트사이드의 한 거리에서 대형 노숙자 야영지가 형성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뉴욕시의 노숙자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란맘단이 뉴욕시장은 강제 철거 대신 사회복지사를 통한 상담과 주거 연계를 우선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과 시의원들은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1: 뉴욕시 맨해튼 웨스트 46스트리트 일대에 노숙자 거리가 길게 조성됐습니다. 홈리스들은 조란만다니 시장이 멋지다며 So awesome이라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규제하지 않는 뉴욕시를 반기는 모습입니다. 뉴욕포스트는 맨해튼 46스트리트를 따라 12블럭에 달하는 긴 구간이 선반과 서랍장, 수납장, 파라솔과 빈 트럭, 트렁크가 끝없이 이어지는 노숙자들의 야영지가 조성되며 뉴욕시장의 노숙자 정책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노숙자들은 맘다니 시장의 인도주의적인 접근 방식을 반기고 있는 반면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은 거리 환경 악화와 안전상의 문제를 우려하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맘다니 시장은 14일 뉴욕시 노숙자들을 단순히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보호시설과 안정적인 주거로 연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We are focused on connecting New Yorkers to shelter and on establishing a pipeline to stable housing, not just moving New Yorkers from one place to another place.
1: 맘다니 시장은 선거운동 당시에도 노숙자들이 갈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주지 않은 채 노숙자 야영지를 강제로 철거하는 기존 관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는 경찰이 아닌 노숙자 서비스국 소속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은 노숙자들이 거주하는 야영지를 7일 연속 방문해 상담과 지원을 제공한 뒤 이후 남겨진 물품을 정리하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웨스트사이드 야영지의 경우 민원 전화 311에 접수가 신고된 지 7일이 넘도록 야영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맘다니 시장은 해당 야영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답하며 일부 노숙자들은 과거 행정부에서 정부의 지원을 신뢰하지 못했던 오랜 경험이 있어 서비스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 Dealing with and reckoning with is New Yorkers who have a long history of having been let down by government. And we are looking to convince them, in fact, that now it will be different. And the best way to do so is by proving that in the services we deliver. I think that we've made steps to that end. I think there's always more to be done.
1: 다만 현장 상황을 둘러싸고 엇갈린 평가도 나왔습니다. 일부 언론은 노숙자 야영지가 12개 블록에 걸쳐 거대하게 조성됐다고 밝혔지만 NBC는 일부 골목에서만 소규모 야영지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칼 월슨 뉴욕시 의원은 이 같은 야영지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시 정부는 노숙자 지원 서비스와 연결하는 동시에 주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법률구조협회의 저시 골드페인 변호사는 노숙자들이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영구적인 주택이나 영구 주거로 이어지는 임시보호시설이지만 현재 뉴욕시에는 이 두 가지 모두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시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제는 실제로 실행에 옮겨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2: What people will accept is housing or a lower barrier shelter that's seen as a short-term bridge to house. And we don't have enough of either of those things.
1: 한편 뉴욕시경은 현재까지 해당 야영지를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시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즉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K-Radio 이하이입니다.
0: 연방상원정보위원회가 15일 진행한 제이 클레이턴 국가정보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줄고 주장해온 2020년 대선 부정선거가 최대 쟁점이 됐습니다. 17개 정보기관을 총괄 조율하는 사령탑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인 인사청문회가 대선 부정선거론을 둘러싼 정쟁의 무대로 변질한 겁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클레이턴 후보자에게 누가 당시 대선에서 승리자인지를 답변해 줄 것을 줄곧 압박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을 꺾고 당선된 그해 대선이 부정하게 치러지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청문회 자리를 활용한 겁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 동부 시간 16일 오후 9시에 예고한 대국민 연설에서 부정선거 문제를 주로 거론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준시 미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DNI 후보자에게 선제적으로 질문 공세를 퍼부은 겁니다. 마크 워너 정보위 부위원장은 조 바이든이 2020년 대선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느냐고 물었고 클레이턴 후보자는 나는 선거 결과를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다. 조 바이든은 대통령으로 인증받았다고 답했습니다. 클레이턴 후보자가 내놓은 인증받았다는 답변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상원 인준 대상 고위직 후보자로 지명받은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2020년 대선 승리자가 바이든이라는 사실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워너 부위원장은 바이든이 2020년 대선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넘어갔지만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성향 무소속인 앵거스 킹 의원은 누가 2020년 선거에서 이겼냐고 물었고 클레이턴 후보자가 나는 그 물음에 답했다고 하자 아니다 당신은 답하지 않았다. 매우 간단한 질문이다. 누가 2020년 선거에서 이겼냐고 거듭 따져 물었습니다. 킹 의원이 누가 2020년 선거에서 이겼냐고 물어본 건 네 차례나 됐고 그때마다 클레이턴 후보자는 바이든이 우리의 선거 절차를 거쳤고 미국 대통령이 됐다. 그게 전부라고만 답했습니다. 마크 켈리 의원의 경우 직설적인 질의 대신 바이든이 2020년 대선 승자로 인증받은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물었지만 클레이턴 후보자는 그는 가장 많은 선거인단 투표를 얻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켈리 의원이 그래서 그가 선거에서 이긴 것이다 라고 하자 클레이턴 후보자는 그는 우리의 절차를 따랐고 가장 많은 선거인단 투표를 확보해 승자로 선언됐다고 했습니다. 이에 켈리 의원은 당신은 그 대통령과 방에 같이 자주 있게 될 것이며 때로는 다른 의견을 내놔야 될 때도 있을 것이다. 그가 방에 없을 때조차 반대 의견을 말할 수 없다면 대통령 집무실이나 백악관 상황실에서 그와 마주 앉아 있을 때 반대 의견을 말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습니다. 결국 클레이턴 후보자는 바이든이 승리했다는 발언을 입 밖으로 내놓지 않았으며 존 오소프 의원이 누가 2020년 대선에서 이겼느냐는 똑같은 질의를 했을 때는 당신과 이런 식으로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쇼에 얽히고 싶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일반적인 DNI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와 달리 미국에 대한 테러 위협,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전통적인 적대국의 위협 평가 등의 내용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톰 코튼 정보위원장은 정보위 차원의 인준 표결을 4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오전에 다소 구름이 끼겠지만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을 되찾으면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92도, 섭씨 33도, 최저 기온 73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야외 활동 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9도, 섭씨 32도, 최저 기온 74도, 섭씨 23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덥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98도, 섭씨 37도, 최저 기온 75도, 섭씨 24도로 매우 무덥겠습니다. 한낮에는 폭염의 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장시간 야외 활동은 가급적 피하시고 온열 질환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94도, 섭씨 34도, 최저 기온 76도, 섭씨 24도로 오늘보다는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지만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뉴욕과 워싱턴을 비롯한 미 동부 지역은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16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두 알뜰 쇼핑 찬스. 핑크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캠벨 포도 팩당 7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1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현미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진가 전복죽 3번들 팩당 12불 99, 통통배 프리미엄 조갯살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2: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1: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3: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시장 예상을 밑돌면서 연방준비제도의 이달 말 금리 인상 확률이 열흘도 안 돼 10%대로 낮아졌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오는 28일에서 29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확률은 16일 11.2%에 그쳤습니다. 국제유가 반등과 연준 인사의 매파적 발언으로 금리 인상 확률이 지난 13일 46.5%까지 뛰었던 것과 비교하면 사흘 만에 크게 꺾인 겁니다. 6월 CPI와 PPI가 예상치를 밑돈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CPI는 전년 대비 3.5% 올라 예상을 하회했고 PPI도 전월 대비 0.3% 내리며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오는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확률은 48.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접은 게 아니라 시점을 9월로 늦춰 잡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발표한 이후 국제유가가 배럴당 85달러를 웃돌며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 물가 흐름이 재차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15일 미 상원은행위원회에서 인공지능 관련 투자가 물가의 상승 요인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AI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을 초래하진 않을 것이라며 물가 안정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의 역사적인 워싱턴 행진 63주년을 맞아 투표권 보호와 민주주의 수호를 촉구하는 대규모 행진이 다음 달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1: 알 샤프턴 목사가 이끄는 시민단체 내셔널 액션 네트워크는 킹 목사의 유가족과 함께 오는 8월 28일 March on Washington 2026 Defend the Vote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행진은 1963년 8월 28일 열린 역사적인 일자리와 자유를 위한 워싱턴 행진 63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마틴 루터 킹 3세는 성명을 통해 투표권을 지키는 것은 민주주의의 토대를 지키는 일이라며 아버지가 링컨 기념관 앞에 섰던 지 63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단순히 그날을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동하기 위해 다시 행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미유색인 지위향상협회, 전미도시연맹, 라틴계 시민연맹 등 주요 시민단체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권 운동 지도자와 종교계 인사, 지역 사회 활동가들도 대거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진이 열릴 워싱턴 DC 내 정확한 장소와 세부 일정은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1963년 열린 워싱턴 행진은 킹 목사가 역사적인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연설을 남긴 장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약 25만 명의 흑인과 백인 시민들이 링컨 기념관 앞에 모여 연방 차원의 시민권 보장과 투표권 확대를 요구했으며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비폭력 인권운동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행진은 지난 4월 연방대법원이 투표권법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한 대응 성격도 담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주 정부가 연방 하원 선거구를 획정할 때 인종 구성 비율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루이지애나주의 흑인 다수 선거구가 무효화됐습니다. 이 판결 이후 다른 여러 주에서도 선거구 재조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권 운동을 직접 경험한 일부 흑인 지도자들은 이번 판결이 투표권법의 핵심 성과를 사실상 무력화한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 젊은 흑인 정치인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수인종의 정치적 대표성과 투표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진은 투표권 보호와 민주주의 수호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결집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라디오 김승교입니다.
0: 미국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의 최고 기술 책임자 샴 생커는 15일 중국이 미국 AI 개발사들의 성과물을 도용해 새로운 최첨단 AI 모델들을 개발했으며 이는 미국의 경제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생커 CTO는 전날 펜실베니아에서 열린 국방혁신 컨퍼런스에서 중국의 오픈소스 모델들은 사실상 직류 공격의 결과물이라며 대부분은 연구소에서 도용한 미국의 지식재산권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증류는 다른 AI 모델의 결과물을 사용해 자사의 시스템을 학습시켜 훨씬 적은 비용으로 새로운 모델의 유사한 성능을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생커의 발언은 미국의 주요 AI 기업들 사이에 중국 경쟁사들의 증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생커 CTO는 미국의 선도적인 연구소들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스스로의 경제적 이익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생커 CTO는 프랑스가 지난달 자국 정보기관의 데이터 도구 공급업체로 팔란티어 대신 현지 업체를 선택한 결정을 비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부가 자국 기업에 자국 예산을 지출하기로 한 결정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기술 주권을 증진하고 첨단 시스템에서 미국 의존을 낮추려는 가운데 나오는 것이라고 생커는 말했습니다.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 체리 파운드당 3불99, 백천도 백도 파운드당 2불99, 리아벨 포도팩당 9불99, 파 다섯 파운드당 1불99, 수용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냉동 연계 파운드당 3불4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2: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88

0: K-Radio 모닝 뉴스 이 시간은 벤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 뉴스는 벤커포프 제공입니다.
1: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3: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4: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5: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시라고요?
6: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5: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6: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주요 인사들이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해 엇갈리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향후 기준금리 조정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이 달랐습니다. 리사 쿡 연준 이사는 15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AI 산업의 성장과 최근 공급 충격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돼 인플레이션 위험이 노동시장 약화 위험보다 더 커졌다며 조만간 디플레이션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으며 이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쿡 이사는 인플레이션과 고용 사이의 위험 균형이 1년 전과는 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1년 전에는 노동시장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지표가 노동시장에 안정돼 있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쿡 이사는 사실 오늘의 노동시장이 1년 전보다 더 위험하다고 볼 만한 이유는 거의 없다며 따라서 고용 측면의 위험은 줄어들었다. 위험은 인플레이션 쪽으로 기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AI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관련된 가격 압력, 관세로 인한 공급 충격, 그리고 미국과 이란 간 분쟁이 지속적인 고인플레이션 잠재적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동 분쟁으로 인해 올해 초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지만 최근의 인플레이션 가속화는 단순히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연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고무적이지만 그렇다고 방심해선 안 된다며 현재까지 나타난 고물가는 향후 인플레이션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비해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지금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지났으며 현 통화정책이 물가를 낮추기에 적절한 수준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이날 뉴욕에서 열린 한 행사 연설에서 물가 상승률이 의심할 여지 없이 너무 높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으며 앞으로 몇 분기 동안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할 만한 고무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관세는 소비자 물가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하지 않을 것이며 주거비는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에너지 가격은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도 노동시장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올해 말까지 물가 상승률이 약 3.25%에 달한 후 2028년까지 연준의 목표치인 2%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2에서 2.25%로 전망했으며 실업률은 2028년까지 매우 점진적으로 4%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저지 이민법원에서 구금된 이민자들의 보석 신청이 극히 낮은 비율로 승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 전력이 없는 장기 구금자들도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석방 기회를 얻지 못하면서 이민 구금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7: 뉴저지 엘리자베스 이민 법원에서 최근 진행된 보석 심리 50건 가운데 승인된 사례는 단 한 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석 승인 비율이 약 2%로 사실상 대부분의 신청이 기각된 셈입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트럼프에게 행정부 이후에 이민 구금 정책이 크게 강화되면서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며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 기록이 없고 미국 내 장기간 거주한 이민자들도 보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일부 사건에서 신청자의 가족관계와 지역사회 유대, 출석 가능성 등을 고려하기보다도 도주 가능성을 주요 이유로 들어 보석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승인된 예외 사례는 장애가 있는 자녀를 홀로 돌보는 부모가 가족 상황과 특별한 어려움을 입증한 경우였습니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연방정부의 이민 구금 관련법 해석 변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996년에 제정된 이민법 구금 조항을 확대 해석해서 정식 입국 심사를 거치지 않고 국경을 넘은 이민자는 미국 내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의무 구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랫동안 적용되던 개별 보석 심사 절차가 제한되면서 전국적으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연방법원 사이에서는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뉴저지와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지역을 관할하는 제3 연방항소법원은 정부의 광범위한 의무 구금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방향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반면 일부 항소법원에서는 정부의 해석을 인정하는 판결도 나오면서 전국적으로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현재 법적으로 보석 심리가 가능한 지역에서도 실제 이민법원의 판단 과정에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며 구금 장기화에 따른 가족 해체와 법률 대응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국은 일반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구금 이민자에게 이민 판사 앞에서 보석 심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승인 여부는 이민 판사가 도주 위험, 공공 안전 문제, 사건 상황 등을 종합해서 결정하기에 지역별 판사별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이민 구금과 보석 심리 기준을 둘러싼 법적 논쟁은 연방 항소법원 간의 충돌로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 연방 대법원이 최종 판단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뉴욕시에서 레지오넬라병 집단 발생이 이어지는 가운데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비롯해 학교 및 요양원 등 76개 건물의 냉각탑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욕시는 긴급 소독 명령을 내렸고 확진자는 63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신규 환자 발생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8: 뉴욕시 보건당국은 15일 레지오넬라균에 대한 추가 검사에서 45건의 양성 반응이 확인됨에 따라 모두 76개 건물의 냉각탑 소독 및 방역 조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 대상에는 어퍼리스트 사이드의 대표 문화시설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비롯해 학교, 재활센터, 요양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측은 후속 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직원과 방문객들에게는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76개 대상 건물 가운데 57곳이 냉각탑 소독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19곳도 16일 목요일까지 방역 작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뉴욕시 조례안에 따르면 건물 소유주는 냉각탑에 대해 31일마다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집단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시는 기존 검사보다 민감도가 높은 PCR 검사를 활용해 오염 가능성을 확인 중입니다. 보건당국은 냉각탑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됐다고 해서 반드시 해당 시설이 집단 감염의 원인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며 감염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15일 오전 기준 레지오넬라병 확진자는 전날보다 3명이 늘어난 6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입원 환자는 15명에서 12명으로 감소했으며 확진자는 카네기힐과 요크빌, 레녹스힐 등 어퍼 이스트사이드 여러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최근 신규 환자 발생이 눈에 띄게 줄고 있으며 입원했던 환자의 절반 이상은 이미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의 대응 방식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 의장인 줄리 매니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더 많은 감염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모든 냉각탑을 선제적으로 소독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조란만다니 시장과 보건당국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뉴욕시 COVID-19 대응 당시 최고 의료 책임자를 지낸 타일러 에번스 웰리스 에쿼티 얼라이언스 최고 경영자는 모든 냉각탑을 사전에 소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연방정부의 공중보건 예산 축소와 지원 감소로 인해 지방보건당국의 대응 역량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린 슐먼 뉴욕시 의원도 보건국의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여름철 냉각탑 31주기 의무검사 규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는 집단 감염 대응이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은 뉴욕시에 거주하기 위해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인프라와 보건, 안전이 철저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은 이번 사태가 가볍게 지나가길 바란다며 특히 취약한 노년층의 안전을 걱정했습니다.
9: Places like this, you know, everyone is paying to come in here, right? So the finances to, you know, keep this place afloat, you would think they would put that into infrastructure, cleaning.
10: Hopefully, this will be a good reminder for everybody to be careful and take care of their buildings.
8: 에번스 CEO는 이번 집단 발생이 과거 40여 년 동안 주로 할렘과 더 브롱스의 저소득층 흑인, 히스패닉 지역에서 발생했던 레지오넬라병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부유한 어퍼 이스트사이드에서 발생한 점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 폐렴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11: 트럼프 대통령의 새 전용기 에어포스 1에 보안 관련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해 백악관이 워룸까지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은 15일 수지 와일즈 백악관 비서실장과 캐시 파텔 미 연방수사국 국장이 최근 백악관에서 진행된 정보 유출 조사를 직접 지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가 새 전용기에 보안 문제를 보도하자 파텔 국장과 직접 통화해 정보 유출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들은 시카고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백악관으로 달려온 파텔 국장이 와일스 비서실장 옆 사무실에서 임시 지휘본부 격인 워룸을 세우고 조사 과정을 총괄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했거나 관련 업무를 맡았던 연방정부 소속 공무원들이었습니다. 백악관은 이들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대통령과 참모진 그리고 순방 취재진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보 유출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며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조사와는 별개로 법무부는 기사를 작성한 뉴욕타임스 기자 3명에게 연방 대배심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계에서는 법무부의 소환장 발부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법무부의 소환장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7월 16일 목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올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올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올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올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올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입니다. 아침에 눈을 뜬 뉴욕은 하늘에 둥근 보름달 같은 태양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달같이 보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느껴지던 이 황사 현상 같은 것은 비가 온 후의 날씨라고 하기엔 뉴욕의 라구아디아 공항 쪽 하늘에 비행기가 과연 내릴 수 있을까 걱정이 될 만큼 물과 하늘 사이에 뭔가 연한 연기 같은 것으로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국립해양대기청 위성 모델 자료로 비로소 확인해본 이 짙은 연기의 띠는 미국의 미네소라

0: 교수는 이제 청년이어서이죠.
1: 아, 그럼요. 재기발랄하고.
0: 지금과는 상당히 좀 다른 모습이었는데.
1: 지금이 낫습니다.
0: 네, 항상 지금이 나은 이호선 교수님입니다. 50의 기술이라는 새 책을 내셨어요.
1: 네네. 드디어 나왔네요.
0: 아, 근데 이 제목을 보면서, 야, 제목 좋다. 이런 생각은 하긴 했는데, 네. 이 출판계에서는 사실 요새 키워드가 마흔이더라고요.
1: 그쵸.
0: 마흔자 붙인 책들이 아주 잘 나가더라고요. 네네. 근데 여기서 10년을 더해서 50이라는 나이를 키워드로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1: 40은, 40이 뭘 알겠습니까? 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은 게, 그게 왜 그러냐면, 40을 제가 돌아보면 여전히 건강하고요. 그리고 40을 돌아보면, 아, 그때는 내 마음은 여전히 30대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50이 되니까 몸 달라지죠. 상황 달라지죠. 친구들도 여러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부모님 돌아가시죠. 여러 복잡한 상황들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게 이 50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더라고요. 아, 50이 되니까 인생이 복잡하다는 걸 그때 알겠구나. 그때야말로 기술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50의 기술이라는 이야기, 50의 담화를 시작한 거죠.
0: 그러니까 사실 마흔은 20과 똑같다.
1: 저는 20대라고
0: 삶의 변화가
1: 생각해요.
0: 없다.
1: 예.
0: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1: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정신의 나이, 곧 마음의 나이로 살지, 사실 몸의 나이로 잘 살지 않거든요. 그런데 몸이 경험되기 시작되는 나이가 있는데, 이때가 제가 볼 땐 50인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100세 시대고, 반환점이라고 하면은 마흔이 아니라 사실은 50이죠.
1: 그렇죠.
0: 그리고. 반환점이 중요한 거니까, 그 이유가.
1: 40대는 계속 성장해요. 40대. 50은 사실 정점입니다. 이제 내려갈 일만 남은 거거든요. 근데 요 시점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강인한 시기처럼 보이겠지만 또 가장 불안한 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때가 되면 이 세상과 나와의 관계에서 덩치가 커져요. 덩치가 커지면 해야 될 일도 진짜 많은 겁니다. 이런 많은 요소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도 있지만 스트레스도 워낙에 많고요. 해결되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가야 되는 요소들까지도 있어서 우리가 두 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뭔가 기술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0: 그러니까
1: 그 나이죠.
0: 진짜 제가 진짜 공감하는 말씀인데요. 진짜 마흔과 쉰을 비교하면 지금이 더 훨씬 힘든 것 같아요.
1: 그럼요.
0: 건강도 그렇고 일하는 스트레스도 그렇고 또 앞에 앞날에 대한 걱정도 그렇고 사실 마흔 때는 그냥 철 모르고 철 모르고 살았던 것 같던 느낌.
1: 아니, 10년 사이에 많이 늙었어요.
0: 세바시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1: 네.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중년에 대해서 얘기하는 아주 가장 대표적인 말이 있어요. 모이면 아픈 얘기하고 흩어지면 병원 간다. 그 얘기는
0: 모이면 아픈 얘기하고
1: 흩어지면 병원 간다.
0: 그 모임이 해체 끝나면 병원들 가시는
1: 그렇죠. 그리고 다들 이제 마지막 그 모였을 때 마지막 얘기는 영양제가 어떤 게 좋으냐.
0: 그쵸.
1: 이런 얘기하고 끝나잖아요. 그게 몸에 대한 이슈가 그만큼 증가한다는 얘기거든요. 40을 생각해보면 아픈 줄도 모르고 일하고요. 40을 생각하면 잠을 안 자도 그렇게 피곤하진 않았어요. 피로도 금방 풀리고. 50의 몸뚱이는 전 다른 몸뚱이다. 아, 제2의 몸뚱이, 제3의 몸뚱이에 발견을 하는 시기. 그때부터 몸뚱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기타 일절 관계, 경제, 더불어서 여러 사회적 환경, 또 부모님과의 여러 이슈들, 자녀와의 이슈들, 많은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폭발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준비 없는 50은 사실상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고 본 거죠.
0: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50을 중년이라고 표현하는데 진짜 옛날 말이죠. 이 중년이란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를 또 옛날 말처럼 뭐 노년층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1: 그쵸.
0: 혹은 실버 이 말도 좀 듣는데 이렇게 좋지 않은 느낌이 있는 거 같은데 그럼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1: 그래서 요새는 액티브 에이징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액티브 에이징을 실현하는 사람들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는데
0: 액티브 시니어.
1: 여기도 시니어란 말이 들어가잖아요. 네. 들어가긴 하지만 이 앞에 붙어 있는 액티브라고 하는 것 자체가 활동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사실 우리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는 연령대는 우리가 보통 60 혹은 65세 이상을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일명 예비 노인들을 위해서 함께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50부터는 액티브 시니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하긴 뭐 그 조직이나 이 직장에서는 그럼요. 시니어급이죠.
1: 이미 회사를 퇴직한 친구들이 꽤 많아요. 우리가 막상 퇴직을 딱 해보잖아요. 몸은 젊지만 사회적으로는 사실상 우리가 시니어들하고 다를 바 없이 지냅니다. 이런 많은 요소들이 어떻게 보면 시니어 영역의 한두 가지는 발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니어가 되는 그 과정에 어떤 액티비티, 어떤 액티브한 요소들을 함께 가져가서 내 삶의 활기와

0: 에너지와 마치 새로운 삶을 살아간 것 같은 생기를 줄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이슈죠.
1: 그러니까 시니어와 액티브 시니어는 분명히 구별되는 개념인데, 또이 액티브 시니어의 특징이란 게또 있다고 책에서 밝히셨는데.
0: 브라보.
1: 브라보.
0: 네, 브라보인데.
1: 브라보.
0: 브라보. 그 브라보가 우리가 생각하는 브라보 축제에서 우리가 외치는 감탄사이기도 하지만 이런 삶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브라보를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1: 아,
0: 이야기예요.
1: 그래요.
0: 예, 그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너무 좋은 거는 갖다 써야 돼요. 저첫 번째 B가 뱅커블이에요.
1: 아, 이
0: 경제력입니다.
1: 브라보가 어떤 것들의 약자로 모여진
0: 약자인
1: 거군요.
0: 거죠. 예. 뱅커블이라고 하는 건,
1: 뱅커블.
0: 예, 말 그대로 뱅크가 은행이잖아요. 말 그대로 저축할 만한 뭔가, 또 저축해놓은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1: 자산이 있는 거군요.
0: 자산이 있어야죠.
1: 경제력.
0: 기승전 돈이에요. 그럼요. 너무
1: 돈이죠.
0: 중요하고, 두 번째, R.
1: R.
0: relationship, 관계입니다.
1: 관계.
0: 그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테크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관계테크라고 하는 거, 우리 일할 동안에 많은 것들이 나를 지켜주지만, 50 넘어가면 대부분 친구들이 아프거나 죽어요. 그러면 이런 경계들이 나를 어떤 사람인지도 보여주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간다는 걸 정말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거기다가 또 회사 딱 그만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누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장례를 치렀는데, 저희 시아버님 정말 제가 너무 사랑하고, 저랑 정말 친구처럼 지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번 장례를 치르니까, 야, 친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장례가 썰렁하면 참 가슴 아프거든요. 그냥 너무 많은 분들이 와서 위로해 주시면서, 야, 내가 내 친구들한테 진짜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고맙다, 친구야.
1: 저도 같죠. 근데
0: 예.
1: 그 시아버님이 이제 연세가 적지 않은 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0: 네네.
1: 거기 오신 분들은 정말 그 상주의 친구들이었겠군요.
0: 아, 그럼요. 저희 아버님 94세 이번에
1: 그러니까.
0: 수천하셨는데, 친구분들이 거의 돌아가셔서 부고를 못 들으시죠.
1: 그렇죠.
0: 예, 그래서
1: 그런
0: 어쨌든
1: 상황.
0: 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했는데 그게 다 릴레이션십 연결 안에 릴레이션십으로 연결된다라고
1: 그러니까 액티브
0: 말씀드린 거죠.
1: 시니어라 하면 경제력도 있고
0: 네,
1: 과거의 시니어들보다
0: 그렇죠. 그다음 관계력도 있어야
1: 관계력도 있고
0: 되고
1: 이런 거고.
0: 그다음에
1: 세 번째.
0: A라고 하는 건
1: A.
0: 액티브예요.
1: 액티브. 뭐
0: 액티브.
1: 액티브 시니어니까 뭐 액티브는 뭐
0: 액티브이죠.
1: 말할 필요도
0: 그
1: 없겠네.
0: 전에 비해서 훨씬 더 활동성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옛날에는 60 가깝다 싶으면은 사실은 우리가 노인 취급도 어느 정도 했고요. 사실은. 아이, 뭐 선배님 뭐 이러면서. 근데 지금은 생각해 보세요. 50대, 60대가 됐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다 효도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다 자유관광, 흔히 말하는
1: 그렇죠.
0: 자유 배낭여행들을 떠나거든요. 이건 젊음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스스로도 나이 들었다고 생각하지 전혀 않습니다. 지천명이란 말 쓰는 거안 좋아요, 사람들이. 지천명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뜻을 안다라고 얘기하기에 그말 자체가 약간 올드하다고 느끼거나 나이 든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50이란 나이에 지천명이란 말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만큼 나를 젊음에 자꾸 배치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과거 50대들에 비해서 훨씬 더 활동 반경, 활동성, 그리고 내가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내가 참여하는 소속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말이고요. 그다음에 V가
1: G.
0: 있죠. V라고 하는 건 가치 소비. Valuable Conscious Consumption 이라고 하는,
1: 어렵네요. valuable
0: 어렵습니다.
1: conscious consumption.
0: 예, 김용은 쓰지 않아요. 근데 이거,
1: 가치 소비 뭐 이런 거네요.
0: 가치 소비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뭔가를 산다는 게 아니라 이게 나를 어떻게 빛나게 할 것인가. 나에게 내가 이걸 산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를 나를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만끽하는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옛날에 생각하지 못했던 기부에 대한 생각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의미 있는 소비를 하고 동시에 나를 위한 소비를 하는 아주 독특한 세대의 출발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에 O에 해당되는
1: O는
0: 게 occupation, 직업이에요.
1: 직업.
0: 그래서 옛날에는 다 퇴직하면 땡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뭐 평생 직장 이런 의미가
1: 그렇죠.
0: 없어지면서 평생 직업 세계로
1: 그렇죠.
0: 가잖아요.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 영역을 퇴직한 이후에도 확장해서 끊임없이 뭔가 연결성을 갖도록 하겠다. 이런 의미인데, 뭐 이런 브라보가 5개가 다 뭉친다면 우리는 정말 브라보겠죠. 네.
1: 아, 그런데 이제 한 3개, 4개. 8 좋다.
0: 아니요.
1: 앞서서.
0: 하나만 있어도 돼요.
1: 하나만 있어도 좋은
0: 그럼요.
1: 겁니까?
0: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첫 번째 했던 B, 경제력만 있어도 따봉이에요.
1: 그렇죠. 나머지 필요 없을
0: 넘어지다
1: 수도
0: 끌고
1: 있다.
0: 가는 거야. 관계력이 있으면 관계를 통해서 직업이나 경제력을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우리가 세 번째 또 활동성만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은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거고 나의 개인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니 이 역시 삶의 의미를 높일 수가 있는 거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가치 소비 아니 소비를 할 때 내가 의식을 가지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존중하는 소비를 한다는 건 자존감마저 높은 거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멋있어요. 거기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큐페이션 직업이 있으면 탭이죠.
1: 그 액티브 시니어의 특징이 아니라 액티브 시니어들이 남은 50년 네. 100세 시대니까 지향하면서 살아야 할 가치들을
0: 아우, 그럼요.
1: 이니셜로 브라보라고 막 얘기한 건데 이게 굳이 50만의 가치는 아닌 것 같아요.
0: 아, 그렇죠. 그러나 이제 새로이 나이 들어가는 세대들에게는 필수 아이템인 거죠.
1: 그렇죠. 이게 뭐 마흔을 얘기했으니까.
0: 당연히
1: 마흔들은 이거를 가지고 준비를 시작해야겠군요.
0: 우리가 예방접종 하잖아요. 예방의학이라는 것도 있고
1: 예방의학.
0: 그리고 건강도 우리가 평소에 운동을 하는 이유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거거든요. 이건 결국은 내가 이후에 삶을 살 때 갑자기 50이 오는 게 아니라 또 갑자기 나에게 뭐 나이듦이 닥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내게 다가오는데 준비되지 않는 50은 행복하지 않은 50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30, 40대부터 좋은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놓는 일종의 예방적 차원으로 보신다면 저는 40이 읽을 때 더 큰 기쁨과 준비가 될 거라고 보고요. 태어나면서 읽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1: 태어나면서 영세부터
0: 네.
1: 사실 이게 뭐 50이라는 특정 연령을 지칭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30대, 40대 지금 어쩌면 뭐 누구나 다 50을 넘어갈 테니까 그런 사람들의 지향에 관한 혹은 생활, 삶에 관한 태도 그리고 삶에 관한 실질적인 우리 실천 방향
0: 네.
1: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서
0: 네.
1: 아주 훌륭한
0: 아니 제가 보니까 책을 정확하게 읽으셨네요. 정확하게. 근데 실제로 도움이 전 많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도 책을 낼 때에는 뭔가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읽는 분들이 이걸 읽고 도움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책을 쓰는 거라 지금 함께하는 이 자리도 그렇고 그 책을 실제 읽으셨을 때 줄마다 읽어가면서 아 이건 정말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 이제 본격적으로 50의 기술이라는 어떤 타이틀 가지고 사실은 30, 40도 포괄할 수 있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눌 텐데요. 특히 기술이라는 관점에서.
0: 네네.
1: 그죠? 우리 첫 번째 제가 궁금한 거는 이 50의 기술 중에 유머 감각이 있더라고요.
0: 네.
1: 유머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꼽으셨어요. 이유는 뭡니까?
0: 웃지 않는 자는 행복한 자가 아니에요. 인생이 살아가면서 재미를 느낀다는 것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수함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유머 감각이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보는데요. 이를테면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이 웃겨줄 때 웃는 것도 그 유머 감각이에요.
1: 아, 내가 유머를 받아들이고 즐길 때도?
0: 즐기는 것도. 왜냐하면 그거는 유머 이게 재밌다라고 하는 걸 감지해야 돼요. 어느 지점에 웃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감지하고 그리고 이거를 즐기는 능력이거든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봤는데 재밌는 뭐 유머 같은 게 나와. 너무 웃기잖아요. 그걸 내가 웃으면서 그걸 웃음이라는 건 결국 그 가치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웃음을 웃어주는 것마저도 훌륭한 일이다.
1: 저는 웃기는 사람
0: 네.
1: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0: 웃기는 사람도
1: 좋죠. 웃기는 능력.
0: 그래서 제가
1: 타고난 거라고 생각했는데.
0: 전 일부 타고난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훈련으로도 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개그맨들하고 꽤 친한데 진짜 안 웃긴 개그맨들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도 나중에 웃기더라고요. 왜 웃긴가 보니까 웃길 때까지 웃기더라고요. 웃을 때까지.
1: 코끼리를 바늘로 죽이는 방법과
0: 비슷한데요. 뭐 비슷한 거죠. 저희 아버님이 너무 웃긴 분이셨거든요.
1: 맞아요.
0: 저희 시아버님이
1: 맞아요.
0: 너무 재밌는 분인데 제가 이번에 너무 웃긴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1: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0: 네, 괜찮아요. 치매를 좀 오래 앓으셨어요. 그동안 저희 어머니가 정말 전심으로 아버님을 모셨는데 치매로 이제 정신이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니까 저희 시어머니가 이제 확인을 하느라고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야? 여보, 내가 누구야? 그랬더니 이제 기운이 조금도 있으실 땐 아, 마누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나중엔 저희 94세로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나중엔 너무 기운이 없으시고 말씀도 이렇게 못하실 상황이 됐어요. 근데도 이제 어머니는 확인하고 싶으신 거죠. 괜찮으신지. 이게 내가 누구야? 계속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대답은 해야 되겠고 기운은 없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손을 이렇게 들더니 이렇게.
1: 짝지.
0: 내 짝이다. 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 아, 진짜로?
0: 그것도 임종 얼마 전에.
1: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유머를 발휘하시는 분.
0: 저희 시아버지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인사를 하러 뵈러 갔을 때부터 재밌으셨는데 임종 순간까지 너무너무 유쾌하신 분이셨거든요.
1: 그 시아버님이 우리 이호선 교수님을 미녀 며느리라고 불렀다고.
0: 아, 미스 코리아.
1: 미스 코리아. 이것도 유머입니까?
0: 아니, 미스 코리아라고 부르셔서 정말 그런 줄 알았더니 그때 이제 치매 진단을 받으신 거죠. 근데 저희 아버님이 평생 그렇게 정말 유쾌하게 지내셨던 그러시네요. 걸 보면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저는 그분을 보면 생각만 해도 즐겁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버님의 의미뿐만 아니라 내가 유머를 잘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같이 웃어주는 것만으로 정말 엑셀런트하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유머를 좀 잘하고 싶다 그러면 제일 먼저 다른 사람이 재밌는 얘기하는 걸 정말 눈여겨봐야 돼요. 이 얘기는 제가 직접 한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 남편이 그 장면에 있어서 그 얘기를 저는 그 장면에서 못 봤어요. 남편이 한 얘기를 제가 지금 옮긴 거거든요.
1: 아, 이호선 교수의 남편이 네네. 한 이야기를.
0: 예, 제가 그냥 들은 거를 제 방식대로 옮긴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유머를 구사하는지 먼저 잘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웃긴 얘기가 있으면 이게 또 휘발성이 있어서 싹 다 날아가요. 재밌는 건 적어놔야 돼요. 적어놨다가 그다음 세 번째로는 나 혼자만 해봐야 돼. 그때도 웃겨야 되는데 내가 몇 번 해봐야 내가 안 웃고 남도 웃길 수 있거든요. 그다음 실제 몇 명 있을 때 한번 이걸 해봐요. 막상 해보면 재밌잖아요. 그럼 그다음번에 나만의 방식으로 또 그렇게 재진술을 할 수 있는 거라 이게 일종의 심리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걸 관찰학습이라고
1: 관찰학습.
0: 관찰학습. 보고 주의 깊게 보고 이걸 기억했다가 한번 시도해보고 그다음에 동기를 부여받는 거. 이 과정을 제가 지금 드린 방식으로 풀어간다면 유머 언제든지 내게 없는 특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시작할 수 있는 이야기죠.
1: 개발될 수 있다.
0: 그럼요.
1: 그 이호선 박사의 그 남편 네. 또 우리 대학 때 같이 친구잖아요.
0: 네.
1: 어쩐지 그분이 나를 관찰을 많이 하더라고요.
0: 아 거기서 왔다.
1: 나를 관찰한 거였구나.
0: 네. 네, 그 사람은 원래 타고나게 웃긴 사람이었어요. 네.
1: 이분의 유전자가.
0: 그럼요. 확실합니다.
1: 야, 이거는 정말 인상적이네요.
0: 너무
1: 힘들게.
0: 이거 말고도 저희 시아버님의 시리즈 여섯 개가 있는데요.
1: 하나만 더 얘기해 주세요.
0: 아유, 얘기는 빼죠. 예, 네, 너무 길어져요. 예. 네, 너무 웃긴. 예. 네.
1: 유머 감각 진단하는 거 있잖아요.
0: 아,
1: 그거 좀 알려
0: 드릴게요.
1: 우리 나이 들을수록 채널 하면서 네네. 했던 건데 그쵸. 아직까지도 이걸 사람들이
0: 써요.
1: 검색을 해서 그쵸. 하는 분이 있어요.
0: 있죠. 네. 그리고 제가 강의할 때 가끔 이걸 진단해 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 유튜브 이호선이 진행하는 유튜브 나이 들수록에 보시면 지루함을 줄이는 법에 관련된 내 유머에 웃게 하는 법 이거 있거든요. 여기 찾아보시면 내가 유머 그 점수 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아 내가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되는구나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1: 아니면 구글 검색창에다가 이호선 유머 감각 진단
0: 네.
1: 이렇게 하면 나와요.
0: 바로 나와요.
1: 맨 첫 줄에 나와요.
0: 네네.
1: 저도 진단해 봤는데 90%.
0: 아 그냥 제가 볼 때 살아 있으면 50점은 받아요.
1: 맞아요. 네. 아니 그래서 이해가 되는 게 아까 말씀을 듣고 나는 남을 웃기는 능력이 유머 감각인 줄 알았는데. 그걸 인지하고 즐기는 능력도 유머감각이다.
0: 당연하죠.
1: 이러면 90%고 사실은 이게 50 이하로 떨어지면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0: 그런 경우는 이제 우울증의 그러니까 가능성이 굉장히
1: 다른,
0: 높아지는
1: 다른
0: 거라.
1: 어떤 처방이 필요한.
0: 그때는 저를 상담실로 찾아오셔야죠.
1: 네. 여러분들도 한번 유머감각, 여러분들의 유머감각 진단을 꼭 해보시기 네. 바랍니다. 치유적 낙서라는
0: 네네.
1: 그 기술이 있더라고요. 네네. 이건 뭔가요? 치유적 낙서.
0: 낙서라는 거 저 진짜 좋아하기도 하고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낙서라고 하는 건 내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적는 글이지만 이 글을 쓰면서 우리는 몇 가지 기능을 하게 돼요. 첫 번째로는 적어도 내가 내 지루한 시간들을 뭔가로 채워가고 있는 거거든요.
1: 진짜 낙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0: 그럼요. 그냥 낙서요. 그냥 아무 말이나 쓰는 거죠. 그림도 그리기도 하고. 왜 옛날에 교과서에다 끝에다가 이렇게 그 표지 끝에 쭉 연결되는 낙서한 다음에 쫙 돌리면 동영상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낙서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흩어 없어지는 말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의미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 의미를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치료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가 제가 최근에 많이 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가 어지럽고 또 우울하고 또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 정리가 되지 않는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요새 컬러링북 같은 거 있잖아요. 컬러링북 제가 진짜 많이 권하는데 이걸 권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정해진 그림에 색칠만 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 성인용 이 그림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일단 첫 번째 흔히 말하는 플로우죠. 몰입이 가능해요. 완전히 그렇죠. 다른 것을 잊을 수 있게끔 해서 그게 마치 코바느질 하는 거하고 똑같고 아주 단순하게 내가 뭔가에 집중해가지고 하는 그 역할을 하나의 그림으로 하는 건데 그게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최종적으로 결과물이 남아요.
1: 작품이 나오죠.
0: 예, 작품이 나오고 그건 이제 낙서뿐만 아니라 그림 다 포함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걸 하면 나는 기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작품도 남아요. 좋아요. 그런데 이 작품이 남는 걸 넘어서 조금 의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미를 주고 싶으면 제가 저희 학생들하고 함께 했던 건데
1: 그 아, 충실사회보다 학생들하고?
0: 네네네. 그 이제 그 자기가 그렸던 그 글이 그 그림하고 뭐 글씨 뭐 다양한 뭐 만달라 또 뭐 십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 그림들을 그린 그 장을 나중에 뜯어가지고 개별적으로 뜯을 수 있거든요. 뒤에다가 편지를 쓰라고 그랬어요.
1: 누구에게?
0: 구치소, 보육원, 양로시설 이렇게 누구도 잘 찾아가지 않고 하는 분들하고 매칭, 1대1 매칭을 해가지고 그분들께 꾸준히 보내드리잖아요.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깜짝 놀랄 정도로.
1: 거예요?
0: 받는 분들도 좋아하고 보내는 분들도 굉장히 뿌듯하고. 그래서 물론 이제 받는 분들 중에 싫어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1대1로 매칭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쪽에서 편지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1: 그 이제 반응을 그쵸? 알게 되는 거군요.
0: 그래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건 뭐냐면 상호 공감이 일어나고 상호 성장도 되는 거고요. 이건 누군가의 마음에 기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아, 내 스스로도 살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소망과 또 즐거움과 네트워킹, 내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연결감을 주기 때문에 저는 이거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1: 그렇게 들으니까 굉장히 좋은 기법인 것 같은데 네네. 언뜻 이런 걸 보면 좀 우리보다 좀 연령대가 좀 높으신 한 70대에서 적합한 방법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0: 그렇게 해서 쓰는 건 우리가 치매 예방이고요. 치매 예방이고 이건 50대에 공허감 느끼는 분들 많아요. 또 우울감 느끼는 분들.
1: 그렇죠.
0: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건 30대에도 써요. 저희가.
1: 쓸 수 있고.
0: 예, 미술치료 방식, 미술치료에서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쓰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뭐 낙서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글을 뭐 간단하게 몇 개 아무런 말 없이 쓰고 혹은 아무 뜻 없이 썼다가 나중에 이것만 가지고도 상담이 가능해요.
1: 그림 치유나 뭐 그런 걸 말할 수
0: 있어요. 그럼요. 미술치료도 가능하고 미술치료. 그 몇 개의 단어만으로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나도 몰랐던 무의식적인 여러 의미들을 발굴해내는데 낙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낙서는 또 하나의 말이에요. 그게 뭐 욕이 됐건 그게 눈물이 됐건 그게 내 감추었던 비밀이 됐건 아니면 어떤 또 다른 형상으로 나타나든지 간에 또 하나의 랭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바깥으로 표출하는 것만으로도 치유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1: 맞아요. 저희 세바시 강연자 중에 크리스틴이라는 미국 할머니라고 할게요.
0: 네.
1: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이 자신감이 좀 떨어지고 좀 우울하고 뭐 우리 직장인 중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0: 네네.
1: 기업을 다니면서 그런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림 교육. 근데 뭐냐면 자화상을 그리게 하는 교육이에요. 근데 자화상을 그리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난 못 그린다. 난 그림 못 그려. 더군다나 내 얼굴 못 그려. 그래서 처음에 그리면 정말 엉망으로 그리는데 네. 이 수업을 듣고 나면 정말 잘 그려요.
0: 그림이 달라지는 거죠?
1: 달라져요. 달라지는데 이 사람들의 미술 실력이 달라진 게 아니라
0: 그렇죠.
1: 이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0: 그렇죠.
1: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이 말과 상통.
0: 그러면 그게 HTP라고 하는 그 이제 기본적인 투사 검사가 있는데 그게 H, house, T가 tree, 나무, 그다음 P가 person이에요.
1: Person,
0: 사람. 그래서 이 원래 집 먼저 그리고 나무를 그리는 이유는 나중에 맨 마지막 진짜 봐야 되는 건 사람이에요. 그게 보통 여자는 보통 자기 자화상 여자를 그리고 남자는 남자를 그리는데 어떤 사람은 여자인데도 남자를 먼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남자인데도 여자를 먼저 그려요. 그러면 또 다른 성을 또 그리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자존감은 어떤지 그래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상처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래서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의식적인 부분과 관계적인 부분과 무의식적인 부분까지 다 볼 수 있거든요. 그걸 이제 그 크리스틴이라고 하는 그분이 하신 거고
1: 그리고 저는 뭐 그림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몰입이라는 관점에서는
0: 네.
1: 굉장히 공감이 되는 이야기.
0: 아, 구범준 대표가 몰입. 그림을 진짜 잘 그려요. 아마
1: 옛날에,
0: 아무도 모르는 일 거예요. 아니 그 애들도
1: 그림 잘 그려요. 떠들고 다녔어요.
0: 아, 그래 이미 많이 떠들고 다니셨어요? 네.
1: 그만했을 것 같고. 네.
0: 아, 진짜 그림 잘 그리시더라고요.
1: 그래서 낙서, 치유적 낙서도 50의 기술 중에
0: 예.
1: 나를 좀 알아갖고
0: 그렇죠?
1: 내 자신을 성찰하고 혹은 내 좀 다운된 기운을 기분을 올리고 뭐 이런 그렇죠. 것에 유용한 기술 같아요.
0: 나를 돌보고 때로는 나를 안전한 곳에 이렇게 가둬둘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치라고 봐야 되겠죠.
2: 맞습니다. 세금 문제, SBI 융자, 크레딧 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1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1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3: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4: 한 모금 아니잖아.
3: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4: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3: 마지막 딱 한 모금만.
5: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6: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7: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7: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1: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뭐 요즘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나이 많이 들지 않았다곤 하나 우리가 또 20대 때의 어떤 그 어떤 커다란 포부, 욕망, 욕구 이런 것에 비교해 보면 점점 이게 꺾이잖아요. 나이 들어갔어. 꺾이죠.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될 것만 같았는데. 점점 아닌 게 드러나고 나중에는 확정되고
0: 그쵸.
1: 그래서 이제 50 정도 되면 그런 걸 생각하면 좀 막 초라해지기도 하고 뭐 좀 내가 못났나 하는 이런 좌절감도 들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할 만한 기술은 없을까요?
0: 그러니까 20대, 10대, 20대 막 이럴 때 우리의 꿈은 뭐 거의 산맥이죠.
1: 그죠.
0: 근데 뭐. 이제 우리가 50대가 되면 하류의 조약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1: 산맥에서 조약돌은 좀 너무한 것 같아요.
0: 내려와가지고 갈려가지고 다 요만한 것만 남잖아요.
1: 바위까지는 합시다, 바위.
0: 바위 할까요? 네. 아이, 뭐. 우리가 또 포부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 50 정도 되면 제가 50의 기술을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뭐냐. 제가 만나는 내담자들을 보니까 50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50대가 많은 이유는 제가 전연령 상담을 다 하는데 물론 제가 좋아하고 또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저를 선호하는 그 연령대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50대가 고민이 너무 많은 나이인 거예요.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를 많이 겪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50대에 딱 정점에 올라가면 세상을 딱 끌어안는 것처럼 마치 포효하는 사자와 같이 그런 느낌을 가질 줄 알았더니 그냥 고양이란 말이에요. 야옹 고양이란 말. 그랬을 때 내 이 초라해진 모습, 내 몸의 초라함, 내 관계의 초라함, 내 경제력의 초라함, 나의 사회적 사회적 지위의 초라함, 이런 것들, 또 앞으로 떨어질 것에 대한 또 작아질 것, 또 수축될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가만 생각해보면 나는 누구인가 생각해보면 여전히 나는 내 무대의 주인공인데, 이제 대신 무대도 좀 줄어들었고요. 관객이 줄어들었다는 거, 이거 인정부터 시작해야 돼요.
1: 인정을 먼저 하라.
0: 인정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 머리하고 내 현실하고 맞지 않으면 이게 인지 부조화라는 게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댄다든지 여러 사실 적절하지 못한 대응들과 적응들이 그렇죠. 나타날 수 있으니 제일 먼저 무대 줄었어. 그리고 앞으로 줄 거야. 그리고 내 관객도 줄었어. 옛날에 쫙 펼쳤던 관객이었다면 이제 누가 있겠어요? 오지 않고 몇 명 남는데 대신 이 사람들은 나만의 골수 팬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되게 좋은데 그러면 이제 달라진 이 내 인생의 무대에서 나는 누구로 살아야 될 것인가? 나도 여전히 주인공이 되고 싶단 말이에요. 이제 막 춤을 춰도 내 춤을 춰야 되는 나이가 됐으니까 나만 주인공으로 가보면 어떻겠는가? 나만 주인공. 나만 주인공. 원맨쇼라고 생각하시고 혼자 하는 단독 무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줄임말이에요.
1: 나만 주인공도 네. 줄임말이군요.
0: 아 줄임말이죠. 저는 주로 줄여요.
1: 자 아까 아유. 브라보에 의해서 네, 네. 이 나만 주인공도 갑자기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아, 나만 그렇죠. 주인공 공. 각각 그렇죠. 문장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0: 몸이 안 주니까 그거라도 좀 줄여보고 싶네요. 네. 제일 첫 번째
1: 나
0: 나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사회적 관계 줄어들고 내가 자존감이나 여러 환경들 몸의 변화도 이렇다고 해서 멈춰있으면 곤란하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나를 위해 나가기가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보면 어렸을 때는 부모 위해 살아가기도 하고 결혼해서는 배우자 또 자식들 위해서 많이 살았다면 이제 50대가 되면 이제 애들이 꽤 컸고요. 그리고 애들이 덤빌나에게 되면 부모는 지금부터 자기만의 일을 할 때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50대가 됐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나를 위한 나가기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나를 위한 나가기를 시작해서 그게 캠핑이 됐건 낚시가 됐건 나만의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서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나만의 아주 순수하고 고요한 나만의 그림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머릿속 그림이 아니고 이젠 활동을 시작해야 될 나이인 거예요.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액티브를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인 거죠. 나가야 됩니다. 대신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오셔야 돼요.
1: 그러니까 네. 그 말하려고 그랬더니
0: 네.
1: 자, 나만을 위한 나가기군요.
0: 네, 그렇죠. 네.
1: 우리가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뭐 가족을 위한
0: 그렇죠.
1: 타인을 위한 나가기를 했다면 이제 나만을 위한 나가는 시간을 가져라.
0: 그렇죠.
1: 그리고 반드시 들어오셔라.
0: 반드시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 자,
1: 만나라입니다. 만나라.
0: 만나는데 이제는 누굴 만나야 되냐. 그전에는 우리가 바이어 만나고요. 그리고 뭐 회사에 있는 직원들 만나고 같이 또 우리 내 뭐 함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일목적으로 만남이 그렇죠. 많았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만의 관계들을 다시 좀 들춰내야 될 때예요. 옛날에 그 전에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 좀 자세히 좀 살펴서 이 친구들 좀 만나고요. 그리고 내가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일 때문에 못 만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내가 존경하는 분들, 내 은사님들 그 전에 만나고 싶었는데 못 만났어. 아니면 내가 내 멘토가 있어. 한 번쯤은 이 사람 만나고 싶었는데 못했어. 이제야말로 찾아갈 때예요. 나이가 더 많이 들면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 찾아가면 그분들도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50이란 나이가 딱 좋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건강하고 그러면서도 그 관록도 있고 내 연륜에 따라서 대인관계도 할 줄 알고 욕망이 있지만 이걸 통제할 줄도 알고 참 괜찮은 아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찾아간다 그럴 때 오히려 상대방은 아 어쩌면 사회에서 가장 피크에 있을 수 있고 이 사람 생애에 있어서 가장 꼭지점에 있을 나인데 나를 찾아왔더니 정말 고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도 좀 새로이 만나고 내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도 만나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일을 그만뒀을 때 만나게 될 것 같은 사람들도 좀 만나야 되겠죠.
1: 좋네요. 그것도.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0: 왜 그러세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배우자와 함께 저를 찾아오게 그렇죠? 됩니다.
1: 네.
0: 주인공처럼 웃어라요. 주인공처럼 행동하고 웃어라. 주인공처럼 웃어라. 우리가 맨날 남의 인생을 살거든요. 남을 위해서 살고 남에 대해서 알고 근데 정말 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도 별로 없었는데 이제 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해보면 주인공은 어떻게 웃나 주인공은 어떻게 행동하나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내가 우아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우아하게 행동하잖아요. 그리고 유쾌한 사람이고 싶으면 유쾌하게 웃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머릿속에 그림을 좀 그려보세요. 나는 어떤 주인공이 되고 싶은가. 그림을 다 그려보고 이를테면 우리 구 대표님 옆에 계신데 구 대표님은 어떤 주인공이라면 어떤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비련의 주인공은 아닌 것 같아요.
1: 그쵸. 멋진 주인공?
0: 멋진 주인공?
1: 약간 매력적인 주인공?
0: 매력적인 주인공? 그쵸. 그러면 이제 막 좁혀가다 보면 어떤 드라마에 혹은 어떤 뮤지컬에 혹은 어떤 오페라에 어떤 연극에 어떤 주인공 대충 이게 나오게 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처럼 내가 행동을 하고 그 사람처럼 한번 확 웃어보고 그 사람처럼 관계해보고 이런 어떤 자신감 그러면서 내가 어떤 일련의 내 삶에 대한 방향성 내 자신에 대한 방향성을 갖게 되잖아요. 대신 그 주인공처럼 행동하고 우스란 얘기는 기본적으로는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나이이니 이제는 내 막춤을 추어도 내 춤을 추도록 하라라는 말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1: 그렇죠. 내 무대.
0: 그러니까. 어, 그럼요. 이제는
1: 이게 나답게 하라는 거네요.
0: 나답게 하는 거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전에는 너무 쫄아가지고 우리가 인생이 원래 쫄보예요. 저 엄청 쫄보거든요. 저도. 그런데 이제 50이란 나이가 저한테는 좀 용기를 주는 나이인 것 같아요. 웬만큼 잘못하지 않으면 그냥 괜찮더라고요. 크게 어떤 행동을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하류에 조약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거겠죠. 어디 있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잘 튀진 않겠지만 그래도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다른 사람을 찌르지 않으니까 아, 이런 부분들은 참 좋아서 이제는 좀 자신 있게 행동하고 자신 있게 말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1: 그렇군요. 나만 주, 그러니까 나답게 해도 되다, 네. 된다 이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
0: 인, 인사해야 돼요. 인사는 망고불변에 아, 인사. 인사해야죠.
1: 인사하라.
0: 왜냐하면 여전히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서 윗사람에게는 당연히 인사해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직급 있게 올라왔을 거예요.
1: 아, 인사 안 하지.
0: 어, 인사 안 하죠.
1: 우리보다 젊은
0: 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먼저 인사해야 돼요. 어, 잘 지냈어? 어, 괜찮아요? 어,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어, 그리고 존댓말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요새 MZ세대에게 반말하는 건 진짜 웃긴 얘기예요. 뭐 다 상식 아니겠습니까? 이제 회사에 직급도 없어졌고 사실상 우리가 수평적으로 함께 일하면서 인간적인 만남을 갖자라는 것도 전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50이란 나이, 경력도 갖춘 나이, 인생 선배가 나에게 와서 먼저 인사한다면 얼마나 존경스럽게요. 멋진 나이라고 생각하고 멋진 삶이라고까지 생각한다면 전 먼저 인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옛날 기준으로 하면 인사 받는 나이인데
0: 아이, 그렇죠.
1: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인사하면서
0: 그럼요.
1: 살아야 된다.
0: 관대한 사람이 인사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20대, 30대, 40대에는 필요해서 인사를 했다면 이제는 관대해서 인사를 하는 거죠. 네.
1: 이것도 아주 공감이 가네요. 마지막 남한 주인공의 마지막 공.
0: 공부하라.
1: 공부하라.
0: 아,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50대인 사람들은 다 20세기 인간들이에요. 어, 21세기가 오면서 20세기의 각종 여러 정보들은 다 사실상 거의 의미 없는 폐기된 거죠. 어, 제가 약간 강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쓰레기가 됐습니다.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네. 너무 안타깝게. 나한테 너무 중요했는데.
1: 아니, 이게 그 시절에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으로서.
0: 그러니까요.
1: 쓰레기라는.
0: 아, 박사학위는 21세기에 받았어요.
1: 아닌가요?
0: 어우, 다행이네. 근데 생각해 보면 제 말씀 뭐냐 끊임없는 정보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2030년이 되면 하루에 만나는 정보의 양이 13만 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엄청나게 쏟아지는 정보 가운데 지금은 매체가 또 달라졌어요. 인터넷이 들어오더니 지금 뭐 AI가 막 떠들어요. 그리고
1: 난리죠 지금.
0: 어, 그러면
1: 생성 AI.
0: 챗GPT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할 줄 아세요?
1: 저요?
0: 응.
1: 저 공 잘 지키고 있어요.
0: 공부하고 있죠.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이게 뭐 새로운 트렌드가 우리가 뭐 새로운 트렌드에 따라가지 못해서 이런 면도 있겠지만 공부라고 하는 건 여러 의미예요. 정보만 흡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보 그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의미들은 내게 들어와서 나를 계속 새롭게 리뉴하는 거거든요. 나를 계속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고 또 유연한 사람으로 만들고 괜찮은 어른으로 괜찮은 선배로 무엇보다 괜찮은 나로 만들고요. 우리 다 책 같은 거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이 50의 기술을 읽으시면서 아 내가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 이거 정말 도움이 되겠는데 이런 느낌을 받을 때마다 저는 읽는 분들, 독자들이 계속 새로워지고 좋은 사람이 되는 길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1: 이게 또 알고 실천 안 하는 거랑 아예 모르고 실천 안 하는 건 완전 달라요.
0: 그럼요.
1: 일단 알아야 돼.
0: 그럼요. 네, 모르는 것과 돼. 아는 것 사이는 문맹에서 문맹, 그러니까 문맹과 문명은 다른 그쵸. 거예요. 안다는 건 문맹에서 문명으로 이미 그렇죠. 넘어온 거거든요. 그걸 향유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나만 주인공이야말로 50대에 정말 더 관절 아프기 전에 더 심장 약해지기 전에 흰머리 더 나기 전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에 있어서 더 많은 고민이나 걱정들이 내게 오기 전에 만끽할 수 있을 때 만끽해 볼 만한 첫 번째 시도다라고 저는 봅니다.
1: 맞습니다. 나만 주인공. 이건 나만 뭐 주인공. 굉장히 우리가 진짜 뭐 50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0: 아 그리고 50
1: 뭐라고 줄임말이라고 해야 되나? 네. 중요한 줄임말 같아요.
0: 저는 이거 50에는 좀 이기적으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그래요. 헌신했다 믿는 분들은 50에는 어느 정도 이기적으로 살아도 된다. 그런데 그런 이기가 충분히 이타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쁜 의미의 이기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만 주인공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1: 우리 그 세바시 대학이라고 네. 대학이라는 알죠. 컨셉으로 우리가 학습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알죠. 뭐 보통 여기 한 개수에 뭐 한 300명 정도가 이렇게 입학을 하시는데
0: 아 훌륭하시다.
8: 50이 그렇게 많아요. 이미 세바시 팬들 가운데에서는 이 50의 기술 중에 공 다 나만 주인공이겠죠. 나만 주인공의 기술들을 이미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0: 아 훌륭하시네요. 제가 있는 숭실사이버 대학에도 아, 정말 갑자기? 정말 50대가 많아요.
8: 그렇군요. 네,
0: 45세에서 55세까지가 제일 많아요.
8: 맞아요.
0: 가장 많고 그때 왜 입학했는지 동기를 여쭤보잖아요. 저는 학생들한테 동기 다 물어보거든요. 여쭤보면 너무나 놀랍게 이제는 내가 뭔가 새로운 걸 좀 하고 싶대요. 그전에 애들 키우느라고 아무것도 못했고 뭐 직장 다니느라 아무것도 못했는데 지금은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대요. 그러면서 자격증도 진짜 열심히 따고 그냥 공부 자체에 너무너무 몰입을 해요. 보고서를 어떤 학생은 99장을 내요.
8: 너무했다 그건.
0: 교수를 죽이겠다는 거죠. 근데 그거 제가 다 읽거든요. 어디서 뺏겨온 말도 없어요. 와 너무나 놀라운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런가. 이분들이 가지고는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막상 공부를 하지 않는 분과 공부라고 하는 거고 학교 안 다녀도 돼요. 내가 새로운 것에 계속 나를 노출하라는 거니까요. 그걸 통해서 내가 새로워진 나를 보고 가슴이 뛰는 나를 다시 한번 경험해 보자는 거죠.
1: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바시 팬들 40대 후반, 50대 이제 접어든 분들, 세바시 대학과 짬나면 숭실 사이버 대학에서 공부하는 거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0: 교가 좀 불러야 되나?
1: 네. 다음 질문은 네. 이 50이 되면 또 우리가 좀 기술이 필요한 가장 아주 가까운 분야가 있어요.
0: 네.
1: 관계 같아.
0: 아, 관계.
1: 가족 관계, 친구 관계에 대한 어떤 재정립? 그리고 이것을 더 성장시키기 위한 기술이 또 필요할 것 같은데
0: 그쵸.
1: 첫 번째 가족 관계에 있어서의 우리가 펼쳐야 할 기술은 뭡니까?
0: 가족은 크게 이제 부모 자녀 관계
1: 그렇죠. 예, 일단 또 부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잖아요.
0: 그렇죠. 일단은 제일 먼저 이제 다 큰 자식들과 관련해서는 딱히 할 게 없어요. 이제는 일단 밥 먹일 시간도 지났고요. 애들이 집에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각자 인생을 살 동안에 심각하게 간섭하지 않는 게 첫 번째고요.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꼭 물어보셔야 돼요. 아빠한테 엄마한테 어떤 얘기가 가장 듣고 싶은지 꼭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아이들이 좀 큰 다음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진심이 나오더라고요. 어렸을 때야 뭐 용돈 많이 주세요. 뭐 아니면 뭐 엄마 사랑해요. 뭐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막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저한테 사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1: 사람도 그러니까 그 진심이
0: 많아요.
1: 두렵잖아.
0: 두렵죠. 근데 이 시점에 해소하는 게 나아요. 더 나이 들어서 해소하잖아요.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컸지만 충분히 크지 않은 나이. 요게 딱 이제 50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10대, 20대에 접어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과는 이때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게 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아이들에게는 부모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를 꼭 물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관심을 갖는 건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게 부부관계예요. 애들이 나가고 나면 그야말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핑계를 댈 대상마저도 없어지는
1: 거예요. 둘만 남는 거죠.
0: 오롯이 둘이 남게 되는 거라. 근데 둘이 남았는데 신혼 때하고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옛날처럼 뭐 성생활이 막 왕성한 것도 아니고 옛날처럼 뭐 다 알콩달콩 좋은 것도 아니고 이제는 다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이렇게 막 나고 또 서로 간에 좀 귀찮아지기도 하고요. 밥하는 것도 밥 먹는 것도 밥도 차려주는 것도 또 만사가 다 귀찮아지는 나이기도 한데 그럴 때 부부 간에 꼭 지켜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아까 제가 나만 주인공 말씀드렸지만
1: 이것도 또 줄임말로
0: 아니요. 줄임말 아니에요. 안 줄일 거예요. 이거 이제 부부끼리 꼭 해야 될 거. 꿀 떨어지는 부부들이 꼭 하는 6가지.
1: 꿀 떨어지는 부부.
0: 부들이 꼭 하는 6가지.
1: 꿀이 떨어진다는 거는
0: 아주 사이가 좋다는 거죠.
1: 사라졌다는 건 아니고.
0: 아 그렇게도 볼 수 있네요. 인생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신다. 네.
1: 꿀 떨어지는, 네. 뚝뚝 떨어지는.
0: 아주 꿀이 뚝뚝 떨어져서 사이가 좋다는 부부들이 하는 6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6가지. 이 부부들이 절대 하지 않는 6가지가 있더란 말이에요.
8: 12가지를 지금 네. 해야 되는 거군요.
0: 그 20년 이상 정말 사이가 좋다고 자부하는 분, 20년 이상 살았던 그 사이가 좋다고 자부하는 분 20상, 그 40분을 대상으로 제가 인터뷰를 해서 낸 결과인데 그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하지 말아야 될 것 6가지가. 이분들이 잘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일단 잘 안 싸워요. 잘 안 싸워요. 일단 잘 안 싸우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건 잘 안 해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알아서 하고 잘 안 해. 가능하면 어쩌다 할 수도 있겠지만 잘 안 하고. 세 번째는 남편이나 아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막 뒷담하는 거 절대 안 해요. 아우 내 마누라가 아우 우리 남편이 미쳤나 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잘 안 하고 그다음 말꼬리 잡지 않는 거. 말꼬리 잡고 끊임없이 이렇게 이 싸움을 확전시키는 거죠. 말꼬리를 잡는다는 건 이거 하지 않고 다섯 번째가 감정을 한꺼번에 쏟아내지 않아요. 이렇게 쫙 눌러놨다가 팍 터뜨리는 거. 이거 잘하지 않고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이혼해. 이런 말 절대 안 하고요.
1: 극단적인 말.
0: 혀를 물고 있는데요. 혀를. 혀를. 혀 물어야 돼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이 여섯 가지를 보니까 정말 잘 지내는 부부들은 하지 않더라. 이 사이좋은 부부들이 꼭 하는 여섯 가지가 있었어요. 그 여섯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애칭이 있어요.
1: 애칭?
0: 저는 저희 남편을 귀염둥이라고 부르죠. 깜찍이.
1: 그리고 남편은? 네,
0: 남편은 저를 그냥 보호자라고 불러요. 보호자. 아니 어느 순간에는 그 제 휴대폰에 저를 처음에는 경국지색이라고 적어놨어요.
1: 그렇죠.
0: 뭐 미모 때문에 나라가 넘어진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딱 봤더니 보호자라고 바꿨더라고요. 한번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1: 아버님을 닮아서 남편분이 유머가 있네요.
0: 아유 끝내주죠. 끝내주죠.
1: 보호자.
0: 네, 네. 그리고 애칭이 있는 게 또 하나는 뭐냐면 기여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줘요. 아우 당신 이거 그때 너무 잘했잖아. 난 자기 없으면 어쩔 뻔 살. 난 자기 같은 사람하고 사는 게 이런 거 난 자기가 정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은 없어. 이렇게 기여를 끊임없이 인정해 주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스킨십이 생각보다 많아요. 스킨십이라는 건 반드시 뭐 함께 뭐 잠자리를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같이 붙어 있는 거, 눈 마주치는 거.
1: 그러니까 피지컬 터치라고
0: 그렇죠.
1: 하는 거죠.
0: 그리고 서로 간에 뭐 앉아도 옆에 앉는 거. 서로의 친구들을 알아요. 내 친구들 남편이 알고요. 남편 친구를 제가 알고 이런 것처럼 서로 배우자들끼리 서로의 친구들을 알고 있다는 것. 이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도 알고 그 내 서로 간에 나누는 대화도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한쪽이 좀 수다스럽더라고요. 둘 다 말이 많은 경우보다
1: 아내든
0: 예, 둘 다 말이 많은 경우는 별로 없었고요. 놀라울 정도로 한쪽이 말이 많아요.
1: 한쪽은 들어주는 거네요.
0: 들어주는 거죠. 들어주고 웃어주고 이렇게 서로 간에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사랑해라는 표현보다 괜찮아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1: 괜찮아
0: 그럴 수 있어. 이건 뭐냐면 허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용하는 거고요. 위로하는 거고요. 괜찮아 오케이 이런 뜻인데
1: 그러니까 사랑해는 존재에 대한 표현인데 네. 괜찮아는 그 존재의 행동에 대한 표현이에요.
0: 행동과 그다음 그럴 수 있어라고 하는 건 늘 용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진하게 아주 막 끈적끈적 이런 게 아니라 의외로 굉장히 상대방을 수용한다는 느낌을 더 많이 주더라라는 게 제가 인터뷰했던 결과였던 거죠.
1: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것도 그렇죠. 되게 좋은 대화법이네요.
0: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친구가 있죠. 친구, 관계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었으니까.
1: 이제 우리가 지금은 가족 관계로 자녀와 부부를 짚어본 거고.
0: 네네.
1: 또 이제 50의 기술 중에 친구.
0: 친구 있죠.
1: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0: 엄청 중요하죠. 친구는 크게 옛날 친구, 지금 친구, 미래 친구 이렇게 세 가지로 전 나눈다고 봅니다. 물론 좋은 친구, 나쁜 친구, 돈 있는 친구, 돈 없는 친구, 잘생긴 친구, 못생긴 친구, 나보다 괜찮은 친구, 안 괜찮은 친구 많이 나눌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50이 되면 대부분 다 결정이 된 것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뭐 돈 많은 사람들 역전하기 어렵고요. 이쁜 애들은 나이 들어도 이쁘더라고요. 역전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먼저 확인하는 작업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과거 친구들부터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전부터 함께 왔던 친구들을 생각해보면 이 친구들하고의 시간이 어떤 경우는 50년 태어날 때부터 응애해요 할 때부터 친구가 있고요. 뭐 유치원 친구,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뭐 대학 때 친구, 뭐 직장 친구까지 하면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근데 그 가운데도 보면 만나는 친구는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앞으로도 만날 친구들이에요. 그러나 과거에 있던 친구들 중에 다시 소환해야 될 친구들도 있어요.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가끔씩 전화하셔야 돼요. 전화하시고 그런 그 친구들의 경조사 좀 챙기고요. 빠짐없이 챙겨주셔야죠. 이 친구들이 앞으로 내 남은 생에 과거로부터 나의 미래까지 시간여행을 함께할 친구들이거든요. 과거의 친구들은 저는 좀 소중히 여겨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친구들을 보면서 소중함이 더 커진 이유는 이 친구들 중에 지금 현재 나랑 같이 숨 쉬지 않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1: 친구 얘기. 친구 얘기 이 관점을 한번 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뭐 50 사는 동안 뭐 친구가 있잖아요. 솔직히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쉽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정리한다라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친구 저런 친구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사실은 내가 이제 좀 50이라는 인생의 어떤 성숙기에 들어서 이제 만나는 친구는 어떻게 보면 한정적이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1: 나랑 정말 오래 갈 친구들만 남게 되잖아요. 근데 나는 오히려 반대로 뭐 옛날 뭐 만나지 않았는데 걔는 괜찮은 친구여서 다시 연락하고 이런 게 내 생각 같은 그런 거 그냥 정리하는 게 낫다. 이게 더 좋은 말 같아서.
0: 정리를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는데 직장을 일찍 그만둔 사람들은 정말 관계 빈곤 속에서 집에서 나오지도 않는다니까. 나는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봐서. 그러니 그럴 때면 내가 전화번호를 주지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가만히 보면 옛날에 좋았던 사람들은 지금도 좋아요. 옛날에 착했던 애는 지금도 착하더라고. 그리고 옛날에 내 말 잘 들어줬던 애, 내 이야기 잘 들어줬던 애는 지금도 내 말을 너무 잘 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성격이 가지고 있는 일관성이 있어서 이런 친구들은 내가 지금 뭐 보잘 것 없고 이거저거 끈 다 떨어지고 하더라도 때로는 나에게 참 반갑게 맞아주는 친구가 되더라고요. 제가 얼마 이번에 장례가 났잖아요. 장례가 났는데 예상치 못한 친구가 온 거야. 그 친구가 내 시아버지 장례식에 부고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동창회에 떠서 이걸 봤겠죠. 근데 그 친구는 나랑 정말 학교 다닐 때 말 한마디도 안 해봤던 친구예요. 그 친구가 와가지고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렸을 때 난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옆에서 걔가 무슨 공책을 안 가져왔는데 뜬금없이 용기를 내라 그랬대요. 공책을 안 가져왔는데 용기를 내라 그랬대.
1: 아, 너 공책을 안 갖고 왔네. 근데 호선이가 용기를 내.
0: 응.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그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1: 괜찮아.
0: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그렇게 새롭게 만나게 돼서 제가 이번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리면서 그 친구의 연락처를 받아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알게 된 게 있죠. 아, 난 앞으로도 얘랑 잘 지낼 것 같아. 우연히 연락이 됐지만 이 친구는 앞으로도 나랑 잘 지낼 것 같고 나도 이 친구에게 잘하기로 저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관계라는 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요새 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렇게 관계 끊어내는 법 이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1: 얼마 전에 끊어낸다라기보다는
0: 손절 얘기 많이 나와요. 손절 얘기 진짜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계속 손절하다가 혼자 무인도에 가 살아야 될 거라고. 손절 안 해도 중년이 되면 저절로 관계는 다 떨어질 건 떨어져 나가요. 그냥 지키는 것도 힘들어. 그런데 뭐 손절까지 할 것도 없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굳이 내가 애를 쓰는 이유는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거거든. 그건 관계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관계에 대한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 손절 못해요. 진짜 나쁜 사람은 손절을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그 방법은 반드시 알려드려야 되지만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50대에 무슨 손절이 필요가 있어요. 그거 할 필요도 없고.
1: 관계를 붙여야 할 노력을 더 해야 된다.
0: 그럼요. 이제는 정말 의미 있는 사람, 좋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그 사람들에 대한 인맥 관리는 그야말로 생애 친구에 대한 인맥을 관리해야 되는 거죠.
1: 그거는 정말 필요한 말씀이에요.
0: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어요.
1: 자, 이제 우리가 그 50의 기술을 여러 가지 정말 유용한 기술들을 가지고 같이 얘기 나눴는데 나머지 기술들은 책을 참고하시고요.
0: 왜 기술이 너무 많아?
1: 기술이 너무 많아.
0: 너무 많고 솔루션이 너무 계속 들어가 있어서.
1: 그래서 궁극의 이제 기술을 우리가 이제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나이 든다는 게 뭐 세상이 좋아지고 인식이 뭐 달라지고 이래도 또 좀 아주 즐거운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그래서 좀 나이 들어가는 게 뭐 서글피기도 하고 행복감보다는 약간 불행감이 더 들기도 하는 거는 좀 어쩔 수 없는 뭐 인지상정 같은 것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어떤 태도, 어떤 사고 이런 거를 갖고 좀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좀 궁극의 기술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0: 제가 처음에 이 책의 제목을 50력으로 할까 그랬어요.
1: 50력?
0: 50력, 50의 힘. 이걸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왜냐면 50의 힘의 핵심이 뭘까? 50살이 됐을 때 50이 넘어가서 50대를 살아간다는 것에 힘이 뭘까를 생각했을 때 제가 떠올렸던 단어는 해석력이었어요. 삶에 대한 해석.
1: 해석력.
0: 어떻게 상황을 해석할 것인가. 이게 이제 나이가 들고 경력이 쌓이고 인생의 구력이 생겨나면서 우리가 이제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를 평가할 수 있는 힘이 갖추어지는데 이걸 이제 메타인지라고 부르잖아요.
1: 네.
0: 근데 이 메타인지 핵심은 뭘까? 많은 정보들이 나라는 사람 속에서 어떤 깔때기, 어떤 그 필터를 거칠까 생각해보니까 이게 해석의 필터를 거치더라고요. 그 필터가 바로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도 있고 내가 또 가지고 있는 능력도 있고 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 가운데 반드시 기억하실 건 50력, 그 50의 힘, 그 해석력의 핵심은 전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것을 보려고 하고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고 그리고 50이 되면 많이 공허함 느끼는데요. 공허에 대한 감각을 다 느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거 딱 지나가 문지방 딱 넘고 나면 알게 되죠. 아, 그때는 내가 이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때는 이렇게 극복했던 것 같아. 극복의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게 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해석의 힘이에요. 해석의 힘이라서 그 해석의 힘을 희망이라는 초점에 맞추어서 새로운 빛을, 새로운 불을, 군불을 뗐으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1: 해석력. 그것의 본질은 희망이다.
0: 희망이다.
1: 자, 오늘 이효선 교수님 모시고 50의 기술에서, 기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저 이제 50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리고 근처에 있는 50대들 응원해줘야 돼요, 서로.
1: 맞아요.
0: 서로 네. 50을 응원해야 돼요. 50! 화이팅!
1: 마무리가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아무튼, 네, 네. 희망이 생기고요. 비단 우리 50대뿐만 아니라 뭐 30대도 좋고 40대도 좋고 60대도 좋습니다. 우리가 삶의 기술이라는 거를 우리가 라이프 해킹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습득하고 실천할수록 우리 삶은 행복해진다는 거.
0: 맞습니다.
1: 우리 희망을 갖고 살아봅시다. 지금까지 50의 기술의 저자 송실사이버대 이효선 교수셨고요. 저는 세바시 나머지 45분 구범준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0: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1: 그럼 딱 한 모금.
2: 어, 한 모금 아니잖아.
0: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1: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0: 마지막 딱 한 모금만.
3: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4: 많은 분께 한국 방문은 1년 내내 계획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여행, 한 번의 방문, 그 한순간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꼭 한 번만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올해는 그리운 고향에 두 번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함께하는 명절의 기쁨도 두 배가 됩니다. 소중한 순간을 위해 더 자주 방문하세요. flydollars.com/서울에서 지금 다음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합니다. 네, 진정한 발견의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데 있다. 네, 프랑스의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가 한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같은 길을 걷고 또 같은 사람을 만나며 살아가지요.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익숙한 풍경이 다르게 보이는 순간도 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고 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한동안 잊고 지냈던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는 그런 날이 있기도 하지요. 아마도 어쩌면 7월의 한 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봄의 설렘은 지나가고 여름의 열정이 한창인 이런 날, 그리고 어느새 한해의 절반이

붉게 만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기억이 모여서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뮤지컬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명곡 가운데 하나. 그리고 세월이 흘러도

저는 오늘 첫 곡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준비한 곡이요. 캐츠, 뮤지컬 캐츠의 메모리입니다. 아마 이 곡은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캐츠 뮤지컬을 보신 분들도 계시죠? 저는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 미국에서 그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이 굉장히 캐츠가 유행을 할 때 한국에서 이 그대로 그 뉴욕 팀들이 와서 배우는 물론 한국 뮤지컬 배우들이었죠. 그 공연하는 것을 처음으로 그때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수년이 흐르는 제가 뉴욕에 왔을 때 또 현지에 정말 원래 그 뮤지컬 팀들은 어떻게 공연을 하나 해서도 궁금하기도 해서 또 그 한국에서 본 감동을 가지고 다시 또 한 번 보았거든요. 아무래도 무대의 장치나 여러 가지 오랫동안 준비를 한 또 뉴욕에서의 그 공연은 또 다른 아주 특별한 의미로 잘 그 관람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의 감동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이 캐츠는 1981년에 초연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공연이 이어지고 있죠. 이 T.S. Eliot의 시집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전 세계 뉴욕 브로드웨이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공연을 하고 있고 또 세계 어느 곳에서 지금도 공연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캐츠 공연, 캐츠 뮤지컬의 중심에는 언제나 이 메모리, 이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주인공 고양이는 누구보다 화려했고 누구보다 사랑받았던 그런 고양이 그리자벨라이죠. 하지만 아무리 젊었을 때 그 화려했던 그도 세월을 비껴가지는 못하지요. 그녀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고 홀로 남겨진 채 달빛 아래서 지난 시간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 이 노래를 부르게 되지요. 달빛 아래 홀로 걷는다. 기억 속에서 아름다웠다.

오늘은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부르는 뮤지컬 캐치의 영원한 명곡 메모리로 방송에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부르는 메모리 듣고 돌아왔습니다. 네, 이 노래가 과거를 그리워하는 노래라고만은 또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이 노래가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내일을 살아갈 용기를 주는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노래 마지막에 그리자 빌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날이 밝으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리. 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인생의 어느 순간 그리자벨라가 되어 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은 시절의 꿈, 사랑했던 사람들, 이루지 못한 바람들, 그리고 가슴 속에 간직한 수많은 추억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여러분의 지난 날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에 또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선물 같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또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추억 속에 잠시 잠겼던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이어서 또 새해에 여러 가지 소식들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과 한국의 주요 소식들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미국의 이란 추가 공습, 경제, 통상 정책, 이스라엘 군사 지원을 둘러싼 정치적 변화, 그리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 등도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오늘 큰 흐름 가운데 좀 변화가 있는 것을 좀 자세하게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오랫동안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은 초당적 합의라는 말이 있었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 자체를 문제 삼는 목소리는 사실 소수에 불과했죠. 그런데 이제 좀 상황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미 연방 하원 의원이 어제지요. 이스라엘에 제공되는 33억 달러 규모의 군사 원조를 전액 삭감하는 수정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찬성이 104표, 반대가 314표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사실 통과는 되지는 않았지만 정치권은 다른 숫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의원 211명 가운데 무려 10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거죠. 불과 2년 전 같은 성격의 법안에 찬성한 민주당 의원은 37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번에는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까지 찬성표를 던졌고, 한때 대표적인 친이스라엘 인사로 불렸던 세스 몰튼 의원도 네타냐후 총리의 행동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을까 좀 생각해 보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마도 가자지구 전쟁 때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우선 들고요.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간인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군사 지원이 조건 없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세대 교체에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은 민주당 지지층은 과거와 달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자의 74%가 추가적인 경제 군사 지원에 반대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변화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민주당 경선에서는 친이스라엘 정치 자금을 거부하고 팔레스타인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후보들이 잇따라 지금 승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유권자의 변화를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정말 미국이 절대적으로 지지를 해왔고, 그리고 그 정치인들을 지원하는 이스라엘의 그 후원을, 그큰 힘을 무시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분들의 주장을 좀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스라엘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중동 동맹국이기도 합니다. 사실 중동에서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미국과 군사정보 협력을 긴밀하게 이어온 국가는 이스라엘이죠. 또한 지난해부터 이어진 중동의 긴장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은 동시에 하마스, 헤즈볼라, 그리고 이란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군사 지원을 중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문제는 아니죠. 중동 전체의 힘의 균형을 흔들고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 이후 많은 미국인들은 이스라엘도 자국민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테러에 대응할 수단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사실 이 하마스 공격 이후 정말 너무나도 많은 그 이스라엘의 그 생명이, 소중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지요.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고, 정말 들어와서 그냥 민간인들을 학살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과 또 네타냐후 정부의 모든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 같은 것인가라고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이 질문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조차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 대한 지지는 유지를 하되 군사 지원에 인권 조건을 달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큰 틀은 앞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단순한 외교 관계가 아니지요. 수십 년간 이어진 전략적 동맹이자 또 중동 안보의 핵심 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조건적인 지지의 시대에는 저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스라엘 역시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민간인 피해와 또 인도주의적 문제에 더 좀 책임감을 보여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미국은 동맹국을 지원하면서도 인권과 국제법이라는 원칙을 함께 또 요구를 해야 할 상황인 것 같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지해야 한다라는 생각에 좀 가깝습니다.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갖는 전략적 가치와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의미가 결코 작지 않지요. 그러나 또 진정한 우방이라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중동, 이스라엘과 중동 상황 간단하게 말하기가 참 어렵지요. 너무나도 오래전부터 이어진 역사적 배경과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정치적 상황, 계속 그 복수를 외치면서 양쪽으로 오가는 그 전쟁들,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뭐가 우선이고 뭐가 후일지도 좀 여러분들이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지요. 오늘 하원 표결, 어제 하원 표결이죠. 단순히 104대 314라는 숫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국 정치가 새로운 시대로 좀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신호라는 생각도 들고요. 공화당은 여전히 강력한 친이스라엘 노선을 유지하고 있고 민주당은 또 지지와 비판 사이에서 또 새로운 결정들을 좀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한 10년 뒤쯤 미국 정치권은 지금과 같은 친이스라엘 구도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동맹은 유지하되 보다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는 새로운 관계가 자리 잡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이 지금처럼 이스라엘을 계속 지원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원의 조건을 다시 설정해야 하는 걸까요?

이어지는 또 미국과 이란 지금 전쟁이 지금 어떻게 이어질지 염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이란 북부 지역까지 공습 범위를 확대를 하면서 중동 전쟁이 다시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죠. 미군은 이란의 해안 방어 시설과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하고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를 다시 시행을 했습니다. 이란은 미군이 주둔한 쿠웨이트와 요르단 지역 등을 겨냥한 보복 공격을 이어가고 있고 특히 세계 원유와 천연가스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다시 높아지면서 국제 유가와 해상 운송에도 불안이 커지고 있지요. 정말 걱정이 되는 것은 군사 작전의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과 해상 공격 능력을 약화하기 위한 제한적 작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또 공격 지역이 확대가 될수록 이란 역시 더 강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있지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누가 군사적으로 우세한가가 아니라 충돌을 중단할 수 있는 외교적 출구가 남아있느냐 하는 것도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전쟁이 길어지면 결국 미국 국민은 휘발유 가격과 물가 상승, 막대한 전쟁 비용으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 같지요. 또 한국을 비롯한 에너지 수입국들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운항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미국과 이란 사이에 중재에 나설 국가가 등장할지도 또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인플레이션 불안이 그래서 점점 좀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는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또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등으로 인해서 좀 염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연방준비제도의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직북에 따르면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경제 활동과 고용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물가 상승세도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와 운송, 건설 자재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이란과의 충돌이 다시 격화되면서 유가가 재상승할 가능성이 지금 벌써 나오고 있지요.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존 윌리엄스 총재, 현재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약 4%로 여전히 지나치게 높지만 정점을 지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를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성장은 이어지고 있지만 안심은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고용과 소비가 급격히 무너지지는 않고 있지만 전쟁이나 관세 같은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서 물가가 다시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브라질산 수입품 대부분의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브라질의 불공정 무역 가능과 환경, 노동 문제 등을 이유로 철창과 철강, 전기기계 등 브라질산 제품의 25%의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부당한 조치라면서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할 뜻을 밝혔지요. 이번 조치 단순히 미국과 브라질 사이의 무역 분쟁에 그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브라질을 상대로 한 관세 정책을 인도와 중국 등 다른 국가에도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트럼프 대통령 관세를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협상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관세는 결국 수입 업체와 또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내 생산을 늘리는 효과가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 단기간에는 식료품과 생활용품, 산업용 원자재 가격을 높일 가능성이 훨씬 크지요. 관세 전쟁이 확대가 되면서 미국 경제뿐 아니라 한국 기업들에도 대미 수출과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1: 그럼 딱 한 모금. 어, 한 모금 아니잖아.
0: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1: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0: 마지막 딱 한 모금만.
2: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3: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4: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3: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4: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3: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5: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3: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4: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6: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7: 짜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6: 703-354-1950 703-354-1950.

네, 이어서 메릴랜드 지역 주민 여러분께 건강 정보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이 있지요. 하지만 병원비가 부담이 되어서 정기검진을 미루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다행히 메릴랜드에서는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메릴랜드 전역의 카운티 보건국과 커뮤니티 클리닉에서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 등 기본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험이 없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니까요. 주민들의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보건국에서는 최근에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건강 취약 계층을 위한 건강 상담과 예방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HIV 검사와 만성질환 예방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이와 함께 일부 카운티에서는 무료 암 검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메릴랜드 주민들은 대장암과 폐암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또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검진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예방접종도 빼놓을 수가 없지요. 보험이 없거나 보험 혜택이 부족한 성인을 대상으로 무료 백신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독감 예방접종과 성인 필수 예방접종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검진을 원하시는 분들은 메릴랜드 211, 211번 서비스, 211 메릴랜드를 통해서 가까운 무료 또는 저비용 클리닉을 안내받으실 수 있고요. 또한 각 카운티 보건국 홈페이지에서도 자세한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한인 동포 여러분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건강만큼은 꼭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시니어 가족이 계시다면은 이번 기회에 건강검진, 의료보험 걱정하지 마시고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메릴랜드 무료 저비용 건강검진 최근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요즘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거, 민주주의의 심장이죠. 국민은 선거 결과에 승복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 과정 자체가 투명하고 공정하다는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열렸지요. 네, 14일 열렸는데 1차 청문회에서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보관 중인 247만 장의 투표용지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즉각적인 공개 재검표를 주장을 했고 국민의힘은 특검이 먼저 실시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었지요. 네, 선관위 일반 행정기관이 아니지요. 헌법이 보장한 독립기관입니다. 군사정권 시절 권력이 선거에 개입했던 우리가 그 아픈 역사가 있지요. 그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정권도 선거를 좌지우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기관이지요. 그런데 이 기관이 아이러니하게도 그 독립성이 국민의 신뢰가 아닌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지금 너무나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감사원 감사와 국회 청문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난 내용을 보면 국민들이 왜 실망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죠. 뭐 여러 가지 부정부패 사례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근태 문제가 또 나오고 있고요. 중앙선관위 직원들이 뭐 여행을 다녀왔음에도 또 연가도 사용하지도 않고 정상 근무 처리가 되어서 급여를 수령한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고 특혜 채용 문제도 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에서 채용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한 사례가 878건에 달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너무 충격적인 것은 그 관계자들이 신인척 채용은 전통이었다라는 이런 말들도 하고 있고 물론 모든 선관위 직원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참 선관위는 가족회사 같다라는 이 말이 너무나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리고 선거 관리 문제 이거 정말 심각하죠.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 수십 곳의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가 부족해서 투표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 게 사실은 이번 사건의 불씨가 되었죠. 특히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는 무려 247만 장의 투표 용지가 보관되어 있어서 여야가 공개 재검표와 특검 실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힘 증거 보전을 위해서 특검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서 재검표를 서둘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는가? 그리고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인데 누가 이것을 책임을 지느냐는 거죠. 그리고 또 쌍둥이 득표 논란, 이거 정말 또 심각하지요. 다른 지역에서 똑같은 숫자가 나왔다는 것이 이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유사한 득표 패턴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전문가들은 다른 곳에서 동일한 투표수가 나온다는 게 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실제 일어났으니까 통계적 검증과 데이터 전송 과정, 투표함 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민주주의는 정말 질문할 자유와 검증할 책임이 함께 갈 때 건강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의심이 드는 상황이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 해결책을 해야 할까요? 여야가 합의하는 독립적인 특별검사 또는 이에 준하는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할 것 같지요. 공개 재검표와 전 과정 영상 기록을 통해서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또 해야 할 것 같고요.
선관위 인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채용 과정은 외부 기관이 참여하는 공개 시스템으로 바꾸고 신인척 채용은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할 것 같지요. 그리고 선관위에 대한 정기 감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선거 제도 개선, 이거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죠. 투표 용지 수급과 사전 투표 관리, 데이터 집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검증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거에 대한 신뢰, 어느 정당만의 문제라고만은 또 말할 수 없죠.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의혹이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가 없다면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겠지요.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죠. 247만 장의 투표용지, 선관위의 조직 운영, 예산 집행, 고용과 계약 문제,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까지 앞으로도 이제 22일 열릴 2차 청문회와 향후 재검표 및 특검 논의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네, 관심 있게 또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의혹을 덮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검증할 때 더욱 강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소식. 한국은행이 3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2.75%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2023년 1월 이후 처음입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3%를 넘어섰고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원화 약세, 가계 대출 증가 등의 금리 인상의 주요 이슈로 또 분석이 되고 있지요. 이번 금리 인상, 한국 경제가 침체를 걱정하던 상황에서 다시 물가와 부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수출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자영업자와 내수,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 전에 정합을 해보면요. 미국은 중동 전쟁과 관세, 물가라는 이 세 가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는 것 같고요. 한국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산업의 호황으로 성장 전망은 밝아졌지만 물가와 가계 부채, 일자리 문제라는 또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한국 모두 여러 가지 숫자로 나타나는 경제 성장과 국민이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경제사회 간격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가 또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가곡 한 곡에 담긴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가곡 산책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와 마주서 있는 순간을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처음 눈을 마주쳤던 순간, 오랜만에 부모님의 얼굴을 바라보던 순간, 혹은 아무 말 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던 시간. 우리는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가지만 가장 깊은 사랑은 오히려 말이 없는 순간에 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강한매 작곡가 시리즈로 강한매 작곡가의 다양한 작품들로 삶의 이야기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 사랑은 마주보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아름다운 진실을 노래하는 작품입니다. 바로 강한매가 시를 직접 쓰고 곡을 붙인 한국 가곡 마주서다입니다. 마주선 우리 근사한 침묵.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때로 말보다 침묵이 더 깊은 대화가 됩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설명하지 않아도 눈빛 하나, 미소 하나, 가볍게 맞잡은 손끝만으로도 마음은 전해집니다. 작곡가는 그런 사랑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을 노래합니다. 노래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에게선 당신을 보고 그대에게선 나를 만나니. 참 아름다운 표현이지 않나요? 사랑은 상대를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통해 더 나은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같은 시간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서로의 말투가 닮고 웃는 모습이 닮고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까지 닮아갑니다. 그래서 사랑은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랑은 닮아가는 것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 노래에서 마음을 울리는 부분은 두 손 가득 꼭 쥔 건 내가 바라온 세상이라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행복이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성공, 더 큰 집,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노래는 말합니다. 행복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고.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는 순간,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순간,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바라던 세상일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평생 함께 마주설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연은 더욱 소중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살아가는 많은 분들께 가족과 친구, 그리고 같은 언어와 문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기억해 줄 수 있는 사람, 오랜 시간이 흘러도 다시 마주 웃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훨씬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노래의 마지막은 더욱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언젠가 우리 한 줌의 흙 된다 해도 함께할 우리 인생이 남겨놓을 수많은 사랑에게로 당신의 얼굴을 만나리이다. 사람은 언젠가 세상을 떠나지만 사랑은 남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나누었던 배려와 웃음, 함께했던 시간들은 또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람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유산이 됩니다. 혹시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 사랑한다라는 말을 미루고 계셨나요? 아니면 너무 익숙해서 그 소중함을 잠시 잊고 계셨나요? 오늘만큼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사랑은 거창한 약속보다 마주서서 함께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오래가는 사랑은 언제나 서로를 존중하며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랑입니다. 이제 강한매의 따뜻한 시와 선율이 담긴 마주서다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이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들어도 좋고 오랫동안 곁을 지켜준 가족이나 친구를 생각하며 들어도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을 함께 걸어온 소중한 인연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오늘은 마주서다와 함께 사랑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약속보다 시간을, 선물보다 함께한 순간을 소중히 여길 때 사랑은 더욱 깊어집니다. 오늘 방송이 끝난 뒤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한번 꼭 잡아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고마워. 함께 걸어줘서. 그 한마디가 오늘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곡 산책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한국의 아름다운 음악과 삶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0: 네, 라디오 워싱턴 초대 2부 순서로 돌아왔습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에는 너무도 반가운, 제게 특별히 반가운 손님인 것 같아요. 우리 H마트의 방정일 부장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1: 예, 안녕하세요. 아, 또 이 시간에 나오니까 네.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아, 저는 부장님 오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예전에 이제 저랑 같이 방송을 또 하시다가
1: 그렇죠.
0: 네, 라라랜드에서 오후에 또 이제 네. H마트 하시다가 오늘 사실 라라랜드가 오늘 내일 지금 이제 송은경 우리 진행자분께서 지금 또 외부 주로 출타를 하셔서 방송을 좀 이제 오늘 못 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데요. 저는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1: 아,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0: 옛날의 기분을 네, 저희가
1: 그랬잖아요.
0: 다시 한번
1: 했을 때
0: 다시 또 이제 오늘 정말 또 유익한 H마트의 좋은 제품들 그리고 먹거리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선 좀 H마트가 이번에 정말 굉장히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H마트 및 최고 신입 초급 근무 기업으로 선정이 되셨어요.
1: 예. 와. 진짜 저도 그 네. 신문을 보고 네. 야, 우리 H마트가 진짜 위상이 이 정도까지는 올라갔구나. 이게 어깨에 뽕이 들어간다 그럴까요?
0: 네,
1: 뭐
0: 네.
1: 과거에 뭐 이렇게 마트 근무하면서 보면은 뭐 그렇게 뭐 뽕이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지만 네. 그래도

0: 머리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아... 몸은 가는데.
1: 네.
0: 그냥 너무 급속도로 네. 발전을 하니까, 막 이 헤르코데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네. 무척 많거든요.
1: 아, 오히려 또 이제 네. 밑에 일하시는 분들은 일거리가 더 많아지기도 하겠네요.
0: 근데 이제 과거에는 네. 필드에서, 그러니까 마트, 네. 필드에서 뭔가가 일어나서 뭔가가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헤르코테 그 본사에서 네. 뭔가를 만들어서 그게 이제 마트로 아, 뿌려지는 이제, 이런 체계가 네. 되니까, 이제 그런 그 저희도 조금 이게 나이가 있다 보니까 네. 여기는 아까 그 신세대 얘기했잖아요. 네. 그네들이 아주 상박한 마인드를 가지고 그를 접근했을 때 이렇게 따라가기가 다소 부담이 되더라고요.
1: 아, 그런 거 저도 좀 이해됩니다. 자고 나면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이 막 생기니까 쫓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죠.
0: 뭐
1: 하지만
0: 한 예로 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이게 이제 우리 뭐 이렇게 물건 주문하고 물건 들어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일이 매일 반복되잖아요.
1: 네.
0: 그런 게 이제 과거에는 이제 뭐 아날로그 식으로 그냥 우리가 뭐 전화해서 뭐 물어보고 뭐 해라 이거 해달라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모든 게 시스템으로 바뀌어버리니까 그 시스템을 우리가 운영을 네. 해야 되잖아요.
1: 아, 컴퓨터로 다 작업을 하시죠.
0: 다 모든 네. 거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움직이는데 네. 뭐 저도 그렇지만 저보다 이제 연세 계신 분들도 계신데 네. 그런 걸 따라가는 게 많이 버거워하시더라고요. 아,
1: 속도 면에서 좀 시간이 훨씬 더 걸리죠.
0: 아,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네. 데 있어가지고 오케이 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아 이거 모르겠는데
1: 맞아요.
0: 모르겠는데
1: 부담이
0: 막 뭐, 네. 머리가 오면 네. 머리부터 찌끗찌끗하고 이런 네.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지금 군마시는 분들이 잘 거기에 보조 맞춰서 아, 잘 그렇죠. 따라가고 네. 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나아진 에치마트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렇게 선정이 되고 네. 더 발전할 수 있는 H마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 H마트가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이에요.
0: 아, 예, 그렇죠. 네.
1: 그래서 이제 시사 주간지에서 지난 뉴스위크에서 발표한 2026 미국 최고의 신입 초급 직원 근무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이런 상을 받았다는 거 우선 앞서도 정말 축하를 드렸는데요. 이 미국 내 아시아 식문화의 선구자이고 1982년에 뉴욕 퀸즈 우드사이드에서 1호점을 개점을 하셨네요.
0: 그렇죠. 그 당시에는 네. 조그만 식료품 네. 진짜
1: 이렇게
0: 뭐 될지... 한국으로 치면 동네 슈퍼마켓 네. 정도를 거기다 이렇게 대표님께서 거기다 열어서 네. 시작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 그 대표님이 지금 대표님이시죠?
0: 그 대표님이 지금 네. 그 대표님이시죠.
1: 저는 여기 버크에 이제 처음 또 개장할 때 좀 됐죠.
0: 예.
1: 그때 사장님을 이제 뵌 적이 있어요.
0: 예.
1: 아, 그분이 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되셨지 그분도 사장님도 모르셨을 것 같아요.
0: 그런 포부는 가지고 계시지 않았을까.
1: 아, 네.
0: 내가 그냥 동네 슈퍼마켓만 하고 뭘 하지 않겠다는 그런 포부가 있었으니까 지금 현재까지
1: 네.
0: 이렇게 해서 발전해서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1: 현재 미국 20개 주에서 110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또 네. 18개의 최첨단 물류 및 가공시설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네. 또 미국 지금 사실은 이제 원스톱 쇼핑을 네. 지금 또 굉장히 편한 네. 것 같아요. 온갖 게 다 있잖아요.
0: 네. 온갖 게 다 있죠. 이제 네. 뉴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먹는 것만 있는 우리가 먹는 걸 파는 네. 게 아니고
1: 생활용품도 뭐 많이
0: 생활용품.
1: 있고요.
0: 그다음에 그 안에서 아이들 놀이 그래서
1: 뭐 뽑기 같은 것들도 요즘 많이 있더라고요.
0: 지금 네. 이제 지금 기존 매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이즈적인 환경적인 요인이 있지만
1: 네.
0: 새로운 마켓을 여는 데 있어서는 이제 그런 부대 시설들이 웬만하면 다 들어가게
1: 네.
0: 푸드코트 뭐 예를 들어서 뭐 옷가게 잡화상 네. 뭐 이런 모든 게 다 모여서 원스톱으로 다
1: 네.
0: 그러니까 시장에 에치마트 시장을 간다는 거는 진짜 우리가 필요한 모든 쇼핑을 한 자리에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발전해 가죠.
1: 쇼핑몰 같은 느낌이 들고요.
0: 그렇죠.
1: 시장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면은 먹을 것도 사지만 또 생필품도 사고 뭐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0: 예, 네, 지금 뭐, 즐거운 일들이 네. 많잖아요. 그런 거를 잘 네. 이제 구성해서 지금 마트를 운영을 하고 네. 있습니다.
1: 아, 이런 모든 발전을 지켜보시고

0: 또 이제 타주에 또 매장을 여실 때도 우리 부장님께서 출타도 하셔서 또 현장 점검도
1: 그렇죠.
0: 하시잖아요.
1: 예.
0: 네. 정말 에이치마트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우리 리더, 방정일 부장님과 함께 할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1: 그게
0: 네.
1: 과거에는 모든 게 이렇게 이제 각 지역으로 막
0: 네.
1: 움직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원팀으로 해가지고, 여기 뭐 텍사스나 뭐 시카고나 여기는 버지니아하고는 관계가 없다 생각 안
0: 네.
1: 하고, 그냥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절 인력이 거기에 투입돼가지고 탁 바로 해결하는
0: 해결도 신속하게 와 있고,
1: 그런
0: 네.
1: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그쪽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0: 네.
1: 그거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다 비행기 타고 모이는 거죠.
0: 아,
1: 그래가지고 그거를
0: 그렇군요.
1: 한 자리에서 바로 해결해버리고 그거를 기계 끌지 않는다.
0: 네.
1: 그게 이제 과거의
0: 아,
1: 에치마트와
0: 강점이네요. 네.
1: 지금의 에치마트의 다른 점인 것 같다는
0: 네. 아, 소비자들이 이제 원하는 것도 또 이게 사실 또 SNS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전파가 되고 하니까 네.
1: 그런데
0: 굉장히
1: 이제
0: 네.
1: 그런 상품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제 텍사스나 아니면은 시카고에서 거기 손님들이 선호하는 상품이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여기 버지니아는 그런 상품을 팔아보지를 않았어요.
0: 네.
1: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가지를 못했는데 지금은 그런 정보가 한 자리를 다 모여요. 그래가지고
0: 네.
1: 서로 우리 쪽에서 잘 나가는 상품 이런 거고 우리 한인들이 좋아하는 상품은 이런 거 있고 미국 분들이 좋아하는 건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서로 정보를 다 통합해가지고
0: 네.
1: 그거를 동시에 같이 이렇게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니까 하나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 거죠. 한 개.
0: 네. 아, 오늘은 정말 기분 좋은 소식, H마트 소식 전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정말 궁금한 건 이번 주 어떤 물건들이 어떻게 빅 세일을 하고 특별한 음식들을 준비하셨는지 알려주십시오.
1: 예, 제가 이제 매번 나와서 할 때마다 항상 제일 먼저 안내드리는 게 이제
0: 건강, 네.
1: 건강식품을 먼저 안내를 드리는데 계속 이제 말씀드렸어요. 이제 락터피 지금 7월 한달 동안 지금 세일을 진행하는데
0: 네.
1: 우리가 저번 주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인데 우리가 하루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가는 일이
0: 네.
1: 뭘까? 응? 이제 보통 이제 그 화장실도 먼저 가시고 볼일도 보시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장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네.
1: 장 건강을 지켜주는 락터피 두 가지 제품이 세일이 나왔습니다. 락터피 코어하고 락터피 골드. 락터피 골드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산균을 먹는다고 생각하시고요. 락터피 코어 같은 경우에는 내가 특별히 장이 좀안 좋아서 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인식이 되시는 분들은 락터피 코어를 드시면은 장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0: 그렇군요. 사실 제가 이거 몇년 전에 한국에 가서 이걸 사가져왔어요.
1: 아, 그러셨어요?
0: 근데 그 이후에 보니까 H마트에서 이걸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맞아요.
0: 이거 그렇게 가격 차이도 많이 나지도 않은데 무겁게 이걸 갖고 왔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1: 뭐 에치마트는 이제 한국에서 뭐 어떤 상품이나 좋은 상품이 있으면 뭐 그쪽 한국 지사도 있으니까
0: 네.
1: 거기서 바로바로 이제 공수해서 바로바로 현지에 계신 한국 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하죠.
0: 네. 좋은 기분은 장에서부터 하루 한 포로 챙기는 속 건강, 락토핏.
1: 예,
0: 네.
1: 맞습니다.
0: 이 지금,
1: 락터피 코어,
0: 네.
1: 락터피 골드 39불99, 49불99 이렇게 세일
0: 네.
1: 나와 있습니다.
0: 원래 가격이 59불 99인데 10불
1: 그러니까
0: 디스카운트
1: 굉장히
0: 하시고
1: 무슨
0: 또 49불 99인데 또 10불 디스카운트 하셔서 49, 99, 39, 99에 네. 예, 종류별로 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네.
1: 다음은요, 제가 우리 오복이라 그러잖아요,
0: 네.
1: 사람들.
0: 오복?
1: 오복.
0: 오복? 삼복이 아니고 오복입니까?
1: 사람들은 다섯 가지 복을 가지고
0: 아,
1: 가져오면
0: 오복. 저는 지금
1: 오복이라고
0: 삼복
1: 인정을 해요.
0: 더위를 생각한 거예요.
1: 근데 이제
0: 네,
1: 지금 이제
0: 오복이죠. 네.
1: 오복 이제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
0: 네.
1: 이제 삼복 이제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생각을 해서 야, 지금 더운데 이 삼복이 우리한테 복을 주는 그런 삼복이면
0: 네.
1: 얼마나 좋을까
0: 네.
1: 엉뚱땅땅하는 생각을 했는데
0: 네.
1: 삼복이 시작됐어요. 그럼 이제 초복, 중복,
0: 중복?
1: 말복이잖아요.
0: 어제가
1: 어제가
0: 초복이었어요. 네.
1: 초복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일 더울 때잖아요. 요 시기가
0: 맞아요. 제일 더운
1: 올 때인데
0: 때죠.
1: 요 때인데 건강을 해치시면 안 되니까 건강식 꼭 챙겨 드셔야 됩니다. 이번에는요, 수산부에서 특별히 풍천 민물장어 필렛을 24불 99하는 거, 17불 99 가격 너무 좋습니다.
0: 가격이 더 내렸네요. 네. 제가 이틀 전인가 갔었는데 19불 90분에
1: 했었어요. 19불 90분에 했었어요.
0: 근데 지금 더 내려서 네, 17불 90분에요. 네.
1: 맞아요. 그걸 네. 제가 그래서 19불 90분 전에 요거를 사서 우리 아이들하고 먹을까 하다가 네. 문득 삼복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초복이. 네. 야, 초복이면은 이거 필렛이 세일이 나올 것 같다.
0: 나올 것 같다.
1: 장어가. 네. 그러면 더 낮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사지를 아. 않았는데 또 2불이 디스카운트 된 그렇죠. 17불 네. 99 지금 나와 있고요. 아, 그다음에 우리 또 우리 삼계탕 할 때 전복 많이 넣는 거죠. 그죠?
0: 네.
1: 그 전복이 2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 보통 세일할 때 전복이 399 정도 세일을 했어요.
0: 네.
1: 그게 최저가라고 세일을 했는데 초저가 세일. 지금 전복이 2불 99전 개당에 지금 세일 진행하고 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어, 냉동 문어가 10불 99전 세일하는 거 지금 7불 99전에 지금
0: 네. 와, 복날을
1: 이겨라.
0: 네.
1: 아, 세 가지 품목을 가지고 세일을 현재 수산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0: 네.
1: 요 세 가지 제품이 우리 한국 분들이 가장 수산부에서 선호하는 상품이 아닐까. 장어 평상시에 비싸서 네. 그렇게 많이 못 드셨잖아요.
0: 그렇죠. 네.
1: 그다음에 이제 활전복도. 우리가 활전복이 이제 애치마트에서 활전복을 판매를 하는데 그전에는 냉동 전복을 그것도 네. 비싸게 주고 먹었잖아요. 근데
0: 그렇죠.
1: 활전복을 개당 2불 99전. 너무 싸잖아요.
0: 그렇죠.
1: 그다음에 이제 문어. 요것도 거의 799 반값에 준하는 요런 가격의 세일하니까 이번 삼복에는 요 세 가지 제품 꼭 드셔 가지고 더위야 물러가라 했으기 바랍니다.
0: 네. 맞습니다. 이번 정말 초복 이제 중복 말복까지 이어지는데 예. 지금 이 기회에 7월 17일부터 7월 30일까지 지금 이 세일을 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삼복이 다 들어가 있죠.
0: 아, 네.
1: 그러니까 초복에 어제 초복인데 어제 못 드셨다 그러면 네. 초복 지났으니까 뭐 지났어도 이번에는 장어를 드시고
0: 네.
1: 중복 때는 전복을 드시고 말복 때는 또 문어를 드시고, 이렇게 해서 삼복을 네. 건강하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저도 함께 먹겠습니다.
1: 예.
0: 네.
1: 다음은 이제, 뭐 이렇게 지자체 행사를 저희가 항상 진행을 해요. 매주 하는데, 이번에는
0: 네.
1: 이제 한국농협특판전 해가지고, 한국농협에서 추천한 아주 우수한 상품들을
0: 아, 네.
1: 한 자리에 모아서 세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농협 곤약젤리 복숭아 맛, 7불 99전 세일 나와 있고요. 건강한 서울 김밥 요게 3불 49전 나와 있습니다. 요 제품 외에도 이제 다양한 제품들이 한 자리에
0: 네.
1: 모여서 저희가 세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곤약젤리
0: 아,
1: 복숭아.
0: 곤약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드시잖아요.
1: 예, 네. 이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게 당이 있으신 분들.
0: 당이 아, 있으신 분들.
1: 그분들한테도 네. 도움이 된다.
0: 근데 약간 좀 달 것 같은데요.
1: 근데 이 곤약
0: 네.
1: 자체가 칼로리가 제로예요.
0: 네.
1: 칼로리가 제로라서 당이 있으신 분들. 그 특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0: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네.
1: 너무
0: 아,
1: 좋고요.
0: 맛있을 것 같아요, 되게.
1: 요게 곤약이요. 식욕을 조절해주냐. 왜 조절해주냐. 곤약이 좀 폭망감을 그렇거든요.
0: 네. 그러니까 먹고 나면 배가 부를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네.
1: 그래서 식사를 이제 덜 하게 되니까
0: 네.
1: 식이 조절이 되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요.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는 합니다.
0: 네.
1: 근데 이게 너무 과다 복용하시면 안 돼요. 뭐든지 과하면 해가 온다.
0: 맞아요.
1: 예. 한국 농협 특판전에서 특별히 농협 곤약 젤리 복숭아 맛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강한 서울 김밥 3불 49전. 요즘 평매에 다량한 제품 한 자리 모여서 세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네, 보통 이제 냉동 김밥이 굉장히 미국에서도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1: 아, 그렇죠.
0: 저는 농협에서 김밥이 나오는 거는 몰랐어요. 이거
1: 저도.
0: 이거 처음인가요?
1: 아니죠. 그 전에도 나왔.
0: 맛이 조금 다른가요, 다른 김밥이랑?
1: 우리가 기존에 먹던 냉동 김밥 맛하고 네. 뭐 특별하게 뭐. 맛이 다르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0: 네.
1: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자 레귤러적인 맛으로 드실 수 있는
0: 네.
1: 그런 김밥
0: 그리고 바람. 아무래도 농협이니까 또 믿고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공신력 네. 있는 기간이잖아요. 한국.
0: 그렇죠. 네.
1: 요거 또 냉동 김밥 요거 냉동실에 놓았다가 또 급할 때 또 뭐 하시거나 뭐 할 때 그 급하게
0: 그렇죠.
1: 드실 때
0: 네.
1: 간단하게 드실 수도 있잖아요. 저도 이 냉동 김밥이라는 거를 처음 접할 때 무슨 김밥을 냉동을 먹나 좀 의아했어요. 네. 이거를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서 이게 김밥이 무슨 맛이 날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먹어보니까 의외로 또 맛있더라.
0: 그죠. 참 신기하죠. 네. 김밥을 그쵸. 냉동으로 해서 데펴서 먹는다는 생각이 못했는데.
1: 네. 이게 생각의 발상을 바꿔버리니까는 또 이런 좋은 상품이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0: 네. 이 외에도 섬진강, 네. 찰진쌀, 네. 새총무, 네, 녹차김, 농협, 찰옥수수, 뻥튀기, 부산어묵, 조랭이떡, 떡국떡, 떡볶이떡, 단무지, 농협, 또 까나리액젓, 멸치액젓.
1: 이 제품 외에 네. 더 많은 제품이 있어요. 더 네. 많은 제품을 세일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한국 농협 특판전 지금 이제 30일까지 진행되는 네. 거 요거 한번 꼭 기억해 주시고요. 가까운 매장 들리시면은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상품이 한 자리에 모여 있으니까 쇼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0: 네.
1: 생각합니다.
0: 내일부터 7월 30일까지입니다.
1: 네, 네. 맞습니다.
0: 아, 그리고 또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 먹거리들 네. 알려주십시오.
1: 다음은 이제 청가부 쪽인데요. 첫 번째로 아보카도.
0: 아보카도
1: 개당 99센트 나와 있고요. 또 금토일 한정 판매료에서 파운드에 99센트 캐탈럽이 나와 있네요. 우리 아보카도 사실 때 보통 네. 어떻게 사세요?
0: 아 사냐고요?
1: 어떻게 고르세요?
0: 어떻게 고르냐고요? 네. 저는 이제 당장 먹을 거는 조금 이제 이렇게 보고 조금 먹을 수 있는 거 하고
1: 말랑말랑하고
0: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날짜 뭐 보통 한 일주일 먹을 거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렇게 이제, 보고 사죠.
1: 예,
0: 네.
1: 맞아요. 아주 네. 지혜로우신 거예요. 그런데 네. 우리들이 보통 보면은 그 아보카도를 사가지고 신선한 거를 산다고 사가셔가지고 네. 집에 갖다 놓고 내가 아보카도 요리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아보카도가 안 익은 거예요.
0: 네.
1: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속성으로 익히는 뭐 방법을 해가지고
0: 아, 요즘은 또 네. 네.
1: 그 우리 처제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완벽하게 익지 않더라고요.
0: 네, 그렇죠. 네,
1: 그래서
0: 네.
1: 우리가 아보카도를 사실 때 아 내가 지금 바로 먹을 것 같다 그러면 약간 겉 색깔이 검은즙즙하고 네. 좀 말랑말랑한 그런 거를 사시고 아 내가 뭐 2, 3일 뒤에 먹겠다 그러면 또 그거보다는 조금 딱딱한 거를 사시고 또 난 일주일 후에 네. 먹겠다. 그러면 나 아예 익혀서 먹겠다. 네, 네. 그러시면은 아예 딱딱하고 파란 그 녹색이 진한 그거를 사셔가지고 집에 놔뒀다가 익혀서 드시면 됩니다.
0: 네.
1: 그래서 보통 보면 아보카도 사시는 분 이게 말랑말랑 이거 너무 오래됐다 그래서 안 사서
0: 아 그래요. 네.
1: 근데 그게 지금 당장 먹기에 가장 좋은
0: 그렇죠.
1: 아보카도.
0: 저는 아보카도 너무 좋아해서 매일 먹거든요. 항상 장을 보러 가면 네 아보카도를 항상 삽니다.
1: 예. 다음은 이제 허니망고 박스에 12불 99전 나와 있고요. 아 이번에 올해 이제 처음 세일이 나왔네요. 무화과. 무화과 박스에 89 세일 네. 나와 있어. 무화과 너무 맛있죠.
0: 맛있죠. 네. 저도 H마트에 무화과가 나올 철이 있잖아요. 네, 나오면은 꼭 사서 먹거든요.
1: 무화과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체리. 요 체리는 아, 전체도 동일하게 이제 399 네. 세일 나와 있고요. 그림자도 파운드 2불 49전 나와 있네요. 그다음에 지금부터 시즌이에요. 사실 6월부터 해서 이제 8월 중순까지가 복숭아 시즌인데
0: 복숭아, 네.
1: 황청도 복숭아 파운드에 2불 49전 나와 있고요. 백도 복숭아 파운드에 2불 49전 나와 있습니다.
0: 네.
1: 그다음에 캠벨 포더가 3파운드짜리가 7불 99전인데 패키지로 우리가 미국에서 포도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0: 아, 많아요. 네.
1: 근데 달콤하고 맛있기는 해요.
0: 네.
1: 근데 이렇게 먹다 보면 야, 옛날에 그 한국 포도 먹었던 아, 그런 맛이
0: 맞아, 너무
1: 그리워질 때가 있잖아요.
0: 네, 맞아요. 네.
1: 우리들 보면은 이제 가수원에 직접 가가지고
0: 가서 따서 먹잖아요. 저도 포도밭에 그, 가서 막 따서 먹던 기억이
1: 따다 먹던 기억이 네.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유년부 학생들 데리고 네. 그 포도 가수원에 가서 거기서 따가지고 같이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그런 포도 맛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캠벨 포도.
0: 이게 미국 요, 포도죠?
1: 예. 아, 요 종자가
0: 이게 좀 비슷한가요?
1: 네. 그래서 맛이 비슷해요.
0: 아, 굉장히 좀 진한 맛이잖아요. 네.
1: 뭐랄까 단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여러 맛이 나요. 그런데 이제 뭐 미국에
0: 네.
1: 나와 있는 포도 보면 뭐 달거나
0: 네.
1: 뭐 단 포도가 많죠.
0: 달죠.
1: 약간
0: 네.
1: 그 시큼한 맛이 좀 들었는데 아, 요 포도는 그런 포도 맛이 나니까 한국 포도 맛이 그리우신 분은 요거 캠벨 포도.
0: 캠벨 포도. 네. 799 파운드에. 네.
1: 요거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청경채 파운드에 99센트 나와 있고요. 풋 호박이 파운드에 199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국산 새송이 버섯 199 나와 있고요. 파 5개에 2불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 고객분들이 네. 청가부쩍 세일 나온 것 중에서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파예요.
0: 아, 네.
1: 파를.
0: 그렇겠죠. 또
1: 파가 네. 뭐 3개에 2불이냐, 199냐, 그거에 따라서 비싸네, 싸네, 이런 판단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파가 5개에 2불이면 너무 좋은 가격.
0: 어우,
1: 너무 좋은 가격이고요. 네. 요거 꼭 구매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너무 죄송해요. 저번 주에 한국오이가 세일이 나왔는데
0: 네.
1: 199 세일이 나왔는데 조기 품절이 돼가지고
0: 한국오이 네. 네.
1: 그래서 손님들이 주말에 못 사신 분들이 꽤 있어요. 토요일에서부터 일요일까지 해서 품절이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로이 또
0: 네.
1: 한국오이 199 동일한 가격에 세일을 또 진행합니다.
0: 네.
1: 하니까요. 뭐 오이 담그시거나 오이 냉채 해서 드시거나 뭐 여러 가지 요리, 뭐 오이 김치 소박이도 네. 하실 수 있는 이거 가격이 너무 좋아요.
0: 그렇죠. 요즘 처음에
1: 여름에는 이거 오이 네. 처음에 세일 났을 때 아마 399, 499 아, 나왔을 건데
0: 네.
1: 지금 199까지 나와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기온이 올라가면 오이 출하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제 끝물에 들어가면 나중에는 또 가격이 또 상승되니까 이렇게 저렴할 때 오이 사셔가지고 맛있는 요리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여름에는 아무래도 오이를 또 많이 드시게 되죠.
1: 자,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에 꼭 그 오이 채 쓸어가지고 거기 미역해서 그
0: 오이 미역 냉채.
1: 냉채.
0: 아,
1: 그 먹으면
0: 진짜 맛있죠.
1: 참, 맛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그게 네. 뭐 그렇게 맛있는 음식 같지는 않은데 그게 먹어보면 시원하고
0: 지금 말씀하신 듯 침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한국에서 정말 어머니가 많이
1: 네,
0: 해주셨던 거였는데 여름에는 항상 올라오던 저도 오늘 좀 이거
1: 맞아요.
0: 오이 미역 냉채 네. 좀 만들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1: 얼음도 동동 띄어가지고 네. 이렇게 한번 드시면 아. 추억의 맛이 생각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 그러네요. 네. 네.
1: 다음은 이제 삼색 피망이요. 요게 패키지에 3불 49전 나와 있는 예. 나와 있고요. 그린 호백이 파운드에 99센트. 과일의 여왕과 과일의 왕이 있잖아요.
0: 네.
1: 과일의 왕은
0: 두리안이고, 네.
1: 여왕은
0: 망고스틴.
1: 네, 망고스틴. 네. 저는 요 망고스틴이
0: 네.
1: 옛날에 같이 방송했었을 네, 네. 때 그때 여왕이라는 얘기를 처음 알았어요. 아, 이게 그 정도로
0: 기억력 좋으시네요. 네.
1: 그 정도로 이게 망고스틴이 그렇게 네. 맛있는 과일인가 했는데 그래서 또 찾아봤잖아요. 그때 진짜 여왕이더라고요.
0: 근데 맛있어요. 망고스틴.
1: 진짜. 근데 제가 먹어봤는데 네. 맛있더라고요.
0: 이게 귀한데 귀해. 들어왔네요.
1: 귀하죠.
0: 아,
1: 그런데
0: 네.
1: 내가 세일까지 하잖아요. 5불 99.
0: 맞아요. 가일회 여왕을 지금 나왔을 때 세일 가격에 드셔보셔야죠. 저는 이제 방콕에 갔을 때, 여행 갔을 때
1: 호텔에 먹으면 진짜 맛있죠.
0: 호텔에 정말 망고스틴을 시장에서 이만큼 사 가져와가지고 막 먹었거든요.
1: 네.
0: 네, 좀 까는 게 좀 껍질이 많긴 하긴 한데 맛있습니다.
1: 근데 우리 네. 한국 분들이 뭐 이렇게 과일 드시면 한국 과일을 많이 드시잖아요.
0: 네.
1: 근데 이렇게 열대 과일, 에치마트에서는 이런 열대
0: 과일도 많잖아요. 네.
1: 많이 세일을 진행하니까. 요거 이런 거 한번 드셔봐서 입맛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아, 다음은 청상추가 1불 19전에 번치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1: 다음은 이제 스마트카드 멤버십 운니세일 안내 드릴 건데요. 하루하루 쌀 15파운드가 12불 99전 나와 있고요. 동서 맥심 커피 믹스가 16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해태 브라보콘 롯데 찰 옥수수가 7불 99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롯데 밀키스 버라이트 팩이 9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요 두 제품은 전주에 저희가 40주년 세일을 했던 제품이에요.
0: 네.
1: 동일한 가격에 지금 스마트카드 온리 멤버십 세일 진행하니까요. 혹시 구매 못하셨던 분들 이번 기회에 꼭 구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비고 왕겨자 돼지고기 야채 만두가 9불 99전 나와 있고요. 팩마늘이 99센트 세일 나와 있습니다.
0: 네.
1: 자, 1번 그리소리 상품 안내 드리면요. 스르마이 현미 15펀드 차례가 12불 99전 나와 있고요. 삼양 불닭 볶음면 멀티팩이 6불 99전 나와 있네요. 그 그다음에 팔도 왕뚜껑 1불 99전이고요. 성경 도시락김이 5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아, 샘표 토굴 된장 요게 9불 99전 나와 있고요. 아리조나 팜 허니 파우더가 2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또 여름철 하면은 이거 메밀국수 많이 드시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그래서 요 다냐 헤어로운 메밀국수 소바가 4불 99전 나와 있고요. 다냐 소바 소스 2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또한 동원참치 고추참치 캔이요. 7불 99전 나와 있고요. 진가스시 김밥 단무지가 2불 49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홍진경 더김치 총각김치 6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진가 케이타운 떡볶이떡 떡국떡이 2불 99전이고요. 그 다음에 시원한 물 비빔냉면 청정원 요게 4불 4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시니 땅콩 4불 99전 나와 있고요. 아이들 좋아하는 과자 오리온 꼬부치 2개 3불 나와 있습니다. 더 여름철의 별미죠. 콩국.
0: 콩국. 네.
1: 콩국 사육 두육 콩국이 1불 99전 지금 나와 있습니다.
0: 그냥 여기 국물에다가 국수면 삶아서 넣어서 드시면 되는
1: 그렇죠.
0: 거죠.
1: 네. 그다음에 웅진 아침 햇살 요게 2불에 세일 나와 네.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산부 쪽 안내 드릴 건데요. 아까 제가 그 풍천장어 안내 드렸는데 네. 요거 세일 17불 99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전복 2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흰새우 6불 99전 나와 있고요. 연어 스테이크 전주와 동일하게 7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어 좀 아까 말씀드렸는데 7불 99전 세일 나와 있고요. 수협 손질 냉동 가자미가 4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육부 쪽 안내 드릴 건데요. 이제 첫 번째로 소 등심구이 14불 99전 세일 나와 있고요. 여러분 국거리를 많이 사용하시는 사태가 네. 파운드에 8불 99전. 그 다음에 수육용 생삼겹살 6불 99전 세일 나와 있고요. 이거 수육용을 이렇게 저희가 두툼하게 해서 파는데 이걸 뭐 수육만 해서 드시는 게 아니고 집에서 자르셔가지고 네. 삼겹살로 구워 드시면 돼요.
0: 그렇죠.
1: 잘라진 네. 거를 사시면 아무래도 비싸니까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할 때 이런 거를 활용해서 요리해서 드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냉동 돼지 목전지살 불고기가 파운드에 4불 99전, 양념 돼지 불고기 동일한 가격인 4불 99전 나와 있고요. 닭가슴살이 파운드에 2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제가 여기까지 안내를 드리고요.
0: 네.
1: 제가 아침을 방송해서 그런가 좀 오후에 방송할 때는 되게 막 떠들면서 방송을 했는데
0: 네.
1: 방송이 잔잔하니까 저도 잔잔하게 방송을
0: 네,
1: 했어요. 그런데
0: 네.
1: 이게 뭐 듣기에 괜찮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제가 서울 정보 안내해 드린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삼보 또이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0: 네. 아, 우리 오늘 방정혜 부장님께서 이렇게 맛있는 먹거리들을 많이 소개를 해 주셨으니까요. 오늘은 금요일이 아닌 목요일날 오늘 방송을 하셨어요.
1: 예.
0: 그러니까 내일부터 근데 대부분의 세일이 내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내일 오늘 오후 내일 가시면 되겠네요. 내일 장을
1: 그렇죠.
0: 보셔가지고 네, 주말 장 또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맛있는 먹거리들로 함께 또 시간 보내시면 너무 좋겠지요. 네,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삼복더위를 이길 수 있는 특별한 이
1: 제품 꼭
0: 네,
1: 전복,
0: 장어, 전복,
1: 필레,
0: 문어까지
1: 예, 문어까지
0: 네, 다 드실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부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인사해 주시고 네.
1: 이제 날이 많이 더워지기 시작했잖아요. 진짜 더워지기 시작했고 이 삼복이라는 게 보통 더위가 아닌데 저희 매장에 나오시는 분들의 어르신분들 중에 이렇게 텃밭 운영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0: 네.
1: 근데 이런 삼복더위에는 최소한 아침에만 새벽에만 일하시고 삼복더위에 정오에 일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0: 네. 네.
1: 그러니까 건강 유의하시고요. 텃밭 농사 잘 지시기 바랍니다.
0: 네. 오늘 방정일 부장님과 함께 또 미 최고 신입 초급 근무 기업으로 선정된 H마트의 맛있는 먹거리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뉴 알뜰 쇼핑 찬스 핑크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4불 99 캠벨 포도팩당 7불 99 한국오이 파운드당 1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현미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9불 99 진가 전복죽 3번들 팩당 12불 99 통통배 프리미엄 조개살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2: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1: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네, 월드컵 열기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2026 FIFA 월드컵 이제 단 두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지요. 준 결승에서는 스페인이 프랑스를 2-0으로 꺾으면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을 했고, 이어서 열린 경기에서는 아르헨티나가 잉글랜드를 상대로 극적인 2-1 역전승을 거두면서 결승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네, 특히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의 경기, 이번 대회 최고의 명승부 중에 하나였죠. 잉글랜드가 후반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경기 막판 엔소 페르난데스의 등점골과 또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의 추가 시간 결승골이 터지면서 아르헨티나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39세 리오넬 메시가 또 도와준 두 개를 기록하면서 네, 여전히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존재감을 과시를 했죠. 정말 메시 대단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경기 7월 18일 토요일 오후 5시에 동부시간이죠. 프랑스와 잉글랜드가 3, 4위전을 하게 되고 또 7월 19일 일요일에는 오후 3시 동부시간 스페인하고 아르헨티나 월드컵의 결승전을 갖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이번에는 좀 사실 많은 전망들이 조금 엇갈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요. 스페인은 라민 야말과 로드리를 중심으로 가장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반면 아르헨티나는 메시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선수단 전체가 강한 또 동기부여를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죠. 전문가들은 스페인의 조직력과 아르헨티나의 경험이 맞붙는 세계의 대결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연장전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접전이 예상되기도 하고요. 메시가 우승으로 자신의 월드컵 여정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또 전 세계가 또 메시의 축구 팬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월드컵에서 또 하나의 화제는 역사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결승전 하프타임 쇼입니다. 미식 축구도 아니고 이 축구 경기에서 월드컵에서 또 하프타임 쇼를 지금 하게 되죠. NFL 슈퍼볼처럼 진행되는 이번 공연 콜즈 플레이어 크리스 마틴이 총괄 계획을 맡았습니다. 출연진이 그야말로 초호화지요. 근데 공연 시간이 거의 11분 정도라고 지금 얘기가 나고 있는데 이렇게 초호화 그 분들을 초대하셔가지고 어떻게 이 쇼를 지금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있을지 좀 약간 기대 반 또 염려 반 되기도 하는데요. 출연진들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한국의 자랑 BTS, 마돈나, 샤키라, 저스틴 비버, 버나보이, 또 PS22 합창단과 특별 게스트들로 이어지고요. 지휘자는 구스타프 두다일입니다. 네, 특히 BTS의 출연 전 세계 한인들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고 있지요. 글로벌 교육기금 모금을 위한 의미 있는 행사도 함께도 진행이 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월드컵 결승전과 하프타임 쇼를 합치면 전 세계에서 수십억 명이 시청을 할 것 같지요. 네, 여러분들은 이 축구의 미래를 상징하는 스페인과 축구의 전설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 어느 팀을 응원하시겠습니까? 어느 팀이 승리를 하던 이번 축구 경기 보는 것만으로도 이번 주말 정말 큰 기쁨을 우리에게 전해줄 것 같습니다. 주말에 또 이 경기를 본 후에 월요일 날 이 기쁨의 소식들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또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공기가 미 동부 지역으로 좋지 않게 지금 나오고 있지요. 캐나다에서 시작된 산불이 국경을 넘어서 미국의 하늘을 바꾸고 또 우리의 일상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캐나다 그야말로 국가적 재난 상황이죠. 전국에서 835건이 넘는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했고 이 가운데 100건이 넘는 산불은 아직도 통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에 탄 면적이 약 190만 헥타르, 서울시 면적의 30배가 넘습니다. 특히 온타리오주를 지나던 화물열차가 거대한 불길에 포위된 영상 아마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사방에 붉은 화염으로 뒤덮였고 네, 승무원들이 우리가 완전히 불길에 갇혔다라고 외치기도 했죠. 토론토 시민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연기 냄새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도시 전체가 지금 황사처럼 누렇게 변해 있다고 하네요. 아, 저희 오빠가 캐나다 토론토에 살고 있거든요. 네, 이 토론토 대기질 매우 높은 위험 단계까지 지금 올라갔고 일부 야외 행사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저의 가족도 토론토에 살고 있지만 또 우리 한인 동포분들 캐나다 또 토론토 곳곳에서 또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분들의 안부가 굉장히 또 염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캐나다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게 또 심각합니다. 캐나다 산불 이미 미국 뉴욕과 뉴 잉글랜드 지역까지 영향을 주고 있지요. 전문가들은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직 않았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9일에는 뉴저지에서 열리는 이 월드컵 결승전을 앞두고 대기질 문제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 또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이 DMV 지역은 어떨까요? 현재 기상 패턴을 보면은 캐나다 동부 지역의 연기는 북서풍과 제트기류를 따라서 남동쪽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가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지만 바람 방향이 조금만 바뀌어도 언제든지 워싱턴 DC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죠. 사실 2023년 캐나다 산불 당시에도 워싱턴 DC는 세계 최악 수준의 대기질을 기록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하늘이 주황색으로 변했고 또 백악관과 국회의사당이 연기 속에 희미하게 보였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이 좀 더 우리 DMV 지역에도 미치게 된다면은 좀 여러 가지로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첫째, 스마트폰의 AQI, 대기질 지수를 수시로 좀 확인을 하시고 너무 좋지 않을 때는 좀 야외 활동을 삼가하셔야겠지요. 그리고 특히나 천식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어린이와 노약자는 우리 그 KF94 또는 N95 마스크를 미리 좀 준비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실외 활동이 많은 분들은 다음 주 초까지 기상청 발표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차량 에어컨은 외부 공기 유입보다 실내 순환 모드로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산불,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서 기후변화의 또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지요. 과거에는 캐나다 산불이 미국에 무슨 영향을 주겠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는 토론토의 하늘이 뉴욕을 거쳐서 워싱턴까지 그렇게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또 월드컵 결승전이 염려가 되죠. 만약에 연기가 예상보다 심해진다면 경기 운영과 관람객 안전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대회를 취소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또 대기질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이런 또 상황을 보면서요. 국경은 지도 위에만 존재해야 할 뿐 공기와 기후 환경은 국경은 이게
지역을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캐나다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 하나가 또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미국 동부의 하늘을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건강과 일상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늘 한번 올려다 보시면서요. 평소보다 흐리거나 연무가 짙게 느껴진다면 네, 그것이 어쩌면 수천 킬로미터 북쪽에서 불어온 캐나다의 신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앞으로 바람의 방향과 기상 조건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최신 대기질 정보 계속 확인하셔서 건강 꼭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워싱턴 초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도 여러분 곁으로 또 따뜻한 소식, 세상의 이야기, 또 초대 손님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오후

0: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4: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5: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4: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시 함께합니다.
6: 안녕하세요. 비전원 크레딧 대표 박유진입니다. 저희 비전원 크레딧은 2007년부터 크레딧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개인이 해결하기에 너무 복잡한 파이낸셜 크레딧 문제, 앞으로도 한인 여러분의 입장에 서서 권리와 혜택을 저희 비전원 크레딧에서 찾아드리겠습니다.
5: 703-539-8377, 703-865-7308.
7: 요즘 부모님 표정이 달라지셨다고요?
8: 비결이 뭘까요? 바로 그 이름,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7: AHCC가 복합된 독보적인 후코이단.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특별함으로 지금도 수많은 분들의 일상에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8: 희망을 놓치지 마세요. 네이처메딕 후코이단이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
7: 무료 상담 888-761-1188.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오늘도 건강하게.
5: 에난데일 건강마을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9: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0: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0: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렌트를 사시다가 주택을 구입하신 경우 혹은 반대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지불하시며 내 집에 살다가 팔고 렌트를 가시는 경우에 매달 내는 페이먼트를 간혹 혼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첫 달 렌트 그리고 첫 번째 모기지 페이먼트를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컨셉을 가지고 계셔야 하는데요. 집 페이먼트, 즉 모기지는 이자입니다. 그리고 렌트비는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 차이가 돈을 앞에서 내는가 뒤에서 내는가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월 1일 날 지불하시는 집 페이먼트, 즉 모기지는 지난 8월 한 달간 은행에서 대출받은 이자와 약간의 원금입니다. 그러니까 모기지는 돈부터 쓰고 뒤에 낸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쓰고 나서 지불하는 것이죠. 그런데 9월 1일 날 보내시는 렌트비는 반대로 9월 한 달간 이 집에서 내가 살아야 할 비용을 미리 지불하는 것입니다. 렌트는 앞에서 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인 입장에서는 비용을 안 내고 이사를 나가버릴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미리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렌트를 할 때도 얼마나 오래 사용할지를 계약하고 미리 비용을 지불하고 자동차를 가져가는 원리와 같습니다. 정리가 되시나요? 모기지는 지난 한 달의 이자를, 렌트는 앞으로 살아야 할 한 달치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집을 사고 팔 때 혹은 렌트를 계약하시거나 이사 나가실 때 챙겨야 할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을 파실 때 갚아야 하는 모기지는 여러분이 받아보시는 스테이먼트에 나오는 pay off amount보다 언제나 약간 더 많습니다. 파시는 날짜, 즉 세틀먼트 날짜까지의 이자를 계산해서 합쳐지기 때문입니다. 집을 사실 때는 오히려 이사를 들어가고 첫 달은 페이가 없습니다. 사실 없는 게 아니고 일단 한 달을 살고 그 이자를 다음 달 1일에 지불하니까 느낌상 첫 달은 모기지 지출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9월 15일 날 세틀먼트를 했다고 가정하면 집을 사시는 분은 대부분 첫 달 페이먼트가 11월 1일이 됩니다. 10월 한 달간 쓴 이자가 11월 1일 날 지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집을 파시는 분은 9월 1일 날 모기지 페이먼트를 이미 보냈지만 그것은 8월의 이자이고 여전히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이자 계산이 되어서 15일치의 이자가 pay-off amount에 적용되기 때문에 받아보신 모기지 스테이먼트의 숫자보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렌트의 경우는 정반대겠죠. 그래서 처음 렌트를 들어갈 때는 security deposit, 첫 달 렌트 이렇게 보통 기본적으로 두 달치가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이사를 나가실 때는 이미 last month의 렌트비를 월 초에 지불하셨기 때문에 따로 지불하시는 비용 없이 이사를 나가시고 차 후에 디파짓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혼돈이 되실 수 있겠지만 모기지는 돈 쓰고 나서 이자를 준다 생각하시고 렌트비는 비용을 지불하고 들어가서 한 달간 이 집에서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2: K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라디오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쿠팡이 미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은 미 헌법이 보장한 합법적인 권리라고 밝혔습니다. 또 로비 규모는 국내 주요 대기업보다 작은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30세 이상 군인을 대상으로 매년 테스토스테론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저하된 호르몬 수치는 치료를 권고해 전투력 유지에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압박 수위를 높이며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군은 공습 강화와 핵시설 타격, 전략 요충지 점령 등 여러 군사 옵션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물가 지표가 둔화하면서 이달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10%대로 급락했습니다. 시장은 금리 인상 시점이 9월로 미뤄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주요 인사들이 인플레이션과 금리 전망을 놓고 엇갈린 견해를 내놨습니다. 리사쿡 이사는 물가 압력이 이어질 경우 추가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반면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점차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 국가정보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020년 대선 부정선거론을 둘러싼 공방으로 얼룩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클레이턴 후보자에게 대선 승리자 관련 입증을 거듭 추궁했습니다.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새 전용기 관련 기밀 유출자를 찾기 위해 임시지휘본부, 이른바 워룸을 설치하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관련 기사를 쓴 뉴욕타임즈 기자들에게도 소환장을 발부해 언론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소셜미디어 X의 디지털 서비스법 준수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X는 향후 6개월 안에 투명성 강화 조치를 이행하고 유럽연합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 후보자가 과학을 배신하지 않겠다며 증거에 기반한 공중보건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을 거듭 강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백신 회의론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팔란티어 최고 기술 책임자가 중국의 AI 모델이 미국 기술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주장하며 경제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AI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촉구했습니다.

0: 회를 제공해온 휴즈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캐티 휴즈는 미국 흑인 미디어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는 현재 미국 최대 규모의 흑인 소유 미디어 기업으로 성장한 얼반 원의 창립자입니다. 휴즈가 이끈 이 회사는 작은 라디오 방송국 하나에서 출발해 현재 미국 전역에 약 60개의 라디오 방송국과 2개의 케이블 방송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대형 미디어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휴즈는 라디오 음악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밤 시간대에 빠르고 강한 음악 대신 부드러운 R&B와 재즈를 들려주는 라디오 포맷인 Quiet Stop을 만들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휴즈는 자신의 성공을 가능하게 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자신이 이날 받은 도시의 열쇠가 바로 기회를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1: What this key represents is opportunity.
0: 그는 이 사람들이 바로 미국에서 가장 큰 흑인 소유 미디어 회사를 만들어낸 사람들이라며 자신과 함께 해온 동료들과 지역사회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행사에는 휴즈와 인연을 맺어온 여러 인사들도 참석했습니다. 워싱턴 DC 케이블 TV 영화, 음악, 엔터테인먼트국의 라토야 포스터 국장은 휴즈가 자신의 미디어 경력에도 중요한 기회를 준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스터 국장은 바우저 시장이 말했듯이 휴즈는 수년 전에 나에게 미디어 분야에서 첫 번째 기회를 줬다며 그녀는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본보기라고 평가했습니다. 휴즈는 자신의 성공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시절도 회상했습니다. 그는 아들과 함께 워싱턴 DC의 한 라디오 방송국에서 힘든 시간을 견디며 사업을 키워갔다고 밝혔습니다. 작은 공간에서 시작한 그의 도전은 수십 년 뒤 미국 미디어 산업의 중요한 역사가 됐습니다. 휴즈는 워싱턴 DC로부터 도시의 열쇠를 받은 것에 대해 가장 놀라운 경험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는 바우저 시장은 이 열쇠를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며 네브래스카의 작은 시골 소녀였던 내가 이 도시와 사회에 영향을 준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민 단속 과정에서 잇따라 사망자가 발생하며 중단됐던 아이스 차량 단속 재개를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이민 단속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과잉 대응과 단속 방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잇단 이민자 피격 사망으로 중단된 차량 단속을 재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강하고 단호하고 현명해야 하며 이민 세관 단속국 ICE의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범죄 대응 수단 중에 하나인 차량 단속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범죄자들의 손에 노란하게 될 것이라며 멍청한 급진 좌파 민주당원은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싶겠지만 내 임기 중에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아이스 요원들을 상대로 다시 현장에 나가 여러분의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이스는 최근에 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이민자들이 연달아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차량 단속을 대부분 중단시켰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뒤집은 겁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표적 정책 강력한 이민 단속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딴 사망자 발생으로 아이스는 과잉 단속 논란에 휩싸인 상태입니다. 지난 7일 텍사스주 휴스턴에서는 멕시코 국적 남성이 아이스 요원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엿새 만인 13일 메인주에서도 아이스 요원의 총격으로 콜롬비아 출신 남성이 숨졌습니다. 콜롬비아 출신 남성의 경우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 허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올해 초 미네소타주에서도 이민 단속 과정에서 미국인 두 명이 단속 요원의 총격에 목숨을 잃으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이민 단속에 제동이 걸린 바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캐나다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연기가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한 미 동북부 지역으로 다시 유입되면서 대기질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뉴욕시는 폭염과 대기오염이 동시에 이어지는 가운데 비상 대응을 확대하며 시민들에게 외출 자제 촉구와 함께 무료로 KN95 마스크를 배포하는 등 보호 조치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3: 캐나다 온타리오주를 중심으로 발생한 100건 이상의 산불에서 발생한 연기가 미 북동부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뉴욕시를 비롯한 뉴욕주 전역과 뉴저지 일부 지역에 대기질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당국은 미 중부의 고기압과 캐나다 동부의 저기압이 만나면서 산불 연기가 5대5를 거쳐

0: 뉴욕과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으로 밀려 올라오며 대기 오염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16일 목요일 오전부터 산불 연기 농도가 점차 짙어진 뒤 대기 오염은 최소 17일 금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에는 연무가 끼고 하늘이 뿌옇게 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기 중의 미세 입자 농도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호흡기 질환이 있는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14일 화요일 오후 1시 기준 맨해튼 미타운 대기질 지수는 150을 넘기며 이미 건강에 해로운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눈이 따갑다, 공기에서 연기 냄새가 난다는 신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산불 연기에 포함된 초미세먼지가 어린이와 노인, 심장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외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미세 입자는 호흡곤란과 기침, 어지럼증, 피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천식과 심혈관 질환 등 기존 만성 질환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뉴욕, 뉴저지 지역에 폭염까지 이어지면서 기온이 90도를 웃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습도로 인해 최고 체감 온도는 100도 안팎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국립기상청의 폭염주의보는 종료됐지만 뉴욕시는 폭염 비상대응 체계를 목요일까지 연장키로 했습니다. 소란맘단이 뉴욕시장은 시민들에게 에어컨이 설치된 실내에 머물고 야외 활동을 최소화하며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이웃들의 건강도 함께 살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산불 연기로 인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실내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는 폭염과 대기오염에 동시에 대응하기 위해 수백 곳의 쿨링센터를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노숙인 보호를 위한 코드 레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야외 냉방 차량 21대를 추가 배치하고 공공 수영장의 운영 시간도 오후 8시 30분까지 연장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호흡기 보호를 위해 무료로 KN95 마스크 배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 공공도서관 200여 곳, 뉴욕시 모든 경찰서와 소방서 9곳, 주요 대중교통 거점과 뉴욕시 교통국, 경제개발공사, 뉴욕시 에이징국 등을 통해 무료로 KN95 마스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17일 금요일부터는 뉴욕 공공도서관 전 지점과 야외 여름 행사장으로 마스크 배포 장소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N95 또는 KN95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에서는 창문을 닫은 채 공기청정기나 에어컨을 가동해 실내 공기를 맑게 유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뉴욕 시민들은 지난 2023년 7월 7일 캐나다 산불 연기로 도시 전체가 짙은 주황색 연무로 뒤덮여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대기 오염을 경험했는데요. 그때 뉴욕시의 대기질 지수는 416까지 치솟아 뉴욕시 역사상 최악의 대기 오염 중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질 지수가 300을 넘으면 재난 수준의 대기 오염으로 건강한 사람도 외출을 피해야 합니다. 이번 대기 오염은 2023년 당시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당국은 대기질 악화가 며칠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Radio 이하이입니다.
1: 라디오 정오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체리 파운드당 3불99 백천도 백도 파운드당 2불99 리아벨 포도팩당 9불99 파 5번들당 1불99 수용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냉동 연계 파운드당 3불49 양념 마늘 언영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유럽연합이 소셜미디어 X가 제시한 투명성 강화 계획을 수용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합니다.
4: EU 집행위원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X가 EU의 디지털 서비스법상의 투명성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제출한 행동계획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집행위는 이날 성명에서 승인된 조치는 연구자와 시민사회, 일반 대중이 X의 시스템을 좀 더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진전이라면서 특히 X의 시스템적 위험을 감시하고 이용자와 유럽 사회 전반에 미치는 플랫폼의 광범위한 영향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유는 아울러 X가 자사의 행동계획이 외부 독립기관의 감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아울러 X는 향후 6개월 안에 해당 계획을 이행해야 하며 이 기간 EU의 강화된 감독 체제에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EU의 DSA는 소셜미디어나 검색 플랫폼이 불법 콘텐츠 확산과 허위 정보 사용 등과 같은 문제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이를 해결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EU의 이런 요구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반발하며 양측의 통상마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U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소유한 X가 DSA에 의거한 투명성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억 2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해 머스크와 미국 정부 인사들의 반발을 산 바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겸입니다.
3: 맨해튼 웨스트사이드의 한 거리에서 대형 노숙자 야영지가 형성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뉴욕시의 노숙자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란맘단이 뉴욕시장은 강제 철거 대신 사회복지사를 통한 상담과 주거 연계를 우선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과 시의원들은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5: 뉴욕시 맨해튼 웨스트 46스트리트 일대에 노숙자 거리가 길게 조성됐습니다. 홈리스들은 조란맘단이 시장이 멋지다며 So awesome 이라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규제하지 않는 뉴욕시를 반기는 모습입니다. 뉴욕포스트는 맨해튼 46스트리트를 따라 12블럭에 달하는 긴 구간이 선반과 서랍장, 수납장, 파라솔과 빈 트럭, 트렁크가 끝없이 이어지는 노숙자들의 야영지가 조성되며 뉴욕시장의 노숙자 정책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노숙자들은 맘다니 시장의 인도주의적인 접근 방식을 반기고 있는 반면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은 거리 환경 악화와 안전상의 문제를 우려하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맘다니 시장은 14일 뉴욕시 노숙자들을 단순히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보호시설과 안정적인 주거로 연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 We are focused on connecting New Yorkers to shelter and on establishing a pipeline to stable housing, not just moving New Yorkers from one place to another place.
5: 맘다니 시장은 선거운동 당시에도 노숙자들이 갈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주지 않은 채 노숙자 야영지를 강제로 철거하는 기존 관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는 경찰이 아닌 노숙자 서비스국 소속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은 노숙자들이 거주하는 야영지를 7일 연속 방문해 상담과 지원을 제공한 뒤 이후 남겨진 물품을 정리하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웨스트사이드 야영지의 경우 민원 전화 311에 접수가 신고된 지 7일이 넘도록 야영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맘다니 시장은 해당 야영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답하며 일부 노숙자들은 과거 행정부에서 정부의 지원을 신뢰하지 못했던 오랜 경험이 있어 서비스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6: Dealing with and reckoning with is New Yorkers who have a long history of having been let down by government. And we are looking to convince them, in fact, that now it will be different. And the best way to do so is by proving that in the services we deliver. I think that we've made steps to that end. I think there's always more to be done.
5: 다만 현장 상황을 둘러싸고 엇갈린 평가도 나왔습니다. 일부 언론은 노숙자 야영지가 12개 블록에 걸쳐 거대하게 조성됐다고 밝혔지만 NBC는 일부 골목에서만 소규모 야영지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칼 월슨 뉴욕시 의원은 이 같은 야영지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시 정부는 노숙자 지원 서비스와 연결하는 동시에 주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법률구조협회의 저시 골드페인 변호사는 노숙자들이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영구적인 주택이나 영구 주거로 이어지는 임시 보호시설이지만 현재 뉴욕시에는 이 두 가지 모두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시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제는 실제로 실행에 옮겨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7: What people will accept is housing or a lower barrier shelter that's seen as a short-term bridge to housing. And we don't have enough of either of those things.
5: 한편 뉴욕시경은 현재까지 해당 야영지를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시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즉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K-Radio 이하이입니다.
3: 서부 실리콘밸리에서 인공지능 확산에 불만을 품고 테크 기업을 상대로 난동을 부리는 테러 시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 4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엔트로픽 본사에 한 남성이 로비에 무단 잠입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문제의 남성은 출입증을 소지한 직원의 뒤를 바짝 따라 들어간 뒤 보안 직원들에게 엔트로픽 경영진 중 한 명의 이름이 적힌 봉투를 들이대며 이 사람은 살해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는 샘 올트먼 오픈 AI CEO의 자택에 화염병이 투척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AI 활용 보험회사인 코기는 올해 초 회사 셔틀버스가 파손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니코 라쿠아 코기 CEO는 회사 카페 앞에 사람들이 멈춰서서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퍼붓는 일이 흔하다고 말했습니다. AI 기업을 향한 테러는 온라인 공간에서는 더 극심합니다. 온라인 분석업체 라이프레프트에 따르면 AI 기업 수장과 데이터 센터 등을 겨냥한 디지털 위협의 규모는 지난 5월 기준 석 달 전보다 약 7배 증가했습니다. 이미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엔트로픽과 오픈 AI 직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협박 신고에 여러 차례 대응했습니다. 이 중에는 익명의 남성이 자신의 작품이 AI에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며 회사 직원 자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사건도 포함돼 있습니다. 예상보다 거센 반발에 기업들은 AI 기술의 사회적 효용성과 잠재적 이점을 강조하는 쪽으로 홍보 방향을 전환하며 경계심이 높아진 대중들의 마음을 풀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와 동시에 임원 경호를 강화하고 직원들에게도 테러 위험 가능성을 안내하는 등 신변 안전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의 경우 임원 경호 지출액이 2025년 약 300만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약 150% 증가한 수치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오랫동안 경호 전문가로 활동해온 나비 누메어는 AI 기업들이 표적 공격의 위험성 때문에 직원들에게 회사 로고가 노출된 복장 착용을 점점 더 만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리콘밸리 내부에서는 자신들을 향한 반발이 실업에 대한 대중들의 두려움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CEO는 올해 초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사람들은 당신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말을 들으면 쇠갈퀴를 들고 일어선다고 말했습니다.

0: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영국 개혁당 원로 정치인 피살 사건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0대 남성이 나이절 페라지 영국 개혁당 대표를 총격하겠다고 온라인에서 협박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영국 언론이 15일 보도했습니다. 런던 경찰청은 하원의원 한 명을 온라인에서 위협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간 텔레그래프는 이 남성이 당신이 이기면 머리를 쏘겠다며 소셜미디어 X에서 페라지 대표를 위협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페라지 대표는 정치 자금 미신고 의혹을 돌파하기 위해 의원직에서 물러나 지역구 보궐선거에 출마해 주민들의 심판을 받겠다고 나선 상태입니다. 페라지 대표는 경찰이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들이 올해에만 300에서 400건 쏟아진 비슷한 게시물도 살펴봐 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일 강경 보수 성향을 드러내온 영국 개혁당 앤 위디컴 전 하원 의원이 살해당한 사건은 영국 정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테러 경찰이 수사를 이끌고 있으며 당국의 정치인들에 대한 신변 보호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영국 개혁당은 이날 집권 시 모든 하원 의원에게 24시간 경호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에서 조선인 강제 노동이 이루어진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개선해야 한다는 국제기구의 권고에 대해 일본 정부가 16일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면서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아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도광산의 역사 전시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 방안을 질문받자 정부로서는 등재 당시의 결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대응해왔다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전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이 제출한 사도광산 보존 현황 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이같이 권고했다고 회원국에 회람한 결정문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아라 장관은 개선해야 한다는 결정문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선은 세계유산위원회에서의 심의를 주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쨌든 정부로서는 등록 당시의 결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대응해왔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일본 측의 입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해 적절히 대응해가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부탄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자국민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네팔 전 부총리와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네팔 카트만두 지방법원은 국가 반역죄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톱 바하두르 라마야지 전 부총리 겸 에너지부 장관에게 징역 4년형을, 발 크라슈나칸드 전 내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사기 조직 공범 14명에게 최대 징역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7명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라야마지 전 부총리와 칸드 전 장관은 2018년 사기 조직과 짜고 부탄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정착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네팔인들을 속인 뒤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팔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 사건의 피해자는 수백 명에 달하며 피해자들은 사기 조직에 현금을 가로챈 뒤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네팔 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2023년 수사에 착수했으며 당시 라야마지 전 부총리와 칸드 전 장관은 이미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였습니다. 라야마지 전 부총리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난민과 관련한 정책 수립에 결코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라야마지 전 부총리와 칸드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1: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0: 라디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 뱅크 제공입니다.
1: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오전에 다소 구름이 끼겠지만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을 되찾으면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92도, 섭씨 33도, 최저기온 73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야외 활동 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9도, 섭씨 32도, 최저기온 74도, 섭씨 23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덥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98도, 섭씨 37도, 최저기온 75도, 섭씨 24도로 매우 무덥겠습니다. 한낮에는 폭염의 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장시간 야외 활동은 가급적 피하시고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94도, 섭씨 34도, 최저기온 76도, 섭씨 24도로 오늘보다는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지만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뉴욕과 워싱턴을 비롯한 미 동부 지역은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16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1: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0: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2: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3: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2: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는 30세 이상의 군인을 대상으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매년 검사하겠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피트 엑세스 국방장관은 15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을 통해 검사 대상인 군인은 연례 건강평가를 받는 동안 테스토스테론 검사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그는 최대치 역량으로 작전에 임할 수 있도록 적절한 테스토스테론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이가 들면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과학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게 나온 군인은 치료를 권고받을 경우 테스토스테론 대체요법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같은 호르몬 대체요법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은 사람에게 주사 등으로 호르몬을 보충해 호르몬 수치를 정상 범위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페그세스 장관은 우리는 이런 건강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 군인을 치명적인 최전선에 계속 머무르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치료가 필요한 호르몬 기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고 여성 장병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비영리 학술 의료센터인 클리블랜드 클리닉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 모두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모발과 키, 근육 성장에 도움을 주고 여성의 에너지 수준과 뼈 강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남성의 경우 나이가 들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줄면 근육량과 성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46세인 헤그세스 장관은 30세 미만 군인도 자원에서 테스토스테론 수치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의료진은 장병들의 혈액 표본을 채취해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발표를 놓고 민주당에서는 반발이 속출했습니다. 서머 리 하원 의원은 그렇다면 국방부가 성결정 치료를 지지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꼬았습니다. 이는 그간 트럼프 행정부가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를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해온 점을 비꼬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저지 이민법원에서 구금된 이민자들의 보석 신청이 극히 낮은 비율로 승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 전력이 없는 장기 구금자들도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석방 기회를 얻지 못하면서 이민 구금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뉴저지 엘리자베스 이민법원에서 최근 진행된 보석 심리 50건 가운데 승인된 사례는 단 한 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석 승인 비율이 약 2%로 사실상 대부분의 신청이 기각된 셈입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트럼프에게 행정부 이후에 이민 구금 정책이 크게 강화되면서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며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 기록이 없고 미국 내 장기간 거주한 이민자들도 보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일부 사건에서 신청자의 가족관계와 지역사회 유대, 출석 가능성 등을 고려하기보다도 도주 가능성을 주요 이유로 들어 보석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승인된 예외 사례는 장애가 있는 자녀를 홀로 돌보는 부모가 가족 상황과 특별한 어려움을 입증한 경우였습니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연방정부의 이민 구금 관련법 해석 변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996년에 제정된 이민법 구금 조항을 확대 해석해서 정식 입국 심사를 거치지 않고 국경을 넘은 이민자는 미국 내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의무 구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랫동안 적용되던 개별 보석 심사 절차가 제한되면서 전국적으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연방법원 사이에서는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뉴저지와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지역을 관할하는 제3 연방항소법원은 정부의 광범위한 의무 구금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방향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반면 일부 항소법원에서는 정부의 해석을 인정하는 판결도 나오면서 전국적으로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현재 법적으로 보석 심리가 가능한 지역에서도 실제 이민법원의 판단 과정에서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며 구금 장기화에 따른 가족 해체와 법률 대응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 산하 이민 심사국은 일반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구금 이민자에게 이민 판사 앞에서 보석 심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승인 여부는 이민 판사가 도주 위험, 공공 안전 문제, 사건 상황 등을 종합해서 결정하기에 지역별, 판사별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이민 구금과 보석 심리 기준을 둘러싼 법적 논쟁은 연방 항소법원 간의 충돌로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 연방 대법원이 최종 판단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2: 마틴 루터킹 목사의 역사적인 워싱턴 행진 63주년을 맞아 투표권 보호와 민주주의 수호를 촉구하는 대규모 행진이 다음 달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3: 알 샤프턴 목사가 이끄는 시민단체 내셔널 액션 네트워크는 킹 목사의 유가족과 함께 오는 8월 28일 March on Washington 2026 Defend the Vote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행진은 1963년 8월 28일 열린 역사적인 일자리와 자유를 위한 워싱턴 행진 63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마틴 루터 킹 3세는 성명을 통해 투표권을 지키는 것은 민주주의의 토대를 지키는 일이라며 아버지가 링컨 기념관 앞에 섰던 지 63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단순히 그날을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동하기 위해 다시 행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미유색인 지위향상협회, 전미도시연맹, 라틴계 시민연맹 등 주요 시민단체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권운동 지도자와 종교계 인사, 지역사회활동가들도 대거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진이 열릴 워싱턴 DC 내 정확한 장소와 세부 일정은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1963년 열린 워싱턴 행진은 킹 목사가 역사적인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연설을 남긴 장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약 25만 명의 흑인과 백인 시민들이 링컨 기념관 앞에 모여 연방 차원의 시민권 보장과 투표권 확대를 요구했으며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비폭력 인권운동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행진은 지난 4월 연방대법원이 투표권법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한 대응 성격도 담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주 정부가 연방 하원 선거구를 획정할 때 인종 구성 비율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루이지애나주의 흑인 다수 선거구가 무효화됐습니다. 이 판결 이후 다른 여러 주에서도 선거구 재조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권 운동을 직접 경험한 일부 흑인 지도자들은 이번 판결이 투표권법의 핵심 성과를 사실상 무력화한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 젊은 흑인 정치인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수인종의 정치적 대표성과 투표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진은 투표권 보호와 민주주의 수호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결집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라디오 김승교입니다.
2: 연방상원정보위원회가 15일 진행한 제이 클레이턴 국가정보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줄고 주장해온 2020년 대선 부정선거가 최대 쟁점이 됐습니다. 17개 정보기관을 총괄 조율하는 사령탑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인 인사청문회가 대선 부정선거론을 둘러싼 정쟁의 무대로 변질한 겁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클레이턴 후보자에게 누가 당시 대선에서 승리자인지를 답변해 줄 것을 줄곧 압박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을 꺾고 당선된 그해 대선이 부정하게 치러지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청문회 자리를 활용한 겁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 동부시간 16일 오후 9시에 예고한 대국민 연설에서 부정선거 문제를 주로 거론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준시 미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DNI 후보자에게 선제적으로 질문 공세를 퍼부은 겁니다. 마크 워너 정보위 부위원장은 조 바이든이 2020년 대선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느냐고 물었고 클레이턴 후보자는 나는 선거 결과를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다. 조 바이든은 대통령으로 인증받았다고 답했습니다. 클레이턴 후보자가 내놓은 인증받았다는 답변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상원 인준 대상 고위직 후보자로 지명받은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2020년 대선 승리자가 바이든이라는 사실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워너 부위원장은 바이든이 2020년 대선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넘어갔지만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성향 무소속인 앵거스 킹 의원은 누가 2020년 선거에서 이겼냐고 물었고 클레이턴 후보자가 나는 그 물음에 답했다고 하자 아니다 당신은 답하지 않았다 매우 간단한 질문이다 누가 2020년 선거에서 이겼냐고 거듭 따져 물었습니다. 킹 의원이 누가 2020년 선거에서 이겼냐고 물어본 건 네 차례나 됐고 그때마다 클레이턴 후보자는 바이든이 우리의 선거 절차를 거쳤고 미국 대통령이 됐다 그게 전부라고만 답했습니다. 마크 켈리 의원의 경우 직설적인 질의 대신 바이든이 2020년 대선 승자로 인증받은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물었지만 클레이턴 후보자는 그는 가장 많은 선거인단 투표를 얻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켈리 의원이 그래서 그가 선거에서 이긴 것이다 라고 하자 클레이턴 후보자는 그는 우리의 절차를 따랐고 가장 많은 선거인단 투표를 확보해 승자로 선언됐다고 했습니다. 이에 켈리 의원은 당신은 그 대통령과 방에 같이 자주 있게 될 것이며 때로는 다른 의견을 내놔야 될 때도 있을 것이다. 그가 방에 없을 때조차 반대 의견을 말할 수 없다면 대통령 집무실이나 백악관 상황실에서 그와 마주 앉아 있을 때 반대 의견을 말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습니다. 결국 클레이턴 후보자는 바이든이 승리했다는 발언을 입 밖으로 내놓지 않았으며 존 오소프 의원이 누가 2020년 대선에서 이겼느냐는 똑같은 질의를 했을 때는 당신과 이런 식으로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쇼에 얽히고 싶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일반적인 D&I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와 달리 미국에 대한 테러 위협,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전통적인 적대국의 위협 평가 등의 내용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톰 코튼 정보위원장은 정보위 차원의 인준 표결을 4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서 레지오넬라병 집단 발생이 이어지는 가운데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비롯해 학교 및 요양원 등 76개 건물의 냉각탑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욕시는 긴급 소독 명령을 내렸고 확진자는 63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신규 환자 발생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4: 뉴욕시 보건당국은 15일 레지오넬라균에 대한 추가 검사에서 45건의 양성 반응이 확인됨에 따라 모두 76개 건물의 냉각탑 소독 및 방역 조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 대상에는 어퍼리스트 사이드의 대표 문화시설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비롯해 학교, 재활센터, 요양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측은 후속 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직원과 방문객들에게는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76개 대상 건물 가운데 57곳이 냉각탑 소독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19곳도 16일 목요일까지 방역 작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뉴욕시 조례안에 따르면 건물 소유주는 냉각탑에 대해 31일마다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집단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시는 기존 검사보다 민감도가 높은 PCR 검사를 활용해 오염 가능성을 확인 중입니다. 보건당국은 냉각탑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됐다고 해서 반드시 해당 시설이 집단 감염의 원인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며 감염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15일 오전 기준 레지오넬라병 확진자는 전날보다 3명이 늘어난 6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환자는 15명에서 12명으로 감소했으며 확진자는 카네기힐과 요크빌, 레녹스힐 등 어퍼 이스트사이드 여러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최근 신규 환자 발생이 눈에 띄게 줄고 있으며 입원했던 환자의 절반 이상은 이미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의 대응 방식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 의장인 줄리 매니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더 많은 감염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모든 냉각탑을 선제적으로 소독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조란만다니 시장과 보건당국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뉴욕시 COVID-19 대응 당시 최고 의료 책임자를 지낸 타일러 에번스 웰리스 에쿼티 얼라이언스 최고 경영자는 모든 냉각탑을 사전에 소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연방정부의 공중보건 예산 축소와 지원 감소로 인해 지방보건당국의 대응 역량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린 슐먼 뉴욕시 의원도 보건국의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여름철 냉각탑 31주기 의무검사 규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는 집단 감염 대응이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은 뉴욕시에 거주하기 위해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인프라와 보건, 안전이 철저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은 이번 사태가 가볍게 지나가길 바란다며 특히 취약한 노년층의 안전을 걱정했습니다.
5: Places like this, you know, everyone is paying to come in here, right? So the finances to, you know, keep this place afloat, you would think they would put that into infrastructure, cleaning.
6: Hopefully, this will be a good reminder for everybody to be careful and take care of their buildings.
4: 에번스 CEO는 이번 집단 발생이 과거 40여 년 동안 주로 할렘과 더 브롱스의 저소득층 흑인, 히스패닉 지역에서 발생했던 레지오넬라병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부유한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서 발생한 점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 폐렴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2: 미국이 5개월째 이어진 이란과의 전쟁을 결정지을 한방의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지상군 투입 시나리오가 다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쟁 개시 후 미군은 공습 작전만으로 이란을 타격해왔습니다. 미군 병력이 이란 땅을 밟은 사례는 지난 3월 말 이란 영토에 추락한 전투기 조종사 구출대가 유일했습니다. 해병대 및 공수부대 병력과 강습 상륙함을 이란 주변에 배치하는 등 지상군 투입을 염두에 둔 듯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지상군 투입은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전면전을 의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최근 백악관 상황실에서 회의를 열어 참모들로부터 지상군 투입 작전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악시오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날 열린 이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이 현재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국한된 군사작전 범위를 확장해 대규모 공세를 펴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대규모 공세의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보도했습니다. 공습을 강화하는 방안, 지하 핵시설을 폭격하는 방안, 그리고 지상군을 투입해 호르무즈 인근 해협의 섬들을 점령하는 방안이라는 겁니다. 지상군을 투입할 경우 언론이 가장 주목하는 곳은 이란의 급소로 여겨지는 하르그 섬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북서쪽으로 483km, 이란 해안에서 25km 거리인 이 작은 섬의 터미널을 통해 이란 원유의 90%가 수출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전 이후 여러 차례 하르그 섬 점령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전쟁 기간 미군은 이 섬의 군사시설을 폭격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원유 관련 시설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국제유가 불안을 자극하는 건 물론 전후 복구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친트럼프 매체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하르그 섬에 대한 지상군 투입 여부에 말을 아끼면서도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지상군을 통한 하르그 섬 점령 여부를 말할 수는 없다. 어리석은 일이 될 테니까 라면서 우리가 그들을 충분히 약화하고 밀어낸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르그 섬이 아닌 아브무사, 대툰브, 소툰브 등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요충지로 꼽히는 섬들을 점령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미군이 이곳을 점령할 경우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장악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어느 곳이든 지상군을 투입할 경우 미국도 대가를 치러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처럼 지상군 투입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더욱 악화될 수 있고 작전 과정에서 미군 사상자가 나오는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란과의 전면전은 국제 원유, 금융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큰데다 그동안 지상군 투입에 선을 그어온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한 말을 뒤집는 셈이 되기도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 본토가 아닌 섬을 점령하더라도 미군 병력이 미사일 드론 공격에 노출되는 위험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0: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체인. 뉴저지 한남체인 핫썸머 쿨세일. 캐나다 느타리버섯 150g 한팩 3불 99, 아삭이고추 3불 99, 그린자두 파운드당 3불 99, 교호포도 크램쉘 3파운드 7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1: 케이라디오 정오뉴스. 이 시간은 뱅커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뉴스는 뱅커호프 제공입니다.

0: 7월 16일 목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K-Radio.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올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올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올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올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올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4: 지, 지릴 만큼, 웅, 웅장한 우주를 배, 배우는 시간, 잡다한 우주 사전,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와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5: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4: 사무실에서 혼자 이런 거 짓고 있어요.
5: 아, 네. 예. 뭐, 지리고 이런 말 해도 되나요?
4: 아, 그럼요.
5: 아, 네. 많이 열려있고
4: 당당하게 얘기해도 되나요?
5: 네, 알겠습니다.
4: 우리말 지킴이지만, 네. 저도 지리니까요. 예.
5: 네.
4: 그렇고요. 자, 우리 먼지님께서, 아, 오늘 천문학 팬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자칭 천문학 팬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좀 생소한 이름이긴 합니다. 오우무아무아?
5: 네.
4: 이렇게 읽나요?
5: 네,
4: 오우무아무아?
5: 맞습니다. 네.
4: 이게 뭡니까, 이게?
5: 이게 그, 네. 이것도 을의 다른 그 발견된 천체들이 항상 하와이 스타일로 이름을 많이 지어요. 망원경들이 하와이에 많이 있다 보니까. 아. 그래서 오우무아무아라는 거는 되게 멋진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4: 무슨 뜻이?
5: 하와이식 표현으로 멀리서 온 메신저란 뜻을 갖고 있어요.
4: 그래서 별에서 온 그대.
5: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 네. 이게 왜 이런 이름을 갖게 되었냐면 2017년 경에 그 태양계 바깥에서 날아온 것으로 알려진 새로운 천체가 처음으로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얘를 딱 망원경으로 보고 조그만한 점 하나가 태양계 공간을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네. 이거 그냥 또 평범한 뭐 소행성이나 혜성 같은 거 발견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며칠 쭉 관측을 해서 그 궤적을 그려보니까 이게 태양계 공간에 붙잡혀 있다고 보기에는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태양의 중력에 원래부터 붙잡힌 적이 없는 태양계 바깥에서 날아온 손님이라는 게 밝혀지죠.
4: 누가 바깥에서 화살을 쐈는데 그게 우리를 지나가고 있는
5: 뭐
4: 느낌?
5: 그럴 수도 있고요. 오, 예.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런 천체를 성간천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어. 태양계를 넘어서 네. 다른 별과 별 사이 우주공간을 여행하다가 태양계를 스쳐 지나간 성간천체에서 인터스텔라 오브젝트라고 부르고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확인된 성간천체다 보니까 아주 큰 히트를 쳤죠.
4: 아, 그렇구나. 네.
5: 그래서 일부 이제 SF 팬들이 네. 이제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거 혹시 외계인들이 우주선 타고 날아오고 있는 거 아니냐.
4: 아, 저 오모아모아가 네. 우주선이다?
5: 네. 오. 사실 그게 좀 그럴듯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네. 오모아모아가 일단 네. 사이즈를 보니까 네. 한 100에서 200m 정도 사이즈를 갖고 있었고요. 오. 그리고 모양도 좀 이상했어요. 네. 되게 길쭉한 김밥 같은 모양을 하고 있던 걸로 추정이 되고
4: 그래요?
5: 또 예. 표면의 반사율이 높았어요. 네. 그러니까 단순한 돌멩이라기보다는 약간 표면이 금속 같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태양빛을 되게 잘 반사하는 것처럼 보였죠.
4: 반짝반짝했다 이거죠. 네. 예, 예, 예.
5: 게다가 이제 제일 히트를 쳤던 사실이 이 오무아무아가 사실 처음 발견되었을 때부터 이미 태양을 한번 스쳐 지나가서 멀리 도망가는 와중에 발견됐거든요. 근데 그 도망가는 와중에 늦게나마 이제 이거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쭉 보니까 단순히 태양의 중력만 고려했을 때 그려야 하는 궤적을 벗어나서 네. 뭔가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4: 어? 가속장치를 네. 가동한.
5: 태양계 한번 받았다. 훑어보고 이제 빨리 떠나가야지 하고 왕 하고 있는
4: 것처럼. 몰래가 끝났으니까 네. 빨리 가죠. 왕.
5: 그래서 이거 뭐야? 기다랗고 모양도 막 동글동글하지도 않고 금속 표면에 반짝거리고 속도까지 올렸어? 이거 외계인이다.

0: 사이에 뭐가 있어야 저도 숙면 취하는 편이어서.
1: 네, 저도 그렇습니다.
0: 저 알려주세요.
1: 네, 만약에 만들게 되면 들고 오겠습니다.
0: 제돈 재산 하겠습니다.
1: 아, 네, 예. 알겠습니다.
0: 예. 별걸 다 기획하시네. 자, 그랬던 오오무아무아인데요. 다시 한번 이 SF밴드를 두근거리게 만든 사건이 벌어졌다면서요.
1: 네, 예. 바로 며칠 전 다시 한번 성간 천체가 또 발견됐습니다.
0: 지금 이제 방송일이 9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네. 며칠 전이라기보다 한두 달 전?
1: 네네네. 네, 그래서 발견했네요. 정확하게 네. 날짜를 말씀드리면 네. 2025년 7월 1일 날 아. 칠레에 있는 아틀라스라는 망원경으로 이제 또 다른 천체가 포착이 됐어요.
0: 예.
1: 사실 오우무아무아가 있고 나서 네.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19년에 한 번 더 성간 천체가 발견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식적으로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이 천체는 세 번째 성간 천체예요.
0: 네.
1: 그래서 오우무아무아 2017년 그리고 2019년엔 보리소프라는 천체가 있었고
0: 네.
1: 이번엔 아틀라스라는 망원경으로 발견이 됐기 때문에 뭐 재미없지만 아틀라스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0: 아틀라스.
1: 네. 그래서 세 번째로 발견된 성간 천체 네. 인터스텔라 오브젝트 아틀라스라고 해서 3I 아틀라스 이렇게 부르죠.
0: 3I 아틀라스. 쟤도 어쨌든 태양계 밖에서 온 건 맞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예, 이제 성간 천체.
1: 처음 발견되었을 때는 이번에도 당연히 평범한 소행성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0: 네.
1: 이제 꾸준히 관측을 해서 속도를 확인해 보니까 무려 초속 61km로 움직이고 있어요.
0: 초속 61km.
1: 네. 그러니까 와. 우리가 그 약간 동네 골목길 다닐 때도 시속 60km 정도도 느린 속도가 아니잖아요.
0: 아니죠.
1: 네.
0: 예.
1: 근데 시속이 아니라 초속 61km예요.
0: 엄청 빠르네요.
1: 엄청나게 예.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0: 예.
1: 이제 특히나 또 이 아틀라스가 이제 그리는 궤도를 보면
0: 네.
1: 태양 중력이 예쁘게 붙잡힌 타원 궤도 같은 건 아니고 그냥 완전 태양 중력을 싹 벗어나는
0: 네.
1: 소위 쌍곡선 궤도라고 하거든요.
0: 예.
1: 그래서 엄청나게 크게 벌어진 쌍곡선 궤도를 그리고 있어서
0: 네.
1: 얘는 확실히 태양계 출신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세 번째 성간 천체가 발견됐다라고
0: 예.
1: 보는 거죠.
0: 근데 이번에도 또 외계인 우주선 설이 등장했나 보네요.
1: 네, 네. 이게 네. 좀 뒷이야기가 먼저 있는데
0: 네.
1: 그 앞서 오우무아무아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 이제 그때 이거가 성간 천체가 아니라 외계인이 타고 온 우주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꽤나 진지하게 주장했던 천문학자가 한 명 있어요.
0: 누구죠?
1: 그 하버드에 있는 물리학자, 천문학자 아비 로엡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논문으로
0: 네.
1: 이 오우무아무아 천체가 자연적인 혜성이나 소행성이 아닌 것 같다라고 진지하게 이제 여러 가설들을 쭉 풀어서 발표를 합니다.
0: 일단 태양계 밖에서 온 건 온 건데
1: 네.
0: 밖에서 온 소행성이나 혜성이 아니라
1: 외계인 타고 있다.
0: 아, 외계 우주선이다.
1: 네, 네. 그래서 이제
0: 하버드 교수님이
1: 네.
0: 예.
1: 근데
0: 예.
1: 이 아비 로엡 교수님이 그런 되게 참신한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는 나름의 배경이 있기는 해요.
0: 뭐죠?
1: 왜냐면 아비 로엡 교수가 이제 참여하고 있는 되게 유명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앞으로 한 20, 30년 안에 지구 태양계 바깥 이웃한 다른 별을 향해서 인간의 탐사선을 쏘아 보내겠다라고 해서 이제 굴러가고 있는 스타샷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근데 이 스타샷 프로젝트가 어떤 방식으로 기획을 하고 있냐면
0: 네.
1: 단순히 연료를 태워서 속도를 높이는 기존의 방식으로 하면 속도를 충분히 못 올리거든요. 그래서 우주 공간에 날아가서 커다란 알루미늄 호일 같은 태양 돛을 펼칩니다.
0: 예.
1: 그러면 태양 빛을 받아서 그 돛이 힘을 얻게 되고요.
0: 제임스 웹에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1: 아, 근데 제임스 웹에 있는 거는 네. 태양광을 막아주는.
0: 아, 다른
1: 네,
0: 거군요.
1: 온도를 그 막기 위해서
0: 예.
1: 그런 차폐막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 그 스타샷 같은 경우에는 태양빛을 받아서 속도를 올려서 가속시키는 그런 원리예요.
0: 신기하다.
1: 아, 물론 네. 참고로 제임스 웹도 그 넓게 펼쳐진 차폐막이
0: 네.
1: 똑같은 태양빛의 힘을 받아요. 그래서 아주 긴 시간이 지나면 궤도가 틀어집니다. 조금씩
0: 예.
1: 밀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아이디어는 훨씬 크게 태양 돛을 펼쳐서
0: 네.
1: 효율적으로 속도를 빠르게 높이고 나중에는 그 이웃한 4광년 정도 거리에 떨어진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보내겠다. 이런 원대한 꿈을 갖고 있어요.
0: 네네.
1: 근데 왜 그러면 아비로의 교수가 스타샷을 하다가 이 오우무아무아가 외계인일 거란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0: 네.
1: 정확하게 오우무아무아가 태양 곁을 지나갈 때 속도를 올렸던 그 모습이 본인이 기획하고 있는 스타샷과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태양 근처에서 속도를 높여서
0: 네.
1: 그 태양빛의 압력으로 빵 가속하겠다. 그게 이제 이 사람의 계획이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내 아이디어를 외계인이 그대로 하고 있네.
0: 구현했네.
1: 네. 그래서 이제 그 생각에 흠뻑 빠지셔가지고.
0: 아.

0: 당시 이제 오우무아무아가 외계인의 우주선입니다라고 진지하게 주장을 했죠.
1: 네.
0: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우무아무아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태양계 바깥을 떠나가던 중이었기 때문에
1: 그렇죠, 그렇죠.
0: 그 당시 이 녀석을 추가로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은 열흘 정도밖에 없었어요. 이미 이제 멀리 도망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으로선 정말 이게 외계인의 우주선이 도망가는 걸 본 건지 아니면 평범한 얼음 돌멩이 보고 그냥 우리가 좋아한 건지는 네. 알 수 없죠.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아틀라스라고 하는 선체가 오우니까 네. 이 아비로의 교수가 또 신난 거예요.
1: 이번에도 그럼 또 가속해야죠. 그럼.
0: 네. 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그 근거를 내세우면서 네. 처음에 이 천체는 진짜, 야, 이번엔 진짜다. 이번에는 이거 찐 외계인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1: 예.
0: 그래서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 첫 번째로 처음에 확인되었을 때 이 네. 아틀라스의 사이즈가 너무 크다. 일반적인 혜성이나 소행성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크다. 수십 킬로미터는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커다란 혜성이 오는 건 불가능하다.
1: 일단 근거에 대한 검증은 저희가 차례차례 해보겠습니다. 일단 근거를 제시해 네. 주셨죠. 너무 크다. 일단 첫 번째. 예.
0: 그리고 또 보통 혜성들은 얼음이 얼어 있는 거니까 이제 태양에 가까이 다가오면서 그 얼음 속에 얼어 있던 다양한 화학 성분들이 새어 나와야 해요.
1: 네.
0: 근데 처음에 딱 관측을 해 보니까 이 천체는 어떤 일반적인 혜성에서 검출되어야 하는 화학 성분들이 보이지 않는다. 네, 이거 일반적 혜성 아닌 것 같다.
1: 일반적으로 나와야 될 성분이 보이지 않는다.
0: 네.
1: 예.
0: 그리고 이제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날아오고 있는 아틀라스의 궤도는 사실상 태양계 원반에 되게 나란하게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재밌냐면 앞서 날아왔던 보리소프나 오우무아무아 같은 경우에는
1: 예.
0: 만약에 이게 태양계 원반이라고 해볼게요.
1: 네.
0: 그래서 여기 태양이 있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도 돌고 목성도 돌고 하고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근데 옛날에 날아왔던 애들은 거의 수직하게 날아왔어요. 이렇게.
1: 아, 그랬군요.
0: 이렇게 지나갔죠.
1: 예.
0: 그냥 사방에서 아무데서나 그냥 날아오는 천체처럼 움직였어요.
1: 네.
0: 근데 이번에 날아오고 있는 아틀라스의 경우에는 이 원반 평면에 대해서 거의 나란하게 누워서 날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날아오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얘가 움직이는 궤적을 당시에 계산해 보니까 화성이나 목성이나 지구, 이 태양계 주요한 행성들 근처를 좀 훑고 지나가는 것 같다. 라고.
1: 나란하게 오면서 쑥 훑고 간다.
0: 그래서 약간 이거 무슨 그 우리 보이저 탐사선처럼
1: 네.
0: 의도적으로 네. 태양계 주요 행성들을 두루두루 탐사하려고.
1: 드론 같네요.
0: 네. 근처를 지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또 이 아비로에베 상상력이 뿅 하고 발현된 거죠.
1: 그것도 이 사람이 제시한 하나의 근거다.
0: 네, 맞습니다.
1: 이 세 가지 근거를 그러면 우리 먼지님과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로에비 제시한 첫 번째 근거. 얘가 크기가 지나치게 크다. 이건 어떻습니까?
0: 예. 이제 뭐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실제로 관측으로 확인된 걸 보면
1: 네.
0: 오우무아무아 때는 길이가 100에서 200m 그리고 두 번째로 왔던 보리소프 경우에는 500m 정도인데 처음에 추정했던 사이즈는 수십 킬로미터 스케일이었기 때문에
1: 아틀라스는
0: 네. 그러니까 기존에 날아왔던 성간 손님에 비해서 10배 이상 더 큰 거잖아요.
1: 확실히 엄청 크네요.
0: 그럼 이거 진짜 큰 함선이 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약간 이런 이야기도 만들었어요. 오우무아무아가 선발대예요. 일단 지구에 어떤 놈들이 살고 있는지 잠깐 먼저 온 거예요. 훑고 이제 간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만만한 놈들 있다.
1: 예.
0: 쳐들어가자 해서 이제 대형 함선이 이제 오고 있다는 거죠.
1: 그러면 이제 오우무아무아가 정찰 때였으면은 임무 마치고 본진으로 돌아갈 때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나요? 태양계를 지나가야 되지 않나요?
0: 여기 진지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는 맙시다.
1: 예, 예, 알겠습니다.
0: 그래서 이 혜성치고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거는 지금 곧바로 추가 관측을 통해서 좀 기각이 됐어요.
1: 두 번째 근거가 이제 일반적인 혜성에서 보여야 할 화학 성분이 보이지 않는다. 이 아틀라스에서는.
0: 네.
1: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0: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너무 일찍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혜성은 태양계에 아직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을 때는 얼음이 다 녹지 않았으니까 그 얼음에 스며들어 있던 성분들이 많이 새어나오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는 얼음이 충분히 가까워지면서 얼음이 녹고 있고 거기에 숨어 있던 화학 성분들이 조금씩 뿜어 나오고 있어요. 꼬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1: 예, 예.
0: 그래서 처음에는 뭐 시아노아물이라든지 아니면 수소 하나, 산소 하나로 이루어진 하이드록실기라든지 이런 화학 성분들이 있는데 이게 안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다 잘 검출되고 있고요.
1: 아, 그래요?
0: 네, 충분히 평범한 혜성이 보여야 할 모습을 순서에 맞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아, 그럼 이 근거도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0: 네.
1: 이제 마지막 근거가 가장 좀 솔깃한 주장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태양계 그 원반이라고 하나요? 와, 이제 나란하게 움직인다.
0: 네.
1: 앞선 두 번의 성관천체와 달리.
0: 네.
1: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0: 이거는 사실 굉장히 드문 케이스처럼 보이긴 하지만 네. 오히려 이게 시사하는 바는 얘가 외계 우주선일 거다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앞서 마주했던 두 번의 손님들과는 다른 곳에서 얘가 기원했다라는 것 정도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이번에 확인된 3I 아틀라스의 궤도는 사실상 태양계 원반에 나란하게 누워 있고요. 다만 이제 지구가 돌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거꾸로 오고 있어요. 지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1: 네.
0: 그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오고 있다기보다는
1: 아.
0: 이제 정반대로 일종의 역행하는 듯한 방향으로 오고 있거든요.
1: 네네.
0: 그러니까 더욱더 얘는 확실히 태양계와는 상관없는 별도의 역학적 세계에서 떠돌다가 유입된 전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당초 아비 로엡이 주장했던 것과 다르게 딱히 지구랑 목성 근처를 지나가지도 않아요.
1: 아까 이렇게 막 훑어보는 느낌이라고 네. 하셨는데 그것도
0: 뭐
1: 아니에요?
0: 우리 네. 지구에는 사실 거의 접근하지 않고요. 또 목성으로부터도 4AU 정도 거리를 두고 지나가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가까이 지나간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1: 날카로운 세 가지 근거인 줄 알았는데 좀 허무하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하버드 교수님인데
0: 네네.
1: 아니 이렇게 바로 반박당할 근거를 제시하는 게 말이 됩니까? 네.
0: 근데 이제 우리가 네. 뭐 특정 학교를 언급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1: 아, 죄송합니다.
0: 하지만
1: 예, 예.
0: 네.
1: 아,
0: 그래도 네. 뭐 그런 어떤 감투가
1: 네.
0: 그 사람의 모든 주장을 뒷받침하진 않잖아요.
1: 제 머릿속에서 하버드는 최고의
0: 아,
1: 학교
0: 그렇죠. 당연히
1: 예,
0: 너무 훌륭하고 예, 예. 천문학계에서도 하버드 스미소니언은 너무나 최고의 연구기관인 거는 맞지만
1: 예, 예.
0: 우리가 항상 경험해 오듯이 그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가 곧 그 사람의 어떤 주장의 정합성을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1: 경솔했습니다.
0: 그래서 예. 이 아비로의 이분도 되게 훌륭한 연구 많이 하시고 되게 좋은 천문학자인데 다만 이제 오무어무어 때 좀 많이 재미를 보신 것 같아요. 워낙에 좀 재밌는 이야기를 잘 만드신 바람에 그 오무어무어 때 좀 많은
1: 반향이 있었구나.
0: 그렇죠. 좀 히트를 친 거예요.
1: 아.
0: 거기에서 좀 재미를 보셔서 그런지.
1: 뭐 관련 뭐 책도 쓰시고.
0: 맞아요.
1: 아,
0: 책도
1: 그래요?
0: 쓰시고, 뭐 여기저기 언론 활동도 하시고. 이분이 그래서 좀 흑역사를 하나 남긴 게 있어요.
1: 아비로엡 이분이요?
0: 네. 네. 이제 워낙에 성간천체가 우주선이다. 요 이슈를 가지고 재미를 좀 쏠쏠하게 보신 나머지
1: 네네.
0: 어떤 프로젝트를 하신 적이 있냐면 과거에도 태양계 근처에 성간천체가 지나간 적이 있지 않을까? 있겠죠. 당연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우연히 처음 발견한 게 오무어무어였을 뿐인 거지
1: 네,
0: 뭐 100년 전에도 200년 전에도 막 지나가고 있었을 거예요.
1: 네.
0: 그렇다면 혹시 그들 중에 일부는 지구에 추락한 적도 있지 않을까?
1: 네.
0: 아비로엡 교수가 약간 좀 재밌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1: 네.
0: 당연히 대부분의 꼰대 같은 주류 천문학자들은 말이 되냐. 그 설령 있어도 그걸 어떻게 찾냐. 좀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랬더니
1: 네.
0: 이제 아비로엡이 본인을 갈릴레오에 연결시킵니다.
1: 세상이 날 억까지만
0: 네.
1: 난 진리를 말하고
0: 나는 홀로 외롭게 뚜벅뚜벅 걸어가 나가는 나는 외로운 갈릴레오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바닷속에서 외계인의 우주선 파편을 죽겠다라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이름을 갈릴레오 프로젝트라고 지었어요.
1: 예.
0: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걸 해서
1: 네.
0: 많은 또 SF 덕후들의 돈을 다 모아서
1: 모금을 했어요.
0: 모금을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낚시를 떠났습니다. 외계인 우주선 낚시.
1: 아니 바다가 얼마나 넓은데 뭐 어딘 줄 알고 가. 예.
0: 이게 좀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1: 예, 예, 예.
0: 2014년 1월 8일에
1: 예.
0: 당시 남태평양 파푸아뉴기니 근처 해상에서 좀 큰 폭발이 하나 벌어졌어요.
1: 아, 네.
0: 그리고 그게 지진계에서 감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진계 기록을 바탕으로 당시 아비로엡은 이때 운석이 하나 떨어졌고 그 운석의 속도나 방향을 보니 얘는 태양계 바깥에서 날아왔던 또 다른 성간천체였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사실 이 주장까지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1: 그래요?
0: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맞다면
1: 네.
0: 사실은 우리 지구가 접촉하거나 발견한 성간천체 1호는 오무아무아가 아니라 2014년에 아예 지구에 부딪혔던 이 운석이 사실은 1호가 돼야 하는 거죠.
1: 네네.
0: 그러니까 0호, 0번째
1: 그렇죠, 그렇죠.
0: 성간천체가 되는 거고요.
1: 예.
0: 그래서 이거를 뭐 CNEOS 2014-0108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당시 그 지진계 기록을 바탕으로 아비로엡 교수가 이게 추락한 것으로 의심되는 바다에 갑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네. 그래서 이제 동료들이랑 같이 막 안에 기계 같은 걸 넣어놓고 금속 조각 찾기를 해요.
1: 태평양에서.
0: 네. 약간 사금 채취하는 것처럼 이제 막 하는 거예요.
1: 예예. 예.
0: 해가지고 네. 약간 비비탄 총알 같은 어? 조그만한 동그란 구슬 모양의 금속 조각을 발견했다고 주장을 했죠.
1: 네.
0: 되게 많이 발견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본인은 아 이거 그때 당시에 지구로 추락한 외계인 우주선의 파편일 수 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죠.
1: 뭐 이런 거 다 누가 검사해봤나요? 예.
0: 당연히 이제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그런 방식으로는 이게 진짜 뭐 외계인 파편인지 아니면 실제 그때 떨어진 선관 천체이긴 한 건지 네. 알기 어렵다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들을 하는데
1: 네.
0: 이제 아비 로엡은 뭐 여기에서 자연적인 운석에선 보기 어려운 어떤 인공 금속의 성분도 검출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막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재밌는 반론이 있어요.
1: 어떤 반론?
0: 그 이 아비로엡 팀이 조사를 했던 바닷가 근처에 섬이 있거든요. 근데 섬에 이제 도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근데 그 도로에서 가끔 뭐 큰 덤프 트럭 같은 게 이제 당연히 오고 가겠죠.
1: 네.
0: 근데 이런 덩치 큰 트럭이 오고 갈 때마다 비슷한 레벨의 작은 진동이 계속 지진기에 감지가 돼요.
1: 아 진동이요?
0: 네. 예. 그래서 당시 그 아비로엡 교수가 이 포인트가 성간 운석이 추락한 지점입니다라고 주장했던 근거가 지진계 기록이었거든요.
1: 아, 그렇죠.
0: 근데 그때 인용했던 진동 정도는 그냥 도로에서 트럭 왔다 갔다 할 때 감지되는 수준이랑 비슷해요.
1: 운석이 안 떨어졌을 수도 있는 거예요?
0: 운석이 꼭 이 포인트에 안 떨어졌을 수도 있는 거죠.
1: 아.
0: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천문학자들이 아. 저거 그냥 트럭 지나간 거 그렇죠, 진동 착각해가지고 그거 가서 그냥 뭐 트럭 파편 주워온 거 아니냐. 라고 이제
1: 가끔 트럭에서 못 떨어질 때 있어요. 진짜 위험하게.
0: 네. 예, 그래서 맞아요. 그냥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제 약간 비꼬기도 해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대표적인 흑역사를 남겨서 아하. 약간 비판을 좀 받기 시작을 하고
1: 그리고 뭐 오우무아무아보다 전이라길래 전 한참 전 뭐 운석 파편인 줄 알았는데 그래봤자 2014년이야.
0: 네, 그렇죠.
1: 거기서부터 약간 김이 샜어요. 예. 근데 이제 먼지님께서 사실 아비 로엡의 이런 주장이 조금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측면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던데 어떤 점을 생각하시나요?
0: 사실 저도 SF 영화 좋아하고 또 과학을 되게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바라보는 밤하늘을 다채롭고 또 가끔은 익살스럽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적당한 수준의 과학적 상상력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1: 네.
0: 근데 이거를 이제 너무 진지하게 몰입을 해서 네. 막 돈도 모으고 이거를 어떤 정식 학설처럼 제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이제 위험할 수 있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성간 천체가 방문했을 때 더 주목해야 하는 진짜 천문학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따로 있거든요.
1: 아, 어떤 점이죠?
0: 근데 자꾸 이거를 흐릿하게 만들고 여기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주장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1: 진짜 중요한 의미를 가리기 때문에
0: 그렇죠. 네. 그 중요한 의미가 이제 뭐냐고 물어보셨으니까 네. 일단 첫 번째 성간 천체 태양계 바깥에서 또 다른 무언가가 가끔씩 우리 곁을 날아온다. 우리 곁으로 날아온다. 이거가 의미하는 건 우리 태양계가 고립된 세계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계가 너무 넓고 또 우주가 너무 광활하니까 네. 우리는 태양계 공간 안에 태양 순수하게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 있었던 애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태양계에서 발견되는 모든 천체들, 소행성, 부스러기 다 50억 년 전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던 애들밖에 없다.
1: 예.
0: 라고 생각을 해요.
1: 네.
0: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넓은 고립계로 생각하는 거죠.
1: 네.
0: 그런데 실제로 우주는 뻥 뚫려 있고 물론 긴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가끔 가다가 다른 별에 살고 있던 무언가 날아오기도 하고
1: 그렇죠.
0: 반대로 태양계에 살고 있던 무언가가 날아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1: 예.
0: 즉 물질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1: 아, 그렇지.
0: 그래서 우리 태양계도 또 다른 항성계도 마찬가지로 네. 서로서로 긴 시간에 걸쳐서 각자의 물질을 주고받는 결국엔 은하계 스케일에서 봤을 때 모든 별들이 자신들의 물질을 골고루 나눠갖는 그런 물질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일단 보여주고 있는 거죠.
1: 지금 태양계에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어떤 물질도 뭐 엄청 오래전에 외부에서 왔을 수도 있는 거네요.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라는 고향이 사실은 다른 세계와 계속 긴 시간에 걸쳐서 소통하고 있는 세계다라는 네. 걸 보여준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1: 네. 근데 아까 그 아비 로엡 그 교수님한테 이제 주장이 오면 그걸 좀 흐릴 우려가 있다.
0: 네, 맞습니다.
1: 라는 건데. 하, 그럼 마치면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성간 천체를 두고 이제 아비 로엡 교수뿐만 아니라 그의 뭐 팬도 있고 또 수많은 천문학 팬들이 외계인과 연결시켜 생각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 심리.
0: 아, 네. 저는, 계속 어떤 외로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허. 그러니까 막연하게 아직 우리가 살아있는 외계 생명체나 뚜렷한 증거를 발견한 적은 없잖아요. 제가 최근에도 되게 재미있는 가짜뉴스를 봤어요.
1: 어떤 가짜뉴스인가요?
0: 제임스 망원경이 아까 말씀드린 그 스타샷 프로젝트의 종착지 네. 프록시마 센터리라고 하는 이웃별에서 도시 불빛을 감지했다. 그래서 외계 문명의 증거가 드디어 확실시 됐다. 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제가
1: 영상이면 저 무조건 눌러봅니다.
0: 네, 예. 봤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만드는 이유는 아마 우리 모두 가슴 한켠에 부디 누군가 우주에 살고 있고 또 머지않아서 우리가 그들을 진짜 확인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 나쁜 의도든 좋은 의도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 어떤 천문학적인 외로움, 고독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늘을 볼 때마다 저기 혹시 뭔가 오고 있진 않을까?
1: 그치.
0: 이번에 온 건 진짜 이번엔 외계인이지 않을까? 약간 그런 기대나 미련을 하는 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 그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아틀라스 그럼 태양계 지났나요?
0: 아니요. 이제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 계속 좀, 더 가까이 다가올 겁니다.
1: 아, 거기서 뭐가 보일까?
0: 네.
1: 태고적 무언가
0: 네네.
1: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은 성간 천체 얘기를 했습니다. 외계인의 우주선이라 불렸던 오우무아무아부터 이번에 3I 아틀라스까지 성간 천체 이야기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와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3: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4: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1: 여러분, 수달과 해달이 헷갈리시나요? 올빼미와 부엉이의 차이를 모르시겠다고요? 오늘 이 시간부로 개가 재고 제가 개 같았던 닮은 꼴 동물들 더 이상 안 헷갈리실 겁니다. 안주현 과학선생님과 재미난 동물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안주현입니다.
1: 아,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주 방귀 얘기가 아주 장안의 화제예요. 네, 한 서너 명 모이면 다 방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5: 역시 잡지사군요.
1: 역시 안주현 선생님이죠. 예. 혹시 뭐 선생님은 뭐 닮은 동물? 동물 별명 같은 거 있으신가요?
5: 네, 어렸을 때는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토끼...
1: 아, 토끼상이시네.
5: 네.
1: 아, 토끼상이시네.
5: 얘기를 많이 들었고, 최근에는 사실 그 다른 채널에 다른 방송에 나가면서 네. 초파라는 별명을.
1: 원피스 초파?
5: 네, 얻게 됐습니다. 아~ 원피스 아시는군요.
1: 알죠. 원피스 초파.
5: 원피스 나오는 그 귀여운 캐릭터 있지 않습니까?
1: 예. 볼 때마다 헷갈리는 닮은 꼴 동물들을 구별해보는 시간. 예. 그러면서 동물에 대한 지식도 쌓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아, 우선 첫 번째 주인공은 이 친구로 해야겠네요. 예, 초파. 예, 좀. 빚값을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5: 네,
1: 초파리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파리를 전공하셨는데
5: 네.
1: 초파리를 근데 왜 이렇게 관심 갖게 되셨나요?
5: 아, 네. 초파리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는 못하는 존재죠.
1: 그렇죠. 집안에 나타나면
5: 일상에서는.
1: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5: 그렇죠. 네. 어디 가서 제가 아, 저 초파리 전공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보통은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1: 왜요?
5: 아, 왜요는 한 세 번째 정도.
1: 그래요?
5: 네. 일단 첫 번째는 네.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나요?
1: 아, 그렇죠. 네.
5: 되게 마음 아픈 질문이죠. 저는 주로
1: 그러네.
5: 살리는 연구를 했는데요.
1: 그러네.
5: 초파리를 살려야 내가 실험을 할 수 있고 실험을 해야 결과를 얻고 논문을 쓰고 졸업을 하고
1: 되게 이거 예, 배려 없는 질문 그 질문이네요. 어떻게
5: 굉장히
1: 보면.
5: 이제 속상하지만 성심성의껏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정말 그거 자연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1: 아, 예, 맞아요. 네. 예, 그건 약간 이제 밈처럼 된 것 같아요.
5: 네,
1: 예.
5: 두 가지 질문이 사실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긴 합니다. 네, 사실 쇼파리가 일상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긴 하지만 생물학자들에겐 굉장히 사랑받는 실험 동물이기도 하고요. 제 입장에서는 사실 수많은 장점들은 있지만 저는 사실 소파리 성체가 아니라 소파리 배아의 신경계 발생 유전자에 대해서 연구를 했거든요.
1: 아, 그러시군요.
5: 네. 예, 예.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건 배아죠. 배아는 알이거든요. 소파리 알을 연구했다라고 이제 간단히 말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알은 육안으로 보여요. 보이는 정도의 크기고 그리고 알이 그냥 이제 하얀 덩어리 덜렁 있는 것 같지만 내부에서는 굉장히 역동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1: 그래서 소파리를 세부 전공하게 되셨다. 예, 아, 네. 그렇군요.
5: 사실 귀엽잖아요.
1: 아, 예, 예. 아, 그렇기 때문에 소파리를 우리가 또 과학에도 많이 네, 예, 도움을 받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예, 좀 비슷비슷하게 생긴 아마 파리들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사진을 볼까요? 아, 저게 초파리, 벼룩파리, 나방파리.
5: 네. 구별하는 포인트는 사진을 보셔도 금방 티가 나는데 네. 초파리에서 가장 특징적인 건 사실 눈입니다.
1: 눈이요? 네. 약간 붉은색인데요?
5: 네. 네. 눈이 빨간색이죠. 아, 저게 이제 야생형 예. 초파리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암컷이네요. 네. 아무튼 눈이 굉장히 크고 거의 머리의 옆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거 빨간색인데 저게 안 보일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보여요.
1: 그 눈이요?
5: 눈 색깔이요. 눈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 그래서 며칠 전에 뭐 이렇게 다른 걸 뭘 하다가 잡았는데 저는 초파리가 아닌 걸 확신하고 잡았거든요. 네. 초파리였으면 안 잡았을 텐데 네. 근데 옆에 계신 분이 너는 초파리 연구하는 사람이 초파리를 잡으면 어떡해? 초파리를 죽이면 어떡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해서 일단 잡아서 걔가 이제 뭐 죽어서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찾아가지고 주워가지고 이거 보시라고 눈 색깔이 빨갛지 않다.
1: 아, 피아 식별해서 내가 사살했다.
5: 이거 초파리 아닌 거 내가 알고 이렇게 잡은 거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던.
1: 아니, 동체 시력이 이 정도면 고양이급 아니세요? 근데 아까 그 사진 보고 암수를 어떻게 구분하셨냐고 궁금해 하는데요.
5: 지금 왼쪽 끝에 있는 사진이 초파리인데요. 네. 암컷하고 수컷의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사실은 이제, 머리 가슴 배로 되어 있잖아요. 곤충은. 네. 배 쪽의 끝부분 색깔인데요. 지금 보면은 지금 일단 배가 굉장히 통통하죠.
1: 그러네요.
5: 암컷은 대체로 배가 통통한 편이에요. 왜냐면 아래 이제 알을 품어야 되기 때문에 배가 좀 크고 그다음에 끝부분에 지금 저렇게 체절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수컷이었으면 배가 더 홀쭉하고 끝부분이 저렇게 마디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까만 부위가 더 넓게 있어야 됩니다.
1: 지금은 약간 호랑이 무늬처럼 마디마디가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5: 네, 암컷이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건 좀 디테일한 부분인데 네. 앞다리, 그러니까 다리가 6개잖아요. 네. 맨 앞다리의 중간 부분에 보면, 중간 체절에 보면 네. 수컷 같은 경우는 이게 까만색 점이 한 쌍이 있어요.
1: 아, 그래요?
5: 네. 지금 사진에는 없죠.
1: 아, 원래 있으면 보여요? 사진으로도?
5: 네. 있으면 이제 그게 성질이라고 해서 네. 짧은 털이 있는데 이제 그 털이 수컷에게만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1: 뒤에 이제 벼룩 나방파리는 왜 이름이 저렇게 붙었는지 알 것 같아요. 벼룩처럼 보이고 나방처럼 보입니다. 예.
5: 성의 없으신 거 아니에요?
1: 아니, 나방처럼 날개를 이러고 있으니까. 예.
5: 네, 벼룩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름이, 그러니까 벼룩하면 생각나는 특징이 보통 이렇게 잘 뛰는 걸.
1: 뛰어봤자 벼룩.
5: 네. 그런 걸 생각을 하는데 지금 초파리랑은 다르게, 물론 셋 다 날아다니지만 벼룩파리는 뒷다리가 좀 특이하게 생겨서 뭔가 이제 그거를 가지고 특징적인 벼룩과 유사한 움직임을 할 수가 있대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름을 붙였고, 그 다음 색깔 자체도 지금 보면은 너무 다르죠.
1: 다르네요.
5: 우리 파리가 훨씬 통통하고 예쁘지 않습니까?
1: 우리 파리.
5: 이거 좋아하는 거나 주로 발견되는 영역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1: 어떻게 다르죠?
5: 파리는 보통 신 거 좋아하거든요. 주로 부엌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1: 그렇죠.
5: 그렇죠? 과일 껍질, 뭐 맥주, 뭐 이런 거 초파리가 진짜 좋아하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에 저도 이제 생활하면서 알게 돼 깨달았는데 커피 중에 산미가 강하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초파리들이 날아와요.
1: 아, 그 산미를 기가 막히게 포착하네요.
5: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멀리 있어도 냄새를 맡으면 이제 귀신같이 나타나고 반대로 벼룩파리는 이제 그 부엌보다는 주로 화장실이나 쓰레기통 이런 데서 많이
1: 다르구나.
5: 발견이 됩니다.
1: 나방파리는요?
5: 나방파리는 저걸 저 사진은 너무 이제 확대가 돼서 디테일한 모습이 보여가지고 네. 내가 아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습한 데, 특히 이제 화장실 습한 지하에 있는 막 이런 데 가면은 아. 보통 그 옛날에 그 짤로 많이 돌아다니는데 방어력 0으로 돌아다닌 짤이 아, 있어요. 네. 분명히 다 보셨을 아, 거예요. 그래요? 다들 그래요? 어. 공중 화장실 같은 데서 분명히 보셨을 텐데 예. 진짜 잡으면 되게 힘없이 잡히는 그런 녀석들입니다.
6: 사진으로는 저래도 쟤도 엄청 작나 보네요.
5: 네.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쟤는 이제 나머지 둘과는 다르게 몸에 털이 좀 많죠. 아. 짧은 저런 털이 날개에도 많이 나 있는 게 좀 특징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셋은 엄연한 차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있다. 특히 생물실험에 많이 사용된 것은 초파리다.
1: 초파리다. 그리고 날파리로 싸잡아서 말하지 마라.
5: 네.
1: 초파리를 초파리라 불러라.
5: 드로소필라 멜라노게스트입니다.
1: 학명이요?
5: 아, 네. 네.
1: 다음은 제가 사랑하는 동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제가 수달을 정말 좋아해요, 선생님.
5: 오.
1: 수달을 전 너무너무 좋아해요.
5: 수달도 약간 닮으신 것 같네요.
1: 아, 그래요? 그럼 전 너무 기분 오. 좋습니다. 수달이랑 해달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사진 한번 보면 저는 이제 수달 영상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쉬운데요. 구분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5: 네.
1: 이제 보노보노가 해달인 거잖아요.
5: 그렇죠, 그렇죠. 보노보노 해달.
1: 딱 봐도 왼쪽이 보노보노잖아요. 네. 그래서 해달, 수달입니다.
5: 수달을 좀 더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해달보다?
1: 아, 해달을 싫어한다기보다는 저는 일단 그 앞손을 앞 다리겠죠.
5: 아, 예. 네,
1: 다리를 사람 손처럼 잘 쓰는 친구들한테 취약한데.
5: 아.
1: 수달이 이렇게 막 두 손으로 물고기 잡고 먹을 때 너무 귀엽고.
5: 아.
1: 그리고 이제 수달은 그 와중에 헤엄도 잘 쳐요.
5: 오.
1: 예. 수달이 이제 헤엄치는 거 이제 드론샷으로 보면 속이 다 시원합니다.
5: 능력주의자군요.
1: 네. 아, 네. 네. 수달은 너무 영특해 보이고 야무져 보이고 약간 악의도 없어 보이고 눈빛에.
5: 오.
1: 약간 물고기 피 튀어가면서 먹을 때 빼고.
5: 아.
1: 예. 그래서 사랑하죠. 네. 예. 해달을 싫어하진 않습니다. 아. 예. 해달도 막 손잡고 자고 막 그러잖아요.
5: 어, 네.
1: 그죠?
5: 이 발바닥에 오레오.
1: 근데 그게 사실인가요? 진짜 네, 손잡고 네, 네. 자는 거예요?
5: 손잡고 자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귀여운 특징이, 네. 이제, 새끼를 보통 저렇게, 아까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게 보통 누워가지고 이렇게, 물 위에 떠있잖아요. 네. 새끼를 보통 배 위에 올려놓고 놀아주고 이렇게 하다가, 근데 이제, 네. 먹이를 먹여야 되면 사냥을 해야 되잖아요. 네. 새끼는 아직 어려서 혼자 사냥을 못하니까, 네. 보통 이제 엄마가 사냥을 해와서 그걸로 이제 먹이를 주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이제 사냥할 동안에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일단 어디 맡겨놓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 딱히 이렇게 맡길 데가 없으니까 주로 이제 해달이 주로 서식하는 데 보면 굉장히 길다란 네. 켈프라고 해서 뭐 다시마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그런 게 많이 자라는 지역에 살거든요.
1: 어, 예.
5: 그럼 그 기계 이거 갖다가 애기를 네. 이렇게 둘둘 말아요.
1: 아니, 설마
5: 떠내려가지 않게.
1: 아 예.
5: 네, 그래서 둘둘둘둘 말아놓고 여기 잠깐 있어라고 해놓고 사냥을 아, 가는 거예요. 아. 근처에 사냥을 해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다시 와서. 풀고 다시 배 위에 올려서 먹이고.
1: 아 진짜로요?
5: 너무 귀엽지 않나요?
1: 매듭을 지은다 막 이렇게 묶어요 애기를?
5: 매듭을 묶어요.
1: 와 해달도 매력이 장난 아니네.
5: 그럼 예. 다시마 숲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알려져 있죠.
1: 다시마 숲에다가 인터넷에 그 수달 해달 구분법 이렇게 약간 밈처럼 돈 게 있죠.
5: 네.
1: 똑소리 나게 생기면 수달. 조개 뺏겨도 하고 말 것 같으면 해달이다. 이런 구분법이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5: 저는 그거 너무 동의합니다.
1: 맞아요.
5: 아니, 너무 순하게 생겼죠, 해달.
1: 해달 너무 순하게 생겼죠.
5: 네. 예. 아무래도 수달은 좀 영리하고 야무지게 생겼고, 똘똘하게 생겼고, 뭔가 이제 어디 내놔도 혼자 잘 살아남을 것 같은 느낌이 맞습니다. 있죠. 예. 실제로 생활 방식을 봐도 해달이 좀 더 무리지어서 생활하는 특성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막 새끼도 묶어놓고 사냥도 마음대로 가려면 아무래도 덩그러니 둘만 사는 것보다는 무리지어 사는 게 안전하잖아요.
1: 네.
5: 이렇게 하는데 이제 수달은 무리지어 생활하지 않고 주로 이제 단독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거기서도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드러나네요.
1: 그 수달은 약간 야무진 인상이고 해달은 순한 인상이라는 게 사실 인간의 관점이긴 하지만 저렇게 저런 인상이 생겨난 것도 어떤 자연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나요?
5: 일단은 보통은 이제 이유를 생각을 하게 되죠.
1: 네.
5: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사람, 과학자들도 사람이니까 자꾸 뭘 보면 이제 이유를 붙이고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가장 크게 이제 추정하는 건 생활 환경이나 생활 방식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수달은 이제 민물에 살고 그다음에 해당 바다에 살죠. 그렇죠. 생각해보면 민물이 훨씬 더 역동적인 환경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물속과 물 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냥도 해야 되고 물고기도 잡아 채서 이제 막 이렇게 막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렇게 해야 되고
6: 하고 먹어요.
5: 맞아요.
6: 진짜로.
5: 아 진짜요?
6: 네, 소리가 냠냠냠냠 하고 먹어요. 진짜
5: 제가 확인해 볼
6: 아,
5: 거예요.
6: 진짜요, 진짜.
5: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굴 파서 이제 새끼도 키워야 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으로 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해내야 하니까 주변을 경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눈매도 날렵해지고
6: 총기가 있죠. 예, 네. 맞아요. 예.
5: 그래서 좀 날렵하게 움직여야 하는 민첩성이 좀 요구가 되지 않을까 이제 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네. 반면에 해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평생 바다에서 생활하고 네. 주로 이렇게 또
6: 무장해제된 느낌
5: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생활한단 말이에요. 물론 위험한 순간들이 있긴
6: 있겠죠.
5: 하죠. 하지만 그렇죠. 어쨌든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주로 먹는 것들 보면 물고기 사냥보다는 뭐 조개, 성게 이런 좀 아, 가만히 있는 그러네. 애들 잡아서 올려서 돌멩이로 툭툭 해가지고 깨먹잖아요. 아. 좀 덜 치열하다.
6: 어, 그럴 수 있겠네, 그렇죠? 진짜.
5: 덜 치열할 수 있다. 예. 이런 생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리 생활을 하니까 좀 아무래도 네. 좀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지극히 인간 위주의 해석일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이런 방식 때문에 좀 더 둥근 인상을 갖게 되지 않았나. 몸도 좀 이렇게 좀 아무래도 좀 네. 지방도 네. 잘 저장을 하고, 체온도 유지해야 네. 되니까 계속 물속에 있으려면,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둥글둥글한 인상이 네. 좀 발달하게 되었을 것 같다 아... 이런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6: 진짜로 살아있는 동물을 사냥해서 먹는 친구들은 뭐 맹수들이 대표적이지만 눈빛이 일단 다르잖아요.
5: 그렇죠. 예. 먹히지 않기 위해서 보통 피식자들도 굉장히 빠르게 도망을 치니까 그 와중에 확 낚아채려면 굉장히 이제 동체 체력도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 행동이나 이런 것들도 날렵해야겠죠.
6: 네, 이런 요인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 넘어가기 전에 선생님은 수달상 좋아하시나요? 해달상 좋아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예. 이게 뭐 어떤 뭐 사람이랑 비유하는 거야? 이거 선생님.
5: 개취인 예. 거죠?
6: 예, 그냥 순전히 개인적인 질문이네요.
5: 너무
6: 예.
5: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6: 둘 다 매력 있지.
5: 그렇죠.
6: 해달은 약간 좀 푸근하게 기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감정 기복 없을 것 같고. 예. 이렇게까지 고민을 하시네요.
5: 보노보노 생각하면 얼마나 수더분하고 무던하고
6: 그렇죠.
5: 그렇죠?
6: 속 안 썩일 것
5: 그렇죠.
6: 같아요.
5: 그렇죠. 약간 좀 답답은 해도 뽀로리 입장에서 해달. 생각해보면 아 근데 또 수달은 또 야무지고 똘똘하게 뭔가 척척척척 해낸단 말이죠.
6: 그렇죠. 가정을 잘 읽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5: 수달!
6: 수달! 넘어가겠습니다.
5: 네.
6: 다음은 이거는 저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아닌가? 사슴이랑 술록 구분법을 한번 볼까요?
5: 오, 사슴이랑 술록.
6: 왜냐면 우리가 그 약간 꽃사슴이라고 하는 네. 좀 이렇게 날렵하고 예쁘게 생긴 사슴은 쉬울 것 같은데 술록이랑 비교하면 사슴 중에도 좀 큰 애들도 있고 막 그런 것 같더라고요.
5: 그렇죠. 네. 사실 이게 사슴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슴이야라고 하면 떠올리는 그 말씀하신 꽃사슴 같은 이미지. 가느다란 다리와
6: 맞습니다.
5: 가느다란 어떤 목과 네. 정말 사슴 같은 눈망울 네. 이런 그 동화 속에 나올 것 같은 네.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지만 네. 사실은 이제 사슴과는 굉장히 크고요. 거기 속한 것들 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커다란 뿔도 엄청 크고 몸도 커다랗고 두툼한 이런 네. 이제 우락부락한 사슴들도 속해 있고 이제 그렇긴 하거든요.
6: 술록도 사슴과인가요?
5: 네네네. 술록도 예. 있고 그다음에 술록보다 크게 옐크라고 해서
6: 예 있죠 있죠.
5: 그런 것들도 이제 다 사슴의 친구들이긴 하죠.
6: 네.
5: 하지만 확실히 생활 방식이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생김새도 굉장히 달라요.
6: 아, 어떻게 다르죠?
5: 일단 우리가 사슴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6: 사슴 노래 뭐 있나? 사슴?
5: 보통 이제 지금 너무 여름이라 그렇긴 한, 아까 여름은 아니지만 9월이라 그렇긴 하지만 네. 이게 12월쯤 되면 이제 연말 다가오면
6: 루돌프 사슴 코는 루돌프는 사슴인가 보네요.
5: 루돌프 예. 사슴 코라는
6: 노래가
5: 유명한데 예. 예. 루돌프는 술록입니다.
6: 왜죠? 왜죠? 루돌프를 봤나요? 예.
5: 썰매를 끌잖아요. 썰매를 끌려면 일단 추운 지방에 살 거고
6: 아 그렇죠.
5: 추운 지방에 사는 건 추운 지방에 사는 사슴과 동물은 이 술록입니다. 그리고 네. 그것만으로 이제 우길 순 없죠. 네. 좀 더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다음 루돌프의 특징은 뭐냐면
6: 코가 반짝여요.
5: 매우 반짝이는 빨간 코를 가졌죠.
6: 아, 진짜 반짝여요?
5: 술록의 코는 빨간색입니다.
6: 진짜요?
5: 아 예.
6: 쟤만 그래서 외톨이가 된 거 아니에요?
5: 아니에요.
1: 아니, 다 빨개요?
5: 슬로콘은 대부분 빨간색이고요. 오. 근데 지금 루돌프는 그 중에서 좀 더 많이 빨갰던 것 같아요.
1: 저기 뭐 엘크무리에 들어갔나, 제가? 왜 외톨이가 됐지?
5: 그, 몸에 열이 많아서?
1: 아, 그리고 영어로는 레인디어라고 나오기도 하죠.
5: 네. 사실 슬록이, 슬록도 할 얘기가 진짜 많은데, 슬록 관련된 재밌는 영어도 되게 많거든요.
1: 뭐, 하나 소개해 주실 게 있나요?
5: 네, 뭐, 다 얘기하고 싶지만, 네. 시간이 없으니까.
1: 네, 알겠습니다.
5: 하나만. 하면
1: 예, 하나만.
5: 일단, 코가 빨간색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 빨간색이 정말로 진짜 새빨간색은 아니고요. 붉은 끼가 있는, 약간 핑크빛이 도는 붉은 끼가 돌아요. 근데 보통 사슴 코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왜 슬록은 코가 핑크색일까? 예. 라고 하면 아무래도 추측컨대 보통 몸의 어떤 부위에 붉은기가 돈다라는 건 혈관이 발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 그러면 코에 모세혈관이 발달했나 보다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그럼 실제 그런지를 한번 본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봤더니 코에 모세혈관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더라.
1: 왜 그랬을까?
5: 심지어 이거를 적외선 카메라로도 찍어보고 그다음에 여러저러 이제 몸에서 진짜 활동할 때 열이 발산되는 그걸 봤는데 네. 코에서 굉장히 또 열이 많이 나오는 걸 봤어요. 그럼 궁금하죠.
1: 왜 그게 유리하지?
5: 코에 열이 나오는 걸 대체 어디다 써?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뭐 코가 시려울까 봐 그런가? 근데 왜 그런지 생각해보면 슬록들은 먹이를 야생에서 구할 때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슬록이 사는 환경은 주로 북쪽이죠. 그렇죠. 북쪽에 가까운. 예. 그러면 눈과 얼음으로 쌓여있는 뒤덮여있는 그런 쪽이에요.
1: 네. 툰드라 이런데.
5: 네, 맞습니다. 네. 슬록은 딱 그 툰드라에 사는 네. 그 작은 뭐 이끼류나 그다음 지류, 그다음 뭐 약간 작은 식물들 이런 거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눈이 자주 오고 눈이 덮여 있으니까 그런 식물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 코 박아야 되는구나.
5: 그럼요.
1: 그래서 따뜻해야 돼.
5: 훌륭해, 훌륭해. 그러니까 코를 갖다 댈 때 코가 이제 온도가 높아야 눈을 녹이면서 이렇게 뒤적뒤적 할 수가 세상에. 있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더 있어요. 예. 그리고 예. 얘네가 이제 눈이나 얼음에 의해 살잖아요. 예. 근데 이제 보통 눈을 헤치고 이렇게 먹이를 먹었었는데 예. 기후 변화 때문에 북극에 눈이 와야 되는 날에 비가 오는 날이 많아진 거예요.
1: 그럼 어떻게 되죠?
5: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눈으로 덮여 있는 식물은 코로 이렇게 슥슥 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돼요. 예. 근데 문제는 비가 와서 얼어버리면 코로 얼음까지 녹이기는 너무 힘들어요.
1: 그렇겠네요.
5: 즉, 순로 입장에서는 저기 저 밑에 있는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먹이.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어떻게 하다가 되면 먹겠지만 예. 결국 못 먹잖아요. 네. 배가 고프죠. 어떡하죠?
1: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5: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예. 굶을 순 없으니까.
1: 아, 또 자기만의 그쵸? 생존법을 터득했나요?
5: 그 차선으로 예. 먹을 걸 구하러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1: 이 마을로 왔구나, 사람 네. 마을.
5: 그래서 이제 한편에서는 마을하고 가까운 데 사는 애들이 마을로 자꾸 내려가도 되는데, 또 마을하고 먼 곳에 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슬록들은 어디로 이동해 다니는지 추적 관찰을 했더니 바닷가 쪽으로 자꾸 내려가더래요.
1: 아, 미역 이런 거 먹으려고?
5: 네, 바닷가에 가서 해초, 이렇게 바닷물에 쓸려온 해초 같은 거 이렇게 주워 먹고 이렇게 하는데, 예.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얘네는 보통은 이제 해초류를 먹는 게 아니라, 네. 육상 식물을 먹고 사는 이제 네. 이런 동물들이고, 안에 소화하게도 당연히 그쪽으로 맞춰져 있는데, 해초류는 염분이 굉장히 높죠. 아. 그래서 염분기가 높은 해초를 잘못 먹으면 네. 배탈이 나는 거예요.
1: 아이고.
5: 네. 뭐 그냥 아이 아파 이러고 이제 뭔가 좀 설사 좀 하고 이렇게 끝나면 상관없는데 그게 혹시나 좀 심각한 경우에는 또 이제 뭐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로 이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1: 원래 슴슴하게 먹는 친구들이었는데 환경이 변해서 지금은 불가피하게 짠 음식을 먹다가 탈이 난다.
5: 맞습니다. 예. 그리고 슬록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1: 뭐가 또 생각났어?
5: 눈에 관련된 것도 있어요.
1: 슬록의 눈이요?
5: 네. 예. 슬록의 눈이 금색이에요.
1: 그러네.
5: 아직 보고 계신가요?
1: 네. 그러네.
5: 맞습니다.
1: 금빛이 있네요.
5: 네, 금빛이 예. 도는, 금빛이 싹 도는 눈인데, 네. 왜 또 저런 금색을 갖게 되었나를 이제 연구를 했겠죠?
1: 왜죠?
5: 네. 보니까 쟤네가 사는 북극 지방은 또 환경이 눈과 얼음이니까 새하얗잖아요.
1: 그렇죠.
5: 그럼 하얗고 예쁘고 포근해 보이고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해가 뜰 때 보면 눈이 너무 부시죠.
1: 아, 그렇죠.
5: 그러면 우리는 보통 선글라스를 쓰면 되지만 예. 동물들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네. 눈에 이제 그런 구조가 발달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강한 햇빛이 눈과 얼음에 반사돼서 들어오더라도 눈을 보호할 수 있게 그래서 그 안에 뭔가 막이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예. 눈이 금색입니다.
1: 야, 이렇게 극한의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친구들은 다 이유가 있네요.
5: 맞습니다.
1: 쟤네는 근데 뿔이 굳이 저렇게 클 필요가 있습니까?
5: 아, 뿔이 보통 주로 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이제 수컷에게서 많이 크게 발달이 되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성별의 그런 차이가 있다면 이제
6: 과시용 구애.
5: 그렇죠. 네. 큰 뿔을 건장하게 가지고 있다는 건 영양 상태도 좋고.
6: 아,
5: 네. 그만큼 이제 건강하고. 네. 그만큼 힘도 세고 이제 이런 것들을
6: 나에게 와라.
5: 네,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6: 그렇군요. 그 루돌프 얘기는 했고 밤비도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선생님의 별명인 초파도
5: 아, 네.
6: 뭔가 사슴 비스무리한 것 같은데 예, 밤비 초파는 사슴입니까 술록입니까?
5: 일단 밤비는 사슴, 사슴입니다.
6: 사슴인 것 같아요.
5: 확신의 네. 사슴.
6: 아기 사슴 밤비죠.
5: 아, 네. 그렇죠. 재밌다. 아기 그렇죠. 사슴 밤비고.
6: 예, 예, 예.
5: 몸에 또 무늬가 또 꽃사슴 무늬를 잘 가지고 있는. 딱 봐도 이제.
6: 코도 불지 않네요.
5: 귀엽네요. 오랜만에 보니까.
6: 그러네요. 초파는요? 토니토니 초파.
5: 네. 토니토니 초파.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요. 저 친구는 사슴일까요? 술록일까요?
6: 술록이겠죠.
5: 아, 정답입니다.
6: 네. 아, 루돌프 친구가.
5: 네. 초파는 아. 술록이고. 그래서 원빛을 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제가 이제 북극 지역 아니 북극이 아니라 예. 눈 덮인 초원에서 약간 괴물 같은 토끼들이랑 싸우는 장면들도 있어요. 어... 눈밭에서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6: 아 근데 왜 초파코는 파란색이냐고 하죠?
5: 아 그리고 초파코는 파란색이에요.
6: 왜죠?
5: 극중에
6: 보증이 잘못됐네요.
5: 어 아니 극중에서 네. 뭔가 설정이 있었는데 제가 까먹었습니다.
6: 아, 네 아, 바뀌었어요?
5: 네 아니 어 원래부터 파란색으로 나오고요. 어... 네 저 친구가 인간 열매를 먹어서 인간화됐잖아요.
6: 아 예.
5: 네. 그러면서 코가 파란색이 됐던가? 아무튼 코는 파란색입니다.
6: 아, 원피스 다시 봐야겠네요.
5: 아, 네.
6: 좋습니다. 예, 사슴과 술록 구별해봤고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네. 올빼미 부엉이
5: 아...
6: 비교해보죠. 요것도 많이들 헷갈려하실 것 같은데
5: 네.
6: 구별법 있나요, 선생님?
5: 저는 어렸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네. 올빼미는 좀 약간 날카롭 운 인상.
6: 아, 부엉이는 안 날카로운, 부엉이가 더 날카로운데요?
5: 부엉이는 이 주변에 뭔가 네. 그 둥그스름하니 이런 느낌이라,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아까 해달이랑 수달처럼 네. 해달이 약간 부엉이 느낌이고 네. 올빼미가 수달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6: 예.
5: 근데 이제 사진에서 사실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특징이 뭐여야 하냐면 이제 귀에 깃? 이라고 해서
6: 아, 네네네.
5: 그 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깃털 그 네? 부분이 있고 없고가 사실은 중요한 아~ 특징이긴 합니다.
6: 부엉이는 뭐가 있네요.
5: 네.
6: 위에?
5: 부엉이는 있고 네. 올빼미는 없고 요게 가장
6: 아,
5: 겉으로
6: 그 차이...
5: 보이는 그 특징이고
6: 올빼미는 눈에 초점이 막 흐리멍텅한 게 제만 그런 건가요? 원래 그러나?
5: 이렇게 뭐 이렇게 뭐 기습 질문이 귀엽게 생겼죠?
6: 예.
5: 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인상이 좀 부드럽고 네. 좀 약간 둥그스름한 형태로 네. 되어 있으면 올빼미다.
6: 올빼미다.
5: 그다음에 이제 부엉이는 좀 약간 각진 느낌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살펴본 다른 이제까지 저희가 뭐 여러 종들을 비교했잖아요.
6: 네.
5: 그 비교했던 것들에 비해서 부엉이랑 올빼미가 사실은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들이긴
6: 아,
5: 합니다.
6: 생물학적으로?
5: 네네. 아. 분류학적으로 크게 딱 나누는 종들은 아니거든요.
6: 아, 그래요?
5: 네네. 오. 그래서 그냥 형태학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름을 다르게 이렇게 생긴 애 올빼미, 아, 올빼미? 이렇게 생기는 부엉이? 아. 이렇게 하는 거지
6: 네.
5: 분류적으로 막 명확하게 앞에 다른 종들처럼 네,
6: 예,
5: 그렇게 분리되지는
6: 친척.
5: 않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겉모습도 좀 비슷하죠.
6: 저 예전에 진짜 기억 쉽게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부엉이는 여기 귀 있다고 하셨잖아요.
5: 네.
6: 그래서 이제 얼굴이 비읍 모양인 거예요.
5: 아!
6: 비읍 부엉이. 올빼미는 귀 없어서 동그래서 이응 올빼미. 기가 막히죠?
5: 네.
6: 제가 발명한
5: 좋습니다.
6: 건 아닌데.
5: 부엉이 올빼미. 오, 그러네요.
6: 네. 동물 만났을 때 아는 척하기 좋은 꿀팁. 닮은 꿀 동물 구별하는 방법을 안주현 선생님과 예, 알아봤는데요. 다음에 또 잡지사 나와주셔서 또 재밌는 동물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네. 너무 좋습니다.
6: 아, 예, 감사드리면서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5: 네. 감사합니다.
6: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동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을 마키아벨리적이라고 비판하면서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방송한 이후 현 정부를 저주한 것이라면서 민주 진영 내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중진인 권영세 의원도 장동혁 당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당 리더십 혼란은 더 커지고 있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는 21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오찬을 앞두고 다음 총선 전 합당론을 띄우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 승부사들에서 주요 정치 현안 짚어봅니다. CBS 박지용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말은 총알이 되고 논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된다. 최강 정치 승부사들이 펼치는 피튀기는 정치 토론. 승부사들.
1: 네, CBS 박종현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치평론계 최강 승부사들 네 분을 오늘도 만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전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1: 자,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
4: 네, 안녕하세요.
1: 자, 그리고 영원의 단짝 서정욱 변호사님과 강수영 변호사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1: 예, 영원의 단짝에는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5: 좋죠.
1: 예, 아우 서 변호사 요즘 어때요?
5: 아, 요즘 폼 좋습니다.
1: 아, 폼 좋아요?
5: 아, 예. 이제 방송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되고 오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 한판 승부가 원래 메인 시그니처였는데.
5: 그렇죠.
1: 막 정면으로 막 승부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요즘 막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3: 정면으로 승부.
1: 아니. 한판만 하세요. 예. 네 분 사랑하고요. 자, 일단 유시민 작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발언을 하면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이제 저격해서 파장이 큰 상황인데, 친명계에서 또 오늘 몇몇 의원들 직접적으로 저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삼자적 시각에서 윤석 대변인.
4: 근데 유시민 작가가 말씀을 너무 세게 하셔서, 네. 지난번에 김어준 방송이 녹화였잖아요.
1: 예.
4: 뭐 이 방송도 녹화였나요? 매불쇼도?
5: 네. 네.
4: 어쨌든 그 처음 녹화했을 때 뭐 편집을 많이 했다고
1: 맞아요.
4: 했는데 아마 그때 편집된 내용을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1: 아.
4: 너무 세서, 네. 특히 이제 민주진보진영에 몸 담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겠는데.
1: 예.
4: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잘잘못을 가리는 거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평가는 끝났잖아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는 과정이 너무 길고 예민한 듯 보여서 아, 한 분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당 전당대회이기 때문이에요.
1: 예.
4: 여당 전당대회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당이 분열하고 하는 게 상대당 입장에서 좋아한다. 저는 그 정도로 수준이 낮진 않아요. 국가 전체로 볼 때 이거 너무너무 안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당대 이후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전략적인 행보를 보여주시는 분이 여당 전당대회에서 당선되기를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저는.
1: 네. 예, 우리 강성필 대변인.
3: 저는 유시민 전 의원의 그게 방송에 대해서
1: 예.
3: 각 프로그램당
1: 예.
3: 딱 한 번씩만 아이템으로 다루고 그만하자. 사실 저는 마음 같아서
1: 예.
3: 저희 민주당 패널들한테
1: 예.
3: 유시민 씨 이야기 그만합시다.
1: 아.
3: 비생산적이다.
1: 아하.
3: 계속 하면 할수록
1: 아하.
3: 우리가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거다.
1: 아하.
3: 예, 전혀 생산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1: 예.
3: 그러면 이제 유시민 전 의원이 하셨던 말을 좀 요약을 해보면
1: 예.
3: 결국에 하고 싶었던 말은 조국 전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선 주자가 되어야 되고
1: 예.
3: 대선 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을 해야 되고 합당을 하기 위해서는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정청래 당대표를 찍어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은데
1: 예.
3: 바로 얘기하면 조금 이상하니까 착시효과를 주기 위해서
1: 예.
3: 검찰개혁도 얘기하고 대통령의 인사도 얘기하고
1: 예.
3: 심지어 당무개입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거든요. 그런데
1: 예.
3: 네. 결국에는 역풍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검찰개혁도 보안사건 완전 폐지도 저는 보완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인사와 관련 얘기 그리고 당무 개입의 이런 얘기들 때문에 오히려 정청래 후보가 낙선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1: 아, 낙선할 가능성이 오히려.
3: 네, 네. 역풍이 불 것이다. 그래 봅니다.
1: 아, 그러니까 이게 펠레의 저주 같은 느낌으로. 네. 근데 뭐. 유시민 작가 언급을 하면.
3: 유시민 전 의원이 여태껏 주장하던 바가. 네. 그대로 된 적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1: 아.
3: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우리 강소편 대변인이 네. 한 번씩만 하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댓글에 럭키앤유님이 성필아 그게 되겠니?
5: 안 되지.
1: 오늘만 몇 번째. 어, 성필아 그게 되겠니? 라고, 예. 방송사들은 그 화제성은 할 텐데 되겠니? 그렇죠. 라고 예
3: 죄송해요.
1: 한 두 분만 더 할게요. 자 우리 네. 강소영 변호사.
5: 저는 일단은 정계 개편이라는 키워드에 굉장히 꽂혔는데요.
1: 아 어제 그 방송 중에.
5: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모든 정치 행위가 결국 목표가 정계 개편이라고 의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유시민 작가가 생각하는 그 대통령의 정계 개편이 요지가 결국에는 기존의 민주당의 정치인 중에 일부를 드러내고. 보수 인사들을 갖다가 더 영입을 해가지고 채우는 방식의 정계 개편인지
1: 예.
5: 아니면 조국 혁신당을 완전히 버려버리는 걸 의미하시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여하간 대통령의 모든 정치 행위의 목표를 정계 개편으로 전제를 해놓고 검찰 개혁에 관한 문제든 인사든 모든 걸 원인을 여기다가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유감스러웠어요.
1: 예.
5: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나.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사회적 영향력은 많이 감소됐더라도 어쨌든 잘못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기에 낚여 계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를 들면은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안 한다라고 단언을 했어요.
1: 수사 기소 분리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5: 안 한다고. 예. 네. 아니 근데 보안 수사권을 남긴다고 해서 수사 기소 분리가 안 되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해외 우리 해외 선진국의 어디에도 네. 수사 기소를 분리해 놓고 검사가 골방에 처박혀 가지고 서류만 보고 기소를 결정하는 나라는 없어요. 이름만 다르지 보안 수사권이라는 기능을 하는 권한은 어느 나라에나 검사에게 다 있습니다. 수사기소 예, 분리가 되는
1: 예,
5: 나라에서는.
1: 예.
5: 그런데 이 수사기소 분리를 완전히 개념을 왜곡해가지고 검사는 무자르듯이 딱 잘려져 있으니까 수사에 예. 입도 떼면 안 되고 관심도 가져서도 안 되고 물어봐서도 안 되고 그런 제도인 것처럼 왜곡을 해놓으니 예. 전제를 그렇게 해놓으니 보안수사권을 왜 줘? 그것도 수사권인데 검찰개혁 안 하자는 얘기구나. 이런 허황된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1: 예.
5: 제가 두려운 것은 그 소위 말하는 딴지 게시판이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이 이걸 철석같이 믿어요. 수사 기소의 개념, 보안 사건의 개념을 왜곡하는 것에 이렇게 앞장서 버리시면 이게 대통령의 진의. 이때까지 검찰 개혁, 검찰 때문에 엄청난 모진 고통을 당했던 대통령이 개인적인 감정을 초인적으로 참으면서
1: 예.
5: 국민들 입장에서 도움되는 검찰 개혁을 고민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이런 사기를 치면 안 된다. 근데 이 부분은 진짜 공부를 하시든가 잘 모르시면 해외 사례들을 좀 봐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립니다.
1: 우리 강성필 대변인과 강성 변호사가 딱 발언을 시작하니까 용역들 또 시작했네. 이렇게 발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아닌 우리 서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세요.
6: 뭐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딱 평가하면요.
1: 네.
6: 참 옳은 말을 참 싸가지 없이 했다.
1: 누가요? 유시민 작가가?
6: 진작에 옳은 말을 싸가지 없이 했다.
1: 너무 옳은 말을?
6: 그런 평가가 많았는데.
1: 싸가지 없는 진보.
6: 지금요. 이재명 정권이 필연적 실패로 가고 있다. 이거는 맞아요.
1: 뭐가든 맞아요.
6: 이게 옳은 말이야.
1: 근데 오늘 방송도 어렵겠어.
6: 싸가지 없이 안 했다는 거죠. 지금 보세요. 보수층이 다 돌아섰잖아요. 이미 보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됐었는데 이미 기대를 접었단 말이에요.
1: 서 변호사님은 접으신 것 같은데.
6: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이. 예,
1: 어쨌건
6: 한동훈 의원도 예.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전통적인 진보층은 그러면 있냐.
1: 예.
6: 전통적인 진보층도 지금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게 조국이나 유시민이나 김어준이나 이런 게 전통적인 이념으로 뭉친 예. A그룹 소위 예. 이 다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남느냐? 권력 따라서 움직이는 불나방처럼 뉴 이재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철새들.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재명이 어려워지면 또 떠납니다. 권력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1: 필연적 실패하면 떠날 사람들이다.
6: 그렇죠. 이러면 남은 거 어떻게 정치해요?
1: 예.
6: 그러면 이재명 정권은 필망하는데 예. 좀 그 말하는 게 같은 진영에서 싸가지 없이 하니까 지금 요거 좀 얻어먹지만 틀린 말은 아니에요.
7: 보면서 하세요. 보면서.
1: 강성 변호사 얼굴 표정이 지금
5: 표정이 많이 됐어.
3: 우리 사장 변호사님 말로 따지면 강수영 변호사는 대구 불나방이고 저는 뭐 광주 불나방입니까?
1: 용역 불나방이죠.
6: 둘이는 아니고.
3: 저 용역은 아닌데 확실히 아니, 얘기할 수 있어요.
5: 보시면서 모욕을 원주민, 하세요.
1: 원주민.
5: 아 진짜.
1: 예. 자 우리 강성 대변인도 굉장히... 자조적으로 붙고 계셨는데.
3: 그래서 제가 예. 오늘 우리 윤석 대변인 아침부터 저 제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1: 예.
3: 제가 이게 짜증난다는 거예요.
1: 그래서 한 번만 하자. 예.
3: 그러니까 벌써 서정욱 변호사님 예. 사실 오늘 방송 들어오시기 전에 예. 기분이 상당히 언짢으셨거든요.
1: 왜요? 왜?
3: 구독자 1000명 빠졌다고.
1: 저녁 TV.
3: 네, 아. 그 같은 지역에서 막 비난 받아가지고 구독자 1,000명, 2,000명 빠졌다고 굉장히 안 좋으셨는데 네. 지금 유시민 전 의원 얘기하니까 신났잖아요. 얼굴 지금 모든 것이 신났잖아요.
1: 예.
3: 그런데 저희가 아니 국민의힘하고 막 이렇게 토론하고 논쟁하다가 이것도 사실 우리가 방어하기 벅찰 때가 있는데
1: 예.
3: 이제 나중에 국민의힘에서 아니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내 주장이 아니라
1: 유시민 작가
3: 얘기나 너희들이 그렇게 지식인이라고 추앙하던 예. 유시민 전 작가의 이야기야
1: 예.
3: 라고 해버리면 예. 제가 자주 말하는 게 이 멀리서 쏜 화살보다 옆에서 쏜 그렇지. 화살이 너무 아프다고
1: 맞아요 맞아요
3: 그러니까
1: 예.
3: 참 기분이 저도 언짢네요
1: 강생 변호사
5: 아니 어떻게 뭐 예. 이야기 나온 김에 유시민 작가께서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1: 네.
5: 나는 딱 보면 보인다고.
1: 아, 맞아. 딱, 그러니까 대통령 실장한테 네. 전화만 받아가지고 하면 막 이제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5: 네, 네, 네.
1: 업된 사람, 난 딱 보입니다.
5: 표정과 눈빛을 보면은.
1: 전화 받았어요?
5: 머릿속에 도파민이 막. 네. 아니, 진짜. 어떻게 저 한번 관상 한번 봐주시고. 아. 어떻게 뭐 제 머릿속에 도파민이 터지는지 감지가 아. 되십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후배들을 그렇게 모욕하면 돼요? 아니, 정말 저는. 너무 짜증스러운 게
1: 예, 예.
5: 건전한 토론의 장이 열리도록 도와주셔야죠. 원로시라면 70대가 다 돼가시잖아요 지금.
1: 예, 예.
5: 근데 한쪽의 플레이어로 지금 나서실 것 같으면 아예 정치판에 뛰어드시든지 책임지는 포지션은 또 병적으로 싫어하세요.
1: 아...
5: 가령 좀 더 그 진짜 나라 걱정이 대통령 걱정에 잠을 설칠 정도면 이렇게 그 사회적 파열음을 일으키는 방식 말고
1: 예.
5: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든지 소통할 수 있는 다른 길로 하는 길도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은 나는 안 한다. 대통령한테 하는 얘기 아니다 나는 그냥 국민들 보고 대통령 오는 길로 유도하도록 하는 게 내 길이다 그건 선동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1: 그러니까 그 최욱 씨가 이런 얘기를 직접 만나서 하세요 라고 네, 이제 중재자로 나섰더니
5: 네.
1: 대통령을 함부로 만나면 안 됩니다 저는 단지 시민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다
5: 그러니까요
3: 근데 그 말 전에도
1: 네.
3: 문재인 정부 때는
1: 네.
3: 이슈가 있을 때
1: 네.
3: 본인에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의견을 줬다
1: 의견 줬다
3: 네,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는
1: 안 물어본다
3: 안 물어본다 근데 이 말도 그러면 앞단에 거짓말 하신 거예요. 왜? 과거에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까 그렇지. 말까 고민할 때.
1: 딱 한 번 전화 왔다.
3: 딱 한 번 전화 왔다고 했었거든요.
1: 맞아, 맞아.
3: 근데 이슈 때마다 그러냐.
1: 네. 그러니까
3: 앞뒤가 안 맞는
1: 앞뒤가
3: 거예요.
1: 앞뒤가 안 맞네.
7: 그때만 딱 한 번 했다는 거죠. 그 이슈에 대해서.
3: 아.
7: 그렇게 해석을 해야죠.
3: 쌌네요.
1: 딱 한 번 전화 받았다.
3: 목이 짧으니 생각보다.
7: 저는, 네. 뭐, 여러 말씀 하신 것 중에 네. 뭐, 맞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조정식 국회의장 관련해서
1: 명픽
7: 그분 이력을 보면 5월까지 대통령의 특보를 하시다가 그리고 국회의장을 해요. 네이버에 보면 나온단 말입니다.
1: 예.
7: 그 좀 어색하죠.
1: 그런
7: 거는 민주당에서 좀 충분히 받아들여야 하실 걸로 봐요. 국회의장 관련해서 국회의장 하다 총대를 가져놨나 10년 전에 그랬죠. 나 이번에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장 마치시고 당대표 하시려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거는 아셔야 할 거고
1: 예.
7: 대신에 유시민 씨가 좀 과하게 말씀하신 거는 언뜻 들으면 국민 저항권이 연상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국민이 바로잡아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비절차적 방법으로 뭘 하겠다는 거냐. 본인들이 당선시킨 대통령을 향해서 임기 이제 네. 1년 지났는데
1: 네.
7: 이렇게까지 과격한 생각을 하게 된 연유를 제가 몰라서
1: 네.
7: 혹시나 아시나 저는 여쭙고 싶었어요 사실은.
5: 지금 이제 탐구의 영역인데요.
1: 그렇군요. 연유.
5: 예, 감정의 문제인가 정치적인 문제인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1: 네.
5: 일단은 대부분의 이제 일치된 견해는 감정은 있는 것 같다. 원인에.
1: 네.
5: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공로에 대해서
1: 인정 안 한다.
5: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겠다. 뭘 안다고 당신들이.
1: 제크나이프.
5: 네, 역사에 대해서 뭘 안다고 너네들이 민주화 시절에 대해서 뭘 안다고 글과 책으로만 본 사람들이 뭐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거에 대해서 명예회복을 하고 싶은 욕구. 근데 그게 제 개인적으로는 스스로를 갖다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타인에 대한 비판을 도무지 수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1: 자의식이 너무 클 경우.
5: 아 예, 그렇게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 못 드렸고 돌려서 말씀드렸는데.
1: 예, 아예 또 제가.
5: 그래서 제가
1: 예.
5: 조국 전 의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면이 저는 유시민 작가가. 그래서 그냥 근데 말씀은 되게 쿨하게 하시거든요.
1: 예.
5: 비판하면 받아들여야지. 비평가는 비판하면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당연한 거다. 말씀은 하시는데 그 결과값과 행동을 보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1: 아마 찾아보실 거예요. 분명히 썸네일 유시민 작가 얼굴 나올 거기 때문에 눌러서 확인하실 텐데 아무튼 유시민 작가 분명히 긍정적 영향 끼친 부분도 있곤 한데
5: 네.
1: 이제 이분이 필연적 실패로 갈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지배를 민주당이 계속 받을 경우에
8: 해체기로 갈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참혹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뭐예요? 실패의 끝은 뭐고? 이를테면 참혹한 결과로 나오는 상황은 어떤 거예요?
6: 지금 제가 볼 때 참혹한 결과라는 거는요.
8: 무슨 말이시죠?
6: 이렇게 가면 네. 보세요. 네. 이렇게 하면 이게 검찰 수사권을 남겨둔다. 네. 이러면 이게 전통적인 진보층이 네. 총선에 투표를 안 한다. 총선 참패한다.
8: 아, 총선 참패다.
6: 예. 그러면 아. 이게 대선도 어렵다. 아하. 전통적인 지지층 이탈하고 있다. 이게 코어 지지층, 코어 지지층 네. 이탈하고 있다. 예. 뭐 이런 게 경고로 보이고요. 예. 그럼 저는 유시민 작가가 왜 이렇게 이재명 정권에 대해 비판적이냐. 저는 가장 큰 원인은 38년 운동권의 그 우울한 우울의식. 예. 이재명 대통령 사법고시를 공부하고 예. 너 대모나 한번 해봤나? 화염병 한번 던져봤냐? 이런 얘기 좀 무시하는 딸 보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정청래 전당대 미는데 이재명 대통령 노골적으로 김민석 밀고 있으니까 내가 정청래 밀어야 되겠다. 다시 이게 문조털 내유가 다시 이게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8: 아, 방송 한 3주 동안 한 번도 안 나왔던
6: 단어인데. 그런데 그게 지금 최후까지 하면 거의 살아나고 있잖아요. 어. 문 대통령은 침묵하지만. 예. 그러나 이게 그
8: 어뢰유 정도는 하시죠.
6: 그렇죠. 어뢰유. 뭐 예, 그렇게 예. 지금 그게 가동돼서 아마 전당대 정청래를 밀어야 되겠다. 예. 이런 인식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사에 대한 섭섭함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본인이 뭐 총리 후보고 있는데 한 자리도 못했지만. 예. 대통령도 한 번도 보자고도 안 한 걸로 잘 알고 있거든요. 조갑제, 정규제도 밥 한번 주고 홍준표도 만났잖아요. 그런데 나는 한 번도 보자고 안 해? 이런 섭섭함과 민정수석부터 쭉 우리 인사처장 네. 계속 이해훈 기획예산처까지 계속 보수진영에 끌어왔잖아요. 네. 그런 섭섭함이 아하. 복합적으로 해서 이런 강한 반응이 놓다 봐요.
3: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필연적 실패라는 거는요. 네. 뭐 어렵게 생각할 문제도 아니고 네, 쉽게 말해서 본인만 안 들으면 실패한다 이거예요.
6: 그렇죠.
3: 아. 근데 이제 그 예를 그럴듯하게 네. 재개발과 재건축의 이제 사례를 들었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유시민 전 의원하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이 외연 확장에 대한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쭉 그야말로 구조적 다수가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탄핵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네. 대선을 치러보니까 49대 41이었어요. 상대 후보 김문수였습니다. 예. 뭐 국민의힘에게 죄송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후보예요. 근데 이런 후보를 상대로 우리가 41이나 줬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구조적으로 다수가 될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8: 예, 예.
3: 근데 이제 유시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조국 혁신당까지만 이게 구조적으로 다수 만들면 된다 이거예요.
8: 끌고 갈 수 있는 한 개가 딱 거기까지다. 네.
3: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편끼리만 더
8: 해도 이길 수 있고
3: 확장을 하자는 거지 이제 우파까지 가지 말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고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7: 근데 저는요 유시민 작가가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보신 걸로 생각을 해요. 지금 유시민 작가 얘기를 잘 들어보면
8: 예.
7: 86 운동권 세력이 없이는 민주당 집권을 못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조적으로 다수가 되기 위해서 왼쪽부터 중간에 오른쪽까지 다 점령을 해서 구조적으로 다수가 되겠다고 할 때 이게 가능하겠냔 말이죠. 이 스펙트럼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 당이 있을 수가 없고 뭐 옛날 삼당합당 뭐 이런 얘기인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대통령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려는 게 맞다면 어디를 버려야 돼요? 왼쪽을 버려야 되는데 거기에 학생운동권이 속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이 얘기를 하는 걸로 보이고 구조적 다수라는 거는 저는 형용 모순이라고 생각을 해서 현상적 다수를 순발력 있게 그때그때 유지하는 당이 집권을 하는 거지 구조적 다수라는 말 자체를 계속 끌고 나가면 그거는 정말 유시민 작가 말대로 이재명 정권의 필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 근데 저는 그게 해외 사례가 있다는 게
7: 누구요?
3: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꼭 굳이 구조적 다수 우파까지 우리가 이제 포괄한다는 게 일본 자민당이 쉽게 말해서 정치용어로 포괄 정당인 거예요. 자민당이. 그리고 제가 뭐 독일의 뭐 비스마르크 같은 경우도 완전히 보수주의자잖아요. 하지만 정책적으로 계속 그 진보의 아젠다를 끌어들여가지고 사회보장제도라든지 복지제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얼마든지 상대 진영도 끌어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7: 그때 왕정이었고요.
3: 아니,
7: 그다음에 왕정이 자민당 일본 얘기는 우리하고 상황이 많이 다른 너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건 보수의 얘기인 거고
8: 예?
7: 보수 대연합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본의 아주 특이한 그런 상황과 연계된 거니까 우리하고는 안 맞을 것 같아요.
9: 저는 개인적으로 유 작가님이 그 구조적 다수를 불가능한 것으로 전제하는 말씀에 이제 이런 뭐 개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에
8: 예?
9: 뭐 민주당 쪽 계열 정당이 뭐 언제 지금처럼 이렇게 다수를 뭐 차지했어요. 솔직히 우리 현대사를 돌아봤을 때 많아야 20% 정도 될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집권할 수가 있을까? 그럼 불가능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꽤 길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DJP 연합 아니었으면 집권하기가 불가능했을 정도로 소위 말해서 민주당의 구조적 지지자들은 소수였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뭐 이렇게 좀 문재인 대통령을 거치면서 사실 민주당이 잘했다기보다는 네. 국민의힘 계열이 거의 자멸하다시피 하면서 본의 아니게 구조적 다수가 됐어요. 메저리티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그럼 과거에 한 20% 선에 불과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적어도 한 40% 정도는 그래도 무슨 일이 있어도 민주당은 지지하는 성향이 있다고 본다면 예. 그 20에서 40의 증가는 구조적 다수의 증가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성찰해봤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민주당은 그래도 좋아해. 저 사람들은 정의로운 것 같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도록 해야 되는 과제는 저는 있다고 보는데 예. 유 작가님 말씀 들어보면은 거의 고정값처럼 우리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 우리가 딱 이미 모여 있고 이것만으로 충분한데 더 이상 늘어나는 건 안 돼. 우리 정치 구조상.
8: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예.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DJ도 5년을 괴롭혔다. DJ 5년 괴롭혔으면 유 작가 그거 충분하다. 이 대통령은 이제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약간 이 DJP 연합을 추구했던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을 아마 당시에 유시민 작가는 되게 싫어하고 공격했던 것 같아요.
9: 오, 2년 만에 물러나라 그랬었어요.
8: 그때.
10: 네.
9: 그렇죠. 하야라고
7: 했어요. 오늘 장관으로 임명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도 비난을 했잖아요.
8: 그렇죠.
7: 뭐 대연정
8: 대연정 할 때.
7: 그러니까 예. 박지원 의원께서 DJ 때 말씀하시긴 좀 그래요. 아무것도 안 시켜줬잖아요. 그때는.
8: 자, 그래서 이제 유시민 작가는 그러면 언제 또 계속 등판할 것 같죠?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6: 제가 볼 때 김어준 씨는 이게 안 줄 것 같아, 마이크를.
8: 아, 예, 더 이상?
6: 오. 예. 아. 김어준 씨는 게 그, 저는 개인적으로 장사꾼이라 봐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그, 자기한테 도움되는지 경제적으로 보는데, 유시민 넣어봤자, 아. 계속 구독자만 줄고.
8: 아, 조회수가 많이 나올 수 있잖아.
6: 조회수가 반토막 났던데요, 제가 보니까.
8: 아유, 그거 뭐 이렇게 항상 다른 유튜버 이렇게 조회수를 많이 봐야죠.
6: 많이, 많이 공격적으로 동격자... 평론을 해야 되니까. 아, 객관적으로. 예. 그러니까 김어준 씨는 유시민 작가 더 이상 마이크 안 주고, 아, 당신이 유튜브 만들어 하든지 딴 데 나가라.
8: 맞아, 그 얘기 했어요.
6: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안 줄 거고. 근데 최욱 씨는 또 다를 것 같아요. 아. 최욱 씨는 그게 자기 유튜브는 아니거든요. 아. 자기는 진행자죠.
8: 팟빵.
6: 그러니까요. 저는 그거는 이게, 한두 번 기회를 더 줄 수 있다. 최욱 씨가 더, 아마 김어준 씨보다 더 개발 것 같아요.
8: 아, 타방송은 안 나오고?
6: 예?
8: 타방송은 안 나오고,
6: 그 두 개가 이제 독보적이니까, 아. 구독자는 최욱 씨고, 그 다음 김어준 씨 독보적인데, 김어준 씨는 안 주고, 최욱 씨는 한 두세 번 더 줄 수 있겠다. 이런
10: 유시민 전 의원이 예. 그 다른 방송 나가냐, 안 나가냐, 그런 기준을 예.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예. 아, 그게 자기를 존중해주는 방송만 나간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한판 승부도 존중을 좀 해주세요.
8: 아, 존중해요.
10: 네, 그러면 나오실 겁니다.
8: 존중해요. 네. 존중하고 제작진도 굉장히.
3: 아직 안 나오셨어요?
8: 아, 한 번도 안 나오셨어요.
3: 아, 그래요?
10: 네. 네. 본인은 존중받는 느낌을 받는 데만 나오셨습니다.
8: 예. 네. 뉴스쇼에 이제 김현정 앵커가 진행하실 때, 몇 년 전에 간신히 한번 나오신 적 있고, 예, 아무튼 유시민 작가님, 오. 저희 기다리고 있습니다.
7: 그렇구나.
8: 예, 예, 예. MBC는 좀 나오시고, MBC. 그러니까 공중파 중에 MBC 정도 나가시고. 네.
7: 아, 본인 진행하던 프로에는 출연자로 가시죠. 예. 저도 같이 한 적이 있으니까.
8: 아, 100분 토론. 예, 예. 예, 예. 뭐 그런 건데. 자, 아무튼 이제 유시민 작가가 이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 분리를 원하지 않아서 검찰 개혁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제 보안수사권 문제 최근 불거진 이슈를 보면서 이제 네. 안 되고 있다 얘기했는데 실제로 많이 됐지만 어떻게 100% 하루아침에 딱 돼요? 지금 100으로 가는 방향에 있는 거잖아요.
10: 아니, 그것도, 네. 뭐, 법률적으로는, 뭐, 강수영 변호사 얘기하겠지만, 네. 저는 이것도 사실 유시민 전 의원은 검찰개혁 관심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본인도 검찰개혁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네.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을 한다면, 지난번 방송에서도 네. 보안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생기니까 이래서 이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야죠. 그런데 그런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나마 근거라고 하기는 지난 3월 달에 여론에 밀려가지고 뭐 대충 뭐 이렇게 서명해서 끝냈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조차도 우리 강수영 변호사도 보안수사권 전치 일부 예외적 허용 이거 얘기할 때 객관적으로 사례를 말하잖아요. 네. 그랬더니 저는 유시민 전 의원은 결국 정청래 후보 선거운동 하는데 그냥 검찰 개혁에 대해서 바라고 있고 분노하고 있는 다음과 지지자를 자극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8: 검찰 개혁이 검찰의 제로 검찰 제로화 혹은 검찰의 무력화는 아니잖아요. 목표는 그래도 어떤 국민들의 어떤 검찰 서비스를 좋게 하고 인권을 보호하고 네. 어떤 검찰수의 잘못된 폐해를 없애자는 목표가 아니에요?
7: 그러니까 이름이 검찰 개혁이지 네. 검찰 폐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8: 폐지가 아니고 검찰 무력과 검찰 제로가 아니잖아요.
7: 그렇죠.
10: 그래서 검찰청 폐지.
8: 그러니까 검찰청 폐지.
9: 개념을 그러니까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냐 이런 데에서 네. 검찰 개혁의 아젠다와 그 개념 설정을 갖다가 굉장히 왜곡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수사와 기소 분리를 사람들이 너무나 오해하고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격리가 아니에요. 그게
8: 격리.
9: 예, 어느 나라에서도 분리 기관을 분리시켜놓고 끊임없이 협조하고 견제하도록 만들어 연락을 하게 만드는데 예. 보안 수사권을 아예 없애버리면 평소에 개입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검사가 수사하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을 때 예. 평소에 소통하고 활발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안은 그것도 다 닫아놓고 어디 경찰 수사하는데 검사가 껴들어 손도 대지 마 당신들은 수사할 자격 없는 사람들이야 입대지 마 그러고 나중에 서류만 봐. 예. 이런 나라는 없다니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 보안사건 제가 뭐 여러 차례 사례 말씀드린 거지만 지금 문제 핵심 뭔지 자꾸 놓치는데 왜 보안이라는 글자가 붙었을까 수사권 앞에. 예, 예. 보안은 경찰이 먼저 수사한 것만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아. 그래서 보안자가 붙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사가 길 가다가 취객한테 뺨을 한 대 맞아도 아. 검사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도 내일 검사실로 튀어나와 안 된다는 거예요. 어. 검사도 일일이 신고를 해야 된다.
8: 경찰에.
9: 검사도 경찰에 고소장을 넣어야 돼요. 예. 그래야 수사 시작되는데 경찰 수사해가지고 이건 뭐 목격자도 있고 해서 폭행죄로 사건을 올려요 검사한테. 예. 근데 검사가 서류를 딱 받아보고 나 이 자식 너무 괘씸하다 이거예요. 검사를 어디 때려? 그래가지고 나 보안 수사에서 핸드폰 싹 다 털어서 이 사람 평소에 행실 다 찾아가지고 여죄를 막 물어가지고 아주 그냥 박살을 내야 된다 이 사람. 이게 예. 되느냐가 핵심이에요. 예. 보안 수사라는 건 예. 경찰이 그날 있었던 폭행 사건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혹시 부실한 게 있으면 예. 그 폭행 사건에 대해서 채우는 게 보안 수사지 예. 폭행 사건 아니고 다른 사건 막 찾아가지고
8: 될 건 안 된다.
9: 이걸 보안으로 한다는 개념이 아닌데 자꾸 이게 된다는 듯이 왜곡하고 선동을 해요. 아니 솔직히 법 가지고 방송을 할 것 같으면 형사소송법 조항은 띄워놓고 방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김어준 뉴스공장이 조항 절대 안 띄워요 잘. 이게 보안이라는 게 뭔지 설명을 안 하고 그래도 보안수사권도 수사권이니까 검사 이때까지 한 행실로 봤을 때는 다 할 수 있어 정치검사 짓을. 이건 왜곡이고 선동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폐해가 큽니다.
8: 유시민 씨가 지식인이 아니네요.
9: 저도 그렇게 안 봐요 이제는.
6: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강 변호사 말이 맞는 게 예. 보안수사라는 게 기본적인 동일한 범위 내에서만 하거든요. 예. 별건 수사도 안 돼요. 독자적인 수사권 당연히 없고 이거는 수사기소가 분리된 겁니다. 수사기소가 분리된 게 보안수사만 되는 거예요. 그 분리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럼 독자적으로 옛날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하기 이재명 대통령이 뭐 수사와 기소를 분리 원하지 않았다. 이거는 개념 잘못된 거예요.
8: 아하. 참고로 우리 서종 변호사님도
6: 유시민 작가는 법률관 아니니까
8: 신림동에서 일사강사로 활약했던 유명한 사법고시 강사하셨기 때문에
6: 그럼요. 예. 보안수사만 인정한다는 뜻은 수사기소가 분리됐다. 그럼요. 예. 이 뜻이고
8: 아, 일사강사 맞다?
6: 그럼요.
7: 그때 얘기 나오잖아요. 누가 교수냐.
10: 그럼요.
8: 예, 자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0: K라디오

0: 네,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서정호 변호사님 저 1타 강사를 얘기했다가 각종 그 댓글도 올라오고 있어요. 솔직히 1타는 아니었다. 아니다. 행정법 원탑이었다. 또 다른 분은 아, 무슨 소리? 신림동의 현우진이었다. 야, 현우진은 그 수학 그 1타 강사거든요. 아, 어, 그 이제 최, 야, 근데 어서 선생님 아무 말도 안 하고 수줍은 얼굴로
1: 고개 좀 들어보세요.
0: 그럼요. 그럼요. 자, 치킨 이벤트. 자, 강 변호사님.
2: 네,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치킨 증정 이벤트를 이번 주 진행합니다. CBS 박지영의 한판 승부 방송 청취 인증샷이나 5주년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 10분을 추첨해서 치킨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판 승부 만세 박지영 짱! 이걸로 충분합니다. 샵 1212입니다.
0: 검색 변호사님은 방송 안 할 때 저 에너지를 어떻게 했나 몰라. 아,
3: 대단한 분이에요.
4: 대구 사투리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
0: 고마해, 고마해. 자, 민주당 잔당대회 잠깐 해볼게요. 자, 일단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그리고 고민정 의원 이렇게 이제 당권자 네 분이 이제 행보를 하고 있는데 아, 송영길 후보가 요즘 발언 굉장히 세게 하시면서 네. 어. 그 페이스메이커는 무슨 페이스메이커, 피스메이커라고 하셨나? 아무튼 네. 아, 나도 지금 진심이다 이렇게 네. 말씀하거든요. 네. 분석해 주세요.
4: 일단 최근에 이제 뭐 발언이 거치시더라고요.
0: 거치세요?
4: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친 언어 사용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앞으로 좀 주의하셔야 된다. 아. 근데 이분이 모르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아.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 3등이에요. 예. 어떤 3등? 강한 3등. 아... 압도적 3등.
0: 압도적 3등이에요. 네,
4: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2위로 올라설까?
0: 올라갈까?
4: 고민하면은 결국에는 뉴스 그리고 언론 SNS의 회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런 조금 강한 단어를 쓰신 게 아닌가. 그러면 이런 강한 단어를 그냥 쓴 게 아니라 사실 제가 또 취재를 해보면 제 고향 광주에서는 또 뭐 모든 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야, 속 시원하다. 아, 뭐 틀린 말은 아니잖냐. 이렇게 호응을 해 주시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이런 정서를 조금 깨뚫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 결국에는 이제 눈덩이처럼 더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이니까 아. 좀 더 바른말 고운말.
0: 바른말 고운말.
4: 좋겠습니다.
0: 자, 송영길 전 대표 행보.
2: 아니, 뭐 네,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네. 그 이건 뭐 짰다는 얘기 절대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네. 네. 김민석 후보는 약간 이제 나는 정책 이야기할 거예요. 네거티브 하지 않습니다. 예, 예. 짐짓 있게 점잖은 포지션이고 예, 예. 성현길 후보는 굉장히 공격수처럼 선봉장처럼 이렇게
0: 맞아요.
2: 하니까 이게 겉보기에는 마치 팀플처럼 보인다. 뻥이 아니게.
0: 굿컵, 배드컵?
2: 예, 그래서 정청래 후보 쪽의 입지와 설 자리를 갈수록 좁히는 아하. 양쪽에서 이제 완전 굿컵과 배드컵이 네. 동시에 막 네. 예, 전략적으로 오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정청래 그래서 후보가 결국에는 그 동정심을 유발하는 전략으로 가더라고요.
0: 많이 아픕니다.
2: 몇 대 3대 1로 맞으니까 아프다.
0: 아니, 몰매.
2: 그렇죠. 예. 그래서 마지막에 동정표 이게 너무 좀 과한 거 아니냐. 아. 네? 그래도 민주당 사람인데 무슨 국민의힘 사람 대하듯이 하느냐. 적이냐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 전략을 쓰시는 것 같던데.
0: 한 달 남았는데.
2: 근데 여당 대표를 뽑는 자리에 예. 겨우 동정표 얻는 그런 전략으로 지도자를 한다. 그건 적절치 않죠.
1: 근데 그 두 분이 이제 호흡을 맞추면서 가고 정청래 후보가 고립돼서 가서 세 분이 경쟁하는 양상을 띌 때 이게 구별이 안 가게 페이스메이커가 아니고 필승메이커다 하면서 이렇게 가면 그냥 본인 진영 내에는 표를 잠식하는 효과밖에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되면 김민석 후보표를 가져오는 거가 되지 정청래 후보표를 가져가서 송영길 후보가 2등이 되기는 어렵고
0: 예.
1: 지금 3등이라면 1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러면 정청래 후보가 2등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1등과 3등 간에 서로 간에 별로 플러스 될 거 없는 공방만 될 것 같아요. 표 예. 양상으로는. 그러면 이제 선호 투표하잖아요. 1위 표를 제일 많이 얻은 후보가 2위 표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낙선하는 뭐 그런 웃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 아, 그런 것도 생각해 봤어요. 저는.
2: 송영길 후보가 2위가 돼서 선호 투표에서 흡수를 해가지고 역전을 해버리는.
1: 정청래 후보가 1위 표는 1위인데 과반이 안 돼서 이걸 한단 말이에요. 2위 투표. 까지 셈을 하는데
4: 1위를 했을 경우요?
1: 예, 1위 표로 1위. 예. 그러니까 40이 그러니까 네네. 50이 안 되면 그거 예. 2위 표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4: 3위 표를 계산하는 거죠.
1: 아, 그러니까 3위 예. 표를 3위의 2위 표를. 2위 표를. 예. 그런데 김민석 후보가 2위인데 1위 표로는 2위지만 예. 3위 표의 2위 표를 많이 3등 후보의 2위 표를 많이 그렇죠, 가져가서 그렇죠, 그렇죠. 당선이 되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4: 아니 그러니까 웃기는 경우가 전에 되는 거죠. 그런 웃기는 경우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결선 투표제든 선거 투표제든 불리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장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 뭐 이런 생각은 저는 해봐요. 그 송영길 후보의 그 좀 사이다 같은 그런 느낌이
0: 시원하다.
4: 정청래 후보의 예. 호남표에서도 많이 좀 득표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런
1: 사이다는 아니고 홍어 같아. 홍어 너무
4: 아, 또
1: 탁하니까. 아그 너무 좀
0: 강하시다.
4: 사이다.
1: 네, 강해요.
0: 강하시다.
1: 아, 그런 사이다는 없어요.
5: 예, 저는 오히려 이게 이거 송영길 네. 등장이
0: 송영길 등장.
5: 정청래 후보한테 불리하지 않다.
0: 오.
5: 아마 둘이에게 뭐 둘이가 협공하면 네. 더 좋겠지 생각하지만
0: 예.
5: 둘이 표 가지고 서로 이게 땅따먹기 하는 거거든요.
0: 아, 김민성
5: 정청래 표는 따로 있고
0: 예.
5: 둘이 표가 서로 이게 나눈데 그런 식으로 둘이가 계속 정청래 대표 공개하다 보면
0: 예.
5: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 언더독 효과가 좀 있어요.
0: 어.
5: 아 이제 너무 많이 맞네. 좀 불쌍하다.
0: 정청래 불쌍하다.
5: 예. 한 표 찍어주되 이런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0: 예.
5: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할수록 정청래 대표가 좀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옛날에 김문수하고 장동혁 대표 전당대회 할 때
0: 예.
5: 다 중도나 언론들은 김문수가 이길 거다. 대선에 41% 딴 사람이 몇 달 되는데 이거 못하느냐.
0: 맞아요.
5: 그런데 장동혁이 됐잖아요.
0: 어허.
5: 그럼 왜 그러냐면 이게 강성 유튜버들 있죠.
0: 예.
5: 유튜브 연합에 뭐 고성국, 전한길,
0: 서정욱 TV.
5: 저는 그게 참여 안 했고. 하여튼 이런 분들이
0: 정도를 걸으셨구나.
5: 밀어줬거든요.
0: 예.
5: 지금 저쪽이 그래요. 그 고성국, 전한길이가 제가 보기 김어준, 최욱, 유시민 이런 사람이다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강성이잖아. 항상 당원들이 뽑는 거예요. 저는 일반 여론조사도 당원들이 좌우될 겁니다.
4: 근데 그 논리로 따지면
5: 정청래 대표가 예. 저는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지금 잡고 있다 봐요.
4: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정청래 대표가 연도독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유시민 전 의원이 딱 등장해가지고 한 방씩 싸져버리면
0: 예.
4: 그게 다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죠.
1: 그럴 수 있네. 예.
2: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저 후보에게 표를 주는 사람들은
0: 예.
2: 대통령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 예. 동의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정청래 근데 후보는 내가 친명이다. 난 원보이스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0: 예.
2: 안 맞아요. 지금 두 분이. 예.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0: 근데 오늘 송영길 전 대표 이제 뉴스 공장에 나가가지고 저는 원내대표 스타일은 아닌데 김민석 전 총리는 원내대표 잘하실 것 같다. 요 말.
1: 결정적이에요.
0: 결정이.
1: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0: 영님.
1: 송영길 후보가 내가 세게 해서 김민석 표를 가져오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정청래 표를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전략을 잘 짜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친명 후보로 누구를 선호해서 밀 거냐. 정청래를 견제하기 위한 용도로만 송영길 의원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그 이상의 역할을 하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거 정리 안 하면 진짜 이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니까요.
4: 근데 최고위원 관련해가지고도 예. 사실 이제 친명 후보들이 더 많잖아요. 최고위원 후보가.
1: 예. 물론 그렇죠.
4: 교통정리 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있거든요.
0: 예, 예.
4: 근데 교통정리 안 됩니다. 선거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분배가 안 되고.
0: 맞아요.
4: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황수영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결국 대통령에게 반기 드는 후보에게 전체 파지에서 얼마나 갈까? 저는 정말 많으면 25%라고 보거든요. 그럼 나머지 75%를 둘이서 가져가는 것은 저는 상관없다.
0: 왜 고민정 후보 빼세요?
4: 아니, 3위로 올라가죠.
0: 아, 3위로 올라가죠. 네. 알겠습니다.
1: 아, 그렇게 보시는구나.
0: 예, 민주당 얘기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얘기.
1: 더 해도 되는데.
0: 아주 네. 균열 맞춰야 되죠. 자, 국민의힘. 장도혁 대표.
1: 네.
0: 요즘 많이 활동하고 있고, 이 가운데 안철수 의원 등장하고 있고, 이준석 의원 등장하면서 지금 한동훈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공개적인 비판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이제 그 한동훈 의원이 당권 파원도 결이 다른 안철수 의원과 각을 세운 것도 이건 또 좀 패착일 수 있다, 불리할 수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우리 윤석 대변인.
1: 그거는 안철수 의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재판에 출석하셔서
0: 맞아요.
1: 4시간 3분 네. 동안 재판에서 증언하시는 과정에 발언이 보도가 되면서 어떤 경험 관련한 사실관계를 저희가 확인해 드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0: 예.
1: 그 차원이지 안철수 의원이 뭐 일부러 어떤 사실관계를 혼돈시키기 위해서 얘기했다거나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0: 예.
1: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교정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이 굉장히 뭔가 불편하게 느끼실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커졌고 거기에 편승한 뭐 주변 분들이 더한 용어를 쓰면서 정치적인 발언을 막 했고 결국 관뒀죠 직을 이제 그런 과정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대응을 안 할 수도 없는 거였어요.
0: 예.
1: 중요한 얘기였으니까 뭔지는 다 아실 테고. 결론적으로는 안철수 의원까지도 이제 한동훈 의원이 또 뭐 사이를 나쁘게 해서 좋게 보이냐 하는데 좀 관점을 안철수 의원 쪽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분이 이랬느냐. 저는 안철수 의원이 분명히 장동혁 이후에 차기 당권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갖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번에 많이 반응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0: 안철수의 생각, 선배님.
5: 아마 이제 그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분노한 거는요.
0: 예.
5: 뭐 여의도 레카라고 자기는 이야기하는데.
0: 예.
5: 실제 이거
0: 친한 게 여의도 레카들.
5: 예.
0: 뭐 여기서 누구지?
5: 근데 그 제가 봐도 안철수 의원이 증언하고 나서
0: 예.
5: 안철수 의원에게 추경호 원내대표를 도와주려고 증언한 거예요.
0: 예.
5: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한동훈 대표 의원뿐만 아니라
0: 예.
5: 한동훈 게 뭐 유튜버들 있잖아요.
0: 예.
5: 패널도 있고.
0: 아하.
5: 근데 그때 주연철 외신 대변인이 뒤에서 사주했냐?
0: 아.
5: 주연철 걔의 안철수다.
0: 아.
5: 이 말이 막 거의 쫙 퍼져버렸어요.
0: 아하.
5: 오히려 안철수가 하나의 개보원이라 이거야. 그게 보스가 외신 대비 주연철이다. 이렇게 제가 발언한 사람 몇 명을 아는데 제가 이름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이 마음이 엄청 상했어요.
0: 아하.
5: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강하게 놓는데
0: 예, 예.
5: 저는 안철수 의원도 탄핵을 같이 찬성했고 계엄도
0: 예.
5: 반대한 분 아닙니까?
0: 맞아요.
5: 특히 탄핵을 찬성하고 특검도 찬성한 분이에요.
0: 예.
5: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이분에 이렇게 각을 세우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미라도 우군을 자꾸 확보해야 되잖아요.
0: 예,
5: 보수 재건하려면.
0: 예.
5: 그런데 자꾸 이 적군이 생기니까 저는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안철수 정언에 대해서 그냥 너무 비판할 필요 없이 한동훈 의원이 그날 개업 막은 건 천하가 다 알아요. 그 과정을 다 알아요. 안철수 공개해도 우리 같은 사람도 시간 내 다 알고 있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너무 반격을 많이 한 거예요.
0: 자, 바라보고 있는 민주당은?
4: 아,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이 그 법정에서 증언 그렇게 한 거는 본인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뭐 당대표든 뭐든 역할을 하고 싶은데 본인이
0: 예.
4: 새가 없으니까
0: 아하.
4: 이제 추경호 대구시장과 언더찐윤 뭐 그런 기득권들의 표를 가져오고 싶어서 하는 정치적인 행위인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0: 예.
4: 근데 이제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도 제가 이 부분은 좀 비판을 해야 돼요. 한동훈 의원이 그러니까 과거에 이 특검에서 소환해가지고 법정 나와서 증언 좀 해주세요 했을 때 저는 그때 증언을 법정에 나와서 했으면은 훨씬 이런 상황에서 명분이 섰을 거예요.
1: 법정이 아니라 수사받으러
4: 수사
1: 보고
4: 근데 지금 법정에서도 나와서 증언을 저는 하면은 훨씬 전 당해성이 쓴다고 봐요.
0: 증거 능력이 더 인정이
4: 되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1: 아니, 오라고 해야 가죠.
4: 아니 특검에서 10번이나 소환을 한다고 했잖아요.
1: 아니 그게 법정으로 오라는 거였어요?
4: 아니 근데 소환도 그러면 응했으면 되죠.
1: 아니
4: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1: 안 돼.
4: 예.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저는 더 있었으면 훨씬 이런 거에서 명쾌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뭐 과거에 방금 말씀하신 이제 물론 우리는 다 알죠. 그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0: 예.
4: 근데 이게 막 싸움이 되고 논쟁이 되고 여러 사람이 말을 섞게 되면 사실 이게 좀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0: 예.
4: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논쟁은 결국에는 이제 한동훈 의원을 조금 싫어하는 그런 어떤 당내 분위기 좀 편승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메카라는 표현 쓰시는데 저 안철수 의원을 좀 그래도 아는 사람인데 안 어울려요 본인하고
0: 아~
4: 네, 사람이 정치를 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타일로 정치를 해야지
0: 선한 분이에요
4: 막 안 맞는 옷 입고 그러면 저는 그리고 또 더 걱정되는 거는
0: 네.
4: 그 안철수 의원을 그렇게 이용만 하고
0: 네.
4: 또 결국에는 안철수 의원 안 도와줄 것 같아서
0: 아,
4: 기득권들이
0: 그 뒤에 있는 그 누군가가
4: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네, 좀 그런 생각도 좀 네. 들어요.
0: 한재훈이 이제 여의도 레카 발언, 안철수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모욕적이냐? 또 질문을 했더니, 아, 전혀 모욕적이지 않다. 안철수 의원이 감정이 격해져서 그런 말 한 것에 대해 저희도 반성할 건 반성한다. 감정이 상하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아, 하면서, 뭐 또 새정치 말한 분이니까 저희 가르쳐주면 좋겠다. 여기 또 한재훈 의원은 이게 또 품으면서 가고 싶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긴 하네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분이 행보가 커지고 있고 다음 주 21일인가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점심 오찬을 하고 또 오는 총선 전에 합당하면 좋겠다. 합당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니 강 변호사님?
6: 좀 무슨 지방선거 전부터 사실 예견된
0: 예.
6: 수순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0: 예.
6: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그냥 흡수되듯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합당이 되면 항상 조건이 있단 말이죠.
0: 예.
6: 조건 없으면 그냥 개혁신당 없애고 입당하면 돼요.
0: 예.
6: 근데 그게 아니라 합당 논의를 할 때는 항상 뭔가 이제 물밑에서 조건이 있는데 결국 이준석이 챙길 수 있는 것 공천 총선 다음 총선에서의 공천
0: 예.
6: 그게 어디일 것이냐 뭐 천안함 뭔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뭐 얘기가 좀 돼야 돼야 뭐 이제 시너지가 날 텐데
0: 예.
6: 다만 이제 변수는 조국혁신당 못지않게 개혁신당이 급격히 정치적 입지가 저는 줄어들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번 정의한 사태도 그렇고요.
0: 예.
6: 여러 가지로 이제 정치적 소구력이 많이 떨어졌고 아.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것이 이제 지난 대선 때 이미 한번 크게 이미지 훼손이 됐지만
0: 예.
6: 그 이후에 그다지 이렇게 눈에 띄는 반전이 전혀 없어요. 눈에 띄는 어떤 뭐 새로운 정치인이라는 생각도 전혀 안 들고
0: 예.
6: 지금 여야의 어떤 그 거대 정당끼리의 어떤 다툼 속에서 의미 있는 3등으로서의 존재감 뽐내느냐 그런 것도 안 보이고요.
0: 예.
6: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반드시 품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합당하면 좋은데 원론적으로는 좋은데 예. 근데 뭔가 과도한 걸 요구하면 그건 뭐 굳이 안 해도 된다. 이런 삿발 싸움이 저는 꽤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1: 이준석 의원은 이제 겉으로 드러난 어떤 새에 비해서는 그 이외에 갖고 있는 게 좀 있다고 봐요. 저희 당 당대표를 한번 했기 때문에
0: 그렇죠.
1: 만약에 이준석 의원이 합류를 한다. 뭐 합당이든 뭐 입당이든 간에 합류를 예. 했을 때 이준석 의원을 더하는 어떤 세력은 당권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 내에서 서로 이제 장동혁 이후에 당권을 잡고자 하는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신데
0: 예.
1: 그 몇몇 뭐 다선 의원들 빼고 언더친이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본인 공천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준석이라는 인물을 내세워서 뭔가 당권 또는 그와 유사한 어떤 권력을 유지를 하고 그래서 공천을 유지받는 것 그것을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충분히. 그래서 뭐 과거의 관계가 어떠니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온단 말이에요. 과거에 이준석 의원이 저희 당 대표를 했었으니까 꽤 많은 의원하고 교분이 있었을 거 아니야. 당직도 줬었고 했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는 분들이 자꾸 21년 체제, 즉 윤석열 대통령이 저희 당에 입당하기 전 체제로 다시 돌아와서 그때 사람들을 다시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0: 예.
5: 제가 볼 때 아마 장동익 대표는요 예. 전혀 합당 안 하고 오히려 강력하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합당 안 될 거예요.
0: 개혁신당과?
5: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 192명 공천에서
0: 예.
5: 시의원 4등 화성에 딱 한 명 됐거든요.
0: 개혁신당이?
5: 예. 서울시장도 0.82 얻었어요. 합당해봤자 얻을 건 없고 총선은 특히 안 돼요. 대선 때는 그것도 필요해. 1%도. 총선.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호프 NY 또는 문자 호프 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0: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1: 난 치료를 받고 있어서 그런가 요즘 계속 건강이 좋지가 않네. 그래서 후코이단을 먹고 있는데 잘 못 느끼겠어. 자네가 먹고 있는 후코이단은 어디 거라고 했지?
2: 요즘 가짜가 많아 잘 확인하고 먹어야 한다고. 조금 싸다고 아무거나 먹지 말고 오리지널 구원구원 후코이단으로 바꿔봐. 의사가 권해서 먹는데 아주 좋더라고. 전화하면 샘플도 주니까 먹는 거하고 비교해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걸세.
1: 866-566-9원9원 바로 알아보고 바꿔봐야겠네. 고맙네.
3: 866-566-9원9원 우미노 시식후 후코이단.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나이악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에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IW그룹, 유택시,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 뷰리 아울렛, 마이클로펫, 인첸트 미네랄숲, 하이스트 부동산, SH 현상희 회계사, 로열 댄스 스튜디오, K타이거 태권도, 제외 동포청과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후원하며 월드와이드 칠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1973년 설립된 KCS는 지난 53년 동안 한인 이민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공공보건, 교육, 이민법률, 시니어 복지 등 다양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무료 시민권 상담, 메디케이드 가입자를 위한 획기적인 복지제도인 소셜 케어 네트워크, 정신건강 클리닉, 홈바운드 밀과 소셜 어덜트 데이 케어, 그리고 뉴저지에서 킨더부터 5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는 여름방학 캠프 등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문을 연 KCS 웨체스터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매주 수요일 AI와 스마트폰 교육, 서예, 키보드 교실을 무료 점심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나 KCS가 함께합니다. 문의 전화 718-939-6137, 718-939-6137이며 kcsny.org를 방문해주세요.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올여름 당신이 꿈꾸던 유럽이 펼쳐집니다. 동부관광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여름 초초강추 유럽 여행 2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반인 50% 파격 세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역사체험 7박 8일. 피사, 베네치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예술과 미식의 일정과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며 가장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가성비 여행. 오는 8월 17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8박 9일. 니스와 모나코의 눈부신 해변을 지나 신이 빚은 알프스 돌로미티의 웅장한 대자연까지. 오직 이 시기에만 허락된 완벽한 8월의 여정을 8월 24일에 단 1회 출발합니다.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행은 역시 동부관광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세상을 읽어드리는 이브닝 매거진입니다. 저는 이 잡지의 페이지를 넘겨드릴 에디터 성룡아입니다. 오늘도 팩트 그 너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이브닝 매거진 목차입니다. 먼저 엔터테인먼트 섹션에서는요.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연주에 도전해보셨을 친숙한 악기죠. 바로 기타. 이 기타가 언제 처음 생겨나게 된 건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요. 이성훈 기자가 전해드리는 생생한 스포츠 소식 준비되어 있고요. 세 번째 라이프 섹션에서는 최근에 눈에 띄게 많아진 노숙인들, 바로 홈리스 문제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노숙인 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왜 부쩍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게요.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TV를 통한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악기 하나쯤 연주하실 줄 아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학창시절에 한 번쯤 만져봤거나 혹은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악기를 꼽으라면 단연 기타가 아닐까 싶은데요. 품에 쏙 안고 줄을 튕기노라면 따뜻한 소리를 내는 아주 매력적인 악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타가요. 아주 먼 옛날부터 지금과 똑같은 모습으로 존재했던 것은 아닐 거라고 아마 다들 생각하고 계셨을 겁니다. 이 기타는요. 언제, 어떻게 처음에 세상에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나무통에다가 줄을 얹었던 이 단순한 악기가 어떻게 요즘에 일렉트릭 기타처럼 전기 신호를 쓰는 현대적인 악기로 진화를 했는지 오늘 이브닝 매거진 엔터테인먼트 섹션에서는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호흡을 하면서 끊임없이 변신을 해온 기타의 탄생 이야기 그리고 진화 이야기 마지막으로 다양한 기타의 종류까지 기타에 대한 이모저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의 뿌리를 찾으려면 수천 년 전 고대 문명의 발상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고대의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의 벽화를 보면은요. 나무통에다가 긴 목을 붙이고 줄을 팽팽하게 당겨서 손으로 튕기는 악기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악기들을 기타를 비롯한 여러 현악기의 초기 형태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기타라는 이름은요. 고대 그리스의 기타라를 거쳐서 여러 언어를 지나면서 지금 형태의 기타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에 이 악기는요. 실크로드와 전쟁 같은 역사의 소용돌이를 거치면서 서서히 그 모습을 바꿉니다. 8세기 무렵에 이슬람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 그러니까 지금의 스페인 지역을 지배하면서 중동의 전통 악기인 우드가 유럽으로 건너오게 됐는데요. 중동의 이 우드라는 악기는요. 유럽의 현악기 발전에 큰 영향을 줬고요. 르네상스 시대에 뉴트와 이후에 기타 계열 악기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이 한 단계 더 발전하면서 마침내 현대적인 기타의 직계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비오엘라 그리고 바로크 기타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 기타라는 악기는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수천 년 동안 교류하고 또 융합하면서 여러 문화권에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한 그런 악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기타는 지금처럼 그렇게 큰 대접을 받는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음량이 일단 너무 작기 때문에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를 할 수가 없었고요. 줄의 개수도 4줄, 5줄 이런 식으로 제각각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악기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기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명이 19세기 중반에 스페인에서 일어나는데요. 바로 현대 기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작가 안토니오 데 토레스라는 사람 덕분입니다. 토레스는요, 기타의 몸통을 예전보다 훨씬 더 크게 만들었고요. 소리가 풍부하게 울려 퍼지도록
기타 상판 내부에다가 부채꼴 모양의 나무 지지대를 덧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토레스는 당시 널리 쓰이던 이 여섯 줄의 기타의 구조를 정교하게 다듬고요. 현대 클래식 기타의 형태를 확립을 했습니다. 몸체의 비율 또 내부 구조를 개선해서 음량과 음색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 토레스의 손끝에서 탄생한 디자인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클래식 연주회나 독주회에서 볼 수 있는 클래식 기타의 시초가 됐습니다. 토레스 덕분에 비로소 기타는 실내 중심의 악기에서 보다 넓은 공연장에서도 활용되는 악기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 기타는 시대의 요구, 음악 장르의 변화에 맞춰서 무궁무진하게 변신을 해왔습니다.

0: 는요 큰 변화를 맞이하는데요. 더 밝고 거친 미국 음악, 그러니까 포크 음악이나 블루스 음악에 맞추기 위해서 나일론 줄 대신에 쇠줄, 그러니까 스틸 스트링을 매달기 시작한 겁니다. 쇠줄이 달린 기타는 이 줄의 장력이 너무 강해서 상판이 앞으로 주저앉거나 뒤틀리기 쉬운데요. 이 장력을 견딜 수 있도록 X브레이싱이라는 구조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X브레이싱이라는 것은 통기타 내부의 상판 밑에 나무 부재를 X자로 교차해서 붙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판의 강성을 유지하면서도 이 현의 진동을 상판 전체에 골고루 전달을 해줘서 저음이 풍부하면서도 또 따뜻하고 울림이 깊은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클래식 기타와 어쿠스틱 기타, 여기에 이어서 세 번째는요, 바로 대중문화의 역사를 완전히 새로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일렉트릭 기타입니다. 1930년대 재즈 밴드가 인기를 끌면서 기타리스트들이 큰 고민에 빠졌다고 해요. 드럼하고 트럼펫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기타 소리가 너무 묻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기타 소리를 어떻게 하면 더 크게 만들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을 하던 끝에 자석과 코일을 이용한 마이크 장치인 픽업을 기타 몸통에 장착을 하게 됩니다. 속이 빈 울림통 대신에 단단한 몸체를 사용하는 솔리드 바디 일렉트릭 기타가 등장을 하면서 앰프를 통해서 소리를 크게 증폭시킬 수 있게 된 건데요. 이 혁신적인 발명은 훗날에 록과 또 메탈을 비롯한 다양한 대중음악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인류의 대중음악의 판도를 180도 바꿔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취미로 기타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어떤 기타를 골라야 할까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흔히 쇠줄로 된 통기타가 가장 기본이니까 그걸로 시작해야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요, 이 쇠줄은 초보자가 누르기에는 손가락이 굉장히 아프고요. 굳은 살이 박히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만약에 손가락 통증 때문에 쉽게 포기할 것 같다면 처음부터 줄이 좀 부드러운 클래식 기타로 손가락 힘을 기른 뒤에 통기타로 넘어가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에 나는 밤에도 아파트에서 조용히 기타 연습을 하고 싶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요. 오히려 울림통이 없는 일렉트릭 기타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헤드폰을 꽂고 나만 들리게 연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연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타는 수천 년 전에 고대인들이 거친 나무판자에 줄을 걸어서 튕기던 소박한 형태에서 시작해서 오늘날 무대를 뒤흔드는 일렉트릭 기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변화해 왔습니다. 이 기타가 이토록 오랫동안 인류의 사랑을 받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연주자의 가슴에 가장 가까이 밀착해서 손가락 끝에 아주 미세한 떨림 또 감정까지 고스란히 소리로 뿜어내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한 악기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집안 구석에 먼지가 쌓인 채 잠들어 있는 기타가 있으십니까? 오늘 기타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하시면서 오랜만에 먼지 좀 털어내고 기타줄을 한번 튕겨보고 싶다는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다음은 이브닝 매거진의 두 번째 섹션이죠. 바로 뜨거운 스포츠 페이지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오늘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1: 북미 전역을 한 달 넘게 뜨겁게 달궜던 2026 FIFA 월드컵의 결승 대진표가 마침내 확정되면서 스포츠 역사상 가장 경이롭고 믿기 힘든 낭만적 서사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무서운 10대 천재 라빈 야말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축구선수인 리오넬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가 뉴저지 멜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역사적인 정면 충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흑인 아기 엄마가 받아둔 파란 플라스틱 목욕조 속 비눗물에 몸을 맡긴 채 바둥거리던 태어난 지 몇 달 안 되는 피

0: 말똥이 아이가 자신을 씻기던 리오넬 메시와 정확히 19년이 흘러 월드컵 우승컵을 두고 마주서는 운명의 연대기가 완성됐습니다. 이 기적같은 영화적 대서사의 서막은 2007년 12월 말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캄노우 경기장 라커룸에서 아주 우연하게 쓰였습니다. 당시 카탈루냐 지방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로카폰다에 살던 야말의 이민자 부모는 스페인 지역 스포츠 매체인 디아리오 스포르트와 국제아동기금인 유니세프가 공동 주최한 자선 달력 촬영용 복권 추첨에 참여했고 하늘의 뜻처럼 당첨을 거머쥐었습니다. 당시 20살에 불과했던 바르셀로나의 신성 리오넬 메시는 극도로 내성적인 성격 탓에 아기를 어떻게 안아야 할지 몰라 진땀을 흘렸고 현장 사진작가인 후안 문포르트는 이 어색하면서도 경이로운 교감의 순간을 카메라 렌즈에 담아냈습니다. 야말의 모친인 세일라 에바나가 아기의 목욕을 돕고 메시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아기를 씻겨주던 이 소박한 자선 촬영 사진은 오랜 세월 먼지 속에 묻혀있다가 지난 2024년 유로대회 직전 야말의 부친인 무니르 나스라위가 개인 소셜미디어에 두 전설의 시작이라는 한 문장과 함께 공개하면서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축구계 일각에서는 메시가 19년 전 목욕타월과 비눗물을 통해 야말에게 축구의 천재성을 그대로 물려주었다는 유쾌한 목욕조 세례설을 제기하며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신화의 기저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가 자랑하는 불멸의 유스 아카데미 라마시아의 정교한 육성 철학과 축구적 DNA가 깊숙이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에 전문가들은 주목합니다. 메시는 바르셀로나에서 대역사를 썼고 야말은 바르셀로나의 에이스 등번인 바로 이 10번을 물려받으며 그 뒤를 밟고 있습니다. 조국의 무팽진을 이끄는 스페인은 7월 14일 먼저 치러진 준결승에서 강력한 우승후보였던 프랑스를 2대0으로 제압하며 결승에 선착했습니다. 이에 맞서는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는 7월 15일 숙적 잉글랜드를 상대로 2대1 대역전극을 연출하며 기어코 역사적인 결승 무대 티켓을 따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통산 8골을 몰아치며 킬리안 움바페와 공동 득점 선두에 올라있는 39살의 메시와 매경기 놀라운 템포 조절로 전세계 축구 판도를 흔들고 있는 19살 라빈 야말의 세대를 초월한 이 대결은 미 동부 시간으로 오는 일요일 7월 19일 오후 3시입니다. 특히 전세계 약 15억 명 이상이 시청하는 이번 결승전은 스포츠 단일 이벤트를 넘어 전 지구적 문화축제로 격상됐습니다. 킥오프전 진행되는 폐막식 무대에는 포스트 말론, 로비 윌리엄스, 톰 크루즈 그리고 결승전 공식곡을 부르는 5,800만 구독자를 가진 세계적인 크리에이터 아이쇼 스피드가 출연해 관중의 흥을 돋우고 미국 국가재창은 미국의 자존심 제니퍼 허슨이 맡아 엄숙함을 극대화합니다. 더불어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열리는 결승전 하프타임쇼는 글로벌 시티즌의 제작지휘 아래 콜드플레이의 크리스 마틴이 예술감독을 맡았고 BTS, 저스틴 비버, 마돈나, 샤키라 등 지구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팝스타들이 멜라이프 스타디움 한가운데서 사상 유례없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게 됩니다. 프랑스와 잉글랜드의 마지막 자존심 대결인 3, 4위전은 결승전 하루 전 날인 토요일 오후 5시에 마이애미 하드록 스타디움에서 펼쳐집니다. 다음 메이저리그 소식입니다. 그 누구도 감히 손대지 못했던 미국 스포츠의 가장 순수한 로망이자 자본주의적 영웅 탄생의 사다리였던 고교 졸업생의 메이저리그 직행신화가 메이저리그 구단주들의 서슬퍼런 돈 계산 아래 영원히 가로막힐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제안한 신인 드래프트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분석해보면 이는 단순한 제도 수정을 넘어 유망주 수급 생태계 전체의 패러다임을 뿌리치 흔드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과거 메이저리그 구단들은 미완의 대기인 18세 고교생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계약금을 투자한 뒤 마이너리그 하위 싱글 어필레이트 단계에서 오랜 시간과 수억 달러의 예산을 들여 기초부터 지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대학 스포츠협회 야구의 첨단 스포츠과학 인프라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굳이 구단 돈을 들여 선수를 키울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대학 무대에서 충분히 단련되고 검증을 마친 대졸 혹은 대학 2학년 자원을 선발하는 것이 구단 입장에서는 육성 비용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리스크마저 최소화하는 극상의 비즈니스 모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KBO 차원에서는 우수한 아마추어 자원의 해외 유출을 원천 방지하여 국내 리그 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호재가 될 수 있지만 더 큰 야심을 품고 일찌감치 세계 무대로 날아가 선진 야구를 이식받고자 했던 선수 개개인의 선택권과 성장 잠재력 측면에서는 무자비한 사다리 걷어차기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섹션의 이성훈이었습니다.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3: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이 함께합니다.
4: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5: 어, 한 모금 아니잖아.
4: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5: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4: 마지막 딱 한 모금만.
6: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7: 요즘 부모님 얼굴 확 달라지셨다고요? 비결이 뭘까요? 바로 그 이름,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8: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이미 다 아는 브랜드. 지금이 바로 부모님께 건강을 선물할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7: 가정의 달 특별 이벤트 지금 시작됐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인정하는 프리미엄 후코이단.
8: 네이처메딕 후코이단으로 부모님의 오늘을 더 젊게, 내일은 더 건강하게.
7: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888-761-1188, 888-761-1188.
9: 에난데일 건강마을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1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핑크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캠벨 포도 팩당 7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1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현미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진가 전복죽 3번들 팩당 12불 99, 통통배 프리미엄 조개살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1: 지금 여러분께서는 7월 16일 목요일에 보내드리고 있는 이브닝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눈에 띄게 심각해진 모습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지하철역과 주택가의 골목길마다 줄지어 선 텐트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는 사람들, 바로 노숙인, 홈리스 문제인데요. 과거에는 특정 우범 지역이나 또 뭐 일부 도심에 그런 국한된 문제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미 전역의 주거지 또 상업지구 깊숙이 파고들면서 도시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 특히 뉴욕과 뉴저지 같이 한인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노숙인 문제가 더 이상 다른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일상의 안전과 또 우리의 비즈니스를 위협하는 현실적인 과제가 됐는데요. 오늘 이브닝 매거진 라이프 섹션에서는 연방정부와 싱크탱크들의 최근 통계 자료를 함께 살펴보고요. 미국 내의 노숙인 문제, 또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원인은 또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미국의 노숙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확인해 볼게요. 주택도시개발부가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요, 전국의 노숙인 수는 2016년 이후에 거의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역대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다만 가장 최근인 지난 5월에 발표된 2025년도의 보고서를 보면요, 노숙인 수가 약 74만 6천 명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오히려 전년도보다는 3%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2016년 이후에 처음 있는 감소세입니다. 그러면 안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020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28%나 높은 수준이고요. 특히 만성 노숙인 수가 오히려 역대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기 때문입니다. 길거리를 걷다 보면 예전보다 노숙인들이 정말 많아졌다라고 피부로 느끼셨을 텐데 그 느낌이 기분 탓만은 아니라는 게 통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들은 왜 길거리로 나오게 된 걸까요? 흔히들 게을러서 일을 안 하니까 길거리로 몰린 것 아니냐, 또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은 전혀 다릅니다. 미국 내의 노숙인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이 원인을 크게 세 가지 구조적인 문제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은 미친 렌트비, 그러니까 주거비 상승입니다. 코비드-19 팬데믹 이후에 미국의 집값 그리고 월세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 서민들의 소득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연방정부 조사에 따르면요, 저소득층 가구 중에 소득의 절반 이상을 순수하게 월세로 내는 데 쓰는 가구가 자그마치 전체의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몸이 아파서 며칠 동안 일을 못한다거나 일자리를 잃게 돼서 한 달치 월세만 밀리게 되면 곧바로 길거리로 쫓겨나는 그런 생계형 임시 노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신규 노숙인의 상당수가 마약 중독자가 아니라 바로 얼마 전까지 직장을 다니면서 성실하게 월세를 내던 평범한 이웃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공공의료 시스템의 고질적인 붕괴 그리고 정신건강 지원의 부재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의료비가 가장 비싸기로 아주 유명한 나라죠. 가벼운 정신질환이나 우울증, 불안장애를 겪는 저소득층이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가 되면서 이 정신질환이 악화가 되고 결국은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져서 길거리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펜타닐을 비롯한 마약류의 급속한 확산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을 뒤흔들고 있는 치명적인 합성 마약 펜타닐은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중독성이 너무 강해서 길거리 노숙인들의 삶을 더욱 빠르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한번 중독이 되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헤어나오기 어렵다 보니까 노숙 생활 장기화의 가장 큰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미 전역의 노숙인 급증은 우리 한인 사회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안전 그리고 치안 불안입니다. 뉴욕의 지하철역이나 맨하튼의 한인타운 또 플러싱같이 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노숙인들에 의한 무차별적인 폭행 또 범죄 사건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밤거리를 걷기가 무섭다, 또 지하철 타기가 겁난다라고 호소하는 분들도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요. 상권을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의 고충은 더 심각합니다. 가게 입구를 노숙인들이 점거를 하거나 또 쓰레기를 방치하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자연스럽게 끊기게 되고요. 또 영업에까지 막대한 지장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미온적인 대처에 그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더 안타까운 사실은요, 우리 한인사회 내부에서도 한인 노숙인들이 조용히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언어 장벽의 서류 문제, 그리고 주변의 시선, 또 체면 때문에 정부 지원이나 쉼터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자동차 안에서 생활을 한다거나 이곳저곳을 전전하는 숨은 한인 노숙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인사회의 정서상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방치되기 쉽고요. 당국과 비영리단체들의 더 세심한 관심 또 구제활동이 꼭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주정부와 시당국은 이 문제에 손을 놓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양한 해결책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대책이 바로 주거 우선 정책입니다. 길거리에서 노숙인을 무작정 단속을 한다거나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보다는 먼저 이들에게 최소한의 안정적인 임시주택, 살 곳을 제공하는 것이 치료와 재활의 시작이다라는 개념입니다. 렌트비 보조를 늘리고요. 호텔이나 모텔을 매입해서 임시 쉼터로 개조하는 사업들이 뉴욕과 캘리포니아에서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늘 예산이 부족하고 또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많이 부딪힙니다. 우리 동네에는 노숙인 보호시설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시설 확충이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불법 체류 이민자 유입 문제까지 겹치면서 보호소 시스템은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결국 단순히 법을 강화해서 이 노숙인들을 길거리에서 이렇게 다른 곳으로 보내는 임시 방편적인 단속보다는 저렴한 서민주택을 더 많이 짓고 또 중독치료, 정신건강 상담을 좀 무료로 지원하는 이런 사회적인 안전망을 근본적으로 튼튼하게 다져야지만 이 거대한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입니다. 우리는 이제 비즈니스와 또 일상적인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철저한 치안 유지와 단속을 엄격하게 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겠죠. 하지만 또 동시에요. 그 길거리에 있는 노숙인들이 언제든 내가 될 수도 혹은 내 이웃이 될 수도 있었던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는 따뜻한 시선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 한인사회 역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사각지대의 노인분들을 구제하는 일에 조금 더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0: 오늘 이브닝 매거진 마지막 섹션에서는요, 연합뉴스 TV를 통해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1: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2.75%로 높였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인상으로 통화정책의 방향전환이 시작됐는데요.
2: 한국은행은 물가와 성장세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3: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기존 연 2.5%에서 2.75%로 높아졌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지난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입니다. 지난 5월부터 수차례 예고됐던 대로 통화 긴축 국면에 들어간 겁니다. 금융통화위원 7명이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의 가장 큰 배경은 물가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2%로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과 고환율의 여파, 반도체 경기 호황의 영향으로 물가 압력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4: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기조적 물가 압력은 당초 예상보다 크고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성장세가 지속되는 상황도 금리 인상을 뒷받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5월 전망치인 2.6%를 큰 폭으로 웃돌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해야 할 부담은 적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4: GDP의 모든 구성 요소가 상당히 좀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출은 물론이고 또 투자도 그렇고 소비도 상당히 좀 견조합니다.
3: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도 금리 인상의 이유로 꼽힙니다. 이번 인상으로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는 1.25%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힌 가운데 시장에서는 7월에 이어 8월 혹은 10월에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1: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시장에서는 내년까지 금리 상승이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당장 다음 달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2: 차주들의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배시진 기자입니다.
5: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번 통화긴축 기조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다음 달 추가 인상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답하며 물가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4: 통화 정책을 이렇게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물가 성장률이 저희 목표 수준까지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그 확신이 들 때까지 저희는 대응을 하겠습니다.
5: 시장에서는 다음 달 금리를 연달아 올리는 백투백 인상 가능성과 함께 내년까지 연 3.5% 수준으로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6: 국내 경기 개선 흐름 또 부동산 가격 흐름을 보게 되면 내년 1분기까지는 일단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고.
5: 한은의 본격적인 통화 긴축기 돌입에 시중은행 금리는 들썩이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5%를 넘보고 있고 가계부채 관리까지 강화되면서 대출금리는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은이 물가가 잡힐 때까지 긴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만큼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의 이자 상환 부담은 더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른바 B2, 영끌족의 부담은 훨씬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주담대 차주 1인당 연이자는 평균 29만 6천 원, 자영업자는 평균 56만 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와 영세소상공인, 취약기업 등의 채무상환 부담을 점검하고 생산적 금융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배시진입니다.
1: 국내 증시가 하루 만에 다시 급락했습니다.
2: 미국 반도체주 약세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코스피는 6% 넘게 떨어져 7000선을 다시 내줬습니다. 양현주 기자입니다.
7: 국내 증시가 하루 만에 다시 7,000선을 내줬습니다. 코스피는 6% 넘게 하락한 6,820선에서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도 4% 넘게 내리며 800선을 다시 내줬습니다. 급락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엔 나란히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전날 양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지 하루 만에 다시 매도 사이드카가 나오며 극심한 변동성을 보인 겁니다. 시장을 흔든 건 반도체주였습니다. 간밤 미국에선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하락했고 SK하이닉스 미국 주식 예탁 증서도 9% 급락했습니다. 이에 국내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각각 8%, 11%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8: 기존에 알려져 있던 그 하락 요인들로 인해서 미국 증시는 하락을 했는데 특히나 일부 옵션 같은 파생 상품의 거래로 인한 하락이 그 낙폭을 키웠다. 그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동반해서 약세를 좀 보였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기계적인 매도가 시장의 하락을 부추겼다.
7: 수급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대거 매도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내렸고 개인은 저가 매수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75%로 인상하면서 시장의 부담도 한층 커졌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선 이번 금리 인상은 시장 예상에 부합한 결정이었던 만큼 반도체 투자 심리 악화가 증시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날 주간 거래 종가보다 4.3원 내린 1480.4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합뉴스TV 양현주입니다.
1: 정부가 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아온 다리 종목 레버리지 ETF 대수술에 나섭니다.
2: 신규 상품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투자 문턱도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김채영 기자입니다.
3: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고강도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와 인버스, 커버드 콜 등 관련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증권사와 운용사의 광고와 이벤트성 마케팅도 즉시 금지합니다. 투자 문턱도 크게 높아집니다. 개인 투자자의 기본 예탁금은 1,000만 원에서 현금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주식이나 ETF 등 대용 증권은 예탁금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한 주씩 가능했던 매매는 20주 단위로 바뀌어 소액으로 단기 매매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시장 관리도 강화합니다. 유동성 공급자 LP의 종가 괴리율 관리 기준은 국내 ETF 기준 3%에서 2%로 강화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이를 위반하면 신규 LP 업무를 제한하는 페널티를 도입합니다. 괴리율 관리가 미흡한 운용사에 대해서도 신규 ETF 상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출시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제도 손실에 나선 건 최근 시장 과열과 투자자 손실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말 상장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ETF는 출시 이후 거래가 급증하며 순자산이 빠르게 불어났고 장마감 리밸런싱 거래가 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실제 상장 50일 성적표도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레버리지 14개 상품은 물론 하락에 투자하는 인버스 상품 2개까지 모두 기준가를 밑돌았습니다.
9: 네. 구매 복리 효과랑 그다음에 해지 비용이 워낙 크니까요. 이게 선물을 많이 활용해서 해지를 하는데 선물 가격이 급등락을 하니까 거기서 생기는 해지 비용이 엄청 큽니다. 예를 들면 30% 올랐다가 30% 떨어지면 20% 넘게 손실을 보는 거거든요.
3: 정부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투자 요건 추가 강화나 괴리율 관리 강화 등 추가 보완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채영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보 처분과 관련해 나만 표적으로 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기업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미국 정관계를 상대로 로비전을 펴고 있는 쿠팡을 겨냥한 것으로 읽히는데요.
2: 청와대는 강경화 주미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한미통상 안보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정부의 제재 강화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처분을 두고 자신들을 표적 삼았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정부 방침에 따른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경화 주미대사가 이례적으로 급거 귀국하는 등 이른바 쿠팡 사태를 염두에 두고 표적 제재라는 쿠팡 측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11: 최근에 이제 과징금 액수가 좀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 나만 표적을 해서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을 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이 제재를 강화한다. 라는 것이고.
10: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회의를 열고 한미통상안보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회의에는 쿠팡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가는 이슈라고 언급한 강경화 주미대사도 참석해 관련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실장은 한미 관계는 통상과 안보가 결합되어 있다며 앞으로도 둘이 긴밀히 연계되는 흐름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부처 간 상시 공조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안보 전략을 조율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과의 조선 협력을 언급한 것에 대해 양 정상이 이미 수차례 협력을 논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양 정상의 공감대를 토대로 양국이 조선 분야 협력 증진 방안을 긴밀하게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쿠팡 사태가 한미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일각의 이상기류 우려를 불식하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회의가 쿠팡 사태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지원 등 미국 측 압박을 해소할 묘수 찾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1: 이른바 황금 함대 구상을 비롯해 미국 핵군력 재건을 여러 차례 강조해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번 핵군력 증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 특히 한국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언급하며 해외에서 건조된 군함을 살 수 있음도 시사했습니다. 신세롬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미 해군 재건을 위해 한국 조선 기업과의 협력을 언급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 해군 함정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미국 밖에서 만든 군함을 살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한국을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13: We have to build our navy. Look at some of these companies that are coming in from South Korea and other places, and they're working with us on ships. And we're going to also build, we're going to also buy some ships that are made outside of the area.
12: 문제는 미국 조선 산업의 건조 능력은 빈약한데 현행 반스톨레프슨 법에 따라 미국 해군 함정은 미국 내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앞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군함 건조 문의를 했던 만큼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14: 미국 군함 열척을 빠르게 건조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의사를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12: 청와대 고위 관계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군용 선박 요청이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차세대 호위함 사업을 추진 중인 미국 전쟁부 관계자들이 국내 조선소를 직접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조선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적 권한을 활용해 관련법 적용을 완화, 유예하는 조치를 내려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3,500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정액 중 1,500달러를 조선업 협력, 이른바 마스가 사업에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는 23일 한미 조선협력센터도 문을 여는 가운데 함정 분야 협력이 구체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0: 잠시 광고 들으시고 연합뉴스TV를 통한 한국 소식 계속 이어집니다.
1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6: 체리 파운드당 3불99, 백천도 백도 파운드당 2불99, 리아벨 포도팩당 9불99, 파 다섯 파운드당 1불99, 수육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냉동 연계 파운드당 3불49, 양념 마늘 언영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15: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7: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미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18: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NB 유니버설 냉난방.
19: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8: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9: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8: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0: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8: LN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9: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1: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후보 등록 시작과 함께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2: 후보들의 입이 나날이 거칠어지는 가운데 유시민 작가 발언으로 인한 당내 파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홍서연 기자입니다.
21: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이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 점화됐습니다. 송영길, 고민정 의원은 직접 김민석 전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는 대리인을 통해 후보 등록을 마치고 레이스 채비에 나섰습니다. 한때 파묘 논란까지 치달았던 당권 경쟁, 이번엔 유시민 작가의 반명 선언이 개파 갈등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문제 삼으며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이란 유 작가 발언에 대해 당내에선 금도를 넘었다는 격분이 쏟아졌고 정청래 전 대표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22: 당신 생각이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늘어지고 있는 거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한 거죠.
23: 유시민 작가님이 지적하신 충격은 이해하겠으나 그것을 저렇게 저주와 악담식으로 표현한 것은 좀 맞지 않는 게 아닙니다.
24: 무조건 모든 것을 선악으로 구분해내려는 것이 오히려 더 폐쇄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21: 정 전 대표는 노코멘트로 일관하며 대신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만 강조했습니다.
25: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26: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21: 최고위원 후보들도 본격적인 경쟁 모드에 돌입한 가운데 이 대통령의 경선 개입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비판한 이건태 의원의 글을 SNS에 공유한 게 발단이 됐는데 김 전 부원장과 이 의원 모두 반청을 기치로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에선 당무 개입이라며 자신과 측근들의 공소 취소, 범죄 세탁을 완수하겠다는 것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연합뉴스TV 홍사연입니다.
1: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사실상 또 한 번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2: 다만 당초 국민의힘이 불참을 공언한 제헌절 행사에는 기존 입장을 선회하고 참석 방침을 밝히며 반쪽 행사 우려는 불식됐습니다. 박준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7: 조정식 국회의장이 마감 시한으로 제시한 제헌절을 하루 앞두고 마주 앉은 여야 원내 지도부. 결과는 이번에도 빈손이었습니다.
28: 짧은 시간에 협상이 종료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짐작하실 겁니다. 진척이 없기 때문에.
27: 다만 양쪽 모두 대화 의지를 내비치며 추가 협상에 대해선 여지를 뒀습니다.
29: 계속 더 그 원구성과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 민주당은 즉각 야당이 보이콧을 이어갈 경우 야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도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법사위에 이어 예결위도 열고 간사를 선출하는 등 후반기 국회 본격 가동을 위해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다만 오는 22일로 예고했던 축구협회 청문회는 야당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수년하고 원구성 협상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20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3대 특검 수사기간 추가 연장과 수사 인력 확대를 담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며 제헌절 기념행사에도 불참 입장을 밝혔지만 연합뉴스TV 취재 결과 부분 참석으로 선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일정과 별개로 제헌절 기념행사에는 대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며 원구성 협상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20일 특검 연장 등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경우 후반기 국회 첫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다음 주 오찬 회동을 가질 예정인데 보안 수사권 등 대여 투쟁 현안을 고리로 야권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준혁입니다.
1: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국민의힘 권성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2: 실형이 확정되며 의원직은 잃게 됐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12: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에게서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지 약 1년 만입니다.
3: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수한 바가 없습니다.
12: 대법원은 권 의원 측이 무죄를 주장하며 낸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권 의원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당시 후보가 통일교 교단 프로젝트를 국가정책으로 추진해줄 것을 약속하면 대선을 돕겠다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씨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다 시작됐는데 대법은 특검의 수사권이 없다는 권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특검이 확보한 주요 증거를 종합했을 때 권 의원이 1억 원을 수수한 게 맞다고 본 1,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에서 발견된 메모 등 핵심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권 의원 측 주장을 배척한 것도 수긍했습니다. 선고 직후 권 의원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도 정치보복은 저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며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앞서 1억 원을 건넨 윤 전 본부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고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31일 이뤄집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즉시 항구 포기 관련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심 전 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와 재판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도주할 가능성도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지난 14일 심 전 총장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에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안건 상정에 안창호 위원장이 반대하면서 회의가 파행을 겪었습니다. 어제 오전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안 위원장은 해당 권고안 폐기안건 상정을 위해 임시전원회의를 열어달라는 일부 상임위원들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결된 기존 전원위원회 결정을 폐기하자는 건 설립 이래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유형의 안건이라며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일부 위원들이 반발하며 중도 퇴장했고 회의는 파행됐습니다.

0: 이브닝 매거진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저녁 시간 평안하시고요. 지금까지 성령화였습니다. 이브닝 매거진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나만의 명품 샵 라일락 뷰틱, 샤넬, 루비통, 헤르메스, 가방, 옷, 보석, 롤렉스 시계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명품을 이제 라일락에서 만나보세요. 더 큰 공간으로 이전하여 더 많은 명품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각종 명품을 최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가지고 계신 명품을 위탁 판매도 해드리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곳 라일락 뷰틱 애난데일에 위치해 있습니다. 703-593-9858 593-9858 라일락 뷰틱.
2: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주택구입과 융자는 실과 바늘과 같이 함께 가는 것이죠. 간혹 풀캐시, 빌리는 돈 없이 집값을 현금으로 다 지불하고 구입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택구입 때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됩니다. 손님을 모시고 주택을 보러 다니다 보면 집에 관련한 얘기만큼이나 융자에 관련된 많은 질문을 받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 융자에 관련한 기초적인 상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융자가 얼마까지 나오는지, 즉 론 어마운트는 소득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총 연봉이 아니고 매달 지불해야 할 부채를 빼고 순수하게 나오는 수입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만 불을 버는데 자동차, 크레딧카드, 학비를 갚고 나면 한 달에 4,000불만 남는 사람과 한 달에 6,000불을 벌지만 빚이 하나도 없는 사람, 이렇게 두 사람 중에서는 연봉으로 따지면 첫 번째 사람이 높다 하더라도 빚을 빼고 남는 금액이 두 번째 사람이 높기 때문에 두 번째 사람이 융자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융자에서 프로그램이나 이자율은 크레딧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흔히 내 크레딧은 700점이야, 600점이야 하면서 점수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이 크레딧도 자세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700점의 크레딧도 점수가 형성된 내용에 따라 융자 심사에서는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크레딧 점수를 결정하는 가장 큰 부분은 그동안 페이먼트를 해오던 기록과 부채 비율입니다. 이외에 크레딧을 어떤 용도로 계속 뽑아왔는지, 몇 개의 어카운트가 있는지, 그 종류들은 무엇인지, 얼마나 오랜 동안 거래를 했는지도 점수를 형성하는 요소들입니다. 쉬운 예로 한국에서 오신 지 1년 되신 분이 크레딧카드 단 한 개만을 사용하시면 점수가 700점도 될 수 있습니다만, 융자 심사에 있어서는 크레딧의 종류와 기록에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크레딧 라인 3개 정도와 가급적 2년 이상의 좋은 거래 기록, 그리고 될수록 낮은 부채 비율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융자 심사의 또 하나의 퍼즐은 고객의 손에 얼마가 있는가입니다. 다운 페이먼트, 클로징 비용, 앞으로 2, 3개월 월 페이먼트를 낼 수 있는 저축된 돈이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두 달치 은행 스테이트먼트와 머니 마켓에 있는 자산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볼까요? 얼마짜리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얼마까지 융자가 가능한가요? 융자 상담을 하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거꾸로 손님에게 질문을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얼마짜리 집을 감당하실 수 있으신가요? 더 쉽게 말해서 한 달에 얼마를 집값으로 지불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으신가요? 융자가 50만까지 가능하다고 50만을 다 빌려서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융자는 30년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내가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집값으로 내고 살 수 있는지를 계산해 보시고 융자가 50만까지 가능하더라도 40만 정도만 빌린다든지 앞으로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니 50만 맥스멈으로 빌려도 부담이 없고 편안한지 아니면 아예 더 줄여서 50만까지 융자가 가능하지만 20만 불만 빌려서 작은 집을 사고 돈을 조금 더 모았다가 몇 년 후에 70만을 빌려서 큰 집으로 가야 된다든지 이렇게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진단을 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은 많이 하실수록 좋고 빠를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3: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4: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K라디오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국토안보부가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의 미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을 앞두고 백악관이 사실과 증거에 기반한 충격적인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연기가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한 미 동북부 지역으로 다시 유입되면서 대기질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 내 지지 열기가 약해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예측 시장에서 정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돈을 번 사람 중에 한 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원고 담당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공지능 확산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실리콘밸리 주요 AI 기업들이 잇따른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공영방송 BBC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 달러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에 미 정부가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맨해튼 허드슨야드와 제비츠 센터, 인트레피드 박물관 일대에 대규모 노숙자 텐트촌이 확산되면서 뉴욕시와 뉴욕주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뉴욕시가 장애아동을 위한 조기 특수교육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뉴저지주 검찰이 추적이 불가능한 불법 제조 총기, 이른바 고스트건 부품을 뉴저지 주민에게 판매한 혐의로 펜실베니아의 총기 판매업자를 상대로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의 본사를 둔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 우버가 배달의 민족 운영사 우아한 형제들의 모회사인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 인수를 추진합니다. 워싱턴 DC의 미디어 거물 캐시 휴즈가 수도를 대표하는 인물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영예인 도시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세계 정상급 발레단인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에 한국인 수석 무용수가 또 한 명 탄생했습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으로 공부하러 오는 유학생들의 체류 기간을 4년으로 제한했습니다. 미국에서 학위 취득을 염두에 두고 진로를 계획했던 학생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환 방문도 4년까지만 가능해지고 외국 언론인 비자 역시 240일마다 연장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국토안보부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F비자를 소지한 유학생들과 교환 방문, J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에서 최장 4년까지만 머무르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전에는 F, J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는 정규과정 학업을 마칠 때까지 자동 연장 과정을 거쳐서 미국에 사실상 무기한 체류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체류 기간이 고정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4년이 지난 후에도 체류가 필요하다면 DHS에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DHS는 학생비자 연장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업과 관련한 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 연장 승인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학생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해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4년 체류 규정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DHS는 전공 변경에 엄격한 제한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을 바꿔서 체류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변경 필요성 등을 꼼꼼하게 따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DHS는 1978년 이후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정해진 기한 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서 수천 명의 학생들이 출국을 피하려고 계속 수업에 등록하면서 영원한 학생이 될 수 있었다며 이번 최종 규정으로 이런 악용을 종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크 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이민 사기가 만연하는 환경을 조성해왔다며 최종 규정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본래 목적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DHS는 최종 규정이 며칠 내 연방 관보에 게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관보 사이트는 이 규정이 17일자로 게재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새 규정은 게재 후 60일 후 후에 발효됩니다. 60일 뒤면 9월 중순쯤입니다. 학생비자 소지자의 경우 당장 9월 새 학기부터 새 규정이 적용되는 셈입니다. 규정 변경으로 이미 미국에서 학업 중인 유학생들은 물론 한국을 비롯해 각지에서 미 유학을 계획 준비하고 있던 학생들에게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유학을 온 이후에 적성이 맞지 않아서 전공을 바꿔야 하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더라도 체류기한 제한에 발목이 잡히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I비자로 미국에 오는 외국 언론사 소속 언론인도 체류기간이 240일로 단축됩니다. 이후에는 240일씩 연장해야 합니다. 중국 국적의 언론인은 이보다 더 짧은 90일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로이터통신은 2024년 기준으로 미국의 학생비자 소지자가 180만 명을 넘었으며 그 전해에 비해서 11%가 늘어난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주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2025년 기준으로 학생비자 F1 로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 유학생은 11,861명이며 F2 비자로 함께 머무는 이들의 가족은 1,347명입니다.

0: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은 그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한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기존 주장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대선에 중국이 개입했으며 이와 관련한 백악관의 기밀 정보를 해제하는 방안을 백악관이 검토하고 있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투표기기와 선거 인프라의 취약점에 대한 언급을 내놓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지나간 과거의 선거 패배에 집착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는 언론이 수천만 명의 미국인의 선거의 존엄성에 대해서 대통령과 같은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오늘 밤 대통령이 말할 내용은 어쩌면 현실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앞으로 조정이 있어야 한다는 걸 보여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입법 순위로 밀고 있는 유권자 ID법이라 불리는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또 모든 공화당원과 민주당원은 선거 공정성이 당파를 초월한 문제여야 한다는 점에서 인식을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에서 안전하고 확실한 선거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가 자체도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이번 연설에서 선거 문제뿐 아니라 연설 초반에 이란과의 현 상황과 경제 문제도 언급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이란 문제와 관련해 이란은 여전히 미국과 대화를 하고 있으며 미군의 공격으로 치명적 타격을 입고 있어서 합의하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그들과 대화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공격하고도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연기가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한 미 동북부 지역으로 다시 유입되면서 대기질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뉴욕시는 폭염과 대기 오염이 동시에 이어지는 가운데 비상 대응을 확대하며 시민들에게 외출 자제 촉구와 함께 무료로 KN95 마스크를 배포하는 등 보호 조치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캐나다 온타리오주를 중심으로 발생한 100건 이상의 산불에서 발생한 연기가 미 북동부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뉴욕시를 비롯한 뉴욕주 전역과 뉴저지 일부 지역에 대기질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당국은 미 중부의 고기압과 캐나다 동부의 저기압이 만나면서 산불 연기가 오데오를 거쳐 뉴욕과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으로 밀려 올라오며 대기 오염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16일 목요일 오전부터 산불 연기 농도가 점차 짙어진 뒤 대기오염은 최소 17일 금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에는 연무가 끼고 하늘이 뿌옇게 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기 중에 미세 입자 농도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호흡기 질환이 있는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14일 화요일 오후 1시 기준 맨해튼 미타운 대기질 지수는 150을 넘기며 이미 건강에 해로운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눈이 따갑다, 공기에서 연기 냄새가 난다는 신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산불 연기에 포함된 초미세먼지가 어린이와 노인, 심장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외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미세입자는 호흡곤란과 기침, 어지럼증, 피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천식과 심혈관 질환 등 기존 만성질환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뉴욕 뉴저지 지역의 폭염까지 이어지면서 기온이 90도를 웃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습도로 인해 최고 체감온도는 100도 안팎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국립기상청의 폭염주의보는 종료됐지만 뉴욕시는 폭염 비상대응 체계를 목요일까지 연장키로 했습니다. 소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시민들에게 에어컨이 설치된 실내에 머물고 야외 활동을 최소화하며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이웃들의 건강도 함께 살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산불 연기로 인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실내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는 폭염과 대기오염에 동시에 대응하기 위해 수백 곳의 쿨링센터를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노숙인 보호를 위한 코드 레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야외 냉방 차량 21대를 추가 배치하고 공공 수영장의 운영 시간도 오후 8시 30분까지 연장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호흡기 보호를 위해 무료로 KN95 마스크 배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 공공도서관 200여 곳, 뉴욕시 모든 경찰서와 소방서 9

0: 곳, 주요 대중교통 거점과 뉴욕시 교통국, 경제개발공사, 뉴욕시 에이징국 등을 통해 무료로 KN95 마스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17일 금요일부터는 뉴욕 공공도서관 전 지점과 야외 여름 행사장으로 마스크 배포 장소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N95 또는 KN95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에서는 창문을 닫은 채 공기청정기나 에어컨을 가동해 실내 공기를 맑게 유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뉴욕 시민들은 지난 2023년 7월 7일 캐나다 산불 연기로 도시 전체가 짙은 주황색 연무로 뒤덮여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대기 오염을 경험했는데요. 그때 뉴욕시의 대기질 지수는 416까지 치솟아 뉴욕시 역사상 최악의 대기오염 중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질 지수가 300을 넘으면 재난 수준의 대기오염으로 건강한 사람도 외출을 피해야 합니다. 이번 대기오염은 2023년 당시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당국은 대기질 악화가 며칠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1: K-Radio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0: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체리 파운드당 3불99, 백천도 백도 파운드당 2불99, 리아벨 포도팩당 9불99, 파 다섯 파운드당 1불99, 수육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냉동 연계 파운드당 3불49, 양념 마늘 원형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3: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0: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1: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0: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2: 세금 문제, SBI 융자, 크레딧 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에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4: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에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예측 시장에서 정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번 사람 중에 한 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원고 담당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 상품 선물거래위원회는 가브리엘 페레즈 대통령 부보좌관 겸 기술 고문을 예측 시장 칼시에서 내부자 거래를 한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했습니다. 대통령의 16일 ABC 방송 등에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성행하는 예측 시장은 특정 정치, 사회적 사건과 관련한 예측에 돈을 거는 플랫폼입니다. 가령 미군이 이란을 공습할지 또는 언제 공습할지를 놓고 참가자들이 베팅하는 곳으로 폴리마켓과 칼시 등이 대표적입니다. 페레즈는 대통령이 연설할 때 연설 원고를 띄우는 텔레프롬프터 담당자였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유명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어떤 단어나 문구를 쓸지 예측하는 언급 시장에서 베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문은 마지막까지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는 경우가 많은데 페레즈는 연설문 최종문을 볼 수 있는 소수의 보좌진 중 한 명이라고 CNN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페레즈만이 자신의 텔레프롬프터를 조작할 수 있다면서 10년 동안 그를 신임해왔고 그의 연봉은 17만 5천 달러로 백악관에서도 높은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페레즈는 언급시장에서 쉽게 돈을 딸 수 있는 위치인 셈인데 그가 칼시에서 번 돈은 10만 달러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페레즈가 무급 휴직으로 전환했다면서 대통령이 내린 결정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공영방송 BBC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 달러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에 미 정부가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를 상대로 낸 소송에 미국 정부가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가 16일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말 트럼프 대통령은 16의회 폭동에 대한 BBC 다큐멘터리가 왜곡 편집돼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면서 BBC를 상대로 총 100억 달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플로리다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법원에 제출된 문건을 인용해 미 정부가 법원에 이 소송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BBC가 미 공공기관을 포함한 여러 곳에 문서 제출을 48차례 요청했다면서 이를 정부 개입의 근거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BBC는 이에 관한 답변서에서 이에 상충이 명백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능력으로 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하나 그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미 정부기관은 그의 지시에 따라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BBC는 다큐멘터리 편집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 사과했으나 소송에는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다큐멘터리가 미국에서 방영되지 않은 만큼 미국 법원이 이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BBC는 법원에 제출한 별도 서면 의견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브랜드와 자산, 사업에 이 다큐멘터리가 미친 부정적 영향을 소송의 근거로 주장하면서도 BBC의 재정정보 제공 요청은 일절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4: 미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응답이 15%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16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워싱턴포스트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8일에서 13일 미 성인 2,648명을 조사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37%로 지난 2월 조사와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강력 지지한다는 응답은 15%로 역대 최저치였습니다. 이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초 27%였는데 지난 2월 19%를 거쳐서 점점 줄어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지하는 이들 가운데 3분의 2가 강력 지지를 택했던 첫 임기 때와 비교된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스스로를 무당파로 규정하는 응답자 중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26%에 그쳤습니다.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6%, 1%에 불과했으며 71%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소득 수준, 인종과 상관없이 30에서 40% 정도의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농촌 지역 성인으로 한정할 때는 50%, 대학 학위가 없는 백인 남성 중에는 53%, 백인 가톨릭 신자 사이에서는 57%,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 신자 사이에서는 70%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응답자 43%는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보다 개인적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1기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의 13%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말 대이란 군사작전 개시 이후 지지율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자체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크지 않고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이 겹치면서 지지율이 30%대를 맴돌고 있습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의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계속해서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오늘 흐리고 더운 날씨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 87도, 섭씨 31도, 오늘 밤 최저 기온은 73도, 섭씨 23도 이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최고 기온 87도, 섭씨 31도, 최저 기온 72도, 섭씨 22도 예상됩니다. 뉴욕 현재 흐린 날씨 보이며 기온은 85도, 섭씨 29도 나타냅니다. 대기질 지수는 건강에 해로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캐나다 산불 연기의 영향은 오는 17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기상당국은 18일 토요일 비가 내리면서 조금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일원입니다. 흐리고 더운 날씨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 98도, 섭씨 37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 약간 흐리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74도, 섭씨 23도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최고 기온 98도, 섭씨 37도로 오늘과 비슷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최저 기온 74도, 섭씨 23도 예상됩니다. 워싱턴 일원 토요일과 일요일에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현재 대체로 화창한 날씨 보이고 있으며 기온은 96도, 섭씨 36도 나타냅니다. 대기질 지수는 역시 나쁨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과 워싱턴 일원 날씨였습니다.
6: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7: 안녕하세요. 유익한 소식과 일상에서 바로 쓰는 생생한 영어를 전해드리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뉴욕타임스 기사 제목 How to protect yourself from wildfire smoke 산불 연기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전 세계 곳곳에서 산불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날아오는 미세한 산불 연기로 인해 우리의 호흡기뿐만 아니라 건강 전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산불 연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When air quality readings exceed safe limits, individuals with pre-existing health conditions must take extra precautions to avoid inhaling fine particles. 대기질 수치가 안전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미세먼지를 흡입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Air quality readings, 대기질 측정 수치. 여기서 reading은 읽다가 아니라 측정하다는 의미로 쓰였고요. Individuals with pre-existing health condition, 바로 기저질환, 기존의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평소에 앓던 병 있으세요? 라고 물어볼 때 평소 앓고 있던 당뇨나 천식 같은 병이 있다면 바로 pre-existing condition입니다. 기사에서는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산불 연기에 가장 취약하다고 경고하고 있네요. To keep your home safe, keep all entryways tightly sealed and set your cooling system to recirculate indoor air instead of pulling it from outside. 집안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출입구를 단단히 닫고 냉방 시스템이 외부 공기를 끌어오는 대신 내부 공기를 순환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Entryways, 직역하면 출입구인데요. 실제 생활에서는 문이나 창문, 현관, 그리고 외부와 연결된 모든 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seal all entryways라고 하면 문과 창문을 모두 밀폐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recirculate, 다시라는 의미의 re와 순환시키다라는 의미의 circulate가 합쳐져 다시 순환시키다는 의미인데요. 운전하다가 터널에 들어가면 매연을 막으려고 차량 에어컨 버튼 중에 U자형 화살표가 그려진 버튼을 누르시죠. 그게 바로 외부 공기를 차단하고 안에서만 돌리는 recirculate, 내기 순환 모드입니다. 집 에어컨이나 환기 시스템도 연기가 심할 땐 이렇게 설정하셔야 안전합니다. If you must go outdoors, wearing a tight-fitting high-quality mask like an N95 is essential because standard paper masks cannot filter out microscopic hazardous particles. 만약 반드시 외출해야 한다면 일반 종이 마스크는 미세한 유해 입자를 걸러낼 수 없기 때문에 N95처럼 얼굴에 밀착되는 고품질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Tight fitting, tight, 꽉 맞는, fitting, 착용되는, 그러니까 코와 뺨, 턱 주변에 빈틈 없이 얼굴에 꽉 밀착되는 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마스크를 써도 옆으로 바람이 숭숭 새어 들어오면 소용이 없겠죠. 틈새 없이 얼굴에 착 달라붙는 마스크를 영어로 tight fitting mask라고 부릅니다. 산불 연기를 막으려면 필터 성능만큼이나 이 밀착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filter out, 걸러내다, 차단하다 또는 제거하다 라는 의미이고요. microscopic, micro는 매우 작다는 의미이고 scopic은 보인다는 의미로 둘이 합쳐져서 현미경으로만 보이는 극미세한이란 의미가 됩니다. When excessive heat and heavy smoke overlap, it is critical to stay hydrated and cool down your body by applying water to your wrists or neck. 극심한 폭염과 심한 연기가 동시에 겹칠 때는 수분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고 손목이나 목덜미에 물을 적셔 체온을 낮춰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cessive heat, 폭염이라는 의미인데요. Excessive, 과도한, 지나친이라는 의미의 단어와 열기라는 의미의 heat이 합쳐져서 극심한 더위, 폭염이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Extreme heat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Overlap, 겹치다 또는 동시에 발생하다 라는 의미고요. Stay hydrated, 직역하면 수분이 공급된 상태를 유지하다, 즉 물을 충분히 자주 마시다 라는 의미인데요. 실제적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물 자주 드세요 라고 말할 때 영어로는 단순히 drink water 라고 하기보다 please stay hydrated 라는 표현을 훨씬 많이 씁니다. Medical experts warn that cardiovascular complications can surface days after exposure, making it crucial to watch for warning signs even after the skies clear up.
8: 의료 전문가들은 오염된 공기에 노출된 뒤 며칠이 지나서 심장이나 혈관 관련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공기가 좋아진 뒤에도 몸의 이상 신호를 잘 살펴야 한다고 말합니다. Cardiovascular, 심장과 혈관에 라는 의미인데요. Cardiovascular disease라고 하면 심혈관 질환이고 Cardiovascular complications이라고 하면 심혈관계 합병증이란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surface, 표면이 아니라 동사로 쓰여져서 겉으로 드러나다, 증상이 나타나다, 문제가 발생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평소엔 괜찮다가 스트레스가 쌓이면 갑자기 피부 트러블이 확 올라오거나 두통이 생길 때가 있죠. 그럴 때 problems began to surface,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산불 연기의 나쁜 영향도 노출 즉시가 아니라 며칠 뒤에 surface, 서서히 발현할 수 있으니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전해드린 뉴스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clear skies do not always mean safe lungs. 하늘이 맑아 보인다고 해서 폐까지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눈에 보이는 연기가 사라졌거나 하늘이 다시 파랗게 변했더라도 공기 중에 남아있는 미세한 입자들은 우리 몸속에 며칠 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연기에 노출된 후 일주일 정도는 가슴 통증이나 두통이 없는지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였습니다.
1: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9: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10: 모기지는?
9: 홈모기지도 뱅크오브홉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10: 모기지는?
9: 홈모기지도 뱅크오브홉 홈모기지.
11: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10: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9: 재융자도 뱅크오브홉 홈모기지.
12: 뱅크오브홉 홈모기지.
13: 뱅크오브홉 is an equal housing lender.
14: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15: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14: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15: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14: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15: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14: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16: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17: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18: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7: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현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보행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행가 716-350-4199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사장하는 역시 장원 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 반점. 매생이 누룽지 탕부 703-354-1950 703-354-1950
3: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시라고요?
4: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3: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4: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 맨해튼 허드슨 야즈와 제비츠 센터, 인트레피트 박물관 일대에 대규모 노숙자 텐트촌이 확산되면서 뉴욕시와 뉴욕주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캐티 호컬 뉴욕주지사는 범죄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며 정신질환을 앓는 노숙인을 거리에서 방치하는 것은 결코 자비로운 일이 아니라며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5: 뉴욕시 맨해튼 웨스트사이드에 형성된 대규모 노숙자 야영지가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노숙자 텐트촌은 허슨야드와 제비츠 컨벤션 센터, 인트레피트 해양우주박물관 인근의 맨해튼 11 에비뉴를 따라 34스트리트부터 46스트리트까지 약 12개 블록에 걸쳐 형성돼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노숙자 야영촌 현장에는 텐트와 가구, 사용된 주사기와 도난품으로 추정되는 물건들이 방치돼 있으며 공개적인 마약 사용과 성매매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주민과 인근 근로자, 관광버스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 노숙인이 전력시설에 불법으로 연결해 임시 거처에서 전기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기 연장선을 제거하고 전력 공급을 차단했지만 노숙자 야영지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시 인근에서 피파 월드컵 결승전과 대규모 팬 행사인 페너틱스 페스트 등 국제적인 대형 행사가 예정돼 있는 시점이라 노숙자 야영지 문제가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관광객과 방문객이 집중 방문할 수 있는 구역이기 때문입니다. 캐티 호컬 뉴욕주지사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범죄가 발생하면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며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거리에서 그대로 생활하도록 두는 것은 결코 자비로운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주가 지금까지 10억 달러 이상을 지원주택과 정신건강 치료시설 확충에 투자해왔다며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을 거리에서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주법도 시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란만단이 뉴욕시장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뉴욕 주정부도 물밑에서 시정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소란맘다니 뉴욕시장은 현재 해당 노숙자 야영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시의 노숙자 야영지 정리 절차는 단순한 강제 철거가 아니라 지원과 신뢰 형성이 우선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시 규정에 따라 노숙자 서비스국이 철거를 통보한 이후 최소 7일 동안 매일 현장을 방문해 상담과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호컬 주지사는 스스로 생활이 어려운 노숙인의 경우 병원에서 정신건강평가와 치료를 받고 회복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며 단기 보호를 마치고 다시 거리로 복귀하는 패턴을 끊어내고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치료와 회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Radio 이하이입니다.
0: 뉴욕시가 장애 아동을 위한 취약전 특수교육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카마르 사무엘스 뉴욕시 교육감은 오는 9월 새학기부터 자폐 스펙트럼 장애 등 장애 학생을 위한 주요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프리케이 과정에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2026-2027 회계연도 예산 6,750만 달러가 투입됩니다. 뉴욕시 5개 보로의 14개 학군, 26개 학교에 우선 시행될 예정입니다. 확대되는 프로그램은 현재 K-12 과정에 운영 중인 NEST, Horizon, AIMS, PASS, ACES 등 5개 특수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퀸즈에서는 30학군의 PS-152와 PS-171 등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뉴욕시는 장애 아동들이 필요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 먼 학교까지 이동하는 부담을 줄이고 조기에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교육 지원 인력도 확충됩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언어평가사, 작업치유사, 특수교사 등 수백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아 지역평가센터 10곳에 전문 인력 35명을 추가 배치해 장애 평가와 개별화 교육계획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이중언어 평가 서비스와 부모 대상 교육 지원도 확대됩니다. 일반 프리케이 교실에서 특수교사와 전문가를 배치해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배우는 통합교육 프로그램도 늘릴 예정입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기존 특수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도 강조했습니다. 네스트와 호라이즌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의 고등학교 졸업률은 약 97%에 달하며 에임즈 프로그램도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과 학교 참여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장애 아동에 대한 조기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내에서 필요한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미 흑인 미디어 산업의 선구자 캐시 휴즈가 워싱턴 DC로부터 도시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라디오 방송 하나로 시작해서 미 최대 흑인 소유 미디어 기업을 일군 그의 50년 헌신을 기린 겁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워싱턴 DC의 미디어 거물 캐시 휴즈가 수도를 대표하는 인물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영예인 도시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7: The last key to the city that I will give is to our friend Kathy Hughes.
6: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15일 남동부 지역에 위치한 시카모 앤드 오크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휴즈에게 열쇠를 전달했습니다. 이날 행사장에는 휴즈를 축하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난 50년 동안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온 휴즈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캐티 휴즈는 미국 흑인 미디어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는 현재 미국 최대 규모의 흑인 소유 미디어 기업으로 성장한 얼반 원의 창립자입니다. 휴즈가 이끈 이 회사는 작은 라디오 방송국 하나에서 출발해 현재 미국 전역에 약 60개의 라디오 방송국과 2개의 케이블 방송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대형 미디어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휴즈는 라디오 음악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밤 시간대에 빠르고 강한 음악 대신 부드러운 R&B와 재즈를 들려주는 라디오 포맷인 Quiet Stop을 만들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휴즈는 자신의 성공을 가능하게 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자신이 이날 받은 도시의 열쇠가 바로 기회를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8: What this key represents is opportunity.
6: 그는 이 사람들이 바로 미국에서 가장 큰 흑인 소유 미디어 회사를 만들어낸 사람들이라며 자신과 함께 해온 동료들과 지역사회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행사에는 휴즈와 인연을 맺어온 여러 인사들도 참석했습니다. 워싱턴 DC 케이블 TV 영화, 음악, 엔터테인먼트국의 라토야 포스터 국장은 휴즈가 자신의 미디어 경력에도 중요한 기회를 준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스터 국장은 바우저 시장이 말했듯이 휴즈는 수년 전에 나에게 미디어 분야에서 첫 번째 기회를 줬다며 그녀는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본보기라고 평가했습니다. 휴즈는 자신의 성공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시절도 회상했습니다. 그는 아들과 함께 워싱턴 DC의 한 라디오 방송국에서 힘든 시간을 견디며 사업을 키워갔다고 밝혔습니다. 작은 공간에서 시작한 그의 도전은 수십 년 뒤 미국 미디어 산업의 중요한 역사가 됐습니다. 휴즈는 워싱턴 DC로부터 도시의 열쇠를 받은 것에 대해 가장 놀라운 경험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는 바우저 시장은 이 열쇠를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며 네브래스카의 작은 시골 소녀였던 내가 이 도시와 사회에 영향을 준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증시입니다. 인공지능 AI 관련주 고평가 논란 속에 반도체 종목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뉴욕 증시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2% 내린 52,552.97,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51% 내린 7,533.77,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47% 내린 25,881.95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0: K라디오 이브닝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제작의 K라디오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K라디오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나이악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에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IW그룹, 유택시,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 뷰리 아울렛, 마이클로펫, 인첸트 미네랄 숲, 하이스트 부동산, SH 현상희 회계사, 로열 댄스 스튜디오, K타이거 태권도, 제외 동포청과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후원하며 월드와이드 칠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1973년 설립된 KCS는 지난 53년 동안 한인 이민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공공보건, 교육, 이민법률, 시니어 복지 등 다양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무료 시민권 상담, 메디케이드 가입자를 위한 획기적인 복지제도인 소셜 케어 네트워크, 정신건강 클리닉, 홈바운드 밀과 소셜 어덜트 데이 케어, 그리고 뉴저지에서 킨더부터 5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는 여름방학 캠프 등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문을 연 KCS 웨체스터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매주 수요일 AI와 스마트폰 교육, 서예, 키보드 교실을 무료 점심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나 KCS가 함께합니다. 문의 전화 718-939-6137, 718-939-6137이며 kcsny.org를 방문해주세요.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올여름 당신이 꿈꾸던 유럽이 펼쳐집니다. 동부관광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여름 초초강추 유럽 여행 2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반인 50% 파격 세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역사체험 7박 8일. 피사, 베네치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예술과 미식의 일정과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며 가장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가성비 여행. 오는 8월 17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8박 9일. 니스와 모나코의 눈부신 해변을 지나 신이 빚은 알프스 돌로미티의 웅장한 대자연까지 오직 이 시기에만 허락된 완벽한 8월의 여정을 8월 24일에 단 1회 출발합니다.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행은 역시 동부관광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세요? 새벽 2시에 딱 하나만 더 보고 자야지 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어느새 새벽 4시였던 거. 내가 검색창에 직접 친 것도 없는데 평소에 머릿속으로만 아, 그 가방 이쁜 것 같은데 그 맛집 가고 싶다 생각했던 것들이 내 스마트폰 피드에 쏙 뜨는 소름 돋는 경험. 이쯤 되면 진짜 진지하게 의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거 내 폰이 나를 도청이라도 하는 거 아니야? 라고요. 하지만 안심하세요. 도청당하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일상을 조용히 그리고 아주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는 이 알고리즘의 솜씨거든요. 우리가 흘린 아주 사소한 발자국을 모아서 내 마음을 독심술사처럼 읽어내는 이 녀석의 정체. 참 신기하기도 하고 가끔은 무섭기도 하죠.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세상이 정말 편하긴 하지만 때로는 그 달콤한 늪에서 벗어나 내가 진짜 보고 싶고 듣고 싶었던 걸 직접 찾아 나서는 주체적인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첫 곡 띄워드립니다. 저는 제이든이었고요. 여기는 K-Play DMB 시작합니다. 꿈을 외쳐라 K라디오 방송국입니다.

0: 2026년 7월 16일 목요일 제이든의 K-Play DMB 첫 곡으로 도경수의 팝콘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 항상 뭔가 업템포 느낌으로 설레는 느낌, 몽개몽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앞서 오프닝에서 우리가 매일 마주하던 그 알고리즘에 소름 돋는 독심술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요. 노래 나가면서 스마트폰 보시면서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이 알고리즘이라는 녀석이 굉장히 영리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영상이나 글을 몇 초 동안 멈춰서 봤는지, 어떤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았는지, 심지어 친구한테 공유했는지까지 아주 조용히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스마트폰 위에서 발자국을 남길 때마다 알고리즘은 뒤에서 열심히 받아 적고 있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가끔은 무서울 때가 있어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것만 눈앞에 딱딱딱 갖다 바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게 되잖아요.
1: 그러다 밤새는 경우도 많죠.
0: 맞아요. 저도 한 재밌는 거를 좀 안 보고 휴대폰을 끄고 자려고 하니까
1: 그래야 되는데
0: 궁금해서 뒤척이면서 핸드폰을 다시 또 끌어안고 이제 누워가지고 국룰이라고 합니다. 나 자러 갈게 하고서 한 시간 정도 이제 쇼츠 보고 예, 릴스 보는 거.
1: 그 한 시간이 두 시간 되고 세 시간 되고.
0: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가끔은 이제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래서 이제 정신 차려보면 알고리즘이 짜놓은 거대한 미로 속에 갇혀버린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알고리즘을 잘만 길들이면 세상에 둘도 없는 바로 나만의 유능한 비서로 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알고리즘이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주인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피드에는, 인스타그램에는, 유튜브에는 어떤 알고리즘이 말을 걸어오고 있나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손가락을 멈추게 한 흥미로운 알고리즘이 있다면, 혹은 이것까지 추천해 주더라 라고 이제 이런 경험담이 있으면 사연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친구랑 전화통화를 하다가 정말 생뚱맞은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한 거죠. 야, 요즘에 유모차가 너무 비싸더라. 제가 유모차 얘기를 할 일이 언제 있겠어요.

0: 운동에 빠져가지고 아침에 이제 수영 갔다가 와서 점심에 뛰고 저녁에 한번 더 친구들이랑 다 뛰고 집에 왔더니 엄마가 삼겹살 구워주기. 무슨 알고리즘이야 이거. 새벽에 쇼폼 하나만 더 보고 자려다가 해 뜨는 거 봤습니다. 제 스마트폰에 시간 타임오프 기능이 있는 게 확실해요. 아,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4시, 5시 정도 됐을 때 큰일 났다. 빨리 자야지.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잠이 안 와. 근데 진짜 억지로 진짜 힘줘서 잔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런 느낌으로.
1: 최선을 다해서.
0: 최선을 다해서 진짜. 네. 힘줘서 자는 그런. 9912님. 친구랑 수다 떨면서 스치듯 말한 가방이 3분 뒤 인스타 광고에 뜨는 순간 소름 돋아서 폰 던질 뻔했지만 결국 홀린 듯 결제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일단은 뭐 알고리즘이건 건 어떤 거 간에 좀 머릿속에 이제 남잖아요. 한 이틀 정도 생각나면 가서 사야 돼요. 네, 저도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1: 사람인데 그렇게 돼요.
0: 네, 맞아요. 그렇게 돼요. 그거는 네 거야. 이런 느낌이라. 알고리즘이 저한테 귀농해서 염소 키우는 영상을 추천해주는데 저 곧 회사 잘리나요? 아는 분의 집에 제가 친구를 데려다 줬는데 진짜 거기서 염소를 키우고 이런 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굳이 회사 안 잘리고 하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잘 몰라서 네, 귀농. 근데 귀농은 또 미국에서는 또 스케일이 또 다르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선택일지도. 요즘 날이 더워서 편한 샌들 하나 살까 혼잣말 했는데 폰 켜자마자 화면에 샌들 광고가 대문짝하게 뜨네요. 요거는 우연히 일치가 아닐까. 어차피 요즘에 더워서. 예. 밤 11시에 물 한 잔 마시러 일어났다가 폰을 틀었는데 알고리즘이 야들야들한 족발 이거 아니라니까. 이거 아니야. 이건 솔직히 알고리즘이 야식 사달라고 떼쓰는 겁니다. 맞아요. 그냥 사세요. 예. 11시에 배달되는 데가 있나?
1: 미국에 있나요? 그런 데가?
0: 오늘 한번 제가 체크업을 해보고.
1: 여기 페어팩스 네. 지역은 없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네. 알고리즘이 자꾸 저한테 시골에서 나홀로 대나무집 짓는 영상을 추천해 줍니다. 이분도 저 가만히 회사 잘 다니고 있는데. 저도 이거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오지 같은 데서 이 손으로 막 집 짓고 뭐 이런 영상을 봤는데.
1: 저도 봤어요.
0: 네. 그거는. 근데 그거 나중에 밝혀졌잖아요. 그거 이제.
1: 컨셉이라고.
0: 예. 저 근데 그거 보면 뭔가 힐링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1: 맞아요. 예. 네. 근데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0: 네, 진짜.
1: 와, 저걸 저렇게 만들어내? 이런 좀 신기함이 있죠.
0: 설마. 네. 이게 가능할까?
1: 네.
0: 근데 이게 다 주작이었다는. 딱 5분만 눈 붙이고 인스타 릴스 봐야 되는데, 정신 차리니까 알람이 울려요.
1: 밤샌 거네.
0: 알고리즘 타임머신 타실 분 모집합니다. 아, 인스타나 뭐 정말 유혹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저도
1: 그렇죠.
0: 오늘 뭐 틀러야 될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검색을 하다가 보면은 재밌는 거 보고 있어. 뭐 홀란드 걷는 영상, 뭐 누구야 벨링엄이 시비 걸어서 혼나고 있는 영상, 뭐 이런 거. 알고리즘 덕분에 누워서 전 세계 오지 탐험이랑 심해 괴생명체 다큐까지 다 했습니다. 너무 재밌겠는데요? 저희도 추천해 주세요. 저 그런 거 좋아합니다.
1: 아, 지금,
0: 네.
1: 지금 그, 우리 K-Play 라디오 그
0: 네.
1: 단톡방이 있잖아요.
0: 네네.
1: 오픈 채팅방. 한
0: 맞습니다.
1: 번 말씀해 주시죠.
0: 네. 네. 오늘은 야근이네요. 오피스에 혼자 있는 거 재밌어요. 빠샤해서 빨리하고 퇴근하라고 BTS의 마이크 드랍 신청곡으로 부탁드립니다. 하고서 이제 이분이 그 이모지를 되게 귀엽게 잘 써요. 보시면 이렇게. 그 되게 귀여운 그 이모 그 캐릭터가 그 책상 밑에 있는 네. 그 의자 들어가는 곳에 이제 낑겨가지고 네. 네. 심으로
1: 근데 이제 펴죠. 여기 지금 네. 오픈 채팅방에
0: 네.
1: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족발을 이렇게 새벽에 먹을 수 있는지
0: 네. 코코몽님이 24시간 네. 하는 토속천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1: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0: 24시간은 괜찮을 것 같아요.
1: 여기 이제 뭐 네. 우버나
0: 네.
1: 이제 도어대시가 딜리버리만 되면 우리가 족발 배달 음식 먹을 수 있네요.
0: 정말
1: 있네요.
0: 네.
1: 그런 곳이 있어요.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0: 네, 여기 있다고 하니까 드시고 하나 더 저희한테 배달해 주시면
1: 아, 감사합니다.
0: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0: 알고리즘, 아, 네. 식단 조절 중이라 플레인 요거트 검색 한번 했다가 꿀조합이라고 하시고.
1: 맞죠, 맞죠.
0: 요구르트랑 딴 거랑 뭐 조합해가지고 막 있잖아요. 여기서 초콜릿이랑 시리얼 듬뿍 얹은 요거트 디저트 영상만 하루 종일 보고 있습니다.
2: 아, 참을 수 없겠다, 진짜. 네.
0: 그, 한국에 그거, 아요정? 요아정?
2: 요아정.
0: 요아정.
2: 그 그거. 꿀, 네. 이제 그,
0: 엄청 맛있다.
2: 벌집 넣어가지고 네. 올려놓고 먹는 거요.
0: 드셔보셨어요? 네.
2: 저희 와이프한테 이제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정말 맛있다고는 하더라고요.
0: 여자분들이 거기 그렇게 요아정
2: 요아정
0: 요아정 네. 요아정을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네. 한국에서 유행하면 무조건 먹고 싶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2: 저는 아직 못 먹었습니다. 네. 아, 3월에 갔다 왔었는데.
0: 저희는 약간 그것보다 뭔가 제주도 흑돼지 이런 거.
2: 그렇죠. 제육.
0: 좋아하지 않았을까.
2: 제육 막 이런 네. 거. 국밥.
0: 국밥 그 얼마 전에 그 얼마 전이 아니라 작년이었나요? 그 뭐 네. 뉴욕의 무슨 국밥집 유명했잖아요. 그분 셰프 나오셔가지고
2: 아 네. 그래요?
0: 그거 나가고 나서 사람들 많이 거기 갔었는데 메뉴가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고 간편해가지고 네. 청취자 여러분들 뭐 거기 갔다 오신 분 계시면은 저희한테 후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저도 꼭 가보겠습니다.
0: 네. 네. 네. 어제 친구들이랑 보드게임 한판 했는데, 오늘 피드가 온통 보드게임 룰 선, 이거 난데? 네. 보드게임, 저는 알고리즘이 보드게임이 한창 막 엄청 나오고, 네. 영상 찍는 편 한창 나오고, 네. 또 월드컵을 또 찾다 보면 월드컵 한창 나오고, 또 이제 제가 마음에 드는 뭐 어떤 친구가 있다. 그러면은 그 친구의 뭐 MBTI라든지 그런 걸 이제 검색하면 거기에 대한 MBTI라는 정보가 확 나오고, 와, 너무, 없어요.
2: 그게 중간에. 알고리즘의 힘이죠.
0: 그러니까요. 네. 아, 하지만 여러분들 도청 당한 거는 아닐 거예요. 네.
2: 그렇겠죠.
0: 우리 네, 그렇죠. 근데 네 제가 들은 건 있긴 한데 네. 다음에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상을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는 이 알고리즘이 솜씨라서 우리가 흘린 아주 사소한 발자국을 모아가지고 이제 저희 마음을 독심술사처럼 읽어내는 이 녀석의 정체가 참 신기하기도 하고 가끔 무섭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이 좀 편하긴 하지만 저희는 좀 이 달콤한 늪에서 벗어나서 내가 진짜 보고 싶고 듣고 싶었던 걸 진짜 찾아 나서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노래를 또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로로의 요즘에 이분 정말 유행? 유명해요.
2: 핫하죠. 네,
0: 한로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 그리고 꼬북칩님이 신청하신 노래 BTS 항상 예, 맥드롭 이 더운 날에 오늘 어제가 초복이었나요?
2: 어제였습니다.
0: 예. 어제 뭐 드셨어요?
2: 어제 제가 이제 네. 삼계탕으로 못 먹고 네. 치킨 그 튀겨져 있는 치킨을 먹었습니다.
0: 닭은 닭이니까 맞아요.
2: 네.
0: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은요 카카오톡 K 라디오 DC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오픈톡 K 라디오 검색하시면 오픈톡 들어오셔서 익명으로 마구마구 또 채팅하고 저희 친구들이 굉장히 또 착해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 예, 굉장히 또 환영해 주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메시지 보내시면 됩니다. 저희 방송은 다 같이 놀자 재미있게 신나게 노는 시간이에요. 그냥 편하게 오셔가지고 얘기하시다가 놀다가 가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소소한 모든 이야기들 공유해 주세요. 궁금하니까요. 자, 오늘 이따가 모실 분인데, 가끔씩 이제 목소리가 나오는 이분은, 이 대장님입니다. 이따가 한번 또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그래도 목소리는 계속 들려주실 거니까, 네.
2: 네 기대 많이
0: 네, 바라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0: 하루만에 하디슈입니다. 우리 퇴근길 청취자분들의 눈과 귀를 번쩍 뜨게 할 따끈따끈한 핫한 소식과 로컬 그리고 글로벌 뉴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창밖이 왜 이래? 캐나다 산불 연기 습격. 대기질 코드 오렌지 레드 비상. 지금 운전하시면서 어라 하늘이 왜 이렇게 뿌옇지 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오늘 DMB 저녁에 캐나다 산불 연기가 다시 유입되면서 대기질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퇴근길에서 차 안 외부 공기 유입은 잠시 차단해 주시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1: 7월 1일부터 달라진 DMB법. 나만 모르면 손해. 오늘 이번 달부터 DMB법이 확 바뀌었습니다. DC는 최저임금을 인상했고 메릴랜드는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버지니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죠. 예, 난폭 운전자 집중 단속 및 처벌이 엄청나게 강화됐으니까 오늘 퇴근길 절대 과속은 금물입니다.
0: 볼티모어 BWI 공항 이용객들 필독입니다. 가장 긴 활주로 공사가 돌입됐습니다. 여름 휴가로 비행기 타셔야 되는 분들 주목해 주세요. 가장 긴 핵심 활주로가 보수 공사를 인해서 일시 폐쇄됩니다. 당분간 이착륙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공항 갈 때는 평소보다 서둘러서 출발하셔야겠습니다.
1: 미디어 데모 캐시 휴즈 워싱턴 DC 시의 열쇠를 받다. 흑인 여성 최초로 상장 미디어 기업을 일군 전설적인 언론인 캐시 휴즈 여사가 드디어 워싱턴 DC 시로부터 시의 열쇠 키 투 더 시티죠. 이 상을 수여받았습니다. 같은 라디오인으로서 정말 뭉클하고 멋진 소식이네요.
0: 최근 메릴랜드 지역에 홍역 추가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예방접종 경보가 떴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보건당국 뉴스를 꼼꼼히 챙기셔야겠습니다.
1: 영국에서 한국 가요 전문 매거진 플래닛 K-POP 오늘 전격 창간을 합니다. K-POP의 위상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와, 장난 아니에요. 영국의 유명 출판사 안템이 오늘 7월 16일이죠. 오직 K-컬처와 K-POP만 다루는 전문 잡지 플래닛 K-POP을 1호로 정식 발간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방탄소년단 스트레이키즈가 이제 표지를 장식했다는데 현지 마트에서 오픈런이 이루어질 정도로 엄청나다는 소식입니다.
0: 전 세계 영화 팬들을 가슴을 울린 슬픈 소식입니다. 영화 주라기 공원의 히어로 배우 샘 닐이 지병인 폐렴으로 투병하다가 어제 끝내 별세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을 모험으로 채워준 그의 명복을 빕니다.
1: 나도 이제 K-POP 매니저 Road to 데뷔가 오늘 정식 출시. 오늘 스팀과 닌텐도 스위치에 따끈따끈한 신작이 풀렸습니다. K-POP 아이돌 기획사 매니저가 돼서 연습생들을 슈퍼스타로 키우는 시뮬레이션 게임인데요. 이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오늘 밤 퇴근하고 방구석에서 기획사 사장님 한번 데뷔해보는 게 어떨까요?
0: 가요계를 씹어먹은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제는 방송계 최고의 권위인 에미상 후보의 멀티 노미넷 돼서 또 한 번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대체 그녀의 한계는 어디일지 트레드에는 벌써 수상 예측 투표가 한창입니다.
1: 트럼프 얼굴이 골드 달러 코인 속으로 과거 출시에 예고된다고 합니다. 미국 조폐국에서 아주 이색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골드 달러 코인 1불짜리죠. 이게 이거를 가을에 전격 출시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수집가들 사이에서 벌써부터 이거 대박 조짐이 보인다고 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0: 자, 지금까지 하루만의 핫 이슈였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또 소식들 많이 만나봤는데요. 아, 캐나다 산불 좀 괜찮아야겠네요. 여기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산불이 한번 커지면 엄청나게 네. 또 크게
1: 맞아요.
0: 또 네. 힘들어지니까.
1: 저는 사실 최근에 이제 그 날씨 앱에 네. 막 에어 퀄리티가 안 좋다 막 이런
0: 폴루션 이런 예, 것들
1: 이제 그런 네. 노리피케이션이 있어가지고
0: 아 이제 또
1: 이 동네가 네. 그래도 좋은 네. 나무도 많고 그러니까요. 환경이 좋은 곳인데 왜 그러나 싶었는데 이제 거기에 영향이 좀 컸나 보네요.
0: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이 영국에서 매거진이 또 출시가 네 이거는 사실 뭐 그렇게 놀랍지 않은 것도 아닐까 싶어요.
1: 아 이제 때가 네. 왔구나.
0: 네. 네. 저도 이제 미국 처음에 왔었을 때 한국 노래가 나올지는 정말 꿈에도 몰랐고요.
1: 그렇죠.
0: 그랬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주라기 공원 되게 좋아했었는데.
1: 저도.
0: 네. 네. 저희가 아는 그런 영화에서 봤던 친근한 분들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돌아가실 때마다 마음이 좀 좋지가 않아요.
1: 네. 네. 우리도 그만큼 나이를 먹었다니까.
0: 그러니까요. 네.
1: 세월이 그만큼 지났다는 얘기.
0: 슬픕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K-pop 매니저라는 또 이 게임이 나왔는데 좀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비슷한 거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스팀과 스위치에 또 나온다고 하니까
1: 네, 네. 네.
0: 또 아무래도 많이 팔릴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0: 입소문만 네. 잘 타면 사실.
1: 그렇죠.
0: 그리고 이제 뭐 테일러 스위프트가 또 네, 뭐 엄청나죠. 미국의 아이유. 네. 미국이 반대로 얘기해야 되나? 네. 테일러 스위프트도 인성도 좋기로 유명해요. 스태프들한테
1: 맞아요.
0: 막 엄청 잘해주시고, 막 보너스도 주시고. 네. 네.
1: 이게 실력과 네. 뭐 이게 이 그 유명세 뭐 그런 걸 떠나서도 정말 네. 인성이나 이렇게 주변 사람들 다 하는 게
0: 맞아요.
1: 따뜻하고 좋다고 네.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0: 예전에 블랙핑크 투어를 돌 때 네. 제가 그 뭐 끝나고 투어 뭐 이렇게 저희 추첨하는 게 있었는데. 이것저것 선물을 좀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조그만 거일 수도 있는 건데, 막, 제가 이제 르세라핌 투어 돌을 때는, 네. 그, 다른 도시 갔었을 때, 그 도시에서 아예 막 한국말로 써줘요. 환영합니다. 막 이러면서.
1: 예.
0: 그리고 이제, 컵이라든지 그런 굿즈 같은 거를 저희한테 이제 또 챙겨주시고
1: 그 현지 분들이요?
0: 그 스태프들 그쪽으로 이제 저희가 그 공연장 항상 가잖아요. 그럼 그 공연장에 있는 공연장 스태프분들이 저희들 좀 많이 챙겨주는 게 있어요. 뭐 커피차, 뭐 녹차 이런 것도 막 해주시고
1: 예, 예. 예,
0: 그런 소소한 또 배려가
1: 예.
0: 또 그 가수들을 또 충성도를 또 올려가지고 일을 또 열심히 하는
1: 그렇죠.
0: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 예. 좀 좋았습니다.
1: 네, 예, 일을 잘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죠.
0: 맞습니다. 자, 제이든님 이거 진짜 도청하는 게 확실합니다. 어제 남편이랑 거실에서 슬슬 집에 건조기 하나 놔야 될 것 같은데 건조기 있으면 편하대라고 말로만 대화했거든요. 검색창에 기억자도 안 쳤는데 오늘 아침 인스타 켜자마자 대기업 3땡 건조기가 중앙에 딱 뜨는 겁니다. 순간 소름 돋아가지고 폰 마이크 구멍 손가락으로 막았잖아요. 얘네 지금 우리 목소리 실시간으로 듣고 있는 거 맞죠? 제가 이게 그 삼성이나 뭐 애플 관계자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분명히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좀 신기한 광경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좀 예, 놀라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알고리즘에 지배당하는 소름 순간 탑 10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10위부터 친구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네요. 친구랑 말로만 한 주제가 바로 다음날 피드에 뜰 때 나 요즘 캠핑 가고 싶더라라고 이제 친구랑 커피 마시면서 분명 말로만 했거든요. 검색창에 타이핑 한 자도 안 쳤는데 집에 가면서 인스타를 켜니 온통 감성 캠핑 장비 광고로 도배됐을 때라고 항상 이제 제가 관심 있는 거를 좀 보다가 그런 게 있어요. 인스타나 뭐 다른 뭐 유튜브나 보다가도 이제 다른 걸로 넘어가면 거기에 막 광고 나오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나오는 거면은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다른 거 볼 때 그걸 딱 어떻게 기억을 해서 딱 나오는 것들 그런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맞아. 그거 도청이에요. 저 아이폰 이어폰 잃어버렸다 친구한테 말로만 했는데 광고에 이어폰 바로 떴었어요. 역시.
1: 합리적인 의심이 됩니다.
0: 맞아요. 네. 귀여운 강아지 영상을 하나 봤을 분인데 정신 차려 보니까 새벽 2시에 인도 길거리 이발소 면도 ASMR 녹슨 칼 아세톤으로 지우기 귀지파기 같은 기상천외한 영상을 침 흘리고 멍하니 보고 있는 나를 발견했을 때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댓글에 나오죠. 어떤 알고리즘이 나를 자꾸 이쪽으로 인도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1: 그렇죠.
0: 알고리즘 타고 왔어요 뭐 이런 것들. 저도 그런 거 좀 본 적 있어요. 뭐 되게 그 뭔가 막 뭐 짜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1: 네. 네.
0: 좀 제 황공포증이 있긴 한데 네. 그걸 끝까지 또 보게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집하기라는 이상한 거.
1: 아 그런 거요?
0: 네. 그게 갑자기 왜 뜨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도 이런 적이 있습니다.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진짜 시원하다 뭐 이런 것들. 아, 나 이 노래 검색한 적 없는데 전주만 듣고 넘긴 노래가 추천 믹스로 뜰 때 쇼폼을 넘기다가 배경음악으로 나온 노래가 좋아서 이 노래 뭐지? 하고서 3초 동안 멈춰서 들었습니다. 그럴 때 많잖아요. 검색도 안 하는데 내 음악 스트리밍 앱이 오늘의 추천곡에 그 노래가 떡하니 첫 번째 트랙으로 올라왔을 때의 소름. 아,
1: 알고리즘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0: 7위는요. 헤어진 전 연인이 소식이 추천 친구로 뜰 때. 헐. 저 그
1: 난감하네.
0: 요거는 또 예. 예, 제가 또 경험담이 있는데 이거를 또 말하기가 또 고.
1: 예.
0: 연락처도 지웠고 SNS 팔로우도 끊은 지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회원님을 위한 추천. 이날 아는 사람일 수도 있는 사람의 전 연인의 프로필 사진 쑥 뜹니다. 심지어 나 빼고 아주 행복해 보이는 아 이건 너무 심지어 나 빼고 아주 행복해 보이는 사진으로 말이죠라고 하는데.
1: 난감하네요.
0: 이건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공 악마가 아닌가 싶어요. 굳이 잊고 살던 흑역사. 그게 뭐냐면 제가 그거를 이제 알아봤는데 이 친구가 디액티베이트 하고서 살다가
1: 네.
0: 이제 수면 위에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제 뜬 거. 저 말고도 많이 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오늘 아침에 나 6위예요. 다이어트 선언하자마자 피드를 지배하는 야식 먹방. 이거 야식 먹방 보이자마자 바로 꺼야 돼요. 그냥 거의 뭐 강도 만난 건 느낌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1: 네, 그거 참지 못하면 그냥 네.
0: 예, 큰일 나거든요.
1: 내 살로 되는 거죠.
0: 오늘 아침에 나 오늘부터 진짜 식단하고 다이어트한다 결심하고 헬스장 등록했는데 밤 10시에 유튜브를 켜자마자 첫 화면에 불닭볶음면에 치즈 핫도그를 기가 막히게 소리내며 먹는 먹방이 4K 화질로 나를 이 소리가
1: 참으셨다.
0: 있잖아요 그거.
1: 네.
0: 아. 5위는요. 이걸 아직도 안 샀어? 위시리스트 상품의 집요한 스토킹.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되게 애매한 거. 막 뭐랄까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약간 비행기를 타면
1: 네.
0: 그 거치할 수 있는 거.
1: 핸드폰이요?
0: 핸드폰을 거치할 수 있는 그 제품이 되게 많잖아요.
1: 네.
0: 거기 중에서 저 되게 꼼꼼히 본단 말이죠. 이거는 어떤 하자가 있고 뭐 이런 것들.
1: 벌써 샀어. 네. 자 여기 잠깐만 네. 여기 우리 그 오픈 채팅방에 있는 이 내용 지금 얘기하신 거랑 되게 내용이 관련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여기 네. 코코몽님이
0: 네.
1: 여성분 이거 팁을 주셨어요.
0: 어.
1: 여성분들한테 아 이거 내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 여성분들 선물 받고 싶으면 남편이나 남친분한테 아, 그 이제 지나갈 때
0: 이거 웃기다.
1: 핸드폰 앞에 그 남편이나 남친분의 핸드폰이 지나갈 때 남친이나 남편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핸드폰이 지나갈 때 원하는 제품, 모델 넘버, 색상까지 주저주저 말하고 다니면 이제 핸드폰이 다 듣고 이제 이 남편분이나 이제 남자 친구분들 이제 그 핸드폰에 그 알고리즘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근데 이 사람의 이제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 거지. 핸드폰이.
0: 좋은 팁입니다. 아
1: 이게 저한테는 좋지 않은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1: 근데
0: 슬퍼지네요, 갑자기.
1: 근데 될 만한 팁이긴 한데요, 네, 진짜.
0: 네, 진짜. 뭐가 있을까요? 뭐 다이슨 헤어. 뭐죠? 뭐 있던데 매직 하는 그런 것들.
1: 제 지난달에 저희 와이프 네. 가방 하나 사줬어요.
0: 아,
1: 근데 막 멋있네. 엄청난 명품까지는 아니긴 한데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알고리즘이 떴어요? 떴어.
0: 성공하셨네. 네. 저 혹시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1: 듣고 있는 것 같아요.
0: 오늘 이제 네. 그 형님 주무실 때 핸드폰 앞에다가.
1: 그럼 저 역시도
0: 주문을.
1: 저 역시도 네. 예, 핸드폰 앞에서 계속 뭔가 주문을 외우겠죠.
0: 뭐 외울 거예요?
1: 아브라 카타브라.
0: 3위는요. 쇼폼 지옥에 빠져서 5분만 본다 해놓고 2시간 지났을 때 저희 항상 저희죠. 침대에 누워서 5분만 딱 보고 자야지 하고 스크롤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엄지손가락을 슥슥 올렸을 뿐인데 정신 차려보니까 밖에서 새가 맞잖아요. 예.
1: 그런 일이 있죠.
0: 진짜. 예. 3위는 부모님 스마트폰 알고리즘이 가짜뉴스나 음모론으로 오염됐을 때.
1: 아, 그거 진짜. 예.
0: 부모님 폰으로 대신 뭘 좀 검색해드리려고 유튜브를 켰는데 추천 영상에 충격! 사실은 이랬다. 아, 이게 또 웃긴 게 썸네일에 그 글자가
1: 자극적이야.
0: 한가득이에요.
1: 자극적이에요. 네,
0: 한가득이고 빨간색 자극적이고 정부의 음모. 뭐 이런 썸네일과 가짜뉴스 영상이 다 가득 차있는 거를 목격했을 때 밀려오는 현실 공포. 저는 옛날에 정말 좀 우울했을 때 뭘 보고서 기분이 좋아졌냐면 아침에 국뽕뉴스 보고서 기분 좋았었어요. 뭔가 근데, 기분이 좋아.
1: 근데 그게 도파민이 터지긴 해요.
0: 네, 약간 네. 뭔가 우리나라 또 일냈다. 그렇지. 이러면서 뭐 네. 어디에 뭐 우리나라 뭐 천궁인가 그런 거를 무기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 엄청나게 많이 샀다는 거예요. 정말 옛날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네. 그게 나중에 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데 이게 진짠가 아닌가도 막 되게 신기한 거예요. 맨날 이번에 일냈다 막 하고 뭐 K-팝 뭐 그 뉴스만 보면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찬양하고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그때 한동안 또 이제 유튜브 또 아침에 안 보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1: 위험하네요.
0: 소리님이 충치 치료 영상 한번 보니까 계속 충치를 어떻게 치료한 근데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충치를 어떻게 치료하는지 궁금해서 계속 끝까지 봐요라고 하시는데. 제가 옛날에 사랑니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려고 했었는데 내 사랑니는 어떻게 빠지는 걸까 얼마나 아플까 뭐 이런 거를 이제 보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왜냐면 또 사랑니 같은 경우는 이제 누워서 이거를 깨가지고 이제 뽑는 네네. 것도 있고
1: 그치.
0: 그냥 뽑는 것도 있고
1: 이게 어떻게 자라있냐에 따라 네. 다르잖아요.
0: 저는 사실 되게 나이를 먹어서 사랑니를 뺀 케이스인데요 처음으로 뺐잖아요. 와 깜짝 놀랐어요. 거의 뭐 그냥 나무 뽑듯이 우직군 이러면서
1: 맞아요. 막 머리 힘으로 막 흔들리고
0: 힘으로 그리고 막 피도 튀고 막
1: 이게
0: 너무 무서운 거
1: 지금 이빨 빼다가 목이 나가게 생긴 거죠.
0: 그렇습니다. 2위는요. 내가 남몰래 가진 취향이나 콤플렉스 관련 광고가 뜰 때 탈모, 다이어트, 연애 고민 등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나만의 비밀이나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검색창에 검색해 본 적도 없는데 내 피드에 탈모 샴푸 50% 세일 연애 못하게 연애 못하는 사람의 특징 같은 저격글이 올라. 와, 나 너무했다. 얘가 나 어떻게 알았지 싶어서 주변 눈치를 보게 되는 소름. 나보다
1: 고개를 한 번 더 들어봐. 두리번.
0: 나보다 나를 저는 좀 요즘에 그런 게 많이 떠요. 뭐 무슨 띠? 넌 이제 너 근데 그 자극적이야. 너 이제까지 힘들었잖아. 이제 괜찮을 거야. 귀인이 찾아올 거야. 하면서 이제 나오는 거야.
1: 네,
0: 거기다가 이제 댓글 쓰면은 뭐 몇 월 이름 이런 거 써놓으라고. 저는 그거 하고 싶은데 이제 사람들이 볼까봐.
1: 근데 네. 그게 댓글을 쓰라고 그게 하는 이유가 네. 이제 여튼
0: 마케팅.
1: 그쵸 마케팅이고 그쵸. 그리고 댓글을 쓰면 쓸수록 여튼 이 알고리즘이 이게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게 하는 영상이구나 라는 거를 이제 딱 캐치를 하고 사람들한테 더 많이 퍼뜨리는 거죠.
0: 그런 것 같아요.
1: 그래서 이제 네. 댓글을 쓰라고 하는 그 작전인 것 같아요.
0: 저는 근데 그 스레드나 뭐 이런 것들을 띄는 게 내가 원하지 않은 걸 왜 봐야 되지 이런 기분 나쁜 것들도 굉장히 많이 뜨잖아요.
1: 걸어 있죠.
0: 그런 것 좀 안 떴으면 좋겠는데.
1: 그래서 알고리즘 네. 이제 정화가 필요하긴 하죠.
0: 맞아요.
1: 사람들이.
0: 네, 그렇습니다. 1위는요, 알고리즘의 인도. 나도 모르게 내 소비와 가치관이 지배당하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 내가 산 물건, 내가 보는 뉴스, 내가 지지하는 생각들이 사실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라 알고리즘이 짜놓은 판 안에서 유도된 결과물이라는 걸 문득 깨닫는 순간 내가 알고리즘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리즘이 데이터로 사육당하고 있는 본질적인 존재론적 공포.
1: 저 굉장히 네. 공감 갑니다.
0: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관심 있는 거를 한 8개 깔아놓고 두 개는 이제 쓱 넣는 게 아닐까 이런 네. 느낌이죠. 코코몽님이 남자도 원하는 것 아내 여친 핸드폰 몰래 알고리즘 퍼트려야죠. 점점점 나는 피클볼 패들 붐스틱이 좋다 멋지다 남자들이 꼭 가지고 싶어하는 거다라고.
1: 네. 그리고 뭐 자동차 액세서리 네. 뭐 낚싯대 이게 좋더라.
0: 이거 들고 있으면 팔도 안 아프고 피클볼도 잘 쳐진다라고. 저는 환 공포증 있는데 피클볼을 어떻게 쳐다봐요? 그게 요 정도 그 피클볼 공은요 구멍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어떤 건 살짝 크고 어떤 건 작은 게 있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무섭진 않더라고요. 네. 아무튼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거나 핸드폰을 한번 꺼내서 맞아 이거 내가 보고 싶은 거 아니었는데 왜 떴지? 라고 이제 의심 한번 해보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이 부릅니다. Life Fast, Die Slow. 리브군요.

0: 넌 누구냐?
1: Who is this?
0: Who is this 코너는요, 여러분들과 하는 퀴즈 프로그램입니다. 요즘에 또 이 코너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음악보다 더 드라마틱한 그들의 인생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누구인지 맞춰보세요. 정답을 가장 빨리 보내주시는 분들께 제이든이 쏘는 소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좀 자신 있으신가요?
2: 도전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이 가수는 누굴까요? Who is this?
2: Who is this?
0: 자, 오늘의 주인공은요, 대한민국을 뒤흔든 대형 기획사의 인기 아이돌 그룹 리더로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탄탄한 복근과 독보적인 시춤 실력으로 단숨에 대세 반열에 올랐죠. 하지만 정상의 자리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연습생 SNS에 올랐던 사적인 글이 오역과 왜곡을 거치면서 엄청난 사회적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결국 그는 팀 탈퇴와 함께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가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2: 아, 돌아가는?
0: 자, 이게 첫 번째 힌트고요. 어떻게 좀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들? 자, 최산 나왔는데요. 최산. 자, 두 번째 힌트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쫓겨났다시피 미국으로 돌아간 그는 생계를 위해서 타이어 가게, 타이어마트에서 일하면서 묵묵히 타이어를 날랐습니다. 네. 하지만 음악을 향한 열정은 식지 않았죠. 어느 날 방 한구석에서 카메라를 켜고 B.O.B. 히트곡 Nothing on You에 맞춰 자기가 쓴 직접 랩을 부르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립니다.
2: J-POP?
0: 정답!
2: 어, 그래요? 오.
0: 뚜뚜뚜뚜뚜뚜 두 번에 맞췄어요. 그는 다시 한번 기적처럼 한국 연예계로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그는 이제 아이돌을 넘어서 힙합 레이블의 AOMG 그리고 땡땡땡이라고 했는데 보스가 되었고요. 한국인 최초로 제이지가 설립한 미국 락 네이션과 함께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2: 저도 근데 네. 되게 좋아하는 아티스트예요. 춤도 잘 추고 노래도 맞아요. 너무 잘하고
0: 진짜
2: 그리고 연기도 잘해.
0: 그러니까
2: 여기 저
0: 연기요? 연기는 내가 못 봤는데
2: SNL에서 한참 네. 나왔었어요.
0: 맞아 되게 맞네. 재밌었어요. 맞네 네. 맞아요. 그런 연기 좋았어요. 맞아요. 그래 연기 썼네. 그리고 최근에는 자신의 이름을 건 원소주가 또 출시해서 대한민국의 프리미엄 중류식 소주 열풍을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죠. 몸에 새겨진 화려한 타투와 감미로운 목소리가 매력적인 이 친구 과연 누구일까요? 네, 제이 팔크였습니다. 아 그리고 후에 그 누가 맞추셨죠? 네, 도은언님 맞추셨고 그리고 다들 원빈 나오고 원빈이 왜 나오냐고
2: 유세윤?
0: 장우혁 나왔고요. 네. 네. 아무튼 네, 좀 맞추셨기 때문에 오늘 이 대장님께 제가 또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아 제가 받는 건가요? 네네. 아, 감사합니다.
0: 네, 제일 처음에 맞추셔가지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노래 듣기 전에 제가 또 이제 준비한 코너가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 이거를 그러면은 바로 틀어드릴게요. 제가 또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0: 자, 오늘 또 우리 또 아재 개그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센스 있게, 네. 제가 사실 어제는 저 좀, 좀 되게 뭐랄까, 어제는 아재 개그를 하지 못했어요. 뭔가 좀 무서워가지고 혼날 것 같아서. 예. 네. 그래서 여자 두 분이 이제 또 게스트로 계시니까 또 이제 혼날 수 있어가지고 안 했는데 이럴 때 또 해야죠.
1: 오늘은 네. 또 할 만하죠.
0: 네. 네. 제가 평소에 이제 아재 개그 많이 이렇게 접하시는 분이 느낌이 어떻게 되시는지.
1: 예?
0: 아재 개그를 평소에 어떻게 좋아하시는지.
1: 아,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0: 아, 좋습니다. 아,
1: 특히 저희 와이프 너무 좋아해요.
0: 그러면은 요 초반은 웬만하면 잘 알겠네요. 오리가 얼면?
1: 오리가 얼면?
0: 네, 언덕. 요거 되게 베이직한 건데.
1: 죄송합니다.
0: 예, 아니, 아니요.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중학교는? 중학교가 새로 상해서 지루한
1: 것 제가 것들은? 아재력이 네. 좀 부족한 것 같은데.
0: 아하. 이거는 이제
1: 나 아재 아닌가?
0: 로딩 중이고요.
1: 아, 로딩 중. 네,
0: 펭귄이 다니는 고등학교 또 스피디하게 할 테니까 여러분도 제가 어색하지 않게 빨리빨리 맞춰주세요.
1: 아, 이거 어렵다. 아, 제가 아재력이 되게 낮은가 봐요.
0: 호랭이님이 머리카락 쥐어뜯을 준비. 딸기가 도망가면 세 글자로 딸기잼. 펭귄이 다니는 고등학교가 냉장고였고요.
1: 냉장고.
0: 네, 또 더우니까 또 시원하게 또 들어가지. 그리고 지루 중이래요, 루나님.
1: 지루 중.
0: 지루 중이
1: 어떻게 이상한. 되지 이거?
0: 하나님이 버스에서 내리면서 하시는 말은요. 삐. 내렸습니다. 신내림.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요. 바로 여러분 지금 현상이죠. 열바다. 신데렐라가 잠을 못 자면. 나는 신데렐라, 모짜렐라, 모짜렐라.
1: 아, 모짜렐라.
0: 참기름이 이거는 좀 쉬운 거예요. 아, 맞출 시간을 좀 달래요.
1: 너무 빠르긴 하네요.
0: 좀 무서워가지고 스피디하게 네. 가긴 했는데. 참기름이 억울하게 법원에 고소당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1: 고소해서.
0: 딩동댕동. 아, 처음 맞췄어요. 처음.
1: 아, 오늘 그건...
0: 처음. 예. 왕 시리즈 한 두 개 정도. 예, 왕이 또. 최근에 또 왕의 남자 아닌데 네. 왕가산 남자 네.
1: 왕사남
0: 있었기 때문에 또 왕에 대한 거 왕이 궁에 들어가기 싫을 때 투덜거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1: 궁에 들어가기 싫을 때
0: 네, 궁 가기 싫어서 궁 싫어
1: 아 그리고
0: 마지막 퀴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은
1: 이거 알았던 것 같은데. 가난한 왕.
0: 소리님이 왕뚜껑 얘기하시는데 왕뚜껑이 뭐죠? 질문 전에 맞추기. 질문 전에.
1: 막 던지는 거구나.
0: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은 바로 왕실어래요.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
1: 아, 그렇네요.
0: 자, 2PM의 어겐 그리고 박재범의 좋아 듣고 다시 2부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특징입니다. 정말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분이 될 수도 있겠죠. 이 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아,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또 정식으로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쪽 버지니아 지역에서 드러머로 사람들이 알고 있다가 그리고 예전에 유튜버 이대장으로도 또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고요.
0: 맞아요. 맞아요.
1: 네. 현재는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 부회장으로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부동산 에이전트로 클락 리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신문에 보면은 요즘에는 되게 눈에 익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네. 또 우리 그 이 대장 형님이 또 이제 나와가지고 반갑기도 하고 오늘도 봤어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유명 인사예요. 네,
1: 아, 그리고 이제 몇 년 전 사진이어가지고 네. 사진 조만간 바꾸겠습니다.
0: 근데 보통 네. 보통 보면은 그 신문에 나오시는 분들은 네. 저렇게 생기신 분이구나 하고 가면 다르게 다 생기시는
1: 다른 분이 나오는 경우 꽤 많이 있죠.
0: 특히 이제 그 병원 같은 곳들이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1: 그런 경우도 있죠.
0: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또 이렇게 방문해 주셔가지고 또 재밌게 또 일부부터 많이 리액션을 좀 해주시고 이렇게 방송을 또 잘 원활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유튜브를 또 하셨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1: 그럴 수도 있죠.
0: 네, 네. 유튜브는 보통 그 팬이 어느 정도 있으셨는지.
1: 지금 제가 네. 요즘에 유튜브 안 한 지 한 4년 정도 됐는데 네. 이제 한동안 좀 열심히 하고 그랬대.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좀 열심히 했었거든요.
0: 약간 정보 위주의 그런 유튜브를
1: 맞아요.
0: 하셨던 거죠.
1: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미국 네. 생활에 대한 미국 생활 정보에 대한 내용을 했었고 네. 이제 팬데믹이 확 오면서 이제 언임플로이먼 인슈런스나 뭐 스티뮬러스 체크 정부 정책에 대한 것들, 사람들이 베네핏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면서 좀 지금 구독자가 이제 그때 요즘에 제가 잘 안 들어가가지고 모르는데 그때 제가 마지막에 체크했을 때가 한 14,200명 됐었어요.
0: 오, 만이면은 네. 엄청난. 네.
1: 그래서 뭐 이렇게 버지니아 분들이 네. 대부분 예, 많이 계셨었죠.
0: 오,
1: 예.
0: 저희 나중에 또 유튜브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도움을 굽신굽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와 역시 루나님 역시 시계 형님 이대장 형님 반갑습니다. 어쩐지 잘하신다 했어요. 전혀 떨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좋아하는 왜 올리셨죠? 유튜브를 여기 이 노래 좋네요라고 네. 하셔가지고 아 그랬군요. 난리 났네요. 이거 누구 노래예요? 유승준 아니 박재범이요. 연배가 나오는 그런 느낌.
1: 그렇죠. 예, 연배가 네. 나오죠.
0: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또 리액션이 좋으니까 저희도 또 이렇게 신나게 또 방송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1: 맞습니다.
0: 생각이 들어요. 네.
1: 맞습니다.
0: 자, 그리고 이분은요, ENTP이시고, 혈액형 O형, 나의 특별한 능력.

0: 저도 약간 드라마를 볼 시간이 없고 영화 볼 시간 없을 때는 네. 그런 걸로 빨리빨리 볼 때가 있어요. 어. 그랬을 때, 어, 이거 볼만한데 하고서 보면은 그게 다였다.
1: 그렇죠.
0: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1: 아, 맞아요, 맞아요. 그 리뷰에 네. 나온 게 사실 또 다요.
0: 네. 맞아요. 최근에 돈값 했다고 생각하는 소확행 소비 아이템이 뭘까요? 라고 했을 때, 애마존 에코 쇼 5.
1: 예.
0: 뒤에 스피커도 달려있고, 이제 락이나 온도계도 연동이 되고.
1: 맞아요.
0: 이걸로 말로 해서 이제 전화도 걸 수 있어서 예. 애들이 이제 집에 있을 때 약간 아빠한테 전화할 수 있는 무전기 맞아. 같은 느낌.
1: 어, 그, 네. 그렇죠.
0: 예전에 제가 미국에 정말 어렸을 때 왔을 때 깜짝 놀랐던 게 그 에어컨 벤트 있잖아요.
1: 네.
0: 그 저 이모 집에서 좀 머물렀었는데 이모 집이 되게 컸어요. 2층이 있고 뭐 지하실도 있고 이랬는데 에어컨 벤트로 이제 밥 먹어라 하면 들리더라고요. 그런 느낌. 어, 좀 신기했던 그런 미국의 그런 아, 미국은 또 이렇게 하는구나.
1: 어, 가능하네.
0: 네.
1: 어,
0: 에어컨 벤트로 얘기하더라고요.
1: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네. 어, 될 만하네요.
0: 맞아요. 카톡 프로필은 드럼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혹시 영화나 인생 영화. 제가 또 전쟁 영화 또 엄청 좋아하거든요. 예. 이분도 이제 라이언 일병 구하기, 스티븐 예. 스필버그.
1: 예, 그게 예. 되게 인상 깊었던 영화였었어요. 10대 때 봤었는데.
0: 그것도 재밌어요.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고.
1: 예, 그것도 봤습니다.
0: 아, 역시. 예. 네, 좋습니다. 요즘 플레이리스트에서 무한 반복 중인 최유리 노래는 최유리 바다. 예, 잔잔한 노래를 좋아하셔 가지고 예. 최유리 노래 가끔씩 나오는데 좋아요. 약간 뭐 어떤 느낌이냐면 나른하게 이제 소파에 누웠는데
1: 그쵸.
0: 창가에 햇빛이 비추는 그런 느낌.
1: 그래서 네. 이 최유리의 팬들은 최유리한테 인간 피톤치 아 예? 맞나? 피톤치 아 뭐 아니 뭐지?
0: 뭐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나도.
1: 뭐지?
0: 뭔가 알 것 같은데 아, 이름이 기억 안 나 정확히. 예. 네. 어. 저도 아까 전에
1: 한국말이 이제
0: 맞아요.
1: 예. 네.
0: 저도 약간 아까 전에 형님한테 대본 드릴 때
1: 피톤치드인가?
0: 맞아요. 피톤치즈. 어, 피톤치드? 피톤 치즈인가?
1: 치즈는 아니에요.
0: 치즈는 아니에요.
1: 죄송합니다, 여러분.
0: 치즈 맛있겠다. 네. 네. 스트레스를 풀거나 에너지를 얻는 남의 취미는 카페에 와서 커피 한잔 하고 앉아 있는 거.
1: 네.
0: 어우, 낭만이 있어요. 햇빛 네. 들어오는 창가에서 마음 편하게 앉아 있는 거.
1: 제가 제이든 네. 님 이제 카페에서 몇 번 만났는데
0: 맞아요.
1: 제이든 님하고 저랑 좀 이제 성향이 조금 다른 부분이 저는 밝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북적북적하고 그런 곳에 앉아 있으면 뭔가 이 편안함을 되게 느끼거든요.
0: 네.
1: 제이드님은 약간 구석에 햇빛이 구석 많이 들어가지 않는
0: 네, 구석 좋아요. 네,
1: 좀 네. 조용한 곳.
0: 어둠의 자식 네. 느낌. 네, 좋습니다.
1: 아, 예.
0: 피톤치드.
1: 아, 피톤치드.
0: 아, 피톤치드.
1: 맞습니다.
0: 아, 맞아요.
1: 아, 감사합니다.
0: 내가
1: 감사합니다. 네. 투나님. 예,
0: 네,
1: 투나님.
0: 네.
1: 꼬부치님.
0: 투나. 루나? 투나구나. 튜나, 참치.
1: 참치님.
0: 참치는 또 뱃살이 또 맛있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나 날씨는 또 가을에 선선, 저도 가을 좋아해요.
1: 아, 튜나님한테 네. 스타벅스 뭐 이런 거.
0: 스타벅스? 네.
1: 제가 따로 말씀해보겠습니다.
0: 네. 이따, 또 그냥 드리면 또 형평성이 어긋나니까.
1: 그렇지.
0: 이따가 또 저희가 퀴즈 많이 뿌릴 테니까.
1: 네, 예. 네,
0: 못 맞추시면 또 다음번에 또 내일 맞추시면 되고요. 화이팅! 저 요즘. 어, 그리고 이 일상에서 가장 방문하는 곳도 카페, 디글루.
1: 아, 예. 네. 지금 페어팩스 올드타운에 있습니다.
0: 맞아요. 되게 예쁜데.
1: 제 최애 카페죠.
0: 맞아요. 예, 네, 거기 그, 아,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마차 스트로베리, 요걸트 뭐 이런 거 있어요. 마차 요걸트.
1: 아, 예.
0: 그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대장 형님은 그, 제페니스 오키나와 뭐 그거잖아요. 헤이즈?
1: 오키나와 헤이즈.
0: 오키나와 헤이즈.
1: 근데 제 네. 페이버릿은 네. 사실 아니긴 해요. 저는 이제 달달한 커피를 좋아하고
0: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이런 거.
1: 고소하고 네. 살짝 씁쓸한 그런 커피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되게 심플한 커피를 좀 좋아합니다.
0: 나중에 그런 거 하면 되겠다. 약간 이대장을 찾아라. 뭐
1: 그 카페 가면 네. 되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0: 네, 어떤 네. 퀴즈를 좀 줘가지고
1: 네.
0: 이제 뭐 어떤 시리즈를 해가지고
1: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도착한 거 이제 여기 채팅방에 올리고
0: 그러면은 이제 잡았다
1: 잡혔다
0: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완리를 찾아라
1: 예.
0: 이런 느낌 좋아하는 인플루언서나 연예인은 연예인 조카 연예인이 조카예요
1: 예. 예.
0: 조카 자랑 한번 해주시죠
1: 작년에 데뷔했습니다
0: 네
1: 이프 아이
0: 이프 아이인데 아이가 또 눈 EIY 네. EYE
1: 그리고 이제 이프 예. 아이인데 예. 이게 한 단어로 붙어 있어요. 네, 이제 거기서 리더로 이제 카시아라는 닉네임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0: 있어요. 너무 멋진데요.
1: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는
0: 네.
1: 그 딱 그 얘네들이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데뷔할 때 첫 네. 곡이 있는데
0: 네.
1: 그 첫 곡에서 이제 저희 이제 조카가 머리를 묶으면서 나와요.
0: 그게
1: 이제 그 인트로가 되게 임팩트감이 있어가지고 그 머리 묶는 개로 되게 유명을 해요.
0: 아 정말요? 네.

0: 머리 묶는 애. 오, 아, 그걸, 머리 묶는 애라고 하면은 정말 예쁜 거거든요. 개, 어, 개.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 궁금하긴 합니다. 이따 한 번은.
1: 들려주십시오.
0: 네, 노래 틀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레드 플래그는 약간 그거 얘기했었어요. 그 싫어하는 사람의 뭐 부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걸 좀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저도 부정적인 거 안 좋아합니다. 예, 만났을 때도 긍정적이고 재밌는 얘기 해야죠. 아니면은 약간 그런 거 할 때는 약간 살짝, 예, 집에 갈 때 조용히. 아 근데 아니면은 약간 화장실 갈 때. 근데 너 혹시 여기 옆에 뭐 저기 턱에 김치 묻었어 뭐 이런 것들. 조용히. 예. 만약 오늘 밤 당장 지구가 멸망한다면 마지막으로 먹을 소울푸드는 제육볶음이래요. 근데 이 질문을 저는 이게 매력적인 게 이 질문 드리면 다들 소소한 거야.
1: 아, 그렇죠, 그렇죠.
0: 저는 이게 너무 좀 좋아요. 예, 뭔가 귀엽고 사람 냄새 나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오, 코코몽님이 사진 올려주셨어요.
1: 네.
0: 오, 엄청 미인이시네. 와, 엄청 예뻐요. 눈매가 고양이상이에요, 고양이상. 예, 방송인 가족이네요. 너무 멋져요라고. 오, 엄청납니다.
1: 감사합니다.
0: 어, 그리고 타임머신이 있다면 2020년도에 엔비디아를 팔았던 것.
1: 네, 진짜 후회합니다.
0: 네. 100주를, 어, 네. 그리고 내가 생각해도 이건 내 인생이 최고의 선택이었다라는 순간은 부동산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1: 네.
0: 부동산 일의 매력이 뭘까요?
1: 어, 저한테 부동산 일의 매력은, 네, 이제 케이스가 딱 끝나는 때가 있어요.
0: 그
1: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일을 하면,
0: 네,
1: 회사에서도 옛날에 이제 미국 처음 왔을 때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 똑같은 루틴이 뭐 1년 내내 몇 년 동안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반복된 일이긴 한데,
0: 네,
1: 부동산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하나하나 딱 이제 몇 달 간격으로 끊기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그 큰 맥락은 항상 비슷하지만 이제 그 디테일들이 항상 달라요. 클라이언트들마다, 이제 케이스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ENTP 특성상 좀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너무 재밌어요.
0: 저는 일이. ENTP를 막 싫어하고 그런 건 아닌데 제가 힘들어하는 MBTI 중에 하나거든요.
1: 옆에 있으면.
0: 근데 그 가끔 어떤 몇몇 분들은, 네, 괜찮아요. 이 소문자 E라고 해야 되나? 네. 이런 분들. 근데 약간 그런 냄새가 나서,
1: 어,
0: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재질이라고 하죠.
1: 예. 네, 향수 좀 뿌리고 와야겠네요.
0: 알겠습니다. 아마 어, 하루 동안 나를 못 보는 투명 인간이 된다면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이제 어, 따님이 연애를 만약에 했으면 그 남자 친구가 잘 챙겨주는지,
1: 네, 네,
0: 그런,
1: 네,
0: 걸 이제 보고 싶다 해가지고.
1: 그래서 현재 내가 하고 싶은, 네, 건 아니지만, 지금 저희 딸이 아직 어려요.
0: 아, 네. 엄청 또 이제 딸 바보신가 보다.
1: 네. 아, 네. 딸 너무 좋죠.
0: 그래서 다들, 네, 딸 키운다고.
1: 네. 네. 키워보시면 압니다.
0: 아니, 제가. 만약 2주원에 내가 당첨됐다면 뭐 하실 건가요? 라고. 필기하심. 아이고, 지금 필기 글 썼다고. 아, 잘못했네. 수익성이 굉장히 좀 약간, 이거는 N보다는 약간 S 느낌이긴 한데. 수익성이 좋은 리테일 쇼핑센터, 재테크, 그리고,
1: 네,
0: 뭐 할 건지 생각할 것 같다.
1: 그리고
0: 요즘에 제일 큰 관심사가, 뭐, 저기, 뭐야. 준비하고 있는 그 자녀들, 하고 애들, 첫째 아들 금융교육을 하려고 자료 준비를 하는데,
1: 네,
0: 아들 친구들이 아빠와 대화하면서 아들에게 이런 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아빠들이, 아, 어, 우리 아들한테 또 얘기하고 싶다.
1: 아들 친구들, 네, 아들 친구들의 아빠들이.
0: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 네.
0: 다른 아빠들한테도, 네, 우리 아들한테 이거 해주는 거 있다 하면, 어, 나도 내 우리 아들한테 하고 싶다 이런,
1: 네,
0: 느낌.
1: 그래서
0: 좋은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1: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느낌. 그 저희 아들 친구들까지 같이, 네, 모아가지고 좀, 네, 같이 강의를 해달라.
0: 아,
1: 좀 이렇게 요청들을 많이 하셨어요.
0: 네.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값진 또 교육이긴 한데, 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코코몽님이 그러지 마요. 아빠 울어요. 딸이 누구 만나고 애교 부리고 손잡고 그러면 보는 아빠 맴짓. 아, 이게 또.
1: 그 배드보이스, 그, 네, 나쁜 녀석들, 네, 보셨나요?
0: 본 것 같아요.
1: 네.
0: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아요. 네.
1: 거기서 이제 남자친구 집에, 네, 찾아오는데,
0: 그러니까, 네,
1: 막 총 들고 엄청 겁주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이제 그 다음 후속편에 보면 그 남자친구 진짜 멋있어져 있어요.
0: 네,
1: 가족을 막 지키고. 네. 여튼
0: 좋습니다.
1: 네. 딸들 사랑하는 이제 아빠들의 마음은 다 비슷합니다.
0: 네. 네. 살짝 이 질문들을 하면서 약간 뭔가 더 아빠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어른이 되었다고 느끼는 순간이 뭐였냐면 아들을 책임져야 된다고 느낄 때 학교에서 학부모로서 사인을 해야 되는 순간이래요.
1: 네.
0: 이거 되게 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아무튼 그렇게 또 알아봤는데요. 그 이 대장님이 또 그 부동산 일을 또 하시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 오픈 채팅이나 뭐 이런 쪽이 뭐 미국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시면은 아무래도 뭐 나중에 이제 대화로 그런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하지 않 모르겠어요. 네.
1: 저 일단은 저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0: 네.
1: 그냥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연락 와서 그냥 네. 커피 마시자고 해도 굉장히 저는 좋아해요.
0: 네네네.
1: 일단은 모르는 사람 만나고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원하시거나 뭐 채팅방에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시는데
0: 네.
1: 원하시거나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0: 네.
1: 제가 뭐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뭐 어떤 재테크를 위해서는 아니면 미래 플랜을 어떻게 준비를 하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근데 뭐 당장 네. 내가 뭐 부동산을 뭐 사거나 아니면 팔거나 이럴 계획이 아니라 하더라도
0: 네.
1: 미리 알고 계시면 좋거든요.
0: 그렇죠.
1: 저는 이렇게 알려드리고 하는 거 굉장히 즐기기 때문에
0: 네.
1: 예, 그래서 뭐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연락 주세요.
0: 저희 토끼 나중에 커뮤니티가 이제 활성이 돼서
1: 네.
0: 전문적인 이런 분들이 한 분씩 또 상주에 계시면 좀 네. 든든할 것 같기는 해요.
1: 네.
0: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 우리 그 예쁜 조카님 노래 듣고
1: 좋죠.
0: 오도록 할게요. 네. 그 노래 소개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1: 예. 노래 제목은 네. Are You Okay라는
0: 네.
1: 예,
0: 네. 이게 데뷔곡인가요?
1: 아니요. 데뷔곡은 다른 곡이에요. 근데 이게 두 번째 제 기억에 두 번째 나왔어요.
0: 거의 2억 뷰를 네. 좀 찍었거든요. 2억? 아 근데 이게 그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뭐 오피셜도 아닌데도 이렇게 찍은 거면 엄청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노래 듣고 네, 오도록 하겠습니다.
1: 얘기해보죠.

0: 이프아의 Are You Okay 들었습니다. 이 K-POP이라는 게 사실 처음 들으면은 이렇게 생소할 수가 있는데 또 이런 것들은 계속 듣다 보면 이렇게 흥얼거리고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1: 그 네. 훅이라고 하죠, 훅.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딱 그 낚아채가지고 네. 이제 계속 듣게 만드는.
0: 맞아요.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되게 춤이 빡셀 것 같은데.
1: 예. 굉장히. 네. 예.
0: 또.
1: 아, 이 곡을 제가 네. 이제 이번에 그 추천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작년에 이 곡이 나왔었어요.
0: 아.
1: 이제 작년에 나왔었는데 작년 네. 이제 저희가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일들 중에 그 한인연합회에서
0: 네.
1: 이제 코러스 페스티벌 이제 매년 네네. 하고 그랬었잖아요.
0: 네네.
1: 근데 작년 코러스 페스티벌 때 매년 여기 댄스 팀들이 와가지고
0: 그쵸.
1: 퍼포먼스 많이 하는데
0: 맞아요.
1: 랜덤 플레이 댄스 할 때도 그렇고 네. 아이의 퍼포먼스를 준비한 친구들이 이 곡을 많이 했어요.
0: 제가 자랑을 또 이제 깨알 자랑을 네. 하자면 제가 옛날에 그 이쪽에서 페스티벌 할 때 그
1: 네.
0: 최초로 이 지역에서 랜덤 플레이 댄스를 도입한 사람입니다.
1: 아 예. 그렇군요.
0: 접니다.
1: 아 이 문화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진짜. 네, 너무 재밌기도 하고.
0: 네 코코몽님이 네. 그 사진도 많이 올려주시고 거의 약간 위키피 디아세요. 6인자 걸그룹 이프아이 멤버는 카시아님이죠.
1: 네 맞습니다.
0: 예, 조카님이 카시아 그리고 라희, 원희연, 사샤, 테린, 미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류디가 이끄는 하이햇 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2025년도 데뷔한 5세대 핫 루킴. 5세대구나.
1: 저는 이런 세대가 있는 줄 몰랐어요.
0: 근데 1세대가 뭘까요? 네. 1세대가 막 서태지 아이들 이런 거 아닐까요?
1: 그렇겠죠. 네. 근데 아이돌이라고 하면 네. 제 생각에는 뭐 H.O.T. 뭐 잭스키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저 1세대라면.
0: 저는 저기 가끔 봐요. 그 여기서 왕년에 가수하셨던 분.
1: 그래요?
0: 예, 네, 그 이상민 그 소속이 룰라? 있었던
1: 룰라?
0: 그쪽 계열에 있는 분인데.
1: 아, 그 소속사에 있었던.
0: 네, 네. 그분도 또 되게 데뷔를 잘 하고 했었는데. 또 약간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그랬습니다. 두던지님이요. 어제 카이로프랙틱 어포인트 다녀왔는데 치료 다 받고 나니까 긴 생머리에 핑크색 크록스를 신은 화장기 없는 어시스트 선생님께서 되게 조용한 목소리로 치료 다 끝나셨어요. 데스크 가서 사인만 하시면 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데스크로 가서 사인하려고 하니까 긴 생머리에 핑크색 크록스를 신으신 화장기 없는 어시스트 선생님이 미미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분명 저기 가만히 계셨는데 뭐지? 그래서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까 저쪽에 계시지 않았나요? 라고 물으니까 힘없는 똑같은 목소리로 아 저희 쌍둥이에요. 쌍둥이에요 라고 웃으시더라고요. 순간 치료받다가 제가 정신이 나간 줄 알았어요. 진짜 너무 똑같아서 깜짝 놀랐던 사연 전해드립니다라고 두더지님이 와 대박이다 어떻게 또
1: 근데 쌍둥이어도 보통 약간의 네. 그 다른 점이 있어가지고
0: 그쵸
1: 그게 이제
0: 그 엄청 친해야지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1: 그러게요.
0: 근데 쌍둥이는 약간 뭔가 그런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옷을 똑같이 입고 뭔가 똑같이 뭐 붙어 있고 이런 것들을 또 좀 신기한 것 같은 그런 것 같습니다 솔님이 코코몽 제대로 읽어주세요. 방금 콧구멍이라고 들렸어요. 코코몽님에게 사과해 주세요. 코코몽님 맞아요. 코코몽님. 저랑 차량 폰 거치대 먼저 살까요? 제이든 감독님이라고. 좀 제가 그런 거를 좀 고심이 합니다. 좀 약간 되게 비싸지 않은 것들을 살 때 좀 많이 고심이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무례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숨 쉬듯이 무례한 멘트들을 참교육한다. 참교육 슉 깡. 자, 오늘 갑작스럽게 만든 코너예요. 무례함을 일삼는 분들이 좀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하거나
1: 굉장히 있습니다.
0: 세게 하거나.
1: 예.
0: 거기에 이제 화내는 순간 이미 진 거거든요. 받아치지 못할 때 그냥 웃거나 당황하고 하면서 집에 돌아와서 분해서 그치. 이불을 차거나
1: 부들부들
0: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크 심리학 책에서는 이렇게 무례한 사람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도권 되찾는 실전 심리 기술이 담겨 있습니다. 당하고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그 팁들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이제 읽으면은 뒤 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예.
0: 너한테 말한 거 아닌데? 라고 할 때 있죠?
1: 네.
0: 그럴 땐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1: 근데 왜 나한테 들리게 말했어?
0: 그러면 왜 이렇게 진지해? 이러는 분 있죠?
1: 그럼 넌 왜 그렇게 가벼워?
0: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말투를 말투가 화난 거를 오케이, 들키면
1: 오케이,
0: 안 돼요.
1: 아, 오케이.
0: 제가 봤을 때. 예.
1: 그러면
0: 예, 지금 화났어 말투가.
1: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게 기분 나쁘니까.
0: 기분 나쁘죠. 근데 오케이. 그 기분 나쁜 걸 이제 참고서 이렇게 받아치는 거죠.
1: 그러면 첫 번째 예. 거 다시.
0: 아 다시요 예. 다시요. 너한테 말한 건 아닌데라고 할 때 있죠. 그럴 예, 때 이렇게 그렇죠. 말하시면 됩니다.
1: 근데 왜 나한테 들리게 말했지?
0: 어 좋아요. 왜 그렇게 진지해 이러는 분 있죠?
1: 근데 넌 왜 그렇게 가벼워?
0: 어 좋아요. 넌 왜 안 웃냐라고 하는 말 있죠? 그럴 땐?
1: 아 웃지. 근데 네 앞에서는 안 웃어.
0: 어 너무 좋은데요? 너랑은 말이 안 통해.
1: 나도 100% 공감해.
0: 오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너?
1: 근데 무례한 거를 지적을 하는 거야.
0: 너 때문에 분위기 망쳤어.
1: 아, 이 분위기면 망하는 게 낫지.
0: 어, 저도 이거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너는 왜 이렇게 근데 말을 안 하는 거야?
1: 하긴 하는데 너랑만 안 해.
0: 뿌이뿌이뿌이뿌이. 여러분 이렇게 또 저희가 또 사회생활 할 때 이제 부들부들하는 우리 착한 이들, 예, 약간 손뭉치 같은 우리 마음속 가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또 예, 심리학, 다크 심리학에서 네. 알려주는 무례한 사람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도권을 되찾는 실전 심리 기술을 알려준 거예요.
1: 아, 네. 제가 또 부동산 일 하면서 네. 또 이런 부류의 분들 굉장히 많이 만나요.
0: 아, 네. 그럴 수 있죠. 네. 아무래도
1: 뭐 이렇게 갑질 하려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뭐 여튼 네. 뭐 굉장히 이제 저희 이제 그 집 관리 이제 프로퍼티 네. 매니지먼트도 이제 하고 그러는데 네. 그럴 때 탤런트 분들이 좀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0: 나이가 네. 먹으면 저희 본래 성격을 좀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유하게 받아들이거나 좀 잘 카운터 어택을 해야 되는 때가 있기 때문에 네. 또 이런 것들은 좀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알려주는 게. 네, 예. 좋습니다. 저희 신청곡이 또 들어와가지고요. 그 아까 전에 저기 뭐야 신청하신 곡인데 지민과 누구였죠? 지민과 그 태양이 부른 바이브 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고민 상담소 도와주세요. 결혼한 지 딱 10개월 된 신혼입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남편의 아주 사소한 습관 때문에 매일 싸웁니다. 다 마신 페트병을 왜? Why? 싱크대 위에 그냥 올려두는 걸까요? 바로 옆에 분리수거함이 있는데 말이죠. 다 쓴 휴지심은 화장실 선반 위에 덩그러니 양말은 꼭 뒤집어서 세탁기 앞에 툭 던져둡니다. 세탁기 아니 아니라니까요. 매번 좋게 말해도 이따 치우려고 했어 라면서 오히려 저를 예민한 사람 취급합니다. 이따가는 도대체 언제일까요? 이따가. 사소한 것들인데 매일 보니까 진짜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남편 버릇 고치는 묘책 없을까요? 저 이거 해다 말아요. 저 이거 어디서 본 건데 남자는 데피니트한 네. 시간을 주면 거기에 불안해하면서 약간 숙제하는 느낌으로 네. 미션하는 게임에서 미션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좀 하려고 하는 게 있대요.
1: 오늘 6시 5분까지 치워라.
0: 제일 무서워. 제일 무서워. 제일 무서워.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아, 공감하시나요?
1: 네. 네. 공감되는 것 같아요.
0: 저도
1: 정확한 태스크가 있으면 네. 그걸 딱 하고 싶어 하는 것도 네. 있고.
0: 약간 네. 저는 전에 만약 만났던 친구한테 그 뭐 예를 들어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어.
1: 네.
0: 그러면 3시 30분까지 끝내 그러잖아요. 그럼 3시 10분부터 뭔가 쫄려와.
1: 신경 쓰이죠. 시계
0: 되게 신경 쓰여요. 그런
1: 몇
0: 거.
1: 몇 시지? 몇 시지?
0: 그래서 데피넛한 시간을 좀 주면은 남자는 좀 많이 그런 거에 좀 지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를 하던가 아니면 알람을 또 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사연 한번 읽어주시죠.
1: 서른이 넘는 직장인인데 아직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 제 통금 시간이 밤 11시라는 거예요. 가끔 회사일로 야근을 하거나 동창 모임이 길어질 때면 11시 반부터 엄마한테 전화가 빗발칩니다. 동료들이 옆에서 전화 벨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직도 통금 있냐며 묻는데 진짜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독립하겠다고 선언을 했더니 부모님은 결혼 전엔 절대 안 된다고 울고불고 하십니다. 저를 사랑해서 하시는 건 알지만 가끔은 숨이 턱턱 막힙니다. 평화롭게 통금을 없애거나 독립할 수 있는 비법이 있을까요? 근데 요거 네. 첫 번째 우리 질문에서 했던 네. 우리 그 솔루션 제이드님이 네. 말씀하셨는데 딱 네. 시간을 딱 정해줬네요. 이 보내주신 청취자분 느낌은 여성분일 것 같긴 한데
0: 근데 또 이게 또 네,
1: 시간을 딱 정해줬어요.
0: 이게 또 부모님이 또 시간 주는 거는 또 다릅니다. 아무래도 매일매일 똑같은 거기 때문에 네. 면역이 좀 돼 있어요. 혼나는 거예요.
1: 아, 그렇지, 그렇지.
0: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트라님이 제이드님 45분의 신청곡 들어주세요. 아, 너무 웃겨. 그래, 성을 붙여서 이름을 불러요라고. 아, 웃기다. 제 주위에도 좀 은근히 그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닌데도 네. 부모님과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된다. 여자라서.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이 네, 있는 거라서 아무래도 결혼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서 열심히 연애하는 게
1: 네. 그렇죠.
0: 근데 좀 그게 11시는 좀 사실 나이가 있는데 11시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집에서
1: 부모님한테 이렇게 네.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0: 어떻게요?
1: 내가 결혼을 하려면 네. 통금이 없어야 된다.
0: 아, 그렇게 약간 쇼부를 둘.
1: 네. 아, 그렇잖아요. 지금 결혼을 바라실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30대면.
0: 결혼하면 자유로워져요. 즐기세요라고. 근데 저도 좀 집에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가 있었는데 굉장히 또 통금 시간을 네. 계속 짧아져요. 아. 그리고 이게 집에 오래 있잖아요.
1: 네.
0: 그러면
1: 또 눈치 보이고?
0: 아니에요. 집에 오래 있으면 이게 어머니 아버지가 학습이 되셔가지고 좀 그 통금 시간이 짧아집니다. 이렇게. 9시, 8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말을 안 들어줘야 가끔 예. 이런 것들도 아. 늘어나면서 예. 예. 유연하게 되지 않을까.
1: 아, 그렇지, 그렇지. 예. 그 선을 한번 딱 이게 경계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0: 그러니까요. 예. 예. 아무래도. 주말마다 저한테 쇼핑 가자고 꼬시는 단짝 친구가 있습니다. 같이 아울렛이나 백화점에 가면 정작 저는 구경도 제대로 못해요. 친구가 옷을 50벌쯤, 뭐, 이건 좀 오버겠죠? 입어보는 동안 저분 옆에서 잘 어울리네. 와, 에이, 별로야. 라고 피드백은 또 해주는 영혼 없는 마네킹이 됩니다. 짐꾼, 에? 짐꾼 역할은 덤이고요. 그러다가 제가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해서 입어보려고 하면 친구는 야, 밥 배고프다. 빨리 밥 먹으러 가자. 라고 하면서 저를 끌고 나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양손 무겁게 쇼핑백을 든 친구를 보면서 현타가 이번엔 세게 왔어요. 저 쇼핑메이트가 아니라 그냥 들러리였던 건가요? 그 쇼핑 갈 때 항상 친구를 데리고 가는 친구도 있고
1: 네.
0: 뭐 같이 가면 또 재미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좀 있긴 한데
1: 저는 네. 어디 나갈 때 항상 저희 네. 가족들한테 같이 나가자고 얘기하긴 해요. 어디 가자. 네. 저 아니 쇼핑이든 뭐 마트 가든 뭐 이럴 때마다 같이 갈래? 네. 네. 뭐 누구 같이 갈 사람 막 이래요. 네. 네. 네. 근데 저희 와이프는 항상 안 간다 그러죠. 네. 근데 이제 저희 와이프는 나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고 저는
0: 아, 그래서
1: 누군가 같이 옆에 같이 다니면서 있는 거 되게 재밌고 좋은 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거 이해합니다.
1: 네.
0: 네. 이제 친구가 이게 근데 그게 있어요. 쇼핑이 맞는 사람 있고
1: 네.
0: 여행도 맞는 메이트가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쇼핑도 똑같아요.
1: 네.
0: 쇼핑도 나는 여기 안 좋아하는데 걔는 여기 있어야 되고.
1: 네.
0: 저는 그래서 쇼핑 가면 차라리 좀 찢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만나서 몇 시에 보자.
1: 그런 것도
0: 근데
1: 그렇죠.
0: 이 친구는 그러면 이제 친구가 서운해야지.
1: 그렇지.
0: 왜냐면 이 친구는 같이 있어 하고 옆에 있어야 돼, 눈에. 약간 애인처럼 데리고 다니고 싶은 거야, 이게.
1: 네.
0: 그런 느낌이라서.
1: 근데 이 지금 이 청취자분은 네. 지금 이게 쇼핑을 같이 가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뭐 같이 여러 번 이제 옷을 여러 벌을 보고 그리고 또 뭐 리액션도 해주고 이런 거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본인이 딱 마음에 드는 옷을 사려고 했을 때,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같이 좀 동조해주고 그랬으면 아마 기분이 안 상했을 거야.
0: 서로서로 네. 해줘야지.
1: 네. 네.
0: 서로서로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한번 다음번에 너는 근데 나 왜 안 해줘? 나도 좀 해줘. 이렇게 옷도 예쁜 것도 추천해주고
1: 그런 거 조금 허심탄회하게 네.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0: 그런 거, 네. 사실 그런 거 있어요. 나한테 진짜 잘 맞는 옷을 고르면
1: 네.
0: 진짜 기분 좋거든요.
1: 네.
0: 그 쇼핑몰에서 이제 집에 오는 그러면서 같이 간 친구한테 기분 좀 약간 미안해질 때도 있을 거고
1: 그렇죠.
0: 그래서 그거를 목적을 달성하면 좀 저는 좋지 않을까. 예, 서로 서로가 좋아하는 니드를 충족시키는 그런 사이가
1: 그렇죠.
0: 되길 바랐으면 좋겠습니다.
1: 좀 이게 아무리 친하고 네. 가족이든 뭐 아무리 친한 단짝 친구여도 어느 정도 기본테이크 있어야 돼요.
0: 맞아요. 네.
1: 상대방이 나한테 줬으면
0: 무조건, 네.
1: 뭐 정말 큰 게 아니라 하더라도 뭐 조금의 뭐 이렇게 성의 표시를 좀 하면 그게 상대방이 되게 마음이 되게 좋아지고 또 같이 또 뭔가 하고 싶어하고 더 주고 싶어하고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0: 먼저 쇼핑 가자고 말해서 똑같이 해주세요라고 이기적인 친구는 맞아요. 서로 건강한 사이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이제 다음
0: 네.
1: 다음 내용입니다. 30대 청취자입니다. 요즘 제 스스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이 생겨서 사연을 보내요. 저는 평소에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재미있게 놀고 말도 잘하는 편이거든요. 주변에서도 다들 제가 엄청 활발하고 외향적인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집에만 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누우면 손가락 하나 까딱 할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친구들이나 단톡방에서 온 연락을 보고도 아 이따 답장해야지 하고 미루게 됩니다.
0: 이럴 수 있어. 맞아, 맞아. 네.
1: 어떤 때는 대화창에 빨간 숫자 1이 떠 있는 것조차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와서 일부러 안 읽고 놔두기도 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서 타이밍을 놓치면 아 지금 보내기 애매한데 하면서 결국 영영 답장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럴 수 있죠. 예. 최근에 친한 친구 한 명이 서운했는지 너 요즘 내 연락 다 씹더라? 바쁘냐? 하고 이제 뼈있는 농담을 던지는데 가슴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 친구가 싫어서도 아니고 무시해서도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제 배터리가 0이어서 이 배터리는 본인의 신체 배터리 얘기하는 거겠죠?
0: 네. 네.
1: 메시지 한 줄 보내 에너지가 없었던 것뿐인데 저 이대로 가다간 친구들을 다 잃는 건 아닐까요? 답장 미루는 이 몹쓸 버릇 저만 이런 걸까요? 아니면 제가 진짜 이기적인 걸까요? 두 분의 따뜻하면서도 따끔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0: 아, 그거는 저는 다 공감이 돼요. 저도 너무 피곤하면 그 진짜 뭐 별거 아닌 것도 막 네. 답장하기도 너무 귀찮고.
1: 아, 귀찮죠.
0: 예. 근데 저는 사실 매일 그런 건 아니고 뭔가 엄청난 스케줄을 또 하고 오면은 또 그럴 네. 때가 있어가지고 체력을 기르시는 게.
1: 저는. 네.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네. 딱 저희 와이프예요.
0: 오.
1: 예. 이게 체력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저랑 저희 와이프는 굉장히 반대되는 그 성향이고
0: 네.
1: 이건 사람이 성향 문제이고
0: 아, 그럴 수도 예, 있겠네.
1: 이게 굉장히 아이적인 성향이고 그리고 이제 남을 좀 배려 남한테 배려가 많은 분이에요. 왜
0: 아,
1: 그러냐면
0: 네.
1: 이게 초반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밖에선 사람들하고도 되게 잘 놀고 이제 말도 잘하고 이제 외향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보면은 굉장히
0: 거기서는 이제 잘 말씀하시려다가
1: 배려가 많으니까 네. 사람들한테 되게 잘해주는 신경을 너무 많이 쓰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에너지를 다 쏟고
0: 그럴 수 있죠.
1: 집에서 편하니까 네. 집에서는 이제 완전 누워 있는 거야.
0: 아,
1: 네. 그런, 에너지가 이제 없고
0: 그런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1: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에너지를 이제 막 더 얻고 즐거워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밖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도 괜찮고 집에 와도 괜찮으니까 저희 이제 결혼 초반에는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0: 아, 그럴 수 있죠.
1: 같이 네. 누군가를 만났는데 너무 힘들다고 들어 눕는 거예요 집에 와서. 그래서 이거는 이게 뭐 체력 문제가 아니라 성향의 차이인 문제. 것 같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사람들한테 본인의 MBTI 있잖아요.
0: 네.
1: 이제 그거를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를 해드리고
0: 아 그런 거 좋다.
1: 이런 성향이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면
0: 맞아.
1: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지 않을까.
0: 그거 되게 좋은
1: 특히 친구들한테
0: 네 좋은 것 네. 같아요. 오.
1: 그래서 이럴 수도 있다. 나는 이런 성향의 사람이기 네.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주면
0: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뭐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는 친구라면 좋은 친구고
0: 네.
1: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배려가 없는 친구라면 그 친구는 좀 멀어질 필요가 있겠죠.
0: 맞습니다. 네. 네. 굉장히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좋은 것 같아요. 취급주의 뭐 이런 것들.
1: 그게 되게 필요해요.
0: 네.
1: 저도
0: 특히 아이인 성향인 분들한테는
1: 네. 그러니까 이게 결혼도 좀... 되게 결혼 생활도 비슷하더라고요. 상대방을 내가 이제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이제 알게 되니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0: 아, 네. 그렇죠.
1: 그 전까지는 이해가 안 가던
0: 네. 상대방 입장에서 또 바라보는 게 또 네. 필요한 거니까.
1: 근데 그리고 네. 그거를 얘기하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0: 맞아요. 네. 네. 어느 정도는 또 이제 이런 답답한 상황이 있으면은 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도
1: 네.
0: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옐프님이 지금 들어도 너무 좋다요라고 이제 하고. 노을님이 제가 있는 지역에도 비가 오는데 퇴근하고 뜨끈한 오뎅탕과 파전 그리고 막걸리 많이 드시는데 되게 좋다. 비 올 때는 또 파전과 막걸리. 아.
1: 좋습니다.
0: 네, 그리고
1: 아, 딱이죠.
0: 네, 일부
1: 저도 비 올 때 듣는 네. 음악이 있긴 있는데.
0: 아 그래요? 네. 지금 음악이 좀 밀려가지고
1: 아, 예. 네,
0: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한번.
1: 오늘 근데 비가 안 오니까.
0: 네, 네.
1: 좋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상단에 녹색불이 뜨면 녹음 중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가끔씩 아무것도 안 해도 깜빡거리더라고요. 저 이거 공감해요. 핸드폰, 핸드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1: 네, 그
0: 알고리즘.
1: 이제 네. AI가 듣고 있는지.
0: 맞아요.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뭐 거의 끝나는 시간이어서.
1: 벌써요?
0: 네. 아... 이렇게 또 저희 지금 코너도 다 못했어요, 지금. 대박인 거 아니에요? 와. 저희가 빠르게 저희 심리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0: 네. 다는 못하고요. 여러분들 그 무의식으로 한번 빠르게 해볼 테니까 마음 가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백화점이나 높은 빌딩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띵동. 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꽉 차 있고 빽빽한 상태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자, 첫 번째.
1: 저는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뭐 그냥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면은 A.
0: 아니, 그러니까 첫 번째 A를 얘기해 주세요.
1: 아, 아니야. 아, 그런데
0: 우리 청취자
1: 있었네. 아,
0: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1: 예.
0: 모르니까.
1: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0: 여기서 같이 게임을 예. 하고 가시면
1: A. 예. 예. 자, A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만 조금만 좁혀 주세요 하고 억지로 틈을 타서 탄다.
0: 아. B는요. 다음 거 타지 뭐라고 하면서 조용히 뒤로 물러나서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린다.
1: C. 슬쩍 눈치 보다가 아무도 안 내릴 것 같으면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 발길을 돌린다.
0: D. 사람들이 알아서 비켜주거나 탈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줄 때까지 문 앞에 가만히 서 있는다. 와, D 장난 아닌데요.
1: 와, 이거 진짜 멘탈 네, 장난 아닌데.
0: 장난 아닌데. 네. 근데 저는 이게 내가 지금 늦었냐 안 늦었냐
1: 상황에 따라
0: 상황에 따라 또 다를 것 같은데 네. 늦었다라는 말이 없으니까 네. 그냥 평소라고 할게요. 평소는 저는 뭐 눈치가 보이니까 네. 저는 이제 다음 거 타지 뭐 할 것 같아요.
1: 아 저는 C일 네. 것 같아요.
0: 슬쩍 눈치를 보다가 네. 아무도 안 내릴 것 같으면 네.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 발길을 돌린다. 네. 제가 또 이제 뭐 투어를 많이 도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같은 팀, 팀들이 굉장히 많아요. 카메라 팀, 음향 팀, 조명 팀 뭐 이런 네. 팀들이 많은데 팀들끼리 좀 많이 엘리베이터를 많이 타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와서 그 호텔 키를 배정받고 러게지를 갖고 위로 올라가니까 이제 호텔을 타는데 아무래도 좀 어색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네. 저는 좀 약간 같이 타는 것보다는 저희 팀 기다려서 같이 타거나 이런 것들을 좀 선호하는 타입이에요.
1: 네.
0: 그래서 저는 B를 선택을 했고요. 여러분들 다시 첫 번째는 죄송합니다만 조금만 좁혀 주세요 라고 하고서 억지로 틈을 타서 탄다. 이것도 멘탈이 장난 아니에요. 두 번째는 다음 거 타지 뭐.
1: 급하면 그렇게 탑니다 저는.
0: 다음 거 타지 뭐 하고서 조용히 뒤로 물러나서 다음 엘리베이터 타고요. 세 번째는 슬쩍 눈치를 보다가 아무도 안 내릴 것 같으면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 발길을 돌리고요. 마지막으로 D는 사람들이 알아서 비켜주거나 탈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줄 때까지 문 앞에 가만히 서 있다. 저 뒤.
1: 근데 서 있으면 네. 그 좀 서 있으면 문 닫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눌러가지고 열어?
0: 이러는 거죠.
1: 설마 눌러가지고 열어가지고 느낌. 계속 못 가게.
0: 자, 그러면 저희 해답을 한번 알아볼까요? A부터 한번 네. 읽어주시죠.
1: A를 선택한 당신. 적극적이고 시원시원한 리더형. 처음 볼 때 기가 세 보이거나 추진력이 엄청나 보인다는 인상을 보입니다. 솔직하고 털털해서 뒤끝 없는 사람으로 통합니다.
0: 네, B를 선택한 당신은요.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평화주의자형이라고 첫인상부터 선하고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갈등을 싫어하고 주변을 먼저 배려하는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1: C를 선택한 당신. 눈치 빠르고 효율적인 현실주의자형. 똑부러지고 상황 판단이 빠르다는 인상을 줍니다. 시간 낭비나 감정 소모를 싫어하는 쿨한 성격으로 보입니다.
0: D를 선택한 당신은요. 진중하고 마이웨이인 개성파형. 무조건. 처음엔 조금 차갑거나 다가가기 어렵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만의 페이스가 확실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A였던 것 같은데 네. 예, 조금 약간 소심해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1: 저도 옛날에는 네. A 성향이 더 컸는데 네. 요즘에 좀 C로 많이 바뀌긴 했어요.
0: 어떻게 좀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이랑?
1: 예, 맞는 것 같습니다.
0: 네. 예. 저는 좀 좋게 나와가지고 예,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1: 근데 이거 다 네. 좋은 말밖에 없어요.
0: 그러네. 근데 이게 또 그 찾으면 또 예, 매운 예. 거 있으니까 다음에 예, 제가 또 예.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자, 오늘 같이 한 방송 어떠셨나요?
1: 예, 저도 시간 가는 예. 줄 모르고 그러니까. 즐겁게 했습니다.
0: 아, 너무 예. 좋아요. 오늘의 점액추가 뭐였죠?
1: 점액추?
0: 저녁 메뉴 추천.
1: 아, 저녁 메뉴 추천. 예. 아, 저녁 메뉴 추천이요?
0: 저번에 뭐라고 하셨더라?
1: 아, 제가 줄임말 이거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죄송합니다.
0: 아니, 아니. 저녁 메뉴 추천 아니면 오늘 한번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1: 아, 저녁 메뉴 추천. 네. 그러면 제가 뭐 홍보라면 홍보를 할 수 있겠지만,
0: 네. 예,
1: 저 첸틀리에 있는 우미가라는 식당에서.
0: 우미가.
1: 예, 네. 제육볶음.
0: 제육볶음은 사랑이죠.
1: 네.
0: 그렇습니다.
1: 남자의 소울푸드.
0: 자,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고, 네.
1: 예, 제가 유튜브는 좀 한참을 했었는데 라디오는 또 오래간만에 출연했습니다. 또 이렇게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같이 함께 해주신 요 채팅방에 계신 특히 요 채팅방에 계신 청취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예, 또 제이드님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이 대장님 보내드리면서 솔님이 신청하신 노래 주말에 캠핑 갈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라고 해서 조지의 레츠고 피크닉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너무 좋죠, 조지.

0: 검색도 안 했는데 내 머릿속 가방과 맛집이 피드에 쏙 뜨는 소름 돋는 경험. 이 도청 같은 편리함 뒤에는 결국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가두는 거대한 장벽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나를 편하게 해주던 스마트폰이 어느새 내 생각의 눈과 귀를 가로막는 감옥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사실 알고리즘이 우리가 어제 뭘 했는지만 보고 너 오늘도 이거 좋아할 거지? 하고 들이미는 거잖아요. 이 영리한 녀석한테 내 취향을 지배당할지 아니면 주도권을 잡고 더 넓은 세상으로 걸어나갈지는 결국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습니다. 내 눈앞에 펼쳐질 세상을 내 취향대로 직접 넓히려면 때로는 휴대폰을 좀 던져두고 내 맘대로 살아보는 시간도 필요한 법이니까요. 오늘 밤만큼은 손가락 끝으로 화면만 올리지 마시고 예측 불가능해서 더 재밌는 진짜 현실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을 때려보거나 진짜 보고 싶었던 사람 얼굴 한번 더 마주하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 주는 캠핑을 갑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제이든의 온웨어 아니죠? 왜 이렇게 되죠? K-Play DMB 제이든이었습니다. 다들 퇴근길 운전 조심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1: 안녕히 계세요.
0: K라디오 방송국 지금까지 제이든이었습니다. 우리 내일 또 노실 거죠? 지금 K-Play DMB.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7월호 12번째 페이지. 책 흙의 숨의 저자이자 미네소타 대학교 토양학과 유경수 교수님과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흙과 지렁이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볼 텐데요. 예전에는 뭐 비가 오면 길바닥에서 지렁이를 참 많이 볼 수가 있었고, 또 학교에서 배울 때도 항상 지렁이는 흙 속의 보물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런데 오늘 교수님께서 어쩌면 그 믿음을 뒤집어 놓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유경수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감사합니다.
1: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게 배워왔던 이로운 생물로서의 지렁이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렁이가 흙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이거는 맞는 사실입니까?
2: 네, 맞습니다. 네.
1: 그렇지만 어떻게 어떤 작용이죠? 예.
2: 지렁이는 네. 생태농의 마스코트죠.
1: 예. 아, 그렇죠.
2: 네, 네. 그래서 아주 건강한 흙을 가지고 있는 농부들이 자기 흙을 자랑할 때 보면은 보통 이제 흙을 한 덩이 잡고 있는데 거기서 지렁이가 이제 꿈틀거리고 있죠. 아, 네. 아 정말 그럴만해요. 지렁이는 정말 대단한 동물인데요. 네. 지렁이는 흙에 얼개를 만들어주는 엔지니어예요. 이제
1: 얼개를 만들어주는 엔지니어다.
2: 예. 그래서 지렁이는 이제 흙을 섞어도 주고 또 알갱이를 만들어주고. 또 그러니까 틈과 구멍을 만들어주는 거죠 흙 속에. 아, 네. 그리고 커다란 유기물을 이제 잘게 나누어주기도 합니다. 아. 이게 다 아주 중요한 작용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렁이가 없다면 네. 지렁이가 없다면 흙에 유기물이 이제 막 쌓이면서 이제 낙엽층만 이제 계속 커질 텐데. 아. 아니면은 농사를 짓고 나서 이제 농사 짓고나 이제 벼가 쌓인다든가 아니면 네. 이제 보리가 쌓인다든가 하면 이제 그 이제 흙 표면에 이제 그대로 놓여 있지 않겠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지렁이가 있다면 이제 그것들이 이제 밑에 있는 광물질 흙과 이제 섞이게 되는 거예요.
1: 네,
2: 섞이게 되는 것이죠.
1: 낙엽을 얘네가 먹어주나요?
2: 낙엽을 먹어주죠. 그러면서 이제 예. 또 잘게 나누어도 주고. 네. 네. 그러면서 또 그 유기물과 이제 광물들을 이제 결합시키면서 이제 알갱이들을 만들어주는데 그 알갱이들 덕분에 이제 흙 속에서 다양한 사이즈의 네. 구멍들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왔을 때나 가물었을 때나 이제 흙이 어떤 물을 흘려보내기도 하고 또 네.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1: 이롭디 이롭군요. 네. 여기까지 일단 들었을 때. 네. 그럼 말씀하신 생태계에 이로움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들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지렁이 찬가를 부르는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시선으로 우리 유경수 교수님께서는 지렁이를 연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20년 전에 미국에서 침입 지렁이를 발견하신 게 그 시작이었다고 들었는데요.
2: 네, 그러니까 지렁이가 정말 침입자로 불릴 수 있을까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네, 사실 이 지구 전체를 놓고 보면은 지렁이가 어디에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디에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 지렁이가 있던 곳, 계속해서 있던 곳과 지렁이가 계속해서 없던 곳과, 그러니까 지렁이가 아무리 좋은 지렁이더라도 네. 그러니까 지렁이가 계속해서 없던 곳에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면은 네. 여러 가지 이제 생태학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1: 문제를 네.